가. 진수 fx가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요 fx 꼴로 정리해 보니까 fx는요, 지수 함수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얘 지수 함수네. 그죠? 밑이 얼마인? 1보다 큰 10인 지수 함수다. 그럼 밑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fx의 값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지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fx의 값도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밑줄 건이 1보다 크면은 증가하는 형태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fx도 커진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로그 x의 제곱 빼기 4 로그 x의 범위만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일 커질 때가 최댓값, 제일 작아질 때가 최소값이 나올 테니까. 그쵸? 그래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로그 x의 제곱 마이너스 4 로그 x의 최대 최소. 근데 얘는 가만히 들여다 봤더니 로그 x에 대한 2차 함수잖아요, 사실. 네, 2차 함수예요. 그러면 얘도 어떻게 풀자고요? 오, 치환해서 풀수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자? 치환을 하자. 그래서 저는 로그 x를요, 라지 x로 치환을 했어요. 근데 치환할 때 주의사항 뭐죠? 네, 범위 조심. x의 값의 범위가 지금 현재 10 이상, 10의 4제곱 이하거든요. 근데 로그 x의 자체도 밑이 현재 없어요. 그 얘기는 상용 로그여서 10으로 생략돼 있다는 거고 밑이 1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x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로그의 값도 커져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겠죠. 즉 x의 값의 범위가 나옵니다. 로그 10일 때가 제일 작은 거니까 1. 로그 10의 4제곱일 때가 가장 큰 거죠. 10, 10의 4제곱이 되기 위한 지수 4잖아요. 그래서 x의 값의 범위는 1 이상 4 이하가 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의 얘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시면 돼요. 공통수학 1의 내용이죠. 자,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x-2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러면 대칭축 2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의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4. 그죠? 걔보다는 크거나 같고 언제 최대가 되죠? 최대가 되는 순간은 축 2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부분일수록 멀어지죠. 왜냐면 x제곱의 개수가 지금 현재 양수잖아요. 그래서 2랑 가장 멀리 떨어진 거, 1은 1만큼 차이 나고 4는 2만큼 차이 나니까 4 대입했을 때네 해서 4를 대입해 주시면 여기가 0 나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 이상 0 이하의 값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클때 크면 클수록 fx가 큰 거잖아요. 그럼 fx의 최댓값은 얘가 제일 클 때는 0이죠. 10의 0제곱. fx의 값이 제일 작을 때에는요. 이 노란색으로 밑줄 찐 값이 제일 작을 때죠.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다 찾았어요. 얘한테서 얘로 나누겠대요. 우리 스몰 n분의 라지 m이라는 것은 라지 m을 스몰 m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의 0제곱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고 지수 법칙에 의해서 두 지수를 빼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10의 4제곱 정답은 많이 내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자, 54번의 경우는요. 4가 2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2의 2 로그 3의 x가 될 거예요. 물론 앞에 이제 마이너스는 붙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저는 치환을 할 거고요. 얘를 치환해서 생각하게 되면 제시되어 있는 조건식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x가 돼서 4x가 됩니다. 네. 그러면 4의 x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서 마이너스로 꺼내서 x-2의 제곱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이라고 했을 때이 값은 반드시 x의 값이 0보다 크고, 그죠? 그럼 전체에서 얘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니까 이 x의 값은 0보다 크게 되거든요. 네, 즉, 라지 x의 값이 0보다 크다의 범위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최댓값만 물어봐서 최댓값은 꼭지점에 y좌표가 되겠네요. 왜냐면 x2는 x가 0보다 크다는 것 범주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최댓값은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근데 주의한 거, 언제 되느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라지 x가 2일 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라지 x가 2일 때면은 2 로그

2의 로그 3의 x가 2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로그 3의 x가 1일 때를 얘기하는 거여서 x가 3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x가 3일 때라는 거는 알파가 3일 때라는 얘기니까 알파 더하기 m의 값은 3 더하기 4.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4번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치환을 이용해서 풀었어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차식으로 나온 거는 완전제곱식으로 바꾸자.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꼭지점의 y좌표 및그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이용해서 언제 최대가 되는지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따질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지소방정식에 대해서 학습해 볼 거니까요. 지수함수에 대한 내용들 꼭꼭 더 복습해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 안녕!

환영합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인류와 사상 네 번째 시간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이번 4강부터는요. 그렇죠. 우리 불교의 사상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 또한 우리 동양 사상 중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요. 친구들 꼼꼼하게 대비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내신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불교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문항 출제하고 계십니다. 먼저 석가모니가 토대를 닦은 초기 불교, 근본 불교를 먼저 똑바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 석가모니의 사상을 잘 이해하면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인도의 대승불교, 그리고 중국의 교종과 선종, 그리고 한국의 원유와 의청과 진율의 사상까지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의 사상 반드시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오늘은 석가모니의 사상 그리고 인도의 대승불교 그리고 중국의 선종 우리 해능의 사상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의 그 초기 불교 사상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석가모니는요 큰 깨달음을 얻고 해탈하고 열반합니다. 자, 석가모니가 어떤 깨달음을 도대체 얻었길래 해탈하고 열반할 수 있었을까 궁금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이걸 잘 보시면 되겠네요. 석가모니의 깨달음의 가장 핵심을 우리는 연기설이라고 부르죠. 자, 누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연기는 스모그 아니라 했어. 자,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인연생기 의 줄임말이에요. 자, 연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인연생기의 줄임말이구나. 자, 그럼 도대체 인연생기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쫄거 없어. 천천히 보자. 여기 인이라고 하는 말이 눈을 사로잡는다. 여기서 말하는 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된 원인을 뜻해요. 자, 연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 생기게 된 조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봐. 기본적으로 석가모니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무엇이 있다? 그렇지. 원인과 조건이 있다. 무수히 많은 원인과 무수히 많은 조건이 결합하여 그 결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생겨나고 일어난다라고 본 거야. 이걸 뭐라고 불렀어? 그렇죠. 인연생기라고 불렀다는 거야. 다시 해봐. 어렵지 않아. 쫄지 마.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고 사물의 실상을 꿰뚫는 해탈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고통이 제거된 상태인 열반에 이르게 됐는데 석가모니가 깨달은 그 깨달음의 정수가 뭐였다고? 그렇지. 삐뽀 삐뽀.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지금 수업 시작한 지 3분도 안 되는데 막 사이렌 또 울리고 있지? 불교를 이야기할 때 연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앞으로 불교를 우리 공부해 나갈 수가 없어. 자,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석가모니의 깨달음의 가장 핵심은 연기입니다. 뭐의 줄임말이야? 그렇죠. 인연생기. 이거 무슨 의미야? 모든 존재와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무엇과, 그렇죠. 원인, 이걸 한 글자로, 그렇지. 인이라고 불렀고요. 또, 무수히 많은 조건, 이걸 한 글자로 뭐라고 불렀어? 그렇지. 연이라고 불렀어. 이러한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기도 하고, 또, 소멸하기도 해. 자,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모든 존재와 현상이 생겨나고요. 원인과 조건이 없다면 당연히 그 결과도 그렇지 없다라고 하는 이론이야. 석가모니 깨달음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이 그물망 얽히듯이 상호 의존적으로 결합하여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생겨나고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불교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라고 해서 이거 뭐라고 많이 불러? 그렇죠. 생멸한다라고도 많이 불러. 그러니까 정리해보자. 다시 해보는 거야. 모든 존재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무엇? 그렇지. 원인. 그리고 무수히 많은 무엇? 조건이. 그물망 얽혀 있듯이 서로 얽히고 얽히고 얽히고 설켜서 상호 의존적으로 그렇지 관계를 맺어서 그 결과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는구나. 그것이 이 모든 세상의 실상이구나라고 하는 걸 석가모니가 퍼뜩 깨달았다는 거야. 그 깨달음 그렇죠. 인연생기 연기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잘 보자. 이러한 연기설, 인연생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러한 연기의 법칙, 연기의 진리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자 가끔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 법이라는 말 나오는데요, 그냥 진리 요 정도로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런 연기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을 때, 아 윤회의 고통에서 어떻게 될수 있기 때문이야, 벗어나서 해탈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기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죠. 얘들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자. 석가모니는요,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러한 생로병사의 모든 것이 결국은 무엇이다? 그렇지. 고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얘들아, 생로병사는요, 모든 사람이 다 피해갈 수 없는 네 가지의 고통이야. 그래서 이걸 사고라고까지 불러. 한마디로 생로병사의 모든 본질은 무엇이라는 거야? 그렇지, 고통이라는 거야. 그런데 석가모니는 이렇게 생로병사의 모든 것이 고통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는데, 문제가 심각했던 건 무엇이었냐면요. 그 당시 이제 인도 사람들은 아주 예전부터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 그래,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렇지, 다또 다른 생을 받아서 생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했잖아. 자, 다시 태어나서 다시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고 죽어. 그렇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어때? 그렇지, 다음 생으로 다시, 아, 삶과 죽음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인도 사람들이 갖고 있었고, 그런 사고방식을 석가모니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생로병사가 결국 무엇의 연속이야? 그렇지, 고통의 연속인데, 이 생로병사의 이 고통의 순환은 계속되는 거잖아. 마치 수레바퀴가 구르는 것처럼 생과 사가 반복된다. 우리 그걸 뭐라고도 불러? 아유, 잘했다. 윤회라고 부르잖니? 자,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결국 윤회라고 하는 건 결코 그렇지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윤회를 반복해봤자 결국은 무엇의 연속이니까. 그래, 고통의 연속이잖아. 고통, 고통, 고고통, 고통의 쳇바퀴를 도는 것뿐이기 때문에, 아, 석가모니는 어떻게 하면 이런 고통, 그 고통의 원인과 조건을 그렇지 깨달아서 그것을 없애서 고통도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수양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석가모니는 드디어 깨달았다는 거야. 이 세상에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이 상호 의존적으로 결합하여 그 결과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다. 자, 따라서 이러한 고통이 발생하는 데에도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이 있었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 고통이 발생하게 된그 원인과 조건을 무엇하면? 좋아요. 제거하면 고통도 어떻게 될수 있어? 제거할 수 있겠지? 우리 그렇게, 아, 사물의 실상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해탈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러한 해탈과 더불어서, 불교에서는, 그렇지, 모든 고통이 사라진 상태인 열반에 이르는 것을 이상적으로 추구하죠. 정리해봐. 이러한 연기의 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때, 윤회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서 해탈, 그리고 열반의 경지, 이상적인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석가모니는 생각했다는 거야.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해탈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사물의 실상을 꿰뚫어 아는 거야. 아,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수히 많은 원인

이유가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바르게 깨달아서 아는 걸 해탈이라고 불러요. 자, 이걸 통해서 결국 열반에 이르게 되는데, 열반은 무슨 의미냐? 열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촛불을 불어서 훅 끄다. 이 초를 훅 꺼버리다라고 한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초의 이름은 무엇이야? 번뇌, 고통이거든. 이 초의 이름 자체가 번뇌와 고통이거든. 그런데 훅그 번뇌의 소란스러움을, 훅그 고통의 소란스러움을 꺼버리고 잠잠해졌기 때문에, 아, 열반은 모든 고통이 사라진 상태라고 한 뜻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봐. 석가모니는 생로병사가 결국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은 제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아, 그 고통은 제거될 수 있어. 이렇게 모든 고통이 제거된 이상적인 상태가 무엇이니까? 그래, 열반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탈하고 열반하면 더 이상 윤회를 반복할까, 반복하지 않을까? 그렇지. 더 이상 윤회를 반복하지 않아요. 고통의 그 쳇바퀴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석가모니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정리해보자. 연기설은 결국은 괴로움이 원인과 조건, 즉 인과 연에 따라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석가모니의 깨달음의 핵심은 뚜렷했어. 모든 존재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생멸한다. 당연히 고통도 그러하겠지. 고통도 반드시, 맞아, 원인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야. 따라서 그 원인과 조건을 제거하면 반드시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런 연기설에 따르면 중생이 겪는 고통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 그렇지, 원인과 조건이 있고요. 그 원인과 조건을 제거하면 고통에서 벗어나 고통이 모두 사라진 경지인 무엇에 이를 수 있다? 그렇죠, 이상적인 경지인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열반하면 중요한 포인트 있었지? 더 이상 해탈한다, 더 이상, 죄송해요, 더 이상 윤회한다 안 한다? 그렇지,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생로병사, 고통의 쳇바퀴를 돌지 않아도 된다. 아, 열반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요. 그러한 열반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자, 결국은 연기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주의 모든 사물과 현상이 원인과, 그리고 그렇지, 조건까지 포함할 수 있겠죠? 이런 원인과 조건에 따른 무엇으로, 결과로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존재와 현상도 독립적일 수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지, 독립적일 순 없어. 자, 우리가 보기에는 언뜻 나와 남은 따로따로 서로 독립적인 존재야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나라고 하는 존재도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생멸하고 있는 거야. 그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는, 그렇지, 다른 사람이, 남이 원인과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 어떤 존재와 현상도 결코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런 관점을 더 넓혀본다면, 심지어는 나와 자연 만물도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연결되어 있는 거야.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 그 촘촘한 원인과 조건의 그물망 속에서 나와 자연 만물도 연결되어 있구나. 다시 한번 고급스러운 말로 무엇을? 그렇죠, 이러한 상호 의존성을 깨닫게 해주는 석가모니의 깨달음의 핵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연기설 2년생기로 공부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연기를 깨달은 사람은 그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까? 그래,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상호 의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소중함, 이것을 인식하고요, 자비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자비 많이 들어봤지? 자비는 남을 사랑하고 남의 고통을 연민하는 그런 마음이 되겠네요. 결국은 나와 남도 둘로 나눌 수 없어라고 하는 자, 타, 자신과 타인을 둘로 나눌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타불이의 마음을 바탕으로, 아, 생겨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겠네요. 자, 총정리해보자. 연기설 포인트야. 계속 반복돼서 지금 선생님 반복하고 있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의 무엇 속에서, 그렇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호 의존, 상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정리해볼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혼자 똑 떨어져 있어. 라고 이야기할 만한 독립적인 실체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모든 것은, 모든 존재와 현상은 촘촘한 그물망처럼 원인과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상호 의존하는 거야. 게다가 계속해서 무엇하고 있지? 그래, 생멸하고 있잖아. 생멸하고 있다는 건 그렇지. 그 모습 그대로 항상 고정되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따라서 삐뽀 삐뽀 이거 반드시 가져가세요. 반드시 오늘 수업의 최고 하이라이트야. 연기에 따르면 이런 연기설에 따르면 고정되고 불변하는 독립적인 실체는 이 세상에 있다 없다? 그렇지. 없다는 거야. 다시 해봐. 연기설 정리해봐.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 불변하는 그런 실체 같은 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아,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그 모습 그대로인 것은 없다라고 생각해. 무상 들어본 적 있지, 얘들아. 좋아. 심지어는 나조차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변하지 않는 고정, 불변의 실체는 아니다. 왜? 원인과 조건에 따른 결과와 관계로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그러하기 때문이야. 아,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도 그러하구나. 아, 이러한 무상과 무아를 깨달을 것을 불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석가모니는 인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을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석가모니는 인간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 이 생로병사의 모든 것의 본질은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했어? 고통이다라고 생각했죠. 결국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라는 거야. 생로병사는 얘들아, 아무리 지위가 높든 낮든 부자이든 빈자이든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네 가지의 고통이라고까지 석가모니는 생각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불러? 그래, 사고라고도 부르죠. 쌤, 도대체 인간은 왜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생로병사의 본질은 왜 고통인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 연기설에서 고통도 그렇지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조건이 있다고 했었죠? 도대체 이 고통을 발생시키는 원인과 조건이 뭘까? 맞아, 연기를 깨닫지 못한 거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구나. 아 깨닫지 못했다는 건 모른다는 거야. 무지하다는 거야. 얘들아 무지하다는 건 어우 앞에 빛이 없어서 앞에 뭐가 있는지 아볼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잖아.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지를 다른 말로 무명이라고도 많이 불러. 학교에서 내신 시험 문제 풀때 무명 나오면 아 이거 불교에서 무지를 뜻하는 말이구나라고 바로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무지하고 무명하기 때문에 자꾸만 어떻게 욕심을 부려. 이 세상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 불변의 실체는 없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는 헛된 욕망에 빠져든다는 거야. 이러한 헛된 욕심인 탐욕과 애욕,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 인간은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석가모니는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석가모니는 인간을 다섯 개의 덩어리 오온이 일시적으로 만나고 흩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인간은 다섯 개의 덩어리가 일시적으로 만나고 흩어지는 건데 이 다섯 개의 덩어리를 뭐라고 불러? 그렇죠, 오온이라고 불렀어. 자, 오온이라고 하는 건 색, 수, 상, 행식, 이 다섯 개의 덩어리인데요. 내신 공부할 때는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둬야 되잖아. 그러니까 잠깐 스탑하고 여러분이 한번 입으로 해봐.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어렵지 않아. 이 다섯 개의 덩어리가 일시적으로 만났다 흩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인간을 바라봤어요. 자, 색이라고 하는 건 물질, 즉 육체를 뜻해요. 우리가 불교에서 인간의 육체를 뜻할 때 색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수라고 하는 건 느낌, 상이라고 하는 건 인식, 행이라고 하는 건 의지, 그리고 식이라고 하는 건 의식을 뜻하는데요. 이런 다섯 가지의 덩어리, 그것이 만났다 흩어지는 것, 그것을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 색수상행식도, 본질은 다 뭐라는 거야? 그래, 고통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오온을 다른 말로 다섯 가지 집착의 무더기, 혹은 다섯 가지 고통의 무더기라고까지 석가모니는 표현하기도 했어요. 따라서 결국은 나라고 하는 자아조차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불변의 실체는 그렇지 아니었어요. 아, 나라고 하는 것도, 자아라고 하는 것도 고정되어서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구나. 우리 이걸 뭐라고 불렀어? 좋아요. 무아라고 불렀죠? 따라서 이런 무아를 자각하고 나 자신에게 집착하는 아집으로부터 탈피할 것을
석가모니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어떠한 진리관과 그렇죠 수행이 필요한 걸까요? 010-33348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럼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자, 띠링 하고 여러분에게 DM이 하나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010-33348 얘들아, 33348이라고 선생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외쳤는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알겠지? 불교의 진리관과 수행법이 앞에 숫자가 많이 붙거든요. 자, 한번 외워보라고. 내신이니까 제대로 외워보라고. 33348 외쳤습니다. 첫 번째 3이에요. 자,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 가지의 독이야. 얘들아, 그걸 삼독이라고 부르는데 독은 당연히 제거해야 되겠죠. 디톡스 제거해야 돼. 자, 그 세 가지 독을 제거해야 하는데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세 가지 덕이 바로 탐욕, 분노, 어리석음, 탐진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서유기. 거기에 보면 삼장법사가 세 마리의 몬스터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는데 이 세 마리의 몬스터가 각각 삼독을 상징하죠. 저팔계는 탐욕을, 사오정은 너무 화를 잘 내, 분노를, 그리고 사오정은 그렇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어리석음을 상징하고 있네요. 탐진치 제거해야 한다. 삼독 제거였습니다. 두 번째 삼이네요. 세 가지를 열심히 배워야 한대. 앞 글자 따서 개, 그리고 정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개정해, 꼭 사람 이름 같지 않니? 예, 정해야 공부해라 라고 하는 엄마의 말에 네, 알겠어요 엄마. 열심히 공부한 우리 개정해 양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열심히 공부하는 삼학 생각해 볼게요. 개, 계율을 지키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수행하는 자가 계율을 지키는 걸 생각하면 좋아요. 정,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고요하게 집중해서 고요한 상태에 머무는 거야. 아, 우리 이걸 다른 말로 선정이라고도 부르는데 승려, 스님들이 마음을 하나로 탁 모으고 명상하는 그런 수행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깨달으려면 사물의 실상을 그대로 꿰뚫어서 아는 지혜가 필요하잖아. 이러한 지혜를 불교에선 반야라고 부르는데요. 한마디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지혜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예, 정해야 공부해라. 네, 엄마. 개정해를 생각하면서 삼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33348이니까 우리 세 번째 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세 번째 삼은요, 삼법인서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 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눈에 띄죠. 요 인은 도장 찍는 걸 생각하면 좋아. 도장을 꾹꾹꾹 세 번 찍는 것처럼 석가모니가 깨달은 세 가지의 진리예요. 첫 번째, 우리 아까 공부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멸하고 변화하지. 그러니까 항상 그 모습 그대로인 건 있어 없어? 없어. 쟁 무상이 되겠네요. 심지어는 나조차 그러하죠. 나조차 불변하는 실체는 아닙니다. 아, 우리 이거 뭐라고 불러? 무아. 그래, 제법 무아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무지와 탐욕으로 집착해.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무엇일 뿐이야? 고통일 수밖에 없어. 그런 의미에서 일체계 고가 되겠네요. 여기 하나를 더 더해서 사법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이런 고통이 있지만 인간은 깨달음을 통해서 그렇지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열반에 이르게 되면 모든 고통의 번뇌의 소란스러움이 조용해지잖아. 아, 열반에 이르게 되면 적정한 상태가 된대. 적정. 앞뒤 바꿔보면 정적이 흐르다. 아, 고요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 열반에 이르게 되면 절대적으로 평화롭고 고요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333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우리 48만 하면 되겠다. 자, 우리 33348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찍어주세요. 라고 쌤은 요 사성제를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성제는요, 석가모니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그래서 사성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앞글자 따 더니 워, 고, 집, 멸, 도라고 하는 재미있는 글자가 완성됐어. 우리 고집센 멸치가 고통이라고 하는 그물에 걸려서 그 그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 생각하면서 고집센 멸치가 도망가려고 한다. 사성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집멸도는 각각 고집이 한 세트, 그리고 멸도가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고와 집은 우리의 현실 세계를 상징하고 있고, 또 멸과 도는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이상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각각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한번 고집부터 볼게요. 자,
집이 원인이 돼서 그 결과, 그렇지, 고가 드러납니다. 자, 집은요, 인간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야. 자, 인간이 겪는 고통의 원인은 아까 뭐였어? 어리석음과 욕심이었잖아. 어리석음과 욕심으로 인해서 자꾸 집착하게 돼. 자, 이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은 인간의 삶은 다 무엇이야? 그렇지, 본질적으로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있어요. 그럼 이러한 고통으로 얼룩진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린 어떤 이상세계를 추구해야 되지? 역시나 그렇죠. 도제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 멸제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통을 없애려면, 그렇지, 고통의 원인이 됐던 무명과 애욕을 없애야 돼. 무명과 애욕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하는데요. 석가모니는 극단적인 쾌락도 아니고 극단적인 고행도 아닌 중도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중도를 닦아야 한다. 그런 중도의 수행으로 여덟 가지의 바른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중도, 즉 팔정도를 우리가 도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중도의 수행인 팔정도를 하게 되면 그 결과 멸, 즉 모든 고통의 원인인 무명과 애욕이 사라져서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고통이 소멸된 어떤 경지? 좋아요,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성제, 고집세, 멸치가 도망가려고 한다. 우리 고집멸도까지 한번 살펴보았어요. 마지막 8이 남아 있습니다. 이 8은 방금 살펴봤던, 그렇죠, 우리 중도의 수행이었죠? 자, 중도의 수행으로 여덟 가지 바른 길을 석가모니가 제시했는데 그것을 팔정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업, 그리고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그리고 바른 마음의 집중. 불교에서는 마음 집중을 삼매라고도 불러요. 자, 이렇게 여덟 개가 뭔가 바른 게 나왔다. 그럼 이거 팔정도구나. 팔정도의 핵심은 쾌락도 아니고 고통도 아닌 중도의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교에서는요. 이러한 관점들, 석가모니는 이런 관점들을 좀 정리하면서 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친구들이 아마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야. 불교에서는요, 자신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선하고 악한 모든 일들을 업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업은요, 그렇지, 원인과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원인이, 이런 업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가 드러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한 업을 지으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선한 결과, 즉 선한 업보를 만들어내고요. 악한 업을 지으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악한 결과, 즉 악한 업보를 만들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생의 업에 따라서 이것이 원인이 돼서 무엇이, 그렇죠, 그 결과 다음 생이 결정되면서 삶과 죽음이 수레바퀴 구르듯이, 그렇죠, 반복된다라는 사상을 석가모니는 제시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윤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회, 즉 생사가 반복되는 건 그런데 결코 좋은 게 아니라 그랬지? 왜? 무엇이야? 결국은 다 고통이기 때문이야. 따라서 수행을 통해서 열반하여 모든 고통이 제거된 상태, 그리고 열반하여 윤회의 고리까지 끊어낸 상태를 불교는 지향하죠. 아, 열반에서 윤회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한다라고 봤다는 것까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석가모니는 초기 불교, 근본 불교 사상을 정리했습니다. 석가모니가 이제 인멸하시고 난 이후에 인도에서는 아,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그들이 이제 불교를 전개시켜 나가는데 우리 그중에서 먼저 등장했던 사상이 바로 부파불교예요. 부처의 가르침을 다양한 파로 나누어서 전개시켰기 때문에 부파불교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이들은 계율과 경전의 해석에 따라 여러 교파로 분열됐어. 그런데 이 부파불교의 특징은 자기 자신의 해탈에, 자기 자신의 깨달음에 집중했다는 거야. 얘들아, 해탈하려면 굉장히 엄격하게 종교적인 계율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대중적인 기반은 아무래도 좀 약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해탈에 집중하는 부파불교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생겨났는데, 우리 그런 입장을 뭐라고 불러? 그렇죠. 대승불교라고 부르고 있어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 그렇죠. 대승불교가 훨씬 중요해. 왜냐하면 중국과 한국에 전래된 불교가 다이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대승불교 중요합니다. 대승불교는 교리의 체계화에 몰두하느라 대중과 멀어진 부파불교를, 야, 너희는 너희 한 사람만 해탈하려고 하니? 너희들은 소승불교야. 라고 비판하면서 본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들과 함께하는 중생들도 함께 구제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깨닫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대중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아, 대승불교를 발전시켜 나가죠. 자, 그러면서 중생과 함께하는 누구를, 그렇지, 보살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제시합니다. 자, 보살은 어떤 사람이야? 그래,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이야. 이들은 위로는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아직 깨닫지 못한 누구? 그렇죠. 중생을 도와주는 것. 그걸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데, 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이에요. 이러한 보살은 여섯 가지의 실천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걸 육바라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라밀은 저쪽 언덕으로 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아 이상적인 세계,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로 가기 위해서 아 지켜야 하는 보살의 여섯 가지 수행 덕목이구나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보시야. 보시는 도와주는 거야. 이러한 중생을 도와주는 건데, 도와줄 때는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해야 한대. 요 상이라고 하는 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남을 도와줬으니까 쟤도 언젠가 나한테 갚겠지? 라고 하는 그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있는 보시, 즉 상에 머물지 않는, 내가 남을 도와주고 나서 도와줬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그러한 보시를 중시했습니다. 지계, 계율을 지켜야 되겠네요. 인욕, 누가 나를 모욕해도 참을 수 있어야 되겠네요. 정진, 계속해서 그 수행을 부지런히 해나가야 하고요. 선정, 그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차분히 고요히 집중해서 수행해야 되겠네요. 지혜, 그렇죠. 깨닫기 위한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개, 정, 해. 기억나? 예, 정해야 공부해라, 네, 엄마. 아, 개정해를 떠올리면서 우리 삼학 공부했었잖아. 아, 보살. 보살이 되기 위해서 이런 개정해, 이 삼학을 꼭 지켜야 했구나. 보살도 인정하는, 개정해의 노력을 생각해 보면서 육바라밀까지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특별히 이런 대승불교는요, 공이라고 하는 사상을 기본으로 전개가 됐는데, 이 공사상을 대승불교에서 어떻게 해석해 나갔는지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지금 계속해서 인도에 아직 대승불교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자, 인도의 대승불교는 그렇죠. 공사상을 바탕으로 전개가 됐다라고 했어요. 자, 그 중에서 인도의 대승불교 중에서 먼저 등장한 사상이 중간사상입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는 용수예요. 용수. 자, 용수는요, 초기 불교의 그 연기설을 바탕으로 공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모든 현상은 일시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얘들아, 연기는 계속 불교의 근본이잖아.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생멸한다. 자, 따라서 모든 것은 어떻다? 공하다. 일시적으로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대승불교 사상은요, 일부 부파불교에서 나타났던 자성의 개념을 강하게 비판해요.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얘들아, 쫄지 마. 자, 지금부터 한번 천천히 해보자. 용수에 따르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지, 연기를 통해서 더 잘 이해해 볼 수 있어? 어렵지 않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생멸하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인 독자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건 있을까 없을까? 없지. 아, 계속해서 생멸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고정 불변하는 실체는 없잖아. 그러니까 독자적인 속성 이런 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잖아. 독자적인 속성이 없다? 한마디로 뭐가 없다는 거야? 그렇죠. 자성이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성이 없다. 이걸 뭐라고 불러? 그렇죠. 무자성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용수는 모든 것은 다만 어떤 것일 뿐이다. 그렇지. 공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일체에게 공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는 중도의 관점에서 공을 이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흔히 공이라고 하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해. 그런데 우리 방금 공부한 것처럼 석가모니는 있음 혹은 없음, 쾌락 혹은 고통, 이런 어떤 양극단에서 벗어난 중도의 수행을 이야기했잖아. 그것처럼 있음이라고 하는 극단에도 집착하지 않고 없음이라고 하는 극단에도 집착하지 않는 중도의 관점에서 사물의 실상을 바르게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중도의 관점에서 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이나 없음이라고 하는 극단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바르게 볼 것을 이야기하죠. 아, 중도의 관점에서 사물의 실상을 바르게 보아라 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 이 사상을 중간사상이라고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중간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중도의 관점에 따라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용수는 모든 것은 공하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어. 그런데 이러한 용수의 사상을 오해해서
허무주의 아니야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용수 이후에 등장한 누구는, 그렇죠, 세치는 대승불교의 기본 입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오직 유일하게 마음작용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유식 사상을 전개해 나가죠. 자, 여기서 지금 식이라고 하는 글자가 눈에 띄는데요. 우리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인간관 공부할 때 인간에 대해서 다섯 개의 덩어리, 오온의 일시적인 결합과 흩어짐으로 인간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 공부했었죠? 그 다섯 개의 덩어리가 뭐였지? 해볼까? 색수상행 식. 좋았어. 그 색수상행식의 그 마지막 다섯 개 중에 끝에 있었던 식이 바로 요 식이에요. 바로 마음작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자, 유식사상은 오직 마음작용 사상이래. 이게 뭔 소리야? 한번 보자. 세치는 역시 대승불교 사상가답게 공사상을 물론 그도 중시했습니다. 공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사물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야. 앞서서 우리 용수 선배가 뭐라고 이야기했어? 그래, 무. 자성이야라고 이야기한 것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세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모든 사물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무자성인 것은 맞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의 무엇이 그렇지 마음이 빚어내고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까지 강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빚어낸 것이야 라고 하면서 마음작용을 계속 얘기했다는 거야. 모든 건 우리 마음이 빚어낸 거. 이거 그 유명한 말로 뭐라고 부르지? 그렇지. 일체유심조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얘들아 잘 봐봐. 유식사상에서는 그 식, 이 식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식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수행해야지 궁극적인 목적인 해탈이 될수 있다라고 바라봤죠.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 마음작용을 제대로 변화시켜야 해. 왜냐면 모든 건 우리의 마음이 빚어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작용이 식을 변화시켜서 어떤 마음을 얻어야 돼? 그렇지, 분별이 없는 마음인 그런 지. 분별이 없는 마음인 그러한 지혜를 얻는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식을 변화시켜서 분별이 없는 참된 마음인 지를 얻기 위한 수행으로 요가 수행을 강조했대. 앵쌤, 요가요? 요가. 우리가 오늘 현대인들이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는 그 요가가 사실은 인도의 대승불교의 유식사상의 대표적인 수행법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도의 대승불교 용수의 중간과 세친의 유식사상까지 한번 살펴보았어요. 아마 친구들 머리가 이쯤 되면 어지러질 거야. 그치? 석가모니의 초기 불교, 연기설, 그리고 인간에 대한 관점, 33348, 그리고 여러 업과 윤회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잘 공부했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대승불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좀 버겁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얘들아, 쫄지 마. 우리가 처음이라서 낯설어서 그런 거지. 반복해서 이해하고, 블라블라 내 입으로 설명하다 보면 쉽게 내 것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인도의 대승불교를 공부하면서 공사상을, 그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특히 연기와 중도의 관점에서 공을 해석했다는 것 공부했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마음작용인 식을 많이 이야기했으면 아, 유식사상이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중간과 유식 같이 한번 우리 인도의 대승불교로 공부했고요. 이러한 인도의 대승불교가 중국으로 이제 전래가 되죠. 자, 그러면 중국으로 건너간 대승불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우리 호기심을 가지고 더 살펴볼게요. 자, 중국으로 건너간 대승불교는 깨달음을 얻는 방식에 따라서 교종과 선종으로 다시 나눠지게 돼요. 얘들아, 쫄거 없어. 바로 들어가 볼까? 교종. 한마디로 교리를 왠지 중시했겠다라고 하는 거 느낌 오지? 자, 교리는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되잖아. 부처의 말은 그렇죠. 경전에 기록되어 있겠다. 그래서 이 경전과 교리 공부를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중시하는 경전에 따라서 천태종, 화엄종, 성토종과 같은 다양한 그렇죠. 분파로 나누어지기도 해요. 자, 그런데 교종은 짧았는데 그다음 등장하는 그렇죠. 선종은 길지. 느낌 온다. 뭐가 훨씬 중요할까? 그러지. 바로 이 선종이 훨씬 더 중요해요. 앞서서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 대승불교가 전래가 돼서 깨달음을 얻는 방식에 따라 교종과 선종으로 나눠졌다고 했고요. 교리, 경전 이런 걸 중시하는 걸 교종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선종은요. 깨달음을 얻는 방식으로 뭘 중시할까? 쌤, 선이요. 선이요. 수행을 할때 무슨 수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그렇지. 선수행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야.

선수행이 뭘까?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 얘들아? 예, 정혜야 공부해라. 네, 엄마. 걔 정혜의 노력을 생각하면서 우리 삼합 공부했었죠. 그중에 그 정이 뭐였어? 아, 선정이었는데.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무엇이지? 마음을 하나로 차분히 모아서 한 곳에 고요히 가라앉히는 그런 스윙이었어.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스님이 깊이 있게 명상에 잠긴 그런 모습 생각해 보세요라고 얘기했었지. 아, 깊이 있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선수행을 강조하는 그러한 중국의 대승불교를 우리가 선종이라고 부르는구나. 이 선종은 달마대사에 의해서 형성되었고요. 지, 해와 능, 여기 있었던 해능에 의해서 정립됩니다. 친구들, 오늘 이 시간. 해능이라고 한 이름까지 가져가세요. 자, 석가모니 공부했고, 중관사상 누구였어? 용수, 옳지. 유식사상 누구였어? 세친. 그리고 지금 중국의 선종을 공부하면서 지 해와 능력이 있었던 해능까지 왔어요. 자, 해능에 의해서 이 선종이 정립이 됩니다. 해능이 특별히 가장 대표적으로 선종사상을 발전시키면서 제시했던 사상이 바로 돈오였어요.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앞서서 우리가 교종을 공부했었지. 얘들아, 교종은 교리, 즉 경전을 중시해. 불교의 경전이 한두 권이 아니겠죠. 굉장히 많겠지. 그 많은 경전을 하루아침에 읽고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종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점진적인 거였어. 아, 교종은 점진적인 깨달음을 강조하는군요. 점점점점 깨닫는 점진적인 깨달음, 점진적인 수행 이런 걸 강조해요. 자,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해능의 선종은 달랐어. 자, 선종은 바깥에 있는 교리나 바깥에 있는 경전을 보라는 게 아니야. 뭘 보라는 거야? 참선, 선정, 내 마음을 보라는 거야. 쌤, 내 마음을 도대체 왜 봐요? 내 마음을 도대체 왜 보는데요? 아, 내 마음 안에 이미 부처의 본성인 무엇이 있다는 거야? 그렇지, 불성이 있다는 거야. 자, 이제부터 중요해. 삐뽀, 삐뽀, 가져가. 보라쌤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 가져가세요. 자, 대승불교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야. 대승불교에서는, 인도의 대승불교, 중국의 대승불교, 그리고 한국으로 전래된 거다 대승불교라고 했지? 모든 사람이, everybody, 태어날 때부터 부처가 될 가능성, 부처의 본성인, 그렇지, 불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생각했어요. 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이미 완성된 부처, 부처의 가능성, 부처의 본성인 불성이 내재해 있다고 생각했어. 따라서 해능은 내 마음 안에 이미 완성된 부처가 있었어. 이 불성이 있어. 라고 하는 걸 직관하면 한 번에 벼락 맞듯이 갑자기 전체를 퍼뜩 깨닫고 한 번에 전체를 퍼뜩 그렇지, 수행을 할수 있다.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이걸 갑자기 돈 깨달을 오라고 해서 뭐라고 불러? 그렇죠. 돈 오라고 불러요. 아, 선종은 점진적인 수행이니? 단박에 수행하는 거니? 그렇지.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수행하는 거야. 우리가 본래 완성된 부처라는 것을 한 번에 직관할 것을 강조합니다. 해능은 이렇게 깨달음을 위해서 단계적인,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마음 안에 있는 불성을 직관하면 단박에 부처가 될수 있다라고 하면서 본성, 즉 불성을 깨닫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직관적인 종교 체험인 선수행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죠. 자, 따라서 선종은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번 오작교에서 만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은 불가하오, 이별은 불가하오라고 외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 견성성불이야. 자신의 본성을 보면 부처가 될수 있어. 내 본성이 곧 불성이라는 걸 보면 부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바깥에 있는 경전을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봐야 돼. 무엇을? 내 마음을 봐야 돼. 자신의 마음을 직접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교외별전, 즉 교리 바깥에서 따로 전해지는 그런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문자 밖에서 깨닫는 내 마음을 보는 깨달음을 강조해요.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무엇에서 무엇으로, 그렇지, 마음에서 마음으로 주고받는 그러한 깨달음인 이심전심이 중요하다. 아, 이심전심, 선종의 용어였구나. 결국은 경전에 얽매이지 마세요. 자, 문자에 얽매이지 마세요. 라고 하는 분리문자까지 살펴봤네요. 이러한 선종의 특징은 문자를 부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문자가 지니고 있는 형식과 틀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이해해 보았습니다. 자,

친구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쭉 지금까지 불교의 여러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문제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실전 문제 1번입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입니다. 자, 쭉 한번 보니까 뭔가 굉장히 길어.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니까 결국은 어리석음이 원인이 돼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얘들아, 거꾸로 명, 즉 지혜, 즉 깨닫게 되면 그것이 원인과 조건이 되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는 것이 생기고 결국은 해탈까지 할수 있대. 아, 고통의 원인은 무명. 그 무명을 제거하면 고통을 제거하고 해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알수 있어요. 이렇게 해탈하고 열반하면 후세에는 몸을 받지 않는데, 즉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누구야? 그렇죠. 석가모니 입장이 되겠네요. 무명은 태어남과 늙어감, 병든과 죽음에 반복된 거 관련이 없다? 아니죠.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생로병사의 윤회를 반복하게 되니까요. 현세의 삶에서 쌓아온 업은 내세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아니죠. 현세에서 쌓아온 업이 내세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삶을 기쁨으로 죽음을 슬픔으로 여기는 거. 얘들아, 이건 바른 견해가 아니죠. 생로병사가 다 고통입니다. 팔정도의 수행은 고통이 모두 제거된 상태일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서 고통이 모두 제거된 상태인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신과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거짓된 마음을 지혜로써 다스려야 한다. 아, 5번이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자, 역시 한번 마찬가지야. 자, 이렇게 계속해서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알지 못하는 걸 결국 무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굴까? 그렇죠. 역시 석가모니가 되겠네요. 만물에 상호 의존을 깨닫고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오늘 공부했던 석가모니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중생의 미래는 미리 결정된 숙명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아니지, 얘들아. 중생은 결코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야. 그건 미리 결정된 숙명이야.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깨달으면 누구나 해탈하고 열반할 수 있습니다. 무명의 번뇌가 완전히 제거되면 반복된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죠. 자, 이런 어리석음이 제거가 되면요. 그렇죠. 해탈하고 열반하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연기의 법에 따르면 동일한 행위가 반드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야. 그렇지. 얘들아, 똑같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수히 많은 다른 조건들, 다른 환경들, 이런 것들과 결합하기 때문에, 아, 원인과 조건, 이것의 결합은 다양한, 그렇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계법에 따르면 동일한 행위가 반드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진 않는다. 그렇죠.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리을 같은 이러한 선지들을 친구들이 좀 해석할 때 까다로워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선생님과 살펴보았습니다. 답은요, 기역과 디귿과 그래요. 리을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6번입니다. 마음의 땅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계이고, 마음의 땅에 산란함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며, 마음의 땅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해이다. 일단 얘들아, 계정해. 얘 정이야, 공부해라. 내 엄마 계정이라 생각하면서 계율, 선정, 지혜, 삼학이 나와서 불교 사상이야. 자, 그런데 중국 불교라고 이렇게 발문해서 주고 있고요. 자성이란 표현이 나와서 조금 더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자성을 단박에 닦으라. 세우지 않으면 점차가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세우지 않는 것이다. 즉, 점진적인 수행이 아니라, 단박에 수행하고, 단박에 깨닫는, 돈수. 특히 돈오를 강조하고 있어요. 얘들아, 중국 불교에서 이렇게 단박에 전체를 갑자기 벼락 맞듯이 퍼뜩 깨닫는 그러한, 네, 돈오를 강조하는 건 교종이야, 선종이야. 선종이었지, 선종. 정말 대표적인 사상가 있어서 지혜와 능력이 있었던 그래 선생님 이름 알아두라고 했잖아. 해능입니다. 우리가 중국 불교 하면요. 그 해능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선생님, 근데 저는 이 문제부터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자성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자성. 또 갑자기 웬 자성이에요? 자, 우리가 앞서서 인도의 대승불교 공부할 때는 오히려 독자적인 속성은 없었지. 그렇지. 공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 모든 사물, 모든 현상은 독자적인 속성이 없는 무자성이다 라고, 어때? 중관도, 유식도 이야기하잖아. 선생님, 여기선 자성이 없다면서요? 여기선 또왜 갑자기 자성을 단박에 닦으래요? 얘들아, 잘 봐봐. 꿀팁이야. 중국 불교, 중국 선종에서 자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그 자성은 불성이라고 해석하셔야 해요. 한마디로, 아, 불성을 제대로 깨달아서 알라는 거구나. 모든 사람이 타고나는 불성을 단박에 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탈해. 이르려면 문제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우리 선종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중생의 구제보다

자, 한번 깨달으면 그것으로, 그렇죠. 수행도 완성되는 거야. 따라서, 그렇죠. 깨달음 이후에 수행을 지속해야 궁극의 경지에 이른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6번의 답은요. 좋아요.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살펴봤던 내용들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고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 주세요.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 끝판왕 정중영입니다. 3회차 모의고사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1번부터 11번까지 함께 했고요. 이번 시간 이제 12번부터 쭉 이어서 또 어려운 고난도 문항들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문항들 중에서 그래도 이제 3점짜리 문항인데도 조금 난도가 있는 문항도 있었고요. 4점짜리 문제 중에서도 조금 쉬운 문항도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이제 4점짜리 문항 뭐 9번 처음 시작할 때 조금 당황했을 것 같아요. 10번, 11번 넘어와서 12번 또 어렵지 않습니다. 12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12번 보시죠.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삼각방정식입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너무나 중요한 건 이제 대칭성이죠. 대칭성을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느냐인데, 지금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 보통 삼각방정식에서 식의 모습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이런 표현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처음에는 각이 주어 깔끔하게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각을 통일하는 일들을 이제 각변환에서부터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함수를 통일하는 일도 하죠. 함수를 통일하는 데 쓰이는 건 삼각함수, 사인과 코사인 사이의 관계, 제곱의 합이 1이다. 이런 것 단계들을 거쳐야 각도 통일되고 함수도 통일한 이런 간단한 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12번에서도 이러한 단계들을 조금 더 얹고 갔으면 학생들이 느끼기에 조금 더 어렵게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의 이제 함정이라고 할까요? 보통 삼각방정식에서 한 주기가 주어지면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할 때 이제 등호가 0에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 범위에서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 0의 등호 빠져 있고 2파이의 등호 들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스텝 1. 삼각함수를 포함한 2차식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구조고요. 지금 각도 x로 함수도 코사인으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굳이 치환하지 않아도 되겠죠? 얘는 3배의 코사인 x 빼기 1. 과 코사인 x 빼기 1로 인수분해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코사인 x가 3분의 1이거나 또는 코사인 x가 1이 되도록 하는 이런 x 값들을 구하는 겁니다. 코사인 x가 3분의 1, 얘는 그래프에서 대칭성 생각하면서 찾으면 될 거고요. 코사인 x가 1이 되는 이 순간 들은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경계를 잘 살펴주셔야 되겠죠. 자, 스텝 2. 코사인 x 함수의 그래프 그려봅니다. y는 코사인 x. 처음에 0,1에서 출발해서 내려갔다가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와서 1까지. 여기가 2파이 되겠죠? y는 코사인 x입니다. 자, 최대값이 플러스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데 이 문제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 뭐라 그랬어요? 0에서 등호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2파이에서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경계를 포함한다는 거죠. 자, y는 3분의 1 그었습니다. 교점 두 개 생기네요.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교점 두 개 생겼어요. 자, 이번에는 y는 1 그었습니다. 교점 몇 개? 한 개 생기죠. 얘가 y는 1. 자, 왼쪽에서 교점 없고요. 오른쪽에서만 하나 생겼습니다. 2파이라는 것도 알려줬네요. 근데 작은 애들부터 크기 순으로 알파벳 감마라고 있으니

자, 1, 4분면에 알파 있고요. 그리고 3, 4, 여기 4, 4분면이죠. 4, 4분면에 베타 있어요.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알수 있는 한 가지는 알파가 0과 2파이 사이에 있다는 건 압니다. 예각이에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예각입니다. 자, 우선 스텝 2까지 왔어요. 이제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3감마의 사인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감마가 얼마인지 알죠? 감마는 2파이예요. 자, 스텝 3로 갑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 건 대칭성이 있잖아요. 알파와 베타는 어디? x는 파이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은 알파와 베타의 평균이 얘가 파입니다. 이렇게 합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거 똑같은 결과예요. 근데 이제 대칭성을 생각하면 0부터 알파까지랑 2파이부터 베타까지와 제곱 거리가 같으니까 베타라는 애를 2파이 빼기 알파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 베타를 알파에 대한 각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걸 사용할 거냐. 같은 표현이지만 해석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오케이, 이제 갑니다. 사인.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3 감마가 있어요. 근데 감마가 얼마인지는 알죠? 얘는 2파이야.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써먹으면, 그럼 여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가파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그냥 2파이잖아요. 그럼 여기 베타 남겠지. 베타 가지고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아니, 베타를 알파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다면? 아, 이건 알파가 남을 테니까 여기에서 베타 자리에 대입하는 것이 좀더 간단해지겠네요. 사인 알파 더하기, 얘는 2배의 2파이 빼기 알파 플러스 3배의 2파입니다. 그럼 결국에 계산하면 얘는 사인 10파이 빼기 알파가 되고요. 근데 사인의 주기가 얼마예요? 2파이죠. 그러니까 여기 2파이를 더하고 빼도 사인 값은 안 변하겠지. 2파이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뺍니다. 10파이를 빼더라도 얘는 사인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돼,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를 툭 뱉어내면 얘는 마이너스의 사인 알파 되겠습니다. 근데 사인 알파가 얼마냐 이거죠. 나는 코사인 알파는 알아. 코사인 알파는 얼만데? 코사인 알파가 3분의 1이잖아. 아, 여기에 이 단계가 들어가네요. 코사인 알파가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엔드 알파는 예각이죠. 2분의 파이. 자, 예각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사인 제곱 알파가 얼마야? 제곱하면 9분의 1 되니까 사인은 제곱하면 9분의 8 돼야 되고요. 그럼 사인 알파는 양수 이내로 택해줍니다. 3분의 2 루트 2 되겠죠. 근데 내가 구하는 건 마이너스 사인 알파잖아요. 정답.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되겠습니다. 자, 문제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처음에 코사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요. 코사인 x가 3분의 1 또는 코사인 x가 1이 되도록 하는 각 x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등호가 2파이에는 들어가 있고 0에는 빠져 있다. 이게 함정 주의. 그래서 구했더니 알파와 베타 대칭성 찾고 감마는 2파이라는 것 알아요. 그러면 여기에 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3감마 생각하는데 감마 자리 2파이 넣는 것 이건 문제 없잖아. 그럼 베타 자리에 2파이 빼기 알파를 넣는 순간 결국에 마이너스 사인 알파를 구하라는 거구나. 코사인 알파가 3분의 1이야. 알파는 예각이야. 사인 알파 구할 수 있니? 부호 반대로 바꾸면 끝. 12번이었습니다. 자, 13번으로 가시죠. 13번은 어때요? 평가원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소재잖아요. 그래서 곡선과 곡선이, 두 곡선이 만나 생긴 도형입니다. 혹은 곡선과 다른 직선이 만나 생긴 도형입니다. 근데 각각의 넓이를 구할 거냐? 그렇지 않고요.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나의 정적분으로 표현할 거라는 거죠. 적분 구간마저 굉장히 깔끔하게 표현되어 있는 13번 문제 보시죠. 상수 A에 대하여 A는 0과 2 사이. 그때 fx는 ax의 4제곱 플러스 2x의 3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x입니다. 자, y는 fx 그래프 위에서 원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점

시험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 보통 우리가 이제 접선의 수직이다. 그럼 이거 법선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에 접선의 수직이다라고 하면 여기 수직 조건 얘가 중요하잖아요. 이 접선에서는 결국에 기울기 F'0 나올 거고요. 근데 이게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그런 직선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스텝 1 갑니다. F'X는 안 써도 되는데 4A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빼기 1입니다. 나한테 필요한 건 우선 F'0인데요. F'0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분해서 0 넣으니까 여기 1차 항의 계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수직입니다 라고 했으니 여기에 수직입니다 라고 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등장을 하고요. 근데 원점을 지나니까 아, y는 x야 라는 것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돌아왔어요.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했지만 결국에 y는 fx와 누구라는 거야? y는 x라는 거야. y는 fx와 y는 x가 만나서 생긴 도형이 있습니다. 그때 각각의 넓이를 a와 b라고 했을 때 b 빼기 a가 3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스몰 a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죠? 그림 봅니다. 자, y는 fx 보이고요. 그리고 직선 1, 정체가 뭐라고? y는 x라고 했죠. y는 x. 그러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생기는데 하나는 원점이고 나머지 Q와 R은 모르죠. 여기 P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인 교점의 X 좌표들을 이제 찾으러 가야 되겠죠. 자, 스텝 2. FX. 누구야? A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X. 얘가 X가 되도록 하는. 이 방정식의 서로 단식은 4개나 나올 거야. 4차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는 0 나왔으니까 이게 X로 묶일 거라는 생각은 했죠. 그리고 이제 3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AX의 4제곱 플러스 E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EX가 0이야. 앞에 두 개, 뒤에 두개 묶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A가 있는 애들, 그리고 A가 없는 애들, 이렇게 묶어도 되겠네요. 그럼 AX의 제곱 묶어내고, 여기 x 제곱 빼기 1, 마이너 플러스 2x 묶어내고 x 제곱 빼기 1 이렇게 묶었습니다. 자, x 제곱 빼기 1, x 제곱 빼기 1 보이죠? x 제곱 빼기 1 묶어냈더니 뒤에서 a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되고요. 한번더 이제 최종 인수분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여기 x 하나, ax 플러스 2까지 인수분해 끝났습니다. 자, 0이 되도록 한 x 값들 다 나왔어요. 얼마? 마이너스 1. 그리고 1. 언제? 0.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2까지. 그럼 여기 x 마이너스 1. 좋아요. x는 1. 좋습니다. x는 0. 좋아요. x는 마이너스 a분의 2야. 근데 나는 교점이 0에 생긴다는 거 알지? 플러스 1, 얘가 1이네. 근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a분의 2, 누구인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범위가 있는 거지. a가 0과 2 사이야. a가 0과 2 사이야. 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죠? 오케이. 왼쪽이 마이너스 a분의 2, 그리고 마이너스 1까지. 좋아요. 이렇게 온 거야. 이제는 왼쪽 볼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 나는 만나는 순간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플러스 1까지. 이 상황만 보면 된다는 거야. 근데 b 빼기 a잖아. 누구 빼기 누구야? b 빼기 a. 이제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죠. 직선 빼기 fx 하면 b 나오고요. 직선 빼기 fx 하면 마이너스 a 나오고요. 오케이. 스텝 3입니다. 스텝 3. b 마이너스 a의 정체는 물론 나는 A를 따로 구하고 B를 따로 구하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리고 0부터 1까지 정적분 따로따로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 아니라고요. 정적분의 성질 가지고 이제 한 방에 가지고 가는 거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직선 빼기 fx예요. 그러니까 x 빼기 fx 얘를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적어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x 빼기 fx예요. 마이너스 a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3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x dx 됐어요. 적분구간 이뻐.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차수 가볼 수 있는 애들 땅땅 날리고, 그러면 두 배에 0부터 1까지 갈 겁니다. a도 묶어낼까요? a 묶어내고 마이너스 5분의 1x의 5제곱 플러스 3분의 1x의 3제곱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예요. 그러면 2a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3분의 1 계산 깔끔하죠? 15분의 2에 2a를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까요? 얘는 2a 곱하기 15분의 2가 얘가 얼마?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누구야? a는 3분의 1에 누구를 곱해? 얘는 4분의 15를 곱해요. 자, 3으로 약분해 줍니다. 정답 4분의 5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우선 이 문제에서 첫 번째 관문은 뭐예요? y는 fx 4차 함수야. 근데 이 직선을 그냥 깔끔하게 주지 않았어요. 원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이다 이런 거야. 원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이다 이런 거야. 근데 원점에서의 접선은 기울기가 f'0, o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수직이에요. 기울기가 1인데 원점 지나요? y는 x를 찾는 것부터가 첫 단계였어요. 자, 이제 y는 x와 4차 함수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이제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4식이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1, 1, 0, 마이너스 a분의 2인데 여기에서 a가 0과 2 사이야 라는 사실로부터 제일 왼쪽에 있는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a분의 2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갔으면 계산이 복잡했을 텐데 이게 문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정적분 계산하는데 a를 따로 구하고 b를 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방에 간다는 거죠. b 빼기 a를 구하는 거니까 b가 그대로 나와야 돼. 위 빼기 아래 직선 빼기 fx. 그럼 왼쪽에서는 직선 빼기 fx 하면 얘가 마이너스 a가 나오는 거니까 한 방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적분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입니다. 대칭성 생각하는 거야. 우함수, 기함수 알죠? 차수가 올 수 있는 애들은 날리고요. 차수가 짝수인 항들 남았습니다. 적분과 0부터 1까지 가져가면서 두 배예요. 뽑아내고 계산하면 분수 계산 굉장히 깔끔하죠. 그래서 a가 4분의 5야 까지 찾아주면 끝. 13번이었네요. 자, 13번 넘어서 이제 14번으로 갑니다.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13번 이후로 나오면 좀 부담돼요. 15번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13번, 14번에 나오면 아, 이번 시험에서 변별력이 높은 문제인가 봐. 근데 이 도형 문제는 가뜩이나 이게 학생들 사이에 난이도, 체감 난이도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쉽게 풀어내지만 나는 이게 도형이 전혀 보이지 않아. 그럼 이제 손도 못 댄다는 거죠. 조건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근데 우선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중학교 때 했던 것, 이런 거 기억나나요? 지금 2회차에서도 그러하고요. 3회차에서도 그러하고요. 중학도형 이야기들이 기본 베이스예요. 원과 비례라는 것 알아요? 원과 비례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닮음이 삼각형의 비례식에서 나옵니다. 제가 2회차에서 정리해드렸잖아요. 3회차에서 정리를 해드릴 텐데 도형 노트 따로 만드세요. 발상 노트 한 부분을 할애해서 도형에 대한 개념 정리를 따로 해두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접선이 있습니다. 접선. 접선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접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원 위에 점 하나를 잡아서 이렇게 쭉 왔어요. 여기에 점 P가 있습니다. 자, 접점과 그리고 여기 다른 교점들 있죠? E와 C. 중학교 때 봤던 거 이거 기억나요?
이 지난 시간에 이건 했잖아.

원이 있고 여기 밖에 점이 있으면 이렇게 둘을 딱 이어요. 그래서 곱하고 곱해, 곱하고 곱해, 곱이 일정하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디에서 오는 거였어요? 삼각형의 닮음에서 오는 거였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이제 패스. 그러면 여기에 이점두 개, 얘가 점점점점점점 가면, 아, 여기 A죠, A.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제 PB 곱하기 PC가 PA 곱하기 PA. 이게 접하는 점이니까, 우리 이차함수에서 중점처럼 생각을 하면, 여기에 PA 곱하기 PA. PA의 제곱이 PB 곱하기 PC가 되는 이 과정.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얘가 왜 그렇게 되는지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설명 못할 거예요. 그냥 외웠으니까. 그리고 이 상황을 굉장히 특수한 상황으로 이해하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삼각형을, 선들을 이어서요, 삼각형들을 만들었어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그러면 지금 이 각이 공통인 건 맞잖아요? 각 BPA나 CPA나 얘가 지금 우선 똑같은 거 맞잖아.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 이 각이 서로 같은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접선과 현에서의 관계라고 해서요. 이게 접현정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전혀 모르셔도 되고요. 결국 이 공식을 왜 암기하자는 이야기 아니야? 암기하자는 이야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건이 닮음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봅니다. 선생님, 이 각이 같은 게안 보이는데요? 우연히 상황이 좀 비슷해진 건 아닐까요?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요. 이 접점에서부터 접선에 수직으로 이렇게 쫙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직각인 애가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누구야? 그러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 여기도 직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연두색 두 개가 서로 같은 크기의 각이에요라는 게한 번에 잘 나오진 않고요. 근데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이 접선에서 수직으로 빵! 접점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리고 나면 여기에서 재밌는 게 하나 등장합니다. 여길 D라고 할까요? 그럼 호 BD가 있잖아요. 호 BD에 대해서 원주각이 여기에 분홍색, 원주각이 여기에 분홍색, 여기 호 BD에 대한 원주각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연두색은 직각 90도에서 여기 분홍색을 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직각에서 분홍색을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같은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그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 직각 직각 두개 찾고 옆에 있는 이 원주각이 서로 같은 걸 찾으면 그러면 연두색이 서로 같은 것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오고 나면 이제는 닮음인 삼각형이 등장을 하죠. 연두색 각 분홍색 CPA라고 할까요? 삼각형 CPA랑 여기에서도 연두색 각 주황색 삼각형 APB 얘가 서로 닮았다는 거죠. 그럼 밖에 있는 삼각형에서 PC 곱 PC 대 PA가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삼각형에서는 누가 돼요? 안에 있는 삼각형에서는 PA 대 PB가 돼요. 그러면 둘을 곱하고, 둘을 곱해서, 결론! PA의 제곱은 PB 곱하기 PC와 같습니다. 이렇게 완성! PA의 제곱은 한 번, 두번 하면, 얘는 PB 곱하기 PC. 이렇게. 됐나요? 자, 원과 비례해서 닮은 삼각형에 대한 개념 정리해 드렸고요. 그럼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조건들 한번 써볼게요. 각 ABC가 2분의 파이. 각 BAD는 얘는 3분의 2파이. 3분 AB의 길이와 3분 AD의 길이가 서로 같은 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근데 각 BED가 3분의 파이예요. 그리고 3분의 길이들 주어져 있습니다. 3분의 EB의 길이가 3, 3분 ED의 길이가 2. 그때 삼각형 EBC의 외접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을 구해주세요. 문제 그림 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먼저 표현해 보면 각 ABC 여기가 이제 직각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BAD 여기가 3분의 2파이 되어 있어요. 선분의 AB의 길이와 AD의 길이가 서로 같다 와 그리고 각 BED, BED 여기가 3분의 파이인 것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선생님, 선분의 길이도 있네요. 선분 EB랑 ED 여기가 3이랑 2인 것도 있어. 근데 지금 사각형에서 사각형 내부에 점이 있는 모습, 아니면 여기 있는 사각형에 외부에 점이 있는 모습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데, 원이 없는데요? 저기에서 원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거죠. 원이 보여요? 제가 그냥 의미 없이 방금 개념 설명을 한건 아닐 거 아니에요. 원이 보여? 어디 있어요? 지금 중심각의 절반. 길이가 같네요. 그러니까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 아, 요렇게 원이 지금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원을 발견하는 게 스텝 1입니다. 스텝 1. 지금 점 A로부터 점 B와 점 D까지 이르는 거리 같으니까 원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점 B와 점 D는 원 위에 있는 점이겠죠. 근데 점 E가 원 위에 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중심각의 절반이니까요. 그러니까 각 BAD. 얘가 지금 3분의 2파이잖아요. 여기에 절반 했더니 각 BED가 되는 걸 보고 점 E도 원 위의 점이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내가 더알수 있는 건 뭐냐? 지금 각이 특수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부분은 이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특수각들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 쉬워요. 이등변 삼각형을 발견하고, 그럼 여기가 120도니까 30도, 30도. 6분의 파이와 6분의 파이가 보여요. 자, 6분의 파이와 6분의 파이가 보이죠? 근데 여기 직각에서 하나가 6분의 파이 가니까 여기가 이제 3분의 파이가 되면서. 그럼 여기 있는 각, 얘는 지금 공통이고요. 삼각형이 닮음인 애가 바로 등장을 합니다. 저렇게 특수각으로 이제 상황이 이쁘게 주어져 있지 않을 때,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보조선 그어서 그 상황들을 안다면, 아, 이 3분의 파이와 여기 있는 3분의 파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 라는 것도 눈에 보이겠죠? 자, 이제 문제는 다 풀었어요. 스텝 2입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저 원을 찾아낼 수 있느냐고요. 그러면 이제 BD를 구하러 갑니다. 선분 BD의 길이, 이건 간단하잖아요. BD의 길이는 3이랑 2 있어요. 우선 이렇게 할까요? 삼각형 BDE에서 BD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3 곱하기 2 하니까 1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고요. 근데 코사인 3분의 파이 얘가 얼마?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13 빼기 6 하면서 7 나왔어요. BD의 길이가 얘가 루트 7이야. 이렇게 된 거야. BD의 길이가 루트 7. 선생님, BD의 길이를 알면 뭘할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닮음인 삼각형을 그대로 써먹으면 끝이 나겠죠. 닮음인 삼각형 이하에 갑니다. ECB 삼각형 ECB와 이번에는 BCD 삼각형 BCD가 닮았습니다. 닮았어요. 그러면 닮은 B가 어떻게 됩니까? 닮은 B는 밖에 있는 삼각형 EB 안에 있는 삼각형 BD 아 선분 ED EB랑 그리고 선분 BE랑 BD죠 얘들의 B가 이게 3대 루트 27이잖아요 이게 삼각형에서 이제 닮은 B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뭘 알아요 아까 비례식 세운 거 알잖아 지금 모습 보이죠 곱하기 빵 얘랑 제곱이 같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건 삼각형에서 이제 닮음 이용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닮음 이용해서 한번 써볼게요. 3분 C의 길이 대 3분 CB의 길이는 얘는 3분 CB의 길이 대 3분 CD의 길이가 되니까 3분 CB의 길이를 제곱한 것이 3분 CD 곱하기 3분 CE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닮은 비를 알고요. 이렇게 관계식도 있고요. 끝! 난 거야. 어떻게 해? 닮은 비? 그럼 밖에 있는 얘를 그냥 3K라고 하면 되죠, 뭐. K는 양수. 그럼 여기 얘가 루트 7K라고 하면 될거 아닙니까? 요렇게. 3대 루트 7 가잖아요. 3대 루트 7 그냥 비율 관계 그대로 가져가니까 대입. 그러면 7K 제곱이 누구야? 얘는 3K 곱하기 3K-2예요. 근데 이걸 만족하면 누굴 찾는 거예요? K가 양수야. 이걸 찾는 거죠. 자, KK 하나 약분해 줍니다. 그럼 7K가 9K 빼기 6 되고요. 그럼 넘어가면 2K가 6 되니까 K 얼마야? K가 3이죠. K가 3이야. 근데 결국에 내가 어디로 가는 거야? 삼각형 EBC로 가는 거예요. 삼각형 EBC 여기로 가는 거잖아. 삼각형 EBC로 짠올 거면 결국에 사인 법칙 쓴잖아요. 그럼 항상 마주 본 각과 변이 쌍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 길이를 아니까 이 각을 구할까요? 아니. 여기 각을 아니까 이 길이를 구할까요? 이렇게 온 거죠. 오케이. 이제 스텝 4. 마지막. 삼각형 EBC가 있습니다.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3분 BC의 길이가 얘가 2R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나는 이 BC의 길이를 구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였네요. 3분 BC의 길이 얼마야? 루트 7K니까 3루트 7은 얘는 2R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에서요. 루트 3R이 3루트 7 되는 거니까 R은 루트 3분의 3루트 7. 루트 3으로 한번 약분할까요? 그럼 루트 21 됩니다. 자, 파이 R 제곱은 정답 21 파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중학교 때 도형으로 이제 여기 스텝 3를 뚫어내는 것. 이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3분 BD의 길이를 구한 건 전혀 어려움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삼각형에서 닮음 찾을 수 있나? 그러면 이제 닮은 비를 이용해서 3분의 길이 대사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나? 그럼 3대 루트 7이야. 3K, 루트 7K, 비례상수 넣는 순간 그냥 계산은 굉장히 간단하게 K의 값 나오면서 사인 법칙 하니까 계산이 몇줄안 돼요. 사실 적어보면 이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끝! 14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번외로 플러스 알파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이 강의를 이제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학교에서 미적분 들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 이 미적분에서 이 문제를 뚫어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적분에서 내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 삼각함수의 활용 이 유형을 뚫어내기 위해서 이게 삼각함수에서의 덧셈 정리를 공부한 친구들은 꽤나 많습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근데 우리가 수능에서 평가원이 출제할 때이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에게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덧셈 정리를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더 쉽게 풀리는 문제는 절대 출제될 리가 없어요. 이거 근데 이 방법이 절대 사용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이 방법을 사용하면 풀리겠지만 그래도 이제 더 유리한 부분은 없다. 계산 과정이 더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출제하겠죠. 출제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알고 있으면 아까 전처럼 이제 도형의 성질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뭐 가지고 있는 무기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짧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 사인 법칙을 오면 항상 이제 쌍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여기 3분 BC의 길이. 아, 사인 3분의 파이와 그리고 여기 3분 BC의 길이. 얘가 이제 2R이야.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뭐 여기를 알파라고 해볼까요? 그럼 얘는 사인 알파 분의 3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3분 BC의 길이를 구하는 게 수학 1에서의 이야기였다면, 그리고 사인 알파를 구하는 건 이제 미적분에서의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이제 상황들이 해석이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를 이제 베타라고 한번 해봐요. 베타.

그러니까 각 B, D, E 얘를 베타라고 하면 그럼 생각해봐. 여기 3분의 파이 베타 있죠? 여기 3분의 파이 있지. 그러니까 여기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베타 알파 있으니 결국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야? 얘가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인 알파라는 건 사인 알파는 사인 얘는 3분의 파이 빼기 베타가 되고요. 그럼 이제 덧셈 정리해서 나는 사인 코사인 3분의 파이랑 사인 코사인 베타를 알면 이제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에서 구하니? 그러면 여기 있는 작은 삼각형이 보이잖아요. 삼각형 EBD에서 얘는 사인 3분의 파이 아니죠?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3분 BD 루트 7이랑 사인 베타 분의 누구야? 2랑 얘와 같으니까 사인 베타 구하면서 코사인 베타도 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개해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자, 이제 미적분에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활용한 계산 방법까지 우선 두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객관식의 마지막 문항 1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15번입니다. 해석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gx가 이제 범위가 나뉘어져 있죠. 근데 x는 0을 기준으로 왼쪽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이건 누군지 알아요. 근데 오른쪽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는 거야. 스텝 1. 나 fx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는 사실만 압니다. 2차항, 1차항 상수항은 모르지만 미정계수 놓고 계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gx가 누구야? 라고 살펴봤더니 자, gx는 왼쪽에서는 얘가 y는 마이너스 2x 문권일까요? 그리고 여기에 2x 플러스 3이 되니까 자,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만나고 원점에서 만나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입니다. 됐죠? 근데 오른쪽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여기가 y는 fx라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y는 gx가 되는 거죠. 우선 상황은 이해가 됐죠? 자, 조건가부터 갑니다. 조건가. 여기 아래 써볼까요? 조건가. 지금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gtdt가 있어요. 쟤를 새로운 함수 hx라고 합시다. x에 대한 함수. 지금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gtdt가 있는데 이 hx라는 말이야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얘가 도함수잖아요. 그러니까 hx는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건두 가지죠. 첫 번째는 h0이 0이라는 것. 원점을 지나고요. 두 번째는 h'x가 gx라는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h'x가 결국에 gx. 아, 얘는 h'x. 결국 hx의 도함수야. 이런 이야기야. 도함수야. 듣지? 그러면 이제 스텝 2. 여기에서 무엇을 알수 있어요? 지금 극값을 갖는다고 했잖아. 극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조건가에서 알수 있는 건, 아,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구나. h'x는 x는 1에서 부호가 바뀌는구나. 그래서 단순히 h'1이 0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때 부호가 바뀌는구나. 이런 거야. 뚫고 지나가는구나. 뚫고 지나가는구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지, 이게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는 없지만, 여기에서 얘가 극대입니다, 극소입니다, 까지 주어졌다면, 부호를 반드시 체크. 이런 아이디어들. h'1? 아, g1. g1? 오른쪽에서 이야기니까, 와우, f1. 이런 거야. F1이 0입니다. 알았어요. 여기 1,0을 지나요. 아래에서 위로 뚫고

출발한지 위 회사를 뚫고 내려오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1,0을 지나요 이런 거야. 이제 스텝 3.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gtdt. 얘가 0 이상이야. 인테그랄 b부터 x까지 gtdt. 얘도 0 이상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런 a와 b가 있네. 근데 b는 1보다 크네. b는 1보다 커요. 여기 1이 있는데 얘보다 큰 b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봐.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거죠. 얘를. 선생님 hx는 0부터 x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gtdt 에서 뺀 거죠. 0부터 a까지 gtdt를. 이게 정적분의 성질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hx. 이건 뭔데? ha. 아하! hx 빼기 ha가 0 이상입니다. 라고 했으니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hx가 hb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아, 그러네. 선생님, 그러면 결국에 y는 hx, hx는 최소값이 있다는 거죠. 최소값 언제? ha 또 hb. 근데 최소값이 어떻게 같나? 아, 이렇다는 거구나. 이런 거죠. a에서랑 b일 때랑 같다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얘가 최소이기도 하지만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동시에 극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극소값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이야기네요. 와우! 됐네.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대극소는 결국에 도함수의 부호가 결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알수 있다는 거지. G 다시 H 프라임 X. 얘가 누군데? GX인데. 얘는 부호가 바뀐다는 거죠. 언제? A랑 B에서. X는 A, X는 B에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러네. 그럼 오른쪽에서 3차 함수라고 해도 얘는 최대 부호가 3번 바뀔 텐데 여기 0,0 지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얘가 sorry 연속이라고 했으니 연속이라고 했으니 우선 F0도 0입니다. 이 조건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B가 있어서 이렇게 3차 함수가 만들어져야 그러면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바로 이 순간 아,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여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바로 이 순간 여기가 이제 B 1보다 크다는 건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특정 짓기 위해서 필요했던 조건이네요.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마지막 스텝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제 나는 y는 h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 감소하다가 증가하잖아요? 언제? 여기 x는 마이너스 2분의 3에서요. 근데 증가하다가 스톱! 다시 또 증가하잖아요. 언제? 여기가 x는 0. 그리고 x는 1입니다. 근데 감소하다가 극소값 빵! 치고 올라가는 얘가 바로 y는 hx인데, 여기가 x는 b라는 이야기니까, 극소값이 서로 같아요? 걔가 바로 최소값이에요? 이게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이거죠. 진짜 hx를 범위 따라서 구할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hx를, 뭐, x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클 때, 에이, 이렇게 오기엔 좀 번거롭고. 물론 fx라는 애가 이제 식은 누군지 알잖아. fx는 얘는 x라는 인수가 있어요. x-1라는 인수가 있어요. x-b라는 인수가 있어요. fx를 찾았잖아. 그럼 여기 있는 fx 여기 마이너스 4x에 다시 여기에서 이제 얘들을 가지고 각각 이제 구하는 것도 물론 번거롭지만 할 수는 있겠죠. 한 가지 방법.

근데 그거보다 여기에서 이제 도함수에서의 정적분, 넓이만큼 결국에 원래 함수, 적분 함수에서 얘가 함수 값의 차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S1, S2, S3라고 하면 얘는 S1만큼 증가하고 S2만큼 또 증가하고 근데 S3만큼 얘가 감소하면 아하! S1 더하기 S2가 S3랑 같다는 거구나. S1 더하기 S2가 S3랑 같다는 거구나. 요런 이야기. 오케이. 그럼 S1 구하고 S2 구하고 S3 구할까요?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얘를 넘기면 아 S1과 마이너스 S2 더하기 S3. 그러네. 그러면 이제 S1이 얼마인지는 알잖아. S1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0까지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6x dx고요. 근데 이건 2차 함수니까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이건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6분의 4 곱하기 2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앞에 3분의 2 나오고요. 3분의 2 하나 약분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4분의 9 이렇게 되네요. 자, S1이 4분의 9인 거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S2 더하기 S 빼기죠. 빼기 S3. 얘는 S2 빼기 S3. 여기 정적분 한 방에 딱 하면 얘는 인테그랄 0부터 B까지 fx dx인데 이게 얼마가 나오면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오면 된다는 거야. 이 정적분 계산하는 거예요. 이 계산이 할만하잖아. 그럼 인테그랄 0부터 B까지 불러보세요. 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x 제곱 플러스 bx dx입니다. 4분의 1 x의 4제곱 그냥 바로 할게요. 저 b 넣는 거니까 4분의 1 b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b 플러스 1의 b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b 곱하기 b제곱 이렇게 했어요. 정리하면 12분의 3b의 4제곱 4b의 4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b의 4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b의 세제곱 나오고요. 뒤에 플러스 6b의 세제곱 나오니까 플러스 2b의 세제곱 되죠. 얘가 4분의 9야. 이렇게 된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얘가 마이너스 4분의 9죠. 마이너스 4분의 9.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양변 12 곱할까요? 마이너스 12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b의 4제곱 플러스 2b의 3제곱 얘가 12 곱하면 마이너스 27 되면서 뭐 이거 찾는 거네요. 얘를 찾는 거예요. 선생님 딱 보더라도 b가 3인 거 눈에 보이는데요.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애가 누가 더 있을 수도 있지 않나? y는 x의 세제곱에 x-2 생각해봐. 자, 0에서 3중근 2에서 뚫고 올라가요. 요렇게. 근데 얘가 y는 27이 되는 건 음수인 거 하나 양수인 거 하나 요렇게밖에 없겠지. 근데 내가 찾는 b라는 애는 b는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굳이 이거 4차방 정식 안 풀어도 되겠죠? B가 3인 건 눈에 보이니까요. 그지? 그래서 B가 3입니다. 끝! 자, 따라서 fx는 x 곱하기 x-1 곱하기 x-3 정체를 찾았고요. f4의 값을 구하세요. 계산은 깔끔하네요. 4 곱하기 3 곱하기 1 하니까 정답 12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문제 확인을 해보죠. 문제 굉장히 좋네요. 귀하디 귀하디 귀한 굉장히 퀄리티 높은 양질의 최고난도 문항입니다.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실수 전체 제파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있습니다. 아, gx는 연속이야. 근데 왼쪽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거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3차 함수 얘를 찾아주는 거야. 둘을 합치면 gx가 되는데 얘가 hx의 도함수라는 거죠. 근데 gx가 연속이잖아. 그래서 f0은 0이야. 이런 거 알죠? hx를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gt dt 했더니 h0은 0이고
그리고 H 프라임 X가 GX라는 사실을 찾았습니다. H 프라임 X. 여기 HX가 X 내에서 두 값을 가지니까 도함수가 X 내에서 부호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H 프라임 1은 0이야. G 1은 0이야. F1이 0이야. 여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리고 왔더니 이제 스텝 3에서 조건 나를 해석하는데, 조건 나. 정적고로 적이 되나면서요. 근데 이걸 HX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거죠. HX는 최소값이 있어요. 근데 HA랑 HB가 서로 같아요. 미분가능한 함수니까 이때가 극소값이기도 해요.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이 두번 있다는 거지. A랑 B. 그러려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최소값이 같을 수 있을까요? 증가한 양이랑 감소한 양이 같아야 되는 거죠. S1 더하기 S2랑 S3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S1 구하고 S2 빼기 S3. 얘는 이제 한 번에 정적분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하고 나서 이제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도록 하는 1보다 큰 B가 유일해. 3. 재구하는 순간 바로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객관식에서 최고난도 문항 15번이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프 개형에 대한 이야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리고 정적분, 도함수에서의 정적분이 적분함수에서 함수값의 차이가 된다는 그러한 사실들 잘 적용되어 있는 좋은 문제였고요. 자, 이제 단답형으로 넘어가서 맛보기 16번 시작해 봅니다. 자, 첫 번째 단답형 문항은 보통 이제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이건 그것보다는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하죠. 사후 과정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얘는 마이너스 K 곱하기 마이너스 1의 K제곱.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구하는 건 명확하거든요. 앞에 있는 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시그마, 수열의 합, 얘가 나타내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시그마라는 건 절대값과 마찬가지로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이지만, 이해하기에는 친절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이게 뭐야? 등차야? 등비야? 잘안 보이잖아요. 그럼 뭘 해보자는 거야? 망설이지 말고 나열해봐. 나열하면 느껴집니다. 그러한 평가 기출도 굉장히 많죠. 평가원이 되게 좋아라라는 소재예요. K에 1 넣었어요. 마이너스 1. 1 넣었더니 플러스 되고, 3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4를 넣었더니 플러스. 요렇게가 쭉쭉쭉쭉 가는 거죠. 뭐몇개안 되니까. 하다 보면 이제 느껴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홀수 따로 더하고, 짝수 따로 더할까? 그러지 말고. 얘는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라는 게 항상 부호가 교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아이디어는 있어야 돼요. 두 개씩 끊어서 관찰하자. 두 개씩 끊어서 관찰하자. 자, 두 개씩 끊어서 관찰합니다. 1, 1, 1, 1, 1. 와우, 오네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정답,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AK는 얘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근데 60 빼기 5 하면 돼요. 정답이 55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우선 시그마의 성질은 내가 알고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애가 K 곱하기 AK 플러스 K 곱하기 마이너스 1의 K 제곱인데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합 시그마를 찢어주고 찢어줍니다. 덧셈, 뺄셈에 대해서 분배 가능하고요. 시그마 분배하고 나면 상수배는 튀어나오지. 근데 얘들은 상수배가 아니잖아. 전부 다 K에 따라서 변하는, K에 따라서 변하는 애들이잖아. 그럼 더 뽑아낼 건 없고요. 앞에 있는 얘를 통째로 더하는 거,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얘만 구하면 돼. 나열해봐. 간단하잖아요. 16번. 좋네요. 깔끔하고요. 자, 이번 시간 함께 할 마지막 문제 17번으로 갑니다. 지금 fx가 몇차 함수예요? 3차 함수예요. 근데 x는 b에서 극대, x는 2에서 극소라고 했으니 최고차항의 계수와 양수입니다. 얘가 y네, fx인데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사이즈는 그림 나오죠. 여기 x는 b고요. 그리고 오른쪽 x는 2입니다. 근데 언제 극대와 극소, 극값들을 갖는지 미분에서 도함수가 0이 되는 순간 이야기하는 거죠. 자, F 프라임 X는 미분해 보세요. 3X의 제곱

플러스 EAX 플러스 4A 됐어요. 근데 여기서 뭘 아는 거야? X는 2에서 그 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야. 그 값을 갖는데 도함수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지. 그러니까 F 프라임 누가 2가 0입니다. 이 사실 스텝 1입니다. F 프라임 2는 계산 12 더하기 4A 더하기 4A 0이에요. 자, 8A가 마이너스 12고요. A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되겠습니다. 자, 이제 A의 값을 알았어요. 그러면 fx는 누구야? x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분의 3x의 제곱. A에 마이너스 2분의 3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6x까지. 얘가 바로 fx예요. 근데 언제 그 값을 갖는지 극대값 fb 얘를 구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제 스텝 2. A가 마이너스 2분의 3.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됐죠? 얘가 X는 2에서 극 0이 된다는 거 알아요. 여기 안에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가 숨어 있겠죠. 3을 묶어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입니다. 역시나 인수분해 불러보세요. X 마이너스 2가 있고 또 다른 애는 누구야? X 플러스 1이에요. 아, B가 마이너스 1이구나. 가된 거죠. 이제는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고,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마지막, 이제 극대값만 구하면 끝이잖아요. F 마이너스 1, 1 값을 구해봅시다. 자, 극대값 구하러 가요. 마이너스 1 대입 시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6이에요. 5에서 2분의 3을 빼면 되고요. 그래서 얼마? 2분의 7 되겠죠. 자, 따라서 A 더하기 FB입니다. A는 누구였더라?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FB. 아까 우리가 구했죠. F 마이너스 1 찾는 거고요. 여기에서 F 마이너스 1 극대값이었어요. 2분의 7입니다. 자, 2를 더하는 순간 정답 2 되겠네요. 자, 기본적인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일 때,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극값을 가죠?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 극값을 가죠? 극값을 갖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 음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근데 극값을 갖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또 그런 경우들 그려낼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치? 극값을 이미 갖는다는 사실을 알아. 그럼 왼쪽에서 극대, 오른쪽에서 극소 되는 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X는 2에서 극소값, X는 B에서 극대값, 그래프 개형이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구하라고 한건 A의 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극대값이 얼마인지 둘을 더해달라는 건데 극값을 갖습니다 하면 자연스럽게 아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 뭐라고? 극값을 갖습니다.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 미분가 가능한 함수인데 극값을 가져.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 그래서 F 프라임 2가 0이에요. 그냥 대입하는 순간 이건 A 구하는 건 너무나 쉬운 계산이잖아요. 그럼 A를 구하는 순간 뭐가 결정되는 거야? fx가 결정되는 거야. 또 f'x가 결정되는 거야. 그럼 fx를 알고 f'x를 아니까 또 다른 극값은 어디에 있을까? 도함수를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자, 도함수를 인수분해하는 순간 아, x는 마이너스 1에서 또 다른 극값을 갖는구나. x는 마이너스 1에서 무슨 값을 갖는구나. 극대값을 갖는구나. 그럼 이제 극대값까지 구해주는 순간 극대값과 A의 값을 짜잔 더하면 정답 이렇게 찾아지겠죠. 자, 이번 시간 이제 3회 차의 12번부터 이제 어려웠던 고난도 문항 넘어서 이제 단답형의 17번까지 왔어요. 남아있는 문제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했던 문항들 중에서도 굉장히 귀하드귀한 고난도 문항들이 있었어요. 그 문항들 여러분들이 꼭잘 정리하셔서 다음번에 그 문제들 맞춰주시기를. 자, 다음 시간 우리 18번부터 이어서 3회차 세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연 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실전에 도전하라. 여러분들과 함께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수학 공통과목 같이 함께 해설해보고 있는 전 EBS 수학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10강 10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만남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새로운 회차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회차 이제 모의고사를 풀어볼 차례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인트로 앞에 있었던 필적 확인 문구란 확인하셨나요? 네, 오늘의 이 필적 확인 문구라는 바로 흙덩이의 무게를 이기고 올라오는 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공부를 하는데 무게감이 아마 많이 무겁죠, 생각보다. 제가 오늘 여기 EBS의 스튜디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면서 한 번쯤 저렇게 굉장히 지금 요즘 날씨가 되게 좋고 화창한 지금 봄 날씨가 아주 완창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게 이제 현장 강의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어디가 어려웠어 이렇게 간단하게 좀 스몰토크 할 수 있는데 좀 그게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 아마 이 흙덩이의 무게를 이기고 올라오는 싹처럼 아마 이 모의고사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실전이라는 이름을 아무데서나 붙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무게감이 있는 문항들도 많고 여전히 이제 4회차까지 왔지만 지금도 어려운 문제들 또 알 것 같다라고 분명히 맞출 거라고 내가 기대했던 문제들도 틀렸을 때 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좀 좌절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우리가 고난도 문항까지 정복하면서 실제 수능에선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조금만 좀 마음을 가다듬고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이번에도 선생님과 함께 이 총평과 이제 우리가 문항 분석을 시작하는 이 토파보기를 진행을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학습자료실에서 다운받은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4회차 이제 이 모의고사 선생님이 봤을 때 일단 수학원은 뭐 그냥 좀 무난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15번에 이제 나와 있는 이제 이 도형 문제 같은 것들은 원래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고 실제 또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제 수학원은 좀 평이했던 걸로 선생님은 보여지고요. 이제 우리가 1회차부터 3회차까지 연습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글쎄요. 이 모의고사를 4회차, 5회차를 먼저 풀고 1, 2, 3회차를 푸는 친구들도 있을까요? 그렇게 공부하기보다는 선생님도 1회차부터 5회차까지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풀기 때문에 거기서 또 우리가 배양한 것들을 이제 뒤회차에서는 조금 잘 맞아보자 이런 관점으로 순서대로 조금 들어주시기를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거는 이 그래프 추론을 해야 되는 변별력 문항 수학2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유독 이번 회차의 모의고사에서는 선생님이 맨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는 학습 자료실에도 제공해주는 선생님의 이 훈스킬 이런 것들을 조금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그대로 좀 많이 보여서 선생님 저 여기서 시간 단축을 했어요 라고 우리가 연습할 수 있었던 좋은 세트 문항이었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조금 특이한 거는 아마 좀 익숙하지 않은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겁니다. 뭐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던 조금 다소 익숙하지 않았던 이제 문항 유형들도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완전 새롭다라는 느낌보다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줬지? 약간 당황? 약간 이랬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제한 시간 내에 실전 연습을 할 수 있었는가 이제 그것이 어땠을까가 바로 이번 회차의 모의고사의 특징이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자세한 문항을 좀 보면요. 1번, 2번, 3번, 4번 뭐 군더더기 없이 네 지수 법칙에 계산 나올 것이 나왔고 이제 입 아파요. 그 다음에 미분계수의 정의 아주 군더더기 없이 나올 것이 또 나왔고 그 다음에 3번 연속문제 나올 것이 나왔고 그쵸? 하지만 이제 4번이 등차수열이 나오면서 우리 지난 회차는 3번의 등비수열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지금 4번의 등차수열이 나왔는데 지금 어디 있니? 여기 있다. 등차수열의 합공식에서 갑자기 선생님 답이 안 나와요 라고 살짝 당황했을 수는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합공식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그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용해야 됐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이제 넘어가서 5번은 이제 우리가 곱미분을 할 줄 아는가 네, 미분법 공식들이 몇 개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적용하는 문제였고요. 6번 반가우셨죠. 왜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3회차 때 연습했던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삼각함수 성질 해결하는 문제 그대로 유사하게 아주 똑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것 같고요. 바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얘들아,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는 훈스킬로 시간 단축을 해야 돼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7번이었는데요. 바로 이 정적분과 넓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이따가 선생님이 알려드릴 이 훈스킬 우리가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공식은 알려줬는데 이제 이거의 버전 2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차 함수에서도 정적분과 넓이 공식이 있거든요. 그거 이따가 선생님하고 완전 선생님이 알자 딸깍센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뭐 항상 그렇다시피 어디 있어요? 네, 로그 방정식에 관련된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요. 선생님이 로그의 성질이라고 하지 않고 방정식이라고 한 부분은 중간에 이제 방정식을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 이것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그 여러분이 이렇게 두 개를 바꾸고 그만 얘기할게요. 자, 이따가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 익었던 문제였고요. 약간의 좀 낯설다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이제 이런 것들. 4차 함수의 그래프 대칭성 이용해야 되는 거. 이제 이거 선생님이 아무튼 할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 이제 조금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4차 함수의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 그거 하나 포인트로 좀 잡아두시고 다시 이제 10번은 등비수열로 가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그 패턴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제한 시간 내에 조금 더 빠르게 풀수 있었던. 그래서 이것도 자주 물어보는 형태의 이제 그 진술은 아닌데 저희랑 한번 좀 연습해 보시죠. 네, 좋은 이제 교훈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 나올 것이 나왔고 4점짜리 문제이지만 굉장히 3점짜리 스타일 같은 정도로 굉장히 난도가 좀 낮춰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도만 잘하면 충분히 풀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12번 문제는 분명히 어딘가에는 하나 있을 것 같았던 바로 점의 운동에 관련된 문제인데 특이한 거는 시작 포인트가 가속도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위치나 속도를 주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A를 먼저 줬다, 가속도를 먼저 줬다, 조금 특이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13번 문제는 극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함수의 극한 계산.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좀 고난도 문제들 풀어드리면서 빵빵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빵빵에 이제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이랑 같이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건지 거기서도 선생님이 스킬을 하나 적용해 드릴 테니까 이따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요거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네, 조금 낯설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는데 사실 그거는 좀 거둘 뿐이고 이제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건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 이 경우가 될 수밖에 없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따져줘야 되는 이 극값의 존재성이라고 관련된 부분이 나왔는데 그거 이따가 선생님이랑 같이 좀 심층적으로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이 이상하다. 우리가 기하 문제가 분명히 한 문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그게 11번부터 15번까지의 4점짜리 문제로 나올 것인데 이게 객관식의 가장 마지막 번째가 되어 있다? 이거 심상치 않다. 좀 난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일단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낯설다라고 느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다 풀고 나면 굉장히 특수한 경우의 그림을 갖다 준 거기 때문에 또 납득이 되는 네. 납득이 안 됐겠죠, 지금은. 근데 납득이 됩니다, 나중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 17번은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난도가 내려와가지고요. 16번 문제 귀납작 정의. 네, 요 정도 사이즈로 아마 올해 수능도 출제될 거라고 선생님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기조에 맞춰서 출제가 된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7번 문제는 단순한 정적분의 계산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가 잠깐 당황하셨을 수는 있어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쓴다. 왜냐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둔각삼각형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헷갈렸을 것 같은데 그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됐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풀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스킬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드렸죠.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선생님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학습 자료실에도 올려놨었는데 그 내용 좀 소급 적용하면 훨씬 빠르게. 뭐 이거 제가 실제로 선생님 문제 풀땐 거의 2분밖에 안 걸렸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문제였었고요. 이제 20번 문제가 박스 채우기 문제로 이제 우리가 수학 1에서 출제가 됐는데 아, 이것도 이제 주기수열이 나오면서 좀 특이합니다. 선생님 여기서도 조금의 약간의 뭐랄까 뭐 심화 개념이라면 심화 개념이고 뭐 팁이라고 한다면 팁이고 자주 나오는 건 아니어서 선생님이 뭐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 때 정리하진 않았었는데 그 내용 선생님이 한번더 정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따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21번은 네,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 추론. 근데
일단 선생님이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할 말이 많지만 그렇게 좀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번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에서 출제가 됐는데, 이게 제가 3회차 때 여러분들하고 얘기했던 내용들을 잘 적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지 않았을까. 이게 안 그러면 계산이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저는 너무나 재밌게 빨리 풀었습니다.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따가 선생님하고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4회에 이제 토파보기를 전부 다 이제 수학원 수학2 마무리 한번 해봤고요. 이제 선생님이랑 본격적으로 63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서부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절대 절대 절대 틀렸어도 안 되고 오래 걸렸어도 안 되는 지수의 확장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선생님이랑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조금의 암산 들어갑니다. 루트 2는 2의 몇? 2분의 1제곱. 그다음에 2분의 1제곱 곱하기 루트 3이니까 앞에 부분은 2의 2분의 루트 3제곱이 될 거고요. 여러분 일단 먼저 루트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지수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2의 루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2의 2분의 1제곱이고 그걸 역수처리했으니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될 것인데 곱하기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에다가 2 플러스 루트 3을 요렇게 곱해준 형태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렇게 밑이 똑같게 되면은 지수는 뭐 하는 거라고 했냐면 그냥 이렇게 나이브하게 더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없어지면서 결국에는 2의 마이너스 1제곱만 남는 형태에 따라서 요것을 우리가 보기 선택지에서 찾아주시게 되면 2분의 1로 아마 찾아줘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선택지 몇 번? 3번이 정답이다. 요렇게 가볍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 이해되셨죠? 물론 선생님 여기 지금 플러스를 생략하긴 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대로 연산해 주시면 됐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뭐 이러 아이고 이제 우리 절대 틀리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랑 약속까지 했는데 예? 이제 여러분들 안 틀려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번 문제 아주 가볍게 한번 풀어봤고요.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제가 또 나온다고 얘기했던 네,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인데 요거는 완전히 이제 우리가 라이프니츠의 그 미분계수의 정의 훼손 하나도 안 하고 바로 F'2가 6이구나. 조금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보통은 이 값을 구해라인데 어라 이번엔 미정계수를 주고 이 값을 줬기 때문에 뭐 그러나 저러나 어떻게 해서든 찾으면 됩니다. 자 이제 F 미분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F'X 같은 경우에는 2X 플러스 A가 될 건데 여기다가 2를 넣어서 6이 나와라 이랬으니까 여기다가 2를 한번 넣어보게 되면 결국에는 4 플러스 A가 6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군더더기 없이 A는 얼마다? 2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었던 아주 단순한 2점짜리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지 2번이 정답이었다는 거 확인하면서 선생님은 이제 자연스럽게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연속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전혀 괜찮아요. 우리 얘들아 지금 실무 4회 풀고 있다. 4회, 네 번째 만남. 오케이, 됐어요. 자, 넘어가서 우리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것이 나왔고, 우리가 여기서 x 이퀄 1에서 연속이 아니라 미분 가능할 때라는 것도 풀었는데, 이것은 더 쉬운 문제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연속의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 멀쩡한 2차 함수, 1차 함수 갖다 붙여놨는데, 똑딱하고 x 이퀄 1에서 잘라놨기 때문에, 1의 왼쪽과 오른쪽만 접합시켜주면 될것 같다라고 선생님이 늘 말씀드렸던 거를 우리가 참고해 본다면,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 넣어서 같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뭐이 문제는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이 끝나겠죠? 자, 위에다가 한번 1 넣어보겠습니다. 암산으로도 될것 같습니다. a-1은 2a 더하기 2랑 같아야 된다. 요렇게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한줄 컷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3은 a다. 뭐, 아이고. 1번.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적어주면 되는 문제였고요. 뭐, 어렵지 않죠? 선택지 1번이 정답이었고요. 이제 우리 내려가서 4번 문제의 이 등차수열 문제를 좀풀 건데, 아마 이 문제가 조금은 당황스러우셨을 수 있을, 뭐 말이 안 돼. 당황스러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먼저 해야 되는 거를 먼저 한번 해보죠. 일단 AN이 등차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알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야? 왜 이렇게 또 자세하게 알려주지? 그러면서 내가 여기를 봤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시그마의 계산이 좀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내가 하라는 걸 한번 해봤더니 일단은 이 AK는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연산이 안 되는데 이쪽은 연산이 되거든요. 일단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조금만 좀 풀어헤쳐 보도록 하죠. 어떻게?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그 다음에 개수는 다 앞으로 빼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선생님이 이두 번째로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말고 여기다가 물결친 이 부분을 조금 시그마를 갈라서서 주게 되면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요렇게 한번 이제 앞부분 덩어리가 이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앞으로 빼고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그랬을 때요 값이 30, 30이다 요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먼저 우리가 모름지기 여기 뒤에 있는 요 K 부분은 공식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은 우리가 1부터 5까지를 그냥 자연수

를 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가 2분의 5 곱하기 6이 되면서 아, 여기가 요렇게 요렇게 약분이 되면서 30이 넘어가면서 60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면 60, 3으로 나누면 20. 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선생님이 네모 박스 이 부분이 요 부분이 20이다.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당황스러운 거죠. 왜? 출제자가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 건 이게 아니거든.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를 더했더니 20이 나왔다 그랬는데, 어라? 선생님, 저한테 A3를 물어봤는데요? 이래서 조금 당황했을 수는 있다는 거죠. 왜? 고작 지금 4번 문제밖에 안 됐는데, 뭐야, 내가 벌써 여기서부터 지금 발목이 잡히나? 이럴 수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가 제가 이런 얘기 분명히 수능 개념에서도, 수능 특강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요게 앞에 있는 요 네모 박스는 바로 A1부터 A5까지를 더하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가장 중앙이 누굽니까? 얘죠. A3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 이렇게 다섯 개를 더한 것은 결국 이 A3가 중간에서 평균 역할을 하면서 요렇게 두개 더하면 이 A3, 요렇게 두개 더해도 같은 간격이면 이 A3. 따라서 이것이 도화 다섯 개의 A3이다라고 제가 등차 중앙의 수능 버전이라고 제가 정리해 드린 것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얘가 2N이라는 뜻이구나. 요렇게 문제를 풀었어야 조금 선생님 스타일의 풀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A3는 별로 군더더기 없이 4가 나온다. 요렇게 조금 마무리를 해주셨다면 아주 공부가 잘된 상태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조금 교훈이 돼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선택지에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됐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우리가 실무 이제 우리가 4회차면 거진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파이널 최종목에서 5회분 총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발전된 모습으로 가야지 그냥 매 회차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가 많으면 기분 좋고 동그라미가 많이 없으면 기분 나쁘고 이렇게 이거를 감정적으로 접근할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아 내가 요렇게 우리의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등차 수열을 꺼내서 끄집어내서 내가 이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보여줘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말한 앞페이지는 문제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얘 정도, 이 4번 정도. 조금 잠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이제 앞페이지는 다 풀었고요. 자, 우리 넘어가가지고 이제 우리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번 문제는 우리가 수학2에서 이제 출제가 됐네요. fx를 주고 f'1을 구해라.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미분하라는 뜻인데, 아, 내가 여기를 봤더니 아 지금 미분되어 있는 형태가 지금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좀 초보자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걸 다 전개해 가지고 우리가 미분하면 되겠지만 이건 그 뜻이 아니죠. 곱해져 있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무슨 미분을 할수 있는지 그렇죠. 곱미분을 할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곱미분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극입니다. 미극음이 선생님 이게 뭐죠?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그러니까 앞에 거 한번 미분, 뒤에 거 한번 미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해줘야 된다. 요게 이제 우리가 곱미분의 선생님이 외우기 편하라고 미그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미그금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미그금이. 자, 그러면 f'x는 자, 앞에 거 미, 그, 뒤에 거 그대로.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1이고, 뒤에 거 그대로 두면 x제곱 플러스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그, 대로 뒤에 거 미, 이번엔 금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미분. 그러면은 2x가 되겠죠. 왜냐면 x제곱 플러스 2에서 2x가 되고 2는 미분하면 없어지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 3x가 있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3x 미분하면 3이 되겠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 파이널 퀘스천이 f'1의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하러 이식을 정리하죠? 시간이 많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우리가 실전력을 조금 키운다라고 한다면, 아, 그냥 전개하지 말고, 그냥 내가 1 넣어가지고 빨리 답을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여기서 파이널 정답 F'1 바로 끄집어내 볼까요? 내가 왜이 얘기를 했냐면, 그래야지 여기 항이 죽거든요.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다가 1 넣으면 1, 2, 3 이렇게 더하면 결론적으로 F'1의 값은 얼마가 되겠다? 6이 되겠다. 고민할 것도 없고, 고민해서도 안 되고.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AKA 함수의 곱미분을 할줄 아는가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지 이걸 다 전개하고 있었던 나의 아주 어렸던 소싯적 시절은 이제 바이바이 할 차례다. 이렇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그금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이제 우리 넘어가서 이제 우리 6번 문제, 수학 원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만약에 지금 4회차 모의고사 때 처음 만났다 그랬으면, Oh, it's not easy. 이렇게 됐을 텐데, 우리가 그래도 3회차 모의고사 때 그대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곱셈 공식을 변형해서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잘 정리했다라면 선생님 반가워요. 이거 완전 3회차 모의고사랑 똑같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이 5분의 2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알겠고. 내가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거를 곱해서 0보다 작다 이랬는데 내가 일단은 여기 있는 이 탄젠트 세타는 5분의 뭐로 바꿀 수 있지? 그치?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꿀 수가 있죠. 물론 뭐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경우가 원래는 뭐 물리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여기를 봤을 때 둘이 곱해서 5분의 2라고 했으니까 둘다 0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코사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정보가 말해주는 거는 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라는 거를 일단 말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인 세타가 음수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는 보통 4분면을 설명할 때 그렇게 되는 건데 잠깐만. 그러면 사인은 음수고. 아, 그러면 여기도 음수? 그 다음에 여기도 음수였기 때문에 둘이 곱해서 5분의 2가 됐겠죠. 양수니까. 그러면 우리가 4분면에서 사인도 음수, 코사인도 음수, 그럼 탄젠트도 음수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 나머지 탄젠트만 양수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얼사 탄코라고 했기 때문에 3, 4분면의 각이었구나. 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일단은 알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때까지 소급 적용했던 건 사인 세타도 음수, 코사인 세타도 음수 이랬으니까 내가 정작 답을 모른다 하더라도 4번, 5번을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4번, 5번은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당연히 음수가 나와야 되겠죠. 물론 이 문제를 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 지금. 그럼 선생님이 그때도 똑같이 3회차 때 이걸 별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별을 한번 제곱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 되겠고 플러스 두 배의 요거니까 나 이제 쓰기도 귀찮다. 왜? 바로바로 답이 나오니까. 그럼 결국 정답은 얼마가 될 거냐면 5분의 9가 정답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정답의 제곱. 정답은 별이에요. 그럼 나는 이제 별의 제곱이 5분의 9이기 때문에 그 별이 뭔데? 사인 세타 더하기인가요?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별인데 이 별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3이겠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답은 사인도 음수, 코사인도 음수였을 거기 때문에 둘다 음수가 되니까 여기서 우리는 마이너스를 선택해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결국 최종적인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 선택지에서 답을 찾을 때 분모에 루트가 되어 있는 경우는 보통 안 나오죠. 유리화가 되어 있는 상태로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위아래에다가 루트 5를 곱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3 루트 5가 정답이 되겠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정답을 찾아주게 되면 선택지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금방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별에서 별의 제곱으로 구해볼 생각. 이게 어디에서 우리가 했다고요? 3회차 모의고사 때. 아, 내가 몇 번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 번호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삼각함수 성질문제 하나 있는데. 그때 그게 여기서 나왔어요. 이렇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발전, 동그라미, 별표. 하나 더.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6번 문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봤고요. 제가 이제 훈스킬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Let's go to number 7. 7번 가보죠. 선택지 1번이었습니다. 방금 6번의 정답. 이게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스킬이 없다. 그러면 오래 걸립니다. 네,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스킬이 쓰지 않은 풀이가 정말 궁금하다 그러면 뒤에 정답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의를 듣는 이유, 선생님이 실무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오직한 이유, 나는 어떻게 풀었는지, 제한 시간 내에는 어떻게 풀었는지, 그럴 거 아니면 우리가 이 강의를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강의를 찍을 이유도 없어요. 왜? 그냥 여러분들한테 책 드리고, 문제 드리고, 그 다음에 해설만 열심히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게 공부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Let's go. 한번 해보죠.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라고 하는 그런 곡선 y는 fx 위에 1, f1에서의 접선을 l이라 할때저
지금 이 그래프 정확하게 안 그리고요. 대충 그리겠습니다. 지금 저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충 그리겠습니다. 그럼 잘 봐봐요. 그래서 제가 실제 시험 문제를 풀때 그렸던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고, 실제 그림은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보여드리죠. 근데 사실은 두 번째 작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예를 보고 그냥 대충

대충 요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요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때? 괜찮아요? 안 괜찮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괜찮죠? 자, 이렇게 돼서 1,F1에서의 접선을 그었대요. 근데 제가 1,1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대충 찍어본다고 얘기했죠. 지금 대충 그리는 거예요. 요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 작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제가 대충 여기서 내가 1,F1이 있었을 것이다. 요렇게 일단은 먼저 실루엣을 잡아보죠. 그럼 제가 거기서 접선을 그어가지고는 그 접선을 L이라고 할 때, 그럼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뭔가 요렇게 접선이 요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그 접선과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라. 결국에는 이 문제는 정적분 문제입니다. 근데 잠깐만. 내가 요렇게 내려오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면적을 구하라는 게 지금 이 출제자의 지금 퀘스천이에요, 나한테. 근데 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더라 이건 거죠. 있더라 이거예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아실 수 있죠?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공식을 몰랐다 이랬으면 정말로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이 곡선에서 이거를 빼서, 물론 뭐이 접선이 이렇게 위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 접선에서 이걸 빼서 그거 가지고 서터레스, 서터레스.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접선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접선을 그대로 들고 여기 이렇게 연장선으로 갖고 오세요. 평행하게.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요 접점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정확하게 2대 1의 비율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기서도 2대 1의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러네.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가 하나가 더 어딘지를 일단 빨리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먼저 이 fx를 미분을 해보죠.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3이거든요. 어때? 이해되셨어요? 근데 내가 이제 딱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1을 넣게 되면은 기울기의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 대충 그렸지만 기울기의 값이 0이 나오는 거야. 아, 그럼 내가 지금 잘못 그렸지만 이거의 기울기가 0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또 다른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림을 그래도 맞게 그렸네. 위치 관계는 맞게 그렸네. 근데 사실은 위치 관계가 기울기가 0이었으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원래는 이렇게 가로선이 됐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그 이론 그대로 이동하면 됩니다. 왜냐면 얘가 이제 가로선이 되면 결국은 여기가 극소점이었단 얘기인데, 그럼 여기가 극대점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비율 관계는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럼 어쨌건 간에 여기가 2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중근으로부터 2대 1이었다.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죠. 어때? 이해되셨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와 1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넓이 공식에 의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원래는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2차식에서의 버전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3차식이기 때문에 12분의 최고차항의 계수의 절대값입니다. 그럼 여기가 1이잖아요? 따라서 12분의 1 곱하기 바로 여기 1에서 마이너스 2를 뺀 3에, 원래는 세제곱이었었거든요, 2차 함수는. 근데 이번엔 4제곱을 해서 결론적으로 3의 4제곱이다. 요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접선을 구하지 않고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정답은 3, 3이 약분되게 되면 여기가 4분의 얼마가 되는 거냐면 27이 돼서 최종적인 정답은 2번이다. 요렇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끝.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결국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이 정적분으로 포함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넓이를 좀쓸수 있는 공식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의 훈스킬이에요. 한 번만 더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2차식에서 요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fx에는 2차식인데, 제가 여기서 최고차항의 계수를 ax 제곱이다. 이렇게 한번 내가 정리를 하면, 이거 제가 노트 정리해드렸거든요.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이때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여기의 넓이. 그러면 이때의 넓이 s는 바로 6분의 절대값 a의 바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2, 3은 6이다.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기울기가 0이니까 원래는 기울기가 이렇게 그려졌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냥 이런 비율 관계까지 성립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선생님이 저렇게 성립을 했던 거고.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3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고 있었던 거죠. 요렇게 중근에 가지면서 요런 식으로.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부분의 면적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선 저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베타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이 되는 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극소였었던 거예요, 원래는. 근데 어쨌건 저런 경우에도 성립을 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의 넓이 S는, 그럼 제가 이번에는 이때의 Y는 제가 F랑 그냥 구분을 하기 위해서 GX라고 한번 더 보죠. 그럼 제가 여기를 A의 X의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얘기를 하자면, 결론적으로 여기의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A의 바로 여기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2, 3은 6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여기는 외울 때 3, 4, 12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요 훈스킬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캡처를 잘 해서 그 옆에다가 조금 기재해 두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더 효과적으로 풀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렇게 풀면은 굳이 지금 해설지처럼 접선의 방정식을 리얼로 구해서 문제를 풀지 않아도 좀더 빠르게 풀수 있겠더라. 그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선생님하고 그때 선생님이 아, 이게 내가 그 버전이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설명하고 요건 언제 설명했지?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기다리라고 했던 그 이유. 왜냐면 나중에 나오니까. 그렇게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문제가 이렇게 한번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봐야지 더 이해가 잘 되지. 안 그러면 또 이게 금방 휘발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선생님은 빠르게 풀고 넘어갔다는 점 한번 더 체크해 드리면서 넘어가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랑 공부했었습니다. 이 문제도. 자,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 서로 다른 두 양수 A, B가, 이런 거 은근히 놓칠 수 있기 때문에, A와 B는 다르고 둘다 양수다. 뭐, 선생님, 약식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로그 AB, 로그 B의 A의 세제곱. 벌써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가 나요? 치킨 냄새 말고요. 무슨 냄새가 나요? 요 3을 일단 앞으로 빼면, 로그 A의 B 더하기 3 로그 B의 A가 4다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먼저 이 앞에 있는 진술에 따르면. 제가 이 얘기 했죠. 여러분, 지금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가 무슨 관계가 있죠? 진수하고 밑이 바뀌어 있어요. 그럼 제가 이게 뭐의 시그널이라고 얘기했어요? 뭐의 시그널? 역수의 시그널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로그 A의 B 분의 1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거는 로그 방정식으로 따져보면, 한번 다시 쓸게요. 아이고. 이제 여기 바뀌었으니까 A분의 B가, A의 B가 되는 거지? 이거분의 3이 4가 되겠다. 그럼 원래는 이걸 X로 치환하는 게 맞는데, 요 정도의 연산은 여러분들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요거를 그냥 하나로 이렇게 보면은, 이 동그라미의 값이 3 아니면 1이죠. 3 더하기 3분의 3은 4고, 1 더하기 1분의 3은 4니까, 3 또는 1이에요. 이게 3 또는 1이에요. 근데 만약에 로그 AB가 1이면, A랑 B랑 같다는 얘기 때문에 1이 안 되고, 3이 정답이구나. 요렇게 선생님은 조금 더 빨리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왜? There is no time. 시간이 가고 있어요, 지금. 시험 볼 때는. 얼른 얼른 이 값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로그 A의 B가 3이라는 얘기는 B가 뭐라는 거예요? A의 세제곱이다. 이걸 들고 빨리 가야 되는 거죠. 어디로? 다음 조건으로. 그러면 여기가 결론적으로는 A 곱하기 뭐의 제곱이에요? 원래는 B의 제곱이라고 써져 있는데 어차피 B가 A의 세제곱이니까 A의 6제곱이 되는 거고 이 값이 얼마다? 4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수 법칙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건 A의 7제곱이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4는 2의 제곱이랑 똑같거든요. 이게 지금 등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알 수가 있느냐? 아, A가 2의 7분의 2제곱이구나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고, B는 A의 세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세제곱을 하게 되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7분의 6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A와 B가 비록 숫자는 예쁘지는 않더라도 나오게 되는 거죠. 아, 그러네. 그리고 로그 2의 AB를 구해라. 그럼 여러분,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얼마입니까? 바로 A의 7분의 8제곱 아닙니까? 7분의 2 더하기 7분의 6은 7분의 8이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양변에다가 로그 2를 씌워준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 지수를 읽기 위한 방법이죠. 정답은 얼마다? 7분의 8이다. 선택지 몇 번? 4번.
여물어야 됩니다. 여물어야 돼요.

괜찮아요? 선생님, 저는 이런 걸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러면 조금은 반성해 줘야 돼요. 정말 미안한데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시간에 잤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막 잠을 못 자게 아주 그냥 막 호들갑을 떨면서 얘들아 얘들아 막 난리 부르스를 떨면서 제가 이거 꼭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거든요. 그때 뭐 하셨죠, 솔직히? 그랬거나 아니면 정말 까먹은 거예요. 정말 까먹은 거예요. 다시 노트 보면은 오, 내가 거기 내 손으로 써놨는데 이랬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마음이 무거운 거는 이게 아무래도 실전 모의고사다 보니까 이거를 원래 저희 지금 커리큘럼 상으로는 일찍 촬영을 해서 EBS에 지금 강의가 오픈되어 있지만 요거를 수능 직전에 이제 세트 문항을 풀어보겠다 이래서 이거를 뭐 11월 초부터 혹은 10월 말부터 시작하는 친구가 있을 거거든요. 내일 모레 수능 봐요 그러면. 해보는 거예요. 네, 이거 충분히 할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넘어가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4점이 시작되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이제 9번 문제. 일단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는 있는데 너무 이제 우리가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어차피 문항 번호가 9문밖에 안 되니까 일단 내가 할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가보죠. 자, PQ라고 하는 상수에 대해서 그래 X 4제곱이니까 4차 함수로 좋네. 아이고야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면 조금 힘든데 근데 어쨌건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극값을 갖는다. 잠깐만 여기까지 해석하자. 우리가 이런 거는 할수 있거든. 내가 아무리 못해도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요거는 할줄 알아. 아, 그러면 선생님 F 프라임 마이너스 2랑 F 프라임 2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될것 같아요. 요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한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1번은 나오는 거야. 자, 1번 알고리즘 한번 써볼게요. 그럼 나는 빠르게 이제 F 프라임을 이제 구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X의 4제곱 미분하게 되면 4X 세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4px 세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12px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4qx가 될 거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죠. 이미 벌써 이 자체의 pq를 몰라도 4x로 지금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4x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는 x제곱 하나 남고요. 여기 이제 4x를 빼게 되면 3 남고 p 남고 x 남고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4x를 빼고 나면 플러스 q가 남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근이 마이너스 2하고 2가 나와야 된다 이랬는데 어라? 그러면 지금 여기 0이라고 하는 근도 있으니까 아 그러면 근이 0하고 2하고 마이너스 2였구나. 그러면 결국에는 극대 극소가 되는 부분이 3개가 나온다는 거니까 이건 W 모양일 거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2하고 마이너스 2가 이쪽 근에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선생님은 그냥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방정식 개념 이용해서 여기가 X제곱 이꼴 4가 나와야 되는구나. 즉 X제곱 마이너스 4여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선생님의 P값이 0이고 그 다음에 Q값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는 걸 바로 알게 됐습니다. 그럼 어차피 P하고 이제 그 Q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fx식도 나온 거거든요. 여기 밑에다가 fx식 우리가 찾은 거 한번만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fx는 x의 4제곱. 그다음에 여기는 없어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x제곱이 되겠네. 어라?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했는데 지금 이 fx를 구성하고 있는 다항함수의 이 차수를 봤을 때 짝수 차항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우함수가 되겠고 바로 x 이퀄 0에 즉 y축을 기준으로 대칭 구조가 이루어지겠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 알고리즘 2번으로 넘겨가지고 일단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을 좀 잠깐만 보도록 하시죠. 자 제가 x축을 이렇게 했을 때 0하고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근을 갖는다 이거죠. f 프라임이 그럼 거기서 극대극소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니까 0 그다음에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여기가 2 이렇게 이루어질 거고 제가 함수 값에다가 0을 넣어봤더니 0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었고 그럼 여기를 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2에서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은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 다시 분명히 좌우가 대칭일 것이고. 제가 여기다가 2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2를 넣으면 16 빼기 3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는 값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fx의 그래프를 대충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을 거야. 이런 모양이었네. 그리고 제가 혹시 1회차 학습 이제 자료실에 올려드렸던 이렇게 완벽하게 좌우가 이렇게 딱 대칭인 요런 이제 그 중앙에 극대가 되는 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좌우가 대칭이면 비율 관계가 1대 루트 2가 성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구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가 2 루트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당연히 그럼 이것이 바로 이 이제 4차 함수를 4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근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바로 x 제곱 마이너스 8의 해가 맞게 되는 거죠. 0에서 중근을 가지면서 완벽하게 이제 그래프가 이해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TMI로 얘기한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뭘 그린 거냐면 FX를 그린 거고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해석한 것이 어디까지냐면 제가 슬래시를 그었던 거기까지 직독직계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출제자가 뭘 하고자 하는 건지를 한번 봤더니 이 FX라고 하는 그래프를 Y는 F2요. 어? F2요? 나 이거 지금 구해놨는데? 그거 아까 전에 마이너스 16이라면서요. 예. 네. 그러면 마이너스 16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래프를 뭐 했단 얘기예요? 대칭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요렇게 대칭을 시켰다는 거죠. 아,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제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요렇게 그려지겠죠. 요렇게. 이게 마치 우물에 비춰진 물이고 반사된 거라고 내가 봐도 이렇게 될 정도로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요거를 내가 뭐라고 하겠다? GX. 오케이. Got it.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출제자가 나한테 물어보는 질문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될것 같은데, 이제 고개 알고리즘 3번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정보가 될것 같아요. G에 P 플러스 Q를 그려라. 잠깐만. P가 뭐였지? 0. Q가 뭐였지? 마이너스 4. 그럼 결국에는 G 마이너스 4의 값을 구해라.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마지막 퀘스천이에요. G 마이너스 4가 어디 있을까 봤는데, 지금 여기가 1.4 정도 되잖아요. 그쵸? 루트 2가 1.4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곱해봤자 마이너스 2.8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마이너스 4는 조금 더 왼쪽에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럼 제가 거기를 한번 그어볼까요? 제가 이것도 조금 더 그어볼까? 그러면 대충 요런 데쯤 있는 거죠. 요런 데. 요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값을. 이 값이 우리의 질문이에요. 제가 이거 별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별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냐? 진짜 이 GX를 구해가지고 이 문제를 푼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잘 봐요. 저 여기의 값알수 있나요? 여기 값? 네, 알수 있죠. 왜냐면 이거는 핑크 색깔은 우리가 이미 벌써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가 X축이니까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4를 어디다 제가 넣겠다는 얘기냐면 이 Y에다가 넣겠다는 거예요. FX에다가. 그럼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마이너스 4를 넣는다 그러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아까 제가 적어왔는데. 네, 128이 나와요. 계산이니까. 여기다가 지금 얼마를 넣으면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4의 4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제가 구해보니까 이게 128이 나오거든요. 여기 값이 128이에요. 그러면 이 128과 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들 이게 마이너스 16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는 서로 같은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는 이 값이 정확하게 128과 별이라고 하는 값의 중앙값, 딱 정중앙. 평균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걸 별이라고 하면 별하고 얼마를 128을 더해서 2로 나눈 이 값이 마이너스 16이 되는구나. 이 알고리즘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다. 이 말인 거죠. 아, 따라서 우리가 별을 구하고 싶으면 그런 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128, 마이너스 32가 돼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160이 되겠더라. 선택지 몇 번이 정답? 1번이 정답이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푸는 거는 푸는 건데 아 이런 기하학적인 상황이 있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뭐 2루트 2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2루트 2라고 하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선생님이 배웠던 개념을 소급 적용하기에 좋은 그림이 나와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해서 우리가 해설은 마치고요. 제가 잠깐만 TMI로 요 얘기 하나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회차 모의고사를 풀었었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 나왔던 그냥 예시로 들게요. 얘들아 어떤 함수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x equal 2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싶어.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로선 x equal 2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x 자리에 뭘 넣어야 되냐면 4-x를 집어넣는 행위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2를 두 배한 4 빼기 x를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x equal 2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구할 때 내가 이 행위를 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알고리즘 그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y는 마이너스 16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세로선이 아니라 가로선에 대해서 대칭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에다가 4-x를 넣으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x equal 2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말인데, 만약에 제가 이 그래프를 y는 마이너스 16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하면 되냐면 y 자리에 똑같은 개념으로 이걸 두 배인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y는 마이너스 16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외우기 괜찮죠? 왜? 여기도 똑같이 두 배가 됐듯이 마이너스 16에 두 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y 자리에다가 이걸 넣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식이 핑크색으로 맞춰서 써볼까요? 그러면 저 y 자리가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y는 fx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넘어가면서 결론적으로 y는 마이너스 32 빼기 fx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gx를 실제 구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 문제는 그렇게 풀라고 낸게 아니다. 오히려 선생님처럼 이렇게 기하학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라는 거다. 이걸 진짜 GX를 진짜 이렇게 구해서 풀라는 건 아니지만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네, 한 번은 여러분들한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의 이 스킬도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를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나요? 조금만 도전해 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10번 문제까지 조금 더 추가적인 심화 개념까지 한번 선생님이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9번 문제, 4점짜리 문제의 시작이었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봤고요. 넘어가서 우리가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문제도 제가 맨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을지 궁금하지만,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A, 좀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자, A1은, 그러니까 틀렸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 선생님처럼, 왜 못했을까요, 제가? 그러게요. 한번 해볼게요. 자, A1이 3분의 1인 등비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뭐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 없어. 그래놓고, 하나는 AN이고 하나는 SN, 이게 이렇게 번복되어 있는 그런 등식이 나오게 되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공식을 사용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당연히 등비수열의 공비를 R이라고 뒀겠죠. 그래가지고, 아, 선생님, 제가 일단은 AN은요 A1 곱하기 RN-1제곱이잖아요.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제가 R은 모르니까요, 요렇게 써가지고 요렇게 일단 한번 써서요, 요걸요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그럼 여기 N 플러스 1이니까 왼쪽은 3분의 1을 곱하기 RN제곱이 되고요. 그럼 너 오른쪽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일단은요, SN은요, R-1분의 A1이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을 넣잖아요. 그럼 RN제곱 마이너스 1제곱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비교해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생각보다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 말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항등식의 개념으로 그냥 n에다가 1 넣고 n에다가 2 넣고 n에다가 3 넣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하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식에서 뽑아내야 되는 거는 k값과 r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끝나요, 이 문제는. 이해되셨어요? 왜? a1 알아요, 3분의 1인 거. a3요? 몰라요. 근데 r만 알면 알수 있죠. 결국에는 이 문제가 뭘 구하라는 거냐면 A1으로 묶었을 때1 플러스 R제곱 플러스 R의 4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A1은 이미 벌써 출제자가 3분의 1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R 찾아 3만리인 문제인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R을 어떻게 찾을 건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어떻게 했느냐? 선생님은 무슨 원리를 이용했다고요?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했다. 뭐, 이게 지금 다항함수가 아니라서, 요렇게 풀려고 하는 거는 구태여 우리가 얘기하자면 약간 계수비교법처럼 푸는 거죠. 왼쪽, 오른쪽을 똑같이 비교하겠다.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대입법이라고 하는,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적절한 값을 대입해보겠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n에다가 한번 1을 한번 대입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n에다가 1을 넣게 되면, 왼쪽은 a2가 될 거고, K의 1-S1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S1은 A1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가 3분의 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3분의 2K라는 걸 알게 되죠. 잠깐만. 그러면 A1이 3분의 1이었는데 두 번째 항이 3분의 2K가 됐다는 얘기는 저기다가 얼마를 곱했다는 거예요? 2K를 곱했다는 거기 때문에, 아, 내가 여기서 R이 2K구나라는 걸 일단은 알게 돼요. 관계식을 하나 찾았네요? 그럼 식이 하나만 더 있으면 될것 같아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2번 동그라미 하시고 나는 그러면 N에다가 한번 2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왼쪽이 뭐가 되느냐? A3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A3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A3는 여기다가 2K를 곱한 거기 때문에 3분의 4K 제곱이 A3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2K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K 하시고 1 마이너스 S2인데 S2는 3분의 1 한번 빼고 S1도 빼고 아 그러니까 미안해요. A1도 빼고 A2도 빼야 되니까 요렇게 된다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게 K가 지금 뭐라고 나와 있었죠? K가 0부터 1 사이인 어떤 상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약분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요렇게. 됐죠? 그럼 여기가 3분의 4K가 되고 요쪽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넘어가면서 2K는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로 약분해 주시면 여기서 K값이 3분의 1이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 속하면서 R값이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된다. 라고 바로 찾을 수 있었던 문제였다는 거죠. 오히려 괜찮았다. 그럼 나 지금 R값을 찾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끝났죠. 저기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정답은 3분의 1에다가 1 더하기. 그러면 R제곱은 9분의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의 4제곱은 이걸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81분의 16이 되겠죠. 요거 뭐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됐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243분의 얼마가 나오냐면 133이 나온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성태 씨 몇 번이 정답이죠? 243분의 133. 네, 정답은 2번이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문제에서 얻어가셔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보세요. 제가 요 지금 식과 요 식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물론 이제 여기 AN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AN 플러스 1은 3분의 1 곱하기 R의 N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SN을 여기다가 넣어서 식과 식을 비교할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항등식의 원리 중에서 좌우가 똑같아요 라고 하는 개수 비교법 같은 느낌이죠. 이거는 이제 다항함수가 아니니까 개수를 비교한다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항등식의 원리 중에 우리가 두 번째 원리가 수치를 대입해 보는 거거든요. 오히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대충 자연수 몇 개 넣겠다. 그러기에 가장 쉬운 자연수는 n 이꼴 1과 n 이꼴 2죠. 두 개를 넣어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기서 관계식을 하나 찾았기 때문에 관계식을 하나 더 찾아야지 값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던 좀 독특함. 그러니까 자주 물어보는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었다. 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저식을 해결하는 경우보다는 실제로는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어진 상황이 다소 익숙하지 않은 문제들을 출제된 포인트가 보인다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슬기롭게 이게 과연 최선일 것인가 라고 선생님도 약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고 그 부분만 잘 넘겼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최종 정답까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조금 재미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하고 함께 이제 10번 문제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네, 4점짜리 문제지만 뭐 제 생각에는 9번 뭐 경중을 따지기가 힘드네요. 9번이 더 어려웠을까, 10번이 더 어려웠을까? 하나는 수학 2고 하나는 수학 1이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9번이 조금 더 어렵다고 느낄 가능성 좀 있다라고 보여져요. 뭐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들 좀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이 첫 번째 해설 강의에서 만날 마지막 문제 11번까지 선생님이 준비를 했는데,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저는 너무 괜찮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괜찮았다라고. 지금 이 문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페이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림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문제가 다음 페이지에 그림만 딱 주어졌다. 그럼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가 잡도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랬으면 이 문제는 난도가 굉장히 쉬워졌을 건데 지금 이 문제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자, 일단은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데 한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보다 큰 상수 a에 대해서 그 a는 여기 지금 밑에 있어요. 그러면 y는 로그 a x 1 위에 제일 사분면에 있는 점 p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뭐와 어쩌고도 너무 어려워. 내 작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y축 여기 있고요. x축 여기 있습니다.
제가 y는 로그 a의 x-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일단 점근선 빨리 진수 역 만드는 곳 그려서 여기를 1이라고 표시한 상태에서 a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뿌리 하나 그려줘야 되겠죠. 그럼 y는 로그 a의 x-1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점 p를 지나고 그럼 p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1, 4분면에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제가 대충 여기를 갖다가 점 p라고 한번 찍어보죠. 그리고 x축의 평행 제가 얘기했죠. 이제 나중에는 x축의 평행 한 거랑 y축의 평행이 헷갈려요. 여러분, x축의 평행은 요거죠, 요거. x축의 평행한 직선이 y는 로그 a의 x

0: X-1의 점근성과 만나는 점을 Q,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겠다. 여러분, 그럼 이걸 쭉 그어가지고, 여기를 뭐라고 하겠다. 점근성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곡선 Y는 로그 AX-1과 X축이 만나는 요점? 요점을 내가 S라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S라고 하는 요점은 여기다가 2를 넣으면 1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X좌표는 2라는 것도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PQ의, 여기까지. PQ의 길이가 3QR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잠깐만. PQ의 길이가,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의 몇 배다? 3배다. 여러분, QR은 1이에요. 여기 1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1이면 여기는 지금 3이 되겠네요, 지금. 요런 상태에서 PRS의 넓이가 4래요. PRS? 요거의 넓이가 얼마란 얘기야? 4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결국 A의 값을 구해봐라. 끝! 뭐야?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인데? 나 그럼 여기 높이는 바로 이점 P의 Y좌표, 즉 Q의 Y좌표, R의 Y좌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4까지 왔으니까 여기 X좌표는 4거든요. 그러면 이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다가 4를 넣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될 거냐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A의 3이 되겠다. 이게 높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끝났네. 그러면 넓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넓이가. 넓이가 4인데 이 4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 선생님은 여기를 밑변으로 보이려고요. 그럼 4죠? 지금 무슨 거고? 2도 약분해주면 여기가 2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로그 A의 3이 2가 된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돌아가면서 A의 제곱은 얼마?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A는 1보다 큰 상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아까 전에.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되겠다? 루트 3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었던. 그럼 선택지 몇 번이 정답입니까? 네, 선택지 2번이 정답이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결국에 이 문제는, 여기 잠깐만, 감독님 한 번만 더 비춰주시겠어요? 내가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 문제가 22번 같이 그렇게 완전 헤비한 번호대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문제처럼 이렇게 중간에 애매한 위치에 되어 있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도형과 뭐 삼각형이라든지 사각형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내가 점을 잘 찍으면 되는데 그게 지수 함수에서 나올 때도 있고 로그 함수에서 나올 때도 있고 그건 지금 모의고사 풀면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그림을 하나도 안 주고 결론적으로는 이 그림에 잘 작도를 하고 여기서 말하는 Q하고 R이라고 하는 점을 잘 찍어서 내가 이 그림만 진짜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성 들여가지고 완성시킬 수 있다면 밑에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여기까지는 그냥 원큐에 가는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는 제가 수학원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 때요 정도 사이즈의 4점짜리 문제 얘들아 나쁘지 않다 충분히 맞춰주자 점만 잘 찍으면 된다 요렇게 봤던 그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면서 선생님은 오히려 우리 친구들이 요 정도 되면 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이제 우리 첫 번째 이제 문제 가장 마지막 문제인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번째 문제인 12번부터 저는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복습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고난도 대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혈을 하는데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았는데 선생님이 저렇게 설명하니까 난 다 새로운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수혈이라는 단원이 원래 굉장히 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100m 달리기 하잖아요, 운동회 때. 그러면 출발할 때 표정은 제가 꼭다 씹어 먹을 듯이 막 1등 할 것처럼 탁 이렇게 서 있대요. 근데 마지막에 결승선은 제가 항상 제일 늦게 들어온다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너는 왜 똑바로 못 뛰니? 막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똑바로 뛴다고 생각하는데 발도 느리고 막 이렇게 되게 리듬도 못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체육을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부럽기도 한데 그 친구들 보면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체육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쵸? 그냥 타고나기를 되게 잘해. 그래서 그냥 몇번 했을 때 되게 잘해. 그런 친구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 친구들 자기가 잘하니까 더 많이 열심히 연습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쩌면 체육은 잘 못하니까 해도 안 돼.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도 반대급부로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한번 해보고 두번 해보고 세번 해보고 하면 더 잘해낼 수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학교에서 시험을 치잖아. 실기평가를 잘 쳐야 대학을 갈수 있잖아요. 배구 같은 거할때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연습을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갖고 여기 이렇게 멍이 드는 거야, 항상. 못하는 애들 거의 멍 드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좀잘 봐주셨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얼마나 했으면 저게 멍이 들었지? 이러면서 그래도 조금 실수하는 것도 봐주고 이러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해보면 늘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또 새로운 출발선이다라고 생각하고 27번 문항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수입니다. 굳이 여러분, 세 개가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 마이너스 3과 5와 A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등차 수열이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건데, 여러분, A라는 아이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야. 그런데, 마이너스 3보다 5가 큰 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 확실해. 그러면, A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A가 가장 작고, 그 다음이 마이너스 3, 그 다음이 5인 경우가 있을 거야. 또, 마이너스 3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5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있고, 5가 있고, A가 있는 이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어. 자, 그러면 이세 개가 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등차 수열이래. 이제는 뭐예요? 이세수 입장에서 마이너스 3이 등차 중항인 거야. 그러면 가운데 있는 항에다가 두 배를 하면 양끝 값의 합과 같아져야 되니 A가 마이너스 11이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 맞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1인 게 하나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A에다가 두 배를 하면 두 개를 더한 2가 될 것이고 A가 1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1, 5. 이것도 잘 맞아졌어. 여기는요. 가운데 있는 5에다가 2를 곱하면 10이고,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됐습니다. 그러면 A는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13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 5, 13. 이것도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세수 맞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다 계산을 하면 정답이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 그래서 얘네들 더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에다가 13을 더하면 정답은 얼마가 돼? 3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등차 중항에 대한 얘기 한번 해봤고요.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다라는 거 하나 더 기억하고요. 누가 더 커야 될까? 누가 더 작아야 될까? 이것만 여러분이 확인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겠죠? 27번째 문항 해결해 봤습니다. 28번째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또 서로 다른 세수 A, E, B가. 자, 이것도 그래도 꼭 기억하고 갑시다. 세수 A, E, B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라고 했어요. 등차 중항이고요. 세 개의 숫자가 있어서 A의 절대값 그리고 B의 절대값 E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1번, 그리고 얘가 2번이라고 두고 우리가 1번부터 생각을 해볼게. A, E, B, E 순서야. 그러니까 E에다 E를 곱하면 4고 얘는 A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B의 절대값에 두 배를 한 거죠. 그러면 A의 절대값 플러스 E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문자도 두 개고 식도 두 개인데 누가 있는 상황이냐면 절대값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선은 절대값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요.
문자가 두 개니까 문자를 몇 개로

로 줄이고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 하나로 줄여놓고 해결을 해야 되겠지. 따라서 우리는 B를 얼마라고 해볼까? 4-A라고 하고 여기다가 다시 넣어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두 배에 4-A의 절대값은 A의 절대값 더하기 2와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다시 생각해보자. 절대값이 두 개가 등장을 할 때는요.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기준이 생길 거고,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기준이 생겨.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다시 기억을 할게. 우선은 절대값 안에 4-A가 들어있는데, 이거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줄게요. A의 절대값이랑 -A의 절대값은 같죠. 선생님이 4-A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게 숫자가 앞에 있고, 문자가 뒤에 있으면 살짝 불편하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을 하는 게더 좋으냐면 a-4의 절대값이랑 4-a의 절대값이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에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마이너스의 a-4의 절대값이지. 그래서 마이너스의 a-4의 절대값이나 a-4의 절대값이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하고 넘어가야 될건 뭐냐면 두 배의 a 빼기 4의 절대값이 A의 절대값에 2를 더한 값과 같다라는 거 하나 정리를 합시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A의 절대값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해결할 수 있죠. 언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앞에 마이너스 A가 붙어서 나오고,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A가 되어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A 빼기 4의 절대값은 누가 기준이야? 4가 기준이죠. 그래서 A가 4보다 작을 때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거고, A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A 빼기 4가 되어서 나와. 그럼 얘는 기준이 0이고 얘는 기준이 4니까 기준을 어떻게 나눠야 돼? 첫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A가 4보다 작을 때. 세 번째, A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어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 두 배의 A 빼기 4의 절대값이 A의 절대값 플러스 2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A가 0보다 작잖아요? A가 0보다 작으면 A가 4보다 작은 것도 포함이지. 여러분 잘 생각해 봐. 얘네들이 범위가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0이 있고 여기에 4가 있어서, 요렇게 범위들이 만들어진 상황인 거야. A가 0보다 작은 건 A가 4보다 작은 거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A 빼기 4는 A가 0보다 작을 때 음의 값을 가져.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요렇게 나오겠죠. A 0보다 작으니까 얘도 마이너스가 붙어서 요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 A는 2가 넘어가서 6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냈어. 자, 이때 B는 4-A거든요. 6이 대입이 되면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내서 A가 6이고 B가 마이너스 2고 그리고 가운데 2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다른 세수가 맞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 찾아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는 계속 4보다 작은 거니까 a 빼기 4는 4보다 작은 거잖아.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2의 a 빼기 4입니다. 자, a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져 버렸어. 그러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냥 a가 돼서 나오고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한번더 계산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이 됩니다. 그럼 얘가 넘어가면 3a는 6이 되어서 a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 A가 2인데요. 물론 여러분이 그래서 B는 4-A에서 A에다 2 대입하면 2가 됐지.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시작할 때 서로 다른 세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A도 2고, 가운데도 2고, B도 2야. 순서대로 등차수열 맞아요. 그런데 서로 다른이라는 말에,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탈락이야. 세 번째입니다. A가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4보다 크거나 같으면 a 빼기 4의 절대값은 그냥 a 빼기 4가 돼서 나와. 이렇게 쓸게요. a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안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a의 절대값도 그냥 뭐가 돼서 나와? a가 돼서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2a 빼기 8은 a 플러스 2가 되어서
A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냐면 10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더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2A 빼기 8이고요. A의 절대값이지 A고 더하기 2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A가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라는 걸 알아냈어. 자, A가 10이면 B는요, 뭐가 됩니까? 4-A가 돼서 10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어서 지금 우리는 하나하나 잘 생각을 해보자. A가 6이고 B가 마이너스 2인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A가 10이고 B가 얼마? 마이너스 6인 경우가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 뭐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값을 구하고 넘어가면 끝날 것 같아.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이때는 얼마가 되냐면 36이고 플러스 4가 되어서 얘는 40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보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0에다가 36을 더하면 얘는 136이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정답이 뭐냐라는 거야. 뭘 놓쳤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A가, 여러분 지금 봐봐. A가 0보다 작아야 되잖아. 근데 A가 뭐라고 되어 있어? 6이야. 이거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있는 거죠. A가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아, A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A가 6이 나온 거야. 얘는 탈락이야. 그래서 얘는 정답이 될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36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주어진 조건들 잘 확인하고 절대값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냐 작으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절대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경우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한번더 확인을 하고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28번째 문제 한번더 해결을 해 봤고요. 그럼 우리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29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 끝난 줄 알았던 삼각함수가 또다시 등장을 해서 어? 또 나왔어?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가 120도인 삼각형이 있어서 ABC, ABC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룰 때 사인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순서대로 등차수열이라고 해서 여러분 봐. AB 길이를 C라고 할게. CA의 길이를 B라고 하고 BC의 길이를 A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B는 C 플러스 A로 놓고 문제를 해결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각 A가 120도잖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생긴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봐. 그러면 A랑 마주 보는 변이 소문자 A거든. 그러면 B가 여기에다가 2B가 C 플러스 A잖아요. 그럼 여기를 선생님이 B, 여기를 C라고 하면 얘가 C가 될 거고 여기가 B가 될 거야. 그래서 2B는 C 플러스 A라는 걸 하나 알수 있고 두 번째는 얘가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20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우선은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서 B와 D의 관계나 ABC의 관계를 이용해서 사인 B의 값을 또다시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랑 얘랑 마주보고 얘랑 얘랑 마주보니까 뭔가 사인 법칙을 쓸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에다가 코사인의 120도거든요. 자, 잘 봐. 코사인의 120도는 얼마랑 같습니까?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서 A제곱이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BC와 같아진다라는 걸알수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A는 2B 마이너스 C로 쓸수 있기 때문에 얘를 또다시 제곱하면 4b의 제곱 마이너스 4bc 플러스 c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bc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서 얘네들이 사라집니다. 그럼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3b제곱이 될 거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5배의 bc가 될 거야. b는 변의 길이죠.
그러니까 양의 값을 가지니 0이 아니라서 이렇게 약분이 가능해.

따라서 3B랑 5C가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런데 사인 B라는 건 누구랑 마주 보고 있어? 얘랑 마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마주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우선은 사인 B는 소문자 B랑 마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사인 120도는 구할 수 있거든? 그럼 얘는 누구랑 마주 보고 있어? A랑 마주 보고 있어.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면 사인 B라는 건 B 곱하기 사인의 120도입니다. 사인의 120도는 2분의 루트 3이란 말이야. 그래서 곱하기 2분의 루트 3을 얼마로 나눠준 값과 같아? A. 따라서 2A분의 B 루트 3이 돼요. 그래서 A를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바꿔줘야 돼? B에 대해서 바꿔줘야 돼. 그러면 A라는 아이는 2B 빼기 C가 되거든? 그럼 여기서 C라는 아이는 5분의 3B가 돼. 따라서 2b 마이너스 5분의 3b가 되니까 5분의 10 마이너스 5분의 3, 즉 5분의 7 b가 바로 a였던 거야. 그래서 그대로 b 루트 3에 2 곱하기 5분의 7 b를 계산하면 또 b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14분의 5 루트 3이라는 정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굉장히 좋고요. 선생님은 근데 보통은 이렇게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보통은 우리가 CA를 우리가 B라고 두면 AB, 즉 A를 B-D라고 두고 AB니까 C죠. 죄송해요. C는 B-D라고 두고 BC는 A인데 얘는 B 플러스 D라고 둔다면 얘네들은 지금 문자가 몇 개로 줄어버려요? 두 개로 줄어버려요. B와 D 두 가지로 줄어버려요. 그러면 A 자리에 뭐라고 쓰냐면 B 플러스 D라고 쓸수 있어요. C 자리에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B 마이너스 D라고 쓸수 있거든. 이렇게 하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도 B와 D와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럼 B와 D와의 관계가 나오면 당연히 여기 있는 C와 A도 구해낼 수 있고 코사인 법칙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문제 풀때 훨씬 더 검산도 가능하고 다양하게 이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해결을 해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아 이것도 B와 D와의 관계가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D가 5분의 2 B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이 사인 B의 값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일부러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도 한번 문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29번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 3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항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마이너스 12와 26 사이에 n개의 숫자를 넣어서 새롭게 수열을 하나 만들었더니 얘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고 1항부터 n항까지 요 안에 있던 원래 아이들이 합했더니 80보다 크고 100보다 작았을 때 요걸 만족하는 모든 n, n이 한 개가 아닌가 봐.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선은 등차수열의 합에서 가장 우리가 편하게 많이 사용하는 아이는 뭐냐면 이렇게 아예 쓸게요. 2분의 n의 첫항 끝항이야. 그리고 이 n을 그냥 n이라고 쓰지 마시고요. 얘는 항의 개수라고 쓰고 여러분이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새로운 수열 입장에서 얘가 첫 번째 항이야.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얘가 네 번째고 얘가 n 플러스 1, 얘가 n 플러스 2번째 항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수열 입장에서 얘가 b의 n 플러스 2야. 얘는 뭐예요? b1이었죠. 그럼 우리 뭐라고 쓸수 있어? b의 n 플러스 2에서 b1을 빼면 얼마예요? n 플러스 1 곱하기 d인데 얘가 지금 얼마가 된 거냐면 26 빼기 빼기 12. 그러니까 얼마가 되었다? 38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더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얘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2분의 n의 a1 플러스 an입니다. 맞아요? 나는 얘가 궁금해. 그런데 얘는 2분의

네, 아까 뭐라 그랬어? 항의 개수가 중요해. 얘네들은 모두 n 플러스 2개입니다. 그런데 첫 항이 마이너스 12, 끝항이 26이었던 거야. 여기서 뭐가 빠진 거야? 마이너스 12랑 26이 빠져야 되지. 그래서 빼기 마이너스 12, 빼기 26을 해주면 얘가 되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봐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게 된 거야. 이것만 잘 보면 여러분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될 건데, 내가 궁금한 아이가 요만큼이잖아. 근데 얘는 얼마예요? 14예요. 따라서 얘네들 약분하고 나면 7이 됩니다. 즉, 7에 n 플러스 2야. 얘는 12죠? 마이너스 26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4야. 얘가 8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아. 이렇게 되게 하는 n만 구해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들을 우선 다 써놓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걸 정리해서 넘어가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대로 14를 다 더해보도록 할게요. 94가 될 것이고, 7에 n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114가 될 겁니다. 7로 나눌게요. 7분의 94가 될 것이고, n 플러스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7분의 114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2를 뺄게요. 7분의 94 빼기 14라고 그냥 쓸까? 얘는 n이에요. 자, 7분의 114 빼기 14 하면 7분의 80이 되죠. 얘는 7분의 얼마가 돼? 100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 80을 7로 나누면 7은 7, 10이잖아. 얘는 11보다는 당연히 큰 거야. 그죠? 11보다는 크고 얘는 100을 얼마로 나눠주면 돼? 7, 1은 7, 30, 7, 4, 28이니까 얘는 15보다는 작은 거죠. 다시 11보다는 n이 크고 15보다는 작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은 12, 13, 14가 되어서 13을 3으로 곱하면 다 더한 값이 39가 되어요. 이렇게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의 특징을 여러분이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등차수열의 합은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이 모두 몇 개야? 그리고 첫 항이랑 끝 항이 뭐야? 이것만 잘 알면 문제 풀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적어놓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번 문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3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강력한 조건이 하나 보입니다. 공차가 뭐래? 정수. 0은 아니겠죠. 뭐 0이면 별로 의미가 없어지잖아. 봐봐. 공차가 정수인데 0이면 다섯 번째 항이 1이잖아? 그러면 세 번째 항도 1, 네 번째 항도 1, 열세 번째 항도 1인데 0이 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차는 뭐야? 0은 아닌 정수. 즉, 자연수거나 음의 정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A1 더하기 A2의 절대값, A2 더하기 A3의 절대값, A3 더하기 A4의 절대값, A20 더하기 A21의 절대값을 모두 더해야 된대요. 이게 뭘까? 이거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거고요. 우선은 우리가 공차부터 찾아줘야 될것 같은데, 주어진 값이 뭐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냐면, A5가 기준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A3은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어? A5 입장에서 거꾸로 두 칸. 맞죠? A4는요, A5 입장에서 거꾸로 한 칸. A13은 A5 입장에서 뒤로 여덟 칸.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얘는 A5-2D에다가 A5-D점에다가 A5 플러스 8D가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그런데 A5가 다 얼마예요?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1,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3D, 플러스 2D 제곱. 1 플러스 8D가 0이 됩니다. 따라서 2D 제곱 플러스 5D 플러스 2가 0이 되어서, 아, 2D 플러스 1에 D 플러스 2가 0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D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D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공차 정수, 얘는 탈락. D는 얼마였구나?
마이너스 2였구나.

그리고 다섯 번째 항은 얼마였구나? 1이었구나.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등차 수열에서 특징 자체를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절대값이 주어져 있다 보니까 얘가 언제 0보다 큰지, 언제 0보다 작은지가 중요해. 그런데 얘네들의 면면을 봐. A1 더하기 A2, A2 더하기 A3, A3 더하기 A4, A20 더하기 A21입니다. 뭐냐면 AN 더하기 A의 N 플러스 1의 모습이야. 각각의 항이. 자, 그 항을 BN이라고 하면 A1 더하기 A2, B2는 A2 더하기 A3 이렇게 생긴 거죠.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원래 수열이 등차 수열이잖아. 그러면 A의 N 플러스 1도 등차 수열입니다. 그리고 등차 수열 두 개를 더해도 등차 수열이야.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 살짝만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갑시다. A5가 1이야.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A1을 구해볼게. A5-4D가 되겠지. 거꾸로 네 칸. 그러면 1이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이 9가 돼. 잘 봐. A1부터 선생님 쓸 거예요. 얘는 9, A2는 7, A3은 5, A4는 3, A5는 1, A6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A2부터 시작하는 A의 N 플러스 1 봐봐. A의 N 플러스 1은 A2, A3, A4 이런 수열이잖아. 얘 뭐예요? 등차 수열이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A1 플러스 A2, A2 플러스 A3, A3 플러스 A4 이렇게 한번 써볼게. 얘네 둘 더하면 얼마입니까? 16이죠. 얘네 둘 더하면 얼마야? 12야. 얘네 둘 더하면 8이에요. 공차가 얼마인? 4인 등차 수열입니다. 아,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이야. 원래 공차에다가 두배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원래 수열이 등차 수열이야. A의 N 플러스 1도 등차 수열이고 등차 수열 두 개를 더해도 등차 수열이야. 그럼 BN이라는 아이도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첫 번째 항은 뭐랑 같아요? A1 플러스 A2랑 같은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우리가 16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공차는요? 얘의 공차에다가 얘의 공차를 더한 값과 같아요. 근데 얘의 공차도 마이너스 2, 얘의 공차도 마이너스 2니까 얘를 우리가 공차를 D1이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BN이라는 녀석은 첫째 항이 16이고 N-1에 마이너스 4, 즉 마이너스 4N에 플러스 2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양수야. 그리고 공차는 마이너스 4 음수잖아. 선생님이 그래서 등차 수열은 절대값과 많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첫장 16에서부터 공차가 마이너스니까 점점점 작아질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까지는 양의 값을 가질 거고 어느 순간부터는 음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음의 값을 가지기 시작하는 그때가 언제냐라는 거야. 즉 기준이 얼마야? 0인 거죠. 그러면 4n이 20이고 n이 얼마일 때? 5일 때딱 뭐가 된 거야? 0이 된 거야. n이 5일 때 0이 됐고 그럼 6부터는 뭐가 되는 거지? 음의 값을 가지는 거야. 즉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 A1 플러스 A2의 절대값, A2 플러스 A3의 절대값 해가지고서는 A20 플러스 A21의 절대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얘가 B1의 절대값, B2의 절대값 해가지고서는 B20의 절대값과 같은 거야. 그런데 1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는 다섯 번째 항이나 네 번째 항까지는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거죠. B3, B4. 근데 B5는 사실은 0인 거야. N이 5일 때 0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가 붙어서 나와?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B6, B7 해서 B의 20까지는 다 음의 값이 되니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도 1항부터 4항까지 등차수열이죠. 등차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분모입니다. 1항부터 4항까지 모두 4개야. B1 더하기 B4. 이렇게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붙여놓고 얘도 분모2예요. 6항부터 20항까지야. 항의 개수 선생님이 어떻게 세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는
20에서 6을 빼서 더하기 1을 해주면 되고, 얘는 B6 더하기 B20.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다시 보자. 두번 계산하지 말고 얘를 보면 6이랑 20이랑 더하잖아. 얼마가 됩니까? 26. 짝수야. 26을 2로 나누면 13. 얘는 두 배에 B에 13을 그냥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였어. 자, 얘는 우리가 다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B1은 우선은 얼마라는 건 알아? 16이라는 건 알고, B4는요? 마이너스 16 더하기 20이니까 4가 되었지. 따라서 여기는 얼마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두개 더하면 20이 들어가고, 얘네들 약분하면 앞부분은 그냥 얼마가 되어서 나오는 거야? 40이 되어서 나오는 거야. 자, 이제 뒷부분 볼게요. 두 배의 B3인데 얘네들 이제 또 사라지게 될 것이고, 얘는 얼마가 됩니까? 15 곱하기 B의 B3이 아니라 B13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B13 한번 계산해 볼게요. 4, 3, 12, 4, 1은 4니까 마이너스 52 더하기 2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자. 마이너스 15 곱하기 마이너스 32.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40이랑 더하면 얘가 480이라서 정답이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520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딱 정리할 수 있어요. 계산 과정을 많이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등차수열의 특징을 자꾸자꾸 상기시켜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AN이 등차수열이면 A의 N 플러스 1이라는 이 새로운 수열도 등차수열이야. 이거 수능에서도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의 합도 등차수열이야. 그때 공차가 마이너스이면 얘도 공차가 마이너스이고, 얘네 둘을 더했을 때의 새로운 등차수열의 공차는 마이너스 2의 두 배를 한 마이너스 4가 돼요.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등차수열은 누구랑 같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다? 절대값. 왜? 공차가 음수면 양의 값에서 점점점점 줄어드는 거야. 공차가 양수면 점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이 나왔다는 건 어느 순간부터 양수 음수가 결정이 될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함께 잘 기억하고, 등차수열의 합 공식, 항상 항의 개수 그리고 첫항 끝항의 합과 같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31번 문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또 3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그냥 이거를 수열에서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나중에 뭐 수학과나 수학교육과 가는 친구들 없겠지만 많진 않겠지만 수학과나 수학교육과를 가면 정수론이라는 과목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수와 정수의 특징에 대한 과목을 배우는데, 거기에서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면 훨씬 더 여러분이 문제 편하게 풀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고루한 입장에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2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 조건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고, 나 조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잖아. 이게 왜 갑자기 수열에서 나왔냐라는 거야. 7로 나눴을 때이 나머지가 3인 애들을 여러분이 잘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우선은 3이 있겠지. 그 다음에 얼마가 있어? 10이 있고, 그 다음은 얼마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17이 있고, 그 다음은 24가 있습니다. 공차가 7인 등차수열이었던 거야. 그 다음에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1이면 얘는 1이 있고, 4가 있고, 7이 있고, 10이 있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딱 보이는 게첫 번째. 선생님, 둘다 만족하려면 우선은 10이 있네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다음 아이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얘는 얼마씩 늘어나? 7씩 늘어나요. 그럼 31이 있고, 그 다음에 38이 있고, 45가 있고, 70 늘어나니까 52.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얘는 3씩 늘어나니까 13, 16, 19, 22, 25, 28, 31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장 앞에 누가 하나 있었냐면 10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은 누가 등장하냐면 31이라는 아이가 등장을 해요. 어떤 느낌이야? 21만큼 늘어났죠. 왜? 얘는 7씩 늘어나고 얘는 3씩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씩 늘어날 거야? 21씩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는 첫째 항이 얼마고 10이고 공차가 얼마인 21인 등차수열인 거야. 그런데 얘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대? 20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도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요, 21n-21이 되겠지? 따라서 21n이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1이라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자, 따라서 n은 21분의 211.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어서 얘가 10점 몇몇 몇이죠? 10점 몇몇 몇. 그럼 얘를 만족하는 아이는 몇 번째 항까지야? 10번째 항까지야. 그러면 10번째 항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분모는 얼마? 2고, 항의 개수는 10번째. 10개가 되겠지. 첫 항은 얼마였어요? 10이고, 공차가 얼마인? 21인 등차수열이니까 2 곱하기 10 더하기 n-1, 9 곱하기 21.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요거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0이고 더하기 189가 되어서 얘는 209가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도 약분이 되면 5가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은 얼마가 된다? 1045가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다소 여러분, 의아하겠지만 계산이 된 거야.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이거 자연수 세상이잖아. 하나하나 해보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앞으로는 선생님이 요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잘 봐. 하나는 7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3이고 하나는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럼 우선 가족권에서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은 7로 나눴어. 나머지가 3이야. 그런데 수열은요, 자연수 세상입니다. 그러면 k에다가 1을 대입하면 7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3이고 싶으면 7k-4라고 쓸수 있는 거야. 맞죠? k에다 1 대입하면 3. k에다 2 대입하면 10 나오죠? 그래서 나머지가 3 맞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족권을 만족하는 자연수는 다 7k-4고 k는 1, 2.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어요. 그런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또 1이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k를요. 어떻게 분리하면 좋으냐면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같은 애들로 분리시켜 주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 K는 3n, 즉 3의 배수, 369일 수도 있고요. 3n-1일 수도 있고 3n-2일 수도 있죠. n이 1이면 얼마가 돼? 1, 2, 3. n이 2면 4, 5, 6. 모든 아이들을 다 포함할 수 있어. 자, 그랬을 때 만약에 k가 3n이면 여기다 대입해봐. 7에 3n-4를 하면 21n-4입니다. 맞아요?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돼.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잘 보면은 얘는 1만 대입해 봐도 알아요. 얼마가 됩니까? 17이죠.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2가 됩니다. 탈락이에요. 그러면 K가 만약에 3n-1이면 7에 3n-1-1을 하면 21n-7-1, -8이거든. n에다가 1만 한번 대입해 볼게요. 13이죠. 13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입니다. 따라서 요렇게 생긴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다음에서는 우리가 7에 3n-2죠. 그리고 아이고 마이너스 4였는데 선생님 어떻게 된 거야? 자, 여기에 마이너스 4를 할게요. 이상하다. 21n-11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n에다 1만 대입해 보더라도 얼마? 10이 돼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게 맞아요. 그래서 얘가 맞는 모습이야. 자, 여기도 마이너스 4라고 하면 21n이죠. 마이너스 14-4, 마이너스 18이 돼요. n에다 1만 대입해 보면 얘는 얼마야? 3이야. 3의 배수의 모습이야. 그래서 얘도 탈락인 거야. 그래서 얘는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1인 애들, 얘는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2인 애들, 얘는 3의 배수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아이가
21n-11인 걸 알았고 얘가 200보다 작거나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자연수나 정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머지 조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족권에서 7로 나눴을 때이 나머지가 3이야? 요렇게 먼저 쓰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3으로 나눴을 때이 나머지가 1이려면 여기 있는 이 k의 값이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얘는 3으로 나누었을 때라는 말이 나오니까 3의 배수이거나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2이거나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1인 애들로 분리시켜서 다시 대입을 하면 충분히 여러분이 아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고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열은 지금 확률과 통계와는 다르게요. 확률과 통계는 나중에 여러분이 배워서 배우면 알겠지만 음이 아닌 정수, 즉 0과 자연수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거든. 그런 애들이 많이 나오고 수열은 자연수 세상입니다. 자연수 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n이 1보다 크거나 같아지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할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야? 그러면 3n 마이너스 2로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32번째 문항이었고요. 3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 합이 2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11번째 항이 15일 때 12번째 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Sn 플러스 1과 Sn-1이 더해져 있고, 그리고 두 배에 Sn 더하기 3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쳐다보자. 내가 아는 거. An은 Sn-Sn-1이야. 맞죠? 물론 n이 2 이상일 때. 그러면 Sn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우리 이것도 한번 써볼까? A의 n 플러스 1은 뭐가 될까?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으로 쓸수 있겠죠. 보자. 얘를 지금 다시 보니까 Sn 플러스 1 더하기 Sn 마이너스 1이거든. 얘는 두 배의 Sn 더하기 6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에서 잘 살펴보면 Sn 플러스 1도 있고 Sn도 있어. Sn도 있고 Sn-1도 있어. 그래서 Sn이 두 개가 있으니까 얘를 Sn 더하기 Sn이라고 놓으면 내가 알고 있는 모습을 자꾸 쳐다보는 거야. 자꾸 보다 보면 답이 보여요. Sn이 넘어가면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이 돼. 하나가 넘어갔어. 그리고 하나 Sn 남아 있었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Sn-1 더하기 6.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A의 n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는 뭐가 됩니까? AN이 되죠. 2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 A의 n 번째 항에 6을 더한 값이야. 이거 뭐예요? 공차가 6인 등차수열이잖아. 공차가 6인 등차수열인데 A 12번째 항이 궁금해. 근데 나는 A의 11번째 항을 알아. 얘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더하기 얼마 해주면 돼? D. 그러면 A 11번째 항은 15. 공차가 6인 걸 알았으니 정답은 얼마가 된다? 21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바로 알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n이 2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이러한 관계들을 가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값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33번째 문항이었고, 우리 34번째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째 문항은 A1과 A 사이의 합과 A3과 A5의 합이 같대요. 뭘까? 그런데 이게 정말 헷갈리죠.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 곱하기 an이라는 어떤 새로운 수열에 합이 엥? 이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딱 보는 순간 뭐야?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왜? 상수항이 0이니까. 그러면 얘는 등차수열의 합인데 공차가 얼마예요? 2분의 d가 n제곱의 계수인 1이어야 돼. 즉,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의 합이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의 an이라는 수열이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니까 2n 플러스 네모 이렇게 그냥 쓰자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항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항은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K가 돼야 되고, N에다 1 대입하면 2

E 플러스 네모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네모는 뭐가 되는 거야? K 마이너스 1이 돼서, 자, 우리는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에 AN을 곱하면, EN 더하기 K 마이너스 1이에요. 라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얘는 1이 되고, A1만 남고, 얘는 얼마가 됩니까? 1 플러스 K가 되겠지. 자, 이제 우리가 A4를 구하기 위해서 N에다가 4를 대입하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A4가 되고 8 마이너스 1하니까 7 플러스 K가 되어서 A의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의 7 플러스 K가 됩니다.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A3을 구하기 위해서 N에다가 3을 대입해 볼게요.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4제곱이니까 플러스고 A3만 남네. 그럼 6 더하기 K 마이너스 1이니까 5 플러스 K가 돼요. 자, N에다가 우리는 5도 대입할게요.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6제곱은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A5만 남고 10 더하기 K 마이너스 1, 9 플러스 K가 됩니다. 두개 더하면 14 더하기 2K가 되어서 2K가 얼마가 되고 20이 되고 K의 값이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10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0이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A8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또다시 여기다 8을 대입하면 마이너스의 A8은 16에 K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얘가 얼마가 돼요? 우선 5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A의 8번째 항은 마이너스 5가 되네요. 이렇게 우리가 딱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에다가 AN을 곱한 이 새로운 수열이 등차수열이야.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에서 우리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반항 자체가 얘였던 거야.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주어진 숫자도 다 대입해 보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식을 가지고 K의 값을 찾고 여덟 번째 항을 찾아내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겠지만 우리가 N에 관한 2차 식이 나오면 등차수열의 합이라는 거 다시 한번 꼭잘 기억하시고요.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공차라는 것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 이번 시간에 34번째 문항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반드시 뒤에 있는 문제도 풀어보고 저랑 같이 강의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도약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올림포스 고난도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희고요. 자, 오늘은 1등급 문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69번부터 문제풀이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뒷부분도 계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상 확률 변수보다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푸실 때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꿈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꿈은요, 요겁니다. 자, 과학융합 분야의 환경공학과로 준비를 좀 해봤고요. 문명의 발전과 자연의 보존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생태계 중재자라고 제가 이제 글을 붙여봤는데요. 여러분, 그 환경공학자 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대부분 우리가 주변에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생태계가 얼만큼 또 발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발전이 됐을 때 어느 정도로 이 자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신다고 합니다. 대부분 뭐 미세먼지라던가 아니면 뭐 강수량, 강우량, 그리고 또 환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측정할 때요. 그런 것들을 어떤 수학적인 도구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한다고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로그 정규 분포라고 하는 파트도 그걸 분석하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환경공학자 분들도 결국은 이 자연 환경 그리고 인류의 문명 요 두 개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뭐 느낌상 아니면 직관적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 안 되잖아요. 수학적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많을 수도 있거든요. 요즘 한창 또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희망하는 친구들은 주변에 있는 그런 수치 아니면 뭐 어떤 예측 이런 것들을 다 수학적인 연구 결과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자, 69번부터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여기는 여전히 정규분포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내용들인데 이 정규분포가 결국은 곡선에 대한 성질 그리고 이 곡선을 이용한 어떤 확률값을 계산하는 걸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얘는 기하적인 특성을 이용하겠구나 곡선의 대칭성을 이용하겠구나 이런 걸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는 아 계산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확률을 찾는 거구나 요 라인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내가 전개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빠르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변수 XY가 상수 K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 문제는 이제 별표를 하나 정도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어렵진 않거든요. 어렵진 않은데 얘는 실수 유발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더라. 실수를 주의해야 된다. 자, 근데 이 실수도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문제 풀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아, 내가 문제 풀다가 아, 이거 아니었지라고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만약에 이런 문제를 풀고 나면 다음부터는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그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해서 내가 피해갈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넉넉히 문제를 풀다가 아 맞아 이거 아니었지라고 돌아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치? 자, 시그마 X와 시그마 Y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건 표준편차라는 건 결국 정규분포 곡선의 모양을 결정짓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다? 같더라. 얘는 모양이 동일하다. 그러면 뭐 평균의 차이라는 건 결국 위치만 결정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가 되게 중요한 힌트였는데요. 잘 보세요. X가 K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얘는 2K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얘는 3K보다 크거나 같고, 얘들에 대한 확률값이 다 얼마래요? 0.308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일단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걸 먼저 체크를 해보면, 얘는 얘와 얘가 같다는 건 뭘 알려주는 거라고 했죠? 부등호의 방향이 지금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평균을 알려주는 거야. 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평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K와 그 다음 뭐? 2K를 더하면 되겠지. 그런 다음 얘를 절반으로 나누면 얘가 평균이 되겠다. 어떤 평균? 그렇죠. X에 대한 정규분포. X에 대한 정규분포의 평균을 만약에 내가 M1이라고 한다면 그 M1 값이 요게 되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2분의 3K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볼게요. 왼쪽에 있는 거. 이 친구와 이 친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둘 다 부등호의 방향이 어때요? 같죠? 그 말은 뭐냐면
얘는 X에 대한 분포에서 얘기고 얘는 Y에 대한 분포에서의 얘기잖아요. 근데 모양이 동일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두 개가 평균이 다른 지점에 존재할 건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게 K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위치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3K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왜? K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 그다음에 얘는 3K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 그래서 모양이 어때야 된다고요? 동일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확률값이 같잖아. 그치? 자, 제가 아까 말한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여기예요. 일반적으로 K 값을 여러분들이 예측할 때, 그리고 특히나 여기 K, 2K, 3K라는 게 나오면요. 어떤 식으로 먼저 생각을 하죠? 그렇지. 양수인 K부터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봐왔던 형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바로, 아, 0부터, 여기 0이 있겠고, 여기 K가 있겠고, 여기가 2K가 있겠고, 여기가 3K가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 K와 2K의 중간에 지금 평균이 존재할 거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K에 대한 거 이상이 될 거고, 3K에 대한 것도 Y에 대한 게요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Y라고 하는 게이 왼쪽에 있다면, 3K보다 크거나 같은 것과 얘 X에 대한 게 K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영역의 모양이 아예 다르죠. 그치? 만약에 왼쪽에 있다고 해봐. 이렇게 Y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3K보다 크거나 같은 요 영역의 넓이와 X에 대한 걸 내가 요거라고 했는데 얘가 K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는 요 영역의 넓이는 당연히 다르잖아.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때 어떻게 예측을 해요? 여기가 K일 거고 3K에 대한 거 요만큼 똑같은 높이를 가지면서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아, 얘가 X고 얘가 Y가 되겠구나. 그쵸? 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중간에, 뭐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왜 그래? K보다 크거나 같든, 3K보다 크거나 같든, 어쨌든 이 확률의 값이요. 얼마보다 작아요? 0.5보다 작아.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어떤 얘기했냐. 어떤 경계를 바탕으로 해서 얘의 확률을 말해주는데, 문제에서. 그 확률의 값이 0.5보다 큰지 작은지를 꼭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보다 작아요? 0.5보다 작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절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K라고 하는 것과 2K라고 하는 것 중간에 평균이 있어야 되고 K라고 하는 건 무조건 평균보다 왼쪽에 있을 것 같은데 얘가 0.5를 넘어야 되는데 0.5가 안 넘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거 문제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자, 그거 왜 그래? 얘를 이렇게 고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리가 그렇게 고정돼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K는 무슨 수일 수도 있다? 그렇지. 음수일 수도 있다. 실제로 음수여야 이 조건을 다 만족을 합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X축 똑같이 그려놓고요. 여기가 0이 될 거야, 이제. 알겠지? 그 다음 여기가 K가 될 거고요. 여기가 2K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가 3K가 될 겁니다. 그 다음, X에 대한 평균은 여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요. 이런 식으로. 괜찮아? 자, 그리고 나서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만큼. 얘 영역의 넓이가 얼마? 0.308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K라는 게이 왼쪽 편에 있기 때문에 Y에서는 3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노란색의 영역의 넓이와 Y에 대한 3K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의 넓이가 당연히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은 표준 편차가 같았기 때문에 높이도 어때?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됐습니까? 아, 그러면 3K보다 크거나 같은 요 영역의 넓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0.308이라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거에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K를 양수라고 가정하고 문제의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실수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선 특별하게 K라는 걸 양수인지 음수인지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둘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판단이 될수 있고요. 그러면 X에 대한 정규분포와 Y에 대한 정규분포를 제가 따르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정규분포는 이렇게 쓸수 있겠죠? 평균 얼마예요? 2분의 3K야.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은 모르니까 그냥 시그마라고 두고요. 여기 있는 걸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y에 대한 분포도 한번 써볼게요. y는 요 평균을 내가 빠르게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하냐? 여기에 있는 이 함수 값이 동일해지는 요 간격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k에서부터 3k 얼마큼 떨어져 있죠? 2k만큼 떨어져 있죠? 그제? 그러니까 얘는 2분의 3k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 2k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k는 음수예요.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를 그냥 더하시기만 하면 돼요. 2k를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3k에다 2k 더하게 되면 2분의 얼마? 7k가 될 겁니다. 그 다음, 표준 편차는 똑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됐어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요 0.30

2분의 3K. 자, 그 값이 얼마? 0.5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관계를 풀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K가 될 거고요. 얘는 그냥 2분의 1 시그마라고 표현을 하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2분의 1과 여기에 있는 2분의 1이 약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K는 시그마가 될 건데, 좀더 K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K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시그마가 되겠다. 됐어요? 자, 그럼 이 관계가 나왔으니까 저기에 있는 Y에 대한 걸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일단, 1000. 요거는 좀 이따가 해결을 하면 되고요. P의 Y 값이 얼마보다 크거나 같대요? 6K보다 크거나 같대. 이렇게. 자, 표준화해 주시면 되겠죠. 표준 편차는 얼마로 동일해? 시그마로 동일합니다. 근데 그 시그마 대신에 뭘 집어넣어도 돼요? 마이너스 K 집어넣어도 돼. 요거. 그치? 자, 그 다음, 여기는 6K예요. 빼기, 저 평균 얼마? 2분의 7K가 되겠다. 그럼 얘는 2분의 12K였으니까 얼마예요? 2분의 5K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럼 여기 2분의 5K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마이너스 K하고 약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5가 될 거예요. 근데 얘보다, 어떻대요? 크거나 같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5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의 넓이가 된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5, 요만큼이 될 거라고요. 괜찮지? 그럼 2.5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예요? 0.494야. 여긴 얼마? 0.5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전체 영역의 넓이는 0.994가 되더라. 근데 우리가 당연히 단답형의 형태로 답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얼마를 해주시면 돼요? 1000. 따라서 정답은 994가 되겠죠. 됐어요? 자, 이 문제에선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K 값이 뭐인 걸 찾아야 된다? 음수인 걸 찾아야 된다. 그걸 찾기 위해선 어쨌든 어떤 확률에 대한 값이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이게 0.5보다 작은지 큰지에 따라 얘가 평균으로부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명확하게 먼저 찾아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가 풀릴 때 오류가 없습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그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틀렸을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잘 맞춘 친구들은 괜찮고요. 70번으로 가볼게요. 정규분포 M1,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1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규분포 M2, 시그마 제곱. 저기 특징이 있죠. 두 개의 정규분포가 나와 있긴 하지만, 표준 편차는 둘다 어떻다? 같다. 그 말은, 얘에 대한 정규분포 곡선과, 여기, 어디죠? X2에 대한 정규분포의 곡선의 모양은 어때? 같단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모양이 같더라. 이것부터 파악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X1에 대한 걸 이렇게 요약을 해서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2에 대한 걸 이렇게 M2, 여기는 1.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이더라. 자, 그 다음에 얘에 대한 함수의 형태는 위에 건 무슨 함수? FX 함수. 그 다음에 밑에 건 GX 함수. 자, 이렇게 요약을 했고요. 확률 변수 X2의 확률 밀도 함수 GX, 그 다음에 FX, GX와 상수K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러면 밑에 있는 조건이 만족되도록 어떤 힌트를 찾아야 되겠죠. 첫 번째 힌트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에 대하여 F3 더하기 X와 F5-X가 같더라. 이 말은 함수 값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규분포 곡선은요, 함수 값이 동일한 게 무조건 두개 아니면 하나예요. 하나인 건 어디일까? 그렇죠. 최댓값이야. 맨 위에 있는 지점.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얘가 나타내는 건 대칭성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따라서 3 더하기 x 더하기 5-x를 하고 얘를 2로 나누면 얘가 뭐예요? 얘가 뭐야? 그렇죠. 평균이야. 근데 얘는 fx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결과값이 뭐가 된다? m1이 되더라. 근데 값이 바로 나오죠? 요거 전개하면 얼마? 4야. 그래서 이 친구는 4, 시그마 제곱이라는 게 바로 나오죠. 됐습니까? 그 다음. 자, 밑에 보시면 곡선 y는 gx. 근데 여기 설명이 조금 특이하게 돼 있긴 해요. x라고 하는 요 정의역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곡선이 gx가 있기는 한데, 이 중에 정의역으로 해당하는 건 m2 더하기 2부터야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요, 이 그래프는 원래 우리 정규분포는 이렇게 다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m2 더하기 2부터만 그려지더라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가 m2 더하기 2.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가 되겠죠, 당연히. 왜? 여기선 이렇게 평균이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되더라. 됐습니까? 요게 됐고요. 그 다음 얘와 직선 x는 m2 더하기 2예요. 그러니까 요거. 얘가 m2 더하기 2가 됐단 얘기지. 그 다음 x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요거. 결국은 요거야. 얘는 당연히 확률이죠, 확률. 어떤 부분의 확률이에요? p에. 굳이 내가 이제 식으로 정확히 쓰게 된다면 x2라고 하는 게 얼마보다 크거나 같은? 그렇죠. m2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의 넓이다. 그게 얼마가 나온대요? 0.3085가 나온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통해 여러분들이 예측해야 된건 내가 어떤 정규분포의 확률을 구했다는 건 무조건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0.3085가 나오도록 하는 표준 정규분포표의 경계를 찾아야 돼. 자, 반대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가 이거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는 여기 0.5에서 요만큼을 뺀게 이거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0.5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요걸 빼야 돼. 봐봐. 0.5에서 0.1915를 빼야지만 여기가 5가 되고요. 8이 되고요. 0이 될 거고 요거 얼마? 3이 되겠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뀌겠네. 얘를 표준화를 한다면 이 친구의 경계값이 얼마가 나오더라? 0.5가 나오더라.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는 요만큼의 정보를 다 빼낸 거야. 그 다음, 다. FK와 GK가 어떻대요, 지금? 같대요. 그러면 FK와 GK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평균이 다르다고 했거든? 근데 표준 편차는 똑같아. 그럼 한쪽의 모양이 똑같은 게 이제 두 개의 산이 그려져 있는 건데, 얘들 두 개가 같은 지점은요, 무조건 어디야? 함수값이 같은 건? 요런 형태야.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K더라. 근데 이 K는 내가 지금 M1과 M2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몰라요. 여기가 M1이고, 여기가 M2이고, 여기가 M2이고, 여기가 M1이고, 그건 몰라, 아직은. 근데 일단 여기에 있는 요 평균과 여기에 있는 요 평균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그 중간 값이 뭐가 된다? K가 된다. 그래서 이 K 값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2분의 M1 더하기 얼마? M2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우리는 이미 뭘 알아요? M1을 알아. 4라는 걸 알아. 그래서 여기에다 대입을 해요. 그럼 얼마? 2K는 4 더하기 M2의 관계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은 제가 간 아에 다에 있는 것들로만 해서 다 꺼낸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건 X2에 대한 겁니다. 그쵸? X2고 2K와 2K 더하기 시그마라고 하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저기에서 필요한 건 어쨌든 시그마를 내가 구해주긴 해야 되겠구나.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이 경계에 대한 걸 이용해서 제가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요걸 이제 표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그마. 그 다음, 경계는 뭐야? M2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뭘 빼야 돼요? 그렇지. M2를 빼야 돼. 이게 얼마가 된다? 0.5가 되더라.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는 M2와 M2가 날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2, 여기 시그마가 될 거니까 잘 봐요. 여기는 2분의 1이잖아. 그럼 넘어가. 아, 그래서 시그마는 얼마 나와? 그냥 4라는 값이 나와요. 자, 근데 이걸 표준화 공식을 쓰지 않아도 알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 보세요. 여기에 있는 요 경계값이 0.5가 된다고 했죠. 근데 이만큼의 간격이 얼마예요? 얘가 2야. 근데 제가 이걸 정규분포 파트에서 요 간격에 표준 편차가 몇개 들어가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얘가 간격이 2인데 0.5라는 건 표준 편차가 0.5개 들어간 간격이다란 얘기야. 그러면 표준 편차가 절반만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실제 표준 편차는 얼마? 4. 그래서 얘는 암산으로 나와야 돼요, 실제. 알겠지? 어쨌든 제일 중요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시그마 얼마예요? 4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완벽하게 다 나왔죠? n의 4,4의 제곱이라는 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몰라. 평균은 몰라. 하지만

0: m2, 4의 제곱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 찾아보자. 2k에 그 다음에 x2가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은 2k 더하기 시그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시그마도 나왔으니까 바로 쓸까요?
1: 얼마?
0: 4라고 쓰자. 여기는 4. 자, 표준화를 하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여기가 지금 2k가 4 더하기 m2라고 되어 있죠.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넣을 거야. p에 m2 더하기 4라고 넣어도 괜찮을까요? 순서만 좀 바꿔서. 그 다음 x2고요. 자, 그 다음 얘는 m2 더하기 4를 넣게 되면 m2 더하기 얼마예요? 8이야. 내가 지금 2k 대신에 이걸 집어넣었는데 표준화를 해도 괜찮겠지만 얘의 그냥 기하학적인 의미는 여기에 정규분포가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어? m2가 있고 여기에 m2 더하기 4가 있고 여기에 m2 더하기 8이 있기 때문에 실제 내가 원하는 영역의 넓이는 요만큼이겠구나.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 표준화를 한 다음에 이것들의 경계를 찾아서 그것들을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얘의 간격이 지금 얼마예요? 4야. 그 다음에 얘의 간격은 8이야. 근데 4가 표준 편차예요. 그럼 여기가 4라는 건 얘를 표준화했을 때 경계값 얼마가 돼요? 무조건 1이야. 한개 들어갔거든. 얘는 8이니까 몇개 들어가요? 두개 들어갔거든. 아, 그래서 2에 해당하는 경계값 얼마에서 0.4772에서요. 뭘 빼셔야 돼? 1에 해당하는 거. 0.3413을 빼셔야 되겠다. 9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얘 5가 될 거고 3이 될 거고 1이 될 거니까 0.1359라고 하는 값이 정답이 되는 거죠. 할수 있겠어요? 자,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문자가 일단 많고요. M1과 M2에 대한 게 많고, 그 다음에 K에 대한 정보도 또 모르는데 줬어. 그러면 온전히 이 문제는 정규분포 곡선의 기하학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대칭성. 그리고 그 대칭성을 이용해서 내가 확률을 구할 때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었던 거고요. 계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문자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중간중간 헷갈렸을 여지가 크다. 근데 요 정도의 해결은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통계 파트에서. 특히나 여기 정규분포 파트는 이 정도의 복잡성은 항상 염두에 두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 정도까지 나올 수 있거든. 내신에서든, 우리 모의고사에서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70번을 해결해 봤고요. 71번으로 갑니다. 얘도 또, 뭐,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얘는 비교적 간단해요. 근데 어려운 게 뭐였어? 계산이었어요, 계산. 숫자가 좀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좀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한데, 자, 차근차근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과자 한 봉지의 무게는 평균이 312.5고요. 여기서부터 일단 조금 냄새가 나죠? 어려운 느낌의 냄새. 그 다음에 평균은, 했고 표준 편차 얼마? 5가 되더라. 5의 제곱이더라. 거기에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과자 중에서 무게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아까 전에 무게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내가 만약 확률 변수 무게에 대한 걸 X라고 했어. 그러면 이 친구를 만약에 식으로 쓴다. 그럼 이거야. P에 X가 얼마? 300 이상. 그다음 얼마 이하? 320 이하인 과자만 판매를 하더라. 됐죠? 이 공장에서 생산된 과자 중에서 임의로 4,600개의 과자 중에, 판매가 불가능한 과자. 자, 얘가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는요, 공장에서 나오는 무게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는 파트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실제 4,600개를 조사해가지고 나오는 어떤 정보에 대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위에는 지금 판매 가능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얘는 뭐야? 판매 불가능한 과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 평균은 이렇게 되고 판매 가능한 건요 안에 있다고 할수 있겠지만 나는 실제로 필요한 건 판매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 확률을 구한 다음에 어디에서 빼주셔야 돼요? 그렇지. 1에서 빼줘야 얘가 판매 뭐다? 불가능한 것의 확률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알겠어. 한번 해볼게요. 5분의 여기서 빼야 되니까 300 빼기 312.5니까 12.5라고 하고요. 그 다음 Z 5분의 여기 20에서 12.5뺄 거니까 7.5가 될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참, 마이너스. 300에서 312.5를 빼는 거잖아. 자, 요걸 좀 요약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2.5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2.5고요. 얘는 얼마야? 1.5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5부터 1.5까지 뭐 괄호든 P든 이런 거다 생략하고, 편하게. 2.5에 해당하는 거 0.49고요. 그 다음 1.5에 해당하는 거 0.43입니다. 자, 두개더 해볼까요? 얼마예요? 0.92가 나와. 얘가 뭐야? 판매 가능한 것. 그치?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1에서 빼야 된다고 했잖아요. 판매 불가능한 건 얼마라고 해야 돼? 0.08이라고 하셔야 돼요. 이게 판매 불가능한 거의 확률이다. 자, 그럼 문제 다시 읽어봐요. 두 번째 파트. 생산된 과자 중에, 임의로 선택한 4,600개의 과자 중에, 판매 불가능한 과자의 개수가 414 이하일 확률은, 그러면 판매 불가능한 과자의 개수를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해서 4,600개까지 가는 거니까 이거 무슨 분포예요? 이항 분포야. 맞지? 그래서 얘는 B에 4,600, 콤마 얼마가 되셔야 돼요? 0.08이 와야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이항 분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무슨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정규 분포에 대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평균이 와야 돼요. 4,600 곱하기 100분의 8이라고 그냥 할게요. 그럼 이렇게 없어질 거니까 46 곱하기 8. 48이니까 368.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 368에 곱하기 100분의 92를 곱해야 이게 평균이었잖아. 근데 이게 P였으니까 Q를 곱해야 분산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얘잘 보세요.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좀 관련성이 있어. 92 곱하기 4가 368이에요. 그지? 그래서 그거 그대로 써. 92 곱하기 4 곱하기 92. 그리고 100이야. 그러면 이게 분산이잖아요. 그럼 난 표준편차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10분의 92가 두개 있었으니까 92 하나가 오고요. 그 다음에 2가 하나 오면 돼.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약분을 하게 되면 얼마? 5분의 92의 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할수 있겠죠? 자, 그때 414 이하여야 된답니다. 요걸 제가 만약에 y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y가 얼마? 414 이하. 자, 그러면 표준화해야 되겠죠? z 표준편차 얼마? 5분의 92. 그 다음에 414에서 빼기 368을 해줍니다. 자, 그럼 414에서 368을 할 거니까 6이고요. 그 다음 4가 될 거고, 그 다음 요거 그냥 46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그럼 여기 있는 거 46이 될 거니까. 어떻게 돼요? 약분할 수 있겠지? 이 친구와 이 친구. 여기가 2가 되겠다. 됐습니까? 결과는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얘는 2분의 5가 될 거니까 2점 5입니다. 경계가 2.5야. 따라서 내가 원하는 확률은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있을 거고 2.5보다 어떤 영역? 작거나 같은 영역이 되겠다. 그럼 2.5 얼마? 0.49가 되고요. 더하기 0.5가 될 거니까 0.99가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뭐 그냥 뭐 100을 곱하거나 그런 거안 했어요. 그냥 0.99 찾아주시면 되고요. 일단 이 문제는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가 있다는 거. 근데 이거 굉장히 클래식한 문제예요. 너무 대표적인 문제야. 근데 얘가 조금 어려웠던 이유는 소수점 때문에 분수 계산이 복잡해서였고요. 뭐 그것 빼고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자, 72번. 이 문제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자, 보겠습니다. 꼼꼼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문제의 상황을. 물론 내가 지금까지 풀었던 유형들을 적용해서 이 문제에 좀 대입해서 그것과 유사하게 해결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보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지만 개념은 새로운 게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완벽하게 새로운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말고요. 이 문제가 새로운 표현이지만 사용된 개념은 이미 내가 봤었던 거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조금 편할 거야. 자, 한번 처음에 어떻게 보는지. 항공권을 예약한 사람이 있겠구나. 근데 탑승 수속 마감까지 항공사 카운터에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20%래요. 왜 실제로도 항공사 그래요. 예약한 예약한 거를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비행기 표가 뭐 30좌석이에요. 30좌석보다 한 33좌석을 예약을 받아놓는 거예요. 캔슬 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에 대한 거예요, 이게. 항공사에서는 이를 대비해 실제 승객 정원보다 초과하여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통계적으로 이 정도 취소하니까, 야, 우리 지금 한두 명 비우고 가면 손해니까 예약을 일단 다 받아놓자.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사회에 문제가 된 적도 있어요. 오버부킹이라고 하는데 이걸 너무 많이 받아놔서 실제 취소한 사람이 그만큼이 안될 수도 있잖아. 이게 통계적 확률이지 매번 그렇게 똑같은 확률로 나온다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어떤 때에는 진짜 예약 취소를 안할 수도 있거든요. 뭐 이거 사실 시기적으로 다 결정한다고 합니다. 뭐 명절 전후, 뭐 연휴 전후, 그리고 일반 평일 막 이런 거 되게 세세하게 나눠가지고 그걸 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 초과 예약을 받는데요. 승객 정원이 194명인 항공기에서 이보다 많은 사람이 195명 이상이 탑승 수속 마감까지 항공사 카운터에 나타날 확률이 1% 미만이 되도록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인원수의 자, 요게 힌트야. 가장 중요한 게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인원수의 최댓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해야 될게 뭐냐?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인원수야. 그죠? 그 인원은 몰라요, 지금. 그러니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 항공권을 예약한 사람을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혼동하시면 안 돼요. 194명은 그냥 좌석의 개수란 얘기지. 이게 어떤 뭐 대단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필요한 건 실제 195명 이상이라는 게더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예약한 사람을 몰라요.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그냥 N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될 거야. B에 N, 근데 이 문제에선 뭐라고 했어? 예약을 받을 수 있는. 근데 여기가 카운터에 나타날 확률이에요. 나타날. 근데 여기 위에는 뭐래?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래. 그럼 우리가 이걸 맞춰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20%면 5분의 1이니까 나타날 확률은 얼마? 5분의 4야. 아, 얘는 이항분포로 바라볼 수 있겠구나. 왜요? N명이 예약을 했는데 나타날 사람이 0명일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고 이게 어디까지가? 0명부터 N명까지가. 이게 뭐야? 이항분포의 기본이야. 0부터 N까지. 그리고 각각에 대한 확률이 나타날 확률이 5분의 4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게 시작이다. 요게. 이것만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이 문제는 좀 술술 풀려 갈 거예요. 자, 평균부터 구해 볼게요. EX. X라고 하는 걸 이제 예약한 사람에 대한 수로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수에 대한 걸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나타나는 수에 대한 평균이니까 5분의 4N이야. 됐어? VX는요? 5분의 4에다가 5분의 1을 곱하고 N. 이렇게 될 거니까 25분의 4n이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항분포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분포를 따르게 되죠? 정규분포. n. 평균 얼마? 5분의 4n. 뭐, 요 지점도 조금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보통은 이제 분산이 근호가 쉽게 풀어지는 형태로 나올 건데, 얘는 그렇진 않았어. 루트 n을 끌고 다니기는 해요. 자, 얘 어떻게 돼? 5분의 2의 루트 n의 제곱. 이렇게 갈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나타나는 사람에 대한 걸로 정규 분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얘가 뭐래요? 195명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P에 나타나는 사람이 195명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게 X에 대한 분포였고, X에 대한 정규 분포였으니, 이게 195명 이상이 되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거 처리하게 되면 P에 Z값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얘는 5분의 2, 루트 n분의, 그 다음 195, 빼기 평균 얼마? 5분의 4n. 그리고 이 친구는 Z가 될 거야.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 헷갈리기 쉬우니까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얘가 0이 될 거고요. 자, 이 확률이 문제에 보니까 몇 퍼센트 미만이 돼야 된대요? 1% 미만. 그러니까 얘 확률 자체가 100분의 1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요. 이렇게 작아야 돼. 그지? 근데 요 방향성을 볼게요. z값이 여기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 오른쪽 방향이 될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195명 이상이 탈수 있는 거면서 내가 요 이상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잘 봐요. 요게 어떤 경계라고 한번 해보자. 이게 뭐 요거를 뭐라고 할까? 요거 그냥 K라고 한번 해볼게요. 편의상. 그럼 요게 K라고 하는 값이 되면서 얘보다 큰 영역의 넓이가 얼마보다 작아야 된다? 100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아, 그러면 저기 밑에 있는 경계값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실제 0.49가 해당하는 요게 경계값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래? 얘를 2.5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그러면 이 시점이 뭐야? 2.5가 되는 순간이 0.01이라는 순간이야. 맞지? 근데 0.01보다 어때야 된다고요? 작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영역의 넓이가 줄어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요 K 값이 뭐보다 커야 돼요? 얘보다 커야 돼. 그래서 K 값이 2.5보다 커야 된다. 근데 실제로 여기 등호를 넣어서 틀린 친구도 있을 겁니다. 등호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100분의 1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K가 2.5가 되는 순간 얘는 0.01이에요, 그냥. 근데 0.01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니까 얘보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같아도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의 그 관계식을 세우시면 되고요. 요거 그대로 넣으면 되겠지. 5분의 2 루트 n분의 195 빼기 5분의 4n.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여기 있는 얼마? 2.5보다 크대요. 이렇게. 됐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이제 방정식처럼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거 얼마예요? 2분의 5야. 그럼 곱하기 5분의 2 루트 n이 될 거고, 195가 되고요. 마이너스 5분의 4n.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거 이렇게 약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n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5가 좀 거슬리잖아. 그래서 5를 여기다 곱해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도 다 이항을 해보자. 자, 그럼 여기에 4n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5를 곱했기 때문에 더하기 5 루트 n이 될 거고, 그 다음 195가 넘어오기는 하는데, 얘도 195 곱하기 5를 하고요. 여기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부터 곱해야 되겠죠. 5, 25가 될 거고, 9, 5, 45니까 7이고, 이렇게 해서 975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 n과 루트 n이 좀 거슬릴 수 있겠으나, 어쨌든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되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봐도 돼요. 4x제곱 플러스 5x, 그리고 마이너스 900, 75가 0보다 작더라. 자,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한 게좀 까다롭긴 한데, 975를, 이게 5의 배수이기 때문에 제가 한15 정도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975를 15로 한번 나눠보자. 그럼 여기에 몇개 들어갈까요? 6개 들어갈 것 같죠? 90이고, 그 다음에 얘는 75가 될 거니까, 여기 몇개 들어가요? 또 5개. 그쵸? 그러면 이제 75가 딱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여기가 15 곱하기 65의 형태가 될 거고요. 앞에 있는 거하고 이제 또 맞춰가지고 이걸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4와 1, 그다음 여기는 15와 얼마? 65가 되면 여기 60이고 여기 65. 딱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중간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돼야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구나. 자, 그럼 여기는 x에 대한 걸로 제가 표현은 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루트 n이야.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루트 n 마이너스 15. 그리고 하나는 루트 4 곱하기 루트 n. 그리고 부호는 플러스 65가 되겠다. 그리고 얘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 무조건 무슨 수예요? 플러스야. 그러니까 이걸 뭐 2차 부등식으로 해결해서 뭐 함수 그리고 그 안에 해당하는 해를 찾고 이게 아니라 어차피 요거 두개 곱하면 0보다 작다며요. 그러니까 얘 부호는 플러스로 결정이 났잖아. 그러면 얘는 부호가 뭐여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얘는 루트 n 빼기 15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요거 루트 n은
15보다 작으면 되고요. 얘를 제곱하게 되면 n은 225보다 작더라. 근데 이 n 값 중에 무슨 값을 찾아요, 지금? 최댓값을 찾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돼? 등호가 빠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등호 넣은 친구는 아마 여기서 답이 225가 나왔을 거야. 답은 얼마? 224가 되겠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의미를 찾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 뒤에 있는 루트 n에 대한 인수분해도 좀 어렵게 느꼈겠지만 저걸 분명히 x나 x 제곱으로 바라볼 수는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거 찾으면 되는데 이 전반적인 문제의 상황에 대한 이해, 요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 자, 7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느 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점심시간 중에 운동장 평균 사용 시간은 평균이 30분이고요. 자, 그럼 중학생. 여기 밑에 이제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평균 30. 그다음 표준 편차 5야. 이 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점심시간 중 운동장 평균 사용 시간은 평균이 35. 표준 편차 5의 제곱이에요. 표준 편차 5니까 제곱. 이 지역의 중학생 중에 임의로 선택한 만명 중에 점심시간 중에 운동장 평균 사용 시간이 40분 이상인 학생이 N1명 이상일 확률이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 파트야. 위에 있는 걸로 해서 내가 요만 명에 대한 인원으로 다시 구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 P에 얼마? 몇분 이상? 40분 이상. 제가 이거를요, X1이라고 하고요. 이걸 X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X1은 40분 이상이어야 돼. 요 확률부터 구해야 되겠지? P에 얼마예요? 요건 표준 편차가 30으로부터 몇개 떨어져 있는 거야? 두개 떨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2보다 크거나 같더라. 자, 그다음 밑으로 쭉 오셔서 어차피 여기 중학교에 대한 거 했잖아. 고등학생에 대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40분 이상인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똑같아. P에 X2가 40분 이상입니다. 근데 표준 편차 5로 똑같거든요? 근데 얘는 평균으로부터 얼마 떨어진 거야? 5. 근데 얘가 표준 편차 1개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P의 Z가 1보다 크거나 같더라. 자, 확률을 먼저 계산해 주셔야 돼요. 1까지가 0.34니까 이 친구는 0.16이 될 겁니다. 2까지가 0.48이니까 0.02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중학생에 대한 건몇 명이라고 했죠? 만 명. 그 다음 얘에 대한 건 0.02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얘가 B를 따르는 거고요. 이 양분포. 밑에 있는 요거는 얼마? 2100명. 명 중에. 그 다음에 얼마? 0.16. 이런 식의 형태가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N1명 이상일 확률을 또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정규분포에 대한 거 써주셔야 되겠죠? N으로 가요. 그럼 요거랑 요거 곱해. 그럼 얘는 100분의 2가 될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거100 약분될 거니까 200이 될 거고요. 돼요? 그 다음에 200 곱하기 100분의 98입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예요? 196이 될 거야. 그럼 196은 14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밑에 있는 건 요거 얼마? 2100에 100분의 16입니다. 약분하면 21 곱하기 16이 되겠죠? 그럼 6이고, 6, 2, 12, 1, 2가 될 거니까 336. 자, 여기에 336에다가 곱하기 또 100분의 84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치? 요거하고 반대되는 걸로 Q값 곱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 있는 것도 또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336이라고 하는 게 4를 넣게 되면 84라고 하는 게 4개 존재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것도 분리를 하자. 84 곱하기 4에다가 곱하기 84에 100이야. 그러면 이 친구는 10분의 84 곱하기 2가 되고요. 이렇게 할 거니까 5분의 얼마? 84의 제곱이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N1명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N1명 이상이 나오도록 또 식을 짜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N1. 그거에 대한 건 여기 표준 편차 14고요. 그 다음에 N1 빼기 200.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값이 z가 돼야 된다. 이해됐지? 자, 얘도 5분의 84분의 그다음에 얘가 얼마였어요? n2였죠? n2 빼기 336. 근데 요거 이상인 확률을 또 p2라고 한대요. 이렇게 하더라. 제가 괄호나 이런 거다 생략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게또 얼마여야 돼? 확률이 0.01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경계값이 얼마가 돼?

0.01이 되는 건 어디야? 이상이 되는 거니까 어떤 경계 이상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야, 여기. 왜? 0.49까지잖아. 0부터 0.49까 그 0부터 2.5까지가 0.49죠? 그럼 반대가 0.0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2.5가 되도록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N1 빼기 200은 14 곱하기 2.5를 하면 되겠죠. 자, 해볼까요? 2.5니까 여기 있는 거 5, 4, 20, 그 다음에 7이고요. 8, 2가 될 거니까 35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235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것도 똑같아. N2 빼기 336은 5분의 84 곱하기 2.5니까 2분의 5라고 이렇게 할수 있겠죠? 괜찮아? 그냥 분수로 하자. 이렇게 하면 얼마? 42가 될 거고요. 하면 378이 될까요? 됐어요? 이게 N2, 그 다음에 이게 N1이야. 그럼 235 더하기 얼마? 378이니까 3에 1에 6이니까 전체 인원은, 전체 인원 N1 더하기 N2는 613이라고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계산들이 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뭐 분수도 나오고 소수도 나오고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한데 단계적으로 해석만 잘하시면 돼요. 요 단계, 요 단계, 그 다음에 이걸 이항분포로 꺼내고 이항분포에서 또 정규분포로 가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경계값을 찾는 거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확률 변수를 내가 정확하게 끌고 가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문항 파헤치기는 이 파트에 대한 해석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실수 부분은 확률 변수 주의 이렇게 써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등급과 그다음에 변별력 있는 문항까지 다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뒤에 또 어려운 문항 제가 퀴즈로 갖고 왔습니다. 풀어서 후기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원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사회문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이 강의는 앞에 제목이 내신 만점이라고 붙여져 있어서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수능 특강을 1회독한 학생들이 다시 한번 반복하고 복습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내신 대비를 하거나 아니면 수능 특강 1회독을 복습하거나 간에 혼자 해도 돼요. 예, 혼자 열심히 내신 대비를 하셔도 되고 혼자 수능 특강 반복을 해도 되지만 이 강의를 활용할 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할 때는 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분량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완벽하게 끝냈는지에 대한 자신이 없을 수 있어요. 또 분량도 어느 정도 하다 말 수도 있고. 물론 안 그런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게 50분 강의입니다. 여러분 좀 빠른 속도로 듣게 되면 한 3, 40분 만에 한 강의 내용들을 한 중단원의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문제의 적용까지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간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강의 끝난 다음에 한 10분 정도씩 복습하시는 거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고요. 두 번째 시간은 바로 두 번째,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입니다. 이 압축 강의는 모두 16강으로 되어 있고 중단원 모두 16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시간에 중단원 하나씩 정리할 것이고, 오늘 이번 시간 연구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에서는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특징 비교하는 문제, 내신 문제 100% 출제되겠지. 그리고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공통점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로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 기억나요? 보편성이 나타난다, 인과관계가 나타난다, 또는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연구할 수 있다 등등. 그리고 관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몇 문제씩 내신에서는 출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의 연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양적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질적 연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능 대비할 때는 이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만 가지고 출제되진 않아요. 예, 사례로서 출제를 하게 되고, 양적 연구를 하는 실제 사례, 사회 조사 과정 사례, 질적 연구를 하는 실제 사회 조사 과정 사례가 주어지면서 자료 수집 방법도 연구 윤리도 등등의 개념들이 모두 섞인 형태로 고난도로 출제가 되는데, 아마 내신에도 그 고난도 문제가 출제될 것이고, 그 고난도 문제는 여기 공사 파트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진짜 내신 대비 맞춤형, 그래서 양적 연구가 무엇인지, 질적 연구가 무엇인지, 양적 연구 과정과 질적 연구 과정, 그리고 그 특징들,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연구는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이 사회문화 현상을 수량화, 이 양이라고 하는 말에 포인트가 있죠. 계량화 해서 법칙을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양적 연구의 특징, 그리고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질적 연구는 행위 동기, 어떤 사회문화 현상의 동기, 그리고 그 이면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여러분의 앞에 있는 뭐 성적, 등수 이런 것들이 양적 연구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아, 얘가 성적이 이렇구나, 국어를 이만큼 봤구나라고 하는 건 국어 시간에 집중했겠네, 수학을 잘했겠네라고 하는 학교생활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양적 연구라고 한다면 뒤에 선생님이 얘는 발표를 어떻게 하고 얘는 친구 관계가 어떻고 막 이렇게 서술해주는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이 질적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 모두 공통점이에요. 결론적으로 과학적 연구다 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뭔가 법칙을 발견하는 양적 연구만 과학적 연구처럼 느껴지잖아. 그리고 실제로 이 양적 연구는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활용해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거든. 근데 이 양적 연구만 과학적 연구가 아니라 질적 연구도 과학적 연구입니다. 이 과학적 연구라고 하는 말을 아주 쉽게 이해한다면, 객관적으로, 즉 현실에 존재하는 자료들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걸 과학적 연구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질적 연구를 한다고 해도 막 연구자가 주관을 개입해 갖고 막 그렇게 연구를 하면 그 연구 결과를 누가 신뢰하겠어? 그걸 누가 보겠어? 따라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모두 현실에 존재하는 각종 다양한 자료들, 그걸 경험적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그렇게 탐구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둘다 모두 과학적 연구다라고 하는 거 미리 말씀드려요. 오늘 이번 시간에 양적 연구 그리고 질적 연구 순서대로 보고 다 각각 문제에 적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 보시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특징, 그리고 차이점, 뭐 장단점 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가볼 거예요. 보시면 양적 연구하고 나와 있고, 양적 연구의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자연현상의 연구 방법을 사회문화 현상 연구하는데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전제야. 자연현상의 연구를 어떻게 하는데요? 자연현상 연구할 때 관찰하지. 그리고요, 실험하고요. 그다음에 비교, 또 측정. 관찰, 실험, 비교, 측정 등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사회문화 현상 연구하는 데 그대로 적용.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자연 현상의 연구 방법이나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이나 다르지 않아. 방법적으로 하나로 통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방법론적 일원론이라고 한다.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선지에는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적 연구, 방법론적 일원론. 그러면 기본 입장, 여기서 한 내용이 거의 다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봐봐.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현상 연구에도 뭐 한다? 측정합니다. 측정. 그러니까 양적 연구지. 그래서 학교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쓰죠. 계량화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다. 사회문화현상도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통계적 분석이 뭔지는 사례를 통해서 양적 연구 과정할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암튼, 측정하고, 계량화하고,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양적 연구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사회문화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예요. 과학적 연구, 현실에 존재하는 관찰 가능한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일반화하거나 일반화 또는 법칙 발견이 가능하다. 여러분,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개별 사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법칙인 거잖아. 그래서 법칙 발견, 그것을 바로 일반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화나 법칙 발견이 가능하다. 키워드들 잘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양적 연구의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이 양적 연구의 일반적인 과정은 여러분이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예,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를 예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주제를 선정하는데 저는 이렇게 주제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학교 생활을 잘하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잘하는 학생들이 학업 성취가 높을 것 같아. 즉, 다시 말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정도나 만족하는 정도나 학업 성취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라고 하는 걸 주제로 정했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정해본 거예요. 이게 주제 선정입니다. 어떤 연구이든지 주제를 선정하는 게 제일 먼저잖아.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사회 문제 탐구 또는 뭐 이런 수업들 들어보잖아요. 이런 거 들을 때 여러분 연구 주제 정할 때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했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적 연구의 일반적인 과정에서 뭐 하냐면 그 다음에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 설정. 가설이 뭐냐면 잠정적인 결론이야. 잠정적인 결론이고, 여기 보시면 가설은 반드시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로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인? 원인이 되는 변인을 독립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편의상. 영향을 주는 변인.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는 변인을 종속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설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검증 가능하도록 설정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도 가설을 한번 세워볼까? 가설 이렇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도가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원인이 되는 변인, 얘를 독립변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걸 종속변인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선지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 독립변인 찾아라, 종속변인 찾아라. 엄청 엄청 엄청 많이 나오지. 우리 연습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정한다. 다시 말하면 둘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높아지면 얘가 높아진다. 이렇게 설정하면 이걸 바로 정의 상관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대로 얘가 높아지면 얘는 낮아질 거야. 둘이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부의 상관관계, 부의 상관관계다.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의 상관관계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됐죠? 그쵸?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연구 주제 선정하고 가설 세우고 그다음에 뭐 하냐면 연구 설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 설계가 뭐냐면 연구 계획 세우는 거야, 이제. 주제도 세웠고 가설도 잠정적인 결론도 미리 내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연구를 할지 세부 실행 계획들을 짭니다. 여기 세부 실행 계획 있죠?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지? 어떤 자료 수집 방법으로 할까? 언제 할까? 뭐 이런 내용들을 짠다는 거야. 그게 세부 실행 계획.

얘기입니다. 그런데 양적 연구에서 특징은 바로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냐면 개념의 조작적 정의. 즉 뭐냐면 여기 학교생활 만족도라고 했어. 그런데 이게 너무 추상적인 거야. 그래서 이걸 두 개로 나눠보는 거지. 이걸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관계 만족도. 만족도 지수를 만드는 거야. 만족도 지수. 또 교사 또는 학교 만족도 지수. 이렇게 두 개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설문 문항을 만드는 거지. 점심시간에 함께 밥 먹을 친구가 있다. 뭐 또는 뭐 그래서 1, 3, 5.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점수를. 또는 속마음을 터놓고 학교 생활에 고민을 할 친구가 있다. 뭐. 그다음에 교실에서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없다. 누구 불편한 친구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족도 지수를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또 교사 학교 만족도 지수도 만드는 거야. 담임 선생님이 편안하다. 담임 선생님이 잘해준다. 또는 학교 과목 선생님들이 어떻다. 뭐 이런 거. 1, 3, 5 이렇게 점수를. 급식이 맛있다. 체육 시설이 좋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만드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학교생활 만족도라고 하는 걸 교우관계 만족도 지수, 교사학교 만족도 지수 이렇게 두 개로 구체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학업성취는 중간고사 평균 성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것도 구체화시키는 거지. 이게 바로 뭐냐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는 거. 이걸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가 양적 연구니까. 그래서 학교생활 만족하는 정도? 그리고 학업 성취 이런 거 매우 추상적인데 이걸 바로 다 수량화로 표시를 한 겁니다. 됐나요? 네, 이게 바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양적 연구에서 진짜 특징적인 것일 수 있는 거야. 주제 세웠어요. 잠정적인 결론 먼저 했어요. 그리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비롯해서 연구 계획도 딱 짰어요. 그럼 이제 뭐 하러 가야 돼? 그렇지, 자료 수집하러 가야지. 그래서 무슨 자료를 수집한다? 양적 자료 수집해야지. 그래서 뭐 여기 교우관계 만족도 지수 측정하고 그다음에 교사 학교 관련된 만족도 지수 측정하고 중간고사 평균 성적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여기 경험적 자료라고 돼 있죠. 여기가 양적 자료가 있으니까 경험적 자료는 뭐냐면 현실에 존재하고 관찰 가능한 자료를 경험적 자료라고 합니다. 현실에 존재, 관찰 가능한 자료. 이렇게 질문지로 다 던져가지고 예, 교우관계 만족도 지수 평균 내고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떤 거?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 질문지법, 실험법 더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질문지 던져서 너 고민을 나는 친구가 있니? 몇 명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지를 주는 거죠. 교육학계 만족도 지수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질문지를 통해서 했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 주제 선정했어?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정적인 결론 가설 세웠어요. 연구 계획 짰어.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자료 수집하러 간 겁니다. 자료 수집해서 이렇게 막 질문지를 이제 막 이렇게 걷어놨어요. 그거 그냥 놔두면 의미 없는 거지. 그치? 걔를 어떻게 해야 돼? 분석해야 돼. 걔를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한다고? 통계적 분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지워볼게. 그래서 여기 통계적 분석 기법을 통해서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본다라고 했어.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게. 이제 통계적 분석 기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지. 교우관계 만족도 지수 5점이 가장 높다고 했죠? 높은 애, 중간 이내, 평균 1점 이내, 평균 1점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업성취 정도를 봤어. 학업성취를 보니까 만족도가 높은 애가 상, 얘가 중, 하야. 오. 이게 바로 통계적 분석입니다. 아, 높은 애가 학업 성취도 높게 나타났네? 이거예요. 또 하나 더. 이게 1번 교우관계. 두 번째. 학교생활 만족도를 교사, 학교 시설, 뭐 학교 프로그램, 뭐 이런 걸로 하고 학업 성취도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이 교사, 학교, 이 만족도가 높은 애, 중간 이내, 그다음에 이렇게 그룹 짜서 보니까 학업 성취 정도가, 얘가 제일 높고, 얘가 중이고, 얘가 하예요. 이렇게 됐어.
이게 바로

바로 통계적 분석인 겁니다. 그래서 변인 간의 관계, 독립변인을 우리 두 개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 둘 간의 관계들을 살펴봤어. 내가 어떻게 짰어요? 높아질수록 높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제 볼게요. 가설 검증이야. 가설 검증이 뭐야? 수집된 분석 결과하고 가설하고 둘이 대비해 보는 거지. 이게 가설이었죠. 그렇죠? 이게 분석 결과였죠.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을 거야. 학교생활 만족도가, 교우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성취가 높네. 얘를 뭐라고 해? 얘가 수용된 거야. 그런데 얘는 뭐야? 못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 높은 게 아니죠? 중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요. 제가 임의로 한 겁니다. 이거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뭐지? 이걸 기각됐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학교생활 만족도를 이렇게 두 개로 구체화시켰을 때 교우관계랑은 굉장히 밀접했는데 이거랑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가설은 뭐될 수도 있고 수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각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 도출이야. 어때? 괜찮아? 그렇죠. 할수 있죠. 잘했습니다. 잘했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 다 해봤어. 이제 장단점, 단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량화하여 분석하기 곤란한 사회문화 현상에는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량화하여 분석하기 곤란한 사회문화 현상 연구.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이 사회권별로 국가마다 이 역사와 전통이 달라. 그러면 국가들마다 얼마나 사람들 간에, 부부들 간에, 부부 간에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걸 알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한국 부부들하고, 일본 부부들하고, 그 다음에 미국 부부들하고, 어떤 부부가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이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양적 연구할 수 있어? 하기 되게 어렵지. 그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몇번 하는지. 미국 사람은 평균 10번 하더라. 한국 사람은 평균 2번 하더라. 미국이 훨씬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여기 뭐냐면 이 것만 연구하게 된다는 거야. 그걸 바로 피상적 연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 뭔가 양적으로 표현해서 적합하지 않은 연구 주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질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거죠. 맞잖아.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도 여러분의 성적을 보면, 아, 얘가 지각도 안 하고, 결석 횟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요. 지각도 안 하고, 결석도 안 하고, 학교 진짜 성실한 애구나. 수업 열심히 들었으니까 성적이 이렇게 잘 나오구나. 그런 건알수 있지만, 뭔 몰라? 얘가 교우 관계는 어떤지, 얘 성격은 어떤지, 얘가 예민한지, 아니면 털털한지, 이런 것들은 잘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 그렇지. 질적 연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가 있고 질적 연구의 상호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다 했어. 두 번째 페이지에 가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적 연구만 했지만 양적 연구와 관련된 거 한번 적용해 볼게. 우리 수능 특강에 나온 것인데요. 이제 지워도 되겠죠? 여러분, 두 번째 가볼게. 저는 혐오 표현에 대한 청소년의 노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이게 바로 주제가 되겠죠. 초중고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일단 맞네요. 설문조사. 뭐? 질문지법 한 거야. 일단 질문지법 했기 때문에 아, 양적 연구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벌써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지만 이를 통해서 학교 급에 따른 초, 중, 고에 따른 혐오 표현 문제의 심각성의 인식 정도, 혐오 대상별 혐오 표현의 가해 정도를 분석하고 다시 말하면 뭐야? 변인과 변인의 관계를 분석했잖아. 뭐에 따라서 학교 급별. 초, 중, 고등학교 별로 해서 이 혐오 표현의 심각성에 대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 또 하나, 예, 가해 정도. 그래서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를 도출했기 때문에 아, 양적 연구구나. 여기 질문지법도 알수 있고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봤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은 그치, 피상적 연구가 될수 있고 그리고 심층적 이해, 행위 동기 내면에 대한 그 주관적 세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 이게 바로 질적 연구입니다. 아직 정리 안 했지만 딱 보면 알수 있어요. 가볼게. 저는 혐오 표현을 경험한 대학생 10명을 일반적으로 소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질적 연구. 에세이를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 이렇게 연구 방법 하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아, 양적 연구 아니면 질적 연구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수능은 이런 방식으로 안 나옵니다만 학교 시험은 이런 방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예. 전낼것 같아요. 이렇게 내고 또 어려운 문제 유형으로 사회 조사 과정 문제로도 내고.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갑은 장애인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했을 때 그들의 내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제죠. 그래서 이를 위해 장애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장애인의 여기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이게 어떤 변인이네. 독립변인이겠죠. 그렇죠. 얘가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그리고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여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종속 변인이네요. 그래서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니까 아, 이 연구 방법이 양적 연구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후 장애인 1000명을 대상으로 1000명 맞네. 뭐 했어? 설문조사했다. 이게 질문지법 썼네. 그래서 자료 분석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도가 삶의 만족도와 여기가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갔네. 유의미한 정해관계가 있었네. 라고 하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연구구나라고 하는 거지. 그치? 1번. 계량화된 자료를 통해,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 분석한다. 맞아? 그렇지. 계량화된. 이것도 키워두고. 양적 연구. 통계 분석. 이것도 키워두고.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에 보시면, 이건 아직 안 했는데, 자료를 수집하면서 동시에 해석한다. 이거 여러분 질적 연구예요. 이거 질적 연구 할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연구 대상이 갖는 주관적 의미의 해석을 중시한다. 이것도 질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는 행위 동기, 행위 이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가출 동기, 가출 이후의 삶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연구 대상, 그 가출 청소년이 갖는 이 가출한 이후의 주관적 생활 세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질적 연구입니다. 여기 또 현상의 이면에 담긴 행위 동기의 파악을 중시한다. 이거 다 질적 연구예요. 그리고요, 사회문화 현상을 자연현상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양적 연구는 뭐였어?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연구 방법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방법론적 일원론이었잖아. 그래서 자연현상 연구할 때 관찰 실험 비교하듯이 사회문화 현상 연구할 때도 관찰 실험 비교 측정 등의 그 연구 방법을 같이 쓴다. 일원론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연구 방법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질적 연구고요. 이걸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와 관련돼서 자주 나오는 손짓들입니다. 손짓들이 벌써 등장을 했어요. 이제 질적 연구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이 빠른 속도로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적 연구가 되면 질적 연구는 되게 쉽거든. 그러면 여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는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과학과는 다른 연구 방법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지. 왜? 둘이 다르니까. 그래서 방법론적 뭐라고 말해요? 이원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 방법론적 이원론 해서 꼭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기본 입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은 상황 맥락 속에서 규정되는 사회문화 현상의 주관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우 이게. 즉, 청소년들의 가출 동기에 대해서 양적으로 연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어떻게 나오냐면, 양적으로 연구하면,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일수록 가출 정도가 높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출 청소년들의 몇 퍼센트는 경제적으로 상층이고 중층이고 하층이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뭔가 이 가출을 했을 때는 그 가출 청소년들의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정말 주관적인 그런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냥 겉만 보는 거야.
경제 수준이 뭐 높을수록 또는 낮을수록 이런 것만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는 그렇게 연구하는 게 아니야. 그 청소년이 왜 가출을 하

살게 되었는지 그 행위 대상에 주관적 생활 세계. 이게 연구자가 주관에 개입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가출한 청소년의 그 주관적 생활 세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저기 주관적이라고 하는 말,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표시한 것이고요. 연구 목적은 행위자의, 그래서 여기 행위자의, 가출 청소년의 이 가출에 대한 주관적인 의미, 행위 동기 등에 대해서 어떻게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제 연구 과정이 나오겠습니다. 자, 연구 과정 볼 건데요. 연구 과정은 양적 연구 과정이 일단 기본이야. 양적 연구 과정을 옆에다 한번 우리 써보자. 1번 뭐였어? 주제. 그쵸? 2번 뭐였어요? 2번 가설을 세웠죠. 그쵸? 가설 이렇게. 3번 뭐했어요? 3번 연구 설계했죠. 연구 설계가 연구 계획 짜는 거. 그런데 뭐? 여기서? 여기 가설 세운 거 추상적이니까 개념의 조작적 정의. 맞죠? 그리고 또 세부 계획 짜야지. 누굴 대상으로 할지, 언제 할지, 자료 수집 방법은 무엇으로 할지. 계획 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하고? 자료 수집하고. 다섯 번째 뭐하고? 자료 분석하고. 이걸 통계적 분석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분석한 거랑 가설이랑 맞는지 맞춰보는 거야. 그걸 뭐라고요? 가설 검증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뭐야? 결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빠지면 여기 가설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추상적인 걸 구체화시키는 양쪽으로 표현한 이 부분이 빠지면 바로 나머지가 바로 질적 연구의 순서가 돼요. 그래서 가출 청소년들의 가출 동기와 현재 삶에 대해서 연구하자, 연구 주제를 이렇게 선정했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선정한 거야. 주제 선정했고, 주제 선정했습니다. 질적 연구는 가설 세울 필요 없으니까 뭐? 계획자, 세부 실행 계획자로. 여기 있죠. 연구 설계에 세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러 가는 거야? 자료 수집하러 가는 거야. 자료 수집하러. 그래서 가출 청소년 한 5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이끌어내야지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주로 뭐냐면 면접법이나 참여 관찰법 등을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 비공식적 자료. 비공식적 자료가 뭐냐면 여러분 공식적 자료가 뭐겠어요?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된 책 또는 뭔가 과정을 거쳐서 나온 논문 그 다음에 신문사에서 남은 신문기사 또는 통계자료 이런 것들이 다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할 때는 공식적인 자료도 봐요. 그렇지만 비공식적 자료 뭐냐면 낙서. 일기 이런 것들도 살펴본다는 거야. 그래야 내면의 심층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중시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얘가 막 아빠에 대한 엄마에 대한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되게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찾아왔으면 하고 바라는 것 같은데 하고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직관적 통찰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대화하거나 참여 관찰하는 과정에서 이 가출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감정이입적 이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이입적 이해의 기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옆에 앞에 가출 청소년이 있고 그 아이랑 막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녹음하고 막 적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엄마 아빠가 그립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직감적 통찰을 통해서 바로 해석하잖아. 그래서 자료 수집과 여긴 분석이라고 안 하고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 수집과 해석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죠. 물론 녹음해놓고 막 적어놓은 내용을 나중에 와서 다시 해석하기도 하지만 얘기하는 중에 수집과 해석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뭐냐면 결론 도출하고 나왔죠. 행위자의 그렇지. 가출 청소년의.

제가 일부러 이거 행위자를 표시해 놓은 게 주관적 세계 뭐냐면 연구자가 주관적인 거 아니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연구자가 주관을 개입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과학적 연구가 될수 없어. 연구자는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세계에 대해서 갖는 의미, 세계가 갖는 의미, 이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쭉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얘가 초점이 되어 마지막 보겠습니다. 단점은 소수를 대상으로 해서 내면의 심층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걸 전체 일반화 시킬 수 있어? 그러기가 어렵지. 그래서 일반화나 법칙 발견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그리고 양적 연구랑 비하면 상대적으로 어때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높은 거지. 그래서 이게 주관적 연구라는 말이 아니라 주관 개입의 여지는 어디서 더 높아? 여기서 높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개념을 살펴보았고, 여러분, 여기 선지들 나온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모아봤어요. 양적 연구지, 질적 연구지 여러분 멈춤하고 한번 써볼까? 예. 네. 써보십시오. 보겠습니다. 여기.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돼 우려가 크다. 뭐야? 그렇지, 지금 말했지. 질적 연구예요.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가 가지는 가출 청소년이 가지는 그 주관적 의미에 대한 해석을 중시한다. 질적 연구죠.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한다. 이거는? 그렇지, 모두지. 여러분, 지금 경험적 자료는 현실에 존재하고 관찰 가능한 자료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양적 연구에서 한번 볼까요? 양적 연구에서 여기 수집한 자료, 여기 아까 사례 생각나? 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학업 성취가 어떠한지 질문지 막 이렇게 걷었잖아. 그게 현실에 존재하는 자료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질적 연구에서도 이 가출청소년과 막 얘기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적었어요. 그 내용들이 바로 다 뭐야? 현실에 존재하는 자료들이야. 그래서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한다. 그럼 모두라고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인간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주관적 되게 강조했네. 어디서? 행위자의 주관적 세계에 대해서 질적 연구지? 이것도 모두입니다. 지금 이게 왜 모두예요? 인간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뭐냐면 앞에서 봤던 것도 학교 생활에 만족하고 친구 관계에 만족하고 이거 주관적 인식이잖아. 그거 우리 질문지법 통해서 알아봤잖아. 그쵸? 그래서 양적 연구도 알아볼 수 있다고 봐. 근데 질적 연구 당연히 주관적으로 가출 동기 이런 거 알아보는데 그 주관적 생활 세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모두예요. 둘다 모두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거죠. 그렇죠?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모두예요. 이런 것들이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볼게요. 이제 연구 절차가 나왔지. 그치? 연구 절차 하고 나왔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1단계 연구 주제 선정한다. 여기 단계가 들어갔네. 가설 검증도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겠어? 가설을 설정하는 거. 아, 양적 연구겠구나. 그러면 연구 설계할 때 여기서 뭐 해? 개념의 조작적 정의도 하겠네.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서 뭐 해요? 자료 수집하죠. 양적 연구 과정이 나타나 있네. 기본부터 정말 차근차근 다 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본 문제, 그리고 수능형으로 나오는 어려운 문제까지 진짜 여러 문제 출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어디서 이루어져? 2단계에서 이루어진, 아니, 3단계에서, 2단계래. 3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틀렸고요. 두 번째 갈게요. 기억은, 가설은 변인 간의 관계를, 그렇지. 논리적으로 설정합니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에서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뭘 써? 이 양적 연구지. 그렇지.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을 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고, 다음 가볼게요. 니은은 자료의 수집 및 해석. 아니야. 예. 양적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렸고요. 다음 가볼게요. 가설이 기각되면 결론이 도출이 이루어질 수 없어? 아니지. 기각되면 뭔가 연구를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가설이 자료 분석 결과와 맞지 않은 거야. 그래서 앞서서 봤던 것처럼 학교 생활 중에서 교우관계 만족도는 학업 성취도와 정의 상관관계에 있지만 또는 교사나 학교 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결론 내리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다.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이제 3번 문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 유형을 여러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 유형이 출제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앞에 있는 것처럼 과정 순서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과거에 수능 시험이 아주 과거에는 이런 문제 유형 나왔는데 최근에는 막 이렇게는 안 나와요. 이렇게 조금 더 까다로워졌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이버 불링 피해 경험에 대해서 연구 방법 A, B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는 양적 연구고 하나는 질적 연구겠네. 그쵸?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이버 불링 피해 경험이 사이버 불링 가해 행동에, 여러분 여기 볼게요. 피해 경험이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야. 이게 바로 뭐야? 변인과 변인의 관계인 거야. 그래서 이게 보자마자 양적 연구인 걸 알아야 돼. 앞에 피해 경험이 이게 뭐겠어? 독립 변인이에요. 가해 행위,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인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쭉 보면 힌트 하나 더 줍니다. 뭐냐면 설문조사,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질문지법 썼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 양적 연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다음 여기 가볼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이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이며 경험이었는지 여기 있네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래서 3명을 대상으로 해서 심층 인터뷰를 했다. 면접법 한 거죠. 그쵸?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심층적 이해. 바로 뭐야? 질적 연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특징 비교하는 것인데 일부러 선지를 8개나 붙여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저기 있는 선지들을 쭉 붙여서 한 문제로 정리하려고. 해볼까? 예. A는 감정이입적 이해를 해요? 아니지, 그치? 통계 분석이 바로 양적 연구에서 하는 방법이고, 여기서 감정이입적 이해, 직관적 통찰을 하는 거지? 그치. 둘이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개념의 조약 조정이 추상적인 걸 구체화시킨 거 어디? 여기에서지, 그치? 따라서 A에서는 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둘 중에서 가치 개입의 가능성,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큰 건? 맞아요. 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가볼게. A는 B와 달리 연구 대상자의, 연구 대상자, 행위자,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주관적 세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싶다. 바로 얘지. 그치? 여기 심층적 이해도 여기 또 나왔어. 문제를 틀렸고요. B는 A에 비해서 계량화가 어려운 연구 영역에 대한, 계량화가 어려운 게 있어요. 예,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내면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 이거 어떻게 해? 이걸로 해야지. 그치? 그래서 적합성이 높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상황 맥락 속에서 규정되는 현상의 기술. 어? 기술이 뭐야? 기술이 뭐냐면 묘사입니다. 묘사. 설명은 뭔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설명한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기술을 중시한다라고 하면 질적 연구예요. 이게 묘사. 상황에 대한. 상황 맥락 속에서. 그래서 B는 이라고 하는 6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A와 달리 객관적 관찰이 가능한 사실에 초점을 두고 정확한 측정, 측정 뭐지? 반대로 바뀌었고요. 연구 대상이 되는 현상을 행위자의 동기와 가치와 엄격히 분리할 수 있다. 어디에서? 양적 연구에서 그렇죠. 가치랑 이런 것들을 엄격히 분리해서 수량화하고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바로 여기에서. 둘이 반대로 썼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았고, 다음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문제는 이제 거의 이제 수능형 문제처럼 나온 거죠. 정말 여러 문제 낼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주제는 똑같아요. 문제 유형만 다른 거니까 이 안에 한번 내용만 분석해보고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풀이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봐서 보시면 통계 분석을 통해서, 통계 분석 계속 강조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양적 연구가 되는 것이고. 제가 아주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탐구한다.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건 어때? 모두. 그거지? 그치? 그러니까 하나만 쓴 얘가 틀린 거죠. 그쵸? 그러니까 두개쓴 갑과 병이 맞는 거죠. 모두 다이 점입니다. 따라서 을이, 아, 나머지 두 개를 맞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아, 양적 연구가 A구나, B가 질적 연구구나. 이렇게 하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특징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들 아주 중요한 거. 다음 한번 가서 볼게요. 5번도 가서

하겠습니다. 5번. 네. 아, 5번. 아, 네. 이게 4번 문제인데, 우리 수능 실전 문제에 있는. 갑의 연구 과정 일부를 이렇게 학교 시험 문제면 정말 여러 가지 순서에 상관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출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서 돈에 대한 태도의 변화되기, 당당한 위치에 서기, 내적으로 성장한다,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뭐예요? 연구 결과 하고 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나중이 되겠죠. 그쵸? 가장 끝이 되겠죠. 다음에, 동그라미 시두개 고등학교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7명을 직접 만나서 심층 인터뷰하여 뭐 했대? 자료 수집했네요. 따라서 나는 자료 수집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구분해서 해봤대. 그 다음에, 갑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어떠한 맥락하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르바이트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먼저? 다가 더 먼저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가볼게요. 갑은 청소년들의 노동 경험을 통한 내적 성장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노동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환경과 다양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청소년 노동 정책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루어져야 함을 재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가 맨 뒤다라고 얘기했는데, 가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연구 대상자들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결론 지은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정책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걸 제안한 거야. 따라서 가보다 라가 더 다음 순서가 되겠구나. 그쵸? 그리고 제 앞은 그럼 여기서 뭐가 되는 거지? 그치? 이거 봐봐. 뭐? 이렇게. 연구를 하기로 하였다라고 하는 다가 가장 처음. 그 다음에 자료 수집한 나. 그 다음에 여기 연구 결과 어떻고, 그 다음에 정책을 제안했다. 이런 순서로 하셔야지 맞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문제는 한번 쭉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한번 가서 볼 건데, 여기서 여러분 이거 보고 양적 연구했는지 질적 연구했는지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수능 특강에 나온 이 마지막 문제가 바로 여기 7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실제 수능형 문제들은 이와 같이 실제 연구 사례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연구 사례를 분석해서 문제로 출제되는 것인데, 여기 선지들을 보면 자료 분석 단계 이후에 이루어진다, 독립변이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외에도 자료 수집 방법이나 또는 가치 중립, 가치 개입 이런 선지까지 다 어우러지면 일단은 전체적인 걸 놓고 풀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일단 여기 앞에 가볼게. 갑은 아동기의 사회성 발달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아동의 사회성 경계, 아동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관련한 의사소통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를 하기로 하였다. 여기까지 해서 주제네요. 네. 관련 논문을 분석했어. 이게 뭐냐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다시 보는 거거든.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이걸 바로 2차 자료라고 합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걸 다시. 원래 여러분 막 책이나 논문부터 살펴보잖아. 그래서 친사회적 행동을 담은 그림책을 활용한 토의 활동이 의사소통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을 모두 향상시킬 것이라고 하는 가설을 세웠대요. 그럼 가설은 어떻게 되겠어? 토의 활동이, 니은, 그림책을 이용한 토의 활동이 뭐냐면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친사회적 행동. 가설이 두 개가 되겠지. 친사회적 행동, 토의 활동이 친사회적 행동을 향상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개를 세웠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왜냐면 여기 종속변인이 두 개가 되니까. 독립변인은 토의 활동, 이 그림책을 활용한 토의 활동 이거 하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N시에 소재한 P 초등학교 5학년 A학급과 B학급의 아동 44명을 연구 대상으로 해서 이 22명은 그림책을 활동한 토의 활동을 22명, A학급은 이 토의 활동을 시킨 거야. 그리고 B학급은 시키지 않은 거야. 이거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 얘가 바로 뭐가 돼요? 실험법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자의 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능력 측정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 경청 뭐 이런 거 7개의 하위 요소로 구성된 의사소통 능력 검사 도구, 또 친사회적, 여기 보면 요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사회적 행동

욕을 측정하기 위해서 도움주기, 나누기, 막 이렇게 된 검사 도구를 활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리을인데, 여러분 이거 분석해 보세요. 의사소통 능력, 친사회적 행동 능력, 이런 게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뭐한 거야? 구체화시킨 거지. 그러니까 뭐가, 아, 개념에 조작적 정의가 나타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A, B야급의 의사소통 능력 검사 결과에 변화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대요. 그런데 친사회적 행동 검사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대. 토의 활동해도.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그렇죠. 종속변인 첫 번째는 수용이 됐는데. 그런데 친사회적 행동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대. 그러면 기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문제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럼 기억 한번 가서 볼게요. 기억은 뭐냐면 관련 논문들 분석하는 거 보니까 연구를 막 실제로 수행하기 전에, 그렇지, 선행 연구 검토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니은은 이거 독립변인이죠. 그렇죠. 토의 활동 맞고요. 그다음에 리을을 통해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미음은 디귿 가설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렇지. 가설은 여기에 여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쭉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해봤는데 여러분 정리 잘 되셨나요? 네. 오늘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는 기본을 탄탄히 다졌다고 생각하시고 네 번째 시간에 다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쓰셨고요. 다음 시간에 일단 자료 수집 방법 해볼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Good luck to you.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은상입니다. 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우리 이번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네 번째 시간부터는 3단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세포과 발효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할 내용은 세포호흡입니다. 이 세포호흡에 대해서 출제 시그널 먼저 쌤이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시그널은요, 세포호흡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늘 배울 내용의 거의 다인데, 해당 과정, 피르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 그 다음에 산화적인 산화, 이 세 과정으로 이제 우리 세포호흡은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해당 과정이랑 피르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에 나오는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의 탄소수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보기 선지로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 전자 공여체, 최종 전자 수용체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엇이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세포 호흡의 과정이 일어나는 장소, 그다음에 각 단계별의 ATP의 생성 원리와 ATP의 생성량을 비교하는 것들은 이제 항상 시험지에 나오는 문제들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첫 번째 개념 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세포호흡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숲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그 나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미인데, 생물이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에서부터 통합과학 이런 것들을 보면서 포도당이 이용이 되지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 포도당뿐만 아니라 단백질, 지방 이러한 유기물들도 세포호흡에 이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이용하니까 포도당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러한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기물이 산화한다라는 표현도 쓰게 돼요. 그리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ATP죠. 이 ATP를 얻는 과정, 이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이러한 세포호흡은 주로 어디서 일어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미토콘드리아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와 이제 세포질에서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그림을 보기 전에 전체 반응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반응식에서 C6H12O6, 복잡한 화학식 같지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얘랑은 좀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얘는 바로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산소와 물을 이용해가지고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기물이 분해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과정 중에 에너지가 생성된다라는 것이고, 자, 이때 에너지는요, 우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ATP인데 최대 32ATP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열에너지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열에너지가 방출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쌤과 공부함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6개의 CO2가 왜 나오는지, 그리고 12개의 H2O는 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지, 그리고 얘는 왜 최대 32ATP라고 표현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해 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우리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자, 이 화학 반응식을 이해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포호흡의 전체 과정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쌤이 총 3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해당 과정,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 산화적 인산화. 얘네들이 이제 쌤이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주로라는 말을 붙였냐면, 해당 과정이라는 첫 번째 단계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미토콘드리아의 바깥쪽, 세포의 안쪽 공간, 바로 세포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당 과정이 일어난 뒤에 피로부산이라는 물질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회로가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이것은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장소를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쌤이 이제 앞으로 미토콘드리아 기니까 그냥 이렇게 미토 이렇게 약자로 쓸게요. 좋아. 자,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의 그림 우리 세포소기관 보면서 많이 공부하고 왔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외막과 내막으로 된 이중막 구조이다라는 것이고,
이 내막이 쭈글쭈글쭈글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표면적이 아주 넓어요. 그것을 우리는 크리스타 구조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산화적 인산화. 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막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된다면 이 내막에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전자 전달에 관여하는 효소, 그다음에 ATP 합성 효소가 있어가지고 산화적 인산화에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여기 내막에서 일어난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ATP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안쪽 공간을 보게 된다면 여기를 이제 기질이라고 부르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이 기질 안에는 무엇이 존재한다? DNA도 존재하고 리보솜도 존재하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RNA도 존재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증식해가지고, 여러 개의, 하나의 세포 안에 여러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게 된다. 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은 좀 익숙하지 않을 텐데, 외막하고 내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외막과 내막 사이에도 공간이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거기를 막과 막 사이의 공간이다. 라고 해서, 막 사이 공간. 앞으로 쌤은 그냥, 막공 이렇게도 쓸 겁니다. 알겠죠? 막 사이 공간이 존재하게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의 바깥쪽이 세포질이 될 테니까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기질에서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내막에서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난다. 이 장소들을 먼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세포의 전체 과정을 봤으니까 하나하나씩 뜯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해당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이름에 말뜻이 숨어져 있잖아요. 분해한다. 당을 분해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지금 뭐예요? 포도당이죠. 포도당.

땅을 분해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것의 장소는 지금 좀 전에도 봤지만 미토콘드리아의 바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세포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자, 이러한 해당 과정의 반응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얘는 산소의 유무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 아까 전체 반응식에서 봤을 때 포도당이랑 산소가 반응한다라고 했었잖아. 근데 산소가 없더라도 해당 과정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산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이 해당 과정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AT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인산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자, 이제 이 반응 경로는 이 밑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반응 경로를 보게 된다면 포도당으로부터 두 개의 피로부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 포도당을 요두 개의 피로부산으로 만든다라는 것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포도당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기에 너무 커. 아, 그래가지고 얘를 쪼개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반응에 잘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잘 반으로 딱 쪼개기 위해서 얘네들을 과당 이인산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당과 과당은 이성질체라고 쌤이 예로 한번 들어줬었죠. 우리 효소의 종류 했을 때, 얘 과당에다가 이인산이라고 인산을 붙여요. 그래서 얘는 두 개의 ATP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포도당을 과당 이인산으로 바꿔줄 때 ATP를 쓰기 때문에 얘를 에너지 소모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과당 이인산이 반으로 쪼개지게 되고, 그 반으로 쪼개지면서 피로부산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때 반응을 보니까 여기에서 ATP가 각각의 피로부산이 만들어질 때두 개씩 만들어지게 된다. 그럼 총몇 개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총몇 개의 ATP가? 네 개의 ATP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여기는 에너지 생성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서 NAD 플러스가 반응을 해가지고 NADH가 만들어지게 된다, 생성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 NAD 플러스 쌤이 효소에서 한번 언급하고 왔습니다. 바로 조효소였어요. 얘는 누구의 조효소냐면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인 NAD 플러스가 여기 수소를 이제 이 기질로부터 떼가지고 NADH가 되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치?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도 우리가 표현하게 되냐면, 이 NAD 플러스가 H를 가져왔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수소를 얻었어. 전자를 얻었어.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환원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들 이제 피로부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을 이제 한 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포도당이라는 애가 두 개의 피로부산으로 쪼개지게 되는 과정이 해당 과정이다. 그때 여기에서 무엇이 생성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먼저 두 개의 ATP가 쓰이고 네 개의 ATP가 만들어졌으니까 순 만들어진 ATP는 두 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두개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NAD 플러스라는 조효소가 탈수소 효소와 작용을 해가지고 얘가 두 개의 NADH가 만들어졌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사실 여기에다가 플러스 H 플러스를 써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기니까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쌤도 그냥 앞으로는 ENADH라고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이 해당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이렇게 생성 물질이 EATP와 ENADH가 만들어졌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때 ATP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 거냐면 바로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부를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정확히 무슨 뜻이지? 라는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쌤이 용어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NAD 플러스라는 조효소가 나왔었는데요. 자, 조효소는 이제 우리 전효소를 구성하는 보조인자의 한 종류라고 했었어요. 자, 그때 이 NAD 플러스라는 것은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 NAD 플러스, FAD, 세포업에서는 크게 두 종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NAD 플러스라는 애들이 두 개의 수소 이온과 두 개의 전자하고 만나게 되면 NADH가 되고,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남는다. 그래서 얘가 이제 NAD 플러스가 NADH가 된다라는 것은 두 개의 수소와 두 개의 전자가 반응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FAD라는 것도 두 개의 H 플러스와 두 개의 전자가 만나게 되는데 얘는 FADH2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아, 수소를 너무 좋아하는 애들이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지? 자, 그리고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얘네들 이 효소가 있는데 얘네들이 기질에 있던 인산기를 떼어내가지고 ADP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ADP하고 인산이 결합이 되면서 무엇이 생성된다? ATP가 합성된다. 그래서 ATP가 합성되는 것을 이제 인산화라고 부르는데 기질에 있던 인산기를 떼어내서 ATP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하는 것이고 해당 과정에서 이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 eATP가 만들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확실하게 할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과정 여기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보겠고 두 번째 단계로 바로 갑시다. 자, 두 번째 단계는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예요, 여러분들. 이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는 이제 어디에서 일어난다? 피로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 포도당은 너무 큰데 피로부산으로 쪼갰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냐면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자, 반응의 특징을 이제 한번 보게 된다면 얘네들은 산소 O2가 직접 사용되는 구간은 없어요. 하지만 이 O2가 있어야지만 이 TCA 회로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아무리 얘기해봤자 왜 그러지라는 게딱 와닿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화적 인산화까지 다 보게 되면 아, TCA 회로에도 산소가 필요해야지만 그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가 돌아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또 마찬가지로 일어나게 됩니다. 즉, 이 TCA 회로가 돌아가면서 ATP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TCA 회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여러 물질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 회로만 보더라도 복잡하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래서 쌤이 이 회로를 정복할 수 있는 딱두 가지, 딱두 가지만 기억하면 회로를 정복할 수 있게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피로부산이라는 것이요, 몇 탄소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 우리 포도당이 C6H12O6이라였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6탄당이거든요. 탄소 6개짜리였어. 걔네들을 반으로 쪼갰기 때문에 피로부산은 탄소 3개짜리인 3탄당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피로부산이 먼저 아세틸 COA, 아세틸 코에이라는 것으로 산화가 먼저 일어나게 돼요. 자, 산화가 일어나게 돼서 아세틸 코에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TCA 회로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세틸 코에이가 첫 번째로 만나는, 물질이 옥살 아세트산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합쳐져서 시트르산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시트르산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TCA 회로라고 했던 TCA와 같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를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회로를 보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탄소수를 확인하자. 탄소수를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물질이 나오면 얘가 몇 탄당인지는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피로부산은 3탄당이에요. 그리고 아세틸 코에이가 2탄당입니다. 탄소 두개 표시되어져 있죠? 그리고 옥살 아세트산은 몇 탄당이냐면 4탄당입니다. 탄소 4개짜리. 자, 그럼 아까 아세틸 코에이하고 옥살 아세트산이 합쳐져서 시트르산 된다라고 했으니까 시트르산은 몇 탄당? 6탄당 되겠네. 그치? 자, 그리고 얘가 이제 5탄소화물로 탄소가 하나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4탄소화물로 하나 한번더 줄어들고요. 그 다음부터는 4탄당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4탄소화물 옥살아세트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반응 과정 중에 어떠한 애들이 생성이 되는지를 각 구간별로 다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이 회로 복잡하니까 쌤이 조금 간단하게 옆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피로부산의 산화가 먼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었어. 자, 그럼 피로부산은 몇 탄당이라는 거 외우고 있어야 된다? 3탄당이라는 거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쵸? 자, 이 피로부산이 아세틸 코에이로 이제 쪼개지게 된다. 그러면 아세틸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은 2탄당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C2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누구하고 합쳐져? 4탄당인 옥살 아세트산하고 합쳐져서 6탄당인 시트르산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치? 그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규칙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씩 줄어든다. 그러면 여기에서 탄소 하나가 줄어들게 되면 5탄당짜리 탄소화물이 될 것이고, 5탄소화물이 될 것이고, 또한번 줄어들게 되면 4탄소화물이 되겠죠. 그치? 자, 그다음부터 옥살 아세트산이 4니까 얘는 회로를 돌 동안 탄소 수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 얘가 이제 한번더 4탄소화물, 다른 종류의 4탄소화물을 거쳐서 옥살 아세트산이 된다라게 되는 것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쌤이 지금 탄소수를 다 확인을 시켜줬어요.
3탄당짜리가 2탄당 됐고 4탄당이랑 합쳐져서 6탄당 하나씩 줄어들고 4를 유지한다. 이것까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기억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탄소수를 확인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이 다 해결이 되냐면 어디 구간에서 CO2가 생성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피로부산이 3탄당이니까 아스틸코에이는 2탄당이었어요. 그러면 3에서 2가 될 때 탄소가 하나 줄어든다. 아, 그럼 이때 CO2 생성되는구나. 다음에 여기 2탄당이랑 4탄당이 합쳐져서 6탄당 됐고요. 6이 5가 되면서 5탄당 되면서 탄소수 줄잖아요. CO2 나오는 구간이 여기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5탄당이 4탄당 될 때도 탄소수 줄어드니까 여기서 CO2가 생성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4탄당이 유지되니까 CO2 나오는 구간이 없겠네. CO2가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어요. 왜 3개 나왔을까? 피로부산이 3탄당이었기 때문에 이 피로부산이 완전 분해되면서 3개의 CO2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CO2가 생성되는 구간은 우리가 탈탄산 효소가 작용했다 또는 탈탄산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으로도 잘 나오게 되니까 이게 이제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이때 규칙이 있어요. CO2 생성이 될 때 NADH가 함께 생성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NADH가 생성된다라는 건 NAD+가 이제 조효소로 작용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탈수소 반응이 일어났다. 즉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탈탄산 반응이 일어날 때 탈수소 반응이 함께 일어나. 그러면 여기 CO2가 나올 때 누구 같이 나온다고요? NADH. 그쵸? 그럼 여기 CO2 나올 때 NADH. 그 다음에 여기에 CO2 나올 때 NADH. 이렇게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주면 NADH가 어디서 나오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쌤이 두 가지의 꿀팁이 있다고 했잖아. 첫 번째는 탄소수 하나 확인해서 얘네를 다 해결할 수 있고 자 이제 두 번째가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 같이 써볼게요. OA4FA4NA 자 이게 뭐냐 5탄소화물 다음에 A로 시작되는 물질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4탄소화물 다음에 FA로 시작하는 FADH2가 생성되고 4탄소화물 다음에 NADH가 생성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5탄소화물에서 4탄소화물 될 때 5에서 4 될 때 OA니까 이때 ATP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오케이 OA 기억하고 그 다음에 4탄소화물 됐잖아요. 그 다음에 4탄소에서 4탄소 될 때 FADH2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4FA라고 선생님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4나니까 여기에서 옥살아세트산 되기 전에 나 NADH가 생성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피로부산 한 분자가 산화되고 TCA 회로가 돌아갈 때 생성되는 물질 말하세요 라고 한다면 CO2 3개죠. 그러면 CO2 나올 때마다 NADH 나오니까 NADH 3개 확보. 그 다음에 4파산화였으니까 여기에 NADH 하나 더 나오죠. 그러면 NADH는 총 4개 나오고 그 다음에 FADH2는 1개 나온다. 그리고 5탄소에서 4탄소 될 때 ATP 하나 나오게 되니까 ATP도 한 분자 생성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자, 그럴 때 이 ATP가 만들어질 때 인산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해당 과정과 마찬가지로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난다. 라는 것까지 정리하면 TCA 회로 끝입니다. 단 두 가지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서술형이나 또는 서답형에서 이런 걸 많이 물어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물어보는지를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쌤이 조금 전에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를 통해 완전 분해되는 피로부산 한 분자당 생성물을 방금 정리해줬어요. 무엇이었냐면 피로부산이 3탄당이라는 거 기억해. 3탄당이면 CO2 몇 개 나온다? 3개. CO2 나올 때 NADH 몇 개 나온다? 항상 같이 나오니까 3개 우선 확보죠. 근데 4파산화 있었어. 그러면은 그때 NADH가 하나 더 나오니까 네 분자의 NADH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FADH2는 한 분자 그리고 ATP 한 분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피로부산 말고 아세틸코에이로 물어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세틸코에이로 물어보게 되면 얘는 2탄소, 2탄당이었죠? 자, 탄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3CO2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 CO2가 나온다? 2CO2 나온다. 그러면 CO2 나올 때 같이 나왔던 NADH 하나만 빠지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3NADH. 근데 FADH2와 ATP는 똑같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TCA 회로와
히르부산의 산화를 통해 완전 분해되는 포도당

3분자당 생성물을 물어봤어. 그럼 얘는 몇 탄당? 6탄당. 그럼 몇 배 해주면 돼? 여기 피로 부산에서 두 배만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6CO2, 8NADH, 그 다음에 2FADH2, 2ATP. 이렇게 정리해주면 끝이라는 거지. 그래서 생성물이 몇 분자씩 만들어지느냐가 핵심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좋아요. 자, 그럼 이제 TCA 회로도 이렇게 다 끝냈어요. 마지막 단계만 보면 되겠다. 마지막 단계는 산화적인 산화입니다. 장소는 미토콘드리아 어디에서 일어난다? 내막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도 생체막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처럼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단백질들, 막단백질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자전달효소 복합체와 ATP 합성효소. 단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 전자전달효소 복합체들은 여러 종류의 효소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전자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ATP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의 두 가지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전자전달함으로써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되고요. 자, 이때 화학삼투가 일어나면서 ATP의 합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말하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쌤이 이 그림으로써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그 우리가 앞서 해당 과정이랑 TCA 회로,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에서 NADH와 FADH2라는 물질을 생성해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에서부터 전자를 뺏어내게 된다면, 자, 그 다음에 수소를 떼어내게 된다면 이 전자는 고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에너지의 전자를 뺏어내게 된다. 그럼 이 NADH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뺏겼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산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 NADH의 산화, FADH2의 산화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공간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한번 살펴보면 아까 여기가 미토콘드리아 내막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내막의 바깥쪽과 안쪽이 있을 텐데 내막의 안쪽이 뭐겠어? 미토콘드리아의 안쪽 공간. 기질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막의 바깥쪽은 아예 미토콘드리아의 바깥쪽이 아니라 외막과 내막 사이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명 막공, 막 사이 공간이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NADH의 산화는 어느 쪽에서 일어날 것이냐라고 한다면 여기 미토콘드리아의 기질 쪽에서 NADH의 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 산화가 일어나면서 전자가 방출이 되죠? 그럼 얘네가 이제 고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전자를 이동시키면서 그 에너지를 전자로부터 에너지를 뺏어서 능동수송에 사용을 합니다. 자, 누구를 능동수송할 거냐면 바로 요 H+ 수소 이온을 능동수송시킬 거예요. 능동수송. 능동수송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H+를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시킬 거냐면 기질에서 막사이 공간 쪽으로 능동수송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막사이 공간에는 점점 H+가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지겠죠? 그럼 H+의 농도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기질 쪽은 H+의 농도가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치? 자, 이거를 뭐라고도 표현을 했냐면 pH. 자, pH는 H+의 농도와 반대니까 얘는 pH가 높아지게 되고 얘는 pH가 낮아지게 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러한 능동수송을 통해가지고 H+가 많아졌기 때문에 얘네들은 고농도가 됐고요. 여기는 H+가 저농도가 됐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되고 싶어요. 자, 그래서 확산이 될 때 어디를 통해서 확산이 되는 거냐면 요 ATP 합성 효소를 통해가지고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났으니까 이거는 무슨 확산이 되는 거예요? 촉진 확산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확산될 때 ATP 합성 효소의 활성 부위가 그 미토콘드리아의 기질 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 활성 부위에서 ATP를 합성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ATP가 합성되는 장소 어딥니까? 라고 한다면 어디가 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기질이 되는 것이죠. 맞죠? 자, 그러면 이 NADH라는 그 물질에서 전자를 뺏어낼 때, 즉 산화를 시킬 때 그 전자에서 뺏은 힘으로 H+를 능동수송했고 그 다음에 H+의 농도 기울기, 이쪽은 많게 이쪽은 적게 농도 기울기를 만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걔네들이 막을 통해서 내려올 때 ATP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무엇이라고 하냐면 산화적 인산화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왜 화학삼투라는 말을 쓸까라는 것인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 삼투라는 것이 막을 경계로,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물의 이동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이러한 막을 경계로 해서 수소이온

내 농도기류가 생겼고 걔네들이 움직이면서 ATP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쓴다라는 것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NADH하고 FADH2가 있는데 FADH2도 마찬가지예요. FADH2도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산화가 될때 얘네들이 이제 그 전자를 이동시킨 힘으로 H 플러스 능동수송하고 ATP를 합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NADH와 FADH2로부터 나오는 전자를 받아주는 애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전자를 마지막에 받는 애가 누구냐면 바로 2분의 1 O2, O2가 되는 겁니다. 산소. 그래서 산소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전자의 최종 수용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NADH와 FADH2는 전자를 처음 준 애다. 전자 공여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하고 산소가 전자를 받고 주변에 H 플러스하고 합쳐져서 물이 생성이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분자수로 생각을 해본다면 한 분자의 NADH당 한 분자의 H2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 NADH에서 전자를 뺐을 때두 개의 전자가 방출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전자와 두 개의 수소 이온을 합쳐서 H2가 한 분자 만들어진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FADH2도 얘네들이 전자를 뺏길 때두개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방출돼서 산소가 가져가기 때문에 한 분자의 H2O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NADH 하나당 H2O 하나, FADH2 하나당 H2O 하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 분자수의 비율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산화적 인산화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성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아까 공간을 괜히 정리를 한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능동수송은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느냐라고 한다면, H 플러스의 능동수송은 어디에서 어디? 기질에서 막 사이 공간 쪽으로. 기질에서 막 사이 공간 쪽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H 플러스의 촉진확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막 사이 공간에서 기질 쪽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가 자주 헷갈리거든요. 쌤은 어떻게 기억하냐면 요 기질에서 ATP를 만들잖아. 그래서 ATP를 만드는 쪽으로 촉진확산이 일어난다. 그러면 기질을 만드는 쪽으로 일어나니까 막 사이 공간에서 기질 쪽으로 오는 거야. 그러면 능동수송은 반대로 가야 되죠. 그래서 능동수송은 촉진확산의 반대 방향이다. 해서 이 둘을 바꿔주면 여러분들이 쉽게 그 방향성까지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산화적 인산화예요. 됐어?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체크할 거는 요 NADH에서 나온 전자와 FADH2에서 나온 전자의 에너지 수준이 좀 달라가지고 NADH의 한 분자당 몇 개의 ATP를 만들 수 있는 수소 농도의 기울기를 만들어주냐면 2.5 ATP. 약 2.5 ATP라고 해요. 그리고 FADH2 한 분자당 1.5 ATP. 그러면 누가 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야? NADH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림으로도 표현되어져 있는데 NADH에서 뺏긴 전자로 수소를 이동시킬 때는 수소 이온 펌프 3개가 작동이 되고, 그다음에 FADH2에서 전자를 뺏어서 능동수송시킬 때는 펌프가 2개 작동됩니다. 그러니까 3개 펌프가 작동했을 때더 많은 ATP를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2.5, 1.5 이런 거 외울까요? 아니요, 이거는 문제에서 다 주어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산화부터 시작해서 ATP가 만들어지니까 이것을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봤어요. 그러면 세포업의 전체 과정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봐보면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이 일어났죠. 그때 만들어진 게 무엇이냐? 바로 eATP와 eNADH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피로부산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오게 되면서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가 일어난다. 자, TCA 회로가 진행이 되는데 피로부산의 산화가 되면서 아세틸코에이가 되었죠? 그때 CO2가 만들어지고 NADH가 만들어지는데 두 개의 피로부산당 두 개의 CO2, 그 다음에 두 개의 피로부산이 이제 산화가 되면 두 개의 NADH가 생성이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TCA 회로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그 우리가 아세틸코에이에서는 CO2 두 개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두 개라고 했으니까 네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6CO2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피로부산의 산화 다음에 아세틸코에이가 돌아갈 때 3NADH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합치면 총 몇이야? 32. 그래서 우리 그 전체 반응식에서 에너지가 생성되는데 그 에너지는 최대 32 ATP와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방출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물 분자가 왜 10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게 무엇이야? 무엇 때문이야? 바로 하나의 NADH, 하나의 FADH2당 한 분자의 물이 생성된다 그랬어. 얘 10개, 2개니까 합치면 12개죠? 그래서 12개 H2O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도당이 완전 분해되면 육탄당이니까 6CO2 나온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6CO2 나오고 왜 12개 H2O 나오는 것까지 이해하면 여기는 확실하게 다 정리된 거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은 다 정리했고, 빈출픽 문제로 어떠한 문제들 나오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2점 테스트의 2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세포홉에서 일어나는 과정 1, 2를 나타냈고, 나는 세포와 미토콘드리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기억과 니은이 세포 질과 미토콘드리아 기질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여기부터 한번 장소를 찾아봅시다. 자, 당연히 미토콘드리아의 바깥쪽인 기억이 세포 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니은은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골라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해당 과정이라는 거 알겠죠? 포도당이 3탄당인 피로부산 두 개로 쪼개졌다라는 것이야. 자, 그러면 이때 1과 2는 이 해당 과정이니까 모두 어디에서 일어난다?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근데 니은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기억으로 바꿔줘야 된다. X. 그다음 2에서, 즉 과당 2인산이 두 개의 피로부산으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무엇이 만들어진다라고 했냐면 NADH와 ATP가 생성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여기 1번에서는 ATP를 오히려 사용하는 에너지 소모기였죠. 그러니까 NADH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탈수소 반응이 일어났다. 그래서 탈수소 반응이 일어난다. 맞는 거지. 됐고. 그다음 포도당 한 분자당 1에서 소모되는 ATP의 분자수 물어봤어요. 자, 1에서는 포도당 한 분자당 몇 개가 소모된다라고 했었냐면 2개. 그다음에 2에서는 몇개 만들어진다라고 했냐면 4개. 그래서 이제 순 ATP는 두 개가 생성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1보다 크다라는 거 맞는 거 이렇게 골라주시면 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플러스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과 2에서 모두 산소가 소모가 된대요. 자, 1과 2에서 산소가 소모되는 구간이 있었나요? 없었죠. X. 그다음 2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인산화 지금 종류 두개 나왔어요. 기질 수준의 인산화, 산화적 인산화. 기질 수준 인산화는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 TCA 회로, 그 다음에 세포질의 해당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 2에서 ATP가 만들어지는 건 기질 수준의 인산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아.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빈출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점 테스트 3번 문제인데, 표는 어떤 세포의 세포 과정에서 물질 전환 과정 1, 2, 3을 나타냈어요. 아, 그러면 여기 포도당이 이두 개의 피로부산으로 쪼개지는 거니까 해당 과정이네. 일어나는 장소 어딥니까? 라고 한다면 세포질이죠. 그다음 시트르산이 옥살아세트산 되는 것은 TCA 회로를 나타낸 것이고, 그다음에 피로부산이 아세틸코에이로 쪼개지는 것은 피로부산의 산화를 표현한 반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둘다 어디에서 일어나? 기질에서 일어났죠. 자, 그다음에 여기 기역 니은 디귿이 이렇게 공간으로 나와져 있는 것인데, A와 B가 미토콘드리아의 내막과 외막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기역이 세포질이라는 것만 내가 찾아냈단 말이야. 그러면 세포질에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존재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질하고 맞닿아 있는 막이 외막이 되겠죠. 그래서 막 A가 외막, 막 B가 내막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외막과 내막 사이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막 사이 공간 쓰면 그냥 막공이라고 쓸게요. 자, 그다음에 디귿 내막의 안쪽 공간을 기질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2번, 3번은 디귿에서 일어나는 것이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보기 가봅시다. 기억 A는 미토콘드리아 외막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죠? 그리고 1과 2에서 모두 CO2가 생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CO2가 생성된다라는 건 탄소수가 줄어야 돼. 맞지? 시트르산 몇 탄당? 6탄당. 옥살아세트산 5탄당. 탄소수 주니까 2에서는 CO2 만들어질 거야. 하지만 1번. 얘 포도당이 두 개의 피로부산으로 쪼개질 때는 6탄당이 3탄당짜리 두 개로 쪼개진 거잖아. 탄소수 변화? 없죠. 아, 그렇기 때문에 CO2 생성 여기서는

안 된다. 1에서는 안 되니까 X. 그 다음에 3은 니은에서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디귿에서 일어난다 라고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가기 아쉬우니까 플러스 보기 두 개 더 보도록 할게요. 1과 3에서 모두 탈수소 효소가 작용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1에서도 피루부산이 될 때 NADH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3에서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이 될 때도 CO2 나오니까 이때 탈수소 반응이 같이 일어난다 그랬죠? NADH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탈수소 효소가 작용한다라는 거 맞고, 그다음에 3에서 FADH2가 생성된다. 이건 쌤이 알려준 꿀팁을 쓰면 돼. 뭐였지? OA4FA4나 이거였어. 그렇지? 그러면 사탄소화물이 사탄소화물 되는 과정 중에 FADH2가 생성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는 지금 그러한 과정이 없잖아요. 지금 피루부산이 3탄당, 아세틸코에이가 2탄당이었으니까 4탄당에서 4탄당 되는 구간은 없다. 아, 그러면 얘는 X다. 이렇게 바로 골라주면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다음 문제, 빈출픽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TCA 회로를 이렇게 가려놓은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이제 복잡해 보이죠? 처음 문제 풀 때는. 하지만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쌤이 알려준 꿀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ABCD에 시트르산, 사탄소, 오탄소, 옥살아세트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요. 그 다음 기역리은 디귿이, 기역리은 디귿 리을이 CO2, ATP, NADH, FADH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 어느 과정에서 가장 많은 물질이 만들어져요라는 걸 한번 봐보면 여기서는 니은 리을, 그다음에 여기서는 기역리은, 여기서 기역리은 디귿 세 가지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물질이 만들어지는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O탄소화물이 사탄소화물 될 때, 즉 OA, ATP가 만들어지는 구간이었어요. 자, 이때 5에서 4가 될때 CO2 나오죠. CO2 나오면 NADH 같이 나온다. 그럼 세 가지 물질이 나오는 거 맞잖아. 아, 그러면 여기 A가 바로 O탄소화물 될 거고 B가 사탄소화물이겠다.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O탄소화물 전이 6탄소화물인 시트르산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사탄소화물에서 옥살아세트산이 되겠네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맞춰보자. 지금 시트르산에서 O탄소화물 될 때는 CO2하고 NADH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에서 4될 때도 CO2하고 NADH 나오니까 기역리은 똑같이 매칭되죠? 그럼 디귿이 이제 뭐겠어? 5에서 4로 될때 유일하게 나오는 거 뭐였다? ATP가 만들어진다. OA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중간 과정 사탄소화물이 그 생략된 거잖아요. 4, 4, 나 이거니까 니은이 NADH고 리을이 FADH2다. 그러면 니은이 NADH니까 기역은 CO2겠다. 이렇게 다 찾았어요.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그럼 보기 기역에서 니은과 리을의 생성에는 모두 탈수소 효소가 관여한다. 자, 니은은 NADH고요. 그다음 리을은 FADH2니까 탈수소 효소가 관여한다. 맞고. 그다음에 디귿이 ATP였어요. 기질 수준의 인산화다. TCA 회로에서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나서 ATP가 만들어진다. 맞는 것이고. 자, 디귿처럼 탄소수 물어봐요. B는 사탄소 화합물이었고, C 같은 경우에는 옥살아세트산이니까 얘도 4죠. 그러면은 4분의 4니까 1.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보기를 보면, 여기에서 탄소수가 가장 많은 애가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시트르산. 6탄당이잖아요. 그래서 리을 맞는 보기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TCA 회로에서 한 분자의 D가 한 분자의 옥살아세트산으로 전환되는 과정. 자, 그러면 시트르산이 옥살아세트산으로 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NADH 몇 개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만 보더라도 NADH, NADH, 그다음에 NADH 나오니까 세 개잖아요. 그치? 그래서 2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한 분자당 B의 탄소수 4, 그다음에 D는 6, 4분의 6이랑 그다음에 C는 옥살이니까 4, 그다음에 A는 5. 누가 더 크냐? 분모 똑같은데 분자는 얘가 크니까 요게 크다. 동그라미 이렇게 골라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다음 4번 빈출픽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산화적 인산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림은 전자 전달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를 나타냈어요. 그럼 ATP 합성 효소를
안 보여줬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O2, H2O, NADH, FADH2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라고 했는데, 자, 요 반응식을 보고 나는 쉽게 기역이 O2다.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서 H2O가 된다. 기역 니은은 쉽게 찾아냈어. 근데 이 중에 FADH2와 NADH가 누구냐는 거지. 누가 에너지 수준이 더 크다고? NADH. 그래서 펌프를 3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애가 바로 NADH다. 그래서 리을이 NADH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이 FADH2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A하고 B가 지금 미토콘드리아 기질과 막 사이 공간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이제 여러 가지 힌트가 있죠. 우선 이 H+는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능동 수송 되는 거니까 능동 수송의 방향으로 찾아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NADH가 어느 쪽에서부터 이렇게 산화가 된다라고 했었죠? 바로 미토콘드리아 기질. 그러니까 A가 기질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찾아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 B는 막사이 공간, 막공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 AT 폐합성 요소가 표현 안 돼 있으니까 쌤이랑 옆에다가 살짝 그려볼까요? 얘 주걱처럼 그리면 되는데, AT 폐합성 요소는 활성 부위가 주걱의 머리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ATP가 만들어진다. 즉 기질 쪽에서 ATP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이 ATP 합성 요소를 통해 무엇이 촉진 확산된다? H+가 촉진 확산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촉진 확산되는 것이니까 막 사이 공간 쪽에 H+의 농도가 어떤 거? 높은 거. 그러면 기질 쪽에 H+ 농도가 낮은 거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때 pH는 수소이온 농도의 반대니까 얘는 낮고 얘는 pH가 높은 상태다. 이렇게 가는 거지. 됐어? 자, 이제 보기 가볼게. 기억, pH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낮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A에서가 주어예요. A에서 지금 어때? pH가 높죠? 근데 낮다니까 틀렸다. X 해주면 됐고. 그 다음에 니은, 수소이온이 전자전달계를 통해 A에서 B로, 즉 기질에서 막사이 공간으로 오는 것은 어떠한 방법이에요? 능동수송이죠. 그래서 이 능동수송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어떠한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 전자에서 뺏은 에너지. 얘네들이 산화될 때 방출한 에너지. 전자로부터 뺏은 에너지를 이용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촉진확산이 아니라 능동수송이에요. 라고 고쳐줘야 됩니다. 다음. 아세틸 코에이 한 분자가 TCA 회로에서 완전 분해될 때 생성된 디귿과 리을. NADH와 FADH2죠. 얘네들이 전자전달계에서 모두 산화되면 총 네 분자의 물이 생성이 된대요. 그러면 얘네들 1:1의 비율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쌤이 기억하라 그랬죠? 아, 그러니까 아세틸 코에이 한 분자가 TCA 회로에서 NADH 몇 개 나오는지 세보면 되겠네. NADH 몇 개 만들어내게 된다? 여기에서 CO2 두 개 나오니까 NADH, CO2 두 개 확보, 하나 더 해서 세 개. 세 개 NA, 그 다음에 FADH2 한 개. 그러면 합치면 네 개잖아. 그래서 네 분자의 물이 생성된다? 맞는 겁니다. 자, 조금 생각을 했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 되겠어요. 자, 그래서 디귿은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보기로 리을 보면 이 전자 전달계에서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O2이다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의 최종 수용체 산소가 가져가고 있잖아. 그래서 O2이다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미음, 아세틸 코에이 한 분자가 TCA 회로를 거쳐 완전 분해될 때 생성되는 디귿과 리을의 분자수, 이거를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디귿은 누구였냐면 FADH2였어요. 자, FADH2는 한 분자가 이렇게 생성이 됐었고, 그 다음에 NAD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분자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NADH 수는 여러분들 CO2의 수에다가 하나 더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2탄당이니까 CO2 두 개 만들어질 것이고, NADH 수는 CO2 만들어진 거에 하나 더 더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분의 3 해주면 맞다. 이렇게 바로 골라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플러스 보기는 비읍입니다. 자, 디귿 한 분자와 리을 한 분자로부터 각각 전자 전달계로 전달되는 전자의 개수는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얘네들이 산화될 때 이렇게 뺏기는 전자가 몇 개라고 했냐면 두 개의 전자가 방출된다라고 했었고, FADH2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전자가 방출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전자의 개수는 같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산소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산소가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 산소가 없게 된다면
전자를 받아주는 애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의 산화도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소가 없으면 산화적 인산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에는 산소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산소가 없게 되면 NADH하고 FADH2의 산화가 제대로 안 일어나잖아. 그러면 이 FADH2가 산화 일어나면서 FAD 되고 NADH는 NAD 플러스 이렇게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그 해당 과정이나 TCA 회로에 다시 쓰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NAD 플러스랑 FAD가 없으면 TCA 회로까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산소가 없게 되면 산화적 인산화가 제대로 안 일어나고 TCA 회로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도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빈출픽 문제까지 다 살펴봤고요. 이제 이 산화적 인산화와 관련된 화학삼투와 관련된 실험 플러스 발효까지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쌤이랑 또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생윤어들. 우리 학교 시험에 만점너가 되기 위한 초고퀄의 초효율을 발휘해서 초집중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어떤 주제에 클리어할지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책상 세팅. 생명과 윤리라는 대단원, 2단원 들어오고요. 여기에서 삶과 죽음의 윤리, 생명윤리라는 두 파트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즉 어떠한 과학적인 사실이나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도덕적인 논쟁이 어떠한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체크해보는 것이 관건인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만약 학교생께서 시험 내신다, 그럼 이 주제 자체에 대한 뜻, 과학적인 지식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묻는 것보다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전제로는 합니다. 전제로 하여 이것에 대한 시비선악 판단의 논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 주제에 대해서 자료실 가서 키리노트 딱 정리하시고요. 오늘의 마인드 세팅 이렇게 한번 하고 가요. 내가 반복하는 것의 결과가 지금의 나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 내가 되고 싶은 것,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반복적으로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거랑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는 조금만 더 긍정적인,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생각이나 행동들이 나에게 도움 안 되거나 살짝 부정적이었다면 그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만 메타인지를 발휘해서 긍정적인 생각하자, 긍정적인 행동하자,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하자, 그렇게 이번 시간에도 조금만 더 노력해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시간도 반복해보죠. 자, 이번 시간 주제에 들어가는데요. 생명과 윤리에서 삶과 죽음의 윤리, 생명윤리라는 두 파트라 그랬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안락사, 뇌사, 인공임신 중절과 같은 소재, 또 동물실험과 생명복제에 관련된 소재들을 접근해 봤을 때 우린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존중해야 하나? 이건 당위적이에요. 존중해야 하되 우리가 그것들을 존중하는 기준은 무엇일까를 이번 시간에 중요하게 체크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단 이 얘기는요, 예를 들자면 인공임신 중절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이 주제를 두고

우리는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되는 건가? 산모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되는 건가? 와 같이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더 중요한 가치로 둘 것인가에 따라서 논리적인 전제로부터 결론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인공 임신 중절부터 동물 실험까지 그렇게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논리적인 진행에 따라서 판단,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가, 이 과정을 잘 봐두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소재 자체가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지거나 과학적인 지식이 전제가 되는 부분들이라 그런 부분들은 짧고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서도 어떠한 논거로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좀더 정리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오늘 키리노트 자료 꼭 필요하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 키리노트 한번 펴보시고요.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부연 설명해 드리는 것들 체크하시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그럼 생명과 윤리, 삶과 죽음의 윤리에서 먼저 삶과 죽음의 윤리 파트 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재는 인공 임신 중절입니다. 낙태라고도 하는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서 찬성 논거와 반대 논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행법상 이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판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전제로 하고 이두 가지의 입장을 우리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되는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인공 임신 중절을 찬성하는 논거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두느냐? 무엇보다 산모의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프로초이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반면 인공 임신 중절을 반대해라는 입장에서는 태아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프로라이프라고도 합니다. 이두 가지 딱 잡아 놓으시면 스타트가 가뿐해져요. 이해하시기가 훨씬 쉬우실 겁니다. 그럼요, 오른쪽에 있는 산모의 선택을 중시하는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찬성 입장, 대표적 첫 번째 논거, 소유권 논거입니다. 여성은 자기 몸에 소유권을 지니니까 나의 몸에서 임신의 상태가 지속되어야 되는지 중단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 두 번째, 자율권 논거. 이어지는 논의에서 그래,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구나 자기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렇다면 나의 임신 상태가 유지되고 지속되어야 될 것인지, 중단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논거. 세 번째 논거, 정당 방위 논거. 여성이 자기 방어의 관점에서 이 임신의 상태를 더 이상 지속시키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인정해줄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세 가지가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서 찬성하고 특히 산모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입장에 가까운 세 가지 논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반대 논거. 아니다.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에서는 태아의 생명을 중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논거는 존엄성 논거입니다. 태아 역시 인간으로서 존엄한 생명체다. 그러한 생명체의 생명을 유지하느냐 지속하느냐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좀더 옳다라고 보는 관점에 가까워요. 이것에 이어져서 그렇다면 그 태아는 한 인간으로서 존엄한 생명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인간에 대해서는 누구도 함부로 할수 없다라는 무고한 인간에 대한 신성 불가침의 논거예요. 그래서 태아는 인간이고 인간으로서 존중해줘야 되고 그러한 지위를 갖는 존재로서 인정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태아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무 잘못 없는 태아의 생명을 지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일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 세 번째. 잠재성 논거. 만약 임신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면 아마도 그 태아는
일정 발생 과정을 거쳐서 성숙한 인간으로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태아의 생명이 앞으로 더 잠재성을 전제로 하여 발달되어 갈수 있도록 두는 것이 옳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반대, 프로라이프 입장에서는 태아의 생명과 앞으로의 그 발전 가능성을 존중하는 입장에 있다. 그래서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대표적인 논거입니다. 이거 자체를 외워서 푸는 문제라기보다는 이들의 논거에 관련된 일관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구성될 가능성이 커요. 수특 문항을 예시로 풀어보시면 어떤 건지 더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주제 갑니다. 두 번째는 자살이에요.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의 논거를 논하지 않습니다. 자살은 옳지 않은 행위이다.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둡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렇다면 우리 동서양의 사상들은 왜 자살이라는 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것인가에 대한 사상적인 논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양 사상은 대표적으로 유교와 불교 두 가지를 두는데요. 유교의 입장에선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복습해 보시죠. 공자가 이야기했었던 인간의 본질 중에 하나이고요. 내면적인 도덕성이고요. 인격체의 인간다움이고요. 사랑의 정신이라고 표현되는 거였어요. 이걸 한자 한 글자로 표현하자면 뭐였었죠? 맞습니다. 인이에요.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표현하라 그랬죠. 그렇다면 나에게 생명 주신 부모님에게 이 인이라는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해야 될 거예요. 그럼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한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효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유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효를 실천한다는 건 인이라는 인간의 본질을 구현하는 것과 긴밀한 연관점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나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 이 행위가 지금 이야기하는 효와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어떻게? 불감회상효지시야라고 했는데요. 외우시진 않아도 돼요. 포인트 딱 이해되실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서 생명을 받았죠. 그러니 부모에게서 받은 그 생명과 몸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효의 시작이야. 그건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건강한 거, 몸과 마음이 건강한 거,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 소중한 하루하루도 효의 시작이에요. 아프면 안 돼요. 건강하게. 그래서 유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감회상이라는 항목으로 보았을 때 나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야. 그 반대 행위를 하는 것은 불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불교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불살생을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앞 단원에서 공부했던 거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잘 들어보세요.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과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상호의존을 설명하는 네 글자. 잘했어요. 인연생기. 그래서 모든 존재가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나와 나 아닌 존재가 둘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아, 나 아닌 존재에 대한 사랑,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나 아닌 존재에 대해서도 연민의 마음을 갖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하물며 나 자신은요? 사랑해야죠.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생명체를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되는데, 내 생명은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불살생이라는 항목을 인연생기로부터 이해하시다 보면, 그러한 사랑의 실천, 자비의 실천은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자비를 먼저 꼭 실천하기. 자, 이게 동양의 논리입니다. 이제 서양으로 건너가 볼게요. 서양에는 자연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연법, 우주 자연에 주어져 있는 법칙 정도로 정리가 될수 있고요. 그런 상식적인 관점에서 적용해 봤을 때, 자연법 상에서는
나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연적인 성향과 맞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자연법을 아퀴나스의 자연법으로 가더라도요, 나의 생명을 보존할 것, 건강한 성으로 종족을 보존할 것과 같은 기본적인 항목들이 자연법에 들어갔거든요. 그것에 근거해서 보자면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연적인 성향과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포기하는 행위는 그 자연법에 어긋납니다. 이것을 전제로 근대의 칸트 선생님에게 가보죠. 칸트 선생님도 기본적으로 이 자연법적인 관점에서도 자살이라는 행위를 해석하십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의 존재이긴 해요. 그래서 자연의 본성을 따라야 한다라는 자연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기 보존의 의무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칸트쌤, 물론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이성을 갖고 도덕법칙을 입법하는 존재라는 거 매우 중시하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연에 속해 있는 그런 자연법에 영향을 받는 중간자적인 존재로서 존재한다는 것도 물론 인정하고요. 그 외에 동물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인간이 동물과는 달리 이성에 의해서 도덕법칙을 수립하고 스스로에게 명령 내릴 수 있는 존재이긴 하네 하되 감성계에 속하는, 자연계에 속하는 육체를 갖고 자연법칙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점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 중간자적인 존재라는 이 명칭의 근거에서 봤을 때 인간은 분명 자연의 일부인 건 맞아요. 그것의 근거에서 보자면 자기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자연법상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칸트 선생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거나 자기 자신을 상해하는 행동은 옳지 못한 것이라는 자연법적인 관점에서의 논거 하나가 도출됐습니다. 그럼 칸트 쌤에게서의 두 번째 자살 반대 논거, 정언 명령의 관점이에요. 지금의 이 논리대로 보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중간자적인 존재이되 이성의 능력으로 도덕법칙을 세우고 스스로에게 명령 내리는 자율적 존재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요. 그 도덕법칙이라는 건 어떤 폼을 갖고 있으면 되나요? 정언명령의 형식, 폼을 갖고 있으면 돼요. 라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 그 정언명령의 형식을 갖고 있는 도덕법칙의 근거에서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편주의 정식, 또 하나 인격주의의 정식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 인격주의의 정식에서 보자면 나 자신의 인격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격도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 존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타인의 인격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도 존중해야 돼요. 나의 인격과 나라는 존재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자기 존중의 의무를 갖고 있는 인간의 관점에서, 그러한 도덕법칙을 세워서 스스로에게 명령 내리는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만약 나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이러한 삶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내 생명을 포기하는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나의 인격을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우한 것이라고 칸트쌤은 이해하세요. 따라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인격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옳지 못해. 그러니 나 자신을 목적적으로 대우하라는 정언명령의 근거에 본다면 나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거나 나 자신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선 안 되는 거야.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 것처럼 나 자신의 인격도 존중해야 되니까 자기 존중의 의무가 있어. 고통을 피하려고 나라는 존재를 고통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우하지 마 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칸트쌤의 입장이고요. 다음 쇼펜하우어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에서 했다면 참고해서 보세요. 쇼펜하우어의 입장에서는 자살이라는 행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회피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자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는 이 우리가 삶을 유지하면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욕구들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생애의 맹목적

적극적인 의지라고 표현하는 그런 생명을 위한 유지에 있어서 내가 내 생명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내 생명 하나의 포기일 수 있으나 이 세계에 생을 향한 맹목적 의지 그 자체를 끊을 수는 없는 것. 그저 문제를 회피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자연법 칸트 쇼펜하우어 중에서는 단연 칸트의 비중이 가장 높을 것이고 지난해 평가원에서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칸트 부분은 아마도 쌤께서도 중요하게 체크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안락사 오 타나토스입니다. 찬성과 반대 입장이 명확하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아마 수업 시간에는 이 소재를 가지고 현행법, 제도,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의 논의를 할수 있는 단원인데요. 이것이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에는 이 찬성과 반대 논거가 명확하게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안락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불치병을 앓고 있고요. 이것이 더 이상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연명치료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거나 혹은 경제적인 부담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거나 또 이것이 나의 인간다운 삶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이때 그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이 연명치료를 하는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엄청난 고통이나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본인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죽음도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인간답게 죽을 권리도 갖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나의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싶다라는 입장에서는 찬성의 논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논거에 이어서 앞에 이야기한 대로 그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엄청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라면 그러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냉정하게 사회적 차원으로 가보자면 이 논거가 항상 따라옵니다. 말하자면 결과의 이익 차원이에요. 연명치료가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방법이다라고 판단한다면 결국 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진술로 읽으면 연명치료는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음. 그래서 제가 말로 보태보면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이 이익이 될수 있겠음이라는 논리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반대로 앞에 있는 얘기 반대 입장에서 보자면 죽음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선택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을 인위적으로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의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만약 학교쌤께서 시험을 내실 때 이러한 논의들의 기본 전제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안락사라고 하는 것을 자발적인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 반자발적 안락사,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제가 반자발적 안락사는 어쩔 보면 쓰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싶은 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도덕적인 찬반 논의의 대상이 아니죠. 이건 옳지 못한 행위니까요. 이걸 세 가지의 차원으로 넣으실지 않을지는 학교 수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안락사, 자발적 안락사, 그리고 본인이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때의
비자발적인 안락사의 형태로 그 전에 있었던 어떤 다른 서류들이나 혹은 가족들의 의견을 묻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아주 충실하게 잘 구비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관점에 이두 가지의 접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안락사의 방법을 이야기할 때에도 의료적인 차원에서 좀더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자면 소극적 차원의 안락사가 있을 수 있고 적극적 차원의 안락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극적 차원은 연명치료 기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문항에 나오는 것은 호흡기를 제거하는 방법과 같은 사례입니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의사의 약물 주입과 같은 의료 행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적극적인 안락사를 소극적인 안락사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류들을 기본적인 지식으로 물을 수도 있으니 만약 학교 수업에서 이 내용까지 하셨다면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이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법적이고 제도적인 보완과 그 절차가 명확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료적인 것도 명확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그저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말하는 추상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것도 수업에서 잘 들으셨을 거예요. 자, 다음 뇌사의 문제도 갑니다. 이 역시도 의료적이고 법적이고 제도적인 접근들이 기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윤리적인 논쟁, 이슈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뇌사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라고 제목을 써 놓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죽음의 기준을 무엇에 둘 것이냐? 라는 질문.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또 다른 질문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죽음의 기준은 심폐사였다. 그 심폐사를 여전히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뇌사라는 죽음의 기준도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 뇌가 인간의 생명활동을 관장하는 핵심 기관이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기관인 뇌의 기능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자, 여기에 대해서 의료적으로 더 디테일한 문구가 있죠. 그걸 전제로 이 뇌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 핵심 기관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두 번째,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차원에서도 뇌사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겠다. 왜? 뇌사자의 장기이식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연결되니,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접근하는 방법일 수 있으며, 사회 전체에 이익을 가져오는 방법 아니겠느냐라고 뇌사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두어야 된다라는 찬성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비정하게 혹은 좀 차갑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논의들의 찬성 논거에서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가닥이 있습니다. 반면 반대 논거는요, 뇌사라고 할지라도 연명 의료기기를 이용해서 호흡과 심장 박동이 유지된다면 기존에 심폐 기능이 유지되었을 때에는 죽음으로 보지 않는, 즉, 그 심폐 기능이 정지되었을 때 심폐사를 죽음으로 보았었던 그 관점에서 보자면 호흡과 심장 박동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죽음으로 봐서는 안 돼요. 라는 관점이 되겠어요.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서 장기이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는가와 같은 접근, 시선에 대해서 자칫 그것이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할 수 있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요. 가장 심각한 건 혹여나 만에 하나 뇌사 판정을 잘못하게 되었을 때, 뇌사 판정의 오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을 때, 만약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게 된 후에는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 의료인의 기본 의무는 무엇입니까? 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심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환자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의료인의 기본 의무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라는 것이 반대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뇌사에 관한 소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생명 윤리 부분으로 가볼게요. 앞에 단어는 유사한 소재처럼 보이지만 앞에 단어는 삶과 죽음의 윤리 단원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부터는 생명 윤리에 들어가서요. 좀더 과학적인 지식을 기초에 두고 이 논의들을 이어가야 돼요. 그럼 그걸 전제에 두면서 첫 번째 소재 갑니다. 복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기에 배아복제부터 개체복제까지 논의가 됩니다. 그럼 생명 복제 중에서도 하위 갈래인 배아복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찬반 논거는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먼저 배아복제를 찬성하려면 기본적으로는 그 배아를 아직 완전한 인간으로 보지 않을 때, 배아에 대한 도덕적 지위를 바라보는 관점이 인간이 아니다라고 바라볼 때이 논의가 가능합니다. 왜? 이 배아복제를 통해서 두 번째, 생식 초기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거나 인체 조직과 장기를 복구하는 데 연결되거나 질병 치료에 활용이 되는 것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배아를 배아도 인간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함부로 실험의 대상으로 쓴다거나 연구의 대상으로 쓰면 안 되는데? 라고 한다면 배아복제를 찬성할 수 없죠. 그러니 배아복제의 찬성 논거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반대로 배아복제를 반대하는 입장은요. 복제 배아는 인간의 지위를 지닌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함부로 이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거나 치료 등에 활용할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죠. 거기에 이 배아복제를 위해서는 여성의 건강권이나 인권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것도 제기됩니다. 이렇게 배아복제에 대한 찬반 논거가 존재해요. 다음은 복제 중에서도 개체복제입니다. 개체복제는 평가원에 출제된 기준으로 보자면 출제율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아예 안 나올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했다면 당연히 봐야죠. 개체복제를 찬성하는 논거는 불임 부부가 유전적인 연관이 있는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 논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요. 복제된 인간은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체세포를 제공한 사람과 유전 형질이 같죠. 그렇다면 그 복제된 인간의 고유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의 인간이 있었고 그 인간과 인간의 체세포를 제공한 사람과 유전 형질이 같은 클론이 나왔을 때, 그러면 그 클론의 고유성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슈가 생김으로써 윤리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가 개체복제에 반대 논거라면 개체복제를 찬성하는 논거에서는 그 고유성 문제는 우려사항이 아니다. 복제된 인간도 독자적인 삶이 가능하다라고 차단하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되면 개체복제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체복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개체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 지금 만들어진 이 복제인간을 여러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자연스러운 출산의 과정에 위배된다는 점, 또 복제된 인간의 고유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족관계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윤리적으로 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다음,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평가 문항에서는 높은 비율로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것에 기반해서 학교 수업을 하셨다면 학교 쌤께서도 이 부분에 중요한 포인트를 두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것을 문제 푸실 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나 구분해 두세요. 체세포 유전자 치료와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두 가지를 분류해서 봐야 돼요.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환자 본인에게만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환자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제가 후세대라고 쓸게요. 문항에서 후세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서요.

후세대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 후세대의 동의를 확인할 수는 없다는 점. 이것이 이 논쟁의 시작점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문제로 만든다. 그럼 이 이슈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볼게요. 이 생지세포 유전자 치료라는 것에 대한 찬성의 논거는 지금 말한 대로 만약 병이 유전되어서 다음 세대, 후세대에게 영향 주는 것을 미리 막는 거잖아. 그런 점에서 유전병을 퇴치하는 등 의학적으로 유용한 접근일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후세대의 동의를 얻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얻을 방법이 없죠? 방법은 없지만, 그걸 선택하는 부모들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 그리고 유전병이, 그러니까 병이 유전된 다음에 그것을 치료하는 접근보다는 오히려 사전에 그것을 막을 수 있다면 경제적인 효용, 효율,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것이겠는데? 라고 찬성 입장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는요, 여기부터 가는 거예요. 후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미래 세대가 그런 유전학적인 개입에 의해서 사전에 치료하거나 혹은 디자인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것인가의 여부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불확실한 방법이기도 하고 임상적으로는 위험하기도 한이 방법을 미래 세대의 동의도 없이 동의받을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개입하는 것이 맞겠냐?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 옳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조금 더 갔을 때는 이 논의가 많이 있어요. 이런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요,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우생학.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더 좋은 유전적 형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미리 사전적인 유전학적 개입이 되는 거죠. 디자인적인 세팅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생학을 부추길 위험도 있다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많이 출제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전적인 치료에 의해서 유전병을 막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건 의료 자원의 분배 차원에서도 분배정에 어긋날 수 있는 건 아니겠는가. 막대한 치료비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의료 자원의 분배에 형평성 문제가 언젠간 불거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잘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예요. 학교에서 강조하셨다면 잘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동물 실험 가겠습니다.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이 소재들은 우리 앞에서 다음에 공부하게 될 자연과 윤리와 이어져요. 그래도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선생님께서 수업해 나가신 차례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점을 핵심적으로 짚어보면요. 동물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그 필요성 차원을 넘어서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거를 이야기해 봤을 때, 찬성의 논거는 동물의 도덕적인 지위, 그리고 우리가 동물을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합니까? 혹은 그래서 동물이 도덕적인 고려를 받을 존재입니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동물은 인간과 같은 도덕적인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인간이 더 중심이 되어서 동물이라는 존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성을 갖기 때문에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우리 인간에게도 매우 유용한 가치가 될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유용한 이익이 될수 있고, 동물 실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인간과 도덕적인 지위가 다른 인간의 이용 대상이 될수 있는 대상인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이런 이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정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라고 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는 그야말로 이것에 반대된 거예요. 왜요? 인간과 동물은 그 도덕적인 지위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동물들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데요. 혹은 그 중에 일부의 동물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고려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물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일부의 존재들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런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동물은 인간과 지위 차원에서 생각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짧게 추격해서 드린 말씀이기 때문이고요. 이 얘기가 뒤에 이 부분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건 완전 그 자체로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걸 짧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한 점에서 인간과 동물이라고 하는 것에 도덕적인 지위에 큰 차이가 없을 뿐더러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유사하지 않은 점들에 주목해요. 그리고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 외에 다른 가능한 연구의 기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동물을 대상으로만 실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발전이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안적인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점에서는 반대 논거를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주제가 남았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동물의 도덕적인 지위 문제에 따라서 다음 주제에 동물의 권리 문제가 이어지는 겁니다.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와 지위가 있어 라고 보는 입장과 아니야 인간과 달라 없어 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먼저 동물이 도덕적인 배려를 받을 그런 권리를 갖고 있어 라고 한다면 크게는 공리주의적인 관점과 의무론적 관점 두 가지의 접근이 가능한데 먼저 의무론적 관점 아래부터 하겠습니다. 탐 네건이라는 현대의 의무론을 계승하고 있는 이 철학자는 동물의 도덕적인 지위와 권리를 의무론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의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내재적인 가치를 갖는 존재라면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네건이 내재적인 가치를 갖는 존재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레건은 내재적인 가치를 갖는 존재는 삶의 주체가 되는 존재까지인 거고 삶의 주체가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둘로 나눠봤을 때 모럴 에이전트, 도덕적 행위자 두 번째 모럴 페이션트 이 두 가지가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인 가치를 가져 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도덕적 행위자에 들어가는 우리 인간들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무능력자 하지만 도덕적 행위는 할 수 없어요. 도덕적 행위는 할 수 없는 도덕적 무능력자이지만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인 가치를 갖는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한 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 이들까지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함으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레건의 입장이에요. 그 레건에게서 키워드 의무론, 내재적 가치, 삶의 주체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한 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까지예요. 다음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벤담과 싱어가 들어가는데 공리주의의 기본 입장을 계승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경험주의적인 관점과 결과주의적인 관점을 계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경험적 결과의 유용성으로서 쾌락을 중시합니다. 그렇다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추구할 만하고 그 반대인 고통은 악이라는 입장에 있는 게 공리주의예요. 그러면 이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면 그 쾌락을 증진시켜주고 고통을 감소시켜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는 공리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것이 공평하다고 봐요. 그래서

동물들의 쾌락 증진시키고 싶고 고통을 감소시키고 싶은 이익관심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것을 종차별주의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에 대해 반대해요.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해요. 그래서 동물의 권리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입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유주의자가 나왔다. 쾌락과 고통의 문제, 쾌락 증진, 고통 회피의 성향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된다.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반대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은 인간 중심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는 식물, 동물, 인간의 고유한 특성과 목적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중심이 된 위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식물, 동물, 인간이라는 존재 사이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중심이 되어서 자연의 대상물들을 이용할 수 있고 도구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죠. 근데 데카르트는 동물 기계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합리적인 사유를 할수 있고 신체를 가진 존재야. 육체와 이성 두 가지, 육체와 정신 두 가지가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동물이라는 존재는 육체는 있지만 정신, 이성이라는 것이 없어. 그래서 동물은 하나의 자동인형 혹은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동물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칸트, 동물은 자아식이 없죠. 이성으로 도덕 법칙을 입법해서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인간과는 엄연히 다르다. 그래서 그러한 동물은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될수 있다. 다만, 인간 자신의 도덕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동물에게 함부로 대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 왜? 동물한테 함부로 대했다가 내 인간성이, 인격이 훼손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런 인간성으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행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엄연히 인간중심주의. 마지막 코헨. 코헨은 동물은 윤리규범을 고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자율성이 없지, 그렇다면 권리도 인정할 수 없어. 이 부분도 수업을 하셨다면 참고 삼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흘렀었던 테마 하나만 골라봐라 라고 한다면 여러 이슈들 중에서 인간이나 동물이나 생명 자체의 존엄성을 중요하게 보느냐 아니면 그러한 접근에 의한 결론이 효용성과 유용성을 가져다 주느냐 라는 이두큰 테마가 흐르고 있다는 걸 생각해 두시면 오늘 전체의 주제들, 적용되는 부분의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수능특강의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는데요. 유전자 치료에 대한 문제고요. 체세포 유전자 치료와 생체세포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치료들은 모두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생체세포 유전자 치료의 경우에는 후세대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라는 점에서 비윤리적이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 자체에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하면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가 더 윤리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는 이유는 환자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생식세포 유전자의 경우에는 후세대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후세대의 동의를 미리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윤리적이므로 허용해선 안 된다는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나머지 선택지를 보시면은요, 후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치료, 줄이면 뭡니까?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입니다.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유전자 치료를 할때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문제 된다는 겁니다. 4번, 후세대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전자 조작? 줄여서 뭡니까? 생세포 유전자 치료에 따른 우생학입니다. 권장하면 안 된다. 비윤리적이라는 겁니다. 다음, 후세대에 나타날 유전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 줄여서 뭡니까?
생세포 유전자 치료예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질을 잘 보시면 생시세포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버전으로 바꿔 쓴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개념의 힘으로 깔끔하게 1번 찾아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삶과 죽음의 윤리, 생명윤리에 관련된 주제들 클리어 했고요. 꼭 맞춰서 등업 해주세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4강이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주제는 표저감과 지질구조입니다. 우리 앞서 했던 것처럼 이번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개념의 핵이 될 수 있는 마스터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이건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된다. 아셨죠? 내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수능 개념 공부 다시 하시면서 다시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 자, 이 퇴저감과 지질구조 단원에서는 퇴저감의 종류가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는 종류가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하면 구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나 구조나 둘 중에 하나의 주제가 수능에서는 좀 주로 다루는 거고 내신 문제에서는 전부 다 나올 수가 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지질구조가 몇 문항 정도가 이제 구성이 될 수가 있는 포인트. 퇴적물이 퇴적감이 되는 전체 과정을 우리가 속성작용이라고 하고요. 이 속성작용에는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이 있다고 하는 거 체크가 되어야 되는 거고 특히나 쇄설성 퇴적물이 쇄설성 퇴적감이 되는 과정에서는 이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이 아주 분명하게 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러한 작용이 일어날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까지도 우리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아셨죠? 이해가 되고 있으면 체크. 자, 퇴적감의 종류는 퇴적물의 기원에 따라서 쇄설성 퇴적감, 화학적 퇴적감, 유기적 퇴적감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러한 퇴적감이 될 수 있는 것들 종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퇴적 구조, 건열, 사층리, 여는, 점유층리가 있는데 퇴적 구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할 때 제일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 이러한 퇴적 구조가 만들어지니 그 다음에 이러한 퇴적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니 지층의 역전 여부를 비롯해서 이런 퇴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상황, 과정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주로 포인트로 많이 다루시는 거고 이제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이제 지엽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퇴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퇴적물들은 어떤 식의 퇴적물들이 이러한 퇴적 구조를 주로 이루니까지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런 부분이 공부가 되었다? 라고 하면 체크가 안 된다? 그럼 복습하시는 겁니다. 다시 개념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퇴적 환경. 수능에서는 이 퇴적 환경을 그렇게 깊게 다루진 않습니다만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이 퇴적 환경도 꼭 문항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형이 어떠한 퇴적 환경이 들어가는지 자, 육상 환경, 연안 환경, 그 다음에 여기에 해양 환경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육상, 연안, 해양, 이렇게 세 가지 퇴적 환경 우리가 꼭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우리나라의 퇴적 지형, 수능에서는 또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만, 내신 시험에서 나온다고요. 그런데 내신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기출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구성하시기 때문에, 기출 문제. 어차피 우리가 수능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기출 공부하셔야 되니까 기출에서 다루는 부분이 퇴적지형에 나올 수가 있다. 아셨죠? 내신 시험에서도. 지질구조는 선생님에 따라서 많이 낼 수도 있고 이제 한 문항, 두 문항 정도를 낼 수가 있는데 사실 수능에서는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한 문항 정도가

다뤄지는 거고, 내신 시험에서는 시험 범위에 따라서 몇 개를 다룰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확한 건요 내용들, 이러한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니? 그 다음에 이러한 구조 중에서 특히나 판의 경계와 관련 지어서 잘 발달하는 그런 지질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좀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공부가 되셨으면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 개념의 마스터키 한번 얘기해 보고요. 그럼 이제 대표 유형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봐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대표 유형 1. 속성 작용에 관련된 거고요. 볼게요. 자, 그림은 모래입자로 구성된 퇴적물이 속성 작용을 받아 퇴적암이 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속성 작용을 받아서 지금 퇴적물이 퇴적암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은 A와 B는 교결작용과 다짐작용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럼 A와 B가 교결, 다짐, 각각 관련 있는 거. 이렇게. 그런데 지금 A 과정을 봤더니 모래 입자가 있고 이 사이에 빈틈, 공극이 있는데 A 과정을 통해서 공극이 줄어들고 있어. 공극 하나의 부피도 줄어들고 있고 퇴적물 전체에 들어있는 전체 총 공극의 부피도 줄어들고 있는 게 지금 A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 과정은 압축 과정, 압축 과정은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면 돼요? 다짐작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금 B 과정을 보면 이 공극 안에 있었던 교결물질들이 침전되면서 입자와 입자를 붙여주는, 마치 시멘트가 굳어지면서 입자들을 붙는 것처럼 그러한 작용이 지금 B 과정에 일어난 거고, 그래서 이제 퇴적암이 될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 B 과정은 우리가 교결작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아셨죠? 이 다짐작용의 포인트는 압축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 교결작용에서의 포인트는 입자들을 결합시켜준다, 결속시켜준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된다. 아셨죠? 그게 원래 이 문항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정보. 그리고 원래 교재에 나와 있는 수능특강 교재의 이제 문항을 보면, 자, A에 의해 공극의 부피가 감소한다. 공극이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의 공극의 크기도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 공극의 총 부피도 줄어들고 있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B에서 교결물은 모래 입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지금 요 작용이 주로 교결작용으로 설명이 되는 거고, 교결작용의 포인트는 입자들의 결합, 결속이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입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맞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거쳐 생성된 퇴적암은 사암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퇴적물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 퇴적물을 딱 봤더니 여기 뭐가 있어요? 모래입자가 있다. 모래입자는 우리가 쇄설성 퇴적물로 분류를 하는 거고, 이 모래입자의 평균 크기는 16분의 1mm에서 2mm, 2mm 정도의 범위. 이렇게 모래입자의 평균 크기는 입자 범위는 16분의 1mm에서 2mm. 근데 요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암기하는 건좀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냥 모래입자라고 한다면 평균 크기가 한 1mm 정도? 지금 그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퇴적물이 굳어져서 암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쇄설성 퇴적암 중에 누구? 사암으로 가는 거지. 모래가 사암. 그러니까 생성된 퇴적암은 사암이다. 맞는 거. 아셨죠? 이게 교재의 원래 물음이었다. 아셨죠? 선생님은 여기서, 기억력은 다 맞는 거고요.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요거를 추가로 구성을 해봤다. 자, 보겠습니다. 자, A에서 퇴적물의 밀도는 높아진다. 지금 요 과정에서 공극이 줄어드는 겁니다. 공극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전체 퇴적물의 부피가 줄어드는 거야. 부피가 줄어들면서 압축되고 있는 거지. 압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질량보다 부피의 감소가 크다. 그럼 그 과정에서 밀도가 높아진다. 맞는 얘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셨죠? 이빈 공극이 줄어들면서 여기에 있었던 교결물의 밀도가 높아지고 퇴적물의 전체적인 밀도가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압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감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생성된다. 지금 이 과정이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을 비롯해서 지금 속성작용이 일어나면서 쇄설성 퇴적물이 쇄설성 퇴적암이 되는 거니까 여감이라고 하는 건 주로 자갈, 그리고 일부 모래, 그 다음 일부 점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쇄설물이 쌓여서 결국에 만들어진 암석이 여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쇄설성 퇴적암이니까 이러한 과정을 전반적으로 거친다는 거지. 사암과의 차이라고 한다면 입자 크기의 차이. 자갈, 주로 자갈. 그 다음 일부 모래. 그 다음 일부 점토. 이 입자의 분포에 좀 차이가 있는 거지. 과정은 똑같다. 그러니까 여감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생성됐다. 역시나 맞는 거고요. 자, 모래 입자의 평균 크기는 0.05mm보다 작다라고 했죠. 모래 입자의 평균 크기는

우리가 요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1mm를 이해하면 조금 그래도 쉽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다. 모래 입자의 평균 크기는 이것보다는 크죠. 너 틀렸어. 리을, 미음만. 이렇게 선생님이 추가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거. 기억은 쇄설성 퇴적 입자이다. 선생님 그림을 아무리 봐도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죠? 기억을 선생님이 만든다는 겁니다. 누구로? 너를 기억으로 만들어 볼게. 얘를 기억으로 만들어 볼게. 즉, 여기 있었던 모래 입자 중에 하나를 기억으로 만든다고. 그럼 이 모래 입자는 쇄설성 퇴적 입자이다. 어떻게? 맞다. 쇄설성 퇴적물이 쇄설성 퇴적암 사암이 되는 겁니다. 자, 교결 물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자, 주관식으로 선생님이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지. 물어보기 참 좋아요. 그럼 교결 물질에는 어떠한 물질들이 있는가? 대표적으로 석회질 물질, 규질 물질, 그다음에 뭐 철, 산화물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서답형, 주관식으로.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대표유형 1번 속성 작용과 관련된 문항 봤고요. 이제 그다음 대표유형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퇴적물과 퇴적암, 주제가 이거고요. 자, 그림은 퇴적암 A, D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 밑줄 7 부분은 A, D는 각각 암염, 쉐일, 응해암, 석회암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가 암염, 그 다음에 하나가 뭐라고 되겠죠? 쉐일, 그 다음에 응해암, 석회암, 응해암, 석회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점토가 쌓여서 A를 만들었네. 점토가 쌓여서 A를 만들었어. 아, 너 쉐일을 얘기하는 거구나. 유공충, 석회질. 유공충 유해가 쌓여서 유기적 퇴적암을 만들었어. 석회질에 유기적 퇴적암을 만들었어. 아, 너 석회암이네. 자, 해수가 증발되는 과정에서 C가 만들어졌는데 해수가 증발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화학적 퇴적암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암염이죠, 암염. 그러니까 너 암염이구나. 자,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쇄설성 퇴적암 누구예요? 응해암이구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 D는 응해암이고 C는 암염이고 B는 석회암이고 A는 쉐일이구나. 됐죠? 여기까지 하는 게 기본적인 자료 해석. 됐죠? 요걸 가지고 이제 교재 문제는 이거였지, 원래. 자, 측미는 A보다 B, C에서 잘 발달한다. A는 누구죠? 너는 쉐일이었구나. 그다음에 C는 누구죠? 쭉 갑니다. C는 암염. 자, 측미라고 하는 건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낸, 수평적으로 만들어낸 퇴적 구조죠. 퇴적물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명확하게 어떠한 이러한 줄무늬의 퇴적 구조가 잘 만들어졌을 때 측미가 잘 발달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측미는 쇄설성 퇴적암에서 제일 잘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쉐일, 암염 중에서 쇄설성 퇴적암, 쉐일이 측미가 더 잘 발달한다. 너 틀렸구나. 쉐일이, A가 C보다 더 잘 발달하는 거야. A가 잘 발달하는 거야. 자, B에서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 B는 누구? 석회암이고 이 석회암은 유공충의 유해가 쌓여서 만들어진 거니까 유공충의 유해가 쌓여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화석이 잘 발견될 수 있겠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요. 모든 퇴적암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퇴적암이 만들어질 때 생명체의 유해, 생물체의 유해 또는 흔적이 그 퇴적암에 남아있을 수가 있어서 사실 어떠한 종류의 퇴적암이라 하더라도 화석이 발견될 수는 있어요. 아셨죠? 물론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한다면 더 잘 발견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다른 퇴적암들도 화석이 발견될 가능성은 모두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D는 쇄설성 퇴적암에 속한다. D가 누구죠? 응해암. 화산재라고 하는 화산 분출물 중에 쇄설물입니다. 모래 크기 또는 그보다 약간 더 작은 그러한 쇄설물들이 쌓여서 응해암을 만들었기 때문에 응해암도 분류상 쇄설성 퇴적암으로 분류가 된다. 맞네요. 니은 디귿. 아셨죠? 이렇게 원래 교재 문제, 숭특강 문제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요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더 꺼내본 추가 문제는 이겁니다. 자, B는 유기적 퇴적암에 포함된다. B가 누구죠? 석회암. 석회암. 근데 얘가 지금 누구? 유공충의 유해가 쌓여서 석회암이 됐기 때문에 유기적 퇴적암에 포함된다. 맞는 거고. C의 주성분은 CaCO3. C가 누군데? 암염. 암염의 주성분은 뭐지? 암염의 주성분은 NaCl, 염화나트륨. 그죠? 자, CaCO3가 주성분이 암석. 화학적 퇴적암이 있다고 한다면 그 화학적 퇴적암은 석회암이겠지. 그러니까 아, 너는 틀렸구나. 이렇게. 자, D에서 화석이 산출될 수 있다. D 누구요? 응해암. 응해암에서 화석이 산출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든 퇴적암에서는 퇴적암이 발견이 될 때 거기서 화석이 산출될 수 있다.

최적되는 과정에서 어떤 생물체의 유해가 유입될 수도 있고요. 흔적이 남을 수도 있단 말이야. 생명활동의 흔적이. 그것도 화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화석이 산출될 수 있다. 됐죠? 리을, 피읍. 이렇게 추가 문제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 또 가보겠습니다. 기억은 쇠설성 퇴적 입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선생님이 기억을 뭘로 체크했냐면, 여기를 기억으로 체크했네. 화산체. 기억. 쇠설성 퇴적 입자이다. 화산체 역시 화산활동 과정에서 지각이 부서져요. 그 부서진 쇠설성 퇴적물, 쇠설성 퇴적 입자가 부유하다가, 공기 중에 부유하다가 떨어져서 쌓여서 응위암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얘도 쇠설성 퇴적 입자고, 걔가 만들어낸 응위암 역시 쇠설성 퇴적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맞는 얘기다. AD를 각각 쇠설성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으로 구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쉐일과 응해암은요, 쇠설성 퇴적암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의 요 암염은 화학적 퇴적암이 되는 거고요. 여기 요 석회암은 유공충의 유해가 쌓여서 만들어진 요 석회암은 유기적 퇴적암으로 분류할 수 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 유형 2번 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대표 유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3번엔 퇴적암의 분류. 역시나, 이러한 퇴적암의 분류, 요 폼이요. 학교 내신시험에서 내기 제일 쉬운 폼. 선생님들이 특별히 많이 만지지 않아도 요거 가지고 낼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고, 요거 가지고 주관식을 꾸미기도 좀 쉬워요. 왜냐하면 A, B, C를 직접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속할 수 있는 다른 퇴적암들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셨죠? 지금 퇴적암을 분류합니다. 여감, 쉐일, 쇠설성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 또 쇠설성 퇴적암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 거고, 석탄과 처트, 석탄, 식물이 쌓여서, 그죠? 처트, 규질 생물체가 쌓여서. 그러니까 너 유기적 퇴적암이구나. 유기적. 너는 쇠설성. 이렇게. 그 다음에 석고 처트. 넌 누구야? 화학적 퇴적암이구나. 이렇게. 됐죠? 그렇고 놓고 이제 문제를 보면요. A는 유기적 퇴적암이다. A는 유기적 퇴적암이 아니라 누구? 쇠설성 퇴적암이다. 너 틀렸어. B는 생물의 유해나 골격의 일부가 쌓여 생성된다. B는 뭔데? 유기적 퇴적암이니까 생물의 유해나 골격의 일부가 쌓여서 생성된다. 맞아. 자, 석회암은 B와 C에 모두 해당할 수 있다. 그렇죠. 자, 만약에 조개껍데기, 탄산칼슘 껍질을 가지고 있는 조개껍데기 또는 산호가 쌓여서 암석이 됩니다. 유기적 퇴적암인 석회암인 거고. 물속에 용해되어 있던 탄산이온 칼슘이온이 결합, 화학적 침전을 해서 암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화학적 퇴적암인 석회암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석회암은 두 가지 다 생성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몰래 수능특강 교재에서의 포인트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 두 개가 맞는 거고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추가로 가지고 온건 바로 이겁니다. 자, 쉐일은 석고보다 측리가 잘 발달한다. 자, 어디서 많이 봤던 어떤 형식이죠. 쉐일이라고 하는 건 쇠설성 퇴적암, 석고라고 하는 건 화학적 퇴적암, 측리라고 하는 이 퇴적 구조는 퇴적물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였을 때 수평 방향으로 줄무늬가 만들어집니다. 퇴적물 층, 퇴적물 층, 퇴적물 층에 이 줄무늬가 만들어진다고요. 그층 구조를 측리라고 한다. 이 측리는 쇠설성 퇴적암에서 제일 잘 발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쇠설성 퇴적암에서 화학적 퇴적암보다 더잘 발달할 수 있다. 쉐일은 석고보다 측리가 잘 발달한다. 맞는 거고요. 자, 처트는 규질 생물체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자, 처트 여기 지금 유기적, 그 다음에 여기 화학적 다 포함이 되는데, 유기적 퇴적암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얘는 생물체의 유해나 골격 쌓여서 만들어진 거죠. 어떤 생물체? 규질 생물체. 규질 생물체. 그러니까 처트는 규질 생물체에 생성될 수 있다. 맞는 거고. 석탄과 석회암은 모두 주로 육상 환경에서 생성된다. 자, 이제 이러한 비읍 같은 이러한 선지가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등급을 가르기 위해 조금 까다롭게 낼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만들어지는데? 자, 석탄이라고 하는 건 주로 어디? 육상 식물이 죽어서 땅에 매몰돼서 석탄화 작용을 거쳐서 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다가 만들어지는 게 석탄입니다. 그럼 석회암은 어디서 만들어지는데? 이 석회암이라고 하는 건 주로 어디에서? 바닷속에서. 바닷속에 있었던 탄산, 칼슘, 이 이온들이 화학적 결합을 해서 침전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주로 석회암. 또는 바닷속에 있었던 조개 껍데기 또는 바닷속에 있었던 산호들이 쌓여서, 걔네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유기적 퇴적암의 석회암. 그러니까 석회암은 주로 어디서? 해양 환경에서. 그래서 너가 아닌 거야. 그래서 비읍은 틀린 거. 됐죠? 리을.

미음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또 추가를 해봤습니다. 자, 기억의 평균 입자 크기는 2mm보다 크다. 기억이 누군데? 자, 기억을 이렇게 쉐일로 묶어보겠습니다. 쉐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얼마일까? 쉐일이라고 하는 건 점토, 진흙. 얘가 주된 구성 입자예요. 점토, 진흙은 모래 입자보다 평균 크기가 작다고. 그죠? 모래 입자의 평균 크기 16분의 1mm에서 2mm까지가 모래 입자의 평균 크기라고요. 요걸 기억을 못 하겠다? 그럼 그냥 1mm를 기억해도 좋다고요. 1mm가 모래 입자의 평균 크기라고. 얘를 이루고 있는 입자의 평균 크기는 이것보다는 무조건 작다는 거지. 그러면 2mm보다 크다? 아니죠. 그죠? 만약에 어떠한 퇴적암에서 그 퇴적암을 이루고 있는 주된 입자의 크기가 2mm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 퇴적암은 여암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쇄쇄성 퇴적암 중에 자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암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암이 된다고. 아셨죠? 요거 체크하시고요. 자, A, B, C 중 응외암은 어디에 포함되는가? 자, 응외암은요, 쇄설성 퇴적암이라고 했었죠. 화산재라고 하는 화산 분출 과정에서 만들어진 쇄설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응외암이 있기 때문에 응외암은 A에 포함된다라고 해야 되겠지. A.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퇴적암의 분류까지도 한번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대표유형 3 봤고요. 이제 대표유형 4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적구조의 분류 계속 갑니다. 자, 그림은 건열, 연은 점유층리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건열, 연은 점유층리인데 물결 모양의 흔적이 남아있는 구조인가? 물결 모양의 흔적 하면 우리는 네, 예, 연, 흔 가야 되는 거고. 아니요 했더니 기억에 어떤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예 했더니 건열이 나왔습니다. 아니요 하면 이제 B는 누가 되는 거예요? 점유층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질문은 건열과 점유층리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하는데 건열이 예라고 하는 대답으로 나와야 되는 질문이 여기 들어가겠지.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어떤 거? 건조한 환경에서 만들어졌느냐? 건조한 환경, 건조 기후에 대한 질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건열.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뭐죠? 지금 이 건열은 어떠한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입자. 뭐, 진흙이나 점토로 주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럼 예 하면 건열이 들어가겠지. 입자의 크기.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구조에 대한 얘기가 될 겁니다. 측리 면상에서 구분이 가능하니? 자, 건열은 퇴적 구조상, 단면상에서도 구조 확인이 가능하지만 측리 면상에서도 쩍쩍쩍쩍 갈라져 있는 구조 확인이 가능하다. 예. 그렇지만 점유층리는 단면상에서는 구분이 가능하지만 측리 면상에서는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세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됐죠? 문제 보겠습니다. A는 연흔이다. 맞는 거고. 형성 과정에서 건조한 환경의 대기에 노출되었는가? 건조한 환경? 건조구? 예. 그러면 기억으로 적절하다? 예, 맞네요. 자, B는 주로 입자의 크기에 따른 퇴적 속도 차이에 형성된다. 점유층리 어떻게 만들어지죠? 점유층리 이렇게 되어 있고, 무거운 입자가 밑에 깔려 있고요. 그거보다 가벼운 녀석이 위에, 그거보다 가벼운 녀석이 위에. 이러한 입자 분포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다양한 종류의 퇴적물이 공급이 되었을 때 무거운 녀석이 빨리, 가벼운 녀석이 천천히 쌓여서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입자 크기에 따른 퇴적 속도 차이에 형성된다? 맞는 거. 됐죠?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거였고요. 선생님이 여기에다 이제 추가로 구성한 건 바로 요겁니다. 자, 생성 환경의 평균 수심은 A가 B보다 깊다라고 되어 있는데 A는 연흔, B는 점유층이. 수심이 충분히 깊어야지 무거운 녀석이 빨리 가벼운 녀석이 천천히 가라앉는 이런 침강 속도의 차에 의한 분류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B는 굉장히 수심이 깊은 곳에서 깊은 호수 아니면 깊은 바다. 아셨죠? 그러니까 평균 수심은 A가 B보다 깊다가 틀린 거야. B가 깊은 거야. 아셨죠? 특히나 연흔 같은 경우는 얕은 물 밑에서 주로 만들어지지만 사실 물 위, 사막 환경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런 것도 우리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A와 B 모두 육상 환경에서 생성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었죠? 얘는 하천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사막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물론 바다의 대륙 분과 같은 얕은 물 밑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얘 같은 경우 만약에 육상 환경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거? 깊은 호수. 깊은 호수는 육상 환경이에요. 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두 다 가능. 자, B는 건열보다 다양한 크기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B는 다양한 크기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지. 건열은 진흙, 점토, 모래보다 사이즈가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B는 건열보다 다양한 크기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됐죠? 그러면 미음 B.

기읍 이렇게 맞는 거 얘기할 수가 있고요. 추가로 니은은 과거 물의 영향을 받았던 곳에 생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니은은 누구냐면 얘가 니은입니다. 건열은 과거 물의 영향을 받았던 곳에 생성된다. 물 속에 있을 때 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야 진흙이. 근데 얘가 물 위로 올라오면서 건조한 환경이 되면서 물을 잃어버리면서 쩍쩍쩍쩍 갈라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게 건열. 그러니까 과거 물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에요. 아셨죠? 자,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분류 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이러한 기준이 들어가겠지. 그래야지 분류가 될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유형 4번 봤습니다. 대표유형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퇴적 구조. 직접적으로 사진이 나왔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지금 층리가 기울어져 있네. 너 4층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쩍쩍쩍쩍쩍 갈라져 있네. 너 건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물결 무늬 모양이 있네. 울퉁불퉁. 너 연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됐죠? 여기서 이 4층리의 이 구조는 단면상의 모습이고, 잘랐을 때 측면에서 본 단면상의 모습이고, 요 건열과 연흔은 지금 측리면을 본 모습이에요. 또는 바닥면을 본 모습이라고.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이냐가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가를 통해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알수 있다. 사층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면상에서 보여지는 사층리는 이제 이러한 구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구조가 잘 보이는 건데, 자,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경사가 급한 쪽, 경사가 급한 쪽이 상, 경사가 완만한 쪽이 하, 상, 하. 아셨죠? 상, 하 방향으로 퇴적물이 공급이 된다. 아셨죠? 가를 통해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알수 있고요. 나는 측리면 관찰한 것. 다는 주로 대륙대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했죠. 연흔은 얕은 물 밑.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바다 환경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얕은 물 밑. 어디? 대륙 붕 이렇게 가야 되겠지. 대륙대는 굉장히 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대에서 어떤 퇴적 구조가 만들어진다? 점이층이 주로. 아셨죠? 그러니까 넌 틀렸구나. 기역, 니은 이렇게 맞는 거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추가로 구성한 거 이렇게. 자, 가와 같은 구조는 사막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사층리, 연흔 모두 다 모래 언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바람에 의한 퇴적 입자가 이렇게 쌓였을 때, 바람 일정하게 불때 가능합니다. 나는 수심이 깊은 물 밑에서 주로 형성이 된다. 나는요, 물 속에 있다가 점토질, 진흙, 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얘가 물 위로 노출되면서 건조한 환경에서 물을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쩍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수심이 깊은 물 밑? 아니죠. 다는 측리면에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측리면. 이게 지금 측리면의 모습입니다.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맞는 거. 됐죠? 리을, 비읍. 이렇게 추가 선지 확인해 봤고요. 자, 주관식. 가와 나중, 주로 사암층에서 나타날 수 있는 퇴적 구조. 그러니까 약간 지엽적으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이런 문제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층리와 건열 중에 주로 사암층. 사암층이라고 하는 건 뭐? 모래. 그 모래로 이루어진 층에서 나타날 수 있는 퇴적 구조는 무엇? 누구? 사층리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얘는 뭐라고요? 진흙, 점토. 모래 입자보다 더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지금 요 퇴적 구조의 암석들인 거고, 사층리 같은 경우는 주로 모래 사이즈의 입자들이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운반이 되면서 쌓이기가 적당하다. 모래 입자보다 더 작으면요, 잘안 쌓이고 계속 운반이 잘 돼요. 너무 가벼우니까. 모래 입자보다 너무 크면요, 무거워서 운반 자체가 잘안 돼서 사층리는 주로 모래가 운반되면 쌓일 때 제일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내신 시험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유형 5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퇴적 환경에 대한 물음. 자, 그림 가는 해양 퇴적 환경의 일부를 나는 밑줄 가의 환경에서 퇴적 구조가 발달한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단면을 봤는데 밑에 입자 크기가 크고 위로 갈수록 입자 크기가 작아집니다. 오, 점이층리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점이층리 얘기하는 거고, 지금 점이층리가 한 개, 점이층리가 한 개, 점이층리가 세 개. 다시요. 점이층리가 한 개, 점이층리가 한 개, 점이층리가 한 개. 총몇 개? 세 개. 그러니까 지금 점이층리가 세 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요 환경에서 점이층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점이층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사건이 세 번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러한 환경에서 점이층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제 그 사건을 얘기해야 될 텐데. 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대륙붕이 있죠? 대륙붕은 얕은 물 밑입니다. 이 대륙붕의 끝자락, 이 끝자락에 다양한 종류의 퇴적물이 이렇게 쌓여 있었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퇴적물이 쌓여 있었고, 이 퇴적물이 해저 지진, 해저 산사태에 의해서 쓸려 내려옵니다. 쓸려 내려오면
물속에서

물과 다양한 종류를 이루고 있는 이 퇴적물과 같이 뒤죽박죽 섞여요. 섞인 상태에서 이 물의 흐름이 지금 대륙 사면을 통해서 내려오다 보면 이 퇴적 입자 중에서 무거운 녀석은 빨리 가라앉아서 먼저, 가벼운 녀석은 조금 천천히 가라앉아서, 더 가벼운 녀석은 조금 더 천천히 가라앉아서 이러한 점이층리 모양의 구조가 만들어진다. 아셨죠? 그랬을 때 여기서 물과 다양한 종류의 퇴적물 들이 같이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대한 이런 물 덩어리의 흐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저탁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저탁류의 흐름이 있으면 요 밑에 이러한 점유층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볼때 저탁류에 의해서 이러한 점유층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요 지역에서는 저탁류가 적어도 한 번, 두 번, 세번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게 이 문제 설계 포인트였습니다. 볼게요. 자, 대륙붕 가장자리의 퇴적물이 해저 사태에 의해 흘러내릴 경우 비 영역에 저탁류가 흐를 수 있다. 비 영역에 저탁류가 흐른다면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맞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다음에 나의 퇴적 구조는 A보다 C에서 잘 형성이 된다. 여기는 지금 대륙붕 수심이 얕은 구조입니다. 수심이 얕으면 여기에 퇴적물이 설령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입자의 분리가 안 일어난다고. 수심이 깊어야지 무거운 녀석이 빨리, 가벼운 녀석이 천천히 입자의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퇴적물이 운반이 되면 여기서 그런 분리가 일어날 수가 있겠지. A보다 C에서 잘 형성이 된다. 맞는 거고요. 나의 지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저탁류는 최소 3회 이상 발생하였다. 저탁류에 의해서 얘가 형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이니까 최소 3회 이상 발생. 맞죠? 그러면 기역류는 디귿 다 맞는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자, 선생님이 추가로 가지고 온거 보겠습니다. 나의 퇴적 구조는 육상 환경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점이층리는 육상 환경에서도 수심이 깊은 호수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얘기했고요. 자, 퇴적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침강 속도가 빠르다. 침강 속도가 빠르다. 가라앉는 속도가 빠르다. 가라앉는 속도가 빠르니까 밑에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침강 속도가 빠르다. 맞고. 대륙붕에는 파도에 의해 형성된 퇴적 구조가 나타난다. 대륙붕은 수심이 얕은 물 및, 그럼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 파도에 의해서 퇴적 입자가 운반이 되다가 파도가 만납니다. 떨어져서 물결 무늬 모양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누구? 연흔이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다. 파도에 형성된 퇴적 구조는 누구? 연흔. 그러니까 맞네요. 됐죠? 이렇게 선생님이 추가 선지 가지고 와봤고. 그 다음에, 자, 기역에서 석회암이 생성될 수 있다. 기역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대륙붕이에요. 대륙붕에서 석회암이 생성될 수 있다. 자, 수심이 얕은 물 밑. 여기서 석회질 생물체들이 생명활동을 하다가 쌓여 유기적 퇴적암이 되면서 석회암이 생성될 수 있죠. 됐죠? 또, 물론, 수심이 얕은 곳에서 탄산칼슘의 화학적 침전으로 석회암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자, 해빙은 어떠한 퇴적 환경에 포함되는가? 해빙이라고 하는 건 대륙붕 전에 여기에 물의 백사장을 우리가 이제 해빙이라고 하죠? 해빙은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의 접경지에 위치하는 퇴적 환경. 그럼 어디? 연안 환경. 이런 것들 주관식으로 내기가 쉽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퇴적 환경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 다음 대표용 7번 볼게요. 지질 구조. 자, 그림 가는 동아프리카 열국대와 주요 화산 분포를, 그 다음에 나는 동아프리카 열국대의 모습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열국대라고 하는 건 뭐죠?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지형. 맞죠? 대륙판과 대륙판이 발산을 합니다. 발산을 하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뜯어지면서 그 사이에 틈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틈 구조를 열국대라고 얘기했다. 얘가 발산한 이유는 맨틀 대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상승하는 이런 운동에 의해서 위에 있는 판이 뜯어지고 이 맨틀 물질이 올라오면서 마그마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땅, 해양 지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맨틀 기원의 새로운 땅. 나중에 여기 바다가 될 거니까 해양 지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 됐죠? 그런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보면, 자, 기역 지점과 니은 지점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열국대를 기준으로 양쪽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멀어지고 있다. 맞는 거고요. A 영역에서는 정단층이 역단층보다 우세하게 발달한다. 지금 열국대죠? 발산형 경계 서로 잡아당긴다고. 잡아당기는 무슨 힘? 잡아당긴다라고 한다면 장력이 주로. 그럼 장력에서 만들어진 단층은 정단층. 됐죠? 그러니까 정단층이 역단층보다 우세하게 발달한다. 역단층이 우세하게 발달하는 곳은 수렴형 경계. 됐죠? B 영역에서는 관이밤이 나타날 수 있다. B 영역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마그마, 멘틀 물질이 올라오면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여기 있는 요 원래 있었던 지층을 지금 뚫고 들어오고 있는 상태잖아. 그럼 여기서 관이암이 나타날 수 있겠지. 됐죠?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봤고요. 자, 원래 문제 풀이 봤고 추가. 17대의 하부에는 멘틀 물질의 상승이 나타난다. 멘틀 물질의 상승 또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한다. 같은 표현 맞는 거고요. 17대에서 판의 두께는 중앙부에서 가장 두껍게 나타난다. 중앙부는 어떤 상태죠? 지금 판이 벌어지면서 여기 있는 판이 마치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상태. 늘어나다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의 두께가 이 중앙부에서는 굉장히 얇다. 아셨죠? 가장 두껍게가 아니라 얇다. 아셨죠? 자, 비의 하부에는 반려암이 형성될 수 있다. 지금 마그마가 지금 올라오다가 분출하지 못하고 이 깊은 곳에서 그대로 식어버렸어. 그러면 멘틀 기원의 마그마, 현무암지 마그마가 이 안에서 식었기 때문에 신성암으로 나타날 수 있지. 그게 누구예요? 반려. 됐죠? 그럼 너는 맞구나. 그러면 리을, 비읍 이렇게 추가 선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디귿 부근에는 주상 전리가 형성될 수 있다. 디귿 부분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요 영역. 17대 부분의 요 영역. 여기에 주상 전리가 형성될 수 있다. 그렇죠. 대륙과 대륙 사이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마그마가 식는 과정에서 지표면에서 빠르게 식는 과정에서 주상 전리가 형성될 수 있다. A에서 형성될 수 있는 단층은 무엇이며 형성 과정에서 주로 어떠한 힘? 자, A 무슨 단층이 만들어진다고요? 아까 얘기했었죠?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장력에 의해서 어떠한 단층? 정단층. 이제 요거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주관식으로 내기 참 좋아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대표유형 7번 봤고요. 대표유형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지질구조. 이제 부정학과 관련된 건데,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수능특강 교재 문항에서도 좀 어려운 문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림은 서로 다른 부정암이 발견되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암석 A2는 퇴적암이고, A2는 퇴적암이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퇴적암이고, 그 다음에, U1 프라임. 그 다음에 U2 프라임은 난정한 면과 평행 부정한 면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거기 밑줄. 아셨죠? 얘 부정한 면, 얘 부정한 면인데, 하나가 평행 부정한 면이고, 하나가 지금 난정한 면이래. 근데 지금 여기는 퇴적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퇴적암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U1 프라임은 난정한 면이 될 수가 없겠지. 왜냐면 난정한 면은 부정한 면 밑에 심성암이나 변성암이 걸려 있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 지금 요 라인은 뭐야? 요 라인은 지금 평행부정한 면이구나. 평행부정한 면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요 라인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 너 난정한 면이구나. 이렇게. 됐죠? 그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보는 겁니다. 자, 이 지역은 최소 3회 이상 융기화했다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어느 지역에 융기 횟수를 물어본다고 한다면, 어느 지역에 융기 횟수를 물어본다고 한다면, 부정한 면의 형성 과정, 일반적인 형성 과정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 밑에서 퇴적하죠. 자, 퇴적. 물 밑에서 퇴적. 그 다음에 얘가 물 위로 올라와요. 융기. 물 위로 올라오면 반드시 침식이 있습니다.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다시 물 밑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이런 걸 침강이라고 하는 거고. 침강이 일어나면 그 이후부터 다시 물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퇴적이 진행이 돼. 됐나요? 이 과정에서 한 번에 부정한 면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부정한 면이 한번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이 지역이 물 위로 올라와서 한번 깎이고 다시 물 밑으로 들어가서 퇴적이 돼야지 부정한 면이 한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부정한 면이 있어? 그럼 한 번은 융기를 한 거거든. 어느 지역에 부정한 면이 있어? 한 번은 융기를 한 거라고. 그래서 어느 지역의 융기 횟수는 부정한 면 수. 부정한 면 수와 같이 간다. 부정한 면 수와 같이 간다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가 어떤 상태예요? 현재. 현재 지금 여기 나무가 있잖아. 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가 지표에 드러나 있는 상태라는 거지. 퇴적은 기본적으로 물 밑에서 진행이 된다고. 근데 현재 지표 위에 드러났다고. 그럼 현재도 무슨 상태? 융기 상태.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융기 횟수는 부정한 면수 플러스 1. 얘는 지금 뭐야? 현재 융기 상태라고 한다면. 아셨죠? 만약에 현재 융기 상태를 단정할 수가 없어. 그러면 부정한 면 수만큼 융기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최소 3회 이상 융기화했다. 한 번, 두 번, 현재. 그러니까 맞는 거. 그 다음에 U1 프라임과 같은 형태의 부정한 면은 형성 과정에서 조산 운동보다 조류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조산 운동이라고 하는 건 주로 우리가 습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습곡. 조류 운동이

0: 라고 하면 그냥 위로 올라왔다 내려간 거야. 근데 지금 여기를 잘 보면 습곡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지금 요 지역의 지층이 휘어져야 되잖아. 근데 휘어져 있는 구조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 부정한 면은 조선 운동보다 보다 조류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맞는 거예요. 아셨죠? 만약에 어느 지역이 조선 운동을 많이 받았다. 부정한 면의 형성 과정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 습곡이 만들어지고요. 습곡이 만들어지고요. 그런 과정에서 물 위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물 위에서 깎여. 깎이고 나서 부정한 면, 그리고 새로운 지층 하나, 새로운 지층 하나, 새로운 지층 하나. 이런 식으로 부정한 면이 만들어진다고. 어떤 부정한 면이에요? 경사부정합을 나타내는 부정한 면이 만들어진다. 아셨죠? 근데 이 지역은 쌓이고 쌓이고 수평 방향으로 쌓이고 그대로 올라와서 또 깎이고 다시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서 쌓이고 쌓이고. 그러니까 얘는 평행 부정한 면, 얘는 습곡에 의해서 어떠한 지질 구조가 변동한 일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선운동보다는 조류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맞는 거. 그 다음에 암석 F는 심성암이나 변성암이다라고 되어 있죠. 얘가 난정한 면이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난정한 면은 부정한 면 밑에 심성암이나 변성암이 걸려 있다. 그럼 얘가 심성암이나 변성암이어야지만 얘가 난정한 면이 되는 거니까 이건 맞는 거. 됐죠? 기역년 틱은 모두 다 맞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여기 이제 추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요겁니다. 요거 좀 지워야 되겠네. 자, U1 프라임을 경계로 상부 지층과 하부 지층은 서로 나란한 상태이다 되어 있죠? 요걸 경계로 이 지층과 이 지층은 지금 어떤 상태? 나란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평행 부정합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평행 부정합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란한 상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셨죠? 그럼 더 맞네. 그다음에 C층은 적어도 2회 이상 융기화했다. 지금 이 지역의 융기 횟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누구를 물어본 거죠? 얘를 물어본 거야. 얘는 몇번 융기했니를 물어보는 건데, 자, 얘가 쌓일 당시는 물 밑이었다고. 그런데 얘 위에 부정한 면이 있으니까 한번 올라온 거야. 깎였다고. 그러니까 융기 한번한 거지. 그리고 나서 물 밑으로 내려가서 얘네들이 쌓였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지표면 위로 올라온 거니까 적어도 C층은 몇 번? 두번 융기화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두 번. C층은 두 번. 아셨죠?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는 세번 융기했지만 C층만 가지고 얘기하면 두 번. 자, 암석 F에는 F보다 오래된 암석이 포획암으로 존재할 수 있다. 지금 얘가 F잖아요. 얘가 지금 심성암이나 변성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얘가 심성암이나 변성암이면 원래 어떠한 암석이 있었고 그 암석이 마그마에서 심성암이 됐거나 아니면 변성암이 된 건데 그 과정에서 옛날 암석이 여기 남아있을 수가 있다고. 옛날 암석이 남아있어요? 그럼 얘는 얘보다 더 옛날 거니까 오래된 거. 그 녀석이 포획암으로 존재할 수 있다. 가능성을 얘기한 거니까 포획할 수 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그럼 리얼, 미음, 비읍 다 맞는 거. 추가 선지 봤고요. 자, 여기에 기역은 기저역합니다. 자, 기역은 누구? 기역을 예로 하겠습니다. 예. 요 녀석, 요 돌덩이. 기역은 기저역합니다. 부정한 면 위에 올라와 있는 풍화 침식 과정에서 풍화 침식되고 남은 돌 조각들이죠. 기저역합니다. 맞는 거고요. 자, 구간 XX 프라임에서 암석의 연령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제 아마 서다평 문항을 구성을 할때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좀 어렵게 구성을 하려면 이제 이런 걸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거지. XX 프라임에서 암석의 연령 변화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자, 여기다가 여기를 X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X 프라임이라고 해볼게. 요 구간에서 깊이에 따른 연령 변화를 표시해보라. 라고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나이가 되는 거고, 요 지점이 X, 요 지점이 X, 요 지점이 X 프라임. 그러면 X에서 X 프라임으로 갈수록 과거 녀석이 나오는 건데 퇴적암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연령이 어떻게 돼요? 연령이 증가한다. 쭉. 그러다가 지금 여기가 뭐죠? 부정한 면. 그러면 여기서 연령의 불연속이 나와야 되는 거고 더 과거의 것 퇴적암 쭉 나오는 거니까 역시나 연령이 증가하다가 여기가 지금 부정한 면이죠? 그럼 여기까지는 쭉 증가하다가 부정한 면 이후에 연령의 불연속이 나와야 되는 거고 얘는 특정한 시기에 쫙 만들어진 심성암이나 변성암 둘중 하나니까 그 밑에서는 연령이 일정하게 됐죠? 가장 오래된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얘와 얘는 퇴적암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연령이 많아져야 돼. 아셨죠? 여기서 얘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퇴적 속도. 근데 이 문제에선 퇴적 속도에 대한 정보는 없으니까 그냥 나이가 많아진다만 표시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대표형 8번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형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비교적 간단한 건데, 그림은 퇴적암 AB와 관이암 P가 분포하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A, 그 다음에 P, 부정암 면, 그 다음에 P. 됐죠? 이게 순서입니다. A는 P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A는 P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순서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맞는 거고요. 기억은 P가 관입할 때 포획된 암석 조각이다. 지금 기억은 얘랑 같은 문이잖아요. 그럼 얘가 관입을 할때 남은 거야. 아니면 얘가 관입하는 과정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어디선가 뜯어져 와서 유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과거 거라는 거지. 얘보다 나이가 많은 녀석. 그러니까 포획된 암석 조각 맞는 거고요. B는 P의 관입에 의해 변성작용을 받았다. 얘에게 변성작용을 받으려면 얘가 원래 있었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들어오면 변성을 받겠지. 근데 지금 얘는요, 얘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참 지난 거야. 부정한 몇까지 있는 거니까. 한참 지나고 나서 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와 얘는 특별한 관련은 없다고. 영향을 안 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틀렸어. 됐죠? 기역리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추가 선지 요거 가져왔습니다. 이 지역은 최소 2회 이상 수면 위로 노출된 적이 있다. 수면 위로 노출된 적이 있다. 융기 대신에 이제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수면 위로 노출됐기 때문에 한 번에 풍화 침식을 겪은 거고, 지금 수면 위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지. 그러니까 두번 이상. 됐죠? 자, B와 P의 경계 부근에는 변성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B와 P의 경계 부근에는 변성 영역이 존재할 수 없다고. 왜냐면 얘와 얘 경계는 부정한 면이라고. 얘가 만들어지고 나서 깎이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서 물밑에서 얘가 다시 퇴적. 자, 부정한 면이 형성된 이후에 조산운동이 일어났다. 만약에요, 부정한 면이 만들어지고 나서 조산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부정한 면이 어떠한 형태? 습곡의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수평하게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조산운동이 일어났다고 볼수 없어요. 조산운동이 일어났으면 습곡이 나타나야 된다고. 아셨죠? 아니야. 됐죠? 그러면 리을만 맞는 거고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추가로 또 가지고 온 거, 이겁니다. 암석의 연령은 니은과 디귿이 같다. 이거 많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를 니은으로 하고요. 얘를 디귿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저 여감은 사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거야. 기저 여감으로서의 역할을 얘기한다면. 근데 이 암석과 이 암석으로 얘기하자면, 이 암석은 얘가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거고, 이 암석은 얘가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풍화 침식을 받아서 기저 여감의 형태로 이 부정한 면에 올라온 시기는 거의 같은 시기지만, 얘와 얘가 근본적으로 만들어진 시기는 얘와 얘가 만들어진 시기와 같이 가는 거지. 아셨죠? 그러니까 연령이 같다가 아닌 거예요. 얘가 연령이 더 많은 거지. A, P, B니까 순서는.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 암석의 생성 순서는 누구? A, P, P. 선생님이 조금 더 어렵게 내겠다? 그럼 여기에 지질학적 사건까지 넣겠지. 부정한 면은 언제 만들어졌니? 부정한 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융기 침식, 침강 퇴적까지 설명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순서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 유형 9번까지 봤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가 나가야 되겠죠? 뭐요? 자, 이번 단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들, 한번더 정리해야 될 것들. 자, 바로 내신 만점 OX입니다. 자, 9개의 문제를 가져왔고요. 선생님, 여기서 조금만 체크해 볼 것은 쭉 보겠습니다. 자, 응위암 어떻게 분류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가 퇴적 구조를 얘기할 때 지층 단면에서는 일단 다 구분이 돼. 근데 측리면에서 구분되는 퇴적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퇴적 환경 중에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제일 좀 많이 까다롭게 다루는 게 삼각주일 겁니다. 분명해요. 삼각주가 어떤 환경인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상 전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풍화 침식으로 설명하신 선생님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나중에 시험 보다가 이게 시험에 나오면 깜짝 놀란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 아셨죠? 요것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주상전리라고 하는 건 마그마가 냉각 수축하는 과정에서, 화산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거잖아. 그죠? 그거까지 우리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퇴적암과 지질구조 강의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그럼 또 다시 다른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적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영어도 교환수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세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날 아닙니까? 여러분이 길고 긴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의 길에 걸어오셨는데 오늘 그 마침표를 찍는 날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3에 해당하는 11개 지문을 와 오늘 한 개가 또 많아요. 우리 완전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우리 약속했던 모든 유형을 다 살펴보기 위해서 한 개만 더 살펴봅시다. 마지막이니만큼 여러분 훨씬 더 집중력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할 수 있으시죠? 자, 바로 시작해봅니다. 자, 우리는 테스트 3에 14번 빈칸추론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겁니다. 자, 뭐에 관한 글이었냐면 인간의 비이성적 행동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심리학 연구를 했는데 인간이 글쎄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사례가 등장해요. 선호의 불일치, 다이어트를 원하면서 과식을 하더라. 아하,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 충동적인 소비까지 하더라. 내가 지금 월세 낼 돈도 부족한데 커다란 TV를 사는 것이 맞는가? 그럼에도 TV를 충동적으로 사더라. 낙관 편향, 위험을 과소평가하면서 설마 내가 병에 걸리겠어? 라는 생각까지, 그치? 네, 이러한 사례의 이유, 즉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의지가 약해요. 의지가 약해서 유혹에 반복적으로 굴복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누적 효과를 무시합니다. 작은 해의 축적을 간과하는 것이죠, 그치? 따라서 결론, 인간은 장기적인 결과보다 단기적인 욕구에 좌우되면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더라. 해당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리할게요. 인간은 순간적 욕구와 편향에 의해 장기적 결과를 무시하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이더라. 영어로 살펴봅시다. Human behavior, 인간의 행동은 is often irrational. 자, 지금 비이성적이다를 갖다가 irrational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펴주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비이성적인데 왜냐하면 개인들이 보여줍니다, 그렇죠? Inconsistent preferences. 지금 일관적이지 않은 선호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give in to는 굴복하는 거예요. 유혹에 굴복하고요. underestimate는 과소평가합니다. 위험을 과소평가하면서 뭐를 고려하지 못합니까? cumulative라고 하면서 누적되는 이란 뜻이거든요. 처음 보는 친구들 있지요. 종종 등장하는 단어니까 이 지문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단어니까 알아두시는 거 좋겠습니다. 누적되는 효과입니다. 그 행동의 누적 효과까지 고려하지를 못해요. 즉 간과하기 때문에 인간은 비이성적으로 행동을 하더라.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요. 이거 원래 빈칸이기도 하지만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중요하고요. 뒷부분의 내용은 사실상 사례와 이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빈칸을 또 묻고자 한다면은 이것을 뚫어서 서술형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사, 비이성적으로 해당하는 이 부사는요, 내가 스펠링까지 완벽하게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심리학 연구는 밝혀냈습니다. 많은 방법인데 allegedly, 주장컨대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되는 많은 방식을 밝혀냈다라고 합니다. Irrationally, 비이성적으로 스펠링까지 완전하게 쓸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선행사와 이렇게 떨어진 관계절도 있다. 챙겨주시면 더더 좋겠지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마찬가지 빈칸입니다. 더 우월한 개인 소유물을 정당화할 의무에 관한 글이었는데요. 개인의 더 많은 이익은 정당화할 의무가 존재해요. 정당화가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상태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제시하게 되면 정당화를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균형, 필요성, 선택 기회 등의 근거를 들 수가 있겠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당화의 성공 여부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 결국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유를 제시하는 것 자체, 이유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 의무인 거지, 그 정당화가 성공적인가? 그것은 핵심이 아니다라는 설명까지 같이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불평등한 상황에 대해 우리는 그 정당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정당성 설명,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Individuals have a moral duty, 도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뭐 할 의무가 있습니까? 정당화하는 거죠. 뭔가 불평등한 이득에 대해서 정당화할 도덕적인 의무가 있어요. 뭐 함으로써?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자, 뭐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요? Whether those justification, 그러한 정당화가 궁극적으로 succeed, 성공을 하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유를 제시하는 것 그 자체가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9번 문장 빈칸 예측 갑니다. But that, as I said, 내가 말했듯이 그것은. It's beside the point, 요점을 벗어난답니다. For the purpose of, 어떠한 목적에 비추어서 the fundamental duty to provide the justification, 정당화를 제공해야 한다는 근본적 의무라는 목적에 비추어 핵심에서 벗어난다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that이 무엇이길래 but으로 뒤집고 있는 것이냐면 이때 that은 뭐였습니까? 결국 정당화가 성공적인가? 이 정당화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정당화가 성공적인가 아닌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치?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정당화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을 했는가. 즉, 정당화 제공, 이유 제시,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정당화의 성공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에 해당하는 연결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요. 이번 문장으로 어법 예측 한번 가볼게요. State of Affairs라고 해서 해석은 어떤 상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금 예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절이 따라 붙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정당화가 결여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리고 정당화는 정당화인데 뭐에 대한 정당화? Justification for의 구조인데 either A or B의 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either A or B, A 또는 B라는 뜻이니까 존재하게 된 데 대해서나 rectify는 바로잡다라는 뜻이죠. 바로잡지 못한 데 대한 정당화. 이것에 대한 정당화가 결여된 상황은? 자, 그러면 얘를 주어의 핵으로 잡으면서 동사 자리에 단수 비동사 is 온 거 챙길 수가 있겠어요? As morally suspect, 도덕적으로 의심스럽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빈칸 추론입니다. 자, 전통 매체의 통제와 한계에 관한 글이었고요. 전통 매체는 문화에 큰 영향력을 주지만 어떠한 단점이 있습니까? 자본 집약적이면서 통제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어요.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민주사회에서는 소수 부유층에 의해 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 결과가 중요한 거죠. 그 결과, 전통 매체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선정성과 수익 중심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뭐는 반영되지 않아요? 대중의 삶. 이 대중의 다양한 삶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체제로 등장한 것이 뭡니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죠. 자,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전통 매체와는 달리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대중들의 삶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너튜브 같은 데에도 브이로그 같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전통 매체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던 것을 얘네들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결론으로 마무리가 되는 글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전통 매체는 권력과 자본에 의해 왜곡될 수 있으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보완한다. 자, 가봅시다. 전통 매체, traditional media라고 영어로 표현하지요. 자, 이 전통 매체라고 하는 것은 often controlled by governments or economic power, 정부나 어떤 경제적 권력에 의해 통제가 되며 얘가 동사되면서 뭐 하는 경향? prioritize, 우선시하다는 뜻이죠. 자, 어떤 콘텐츠? sensational, 선정적인 콘텐츠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제공합니다. 어떠한 공간? 더 다양한 목소리와 경험을 위한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다양한 대중들의 삶을 반영할 수 있는 매체 되겠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빈칸 문장으로 7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As a result, 결과적으로 결과에 해당하는 문장 되겠네요. 중요하겠습니다. This type of media, 이러한 유형의 매체는 does not cover, cover의 무슨 뜻이 있어요? 다루다란 뜻이 있어요. 즉, 다루지 않는답니다. Lives and experiences of large masses, 대중 다수의 삶과 경험을 다루지 않는답니다. 아하. If these lives and experiences, 이런 삶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하지 않는다면, 뭐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선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즉, 시청자의 관심을 끌 선정적인 이야기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쵸? 자, 결국 조건이 붙는 빈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삶과 경험을 다루지 않을 것인가? 어떠한 경우에? 선정적인 이야기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시청자의 주목을 끌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this type of media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전통 매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쵸? 전통 매체를 가리키면서 TV, 라디오, 신문 같은 전통 매체는 시청률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결국 선정적인 거, 돈이 되는 것만 전달하려고 하지. 대중 다수들의 삶은 결국 선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주제가 될수 없어에 해당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오셔서 업번 문장으로 5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Therefore, 따라서 Often what is presented is not what is important, real or useful. 자, what이 끄는 덩어리가 주어 역할도 하고 주격 보어 역할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What is presented, 제시되는 것은 주어 역할합니다.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is not, 아니랍니다. 뭐가 아닙니까? 비동사 이어지는 주격 보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중요하거나 실제적이거나 유용한 것이 아니다. what이 끄는 덩어리가 각각 주어와 주격 보어 역할을 하면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7번의 빈칸추로 넘어오셔서 본능 행동과 생존 가치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인식은 어떠하냐면, 본능은 생존에 기여한다. 본능은 생존에 기여한다. 이게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그러나, 이는 뭐일 뿐? 가정일 뿐. 실제 관찰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쵸? 자, 일부 본능적인 행동은 생존 가치가 없어 보인답니다. 예를 들어서, 수탉이 새벽에 우는 행동이라든지, 새의 과장된 짝짓기 행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뭔가 생존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라는 사례가 등장했어요. 그쵸? 자, 여기에 더해서 어린 동물의 무작위 행동도 존재하는데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다? 모든 본능이 생존에 유용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더라. 라고 하는 결론. 이 결론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자, 봅시다. 모든 본능 행동이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실제 관찰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영어로 살필게요. Although instinctive behaviors, 본능적인 행동을 instinctive behavior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본능적인 행동은요, are often assumed, 여겨진답니다. 중요한 거는 assumed라는 단어가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겨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정이 되는 거거든요. 100% 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쵸? 여겨집니다. 뭐라고? 생존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고 여겨진답니다. 그렇지만 내용 뒤집히면서 observation suggests that 관찰에 따르면 not all instinct 모든 본능은 can be considered 여겨질 수 없답니다. useful for survival 생존에 유용하다고 지금 not all이라고 해서 부분 부정 나온 거 확인하셨죠? 모든 본능이 생존에 유용하다고 즉 생존 가치가 있다고 여겨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가정은 틀린 가정이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빈칸 예측으로 2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But 그러나 This is an assumption. 이것은 가정일 뿐입니다. 자, 디스의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문장에 무슨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모든 본능적인 행동이 생존 가치를 지니는 것처럼 보여. 먹이 찾기, 짝짓기를 포함한 모든 본능적 행동이 생존에 유용한 것처럼 보여. 가정이라고요, 그치? 이것은 가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And it's

not to be born out, 입증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답니다. 자, 표현 하나씩 볼게요. be born out이라고 해서 입증되다라는 뜻이에요. 입증되다. 실제 관찰, 이 본능적인 행동을 실제로 관찰했는데 이게 입증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since, 왜냐하면 along with the definitely useful reactions, 분명히 유용한 반응과 함께 뭐 또한 일어납니까? 다른 반응 또한 일어납니다. 근데 이 다른 반응은 어떤 반응이 되는 겁니까? That would seem to have no survival value. 생존 가치가 없어 보이는 다른 반응도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뒤에 사례 등장하죠? 수탉이 새벽에 우는 행위. 이거는 어떤 생존에 유용하다라고 볼수 있는 본능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치? 방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죠? 모든 본능적 행동이 생존 가치를 지닌다는 가정일 뿐, 실제 본능적인 행동을 관찰을 해봤더니 생존 가치가 없어 보이는 반응들도 발생을 하더라. 글쓴이 말하고자 하는 찐 내용은 이 뒷부분이었기 때문에 빈칸 예측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법 예측으로 4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And there are the less definite, rather random movements. 자, 지금 노란색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That appear in young animals라고 해서 관계절 보이거든요. 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앞선 명사 덩어리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절인데, 이때의 that은 뒤에 동사 따라 나온 걸로 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고,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구조가 되겠구나. 그치? 자, 근데 왜 이렇게 또 거리가 멀어졌습니까? 아하, 전치사 오브가 이끄는 덩어리가 뒤에 따라 붙었거든요. 이때 오브의 역할은 무엇이지요? 지금 이 movement, 움직임, 행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예시가 쫙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석하면 어떻게 되지요? 자, 덜 확실하고 다소 무작위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quirming, 꿈틀거림, kicking, 발버둥치기, running about, 뛰어다니기, wrinkling of the face, 얼굴 찡기르기 이러한 예시와 같은 덜 확실하면서 다소 무작위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움직임은 어떤 움직임이라고요? 관계절에 수식받고 있어요. appear in young animals. 어린 동물들한테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생존 가치가 없어 보이는 본능적인 행동의 예시로 어린 동물들한테서 나타나는 이러한 무작위적인 행동을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무관한 문장 되겠습니다. 동시적 온라인 의사소통의 특성입니다. 이 동시적 의사소통이란 무엇인가? 일단 정의부터 내려줘야죠. 송신자와 수신자의 동시 참여가 필요한 의사소통이다. 자, 온라인 수업에서도 정해진 시간에 참여해야 되는데요. 왜? 송신자와 수신자가 동시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니까 정해진 시간에 참여를 해야겠지요. 그치? 이것은 전통적 수업과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즉, 교실 수업과 유사한 형태이므로 초보 온라인 학습자에게 친숙한 방식이 될 수가 있다더라. 그러한 장점을 가지는구나. 거기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도 제공이 가능해서 비동시적 의사소통보다 더 생산적일 수 있고 의사결정, 협업, 공동체 형성에 효과적일 수도 있다. 동시적 온라인 의사소통은 이러한 장점 가지는 것이 되겠어요. 그쵸? 좋습니다. 동시적 의사소통은 즉각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효과와 협력성을 높인다. 요약문 갈까요? 자, 동시적 의사소통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Synchronous communication. 자, synchronous communication. 동시적 의사소통입니다. 자, 필요로 한답니다. 무엇을? 실시간 상호작용이죠. 참가자들 간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송신자와 수신자가 모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실시간 상호작용을 요구를 해요. 필요로 하면서 제공합니다.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요. enhancing. 무엇을 향상시킵니까? 자, 결국 이것들을 다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학습 환경에서 생산성, 협력, 그리고 공동체 형성까지 향상시키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요. 좋은 소통 방법이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빈칸픽으로 5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사실, 이 동시적 의사소통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여기에 대한 특징, 장점을 갖다가 쫙쫙쫙 나열해주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빈칸에 뚫기가 좋은 지문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짧은 빈칸이라든지 아니면 서술형 빈칸 채우기라든지

그렇지. 아니면 어휘 적절성까지 조금 더 뻗어나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요 표현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국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문장이었는데, 자, 연구가 또한 시사를 한답니다. Synchronous discussions, 동시적 소통,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are often more productive, 더 생산적이에요. 뭐보다? Asynchronous라고 해서 A 붙음으로써 반이어 만들어주거든요. 동시적의 반대말입니다. 비동시적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비동시적인 토론보다 더 생산적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어떠합니까? 이 동시적인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아 연결되면서 idea, 이상적이랍니다. 이상적이에요. 뭐에 이상적이죠? 결정을 내리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학생들 간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아이디어 이상적입니다. 결국 이 동시적인 소통,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하는 데 이상적이다, 아이디어라고 하는 표현까지. 왜냐하면 앞에 동시적 의사소통의 정의가 무엇이고 특징이 무엇인지가 다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빈칸이거든요. 아이디어, 또 어휘도 쉽지요. 이상적인 하는 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어법 예측으로 1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Synchronous communication is defined as 정의가 되는데 어떠한 것으로 정의가 되는가? 자, that which 나와서 당황했을 건데 이때 that은 뭡니까? 지금 관계대명사 which의 선행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거라고, 그치? 그럼 이때 대명사 대신 뭘 받아주는 거냐면 communication, 의사소통인 거예요, 그쵸? 결국 동시적 의사소통은 어떠한 의사소통으로 정리가 됩니까? 자, which requires, 이때 which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군요, 그쵸? 자, 무엇을 요구하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동시적인 존재를 요구하는 의사소통으로 정의가 된다고요. 그치? 좋습니다. 동시적인에 해당하는 단어로 또 뭐가 새롭게 등장했습니까? Simultaneous. 얘 또한 동시적인이라는 뜻을 가질 수가 있구나.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글의 순서입니다. 자아의 변화에 해당하는 지문이었는데요.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의 생애 단계를 거치면서도 자아 변화가 동반이 되고요. 결혼, 이혼, 출산, 승진, 질병 등의 사건도 자아 변화를 유발을 한답니다. 이때의 변화는 단순한 이성적인 조정이 아니고요. 감정, 가치, 의견까지 함께 변화하는 거다. 요게 핵심이었죠. 자, 이 변화 과정은 갈등과 위기를 동반한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면서 이때 이 과거의 감정 경험이라고 하는 건 변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이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역할도 한다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자, 자아 변화는 단순한 이성적 과정이 아니라 감정과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힘든, 어려운 과정이다. 자, 요약문 갈게요. Changes in the self, 자아의 변화죠. 자아의 변화는 일어납니다. 생애 단계와 주요 사건들을 거치면서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수반하는데 무엇의 변화 또한 수반합니까? 감정과 가치의 변화까지 수반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흔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이 뭐도하고 뭐도합니까? 결국 변화를 hinder, 저해하기도 하지만 변화의 방향을 형성하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어려운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빈칸 지축으로 3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자, this is not simply reflective intelligence at work here. 자, 여기서의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자아의 변화거든요. 자, 이 자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성찰하는 지능이 여기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해서 rationally changing, 이성적으로 변화하는 것만은 아니라고요. 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즉 우리의 삶이 전개됨에 따라 펼쳐짐에 따라서 우리 자신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따라 그냥 rationally changing, 이성적으로 변화하는 것만이 아니랍니다. 이성적으로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변화도 수반하는 것이다. 감정과 가치의 변화도 수반하는 것이다.

요게 핵심인 거였잖아요. 그치? 따라서 이성적으로 변화하는 것만은 아니다. 에 해당하는 요 부분 잘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어법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일단, 주어 누굽니까? 주어를 이끌고 있는 주체는 ing의 동명사입니다. 즉, 동명사고 주어 되겠거든요. 즉, 얘를 주어로 했을 때 동사는 단수동사 와야죠. 그치? 동명사고는 단수 취급을 하니까 이렇게 주어동사 체크해 주시는데 동명사고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형태까지 추가로 챙겨 주시고요. 자, 여기서 주어가 왜 이렇게 길어졌습니까? reaching, 도달하는데 어디에 도달하는 거? 지금 목적어 덩어리가 엄청나게 길어진 겁니다. 그치? 자, 예시까지 들어가 있어요.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와 같은 특정 연령과 인생의 발달 단계에 도달하는 것은, 여기에 도달하는 것은, 목적어가 굉장히 길어졌죠? 자, 주어 역할 하면서, as typically accompanied by, 자, be accompanied by, 해석 챙겨갑시다. 무언가를 수반하다. 자, 뭔가가 뒤따라오다란 뜻이에요. 자, 무엇을 수반을 하냐면은, 신체 이미지와 자아 개념에 상당한 변화를 수반을 한답니다. 우리가 보고 있었던 것은 이 자아의 변화이죠.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20번. 그래, 순서로 넘어왔습니다. 습관과 맥락에 해당한 글이었는데, 기존 습관 이론에 따르면 맥락이란 장소, 상황, 선행, 행동을 가리켜요. 근데,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한찐 소재는 기술 습관이었습니다. 테크 habits를 소재로 하고 있었어요. 자, 기술 습관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맥락 독립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자, 실제로는 어떠했습니까? 기술 자체, 즉 스마트폰이나 UI 자체가 맥락이 되거나, 가상 환경이 맥락이 되거나, 아니면 정신 상태, 지루함 등의 정신 상태가 맥락이 되더라. 다른 맥락의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치? 결론. 기술 습관은 물리적이거나 신체적인 습관이라기보다는 정신적 주의 습관에 가깝다. 요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기술 습관은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기술 자체나 정신 상태를 맥락으로 형성되더라. 자, tech habit. 요것이 찐 소재였습니다. 자, 뭐처럼 보입니까? context independent? 이것은 맥락 독립적이다라고 해서 맥락 없이 이루어지는 이란 뜻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지만 뒤집으면서 실제로는 기술 습관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의존하고 있죠? 확장된 맥락의 형태에 의존하고 있어요. 확장된 맥락 형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자, 거기에 대한 예시갑니다. 예를 들어서 technology self, 기술 자체, mental state, 정신 상태와 같은 확장된 형태의 맥락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 가깝게 만든답니다. 기술 습관을 뭐에 가깝게? 어떤 신체적, 물리적 습관이라기보다는 가그리래. 우리 얘기 아까 정신 습관, 주의력과 관련된 습관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cognitive, 인지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인지적 습관에 가깝다라는 내용까지 챙겨주시면 더더 좋고. 자, 빈칸에 찍 갑니다. 3번이에요. however로 뒤집으면서 우리의 지문의 찐 소재를 등장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술 습관을 are not worthy, 주목할 만한데, 뭐 때문에 주목할 만하냐면, 언제 어디서든 이란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습관과 맥락이라고 하는, 그 맥락이라고 하는 거 특정 장소가 있고 상황이 있고 선행하는 행동이 있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기술 습관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맥락과는 달리 언제 어디서든 이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찐 소재를 등장시키는 부분이었고요. 자, 9번 문장도 같이 주목을 한번 해봅시다.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일부 기술 관련 습관은 아마 더 비슷할 거예요. 뭐보다는 than physical routines, 신체적인 루틴보다는 mental habits, 정신적 습관, attention habits, 주의 습관. 요 약문에서는 이것을 cognitive habits, 인지적 습관이라고도 달리 표현할 수가 있었지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어법 예측 8번 문장 한번 가봅니다. For instance, 예시 나오는 부분이었는데요. 지루함이라는 정신 상태는 제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A context in which라고 하면서 예를 선행사로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붙었습니다. 이때 in which는 where랑도 바꿔 쓸 수 있겠고 뒤에 완전한 절 따라 나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그 맥락에서는 loneliness, 외로움과 같은 단서가 develop, 형성이 되는데 어떠한 그런 단서가 형성이 되는 거냐면 checking the phone automatically, 핸드폰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단서가 형성되는 맥락이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에 놓치 다음에 cues라고 하는 주어, develop라고 하는 동사 나왔습니다. 이거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develop라고 하는 동사가 형성되다라고 해서 지금 자동사로 쓰였거든요. 따라서 develop만으로도 지금 목적어 필요 없는 완전한 절을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거까지 같이 챙겨주시면 더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장 삽입으로 넘어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 농노 제도의 등장. 아, 이거 조금 어려워 보인다. 그치? 자, 로마 농민의 부채가 증가하면서 내부 불안 요인이 되었습니다. 소작농이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고요. 대지주는 이러한 빚진 농민의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 집중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소농의 감소는 전쟁 때문이 아니라 평화기에도 발생이 되었고요. 이 농촌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예와 농민을 토지에 묶는 법이 등장하지요. 자, 자유소작농까지 토지에 종속되면서 농노 귀족 구조가 형성 지속되게 되었다더라. 결국에는 부채가 증가해서 소작농이 생계 유지를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대지주가 이를 이용해서 결국 대지주한테 토지가 집중이 되더라. 이 농촌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이 등장하고요. 이 법 때문에 자유소작농까지 토지에 종속이 되고 농노 귀족 구조가 형성이 되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해당하는 내용이었지요.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거네요. 농민들의 부채로 소농이 사라지고 토지가 대지주에게 집중되면서 농민이 토지에 묶이는 구조가 형성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문 갈게요. The growing debt of Roman farmers. 그 로마 농부들의 증가하는 부채는 뒤에 결과 나오죠. 어떠한 결과를 이어졌습니까? The decline of small farms, 소규모 농장의 쇠퇴, 감소와 The concentration of land in the hands of large estate owners, 대주주들의 손에 토지가 집중되는 것을 초래를 하였고 자 이것은 또 어떠한 결과로 이어졌습니까? 결국 농부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Becoming tied라고 해서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 토지와 토지 소유주들한테 묶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살펴주시고요. 자, 빈칸 예측 두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번과 8번 문장입니다. 자, 4번 문장부터 한번 볼까요? Large estate owners, 대토지 소유주들은 took advantage of, 이용했어. 이용을 한 겁니다. Their distressed neighbors라고 해서 곤궁한 이웃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서의 곤궁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스스로 먹고 살기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의 농장을 경작하는 농민들,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치? 자, 그 곤궁한 이웃들을 이용해서 거대한 토지를 사들였다. 결국 농민들의 증가하는 부채, 스스로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서 이 대규모의 토지 소유주들한테 토지가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쵸? 좋습니다. 자, 이어서 8번은 그 법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The social arrangement, 사회적인 합의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사회적인 합의입니까? 농부이면서 농노인 사람들, 그리고 landowning nobles, 토지를 소유한 귀족들. 자, 그들간의 사회적 합의는 뭐에 의해 확립이 된 겁니까? 이 법. 이 법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법은 결국 그 농부들을 갖다가 토지, 그리고 그 토지를 소유한 소유주들한테 종속시키는, 즉 농부를 토지와 소유주한테 묶게 하는 그러한 법이었죠. 그치? 그런 법에 의해 확립된 이러한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어요. 그 제국이 붕괴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라고 하면서 그게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그 봉건제가 되겠죠.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자, 문법 예측 6번 문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The Roman laws, 로마의 법입니다. 자, 근데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수식받고 있습니다. ing, 현재 분사 덩어리에 수식받으면서 prohibit은 금지하다란 뜻이잖아요. 네, ing 형태로 쓰였으니까 금지하는. 금지하는. 자, 무엇을 금지하는? 그 농업의 노예들, 농노들을 갖다가 어디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금지합니까? The land they work. 자, 여기에서는 the land를 선행사로 하면서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관계절 수식으로 따라 붙습니다. 자, 그들이 경작하는 땅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로마법은 괄호 닫히면서 주어 끊겨요. 주어의 핵은 Roman loss가 되는 거고 동사 자리에 past가 오는 겁니다. 통과되었답니다. 뭐에 대한 반응으로 로마 시골 지역의 방치에 대한 반응으로 통과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문장사기 한 개 더 갑니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추론에 관한 글인데요. 인간은 사물에 대해서 다양한 연상을 형성을 합니다. 의식적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연상을 형성해요. 이런 방식으로 사람에 대한 추론도 형성을 하는데 예시가 한 개 등장하죠. 파리 잡기라는 사소한 행동이 인물 평가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등장하는데 이러한 추론은 즉흥적,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이것은 사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자, 어떠한 실험 제시됩니까? 오렌지와 자몽에 성격을 부여하는 실험이 제시가 됩니다. 원래는 의미 없는 과제이지만 사람들은 일관된 연상을 형성하더라. 그리고 이러한 연상은 즉흥적 자동적으로 발생한 추론인 것이겠죠.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약합니다. 사람은 의미 없는 사물에도 자동적으로 특정 이미지를 연결해 추론을 형성한다. 봅시다. Humans, 인간들은요,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form associations, 연상을 형성하고 make inferences, 추론을 한답니다. 뭐에 대해서? 사람과 사물 둘 다에 대해서. 뭐 할 때조차 such connections, 그러한 연결이 are logically meaningless, 논리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오렌지와 자몽의 성격을 부여하는 거? 아, 당연히 논리적으로 의미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연상을 형성하고 추론을 하더라. 해당하는 글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4번 문장 빈칸 예측 갑니다. Inferences of this type, 이러한 유형의 추론은요, are often spontaneous, 즉흥적이면서 automatic, 자동적이에요. 아하. 요 형용사들도 중요하니까 챙겨주십니다. 이 사람들에 따르면 그러하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러한 추론은 by no means, 결코 뭐뭐하지 않는다라 뜻이니까 부정문 만들어주지요. confined to, 국한되지 않는답니다. 오케이. 부정문 만들어줘야 되니까 국한되지 않는답니다. 어디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에만 국한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즉흥적이고 자동적인 추론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문장 기준으로 뒷부분에 어떠한 실험이 등장합니까? 오렌지와 자몽의 특성, 성격을 부여하는 예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즉흥적이고 자동적인 추론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에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연결해주는 문장 빈칸 예측 한번 해주고요. 넘어가셔서 6번 문장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Don't think about the task very much. 그 과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랍니다. Just let your mind go. 자, let. 오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보았습니까? go라는 동사 원형 왔습니다. 대문자어는 동사 원형이라는 뜻이죠. 해석하면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게 하다. 여기에서는 명령문으로 쓰였으니까요. 그냥 마음이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라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요약문 완성입니다. 질문 두 개 남았어요. 아시아에 대한 극단적 시각에 관한 글입니다. 97에서 98년 아시아 경제 위기 동안 외국 투자자가 급격히 철수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다? 아시아 시장에 대한 지식 부족이 그 원인이었다. 자, 서구 시장에서는 이해도가 높아 위기에도 버틸 수가 있었으나 아시아에 대해서는 경험도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위기의 일시성과 아시아 시장의 잠재력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예시를 들어주면서 홍콩 시장의 예시가 나와요. 과거 호황기에는 투자자들이 과도한 낙관을 가지는 것이 문제였다면 이후에는 과도한 비관을 가짐에 따라서 아, 제발 철수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설득하는 게 과제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론, 과도한 낙관이든 비관이든 두 극단 모두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요한 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약 갑니다. 서구 투자자들의 아시아 시장에 대한 지식 부족은 경제 위기, 그 영향에 대한 극단적 시각을 낳았다. 영어로 한번 살펴볼까요? Western investors overreactions, 과잉 반응이죠. 이거 여러 문제 풀 때도 봤던 요약문이에요. 과잉 반응입니다. 뭐에 대한? 1997에서 98년 아시아 경제 위기에 대한 서구 투자자들의 과잉 반응은 어디에

에서 비롯된 거 원인 등장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이었다? The limited familiarity with the region. 그 지역에 대한 제한된 익숙함. 얘들아, 지금 지식과 경험의 부족. 즉, 아시아 시장에 대한 무지를 갖다가 요약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Limited familiarity with the region이라고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제한된 익숙함. 제한된 익숙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요약문을 채울 때이 제한된이라는 부정적인 어휘의 쓰임을 잘 챙겼어야지만 familiarity, 익숙함이란 단어를 채울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거잘 챙겨봐 주셔야 돼요. 그치? 자, 다시. 그 지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 다시 말해, 제한된 익숙함에서 비롯된 것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끔 했습니까? Misinterpret이니까 잘못 해석하게 했어요. 위기의 영향을 잘못 해석하게 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빈칸 예측 두 문장 가는데 결국 이 두 문장에서 요구하는 바는 똑같거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The speedy withdrawal, withdrawal 철수죠. 신속한 철수입니다. 많은 신규 투자자들의 신속한 철수예요. 어디로부터? 아시아. 아시아로부터의 신속한 철수입니다. 언제? 지금 전치사 덩어리 계속 괄호로 묶는 연습해주고 있어요. 언제? 그 지역의 97에서 98년 경제적 위기 동안에. 그리고 its aftermath, 여기에서 괄호 닫히죠? 그 여파란 뜻입니다. 즉, 경제 위기와 그 여파 동안 많은 신규 투자자의 아시아에서의 신속한 철수는 얘를 주어 동사 챙겨주시면서 was due to, 뭐뭐, 때문이었다는 뜻이죠. 주로 뭐 때문이었습니까? ignorance, 무지. 자, 이 단어 너무 중요해요. 한 단어짜리 빈칸과 동시에 서술형까지 물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때문이었어요? ignorance, 무지 때문이었어요.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장 넘어오는데 6번 문장 앞부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홍콩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과도한 낙관 또는 과도한 비관에 관한 입장이 앞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과도한 낙관, 과도한 비관이라는 both positions, 두 입장은 were based on, 모두 뭐에 기반한 것이었죠? A fundamental lack of knowledge, 근본적인 지식의 부재. 지식의 부재. 자, 이런 lack과 같은 부족의 그 부족, 부재에 해당하는 명사는 우리 빈칸뿐만이 아니라 어휘적 절성가를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자, 무지, 근본적인 지식의 부재. 다 같은 이야기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챙겨주시고요. 자, 우리 어퍼픽은 방금 봤었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선생님이 괄호 묶기 연습하는 거야 라고 아까 힌트를 줬는데요. 자, 보시면 얘가 주어의 핵이었고요. 동사 자리에 was 나왔습니다. 주어가 왜 이렇게 길어졌어요? 전치사 덩어리가 많이 묻었습니다. 첫 번째, 누구의 철수? 많은 신규 투자자들의 철수, 전치사 오브 덩어리 묶어주시고. 자, 어디로부터의 철수? 전치사 from 덩어리 묶어주시고. 어느 기간 동안의 철수, 전치사 during이 이끄는 전치사구 덩어리까지 이렇게 묶고 나면은 결국 주어의 핵은 withdrawal, 철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was라고 하는 단수 비동사 쓰였는데 뒷부분에 이 표현도 짚읍시다. was due to라고 해서 뭐뭐 때문이다. 자, be due to 나오면 뭐뭐 때문이다 라는 뜻인데 중요한 건 이때 to가 전치사라는 거예요. 투부정사의 투가 아니라는 거지요. 따라서 뒤에 명사의 성격을 가진 덩어리가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지문 2문항 넘어오셔서요. 네거티브 옵션 마케팅에 관한 지문이었어요. 네거티브 옵션 마케팅이 무엇이냐면 자동 가입되고 탈퇴해야 해지되는 거. 그게 네거티브 옵션 마케팅입니다. 즉, 무료로 제공해놓고 나중에 유료화되는 프로그램에 자동 등록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때 비용 정보는 불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서 소비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방치를 합니다. 결국 소비자의 무엇을 이용을 하는 거냐면 관성. 계속 하던 대로 하는 거 관성. 아니면은 그거 탈퇴 해지하려면 너무 번거롭잖아. 노력 비용이라는 번거로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 원치 않는 지속이 결제되고요. 기업은 이를 알고 활용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 및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요. 해당하는 질문이었어요. 좋습니다. 네거티브 옵션 마케팅은 소비자의 관성과 번거로움을 이용해 원치 않는 결제를 유도한다. 요약문 갈까요? 네거티브 옵션 마케팅, exploits, 이용하다라는 뜻이죠. 소비자의 inertia, 관성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관성. 해오던 대로 계속 하고자 하는 성질인 거야. 관성과 reluctance to act, 행동을 꺼리는 성향. 행동을 꺼리는 성향을 이용을 해서 자 그들로 하여금 pay, 지불하게끔 합니다. Unwanted fees, 원치 않는 비용이죠.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원치 않는 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답니다. Unless, 뭐 하지 않는다면 they actively opt out. Opt out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탈퇴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탈퇴하지 않는 한 원치 않는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네거티브 옵션 마케팅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빈칸이 치여 6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 네거티브 옵션 마케팅이 has an unfortunate, 불운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어떤 결과? 불운한 결과, 어휘 적절성 잘 살펴주시면서. 자, 구체적으로 it exploits, 이용한답니다. 사람들의 어떠한 경향? Toward inertia. 관성이죠. 관성적인 성향을 이용을 한답니다. 자, 어떠한 방식으로? They can cost them a great deal of money. 즉, 이 소비자들, 사람들이 결국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관성적 성향을 이용해서 불운한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러니까 뭐 1개월 무료 체험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이후에는 자동 유료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결제수단을 등록을 해놓고 1개월은 무료 체험했지만 그 나중에 내가 적극적으로 탈퇴, 해지를 하지 않으면 계속 월마다 자동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신용카드의 세부 내역서를 매번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혹시 발견하더라도 아 귀찮아 그냥 냅두지 뭐. 그리고 만약에 탈퇴하고 싶어서 그 어플이나 사이트에 들어가더라도 탈퇴를 찾기까지 너무 힘든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안 해. 그냥 냅둬가 되는 거고 결국 기업이 이를 이용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끔 하는 unfortunate effect, 불운한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더라에 해당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퍼 포인트로 5번 문장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Alternatively, 이거 우리 다른 어퍼 포인트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또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 기억하시죠? 다른 가능성을 제시할 때. 자, 또는 people might be sent some kind of gift. 어떤 종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들을 수가 있냐면 unless they return it, unless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뭐하지 않으면, 뭐뭐하지 않으면, 즉 반품하지 않으면 they will be enrolled in, 등록이 될 건데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에 등록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예를 선행사로 하면서 뒤에 뭐 따라붙습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따라붙습니다. 자, 어떤 프로그램인 겁니다. 일단 해석은 괜찮아요. They have to pay. 그들이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하셔도 큰 무리는 없는데 자, 이때 전치사어가 왜 붙었냐 이겁니다. 왜 붙었어요? 뒤에를 봤더니 pay라고 하는 동사 보입니다. 자, 우리 pay for라고 하면 무언가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따라 뒤에 있는 pay와의 짝꿍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럼 다시 반품하지 않으면 물건을 받은 사람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에 등록될 것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아까 굉장히 어려웠던 로마 그 농노제도에 관련된 질문 기억하시죠? 거기에 대한 마지막 OX 문제입니다. 답 잘 생각하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20강 동안 너무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20강을 함께 하시는 동안 내신 대비의 힘, 이 내신을 대비하는 여러분의 눈을 잘 기르셨기를 바라면서 남아있는 시험,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시험에서 모두 모두 좋은 결과 받으실 수 있게 진심으로 응원하고 그럼 실제로 그 꿈이 실현이 될 거라고 강력하게 믿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남아있는 영어 공부도 화이팅! 화이팅! 하시면서 좋은 결과만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탐구의 새로운 기준 이호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현대사회와 윤리라는 교과목의 마지막 단원이자 대단원 6단원의 마지막 단원인 국제사회의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들은 결국 이제 사회적인 어떤 갈등들, 국내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국제사회로 확장시켰는데, 그것이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북한과의 어떤 문제들이었죠. 이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 문제들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크게는 두 가지 정도가 이제 나올 건데, 첫 번째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전쟁, 그죠? 이 전쟁의 문제, 국제 분쟁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 그죠? 이제 굶어 죽고 있는 빈곤과 기아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이론이 많이 빡빡할 거예요. 여기가 이론 주요 이론만 한 다섯 명 정도의 사상가가 등장을 하게 될 거고, 다섯 명의 사상가가 모두 시험에 높은 비중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집중력 갖고 따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국제 분쟁과 국제 정의 실현의 노력이죠. 이제 국제 분쟁이 어떤 식으로 좀 현황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국제 정의를 실현하려는 어떤 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국제 분쟁의 의미라는 것은 영토, 자원, 종교, 민족 등을 둘러싼 국제적인 갈등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참 이게 테마도 이제 비슷비슷해요. 거의 뭐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다 다른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비슷한 양상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토 분쟁 우리나라도 좀 겪고 있죠. 그리고 자원에 대한 분쟁, 석유를 둘러싼 상당히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뭐 종교도 마찬가지고 뭐 민족 간의 어떤 분쟁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국제 분쟁의 문제가 뭐냐면, 국제 분쟁이라는 것은 특히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돼요. 그렇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굉장히 큰 축에서 훼손시켜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텐데, 실제로 이제 국제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형사적인 정의예요. 어떤 불법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반인도적인 범죄가 나타났을 때 그런 것들을 처벌하는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나 국제형사재판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국제기구들에서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런 국제기구들 자체가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기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국제 문제를 해결하라는 노력들이 조금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분배정의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아까도 말했지만 가난한 나라들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나 빈곤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 이 기아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빈곤 국가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책들도 일어나고 있죠. 대표적인 게 공적개발 원조 같은 것들. 실제로도 많은 원조 자원들이 이제 가난한 나라로 이제 원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국제적인 차원이 아니라도,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들도 이제 나서서 원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자, 이 국제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론을 좀 살펴볼 겁니다. 이제 방금 전까지는 간단하게 현황을 살펴봤었고요. 이제 그럼 국제관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가, 어떤 시각을 토대로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이제 이론을 토대로 좀 정리를 해볼 겁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실주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상주의입니다. 말 그대로 현실적인 국제사회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이제 말 그대로 이상적인 지점, 그죠? 가장 국가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지점을 이제 초점을 두고 이제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모겐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상가이고요. 정치 철학자인데, 시험에 정말 자주 나와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모겐소는요, 말 그대로 이 국제사회의 문제들, 어떤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것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여러분들이 막 엄청 오래 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봐왔던 그 국제관계의 모습들을 쭉 생각해보면 돼요. 그럼 딱 그대로 모겐소의 입장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것은 결국
힘의 논리,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의 논리에 따라 정립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국제 갈등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원인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권력 투쟁이다라고 주장하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다투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을 왜 얻으려고 하겠어요? 권력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권력을 얻어서 뭘 하려고? 자신들의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를 좀 착취한다든지, 뭐 외교적인 지배하에 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국제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자, 그러면 그런 국가 간의 어떤 권력 투쟁이라는 것은 어떤 근원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가, 그 바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모겐소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기적 본성. 예. 이제 순자도 이야기했죠. 예. 인간은 굉장한 탐욕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기적 본성이 집단화를 이루게 되면요. 그죠?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이제 집단을 만들어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더 크게는 국가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형성이 되는 거죠. 정말 끊임없이 이기심을 발휘하는, 끊임없이 힘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적인 국가적인 이기주의가 유발된다라고 모겐소는 분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요, 국내의 어떤 정치 집단이든 국제사회의 정치 집단, 다시 말하면 뭐 대표적으로 국가가 되겠죠. 이 국가는요, 권력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투쟁을 벌이게 된다. 그게 바로 국제 분쟁이다라고 매우 현실적으로 분석을 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바탕으로 이 국제 문제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좀들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인간은 이기적이기만 한게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맞습니다. 모겐소도 인간이 이기적이기만 한 존재라고 주장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인간은 이렇게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 이기적인 본성을 아주 잘 실현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아주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도 충분히 이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이고 집단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토대로 집단적 이기주의가 형성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국가 간의 권력 투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게 모겐소의 설명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평화를 어떻게 실현하고자 하느냐, 이것도 역시나 현실적으로 바라봅니다. 여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국가 간의 세력 균형을 이루면 돼요. 투쟁 중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알력 싸움 중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게 되겠어요? 힘이 비슷해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힘이 비슷해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비 경쟁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강대국이 있다라면 상대적으로 약소국이 있을 텐데, 이 약소국이 계속해서 군비에 투자라는 거예요. 군사력을 증진하는데 투자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맞춰질 수 있고, 그때서야 비로소 일시적인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 근데 이 군비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강대국도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가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약소국들끼리 동맹을 형성하면 돼요. 그래서 이 동맹 등을 통해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평화의 방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 모겐소는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제재라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물론 이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존재가 이제 전쟁을 많이 방지한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겐소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국제법과 국제기구가 효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즉, 뭐 국제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전쟁이 줄어든 이유는 그 국제법

따르는 것이 많은 나라들의 국익을 보장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국제법을 마치 이건 도덕적인 규범이야. 마치 칸트가 말하는 도덕법칙처럼 정언명령처럼 여기고 따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니까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때요? 국익이 되지 않으면 국제법은 언제든지 어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국제법을 위반했을 때 사실은 그걸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아까도 말했죠? 국제적인 권위가 부재하다. 국내에서는 법을 어기는 범죄자가 등장하게 되면은 사법기관이 그것을 처벌하게 됩니다. 근데 국제사회에선 그런 사법기관이 없잖아요. 물론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기관들이 있겠지만 아까 말했죠? 국제 권위가 없어요. 국가들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효과가 사실 거의 없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방안은 세력 균형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모겐소의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이상주의는 아주 간단해요. 이제 이상향을 쫓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제 인간이 이런 이기적 본성에 초점을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상주의자들은 인간의 어떤 이타심 도덕적 해외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상주의자들은요, 인간은 도덕적 행위를 할수 있어. 따라서 인간이 만든 공동체인 국가 공동체도 당연히 도덕적인 법칙들을 따를 수 있고 도덕적인 행동들을 할수 있어. 대화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존재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국제 갈등은 그럼 왜 생기냐? 이렇게 착한 국가들이 모였는데 왜 발생하는 것이냐?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상주의자들은 오해가 발생해서, 그죠? 서로 간의 소통의 부재,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혹은 국제법이나 국제기구가 이런 국가 간의 어떤 관계들을 잘 조정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조정의 역할들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막 이기적이어서 분쟁이 발생한다라기보다는 국가 간의 어떤 관계를, 그죠? 조정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평화 실현 방안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이미 국가가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도덕적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간이 대화를 하면 돼요. 열심히 대화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그 국가 간의 관계를 연결시켜 줄 제도를 정비하는 것. 요게 바로 이상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어떤 국제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대비되는 지점을 발견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현실주의자들은 사실 한계점이 있습니다. 뭘 설명 못해요? 국제적인 어떤 국가 간의 협력이라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어떤 한계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상주의자들은요, 사실 국제 갈등과 국제 분쟁과 특히나 가장 심각한 국제 분쟁인 전쟁 같은 것들을 사실 잘 설명해내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까요.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시험에는 현실주의가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국제관계에 대한 어떤 분석을 넘어서서요.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럼 평화를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그죠? 국제관계를 분석했으니까 이제는 평화를 수립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갈퉁이라는 사상가와 그리고 칸트. 또 나오죠, 여러분. 칸트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시험에도 엄청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요. 유념해서 들어두세요. 자, 갈퉁 같은 경우는요, 이제 노르웨이의 사상가입니다. 노르웨이의 평화학의 창시자라고 불렸던 굉장히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한 명인데요. 자, 갈퉁은 평화를 연구함에 있어서 좀 인식의 변화를 촉구해요. 어떤 인식의 변화냐면, 평화 그 자체를 탐구하기보다는 폭력을 탐구해보자, 이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평화주의자잖아요? 평화학이잖아요? 근데 평화 자체를 연구하기보다는 폭력을 먼저 우리가 고찰해보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평화라는 건 사실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평화가 뭐야? 라고 하면, 어떤 게 평화로운 상태야? 라고 하면 상당히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근데, 폭력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 설명하기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폭력이 뭐예요? 그냥 딱 직관적으로 뭐 떠올라요? 사람 때리는 거, 전쟁하는 거, 그죠? 내 인권이 침해되는 거, 막 여러 가지를 막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폭력을 우리 잘 연구해보고 이 폭력을 제거한 상태를 우리 평화라고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탐구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갈퉁이 시험 문제 나오면 그래서 폭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가볼게요. 자, 갈퉁이 분석합니다. 이제 폭력의 종류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적인 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딱 봐도 직관적으로 느낌 오시죠, 여러분?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상해를

사회구조를 이야기해요. 사회구조와 어떤 법과 제도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합법적인 폭력을 의미합니다. 합법적인 폭력.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게 선생님 어떻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폭력이 있대요. 대표적으로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그냥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실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누가 의도적으로 막 빈부격차가 심해지도록 만들어낸 건 아니죠. 그죠? 이런 경제 체제라는 걸 빈부격차가 심해져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라 하면서 만들어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누군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자본주의 시스템을 정착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자연스럽게 빈부격차라는 어떤 구조적인 폭력,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폭력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대표적인 구조적인 폭력입니다. 말 그대로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폭력들을 의미해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더 알기 어려운 폭력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문화적인 폭력입니다. 문화에 내재된 폭력. 이건 정말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 파트 배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문화라는 것은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에 내재된 어떤 상징적인 수준의 폭력을 우리는 잘 인지를 못해요. 지금은 아닌데 옛날 과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조선시대 같은 때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성 인권이라는 것이 거의 보장이 안 됐죠. 그죠? 사실상. 그죠? 뭐 법, 뭐 규범, 뭐 이런 걸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겼어요. 왜요? 바로 그 당시에 문화라는 게 뭐였어요? 남녀에 대한 어떤 차별 사상,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남아 선호 사상 이런 것들이 그냥 사회 전반의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상적인 문화 요소, 혹은 어떤 예술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폭력을 우리는 잘 인지를 못하게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폭력과 구조적인 폭력, 문화적 폭력, 이세 가지의 폭력을 갈충은 이야기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론이 중요합니다. 자, 폭력의 관계가 중요해요. 자, 갈충은요, 이 폭력들이요, 서로 연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선택지를 판단하는데 정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연쇄적이에요. 폭력은 서로가 서로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폭력의 관계를요, 갈충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삼각형의 관계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삼각형 우리 교재에 그림이 그려져 있을 텐데요. 그죠? 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각 꼭지점이 각각의 폭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인 폭력, 구조적인 폭력, 그리고 문화적인 폭력,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폭력이 존재하고 있고, 이 폭력은 어디서도 시작될 수 있어요. 그죠? 직접적 폭력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뭐 문화적 폭력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요. 어디로든 번져나갈 수 있는 이런 연쇄성을 갖고 있다라는 게 갈충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문화적 폭력이라는 것은 직접적이고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굉장히 당연하게 만들고 정당화시켜 버리니 굉장히 무서운 폭력 중에 하나라는 점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로든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화적 폭력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남녀에 대한 어떤 차별 사상이라는 것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이 가부장적인 제도라는 것이, 사회구조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폭력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결국 폭력이 사라져야 평화로운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면 무슨 폭력을 없애야 돼요? 모든 폭력을 없애야 돼요. 하나만 없애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폭력은 연쇄적이니까. 이거 하나 없앤다고 쳐도 뭐 자기들끼리 계속 순환하면서 계속 폭력을 또 유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폭력이 제거된 상태가 바로 진정한 평화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퉁은 새로운 평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적극적 평화라는 개념이에요. 소극적 평화는 무엇이냐면 이제 전통적인 사회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었던 인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극적 평화, 옛날 사람들은요, 전쟁이 사라지면 그것이 평화라고 생각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직접적인 폭력들이 사라지고 전쟁이 멈추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고 그게 진짜 평화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소극적 평화.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서, 때리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서 소극적 태도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직접적 폭력만 없어져서는 안 되겠죠? 뭐가 없어져야 한다? 바로 모든 폭력이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갈퉁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폭력이 사라져야 돼요. 구조적이고 문화적이고 직접적인 모든 폭력이 사라지면서 단순히 전쟁이 발생하지 않고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인권과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굉장히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야말로 진정한 평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적극적 평화이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하지 않는 것으로 발생하는 평화가 아니라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평화라는 표현이 붙게 되고, 따라서 당연히 이런 표현, 예방적 차원의 평화라는 표현이 딱 걸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발생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기보다는 이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그 근원과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갈충은 또한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이 적극적 평화는 실현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왜요? 폭력은 연쇄적이라고 했죠. 폭력적 수단으로 평화를 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것.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칸트 한번 볼까요? 자, 사실 칸트는 많이 외우시면 됩니다. 사실 응용이 많이 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외우셔도 돼요. 자, 칸트가 영구 평화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전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꿈꾸면서 영구 평화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쭉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자, 먼저 칸트의 영구 평화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요. 큰 틀에서 좀 보자면 사회계약론의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형벌론에서도 잠깐 설명해 드렸었는데, 칸트가 사회계약론적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 그걸 토대로 형법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역시나 깊게 가진 않을 거예요. 그냥 홉스, 로크, 루소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고, 사회계약론의 기본적인 입장 하에서만 잘 고민해 보시면 돼요. 자, 홉스, 로크, 루소가 말했듯이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연 상태에서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국가를 만들고 법을 만들었어요. 국내에 굉장한 평화를 이제 구축하게 되었던 거죠. 맞죠? 확립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칸트가 말한 건, 그러면 국제사회는 어때?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속해서 국내 사회는 평화로워졌어요. 그러면 이 국가와 이 국가 사이는 계약이 없잖아. 약속이 없잖아요. 뭔가 법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무슨 상태다? 자연 상태다. 그래서 이 국제적인 자연 상태, 즉, 계약을 맺지 않은 이런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 상태.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계약 맺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회계약론이에요. 국가 간의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 간의 계약이 아니라 국가 간의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러면서 당연히 국가 간에 수립될 수 있는 국제법을 수립하고요. 평화 상태를 비로소 실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국가 간의 계약, 이게 문제예요. 이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칸트의 입장을 이렇게 딱두 줄로 나타냈는데 되게 쉬워 보이죠? 사실 쉽지 않은 거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대사회, 이렇게 발전한 현대사회도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죠? 지 수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약속을 맺는다? 사실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죠. 그죠? 그러면 이 국가 간의 계약과 영원한 평화라는 것, 평화 상태라는 건 한순간에 달성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그 영원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해야 돼요. 어떤 상태에서? 자연 상태에서. 그게 바로 영원한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이냐? 평화를 위해서 그것을 칸트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도 보면은 영원한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이 있죠? 즉, 예비적인 조항들을 잘 실천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영원한 평화를 확정 지을 수 있는, 완전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조항 세 가지를 칸트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외워주셔도 돼요. 사실 막 크게 응용될 일이 없어요. 자, 첫 번째, 전쟁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군사력이죠. 그래서 칸트는 이야기합니다. 이 상비군,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죠. 그죠? 전쟁을 하기 위해 준비된 군대, 이 상비군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근데 점진적으로 폐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은 폐지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 상태잖아요.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올지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자연 상태는 전쟁의 위협에 놓여져 있는 상태니까. 하지만 언젠가 점진적이고 완전하게 상비군을 폐지해야 돼. 상비군은 어쨌든 전쟁의 수단이잖아. 그죠? 없애야 돼요. 그리고 모든 주권 국가라는 존재는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 칸트는 도덕적인 인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도덕적 인격인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약속을 통해서 국가라는 인격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권 국가라는 것도 결국에는 도덕적 인격인 것이다. 그러면 주권 국가를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야 돼요? 칸트에게 있어서 한낱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권 국가를 소유하려고 하거나 증여하려고 하거나 매매하려고 하거나 혹은 폭력적으로 정치적인 간섭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자연 상태에서의 예비 조항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 상태니까 사실 완전히 실천이 안될 거예요. 실제로 빈번하게 전쟁이 또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결국 뭐예요? 결국 그래도 영원한 평화죠. 그러려면 결국 이 전쟁에 계속해서 줄여나가야 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전쟁을 끝내야 돼요.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끝내자는 약속이 바로 뭐예요? 평화 조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야기하죠. 어떤 국가와 국가가 부득이하게 자연 상태에서 싸울 수도 있어. 그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평화 조약을 맺을 때는 거짓된 약속을 맺으면 안 돼. 다시 말하면, 휴전 조약을 맺으면 안 된다라고 칸트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잠깐 멈추고, 우리 1년 뒤에 다시 싸우자. 이런 식의 약속은 절대 평화 조약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평화 조약이라는 것은 전쟁이 발생한 어떤 특정한 국가 사이의 약속, 이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약속이어야 하고, 절대 휴전 조약이어서는 안 된다. 휴전 조약은 거짓된 평화 조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이 발생한 두 국가가 싸움을 멈추고 평화 조약을 맺게 되면 그두 국가는 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약속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 계속해서 줄어나갈 것이고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이 될수 있겠죠. 그런 걸 의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자라는 것인데 이것만 갖고는 영원한 평화를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확정 지을 수 있는 세 가지 조항을 칸트가 이야기해 주죠. 첫 번째, 모든 주권 국가는 공화 정체를 수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화 정체라는 건뭐말 그대로 권력이 분립되어 있고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공화국이죠. 근데 그런 공화 정체를 수립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전쟁 억제력이 생기게 돼요. 시민들은 당연히 전쟁에 반대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 전쟁을 일으키면 시민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전쟁을 찬성할 것 같아요? 아니죠. 당연히 반대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국가가 공화정체를 수립하게 되면 전쟁의 억제력이 생기면서 기본적으로 전쟁에 대한 어떤 억제력이 생기면서 평화가 어느 정도 정착해 갈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국가 간의 계약이 있어야 된다. 그 계약을 바로 칸트는 평화연맹이라고 주장합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아마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평화연맹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유엔 보시죠? 그 유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제기구죠. 평화연맹을 결성해야 되는데 이 평화연맹은 다시 말하면 국제적인 회의기구를 이야기합니다. 회의기구. 단순히 어떤 국제법을 수립하고 이제 국제 분쟁을 논의하는 어떤 국가 간의 어떤 연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여서 국제법 만들어서 우리 평화를 유지하자라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건 중요한 포인트. 절대 이 평화연맹은 칸트는 주권적인 권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가 위에 국가를 수립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어디까지나 평화연맹은 국가 간의 동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국제적인 회의기구를 결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세계공화국, 어떤 국가 위에 국가의 개념이죠.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국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연맹, 연맹. 세계공화국이나 국제국가의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기구에서는 국제법을 수립하고 국제소송을 판결하면서 많은 나라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기구이다라는 것. 이런 계약을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평화연맹이라는 것은 시작할 당시부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가입할 리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현대사회 유엔도 모든 국가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 세계로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당연히 확산되어 나가야 한다라고 칸트는 주장합니다.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가야 해요. 처음엔 아닐지라도 이 평화연맹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가 가담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 거죠. 그러면서 모든 전쟁에 종식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평화연맹이라는 계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평화조약과 평화연맹이라는 개념을 비교해서 많이 출제를 합니다. 평화조약은 아까도 말했지만 특정한 국가 사이의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약속을 의미해요. 근데 평화연맹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전쟁의 종식을 추구하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약간 규모가 다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국가 간의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노력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어떤 노력? 보편적인 우호를 위한 세계 시민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이성의 법칙들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도 친분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국가들 간에도 물론 계약 맺고 뭐 노력하고 하면 좋겠지만 개인들 사이에도 시민들 사이에도 친분이 생긴다면 어떤 화친을 도모할 수 있다면 굉장히 더 시너지가 날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계 시민법에 어떤 것들이 규정되어 있느냐? 바로 이방인을 환대할 권리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라고 칸트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칸트의 논거는 아주 간단해요. 지구의 소유권은 전 세계 시민들이다. 그러면 당연히 모든 인류는 어떤 사람이라도 다른 나라에 방문할 수 있는 권리 정도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이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실현시킨 것이고,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반겨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이방인에 대한 환대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문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영속적인 체류권이라거나 혹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여행하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런데 무조건적인 우호를 주장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호의 조건이 필요하죠. 어떤 때도 이방인이 평화적으로 처신할 때, 그죠? 막 총칼 들고 오면 뭐 어떻게 반겨주겠어요. 그죠? 우호를 형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방인이 평화적인 태도로 찾아온다면 그들을 환대해줘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조항이 모두 실현될 수 있을 때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확정지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세계화에 따른 국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전쟁에 대한, 국제 분쟁에 대한 이야기 끝났고요. 이제 세계화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국제 문제를 살펴볼게요. 자, 세계화라는 것이 이제 실현되고 있죠. 점점 이제 모든 세상들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었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교류도 증대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빈곤과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전 인류가 책임을 져야만 한다라는, 그죠?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걸 이론화시킨 게 바로, 정식화시킨 게 해외 원조에 대한 이론들이에요. 그죠? 해외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이 빈곤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한다라는 이론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의 이론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싱어이고요. 두 번째는 몰스. 우리 둘다 봤던 사상가들이죠. 자, 싱어는 공리주의라는 사실 이미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쾌락과 고통을 바탕으로 윤리를 판단하고 행위의 결과물을 토대로 윤리를 판단하는 입장. 그리고 쾌락과 고통이라는 것은 어쨌든 사람이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평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그죠?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원조론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싱어에게 있어서 원조의 목적이라는 것은 빈곤을, 고통을 줄이고 그리고 인류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뭐 당연한 공리주의적인 결론이죠. 자, 그럼 우리가 왜 원조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역시 이미 설명했어요, 여러분. 고통을 줄이는 게 도덕적인 거니까. 그거를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공리의 원리에 의거한 의무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조건부라는 게 아주 핵심이죠. 조건부.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싱어가 말하는 의무는요, 절대적 의무가 아니에요. 공리주의는요, 아까도 말했죠. 결과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상황마다 윤리적 판단을 좀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예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의무라는 게 절대적 의무가 아니라 조건부 의무예요. 어떤 조건일까요, 사실?
결과를 산출한다는 조건 하에 성립할 수 있는 의무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해야만 하는 거야. 그럼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두 가지 정도를 이 싱어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원조 주체의 중대한 희생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원조 주체에게 너무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선에서 원조의 의무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결과주의자죠. 원조의 결과라는 것이 반드시 성취 가능해야 돼요. 그죠? 빈곤의 해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불확실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가난한 나라의 정치 체제 자체가 너무 부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조 자원을 그 가난한 나라에게 이제 원조했을 때 그 원조 자원이 실제로 빈곤한 사람들에게 분배되지 않고 뭔가 다른 데에 쓰일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원조를 했는데 아무런 효용을 얻지 못했죠? 이런 원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조 결과에 성취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누구를 도와줘야 되느냐? 싱어는 절대 빈곤을 이야기해요. 절대 빈곤이라는 것은 상대적 빈곤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죠? 뭐 100억이 있는 사람은 1000억이 있는 사람한테 상대적으로 빈곤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원조의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 빈곤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 필요들, 다시 말하면 의식주라든지 뭐 아니면 의료라든지 뭐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럼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절대 풍요를 누리는 개인과 정부가 도와줘야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절대 풍요가 막 어마어마한 그런 풍요로움이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절대 풍요는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고도 남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부유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원조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원조할 거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경제적 지원입니다. 그죠? 배고픈 사람들이 지금 당장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식량을 지원해 주는 거,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것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이제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싱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앞서서 우리 동물중심주의에서도 가르쳐 드렸었죠. 그래서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서 국적, 인종 등과 무관하게, 그죠?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우리와 인종이 어떻게 다르든 그런 것과 무관하게 그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다 원조해줘야지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절대빈곤한 사람들을 한 번에 딱 하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원조 자원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자원금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좀 먼저 도와줘야 할 필요가 생기기는 합니다. 그죠?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누구를 먼저 도와주냐?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도와줘라. 다시 말하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다 효과적으로 더 많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원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 이제 똑같은 원조 자원금을 갖고 가면요. 훨씬 더 많은 구매력을 가질 수 있겠죠. 환율의 차이 같은 것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1,000원 가지고 미국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우리나라 1,000원 가지고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많은 구매력을 가질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식량을 구매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 대한 우선 원조를 싱어는 주장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롤스 한번 볼게요. 사실 롤스는 더 쉬워요. 사실 싱어보다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롤스가 말했던 분배 정의만 잘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포인트는 여기예요, 여기. 자, 롤스가 이야기했죠?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차등의 원칙이 실현되고 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빈곤의 문제가 생길까요? 인권 침해의 문제가 막 빈번하게, 막 극심하게 일어나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왜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 부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전체 사회에 분산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구축해주면 되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회구조와 법과 제도를 구축시켜주면 그것을 도와주면 결국 빈곤 문제는 해소될 거야. 이거죠. 그래서 롤스가 말하는 원조의 목적이라는 것은 정의의 실현입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정의를 실현하는 것. 정의로운 사회구조와 법과 제도를 확립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롤스에게 있어서 원조의 목적이다.
그럼 이런 사회 구조를 개

개선하게 되면요, 결국 빈곤의 무엇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빈곤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어처럼 빈곤 자체를 막 제거하는데 완전한 힘을 쏟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빈곤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는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 사회의 자유와 평등과 인권 가치를 실현시켜 주는 거, 그죠? 평등한 자유,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실현시켜주면 이런 것들이 잘 보장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알아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고통받는 사회들 어떤 가난에 빠져있고 혹은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그런 사회들이 질서정연한 어떤 정의로운 국제사회로 편입시키는 것. 그래서 다 친목을 도모하면서 화친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롤스가 말했던 원조의 목적성들입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왜 원조에 주어야 하는가? 왜 그런 가난한 나라들의 어떤 법과 제도를 정의롭게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롤스는 만민법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이 만민법이라는 개념이 혹시 여러분들이 보게 될 시험 문제에 표현이 등장할까봐 제가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만민법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국제법입니다. 롤스는 그 만민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만민, 다시 말하면 뭐 사회라고도 표현하고요. 다시 말하면 뭐 국가라고도 표현됩니다. 교육 과정상에 따라서 조금씩 표현이 달라요. 교과서에 따라서. 그래서 그냥 만민법, 국제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국제법 누가 만들었냐? 원초적 입장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각 국가들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우리 분배정의의 원칙 만들었던 것과 똑같이 국제적인 어떤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상태에서 이제 합의를 합니다. 그래, 어떤 것이 정의로운 국제법일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 결과 하나의 조항으로서 해외 원조의 의무가 도출될 것이다라는 게 롤스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 해외 원조의 의무라는 것은 결국 합의, 합의에 의한 의무 사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도와줄 것이냐? 정의로운 사회 구조가 성립되지 않은 나라들을 도와줘야겠죠? 이런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있는 나라일 것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가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인 사람. 근데 하나만 더. 여기. 그리고 다른 나라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나라. 요걸로 한정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사회를 바로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라고 해요. 그래서 고통받는 사회는 원조의 대상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어떤 나라가 있냐면 정의로운 사회 구조도 없어요. 막 독재 정치가 막 펼쳐지고 있어. 막 진짜 부정의한 사회 구조를 갖고 있고, 심지어 그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라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막 가난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국제사회에 대한 상당히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요. 막 미사일도 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줘야겠어요? 안 도와줘야겠어요? 도와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나라를 롤스는 무법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법국가는 도와줄 필요가 없어. 원조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누가 도와줘야 될 거냐? 이런 사회들을 누가 도와줘야 될 거냐? 당연히 누가 도와줘야겠어요? 지금 돕는 것의 내용이 뭐예요? 정의로운 사회 구조와 법과 제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원조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 구조가 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원조의 주체는 질서정연한 사회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정의로운 사회 구조를 갖추고 있는 그런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건데? 원조의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방법론. 자, 방법론. 이미 다 얘기하긴 했는데요. 결국,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사회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인권 가치에 대한 권고와 조언이요. 권고하고 조언해줘. 알려줘.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티칭해줘. 이거예요. 티칭해줘. 그죠? 근데 이 티칭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 해당 국가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간섭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한편으로는. 그죠? 하지만 롤스가 의도한 것은 이 간섭을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예 안할 수는 없죠. 어떻게 도와줘요? 아예 안 하면 그냥 내버려둬야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간섭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막 적극적으로 막 나서가지고 막 그들의 막 어떤 막 수뇌부를 막 새로운 사람으로 안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최소화된 간섭.

0: 가르쳐 줘라. 그죠? 자, 그러면 절대 이, 아, 그러면 이런 내용과 아, 이런 내용과 이어져서 당연히 이런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에 의한 간섭을 하면 안 된다. 강제력에 의한 간섭을 하면 안 된다. 강제성을 발휘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예외가 뭐예요? 무법국가. 이 친구들은 강제로 군사력에 의한 개입을 통해서 국제사회로 좀 이끌어줘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무법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강제력의 개입 대상일 수는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롤스는 필요에 따라서 경제적인 지원도 가능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싱어처럼요. 근데, 굳이, 롤스가 이 원조의 방법론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부유하다고 해서 무조건 정의로운 사회구조를 이룩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정의로운 사회구조를 이룩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경제적인 어떤 자원이라든지 뭐 이런 유무가 정의로운 사회구조를 만드는데 결정적이진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 줘. 대신에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경제적인 지원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 정도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사회가 정의롭게 변모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 원조행위, 다시 말하면 간섭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죠? 중단해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빈곤 해소의 토대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구조와 법과 제도를 어느 정도 형성시켜 줬는데, 빈곤 문제라는 게 그냥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좀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빈곤의 문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롤스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주권 국가에 대한 간섭이라는 것이 사실 기본적으로는 불간섭의 의무잖아요. 불간섭의 원칙이 성립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롤스는 국제법에도 당연히 불간섭의 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상가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죠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스스로 자신들의 사회를 꾸려나갈 수 있게끔 환경과 토대를 마련해주고 싹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자율성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원조행위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점.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롤스에게 있어서요. 이게 가장 이제 시험 문제 또 자주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차등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각 개인들 간의 어떤 우연성의 격차를 조정해 줄수 있는 부의 분산이라는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원이나 부의 재분배를 추구하지 않아요. 실제로 국가마다 자원의 어떤 우연성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죠?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석유가 콸콸콸콸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거의 없는 국가잖아요.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롤스는 차등의 원칙이 국제사회에 적용될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롤스에게 있어서 원조라는 것은요, 너무 강력한 개입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부터 보세요. 만약에 자원을 재분배한다? 누가 할 거예요? 그 주체는 또 누구이며, 또 이거는 이 국가에 대한, 해당 국가에 대한 어마어마한 간섭이 될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지양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 롤스다. 자, 마지막 노직도 한번 볼게요. 노직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이미 소유권리론 다 배웠어요. 취득의 원칙, 이전의 원칙 잘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이제 노직에게 있어서는 원조의 근거라는 것이 소유권리에 대한 이전의 원칙에 있습니다. 요게 포인트죠? 그죠? 이전의 원칙 뭐였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 자발적으로 양도하는 거, 정의로워. 이거잖아요. 대신에 강제성을 가지고, 자발적 양도가 아니라 강제성을 갖고 뺏어가는 거, 안 돼. 이거죠. 그러니까, 원조라는 것은 자선의 차원에서, 의무가 아니라 자선의 차원에서 자유롭게 실행할 수는 있어. 하지만, 의무적이고 강제적이어서는 안 돼. 라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국제사회의 분쟁에 대한 이제 전쟁론, 전쟁과 평화론, 그리고 해외 원조론까지 살펴봤는데요. 내용이 정말 많죠? 하지만 이것도 최소화된 양이에요.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점엔 호성쌤과 함께.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1950년대 런던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대기오염의 재앙, 런던 스모그 사건 말씀드렸죠. 런던의 명물 2층 버스 이야기입니다. 루트메스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2층 버스. 당시에 두 부류의 직원이 있었는데요. 한 명은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대를 잡는 운전기사였고, 다른 한 명은 버스 1층과 2층을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승객들의 표를 확인하는 차장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버스 기사와 버스 차장의 심장병 발생 위험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했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두 사람은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비슷한 식사를 하겠죠? 그런데 연구 결과 버스 기사의 심장질환 발생률은 매년 1,000명에 2.7건, 버스 차장은 1,000명당 1.9건으로 버스 기사가 버스 차장보다 심장병을 앓게 될 가능성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버스 기사는 주로 앉아서 일하고 버스 차장은 서서 움직이면서 일을 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심장에 좋지 않다. 신체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선사시대 인류는 배가 고프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치열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 에너지를 소모해야만 칼로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유전자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도로 발달한 현대 문명은 이 진화론적인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활동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먼 옛날처럼 먹을 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게 아니라 활동량이 적어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됐고요. 그렇다 보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 16시간 중에서 하루 13시간을 앉아서 생활하는 분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11시간 미만이었던 분들보다 사망률이 거의 2배 높았다는 연구도 있고요.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전체 사망 위험이 11%,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8%, 암으로 인한 사망이 9%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은 신체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어떻게 신체 활동량을 늘릴 수 있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저도 진료실에서 운동이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하시는 운동 있으세요? 운동 여전히 열심히 하고 계시죠? 라고 질문하는데 사실은 전문가들은 신체 활동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신체 활동은 우리 골격근을 수축시켜서 에너지를 쓰는 모든 움직임을 이야기하고요. 반면에 운동은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가서 계획적으로, 구조적으로, 반복적으로 땀을 흘리면서 하는 운동을 일컫고요. 중요한 거는 돈 내고 큰맘 먹고 헬스장에 가서 땀 뻘뻘 흘리는 운동이 아니더라도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신체 근육을 움직이는 신체 활동만으로도 우리 몸이 보상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움직여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신체 활동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강도 신체 활동 15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 활동 주 75분 이상. 중강도 신체 활동,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운동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빠르게 걷기, 6km/h의 속도로 빠르게 걷기, 집안일, 걸레질, 청소기,

기 돌리기, 욕실 청소, 조금 숨찬 집안일, 아이랑 같이 놀기, 반려동물 목욕시키기, 반려동물과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놀기, 낮은 경사의 등산, 자전거를 16km/h 미만으로 타는 거,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 라켓 스포츠, 가벼운 춤추기, 수영 연습,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스마트폰 게임 말고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게임형 스포츠. 어떤 운동인지 다 기억하기는 좀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쉽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토크 테스트입니다. 부인이랑 배우자랑 같이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강도는 걸으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를 이야기하고요. 아까 이제 6km/h 이상의 빠른 걸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걸으면서 대화는 가능한데 노래 부르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대화를 길게 가져가기는 조금 어렵고 약간 숨찬 상태로 대화가 가능한 정도 이야기하고, 이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입니다. 일주일에 150분이라고 하면 바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하루 30분씩 주 5회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더 기억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출근길 빠르게 걸어서 15분, 퇴근길 15분 빠르게 걸으시면 30분 채우실 수 있거든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주말에 골프 나가시면 짧아도 한 4시간, 길게는 뭐 6시간도 걸어 다니시잖아요. 다만 카트 타시면 안 됩니다. 카트 말고 계속 걸으셔야 됩니다. 계속 걸으시면 일주일 신체 활동량 채우실 수 있습니다. 난 정말 바쁘다, 매일 30분 운동 이런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고강도 신체 활동 추천드립니다. 상자나 가구 등 무거운 물건 옮기기, 달리기, 등산, 16km/h 이상의 자전거 타기,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라켓 스포츠를 좀 격렬하게 하는 겁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크로스핏, 스피닝, 이런 운동들이 고강도 신체 활동에 해당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토크 테스트 조금 더 쉬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중강도는 옆 사람과 숨은 차지만 대화가 조금 가능한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강도는 거의 대답이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할 수 있어요? 네! 아니요! 밖에 말 못하고요. 이건 대화가 불가능한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고강도 신체 활동은 에너지 소모량이 중강도 신체 활동의 대략 2배 정도 돼서, 고강도 신체 활동을 하시는 경우는 주 150분 대신에 절반으로 나눠서 75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러닝 유행인데요. 한 번에 한 30분, 40분 정도씩 하신다고 하시면 토요일, 일요일 두 번 하셔서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산소 신체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는데요. 삼국지에 나오는 산발이처럼, 천하 삼분지계처럼 운동을 위해서 유산소 운동과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신체 활동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이름 붙인 게 운동 3분지계인데요. 유산소 신체 활동과 함께 저항성 운동, 유연성 운동, 요 세 가지 운동 같이 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유산소 운동은 가장 기본입니다. 심폐지구력, 신진대사 증진, 심혈관 질환 예방, 사망 위험 감소, 좋은 효과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 하셔야 되고요.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두 번째 요소가 바로 저항성 운동입니다. 예전에는 무산소 운동이라는 표현도 썼었고요. 근력운동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 2회 이상 우리 몸의 주요 근육군을 사용하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다리, 엉덩이, 등, 가슴, 복부, 어깨, 팔같이 큰 근육을 사용하는 근력운동 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연세가 드시면 우리 몸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빠지거든요. 근감소증이라고 표현하죠. 근력운동은 근육의 일상생활보다 조금 더 큰 부하를 주는 게 목표입니다. 조금이라도 저항을 가해서 이런 신체 활동을 하시게 되면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표현하면 꼭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거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귀엽게 나온 조그만 가벼운 아령들이 있거든요. 1, 2kg짜리 가벼운 아령, 이런 것도 좋고요. 고무밴드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저항을 가해주는 운동이고, 그 외에도 그런 기구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 플랭크, 그 다음에 스쿼트, 그 내체중을 이용하는 운동 좋고요. 집 앞에 있는 정원 가꾸는 것, 이런 거 다 좋은 저항성 운동이 됩니다. 한번 하실 때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하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실 때 한두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8회에서 12회 정도 반복하셔서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들 때까지 하셔야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유연성 운동, 평형성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간과하기 쉬운 운동들인데,
유연성 운동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줘서 우리 몸이 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요가 스트레칭의 대표적이겠죠.

그렇죠? 몸이 유연해야 다른 운동을 할 때도 다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도 생활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운동 방법이고요. 연세가 드시면서 근력이 약해져서도 그렇지만 균형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지실 수 있거든요.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낙상하시면 골절로 이어지고 고령에서 골절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 발로 서 있기, 뒤로 걷기, 태극권이나 요 흔들판 있어요. 밑에는 동그랗게 생긴 흔들판 이용해서 하는 운동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는 이런 유연성, 평형성 운동을 주 3회 이상 하시도록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운동 3분지계, 유산소 운동, 저항성 운동, 유연성 운동 세 가지 운동 골고루 하시면 가장 좋은 건강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체 활동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신체 활동량이 충분하지 못한 신체 활동 미실천율이 31%나 된다고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시간들에 제가 우리나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심혈관질환 얼마나 좋아졌고 고혈압조절률 얼마나 좋은지 자랑스럽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역에 오면 신체 활동 영역에서는 우리나라 지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체 활동 미실천율 말하기 너무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신체 활동 실천율 보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성인의 신체 활동 실천율은 채 50%에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신체 활동 부족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청소년 신체 활동률인데요. 우리나라 청소년 신체 활동률은 남학생의 경우는 25%, 여학생은 9%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신체 활동률이 너무 낮아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다른 선진국들, 미국, 영국,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하고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지표가 나쁜 상황입니다. 신체 활동은 공부할 시간을 뺏는 일이 아니고요. 오히려 집중을 개선시켜주고 뇌 기능을 올려주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잘 증명된 방법입니다. 또 우리 몸의 최대 골밀도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골밀도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고 고령기에도 골밀도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시기에 제일 중요한 골든타임 시기에 농구, 줄넘기, 달리기 같이 뼈에 체중이 실리고 중력이 가해지는 신체 활동을 해야지 골밀도가 높아집니다. 이 시기에 뼈 은행에 저축을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칼슘 보충제 드셔도 시간이 지나면 골다공증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기의 운동 습관은 아이의 평생 체력을 결정하고요. 평생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운동해도 될까요? 아, 이건 정말 학계에 풀리지 않는 딜레마입니다. 아마 영원히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신체 활동 중요한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신체 활동을 좀 줄여라.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충돌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요. 연구가 좀 제한적이기는 한데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미세먼지를 마셔서 생기는 악영향보다는 신체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쪽으로 모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는 고위험군이 특히 있거든요. 고령, 기저질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미세먼지에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분들은 미세먼지가 나쁜 날 또는 매우 나쁜 날 정도는 주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고강도 운동 좋다고 하던데요. 최근에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고강도 신체 활동이 좋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혈압 강화 효과, 심장 기능 개선, 지질대사, 심폐구력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중등강도 운동보다 고강도 운동이 유리하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분들한테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부상의 위험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고강도 운동을 갑자기 했을 때 부담을 주실 수 있거든요. 고령이시거나 그 전에 해본 적 없거나 심장질환이나 다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께서 고강도 신체활동 고려하신다면 일단 좋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바로 시작하시기 전에 담당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고 필요하면 저는 검사 한번 해보고 추천드리거든요.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장질환인데 운동해도 되나요? 네. 과거에 심장질환이 있으면 운동하지 말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했었던 연구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서 한국인 44만 명을 분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빠르게 걷기 같은 중강도 운동 150분 하는 양이 요 X축에 있는 500이거든요. 빨간색이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파란 선이 심혈관 질환이 없는 분들입니다. 500m를 넘어가면 사망 위험 감소 효과가 무뎌지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파란색에 건강한 분들은 500까지가 제일 큰 이득이고 그 다음에 거의 평평하게 가는 반면에 빨간색에 심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은 물론 500이 제일 경사가 가파르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건강 이득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있어도 신체 활동량이 정말 많은 분들은 사망 위험이 심혈관 질환이 없는 분들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게 저희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좀 걸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요. 반대로 뭐 좋은 건 좋은데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뭘 달라질 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희 영역에서 심장내과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Exercise is medicine, 운동이 곧 약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심근경색 환자가 퇴원 후에 신체활동 꾸준히 하면 건강효과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효과가 심장내과에서 처방하는 심장약 한 알만큼 효과가 좋다는 게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어 있습니다. 위장장애도 없죠. 간수치장애도 없죠. 돈도 안 드는 이렇게 좋은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신 거 아니고요. 오늘 저녁 식사하시고 동네 한 바퀴 한 30분만 조금 빠르게 걸으시면 됩니다. 오늘 내딘 요 힘찬 한 걸음이 100세 시대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장 건강을 위한 맞춤형 운동 처방전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신체 활동 방법과 이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달아버린 심장, 다시 뛰게 하는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잘 왔어요. 진짜요. 진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맞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64강. 물론 다음 강이 더 기다려지겠지? 자, 우리 희망을 안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이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학생들의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제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생각만큼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걸까요? 이런 상담을 좀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을 좀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 강의를 아마 3학년 학생들이 더 많이 들을 것 같으니까 1학년 학생들이 대부분 이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첫 시험을 이제 보고 나서 거기서 약간 진짜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렇게 이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다시 말하면 이 정말 작은 것까지 내가 봐야 돼? 이 부분까지 챙겨야 돼? 근데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내신 공부는 어때요? 아주 작은 부분까지 특히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파트 전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이번 시간에도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쉬운 파트일수록 어떻게 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실수하지 않게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실력은 바로 뭐의 차이다? 실수하지 않는 거의 차이가 정말 크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 봤거든요. Power grows. 여러분들의 힘, 강점은 어디에서 성장을 해요? Grows from small things. 작은 것들로부터 성장을 합니다. 작은 것들이 쌓이고 차곡차곡 침착함과 여러분들이 그 대응하는 그 태도가 쌓이면서 여러분들의 강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오늘 문제 풀려서 다시 리마인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총 몇 개 지문? 그렇지. 지문으로 5개의 지문. 문제 수로는 15개의 문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문제 유형은 그렇지. 글의 순서. 퍼즐 맞추기야. 글의 순서 찾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칭 추론 찾는 거야. 특히 같은 한 문장에서 두 개의 대상이 나올 때가 많죠. 누군가가 뭐뭐라고 말했다. 누군가가 누구누구에게 물어봤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목적어 부분에 보통 이렇게 밑줄이 나오는데 그 밑줄의 목적어 대상이 주어의 대상과 다르고 대부분은 이 주어의 대상을 칭하는 거고 목적어만 다른 대상.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칭 추론 찾는 방법 다시 한번 우리 문제 풀면서 살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 정보 확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위에부터 차례차례 나오고 대부분은 하나의 단락당 하나의 정보가 나오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번에도 친구들의 이야기던데요. 그죠? 여기 보더라도 에마, 클라라가 자전거를 탑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뭔가 자전거를 타면서 일출? 이런 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해변 도로를 자전거를 탄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데요. 정말 급할 때는 이렇게 한번 우리말로 된 거 빠르게 보이잖아요. 진짜 우리 스캐닝하는데 우리말은 정말 빠르게 스캐닝하지 않아? 네, 그렇게 보고 들어가면 내용이 좀 더 쉽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한번 가볼게요. Emma Clara는요. Stood side by side. Side by side. 그렇지. 나란히 라는 뜻입니다. 나란히 서 있었어요. 어디에? On the beach road. 바로 해변의 길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자, 뭐한 채로? With their eyes fixed. 그들의 눈을 고정시킨 채로요. On the boundless ocean. 끝이 없는 바다. 정말 드넓은 끝없는 그 바다에 눈을 고정시킨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with라는 전치사는 전치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분사구문을 만드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목적어인 명사가 나오고요. 그 명사와의 관계가 동사의 태를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fixing이라는 ing형 대현재분사를 쓰면 얘가 고정시킨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여기선 지금 fixed라고 해서 고정된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그래서 눈이, 시선이 고정된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한 채로 뭐뭐하면서 라고 with라는 전치사가 만드는 분사구문을

이런 장면을 beyond descrip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하는 게 너무 버겁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다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Just after sunrise, 일출이 되겠죠? 일출 직후에요. They finished their preparations. 그들은 그들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For the cycle ride along the beach road. 그 해변 도로를 따라서 자전거 탑승,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둘은 자전거 타기를 해변을 따라서 하는 그 장면이 뒤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에마는요, turn to Clara with a question. 자, 질문을 하면서 클라라를 돌아봤죠? Do you think this will be your favorite ride ever? 너는 생각하니? 에마가 클라라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이 여정이, 이 자전거 타기가 너의 가장 뛰어난, 다시 말하면 가장 네가 좋아할 만한 최고의 그 라이드가 될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야, 이번에 자전거 타기가 최고가 될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크라의 얼굴이 lit up, 밝아졌습니다. Lighten, lit의 과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밝아졌어요. 그리고 아주 밝은 미소를 지면서 얼굴을 밝게 했죠. 그리고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efinitely, 물론이지. I can't wait. 나는 기다릴 수 없어. 라고 전 시간에 해석하지 말고, 나는 정말 뭔가가 기대되고 고대래. 라고 해석하라고 얘기했어요. The ride while watching those beautiful waves. 자, 저 바다에, 드넓은 바다. 그 바다에 아름다운 이 파도를 보면서 자전거 타는 것을 나는 정말 기대하고 있어. 고대하고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건 바로 누구고? 그렇지, 에마가 되겠고 거기에 답한 건 클라라가 되겠죠. 그래서 클라라, 에마 이렇게 두의 대상을 봤을 때 A는 일단 클라라를 가리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괜찮죠? 아직 라이딩을 시작하지 않은 둘의 모습이 보여서요. 자, B를 가보겠습니다. When they reach their destination, 그들이 그들의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destination이 목적지. 자, 지금 막 라이딩을 시작했는데 바로 목적지에 도달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뭔가 중간 과정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B번 단락 역시 첫 단락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C로 가봅니다. Clara used to be a talented swimmer. 클라라가 뭐뭐이곤 했다. 자, 과거의 습관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이 어법 코드를 배울 때 used to 동사 원형으로 배울 때는요.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습관으로 배우거든요. 이 과거의 습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과거의 상태. 과거에 뭐뭐 했었다. 그런데 현재는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의 의미로 해석하라고 선생님이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클라라가 과거에 뭐였어? 재능 있는 수영 선수였어.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하지만 she had to give up her dream of becoming an Olympic medalist in swimming. 하지만 수영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는 그 그녀의 꿈을 포기해야만, give up, 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Because of shoulder injuries. 그녀의 뭐 때문에? 어깨 부상 때문에요. 자, 지금 라이딩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재능 있는 선수였던, 수영 선수였던 클라라의 이 이력이 나온 게 조금 어색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어디로? D번 단락으로 내려가 봅니다. 에마와 클라라는요, jump on their bikes. 그렇지, 이런 장면이 나와줘야겠죠. 그죠? 어떻게? 예, 자전거에 올라탔어. 자,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니까 자전거 라이딩을 시작했다. 이렇게 자전거를 올라타서 and started to paddle. 패들 밟기 시작했죠? Toward the white cliff. White cliff라는 하얀색 절벽 쪽으로 이 페달을 밟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이곳이 목적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The White Cliff는 바로 어떤 곳인데? Where the beach road ended. 바로 이 해변 도로가 끝나는 그 지점이 바로 하얀 절벽이 되는데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서 페달을 밟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peeding up and enjoying the wide blue sea. 속도를 올리면서 그리고 드넓은 푸른 바다를 즐기면서 옆에 바다가 펼쳐져 있잖아.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니까. 그죠? 해안도로를 따라가면서 운전하는 것도 참 기분 좋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건더 기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서, 에마는요, couldn't hide her excitement. 그녀의 흥분감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And exclaim. 그리고 소리쳤죠. Clara, the view is amazing. 야, 저 풍경이 정말 대단하지 않니? 놀랍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부분을 보니까 클라라가 거기에 나도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았어요. 근데 클라라의 침묵, 클라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클라라가 하지 않은 이 클라라의 침묵은 seem to say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that she was lost.

in her thoughts. 그녀가 그녀의 생각에 잠겨 있다는 것, 즉 그녀가 생각에 몰두해 있다라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 지금 생각 중이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침묵이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클라라는 어떤 생각에 잠겼을까 볼게요. 에마는요, understood the meaning of her silence. 에마는 클라라의 그런 침묵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Watching Clara riding beside her, 클라라가 그녀 옆, 즉 에마 옆을 라이딩하는 거,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걸 보면서 에마는요, thought about, 생각했습니다. Clara's past tragedy, 클라라의 과거의 tragedy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Tragedy가 뭐예요, 여러분? 비극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클라라한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죠? 자, 이 비극은 바로 뭐였는데? Which she now seemed to have overcome. Overcome이 무슨 뜻이야? 그렇지, 극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그녀가 극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과거의 클라라의 비극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옆에 이렇게 친구가 자전거 타고 가는데 그 친구의 예전에 있었던 그안 좋은 일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누가 극복한 거야? 클라라가 자신의 비극을 극복한 거죠. 그래서 이도 바로 누구? 클라라를 가리킨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클라라가 아닌 대상을 찾아주면 될것 같고 그 대상은 아마도 여기 있는 에마가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디번 단락, 첫 단락으로 좋아요. 자, 아직 이들이 지금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로 어떤 내용으로 끝났으니까 클라라에게 좋지 않았던 일의 내용으로 끝났으니까 우리가 아까 살짝 봤을 때 클라라에 좋지 않았던 일? 그렇지. Shoulder injury. 수영선수로서 어깨 부상은 치명적이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tragedy와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라라는요, 과거에 아주 재능 있는 수영선수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죠. 뭐가 되고자 하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수영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겠다라는 그녀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뭐 때문에? 바로 어깨 부상 때문에 그랬죠. 하지만 she responded. 그녀는요, 대응했습니다. To the hardship and the constructive way. Constructive라고 하면 여러분 건설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건설적인 방법으로 그 고난에 대응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비극을 그냥 한없이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수렁으로 계속 들어가면 그건 건설적인 방식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방식이 건설적인 방식이야. 네, 그런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 After years of hard training, 혹독한 그런 훈련 후에, 아주 힘든 훈련 후에, 몇 년간의 훈련 후에 she made an incredible recovery. 그녀는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회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found a new passion for biking riding, bike riding. 자전거 타기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발견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한 어떤 그 분야에서 선수로 활동을 활약을 하다가 한쪽에 부상을 당해서 그 부위는 많이 쓰지 않는 또 다른 이제 운동으로 전향을 하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딱 그 케이스가 바로 클라라의 케이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번 달락 어때요? 괜찮습니다. 계속 갈게요. 에마는요, saw, 봤어요. 뭘 봤어? How the painful past made her mature. 그녀의 고통스러운 과거가 어떻게 그녀를 mature를. mature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E까지 하면 얘는 성숙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R를 붙였죠. 비교급이 되겠죠. 더 성숙하게 어떻게 그녀의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 힘들었던 과거가 그녀를 어떻게 더 성숙하게 만들었는지 and how it made her stronger in the end. 그리고 결국에는 그녀를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를 에마는 봤어요. 에마는 아마 클라라의 정말 절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her,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건 누구를? 그렇지. 힘든 시간을 보냈던 클라라를 더 강하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C번에, D번에 있는 바로 her도 Clara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One hour later, 한 시간 후에요. Clara는 riding ahead of Emma, Emma의 앞에 자전거를 타면서 가면서 and turn back, 뒤돌아보면서 그리고 소리쳤죠. Look at the white cliff, 저 하얀 절벽 좀 봐봐. 거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자, Emma와 Clara가 그럼 목적지에 도달했다라는 의미가 B번에 나왔었죠. 그죠? B번 달락 볼게요. When they reached their destination, 그들이 그들의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에마와 클라라는 stopped their bikes, 그들의 자전거를 멈췄어요. 에마는 approached Clara, 클라라한테 다가갔죠. 그리고는 말했어요. Bike riding is unlike swimming, isn't it? 자전거 타는 게 수영과는 좀 다르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딱 봤을 때 두 개의 스포츠는 굉장히 달라 보이잖아요. 그죠?

answer with a smile.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했죠. Quite similar, actually. 실제로는 꽤 비슷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외의 대답을 하죠. Just like swimming, 수영과 마찬가지로 riding makes me feel truly alive. 자전거 타기는 나를 만들곤 하지. 내가 느끼도록 해줘. Truly alive,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끔 해줘. 그런 의미에서 수영을 할 때나 혹은 자전거를 탈 때 이때 내가 정말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는 의미에서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She added, 그리고는 그녀가 덧붙였죠. It showed me, 그것은 나에게, 덧붙인 건 바로 Clara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것은 Clara인 나에게 보여줬어. What it means, 어떤 의미인지. 자, 이시 바로 뭔데? To live while facing life tough challenges. 인생에 이 힘든 도전들을 마주하면서 산다라는 것, 그것에 마주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에게 보여줬어. 이 두 개의 스포츠가 그런 의미에서는 좀 달랐다, 같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D, C, B의 순서로 역시 거꾸로 그냥 쭉 올라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에게 보여줬다라는 건 바로 누구에게? Clara에게 보여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 볼게요. Emma가요, not in agreement. 아, 동의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고 and suggested, 제안을 했죠. Your first beach bike ride, 너의 첫 번째 해변 자전거 타기가 was great success. 정말 대단한 성공이다. 그지? 성공이었어. How about coming back next summer? 다음, 내년 여름에도 다시 오는 게 어때?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클라라가 아주 밝게 대답을 했습니다. With you, absolutely. 너와 함께라면 물론이지. 이렇게 친구의 대답에 너랑 같이라면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너가 바로 누구겠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바로 에마가 되겠습니다. 지칭추론으로 다른 대상은 바로 에마를 가리키는 C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순서 어떻게 거꾸로 쭉 올라가면 되는 몇 번을? 그렇지, 5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칭추론 나머지 4과 다른 대상은 바로 C가 되니까 정답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 정답이요? 클라라는 올림픽 수영 경기에서 메달 따는 걸 포기해야만 했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22에서 24번도 한번 쭉쭉쭉 가볼게요. In July, 몇 월이야? 7월에. 그죠? 7월에 여름이니까 사람들은 여기저기로, 그치, 피서를 갑니다. 그죠? 휴가를 떠나죠. 볼게요. 자, 7월에요. People in the city, 도시 사람들은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often escape, 흔히 탈출합니다. 벗어나요. To relax,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요. 어디에서? And the mountains, 산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도시를 벗어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으로 가는 건 보통 이제 뭐 캠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등산을 등반을 하러 간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죠? 예, 등산으로 산으로 이렇게 휴가를 가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Sean은요, didn't yet know it. 그것에 대해서 아직 알지는 못했어요. 한 번도 이제 산으로 이렇게 가보진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he was about to, 그는 be about to, 동사 원형, 투부정사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얘는 무슨 뜻이야? 막 뭐뭐 하려 하다 라는 뜻이에요. 아직 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막 뭐뭐 하려 하다. Sean도 지금 막 have the experience of a lifetime, 생애 이 인생, 인생의 그런 경험을 가질 계획이었어요. 가지려고 합니다. 자, when I look around, 자, 이제 여기 따옴표가 들어갔으니까 누군가한테 말을 하는 이 인용구가 들어갑니다. 자, 내가 주변을 돌아봤을 때 all I see,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the work I haven't finished, 내가 아직 끝마치지 못한 일과 and the bills I haven't paid, 내가 아직까지 지불하지 못한 청구서뿐이더라고. 아, 내가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뭐가 내 주변에 있나 봤더니 내가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랑 내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청구서밖에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허무하고 해야 될 일만 잔뜩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어요. He complained over the phone. 그가 전화상으로 불평을 늘어놓은 겁니다. 누구한테요? 그의 친구이자 의사인 알렉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일종의 친구한테 푸념을 늘어놓는 것도 같고 의사인 친구니까 뭔가 상담을 하는 것도 같고요. 그죠? 자, concerned about Sean. 자, concerned about. concern이 바로 걱정시키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걱정해서 라는 의미로 분사구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수영의 분사구문이니까 been 정도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누가 걱정했을까? 바로 그가 말했습니다. Sean에 대해서 말했다. Sean에 대해서 걱정

했다라는 거니까 의사인 친구인 알렉스가 되겠죠. 자, 알렉스가 션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그 알렉스가 말했죠. You've been stressed for weeks. 내가 몇주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 너가 몇주 동안 스트레스가 참 많았지. Come see me for medical treatment if things don't improve. 상황이 만약에 상태가 더 좋아지지 않는다면, 향상되지 않는다면 의학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날 한번 찾아와. 이렇게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걱정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You've been stressed for weeks. You는 누구야? 그치. 여기에는 바로 션이 되겠습니다. 친구인 션이에요. 그래서 션이 바로 A. 이렇게 일단은 지칭추론 잡고 갈게요. 자, 걱정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으로 끝난 A 단락입니다. B번으로 가볼게요. Having hiked for several hours. 몇 시간 동안의 하이킹을 한 후에. 등산을 한 후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등반을 하고 이렇게. 자, 그러면 등반을 시작했네요. 여기 지금 걱정스러운 친구의 대답으로 끝났잖아요. 그저 말로 끝났으니까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으로 갑자기 등반을 후에 이렇게 가는 건 앞에 갭이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내용상의 갭이. 그래서 B는 이따가 보겠고 C로 가보겠습니다. After what felt like the longest night of Sean's life. 션의 인생에서 가장 길은 것처럼 느껴졌던 그밤 후에. 그럼 어떤 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역시 그 얘기는 A번에 없죠. 그죠? 그래서 D로 가겠습니다. Upon hearing this offer. 이러한 제안을 듣자마자. 자, 여기 지금 upon ing가 나왔는데요. on ing와 동일합니다. 우리 전 시간에 as soon as라는 접속사 배웠었죠. 문장을 이끄는. 얘는 전치사구로 뭐뭐 하자마자라는 의미로 as soon as와 의미상으로는 같지만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구의 형태, 문장이 아닌 구의 형태를 이끌게 됩니다. 이때 hearing은 동명사가 되겠죠. 자, 그의 제안을 듣자마자 션이 대답했습니다. 고맙기는 하지만 but I know, 나는 알고 있지. Just the treatment I need. 내가 필요한 치료, 꼭 맞는 그 치료를 나는 알고 있어. 자, 뭐에 대한 말일까요? 친구가, 아, 야, 너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 만약에 좀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나한테 좀 와. 의학적인 치료 좀 받자. 이렇게 친구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 제안을, 친구의 제안을 듣자마자, 아니, 아니야. 나는 나한테 딱 맞는 치료법을 알고 있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몇번 단락이? 그렇지. D번 단락이. A 단락 다음으로는 가장 적절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I는 누구예요? 그렇지. 역시 션을 가리키겠습니다. 자, he told his friend. 그는 그의 친구에게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About the Vincent Mountain hike. 이 빈센트 산에 등반하는 거에 대해서, 하이킹하는 거, 등산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하이킹은 바로 뭐예요? 하이크는. 등산은 he had read about. 그가 읽었던 그 등반에 대한 것이었죠. 알렉스인 친구가 아주 걱정스러운 마음에 넌지시 이제 경고를 합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알려주죠. 자, even in summer. 여름에라도. 그러니까 여름은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등산을 하는 그런 때잖아요. 시기잖아요. 여름이라도 hiking can be dangerous. 위험할 수 있어, 등산이. Don't forget. 잊지 마. Your safety checklist. 너의 안전상의 확인 내역들, 이런 것들을 꼭 점검표를 하고 가. 이런 이야기야. 즉, 지켜야 될 것들 잘 명시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명심하고 가. 이렇게 친구가 조언을 해주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 조언에 따라서 이제 등반을 할 텐데, 몇 시간 후, 등반을 한몇 시간 후,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몇 번으로 가면 돼요? B번 달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B 달라고요? 몇 시간 동안의 등반 후에, Sean은 was thrilled. 자, 등반을 하면서 그는 아주 기쁨을 느꼈어요. 자, 뭐 하게 돼서? To reach the top of Vincent Mountain. 드디어 이제 목적지인 Vincent Mountain의 정상에 도달을 한것 같아요. 도달을 해서 정말 기분이 좋았죠? As Toby started. 토비가 누구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토비가 누구지? 토비가 started bark. 뭐 하기 시작했어요? 짖기 시작했습니다. 자, 션은요, turn around. 주변을 돌아보고, and finding him running toward a large pond. 아주 큰 호수 쪽으로 그 토비가 달려가는 걸 봤어요. 짖는 걸로 봐서는 개인 것 같아요. 토비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나라는 생각을 좀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토비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지? 여기. D번의 끝부분은 우리가 안 읽었네요. 그죠? 이 부분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자, following his friend's words, 그의 친구의 조언에 따라서, 말에 따라서, he added protective gear. 그가 보호 장비를 추가했어요. 자, 그가 추가했다는 건 바로, 등반을 하게 될, 등산을 하게 될 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E도 역시 션을 가리킵니다. 자, 그가 보호 장비를 그의 캠프 장비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는요, 그의 hiking clothes, 등산복을 입고 and tied up his boots, 등산화에 끈을 맸어요. He almost forgot his new hiking sticks. 그는 거의 잊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새롭게 마련을 한 이 hiking sticks, 등산용 스틱, 등산용 막대기, 지팡이를 잊을 뻔했어요. As he walked out, 그가 walked out door, 그 문을 걸어나가면서요. 누구와 함께? 그의 강아지인 토비와 함께. 토비가 여기 나왔었네. 그죠? 그래서 이 토비가 달려가는 장면이 바로 어디 나오는 거야? 그치? 막 비번에서 같이 올라가서 등반을 해서 그곳에서 뛰놀고 있는 예, 아주 큰 호수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토비의 모습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좋아요. B1 달러 더 잘 연결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What a nice and quiet place. 정말 멋지고 조용한 곳이구나. 션이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Among the trees, 나무 가운데서 he could ease the stress of recent weeks. 최근에 몇 주 동안의 그런 스트레스를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요. 스트레스를 잘 이렇게 풀고 있는 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however, 하지만은요. As night approached, 아까 우리 C번에서 봤던 어떤 정말 기나긴 밤의 사건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밤이 왔을 때 the wind blew fiercely. 바람이 아주 사납게 몰아쳤어요. 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불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션은요, 불안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어? 그치, 앞에 빙이 생략된 분사구문에 형용사 분사구문이 나왔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라는 얘기죠. 자,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he called to his companion. 그는 그의 동반자, 그게 누구야? 토비랑 같이 올라왔죠. 그죠? 토비를 불렀습니다. 누가 불렀어? Sean이 부른 거죠. 자, come here, boy. 아, 일로 와. 이제 토비를 부른 거죠. 일로 와. He held the dog close. 자, 그가 강아지를 꼭 안았어요. And I for to ignore the fear rushing in. 몰려드는 그 두려움을 무시하려는 노력으로, 그걸 잊어보려는 노력으로 강아지를 꼭 안고 잠을 자려고, 잠을 청해보려고 하는 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무사히 잘 보냈을까요? After what felt like the longest night of Sean's life. 션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처럼 느껴졌던 그 후에, 자, 하늘이 마침내 turn a beautiful shade of pink. 분홍색 색조, 아름다운 색조로 바뀌었고 and the warm sun shone around him. 그 주변에 따뜻한 이 태양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모습을 바꿨죠, 날씨가. 그죠? 자, he packed up his equipment. 그는 그의 장비를 꾸렸고 enjoying his last moment and the mountain air. 이 산에 있는 공기 속에서 그의 마지막 순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제 잘 장비를 챙겨서 내려오려고 하산하려고 하는 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finding Toby energetically running next to campsite. 토비가 뭐하고 있었어? 아주 에너지 넘치게 활기차게 그 캠프사이트, 캠프장 주변에 옆에 막 달려가는 걸 보면서 션이 말했죠. You must be as excited as I am after surviving a night like that. 자, 그 밤에 살아남았던 그 이후에, 즉 그 밤에서 그 혹독했던 밤, 밤에 막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잖아요. 그죠? 그 후에 살아남았던 것에 대해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나만큼이나 네가 정말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유가. 토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C만 토비, a dog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dog이겠죠? 그러니까 Sean's dog 얘기 되겠습니다. Sean은요, went down the mountain with a new scene of joy, a sense of joy. 새로운 이런 기쁨, 새로워진 그런 기쁨으로 산을 내려갔어요. 그리고 he exclaimed, 소리쳤죠? My treatment worked like a charm. 자, like a charm, worked like a charm. 계획대로 잘 작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계획대로 내 치료가 잘 되었어. 내가 의도했던 대로 진행이 잘 되었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완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DBC의 순서를 갖고 있는 순서로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DBC의 순서는 몇 번이야? 그치,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지칭추론, 나머지 내과 다른 거. 나머지는 처음부터 다 션을 가리키는데 몇 번만, 그렇지, C만 토비를 가리킵니다. 자, 내용과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 정답이에요? 밤이 되자 바람이 잦아든 것이 아니라 거세졌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어. 자, 이제 몇 번으로? 예, 25, 26, 27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보니까 여기 when invited라는 표현으로 when being invited, 수동의 형태로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being이 생략된 수동

3명의 분사구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누가 초청이 되고 누가 요청을 받은 거냐? Ellen이라는 주절의 주어가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When invited by her mother to go shopping after lunch. 점심 식사 후에 쇼핑을 가자는 그녀의 엄마의 요청에 따라서 엄마가 요청을 하셨을 때 Ellen은 망설이면서 대답을 했죠. Sorry, mom. 엄마 죄송한데 I have an English essay assignment I need to finish. 제가 끝내야 될 영어 에세이 과제가 있어요. Her mother persisted. 그런데 엄마가 고집을 하시죠. 뭐라고 주장하세요? Come on. 야, 얘야. Your father's birthday is just around the corner. 너의 아빠의 생일이 곧 다가오게 되는데 and you wanted to buy his birthday present by yourself. 네가 직접 스스로 혼자서 너가 사기를 원했잖아. 아빠 선물 네가 사고 싶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같이 꼭 가야 돼. 오늘 쇼핑 아빠 선물 사려고 생일 선물 생선 사려고 하는 거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1번 단락 계속 볼게요. 엘렌은요 갑자기 realize that 깨닫게 되었죠. Her father's birthday was just 2 days away. 아빠 생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걸요. 자, 그래서 she altered her original plan. 그녀의 원래 계획. 그게 뭔데? To do the assignment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려는 자신의 원래 계획을 altered, 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Anne decided, 결심했죠? To go to the shopping mall with her mother. 엄마랑 같이 쇼핑몰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she, 누가 결정을 바꿔서 다시 결심을 했어? 그렇지, 여기에는 Ellen이 바로 딸인 Ellen이 결심을 바꾼 거죠. 계획을 바꿔서 결심을 다시 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A를, Ellen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엄마랑 쇼핑하러 가는 Ellen의 모습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 B로 가볼게요. And I wanted to get a strawberry smoothie in the cafe. 벌써 좀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카페에서 스트로베리 스무디를 먹고 싶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역시 나중에 좀 볼게요. 이따 보겠습니다. C로 가볼게요. Upon arrival. 아까 upon ing처럼 동일합니다. 자,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에요. 도착하자마자. At the shopping mall center. 쇼핑몰의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쇼핑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엄마가 inquired. 물어보셨죠? inquire란 단어가 묻다, 질문하다, 질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Ellen, have you decided? 너 결정했니? What to buy for his birthday present? 아빠 생일 선물로 뭘 살지는 결정했어? 그러자 엘렌이 재빠르게 대답합니다. I'd like to buy him. 아빠한테 사드리고 싶어요. A pair of soccer shoes. 축구화를 한 켤레 좀 사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내가. 그러니까 바로 엘렌이 역시 아이를 지칭하는 대상과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엘렌은 알았어요. Her father had joined the morning soccer club recently. 최근에 아빠가 아침 축구 클럽에 합류했다라는 거, 축구 클럽에 가입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and needed some new soccer shoes. 그래서 아빠가 새로운 축구화가 필요할 거라고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빠한테 가장 필요한 선물을 해주고 싶은 엘렌의 모습, 그걸 잘 알고 있는 엘렌의 모습이 바로 C번 첫 번째 단락으로 쇼핑몰을 엄마랑 같이 가서 방문을 해서 지금 아빠 선물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C번 단락이 첫 단락으로 오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A번 단락으로 다음에는 두 번째 단락이 되겠죠. She entered a shoe store. 그래서 신발 가게로 가서요. And selected a pair of red soccer shoes. 빨간색 축구화를 한 켤레 선택을 했습니다. After buying the present, 선물을 산 후에요. She told her mother, 엄마한테 엘렌이 이야기하죠. Mom, now. 엄마, 이제 I'm going to do my assignment in the cafe. 내가 카페에 가서 제 숙제를 좀 할게요. While you are shopping. 엄마가 나머지 이제 쇼핑을 하시는 동안에 저는 숙제를 하겠나이다. 이렇게 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쇼핑을 마친 엘렌은 엄마는 이제 따로 쇼핑을 하고 쇼핑을 마친 엘렌은 어디로 향하겠어요? 카페로 가겠죠. 아까 카페? 그치. 딸기 스무디가 있었던 B번의 카페로 가보겠습니다. 엘렌은요, wanted to get some strawberry smoothie in the cafe. 카페에서 딸기 스무디를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it was sold out. 그건 다 팔렸었죠. So she bought a yogurt smoothie instead. 대신에 요거트 스무디를 먹었습니다. The cafe was not very busy for a third Saturday afternoon. 토요일 오후인데도 카페는 그렇게 붐비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렌은 settled at a large table to work on her assignment. 그녀의 숙제를 하기 위해서 큰 테이블에 앉았죠. 하지만 after a while, 잠시 후에 a group of students came in. 한 무리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and there want 들어왔는데 and there weren't any large table left. Tables left. 큰 테이블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큰 테이블에 아마도 엘런이 앉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큰 테이블 남아 있지 않아. 근데 여러 명이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자리를 혼자 차지하고 있는 엘런의 모습. 그래서 아마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 One of them. 그들 중에 한 명, 학생의 무리 중에 한 명이 came over to Ellen's table. 엘런의 테이블, 엘런이 있는 테이블로 와서 and politely asked. 정중하게, 상냥하게 물어봤죠. Could you possibly move to that small table? Smaller table? 더 작은 테이블 쪽으로 좀 이동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쪽으로 좀 이동하시고 저희가 좀 여기 앉아도 될까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B도 바로 누구? Ellen이 되겠습니다. Ellen이 대답했죠? It's okay. 괜찮아요. I'm just leaving anyway. 제가 어쨌든 지금 떠나려고 했어요. She hurried gather her assignment. 그녀가 그녀의 숙제를 서둘러서 모아서 그리고 뭘 한 채로? Leaving the shoe bag behind under the table. 자, leave behind. 남겨뒀습니다. 아빠 그 생일 선물로 산 신발 가방을 테이블 아래다가 남겨둔 채로 그녀의 숙제만 이렇게 서둘러서 챙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B번 달라 카페에 가서 숙제를 하다가 짐을 잘 챙기고 있는 엘런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남은 달라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It must be in the cafe. 카페에 있으면 틀림없어요. 엘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When she realized the gift for the father's Her father was missing upon returning home. Upon ing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아빠의 선물이 was missing. 사라졌다라는 걸 그녀가 깨달았을 때 그거 카페에 있으면 분명해요. 제가 그 카페에서 놓고 온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뭐야? She realized she는 역시 Elle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도 역시 Ellen. 그러면 E가 다른 대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she felt so disheartened. Disheartened. 그녀가 굉장히 낙담했어요. 그리고는 걱정을 했죠. It would be impossible to find it. 그걸 찾기란 불가능할 거라고. 새 신발이잖아요. 그죠? 자, why don't you call the cafe? 카페 전화해보는 거 어때? 라고 엄마가 제안을 하셨습니다. When she phoned the cafe, 카페 전화를 했을 때 and asked about the shoe bag, 그 신발 가방에 대해서 그래 물어봤을 때 the manager said that. 그 카페 매니저가 말했죠. She would check and let her know. 그녀가 확인해보고 알려주겠노라고요. After a few minutes, 몇 분 후에 she called back. 그녀가 다시 전화를 해서 and told Ellen. 엘렌에게 말했습니다. She had just discovered it. 그녀가 막 그걸 발견했다고요. 찾았다고요. 그렇죠? 그럼 누가 찾은 거예요? 카페 매니저가 되겠죠? 그러니까 manager를 가리키는 몇 번이 그렇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2번 대상만 다른 대상이 되겠습니다. Ellen is so pleased that, 너무 기뻤어요. The birthday gift had been found. 그 아빠의 생일 선물을 찾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그래서 C, B, D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 C, B, D,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칭초라는 마지막에 카페 매니저를 가리키고 있는 E, 알파벳 E의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상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 정답이에요? 카페에서 요거트 스무디를 팔지 않은 것이 아니죠. 스트로베리 스무디가 다 sold out 됐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뭘 샀다고? 요거트 스무디를 사서 먹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팔지 않았으면 못 먹지 않았을까? 그죠? 그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몇 번으로? 그렇지, 28, 29, 30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한번 가볼게요. Haley, be careful. Haley, 조심해. 카밀리아가 불안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Watching her sister, 그녀의 여동생이 carrying a huge cake to the table. 테이블로 아주 큰 케이크를 운반하는 걸 보면서 뭔가 불안한 거죠. 그죠? Haley, 조심해야 돼.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카밀리아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헤일리와 그 다음에 카밀리아 이렇게 두 대상을 먼저 잡고 갈게요. Don't worry, 카밀리아. Haley responds smiling. 웃으면서 헤일리가 걱정하지 마, 언니. 카밀리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카밀리아가 relax only when, 오직 이러고 나서야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헤일리가 has safely placed the cake on the party table. 그 케이크를 파티 테이블에 안전하게 놓은 다음에야, 놓았을 때에야, 그제서야 편안함을 느꼈다. 안도감을 느꼈다. 자, 아빠가 여기 곧 오실 거야. 근데 너는 어떤 선물을 샀니? 아빠 선물로? 카밀리아가 궁금해서 물어보죠. 그죠? 호기심에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너는 바로 누구겠어요? 카밀리아가 물어봤으니까 헤일리가 바로 유가 되겠죠. 그래서 A의 대상은 바로 헤일리가 되겠습니다.
자, that will be surprised. 아빠가 놀라실 거야. To find out what it is.

그게 뭔지 알게 되시면 놀라실걸? 이라고 헨리가 윙크를 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커밀리한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거 분명히 아빠가 엄청 놀라실걸? 이렇게 기대감을 주고 있으면서 A번 내용은 끝납니다. 자, these glasses. 어? 안경이었나 봐요. 그죠? 이 안경이 can help correct your red green color blindness. 아빠의 적색 녹색 blindness 생맹이 되겠죠? 정녹생맹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녹생맹을 correct 보충하고 보완하고 뭔가 여기서는 교정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는 게 낫겠죠? 예, 수정하고 교정하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이런 이야기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안경을 선물한 것 같아요. 누가 선물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아직 아빠도 나오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B번 달락 역시 이따가 보겠습니다. C번, Happy Birthday! 생신 축하드려요. You are 50 today, Dad. 아빠 오늘 50세가 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아빠가 아직 안 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C는 이따가 역시 볼게요. D로 갑니다. I bet you bought a wallet or watch for him. 아, 내가 장담 건데 너는 아빠를 위해서 지갑 아니면 뭐 시계를 샀겠지.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야? 아, 내가 안 알려주고 뭐야? 분명히 아빠 이거 알면 놀라실걸? 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카밀리아가 대답하는 거겠죠? 아, 분명히 너 뭐 시계 아니면 지갑 아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도 바로 누구예요? 헨리가 되겠습니다. D도 헨리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죠? In reply, 대꾸를 하면서 헨리가 대답했죠. No, I bought something much more personal. 훨씬 더 개인적인 무언가를 샀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By the way, 근데 말이야, there's something, 뭔가가 있어. You should know about that. 아빠에 대해서 언니가 알아야 될, 카밀리아가 알아야 될 무언가가 있어.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카밀리아를 가리키는 몇 번만? 2만 다른 대상일 거예요. 이미 두 대상이 헨리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죠? 계속 볼게요. 자,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They were certainly interrupted by the doorbell ringing. 자, 초인종 소리에 의해서 그들의 대화가 끊깁니다. 대화가 그들이 방해를 받습니다. 라는 얘기니까 그들의 말이 중단이 되죠. It was their dad. 아빠가 오신 거예요. And they were overjoyed to see him. 그 아빠를 보고 그들은 너무 기뻐합니다. My lovely ladies. 내 사랑스러운 딸들아. Thank you for inviting me. 나를 초대해줘서 고마워. To your place for my birthday. 내 생일을 위해서 너희들의 집에 나를 초대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아빠가 딸들의 집에 방문하신 것 같아요. 자신의 생파를 해줄 딸들이 초대를 한 거겠죠. 자, he walked in joyfully. 그는 아주 기쁘게 예, 들어섰습니다.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서 hugging his daughters, 딸들을 안아주셨죠. They all, 그들은 모두 walked into the dining room,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자, where, 바로 그곳에서 he was greeted with, 그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뭘로요? Rainbow colored birthday cake. 오, 무지개 색상의 무지개 케이크, 생일 케이크와 and 50 red roses, 50송이의 장미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어? 왜 50송이지? 그치, 아빠가 오늘 아빠 50세 되는 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아빠 오늘 50세가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일에 맞게 이렇게 그 해수에 맞게 아빠의 나이에 맞게 장미송이를 준비한 역시 센스 있는 딸들입니다. 디번 달락, 첫 달락으로 좋아요.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그치, 이제 아빠 오셨으니까 Happy birthday, you are 50 today, Dad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We love you. 우리는 아빠를 사랑합니다. 카밀리아가 said before. 뒤에 것 하기 전에 말했다 하니까 카밀리아가 말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카밀리아가 말한 후에요. Before her sister handed him. 이 헨리라는 그녀의 동생이, 여동생이 그에게, 아빠에게 건네줬죠. A small parcel. 작은 소포, 작은 이런 상자를 건네줬어요. 자, 그럼 her sister라는 게 바로 역시 헨리를 가리키겠습니다. 자, when he opened it, 그가 그걸 열었을 때, 그 작은 소포를 열어봤을 때, she discovered a pair of glasses inside. 안에, 이 안경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안경이 안에 들어있었죠? Hayley, dad doesn't have eyesight problems, Camelia said, puzzled. 카밀리아가 당황하면서, Hayley, 아빠는 시력 문제는 없으신데? Actually, Camelia, 하시는 말이야, 카밀리아 언니. I recently found out. 내가 최근에 알게 됐어. He has long been suffered from color blindness. 아빠가 아주 오랫동안 이 생맹으로 힘들어하셨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 He's kept it

a secret. 그는 아빠는 그 생명의 그 문제를 비밀로 하셨어. So as to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이고요. So as not to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서 비밀로 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헤링리가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C번 단락 두 번째 단락으로 나온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B로 가보겠습니다. 자, that these glasses can help crack your red, green color blindness, said Haley. 그래서 헤일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 이 안경이 아빠의 그 정록 생명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he slowly put them on. 그래서 아빠가 안경을 천천히 써보시죠. And started at the birthday present on the table.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생일 선물들을 stared at, 바라보시게 됩니다. Singing vivid red and green colors for the first time ever. 지금까지 봤을 때 처음으로 붉은색과 초록색이 선명한 붉은색과 초록색을 보시면서 이제서야 이제 이게 선명하게 빨간색과 녹색이 보이는 거죠. He started to cry. 아버지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Incredible. 믿을 수가 없구나. Look at those wonderful colors. 아까 그 무지개 색깔의 케이크 있었고 빨간색의 장미가 있었잖아요. 그죠? 완전히 색채감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생일 선물이었잖아. 자, 이 아름다운 색깔 좀 보렴. He shouted in amazement. 그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죠. Haley가 called him in tears. 역시 딸도 울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빠, I'm glad you can now finally enjoy the true beauty of rainbows and roses. 아빠가 드디어 이 무지개와 장미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정말 기뻐요. Represent love. 붉은색은 사랑을 상징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and green represent health. 초록색은 건강을 나타낸대요. You deserve both. 아빠는 둘 다를 가질 만한 자격이 있으세요. 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죠. Singing how happy her present of glasses. 그 동생이 선물한 그녀 그 동생의 선물, 그 동생의 안경 선물이 had made their dad. 그들의 아빠를 how happy,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었는지를 보면서 금일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그럼 그녀의 생일 선물, 바로 누구의 선물이야? 헨리가 준비한 안경 선물이 되겠죠? 그래서 B, 그녀의 선물이라는 건 헨리의 선물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칭처럼 나머지 다른 건 바로 E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답 챙겨보겠습니다. DCB의 순서를 갖고 있는 DCB, 몇 번이야? DCB. 바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지칭처럼 나머지 4과 다른 거 E가 되겠습니다. 자, 금일리아만 E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전부 다 헨리를 가리키죠. 자, 관련 없는 거몇 번이 정답이야? 네. 바로 헨리와 금일리아는 아버지 집을 방문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헨리와 금일리아의 집을 방문한 게 아닐까요? 그죠? 네,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 갈게. 31에서 33번 가겠습니다. 자, walking out Charing Cross Station in London. 런던의 이 역으로 걸어 나오면서, 역에서 이제 걸어 나오면서, 에밀리와 그리고 그녀의 여행 친구, 여행 메이트인 레일라가 이미 느꼈죠. 그들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런던에 도착해가지고, 역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둘의 모습이 보이시는 겁니다. It was second day of their European summer trip. 그들의 이 유럽 여름 여행의 두 번째 날이었어요. They were about to visit, be about to, 동사원형. 그치,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막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art galleries, 미술관 중 하나를 방문할 거였어요. The two of them, 그들 둘다 started hurrying with excitement. 정말 흥분감에 기뻐서 서두르기 시작했죠. 빨리 가서 보자, 이렇게 되겠죠. 자, suddenly, 갑자기 에밀리가 shouted, 소리쳤어요. Look! 저기 봐봐. There it is. 저기 있다. We're finally at the National Gallery. 우리가 드디어 National Gallery에 도착했어. 레일라가 laughed, 웃으면서 and responded, 대답했죠. Your dreams finally come true. 너의 꿈이 마침내 실현이 되는구나. 그럼 지금 누가 말한 거야? 네, 라일라가 웃으면서 말한 거니까. 상대인 라일라와 에밀리아가 있으니까 에밀리아가 되겠죠. 그래서 A가 바로 에밀리아를 가리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둘이 이 내셔널 갤러리에 갔으니까, 내셔널 갤러리는 이 미술관에 갔으니까 미술품들을 보겠죠. 그죠? 자, 미술 작품들이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Don't lose hope yet.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지 마. 뭔가 안 좋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 B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B는 이따가 역시 보겠습니다. 하지만, after searching all the exhibition rooms, 모든 이 전시하는 방들을 다 찾아봤지만, 에밀리아와

라일라는 couldn't find Van Gogh's masterpiece anywhere. 반고의 작품을 보러 왔나 봐요. 반고의 걸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요 전에도 뭔가 내용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러면 한번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렇지, 이게 나와줘야겠죠. Upon ING, 뭐라고요? 그치, 뭐뭐 하자마자. Upon entering the National Gallery, National Gallery에 들어서자마자 Emilia는 knew, 알았습니다. Exactly where to go first, 어디를 먼저 가야 될지 알았어요. 자신이 원래 보고 싶었던 작품이 있으니까 그 작품으로 바로 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죠. 그죠? She grabbed Lala's hand. 그녀가 랄라의 손을 잡고 and dragged her. 그녀를 끌고 hurried. 서둘러서 to find. 찾았죠. 자, 뭐를? 망고의 sunflowers. 아, 이 작품 보러 왔구나. 그죠? 망고의 정말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 해바라기. sunflowers를 보러 온 거예요. 그죠? 이걸 찾았습니다. 누가 랄라의 손을 끌고 갔겠어요? 그렇지. 에밀리아가 잡고 끌고 갔겠지. 그래서 우리는 에밀리아가 아닌 아마도 라일라를 가리키는 대상을 찾아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He was Emily's, Emilia 맞죠? 그죠? 에밀리아의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었고 and had inspired her. 그녀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뭐가 되기를? To become a painter. 아, 이 그림이 그녀가 화가가 되게끔 그렇게 영감을 준 그림이기도 했대요. Emilia는 love his use of bright colors and light. 그가 그 방고가 사용한 밝은색 색감과 그 빛을 정말 좋아했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 D 괜찮습니다. 좋아요. She couldn't wait. 그녀는 정말 하고 싶었죠. To finally see his masterpiece in person. 직접 그의 걸작을 마침내 보기를 정말로 원했어요. It will be amazing to see. 보면 정말 놀라울 것 같아. How it communicated the feelings of isolation and loneliness in his work. 그의 작품 속에서 그가 고립을 느꼈던 거, 그리고 그가 외로움을 느꼈던 거, 고립과 외로움의 그런 감정을 어떻게 그가 전달했는지를 보게 되는 건 정말로 놀라울 거야. 라고 하면서 그녀가 정말 기대에 부풀려서 말을 했죠. 그래서 디번 달라 이렇게 기대에 부풀려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방고의 작품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 라는 내용이 어디 나왔었어요? 그치, C에 나왔었잖아. 그럼 C로 가볼게요. However, 하지만 after searching all the exhibition rooms, 모든 전시 그 방, 전시실을 다 찾아본 이후에도 Emilia와 Lila는 couldn't find Van Gogh's masterpiece anywhere. 그 어디에서도 방고의 작품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That's weird. 이상하다. Weird란 단어가 이상한이란 뜻이죠. 자, 방고의 sunflower는 바로 should be here.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where is it? 그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Emilia가 looked upset. 기분이 상해 보였죠. 하지만 라일라가요. 라일라가 kept calm and sad.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말했죠. Maybe you have missed a notice about it. 너가 분명히 그 작품에 대한 뭔가 공지를 놓쳤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너가 놓쳤을 것 같아. 누가 이야기야? 라일라가. 그러니까 누구? 에밀리아가 바로 C도 에밀리아를 가리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Check the National Gallery app. National Gallery app을 한번 확인해보자. 자, 확인해봐. 그랬더니 에밀리아가 빠르게 그것을 확인을 해봤어요. Then, 그런 다음에 she sighed. 그녀가 한숨을 쉬죠. Sunflowers isn't here. 이 작품이 여기 없대. It's been lent to a different gallery for a special exhibition. 특별 전시회를 위해서 다른 미술관으로 대여가 됐대. 그치. 우리나라도 가끔 그 미술 작품들이 대여가 돼서 이렇게 전시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보잖아요. 그죠?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So, I can't believe I didn't check. 내가 그걸 확인을 안 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에밀리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C, D에서 C로 가면 되겠고요. 역시 I는 누구를 가리켜요? 에밀리아를 가리키겠죠. 자, 그러면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B로 가볼게요. Don't lose hope yet. 근데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지 마. Which gallery is a special exhibition at? 그 특별한 전시회가 어떤 갤러리에서, 어떤 미술관에서 열린대? 라일라가 물어봤죠? 에밀리아가 대답했어요. Well, his flowers is still in England. 그의 그 작품, Sunflowers라는 작품이 여전히 잉글랜드에 있긴 하지만 it's at a gallery in Liverpool. 리버풀이라는 곳에, 그 리버풀에 있는 미술관에 있대. That's a long way, isn't it? 근데 거기에 참 멀잖아.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After a quick search on her phone, Lila stated. 라일라가 이야기했죠. 빠르게 그녀의 전화로 검색을 한 후에 No, 아니야. It's only 2 hours to Liverpool by train. 기차로 가면 리버풀까지 2시간이면 가. The next train leaves in an hour. 그리고 다음 기차가 1시간 안에 떠나.

Why don't we take it? 우리가 그거 타보는 게 어떠니? 진짜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친구의 그 꿈을 보고자 하는 그 희망을 지켜주기 위해서. 너무 아름다운 관계인 것 같아. 그죠? So after considering the idea, 그 생각에 대해서 고려를 해본 후에 에밀리아가 now lead, 이제는 좀 안도한 상태로 대답을 합니다. Yeah, 그래. But 하지만 you always wanted to see Rembrandt paintings. 너, 라일라, 너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늘 보고 싶어 했잖아. Let's do that first. 그거 먼저 하자, 라일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둘의 관계 너무 아름다운데? 그죠? 자, 그래서 라일라, B. 답이 나왔습니다. 자, then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고 나서 we can catch the next train. 다음번 기차를 탈수 있잖아. 라일라가 밝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라고 의미하는 것 같죠? 그래서 DCB의 순서를 갖고 있는 몇 번을 정답을 하면 돼? 몇 번을 정답을 하면 돼? DCB. DCB. 바로 5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칭출에서 나머지 4과 다른 건 바로 라일라를 가리키고 있는 B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확인 들어갑니다. 에밀리아와 라일라는 유럽 여행 중이었다. 여름 유럽 여행 중에서 두 번째 날을 지금 겪고 있었고요. 라일라는 에밀리아에게 리버풀로 가자고 제안을 했죠. 에밀리아는 기차를 점심시간 전에 타고 가자고 말한 게 아니라 점심을 먹고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될것 같아요. 내셔널 갤러리에는 반 고흐의 선플라워가 없었죠. 리버풀의 특별 전시장으로 가 있었어요. 에밀리아는 반 고흐의 선플라워를 좋아했습니다. 그죠? 좋아했으니까 이걸 못 보게 돼서 엄청 실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리버풀까지 갈것 같은 이런 장면으로 우리 끝나는 33번 문제도 잘 해결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그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셈의 선물. 작은 선물 똑똑 복화가 보겠습니다. alter라는 단어예요. 얘가 바꾸다 혹은 변경하다라는 change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정말 많이 나와요. change도 정말 많이 나오지만 alter라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alteration이라고 하면 변형, 개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똑똑복화에 여러분 넣으시면서 alter도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alteration이라는 단어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alternative 뭐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대안, 그치? 대신해서 바꿔서 다른 걸로 바꾸는 대체, 대안이라는 의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같이 연상하시면서 단어 외우시면 훨씬 더 오랫동안 내 것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 진짜 중요해요. 알겠죠? 고생 많았어. 다음 시간 이제 드디어 피날레의 우리 마지막 막강 65강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천천히 좀 탄템포 쉬어가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생각해서 4개의 지문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4개 문제 쭉 푸시면서 아, 구문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지? 뭐 단어 어려운 단어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문제 잡는 확실한 작은 것부터 챙겨서 큰 것으로 우리가 갈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힘찬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버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29강에 오셨고요. 저번 시간부터 계속해서 지금 밑줄 친 어휘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조금씩 체감하고 있겠지만 점점 문항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복습과 예습 반드시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밑줄 친 어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어떤 문제부터 들어갈 거냐면요. 36번 문항 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 30번부터 한번 이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당연히 여러분

미리 풀어오셨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러면 풀어왔으면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also, the wonders of modern technology have provided people with opportunities beyond the wildest dreams of our ancestors. 얘들아, 굉장히 긴 문장이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비록, 그럼 현대 기술의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네. 자, 그래서 현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한테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걸 제공했대. 자, 무엇? 과 함께 with opportunity 어떤 기회와 함께 제공을 해 주었는데 우리 선조들은 정말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The goods, as usual, 일반적으로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그 by a downsid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점에 의해서 좋은 점은 당연히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시작하고 있네요. 자, 그럼 얘들아, 뒤에 나오는 내용 뭐에 대해서 나올까? 뭔가 뒤따라 나오는 downside, 단점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를 추측하면서 우리 다음 문장 한번 읽어봅시다. One of those downsides 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 단점들 중에 하나는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여러 단점들 중에 하나는 that anyone who so choo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그 누구나 can pick up the virtual megaph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상의 확성기를 들 수 있대.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가상의 확성기라고 하는 것은요, that is the internet, 인터넷이래. 자, 그래서 그 선택한 누구나 가성의 확산기인 인터넷을 들고요. And put in their two cents on any of an infinite number of topic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Infinite number of topic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수없이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무한한 주제에 대해서 그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대. 자,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한 번만 정리를 해보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인터넷에서 그 무한한 주제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블로그를 쓴다고 해봐. 그 누구도 여러분을 막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virtual megaphone, 어떤 가상의 확성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인터넷에다가 너희들의 지금 의견을 개진하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뭐 없이 regardless of their qualific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자격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의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블로그를 쓰는 데 있어서 혹은 어떤 댓글을 쓰는 데 있어서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자, 그래서 아, 인터넷 상황에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 없다?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럼 조금 더 읽어보자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요. 인터넷에서는 there are no regulations. 뭐가 없다는 거야, 얘들아. 규율, 규제라고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preventing A from ing라고 하는 우리 수거 표현 알고 있죠? A로 하여금 ing하지 못하게 막다 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자, 우리에게는요. 인터넷에는요. 어떤 규제가 없어. 그 어린이집 교사 혹은 유치원 교사로 하여금 무엇을 제공하지 못하게 막는 규제가 없대? From offering medical advi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치원 교사가 어떤 의학적인 advice, 조언을 주는 것을 막을 만한 규제가 없다는 거지. 왜? 인터넷은 뭐가 없으니까? 앞에서 나온 qualification, 자격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뒤따라 나오는 preventing도 맞는 표현 되겠죠.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로 하여금 어떤 의학적인 조언을 하지 못하도록,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가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or a physici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사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가 없대? From suggesting ways to safely make structural changes to your ho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사가 너의 집을 안전하게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그것을 예방하는 규제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솔직히 의사는 지금 뭐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집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그두 개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이때 등장하고 있는 두 개는 뭐예요? 잘못된 정보와 올바른 정보를 구분하는 것은 항상 쉽지가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구분하는 거 쉽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3번도 맞는 표현 될것 같고요. 답이 안 나오고 있네요. This can be particularly frustrating for scientis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것은, 여기서 등장하는 이것은 뭐야? 잘못된 정보와 그 올바른 정보가 마구 혼용돼서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것은 특히나 낙담적일 수 있는데, 좌절스러울 수 있는데, 누구에게 있어서? 과학자들한테는 좌절스러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과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Who spend their lives learning how to understand the intricacies of the world around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spend 시간, ing라고 하면 뭐라고 했었지? 시간을 뭐뭐 하는데 사용하다라고 해서 우리 이 수거 표현 외워두기로 했었거든. 그치?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평생을 어디에다가 쓴 사람들이야? Learning how to understand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복잡성을 이해하려고 그들의 인생 평생을 바쳐온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낙담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들의 인생의 평생을 바쳐온 사람들은 only to have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Only to have their work summarily challenged by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게 된대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Whose experience with the topic can be measured in minut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관련 주제에 대해서 그 경험이 정말 분 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즉, 얘들아,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이 분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한테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는 내 평생을 바쳐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는데 정말 몇 분도 공부를 안한 사람들한테 지금 도전을 받아지고 있는 상황이니 굉장히 낙담적인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4번도 맞는 표현이고요. This frustration, 이러한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then diminished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 좌절이 지금 감소되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면 뭔가 나아지는 상황이 나와야겠죠. 이런 좌절이 감소되는데요, 뭐에 의해서 감소되냐면, the fact that 어떤 사실에 의해서, to the general public,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과학자와 그리고 그 도전하는 사람들은요, are awarded equal credibi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동등한 신뢰성을 부여받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에 의해서 그 좌절감이 얘들아 없어질까? 감소하게 될까? 아니죠. 그 좌절감은 어떻게 될 거냐면요, 훨씬 더 증폭되게 되겠지.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학자나 그 과학자한테 도전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신뢰성을 부여받게 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좌절감이 어떻게 된다? Amplified, 증폭되게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답은 5번으로 정리가 될수 있겠고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누구나 의견을 낼수 있는 기회가 있죠. 뭐 없이? 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의견을 낼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뜨려지게 되겠죠.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과학자의 전문 지식이 일반 대중에게 쉽게 도전받아지게 되고,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신뢰도가 동일하게 증폭되게 된다는 부작용을 낳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쌤이 지금 정리한 문장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면 본인이 스스로 한번 이 지금 지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문장의 모든 내용을 지금 다 담기 위해서 쌤은 조금 어려운 말들을 사용했지만, 아, 나는 이 지문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본인만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37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42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면요. Climate change experts and environmental humanists alike agre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환경 변화 전문가들,

있고 어떤 환경에 인문론자들은요, 똑같이 동의한대. 자, 그래서 뭔가 환경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환경 변화, 그런 전문가들은 뭐라고 지금 동의를 하냐면요. Climate crisis, 이런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요, A crisis of the imagin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상력의 위기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후 위기 있잖아요. 뭔가 빙하가 녹아내리고 점점 우리의 온도와 기온이 높아지고 라고 하는 그런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상상력의 위기래, 근본적으로는. 그리고 and much of the popular imagination is shaped by fi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상상력의 대부분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소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기는 상상의 위기이고 그 상상력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소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지금 내용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읽어보면요. 2016년에 그의 책, 이러한 책에서는요, anthropologist, 어떤 인류학자이자, 그리고 소설가인 이 사람은요, takes on 하면 얘들아, 다루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몰랐으면 여러분 형광펜 치시고 위에 다루다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인류학자이자 소설가인 이 사람은요, 무엇에 대해서 다루었냐면, This relationship between imagination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상력, 그리고 그 환경의 관리에 대한 관계를 다루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그가 주장을 했냐면, 이제부터 지금 중요한 내용 나오겠죠? 뭐라고 주장했냐면, 인간은요, 실패했대. 뭐 하는데 실패했냐면 respond to climate ch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한대요. 자, at least in par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적어도 일부분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데 실패했는데 왜 실패한 줄 알아? Because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Fiction fails to believably represent i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소설이 뭐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래. 기후 변화를 정말 사람들이 믿을 만하게 보여주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fails라고 하는 게 괜찮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왜 괜찮다고 말할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문제는 거의 무엇의 문제이다? 상상력의 문제인데요. 자, 그런데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Fiction, 소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때문이다? 우리의 소설이, 즉, 이런 기후 변화의 위기를 묘사해 줄수 있는 소설이 그거를 잘못 보여주기 때문에. 믿음직스럽게 잘못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후 변화를 대응하는 것을 실패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A번 괜찮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한번 멈춰보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A번이 맞게 된 건지. 그랬을 때이 저자는요, explains that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is largely absent from contemporary fi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현대 소설에는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대. 자, 왜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이 없냐면요, cyclones, floods, 홍수, 그리고 다른 이런 큰 재해들 같은 경우 it brings to mind 우리의 생각 속에 딱 떠오르는 그런 큰 재해, 큰 대재앙 같은 경우들은요, simply seem too improbabl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즉,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없던 것 같은 거예요. To belong in stories about everyday lif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일상생활의 이야기에 속해 있기에는 있을 가능성이 많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현대 소설에서는 그것들이 많이 빠진 거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얘들아, improbable 이 맞으려면요, 앞에 어떤 내용이 들어오고 있었어? believably. 사람들이 믿음직스럽게, 사람들이 정말 믿을 만큼 이 소설이 잘 묘사해내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앞뒤 내용이 잘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지만, Climate change, 이런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does not only reveal itsel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후 변화는

스스로를 어떻게만 드러내지는 않는데, as a series of extraordinary ev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놀랄만한 사건으로만 본인을 드러내지는 않는데. 즉,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놀랄만한 사건으로만 드러내진 않는구나. 그럼 어떻게도 드러낼까? 그 다음 부분에서 나오고 있겠죠. 사실은 as environmentalists and eco-critic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환경론자들 혹은 생태 비평가들은요 have pointed out 무엇을 지적해 왔냐면 이런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것이 impercept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잘 지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해 왔대. 얘들아,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게 뭐야?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잘 지각할 수 없는 거라고 지적해 왔대. 자, 그랬을 때 이런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proceed rapid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환경 변화가 매우 재빠르게 진행된대요. 그래서 only occasionally, 오직 이따금씩만 내보여지게 되는데, explosive, 이런 폭발적이고, 그리고 극적인 이벤트를 오직 이따금씩만 나타내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자, 그럼 얘들아, 잠깐만 멈춰서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이 환경론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 지금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감지할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어. 왜? 왜 이렇게 잘 감지를 할수 없냐면요, 그 환경 변화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이래. 자, 그런데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그래서 오직 이따금씩만 폭발적이고 그런 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요. 그 기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면, 이런 극적이고 굉장히 폭발적인 이벤트들이 자주 많이 등장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only occasionally, 오직 이따금씩만 지금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반대 내용이 돼야겠지. 자, 그래서 이러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발생하냐면, gradually,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라고 써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C번을 바꿀 건데, gradually, 점차적으로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꿀 겁니다. 우리의 기후 변화가 너무나도 점차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오직 이따금씩만 어떤 사건이 발생한데 폭발적이고 굉장히 극적인 사건은 이따금씩만 일어나게 된다라고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 등장하고 있는 B번 표현도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항상 놀라울 만한 사건으로만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자, B번 표현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Most climate change impacts cannot be observed day to da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여질 순 없다. 매일매일 보여질 수는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오늘 빙하가 녹은 거, 내일 빙하가 녹은 거, 모레 빙하가 녹은 거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관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점진적으로 일어나니까. 자, 하지만 they become visible. 그것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뭐야? 그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데 언제 기후 변화의 영향을 볼수 있어? When we are confronted with their accumulated impac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들의 누적된 영향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마침내 볼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누적된 그 영향을 딱 직면했을 때 아, 빙하가 정말 많이 녹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visible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climate change evades our imagination. 그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싹 피해가는데 왜 피해가냐면요. Because it possesses significant representational challeng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있대. 자, 얘들아,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에 표현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이때 등장하는 표현상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방금 전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날마다 볼수 없다고 했어. 오직 누적된 경우에만 그걸 우리가 볼수 있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아,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 거는 맞지. 누적이 돼.

야만 볼수 있잖아. 그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It cannot be observed in human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시간에서는 그거를 딱 와닿게 볼수 없는 거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자, 그랬을 때 which is why documentary filmmak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찍는 그 사람이 uses before and after photograp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 후 사진을 사용하는 이유가 될 거래. 자, 근데 전후 사진이 어떤 전후 사진이냐면요. Taken several months apart in the same pla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같은 장소를 몇 달간의 간격을 두고 전은 이랬는데 후는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전후 사진을 쓰는 이유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전후 사진을 쓸까? To highlight changes that occurred gradual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 불과 세 달 전까지만 해도 빙하의 모양이 이랬는데 세 달 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점진적인 변화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전, 후 사진을 사용하게 된다 라고 하니까 오케이, highlight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런데 쌤이 지금 여기다가 별표를 친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일단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맞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긴 문장인데요. 왜 밑줄, 왜 별표를 쳤냐면 첫 번째, 문장 구조가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이 which가 등장하는 거 뭐야? 관계대명사가 앞을 수식해주고 있고 자, 두 번째 관계대명사 who라고 해가지고 앞에 있는 filmmaker 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taken이라고 하는 과거분사가 photograph, 사진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고요. 심지어 네 번째, that occurred라고 해서 여기서도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인데도 얘들아 지금 관계대명사만 세 번 쓰여졌고 그리고 분사까지도 쓰여진 모습입니다. 자, 별표를 쳐놓은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복습할 때 이 문장 꼼꼼히 한번 뜯어보면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랬을 때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재앙이 아니에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gradually, 여기서의 키워드는 gradually, 점진적으로 라고 하는 게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험을 즉각적으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런 위험을 즉각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환경적인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를 위한 노력을 limit,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저희는 38번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30번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할까요? In recent years 라고 나오고 있어. 자, 최근 몇 년 동안에요. Urban transport profession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도시 transport 하면 뭐예요, 얘들아? 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이동 혹은 교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 세계에 있는 도시 교통 전문가들은 hav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무엇을 따르기 시작했냐면 이러한 관점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관점을 따르기 시작했대? That automobile demand in cities needs to be manag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도시에 있는 뭐에 대한 수요?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관리되어져야겠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따르기 시작했대. 뭐보다는 그런 자동차의 수요를 수용하기보다는 도시에서의 자동차의 수요를 좀 관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따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관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뭐야? 도시에서의 자동차의 수가 너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좀 통제해야 된다. 그런 말이겠지? 자, 그럼 그렇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게요. Rising income inevitably lead to increases in motoriz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높아지는 수입, 즉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어디로 이끌어지게 되었냐면요. 자동차의 수요에 있어서의 증가로 이끌어지게 된 거죠. 그치 얘들아? 수입이 없는데 자동차를 막 많이 사겠어? 아니겠지. 수입이 높아지니까 필연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
managed, 관리되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이 저자는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even without the imperative of climate ch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뭐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불가피성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당연하지 얘들아. 자동차를 많이 끌고 다니면 기후 변화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The physical constraints of densely inhabited cit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빽빽하게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물리적인 제약이 있죠. 그치, 얘들아? 사람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살고 있는데 뭐가 많으면, 심지어 자동차가 많으면 물리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and the corresponding deman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에 따른 즉, 여기서 말은 이에 따른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밀집돼서 살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요구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어떤 요구냐면요, accessibility, 접근성에 대한 요구, 어떤 이동성에 대한 요구,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요구, 대기 오염에 대한 요구, 그리고 urban livabi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시의 그 거주 적합성에 대한 그러한 요구들은요. 자, 여기서 얘들아, 문장이 조금 길어져서 주어 동사를 찾기가 힘들었을 텐데, 여기서 동사 뭐예요? All limit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제한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거든? 즉, 여기서 주어가 뭐였어? 사람들이 너무 밀집돼서 살게 되고 이에 따라서 너무 수요가 많은 거야. 어우, 뭔가 좀 대기 오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뭔가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수요가 높아지는 것,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all limit the option. 무엇을 제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Option of expanding road network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road network 하면 뭐예요, 얘들아? 도로교통망이잖아요. 도로교통망을 단순히 확장할 수 있는 그 선택지를 제한할 수밖에 없죠. 그치, 얘들아? 지금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살고 있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데 도로를 확 갑자기 확장할 수 있어? 공간이 없어요. 지금 뭐라 그랬어? Physical constraint, 물리적인 제약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도로를 확장시키는데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 accommodate this rising dema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높아지는 자동차의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 단순히 도로를 넓힐 수는 없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어. 그치? 자, 그랬을 때, as a result, 그 결과, as cities develop and their residents become more prospero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도시가 점점 발전하게 되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점점 번영하게 되면서, 즉,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persuading people to choose not to use car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어떻게 설득하는 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 우리 차 쓰지 맙시다 라고 설득하는 것이 뭐가 되었다? An increasingly key focus of city managers and plann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핵심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왜? 지금 어떤 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작정 도로를 넓힐 수 없어. 그러니까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 혹은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은 자, 우리 이제는 차좀 사용을 줄입시다. 차 사용하지 맙시다라고 설득하는 것이 핵심 요소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persuading도 잘 쓰여지고 있고요. Improving the quality of alternative op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대안의 선택지들의 품질을 높여주는 거.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alternative, 대안의 옵션, 대안의 선택지라고 하는 게 뭐야? 차를 타고 다니는 거 대안으로 할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여러분 아마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고 계실 것 같고요. 또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대안적인 선택지의 품질을 높여주는 것이요. is a central element of this strategy. 이러한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될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대안적인 옵션, 대안적인 선택지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뒤따라 나오는 얘네들이 대안이 될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칠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하지만, the most direct approach to accommodating automobile demand i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접근법,
뭐할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접근법이냐면요.

Automobile demand, 이런 자동차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접근법이래. 얘들아, 지금 자동차의 수요를 수용하자 그랬어? 다 늘어나는 대로 받아주자라고 했어? 아니잖아. 관리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자, 4번을 accommodating에서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 이런 자동차의 수요를 뭐 해주는 거? Managing. 관리해 줄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접근 방법은 무엇이다? It's making motorized travel more expens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을 더 비싸지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동차세를 더 높여주면 사람들이 많이 안 쓰겠지 라고 하는 겁니다. Or 혹은요, restricting it with administrative ru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자동차의 이용을 제약해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제한해버리면 된대요? 행정적인 규칙으로 뭔가 제약을 걸어버리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the contribution of motorized travel to climate change 여기까지가 주어져. 그랬을 때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환경에 미치는 그 원인은요. reinforces the imperativ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러한 불가피성을 증폭시킨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화시킨다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말하는 이런 불가피성이라고 하는 게 뭐야? 불가피하게 자동차세를 높이고, 그리고 이런 행정적인 규칙을 적용하고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는 불가피성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자동차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이 환경 변화에도 기후 변화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이런 불가피성이 강화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5번도 좋은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그치, 사람들이 너무 빽빽하게 밀집되어서 사는 도시에서 도로 확장만으로는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관리자들은 어떤 보행,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과 같은 alternative, 대안적인 상품들, 대안적인 옵션들을 개선하는 동시에 뭘 하는 게 가장 직접적이다? 세금이나 규제를 통해서 자동차 이동의 수요를 manage, 관리해 주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접근 방법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42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Once an event is notic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딱 발견이 되어졌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겠죠. 근데 그것이 딱 발견이 되어졌을 때, onlook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must decide if it is truly an emergenc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상황이 진짜 위급 상황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대.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보는 사람은 이거 응급 상황인가? 위급 상황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Emergencies are not always clearly labeled as suc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응급 상황, 위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명확하게 꼬리표가 붙어 있지는 않는데. 그치, 얘들아. 어떤 응급 상황이 꼬리표를 붙이고 나오겠어요? 나 위급 상황입니다. 라고 해서 꼬리표를 붙이고 나오지는 않겠죠. 자, 그랬을 때그 뒤따라 나온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Smoke, 어떤 연기가 막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어디에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했냐면요. In a waiting ro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기실에 갑자기 뭔가 연기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 연기라고 하는 것은요. Maybe caused by fire. 불에 의해서 정말 화재가 나가지고 연기가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 steam pipe, 어떤 증기 파이프가 누수돼가지고 누출돼가지고 지금 연기가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급 상황, 응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명확하게 레이블, 지금 꼬리표를 달고 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오케이, 괜찮은 표현이겠죠. 심지어는 어떤 예시까지 등장하고 있냐면요. Screams in the street. 그 도로에서 뭔가 비명 소리가 나는 것이 정말 공격을 당해서 비명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가족 간의 다툼 때문에 지금 비명이 들리는 걸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예시 또한 뭐야? 아, 위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명명되어지진 않는구나. 꼬리표가 붙지는 않는구나. 에 대한 예시를 계속

쭉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는요, 출입구에 누워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관상동맥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누워있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술을 깨기 위해서 그 출입구에 누워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 응급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labeled. 꼬리표를 달고 오지 않는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person.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trying to interpret the situation.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요, often looks at those around him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응급 상황인가? 위급 상황인가? 를 뭔가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를 살펴본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치를 한번 쫙 보게 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 see how he should rea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는 거야. 만약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평온하고 너무 무관심하다면 he will tend to remain s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또한 어떻게 할 거야? 평온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무관심하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is reacting strongly, 너무 격하게 반응을 한다면, 그 또한 어떻게 될 것이다? He is likely to become alert. 그 또한 경계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쵸, 얘들아? 주변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그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 주고 있는데요. This tendency is not merely blind conform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경향. 즉, 다른 사람의 뭔가 반응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맹목적인 순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래.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we derive much valuable information about new situations from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derive A from B라고 하면 A로부터 B를 도출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끌어내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들, 뭐에 대해서 새로운 상황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들을 어디로부터 얻는데요? How others around us beha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들을 많이 얻는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치? 그랬을 때 it is a rare traveler. 라고 나오고 있어. 굉장히 드문 여행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드문 여행가냐면, who in picking a roadside restaurant, 어떤 길거리에 있는 여러분 식당을 하나 골라야 돼.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드문 여행가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chooses to stop at one where no other cars appear in the parking lo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식당 앞에 주차장에 어떠한 차도 주차되어 있지 않은, 즉, 여기서 말하는 인기가 없는 그 식당을 고르는 사람은 굉장히 드문 여행가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여기서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은 바는 뭐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방향에 따라서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싶은 거니까, 자, Rare traveler. 드문 여행가이다 라고 하는 건 맞겠지. 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한번 싹 보고 판단을 할 테니까. 자, 그랬을 때, 하지만, 때때로는요, the reactions of others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따금씩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지금 앞에 뭐가 쓰여져 있어? but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접속사로 지금 but이 쓰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따금씩 이러한 다른 사람의 반응은 뭘 제공해 준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했어. 그런데 얘들아, 앞선 내용이 다 뭐였어? 지금 다른 사람의 반응을 따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줬다고 했잖아. 그런데 하지만 이따금씩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다? 아니지. 자, 그런데 때때로는 이런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부정확한 혹은 틀린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가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C가 틀렸고요. 얘를 뭐라고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까? False, 거짓된 정보라고 바꿔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거짓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무관

무관심. 뭐에 대한 무관심이냐면요. Of patients in the dentist's waiting roo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치과에서 대기실에 있어서 그런 환자들의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 는요, is a poor indication of their inner anxie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불안도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야, 여러분? 치과에 갔을 때 대기실에 있어. 사람들이 한 10명 있었다고 쳐봅시다. 이 10명들이 분명히 그 내면에는 뭐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 불안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을 거거든? 근데 그 대기실에서 이 사람들이 막 불안함을 표현해요? 막 덜덜덜덜 떨고 막 어떡해 나 정말 무서워 라고 하는 그런 막 표현들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오히려 약간 무관심하고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히려 약간 냉담한 표정을 짓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표정들은 뭘 보여주는 거야? 그들의 내면에 있는 불안도를 잘 보여주지 않는 거죠. 즉,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내면에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it is considered embarrassing. 자, 어떻게 여겨지냐면요. 창피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To lose your coo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냉담함을 잃는 것은 창피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대요. 어디에서? 대중에서. 그랬을 때 in a potentially awkward situation 이렇게 잠재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everyone presents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will appear more unconcer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도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더 무관심하도록 보여진대요. 뭐보다? 그가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무관심하게 느껴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앞에 나오는 치과 대기실의 예시와 똑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느끼는 것보다 겉보여지기에는 훨씬 더 무관심한 척, 냉담한 척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D번도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crowd, 대중은요, can thus force ina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중은 행동하지 않도록 강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on its memb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각각의 사람들한테 행동하지 말 것을 강요하게 되는데 무엇을 암시해내면서요? through its passiv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수동성을 통해서 본인이 먼저 나서지 않는 거지. 뭔가 누군가 쓰러져 있다고 해서 본인이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나서지 않는 수동성을 통해서 무엇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야? That an event is not an emergenc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상황은 전혀 위급한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나오는 대중은 그 각각의 개인들로 하여금 행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게 맞아? 그렇지, 얘들아. 그랬을 때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 전혀 위급한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랬을 때 any individuals 그 각각의 개인은요 in such a crowd 이 군중 안에 있는 대중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들은요 fears that 어떤 것을 두려워하게 되냐면 he may appear a fool 바보 같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if he behaves as though it we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마치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고 행동을 해서 그가 바보 같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거냐면요.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명확하게 뭔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꼬리표를 달고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 리액션을 보고 상황을 판단을 하려고 해. 그런데 맞는 경우도 있지만 공공장소에서는 체면을 차리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즉 치과 대기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면을 차리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모두가 실제보다 더 무관심한 표정을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가식적인 평온함은 서로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집단적인 inaction, 방관 혹은 무행위라고 하는 것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될 건데요. 40번 문제입니다. 20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 42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One basic way of thinking about emotion i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한 가지 방법은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 봐요. is, as 그 감정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information selection devices 라고 생각한대. 뭔가 정보 선택의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자,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얘들아, 감정이라고 하는 emotions과 뭐를 연결시켜놔야 돼? 아,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 선택의 장치로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함으로써 they structure and coordinate our perceptual inp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ey는 뭐야? 그것들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정보들을 구조화하게 되고요, 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때 they는 누굽니까? 앞에 나오는 emotions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그 정보들을 구조화하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perceptual input이라고 하는 거 괜찮을까? 괜찮지, 얘들아. 이때 perceptual input이라고 한다면 지각한 input, 정보들인데 앞에서 뭐라고 했었어? information, 얘를 하나로 정보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각한 그런 여러 정보들을 감정들이 뭐할수 있게 만들어준다? 구조화시키고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A번도 무난하게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s selective constraints on inpu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들어온, 즉 우리가 지각한 정보들의 선택적인 제약으로서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initially focus our attention on subj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집중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게 된대. 우리의 집중을 어디에다가 대상에다가 맞추게 되는데 어떤 대상? Important to our goals, wants, and interes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목표,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중요한 것들에 우리의 관심, 주의 집중을 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얘들아, 근데 이건 너무 맞는 말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어떤 대상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주는 거야? 우리 목표에 있어서 중요한 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중요한 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지. 그치? 의미상 너무 매끄럽게 흘러가니까 B번 괜찮겠습니다. 자, then, 그러므로 reinforced by physiological changes, 이러한 생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강화됨으로써 they, 이때 등장하는 they도 뭐다? emotions, 감정들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런 감정들은요, move us toward ac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despite the habitual discursive distinction between intellect and affec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광범위하게 구분함에도 불구하고 무엇과 무엇을 우리는 구분을 지어주고 있냐면요. 지성이라고 하는 것과 정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분지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motions,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can be considered rational in a narrow sen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 rational, 이성적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얘들아, 이 문장에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이 부분이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여겨질 수 있다? 이성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인 겁니다. 자, since they constitute an effective response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니까 왜 그렇게 이성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아주 효과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래. In a set of circumstances,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by supplying information about reasonable a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떤 합리적인 행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0: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반응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claiming that 뭐라고 주장하는 거? Emotions are vital for intelligent a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지적인 행동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거야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치? 여기서 지금 저자가 말하고 싶은 바가 이 내용인 거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인 행동을 하는데 중요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means adopting. 어떤 걸 채택하는 거야? 어떤 걸 받아들이는 거야? What Dylan Evans calls the positive view of emo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치? 얘들아, 감정이 어떤 지적인 행동에 있어서 지적을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감정의 긍정적인 측면을 받아들이는 거와 같은 말이니까, 오케이. C번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때, Finding from evolutionary theory fur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런 진화론적인 이론에서 발견된 것들은요, 나중에는 입증했대요. 어떤 생각을 입증해내게 되었냐면, The benefits of having emotions outweigh the drawback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을 가지는 거의 이점들이 outweigh 하면 능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뭐를 능가하게 됐다?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단점이라고 하는 것을 능가하게 됐다라고까지 입증을 하게 되었대. 즉, 여기서 계속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거야라고 하는 거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the neuroscientist, 이때 어떤 인지과학자, 자, 뭐 어떤 과학자냐면요. 앤토니오라고 하는 인지과학자는요. Who has studied the role of emotion in decision ma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감정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 그리고 어떤 업무들? And other tasks commonly considered purely rational. 완전히 이성적이라고 여겨지는 그 업무에 있어서의 감정의 역할을 연구한 이 과학자는요. goes far as to 뭐까지 가게 되었냐면요. conclude that 어떤 결론까지 내게 되었대? In matters of social and personal importance,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good decisions,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무엇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저자가 얘들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사결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왜? 이성적인 역할을 하니까 라고 하는 걸 지금 모든 문장에서 다 강조해주고 있거든.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good decision,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exclude, 배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한다라고 하는 게 맞아? 아니지, 얘들아. 감정적인 그런 요소들을 require, 요구하게 된다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이런 과학자들 또한 어디까지 결론을 내게 됐다고 했어?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좋은 선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까지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consequently 그 결과 in addition to adopting rational strategies 이러한 이성적인 전략을 채택하는 거에 더해서 사람들은요, appears to deliberate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narrow down 뭔가 좁혀 나가고요. choose 선택한다고 합니다. from a range of behavior options 여러 행동적인 선택지에서 심사숙고하고 뭔가 좁혀 나가고 선택을 하는데 뭐가 중요한 내용이야 얘들아 여기서? through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냐면요. an initial emotional assessment of envisioned outcom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예측한 결과에 대한 초기의 감정적인 평가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그 내가 예측한 미래가 정말 뭐 이득이 되는 건지 혹은 손실이 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얘들아? 이런 결정, 행동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뭐를 사용한다? 초기의 감정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assessment, 감정적인 평가, 즉 내가 아 감정적으로 봤을 때 이런 행동이 옳은 것 같아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선택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등장하는 초기의 감정적인 평가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잘 쓰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40번 문항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원래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쵸? 감정이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원래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 그런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문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도 이득이 손실을 능가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에서 본질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내가 생각했을 때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결코 exclude, 배제되어질 수 없는 핵심 요소이다.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40번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역시 보시다시피 지금 상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예습과 복습 반드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토깽 여러분. 정희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몇 강입니까? 20강입니다. 아, 진짜로 이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20특강 영어도 듣고 또 와가지고 이걸 20강까지 다 듣는다는 것 자체가 진짜 영어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저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리로 또 아 우리 시험범위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들은 토깽이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완강이니까 대충대충 슬렁슬렁하면 안 되고 오늘 완강을 맞이해서 또 열심히 한번 새 지문을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지문들 어떤 지문인지 한번 먼저 같이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 소재 편 30강에 해당하는 거고요. 의학, 건강, 영양, 식품 관련한 내용이 나올 건데 이걸 1번, 2번, 3번 문항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오늘 나오는 지문들이 약간 비슷한 결의 지문들이 나옵니다. 왜냐면 소재가 같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번 열심히 배워보겠다. 완강 마무리를 잘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당근을 잡아라랑 마시멜로우를 잡아라. 요거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엑서사이즈 1번, 의약, 건강, 영양, 식품 관련해서 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고 오셨죠? 가보겠습니다. 건강한 식단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다? Moderation, 적당함이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적당함은 낮은 영양밀도 음식을 식단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적당함이란 말 그대로 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양 밀도 면에서 좀 낮아라고 하는 음식을 완전히 배제해 버리는 거 이걸 의미하진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적당함이란 어떤 것이든 극단적으로 extremes까지 섭취하지는 않는 것을 수반한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또 과다 복용하는 거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량으로는 건강에 좋은 물질도 다량 섭취하면 어떨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적당하면 건강한 식단에는 모든 종류의 음식이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좀 영양 밀도가 낮고 아니면은 좋고 이런 것도 다 중간을 잘 지켜서 섭취해야 된다라는 moderation이 핵심 지문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Not too much or too little. 너무나 많은 것도 아니고 너무나 적은 것도 아니고 not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that이라는 건앞 문장 전체를 얘기하죠. 앞에 나온 표현 전체를 that으로 받아서 that is what moderation means. 그것이 바로 적당함이라는 게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적당함이 의미하는 것이에요? Not too much or too little. 너무나 많거나 너무나 적거나 둘다 아니고, 그게 바로 적당함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Moderation은 does not mean 의미하지 않습니다. That 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뒤에서 여기 뒤에까지 가도록 할게요. 뭐를 의미하지 않냐면 that you have to eliminate. Eliminate 하면은 여러분 제거하다, 없애다 이런 뜻이죠. No, low nutrient density food. 낮은 영양 밀도 식품을 아예 제거해 버리는 거. 어디로부터? From your diet. 너의 식단에서 이런 낮은 영양 밀도 식품을 제거해 버리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근데 낮은 영양 밀도 식품이라는 게 뭐죠? 거기에 대한 예시입니다. Such as soft drinks and candy. 그러니까 캔디나 아니면 탄산 음료와 같은 낮은 영양 밀도 식품, 그거를 완전히 먹지 마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But rather에다 세 묻혀 주시고요. 자, 앞에서 not이 나왔는데, but rather가 나왔으니까, 그 앞에서 요 not에서 열었었던, 요 that에서 열었었던 괄호를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ot A, but B에 rather가 붙은 형태예요. But 뒤에 rather나 instead가 붙으면 그냥 한꺼번에 but이라고 표시하도록 할게요. 즉, not A, but B다. 그러니까 but 뒤에를 강조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but rather that 또 역시나 that절이 나오고 있죠. 열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냐면 that you can include them. 그 낮은 영양 밀도의 식품을 포함할 수 있는데 어떻게 포함한대요? Occasionally. 가끔씩, 이따금씩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moderation entails 그 적당함이라는 건뭘 수반하냐면 not taking, 섭취하지 않는 것을 수반합니다. Not taking anything to extremes.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섭취하지 않는 건데 어디까지? 완전 극단으로. 좋은 거라고 해서 완전 많이 섭취하고 아니면 당연히 낮은 건강 밀도 식품, 영양 밀도 식품도 극단으로 섭취하는 거 그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You probably have heard that. 너는 들어봤을 것입니다. Vitamin C has positive effects. 비타민 C. 비타민 C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거또 들어봤을 것입니다. But that, 그러나 that doesn't mean, 그러나 그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doesn't에다 S 치시고 뭘 의미하진 않냐면요. Huge doses of these essential nutrient. This essential nutrient가 가리키는 바는 앞에 나왔었던 비타민 C가 되겠죠? 요 비타민 C, 이러한 필수적인 영양소에 대한 huge doses 하면 엄청난 복용량을 뜻해요. 진짜 막 엄청 많이 먹는 거. 그게 are appropriate for you, appropriate for you, appropriate for you. 너한테 이게 적당하다라는 걸 의미한다난다? 의미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너한테 essential한 nutrient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huge doses를 하면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it is also important. 또한 중요합니다. To remember that 뭐를 기억하는 게 또한 중요하냐면요. 대세서 연거 맨 뒤에서 닫도록 할게요. Substances. 여기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었던 본질, 본체, 실체 이 뜻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Substances가 그러니까 물질의 뜻으로 쓰였구나. 물질인데 that are helpful in small amounts. 그러면 적은 양에서는 helpful,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물질이 can sometimes 때로는 be dangerous,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In large quantities, 다량으로 섭취하면 다량으로는

function. 아, 여기서 지금 including those라는 거는 넷의 수식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이 those가 가리키는 반은 앞에서 말했었던 수백 가지의 화학 작용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reaction들을 지금 those로 받아주고 있다. 그러니까 s가 붙었으니까 that 나오면 안 되고 those 잘 쓰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이제 반응을 포함한 거냐면 they support normal growth 하면 정상적인 발달이나 정상적인 성장이나 발달이나 and 아니면 immune function, 면역 기능 이런 것들에다가 지지를 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화학 반응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수백 가지의 화학 반응에 대해서 zinc를 아연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즉 아연은 도움이 되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too much zinc, however 이렇게 나오죠. 너무나 많은 zinc는 however, however에다가 세모 표시 치시고요. 이제는 너무나 많은 거 나왔으니까 이거는 안 좋다라는 내용의 흐름이 이어지겠죠. Can cause deficiency. 우리 지난번에도 deficient 단어 나왔었는데 이거 뭐였죠? 결핍입니다. 결핍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결핍이냐면 of copper, 구리의 결핍을 야기할 수 있대요. 아, 아연이 너무 많아져? 그러면 구리의 결핍을 야기할 수 있다. 어, 구리는 뭔데요? 뒤에 수식이 나옵니다. 설명이 나오죠. Another essential mineral. 또 다른, 그러니까 아연 말고 또 다른 필수적인 미네랄인 그런 구리의 결핍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의 결핍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which can lead to. lead to 하면 화살표 이렇게 그어두시고 어디 쪽으로 이어지다의 뜻이죠. Damaged immune function. 그러면 손상된 면역 기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연이 중요한 영양소지만 이게 지금 너무 많아져 버리면 구리의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로 이어질 수 있다? 면역 기능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being moderate in your diet. 너의 식단에서 적당하다라는 것, 적당함이 된다라는 거니까 적당하다라는 것은 means, 의미합니다. 대절을 의미합니다. 자, 뭘 의미한대요? That you do not, 너가 이거 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한대요. Restrict or completely eliminate,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제외시켜버리는 거. 뭐를요? Any one type of food. 어떠한 한 유형의 식단을, 식품을 완전히 없애거나 아니면은 제한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But rather 또 나왔죠. 그래서 뒤에 또 대절이 병렬로 나왔네요. But rather, 그러나 오히려 뭘 의미하냐면 that all types of food can fit into healthful diet. 그러면 모든 종류의 유형의 모든 유형의 식품이 can fit into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A healthful diet, 건강한 식단에 모든 유형의 식품이 적당한 정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퍼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 첫 번째에 나왔었죠. Not too much or too little. 여기에서도 not이 들어가 있는 거죠. 중복됐기 때문에 한 번만 써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도 아니고 너무나 적은 것도 아니다. That is what. 그러면 that이 주어고요. is가 동사가 되겠고 보어 자리에 what절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moderation이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보어 자리에 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관접속사 not a but b를 약간 변형한 거죠. but 뒤에 rather를 붙여줬습니다. 뜻은 거의 같습니다. not a, a가 아니라 그러나 오히려 b다라는 겁니다. b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moderation does not mean that, that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데 but rather, 그러나 오히려 뭐를 의미하냐면 요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나오는 대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but rather 뒤에 나오는 대절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휘 포인트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eliminate,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 완전히 제거하거나 아니면 제한하는 건 아니다 라는 부분 강조하면서 읽었었는데요. eliminate라는 거 제거하다, remove라는 거, 그 다음에 exclude, 제외시켜버리는 거죠. get rid of, 없애버리는 겁니다. 반의어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include나 add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대말일로 쓰였구나 라는 거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appropriate 하면은 적절한의 뜻이에요. suitable, 아니면 proper, fitting 이런 단어가 적절한의 뜻이다 라는 거 받으시고 반의어로는 inappropriate, 아니면 unfit 이런 단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deficiency.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죠? deficient라는 단어, 우리 뭐의 반의어였죠? insufficient랑 같은 말이었고, 누구의 반의어? sufficient의 반의어였습니다. 그래서 deficient에서 나오는

쓰는 명사형입니다. deficiency 하면 결핍을 뜻한다. 그래서 lack, shortage, scarcity 이런 단어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의어로는 abundance, 풍부하고 넘쳐나는 거죠. surplus, 잉여의 뭐 이런 단어, 잉여 여기서 명사로 쓰였으니까 이런 단어들 반의어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술형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약문 완성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는데 제가 힌트를 넣어놨죠. M이라는 단어가 이제 A에 들어가고요. E라는 단어가 B자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ieting with, 그러면 식단을 하는 건데 뭐와 함께 식단을 하는 거냐면 이거와 함께 식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미합니다. Not completely removing any specific food. 그러면 not 들어갔고요. but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not completely removing, ing 들어갔고 뒤에도 ing가 들어갔죠. 병렬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요. 완전히 어떤 특별한 음식을 제거해버리는 게 아니라 섭취하는 겁니다. consume, 섭취하다. everything without going to be did he, going to did he가 나왔네요. 그럼 어쨌건 많은 음식을 다,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거다. 모든 걸 다 제거해버리는 게 아니다. 특정한 음식을 제거하는 게 아니다. 라고 나왔으니까 이거와 함께 식단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중요한 단어였던 뭐였어? Moderation. 맞아요. 그게 단어가 되겠습니다. Moderation으로 식단을 하는 것, 적당하게 식단을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consuming everything, 모든 것을 섭취를 하는 건데 뭐 하는 것 없이 without going to ddd. 여러분, 극단으로 완전 치닫는 거 뭐였어요? 그치, going to extremes가 되겠습니다. 극단으로 가는 거, as even essential nutrients, nutrients처럼 can be, and can be harmful in excess 하면은 뭐에서 그런 것처럼 심지어 필수적인 영양소가 harmful, 해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In excess 하면은 과잉으로 섭취되면, 우리 아까 많이 섭취되면 오히려 필수적인 영양소도 해로울 수 있다 이런 말 나왔었죠. zinc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요 자리에는 extremes가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의학, 건강, 영양, 식품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퍼즈 누르시고요. 자, 먼저 우리 뭐부터 보고 온다? 일단은 단어랑 본문이랑 같이 한번 보고 온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로지컬 플로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습관과 환경적 자극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 환경적 자극, 이게 무엇이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먹도록 유도하는 특정 상황에 놓였을 때 자동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내 주변에 먹을 게 널려 있어. 그러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반응하겠죠. 그러니까 예시가 나옵니다. 영화관에서 팝콘이나 사탕, 탄산음료를 먹거나 아니면 카드게임 중에 간식을 그냥 무심결에 집어먹는 거 얘기가 나와요. 이거 전부 다 무슨 상황이에요? 먹도록 유도하는 특정 상황입니다. 영화관 가면 팝콘에 콜라는 먹어야지 이렇게 자동반사적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게임 하면 앞자리에 있는 거 그냥 목에 놓여져 있으면은 그거 이렇게 집어먹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자극을 받아서 간식을 먹게 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사회적 환경 때문에. 그래서 식습관과 환경적 자극, 환경적 자극 때문에 간식을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료품점 역시 행사나 특별 할인, 상품 배치를 활용해서 추가 구매나 충동 구매를 유도한다. 아니요, 선생님,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필요해서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진짜 필요해서 물건 사는 게 아니라 뭐 두 개를 한 개 가격에 드립니다. 아니면은 뭐 엄청나게 할인을 해줍니다. 70% 할인이다. 그러면 안 필요한 물건도 내가 그냥 자극을 받아서 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면 이제 마트에서 이제 카트 끌고 나가면서 맨 마지막에 진열대에 놓여져 있는 조그만한 상품들,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사자. 그냥 환경적인 자극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예시로서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꼼꼼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Dietary behaviors are 이렇게 나옵니다. 식단 행동, 식이 행동이라고 볼까요? 식이 행동은 are 어떠냐면요. 대체로 the consequence 결과입니다. 뭐의 결과냐면 automatic responses, 자동적인 반응에 대한 결과다. 자, 처음부터 빈칸 추론으로 나오기 딱 좋은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동적인 반응에 대한 결과가 뭐다? 식이 행동이다. 그러면서 어디에 대한 반응이냐면 to a particular situation with food, 음식과 관련된 특정한 상황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온 이 자동적인 반응이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치가 결국에는 automatic responses를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동적인 반응 중에 많은 부분들은요, lead to 나오면 화살표 이렇게 그라고 했죠. 어디로 이어지냐면 increased calorie consumption and poor dietary choices. 어디로 이어지냐면 칼로리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형편없는 식습관, 먹는 것에 대한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Individuals, 개인들은요, are subject to 뭐 하는 거 영향 하에 있다, 영향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 영향 하에 있냐면 inherent, 중요한 단어죠. inherent 하면은 타고난, 선천적인, 이제까지도 유의어로 많이 제가 정리해드렸던 단어인데 두둥 등장했습니다. inherent, 타고난, cognitive limitation, 인지적인 한계에 지금 그 영향 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인지적인 한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And 그리고 mostly lack, 그러니까 individual들은 대체로 lack the capacity,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할 능력인지 뒤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consistently, 끊임없이 recognize, 인지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저항하는 거예요. 뭐를? Contextual cues 하면 환경적인 자극이나 단서가 되겠죠. 여기선 자극으로 볼게요. 환경적인 자극을 끊임없이 인지하고 무시하고 저항할. 근데 어떤 자극이에요? That encourage eating. 아, 먹는 것을 막 자극하는 그러한 환경적인 자극들을 저항하거나 무시하거나 인지를 끊임없이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부족하다, 결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저게 지금 나를 자극하고 있어라는 걸 일단 인지하고, 그 다음에 ignore, 무시를 하고, 저항해야지 안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능력이 lack, 결여되어져 있으니까 먹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take for example, 예시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가 나오냐면 going to a movie, going to the movies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영화관에 가는 걸 예를 들어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For many, 많은 사람들한테 있어서 a night at the movies, 영화관에서 보내는 밤은요.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밤에 영화를 보는 것은 also means, 의미합니다. 또한 뭘 의미하냐면 sharing popcorn, candy and soda 하는 걸 의미한대요. 팝콘과 캔디와 소다를 나눠 먹는 거, 같이 간 사람이랑 나눠 먹는 거, 그걸 의미합니다. People often cannot resist this learned indulgence. 여러분, indulgence 하면은 밑에 별표 단어로 나와 있죠. 탐닉이란 뜻입니다. 이어한 학습된 탐닉. 여러분, 잠깐만요. 아까 inherent의 뜻이 뭐였죠? 타고난의 뜻입니다. 그러면 inherent랑 반대말이 되겠죠. 이거는 학습된 거니까 후천적인 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얘도 반이어로 제가 전에 정리해드렸던 적 있는 단어입니다. obtained, learned 이런 거는 후천적인 거, inherent, innate 이런 건 타고난 거. 요거 단어 잘 기억해 두시고 학습된 이런 탐닉, 학습된 탐닉이 뭐예요? 영화관에 가면 팝콘, 소다, 캔디 이런 거 먹는 거. 이 앞에 나온 노란색 글씨 부분을 지금 이 this learned indulgence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종종 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러한 학습된 탐닉을. And 그리고 사람들은 are encouraged by the environment. 환경에 의해서 자극받습니다. 뭐 하도록? Encourage. 네, 받는데 뭐 하도록 자극받는데요? To 부정사 하도록. To eat a particular food. 특정한 음식을 먹도록 자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another example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시가 나오고 그 다음 예시가 나오네요. Eating potato chips or peanuts. 그러면 이제 포테이토 칩이나 감자칩이나 피넛을 먹는 것 이게 이제 is 뒤에 주어가 되겠는데요. That have been set up during a friendly card game or conversation with others 이게 되겠네요. 그러면 eating potato chips 하면서 여러분 그냥 여기가 주어가 아니라 여기 뒤에 example is 뒤에 나온 보어 자리에 쓰는 것이다라고 동명사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동사가 따로 나오지 않아요. Another example is 다른 예시는요, 바로 뭐냐면 먹는 것입니다. 포테이토 칩이나 피넛을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제 포테이토 칩이나 피넛을 먹는 거냐면 that have been set out 차려진 거예요. 이 포테이토 칩과 피넛이 언제?
during a friendly card game. 그러니까 friendly card game이라는 거는 친목을 이제 목적으로 한 그런 카드 게임을 얘기합니다. 친목을 목적으로 한 카드 게임에 차려졌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 동안에 차려져 있는 그러한 피너

치즈와 포테이토 칩을 먹는 것, 이게 또 다른 예시라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집어먹게 된다, 이 얘기죠. Individuals, 개인들은요, often consume snacks. Consume 하면 무슨 뜻이다? 섭취한다. 우리 앞에 지문에 나왔었죠. Consume, 섭취하는데 snack, 이 snack, 간식거리를 섭취합니다. Not because가 나왔네요. Not에다가 X 표시 쳐주시고요. Not because, 근데 but because가 나오니까 but에다가 세모 표시 쳐주시고 because 절이 병렬로 들어갔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Not because they are hungry. 그들이 hungry,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먹는다? But because they are prompt. 그들이 자극을 받거든요. Prompt하다 하는 거면 자극하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they are prompt. 그들은 자극을 받습니다. By the social environment. 여러분, 뭐에 의해서요?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자극을 받습니다. Which encourages them to eat. 그 사회적 환경이라는 게 결국엔 그들을 먹도록 자극을 하고 부추긴다라는 거죠. 사회적 환경이다라는 거 단어까지도 요 빈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시가 첫 번째 나오고 영화관 얘기, 두 번째는 카드 게임이나 아니면은 대화 중에서 팝콘이 아니라 아까 뭐였죠? 피넛 집어먹는 거 얘기가 두 번째 예시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둘과 아주 비슷하게 또 잠깐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면서 grocery store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구매 얘기로 넘어가요. Grocery stores and restaurants. 그러면 식료품점과 음식점은요, have discovered the profits 하면은 정말 이익을 발견했다가 아니라 이익을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익을 봤습니다. 이익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서요? In suggestive selling, 뭐 암시적 판매라고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한 판매라고 하셔도 됩니다. 전 제한 판매로 가겠습니다. 제한 판매에서 이런 이득을 봤습니다. 근데 이 제한 판매라는 게 무슨 판매냐면요. A sales technique, sales 기법, 판매 기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판매 기법이냐면 where the customer is encouraged to make an additional purchase. 자, 먼저 여기까지. Customer, 그 손님들이요. is encouraged to make an additional purchase. 추가적인 구매를 하도록 권고를 받는 거. 그게 바로 이 세일스 테크닉인데 뭐에 의해서 이제 권고를 받는지가 나오겠죠. By taking advantage of 뭐를 활용하는 거냐면 2-for-1 sale. 이제 두 개를 한 개 가격에 주는 그런 행사나 아니면 그런 판매나 아니면 special discount, 특별 할인에 의해서 이런 두 가지를 이용함으로써 추가 구매를 하도록 권고받는 그러한 기법이보다 아, sales technique, 이런 sales technique이다. 이게 바로 뭔데요? 아, 이게 바로 제한 판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grocery stores often use placement of items. 아이템 하면은 뭐 항목이 되겠죠. 물품 품목에 배치를 사용합니다. 뭐 누가요? Grocery store, 식료품점이요. 뭐 하기 위해서? To encourage impulse buying. 충동 구매를 자극하기 위해서, 충동 구매를 부추기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했었던 나가기 직전에 갑자기 조금 부담 없이 살 만한 것들을 이제 모아놓는다든지 이러한 충동 구매를 자극하기 위한 아이템 배치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다 여러분 요 시밀러리에 붙어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서 자 그러면 우리 어퍼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나왔습니다. Many of which 하면서 앞에 콤마를 찍고 나왔어요. 여기에 지금 콤마가 있고요. Many of which가 나오는데 요 which라는 건 그 앞에 나왔었던 요 automatic responses, 특히나 responses, 자동적인 반응,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ietary behaviors, 그러면은 식이 행동들은요. 대체로 뭐의 결과다? 자동적인 반응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반응이라는 건 뒤에 이렇게 전치사 to를 많이 씁니다. to 어디에 대한 반응, 뭐에 대한 반응이냐면 a particular situation with food, 음식과 관련한 특정한 상황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자동적인 반응은요, lead to 어디로 이어지냐면 lead to 나오면 계속 이렇게 화살표 치시고 increase calorie consumption 등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칼로리 섭취의 증가로 이어진다. consume, consumption 이런 단어도 한 번씩 받으시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upper point 두 번째, 병렬 구조와 부정사구의, 투부정사구의 형용사적 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구조도 그렇고 투부정사구의 형용사적 용법은 명사 뒤에서 투부정사가 수식을 해주는 구조죠. 보면은 to, the capacity를 능력을 꾸며지는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와서 to consistently recognize 첫 번째, ignore 두 번째, or resist 마지막에 세 번째에 or 붙이면서 세 번째가 나오면서 공통 목적어가

contextual cues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 구조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전 용법이 앞에 나오는 the capacity를 수식해주고 있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관계 부사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관계 부사는 요 where 이라는 관계 부사가 앞에 나온 a sales technique, 요 판매 기법을 수식하고 있다. 아까 길게 판매 기법을 수식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where에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번만 더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한 판매는 a sales technique, 판매 기법입니다. 어떤 판매 기법이냐면 요거는 동격의 콤마가 되겠죠. 어떤 판매 기법? Where the customer is encouraged to make an additional purchase. 추가 구매를 하도록 권고받는 거예요. By taking advantage of 뭐를 활용해가지고 2 for 1 세일이나 스페셜 할인을 통해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추가 구매를 하도록 권고받는 거.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테크닉, 세일스 테크닉, 세일스 기법이 바로 요 암시 판매가 되겠다, 제한 판매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 제가 아까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설명했었던 단어가 딱 나왔습니다. inherent. 이거는 선천적인, 타고난, 내재적인 이런 뜻입니다. 유의어도 중요하고 반의어도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표 치는 경우 거의 없는데 별표 쳤다라는 거는 반드시 중요한 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inherent. 유의어는 innate, inborn, intrinsic 등의 단어가 있고요. 다 내재된, 타고난, 선천적인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의어는요. acquired, learned. 특히나 이 지문 자체에 learned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learned랑 여러분 inherent랑 꼭 구분을 하셔야 된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resist 하면은 저항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withstand, 아니면 oppose, defy 이런 단어가 되겠고, 반의어는 굴복하는 거죠. surrender, yield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하다, 자극하다, 아까 수동태로 나왔었죠. prompt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trigger, induce, stimulate 다 이제 능동으로 하면은 유발하다, 자극하다, 유도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반의어는요. 하지 못하게 하다, 낙담시키다, 하지 못하게 막다 이런 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discourage 아니면 preven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거 additional 하면은 extra 아니면 supplementary, added 이런 단어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했어요? 제일 위에 나온 단어다.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마시멜로를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너무너무 중요한 마시멜로는요. 내재된, 타고난 이라는 단어를 먼저 여기 지문에 나온 단어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에 유의어들 쫙 써주시고 혹시라도 나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개념에서 조금 더 유의어들 배웠다 그러면 유의어 더 뽐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의어 이거는 이제 타고난 게 아니라 학습이 된 거였죠. 그래서 후천적인의 뜻을 뜻하는 의미를 뜻하는 단어 두 가지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잘 적어두시고 요약문 완성 문제 서술형 첫 번째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위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A는 A로 시작하고요. B는 I로 시작합니다. 본문에서 찾아 쓰시는 건데 한번 보게요. 일단 human dietary behaviors, 인간의 식이 행동은 are largely driven by 뭐에 의해서 이끌림입니다. 이러이러한 반응에 의해서 여러분 그냥 자동반사적으로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당연히 A는 automatic이 되겠죠. automatic responses에 의해서 이끌립니다. 근데 뭐에 대한 automatic responses다 이런 얘기할 때 response 뒤에 to 붙인다라고 했죠. environmental and social cues, 사회적이고 그리고 환경적인 그러한 자극에의 자동적인 반응에 의해서 이끌려집니다. Which often leads to, 종종 그것은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Unintended consumption. 그러면은 의도치 않은 섭취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사는 행동도 나왔죠. 충동적인 구매 뭐였어요? 충동적인, 맞아요. Impulse buying in retail settings. 아, 그러면 이제 식료품점에 가가지고 상점에 가가지고 이제 impulse buying으로 이어지게 된다. Impulse buying 다시 한번 뜻 뭐라고요? 충동 구매를 뜻한다. 요약문 잘 챙겨두시고 자, 그러면 단답형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료품점이나 식당에서 사용하는 제한 판매라고 할게요. 제한 판매 기법의 구체적인 예시 두 가지를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쓰세요. 자, 두 개를 한 개 가격에 준다. 뭐였어요? 2 for 1 sale. 그 다음에 엄청나게 할인을 해준다. 뭐 적어도 말은 그렇게 하겠죠. 이걸 뭐라고 했어요? Special discount. 특별 할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판매 기법이었다. 자, 그 다음 단답형 문제인데요. 인간이 음식을 먹도록 부추기는 환경적 자극.

contextual cues를 일관되게 무시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서 여러분 세 단어의 영어로 쓰세요. 이 부분도 여러분 제가 아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거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먼저 찾아보세요. 일단 이런 내용을 찾아야 되겠죠? 일관되게 무시하거나 저항하거나 아니면은 뭐 알아차리지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뭐 때문인지. 자, 뭐 때문이겠어요? 바로 인지적인 한계인데 타고난 인지적인 한계. 세 단어의 영어로 쓰라고 했으니까 inherent 또 나왔네요. 타고난 선천적인 인지적인 한계 때문에 이거를 끊임없이 일관되게 계속 무시하거나 저항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중요하니까 꼭 체크 잘 해두시고요. 빈칸 문제나 서술형 문제로 나오기가 너무 좋습니다. 잘 체크해두시고 자 그러면 오늘의 긍정학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moving forward at my own pace. Pace 하면은 속도란 뜻입니다. 나만의 속도로 나는 moving, 움직이는데 어디로 움직인다? 앞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른 친구들 보면은 벌써 국어 뭐 엔제 풀고 있고 수학은 벌써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근데 나는 아직도 개념하고 있고 영어는 말해 뭐해 지금 나는 아직 수능 개념 막 풀고 있다가 지금 허겁지겁 막 여기로 와가지고 내신 준비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이런 토깽이들 많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가 아니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시를 이렇게 들어서 그렇지 이거 말고도 수많은 다른 막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나 자신이 움츠러드는 그런 환경들 너무나 많을 거예요. 같은 과정을 들으면서도 아, 난 왜 이러지? 나의 속도는 왜 이렇게 느리지? 이렇게 자책하는 경우들 많을 건데 이 문장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만의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 꽃이 여러분 피는 계절이 다 다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꽃 피는 계절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당장 올해 이번 달에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꽃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필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 하던 대로만 지금 이렇게 완강까지 달려온 것만큼만 열심히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잠깐 pause 하시고요. 아, 이번 강좌에, 이번 강의에 마지막 지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렁뚱땅 하지 말고요.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열심히 잘 따라오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학, 건강, 영양식품 관련한 엑서사이즈 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바로 딱 이번 내신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가보겠습니다. 초기 미각 경험과, 그러니까 어린 시절 초기의 미각 경험과 그 다음에 식습관의 형성에 대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또 선천적으로 나오네요. 선천적으로 단맛과 짠맛을 선호하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운 음식 선택지에 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단맛과 짠맛에 끌리는구나. 그래서 가만 냅두면 그냥 건강에 해로운 음식 선택지에 끌리는구나. 그런 것이다. 유아기의 감각 경험이 유아기에 즉 뭘 섭취했느냐 이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 임산부는 모유를 먹는 아기가 그런 음식의 맛을 그런 음식의 맛이라는 건 건강한 음식의 맛이겠죠? 그런 건강한 음식의 맛을 더 잘 받아들이게 도울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아이한테만 너 좋은 거 먹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유를 주는 그때부터도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 임신한 상태부터가 다 중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분유를 먹는 아기는 분유에 들어있지 않은 맛을 처음 받아들일 때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오는 게 과일이나 채소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지문 힘내서 한번 가봅시다. Science shows that 그러면 과학이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when compared to adults 성인과 비교했을 때 children 어린 아이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성인과 비교되었을 때 아이들은 naturally 자연적으로 선천적으로 prefer 선호합니다. high levels of 높은 수준의 sweet 단맛과 salty taste sweet taste and salty taste가 되겠죠? 높은 수준의 단맛과 짠맛을 선호하고요. and 그리고 자연적으로 reject bitter taste. 그러면 쓴맛은 그냥 선천적으로 거부를 한다, 거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이언스가 보여주는 바이다. 아, 그렇구나. This might help. 이것은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설명하는 걸 도와줄지도 모른대요. Why? 뭐를 설명하는 거? 왜 아이들이 are

drawn to 어디에 이끌리냐면 more unhealthy food choices within our current food environment.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environment에 대한 설명이 그 뒤에 나오긴 하지만 먼저 꺽쇠를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하는 걸 도와줍니다. 뭘 설명하냐면 왜 아이들이 이끌리는가, 더 unhealthy한, 건강하지 않은 식품 선택으로 더 이끌리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대요. 어디 안에서? 우리의 current food environment, 우리의 현재 식품 환경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현재 식품 환경이 어떠한데? 요 환경에 대한 설명, 부연 설명으로 나오고 있어요. An environment, 근데 composed of, 뭐로 구성된 환경이냐면 composed of 하면 구성하다, 근데 composed of 하면 구성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environmental environment인데 구성된 환경인 거예요. High salt, 그러면 높은 고염분이 되겠죠. 고염분, 그 다음에 고정제당 식품으로 구성된 그러한 우리의 현재 환경 안에서 이러한 건강하지 않은 식품 선택으로 이끌리는 이유를 설명하는 걸 도와줍니다. 왜?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단맛과 짠맛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단맛과 짠맛이 많은 고정제당과 그 다음에 고염분으로 가득한 식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성되어져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왜 아이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가, 이걸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선천적으로 그냥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In support of this idea, 이러한 생각에 더하여서, 지지하여서 studies have found that, 연구들은 뭐를 발견해냈냐면 sensory experiences, 그러면 감각적인 경험이에요. 근데 어린 시절, 아주 초기부터 시작한 이런 감각적인 경험, 감각이라는 거에 미각이 들어가니까 감각적인 경험이라고 한 거죠. Can shape preferences, 그러면 선호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선호를 형성한대요. In both a positive and a negative way. 그러면 긍정적인 방식으로도 그렇고 부정적인 방식으로도 그렇고 결국에는 shape, 만들어냅니다. 선호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이러한 초기부터 시작한 감각 경험이 선호를 만들어냅니다. shape preferences라는 단어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봐두시고요. 그러면서 초기에 시작된 감각 경험이 좋은 방식으로든 안 좋은 방식으로든 이렇게 음식에 대한, 맛에 대한 테이스트 선호를 만들어낸다, 쉐입한다 라는 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겠죠. Expecting mothers 하면은 임산부가 됩니다. 임산부인데 who consume diets, 식품을, 식단을 섭취하는 그러한 임산부예요. 근데 어떤 식단이냐면 rich in healthy foods. 그러면 이제 건강한 식품으로 아주 풍부한, 건강한 식품이 풍부한 그러한 식단을 섭취하는 임산부들은 can help develop, 도와주는 거, 개발하는 걸 도울 수 있습니다. 뭐를? Their child's taste preferences in a positive way. 긍정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아이의 맛 선호도, 그러니까 미각에 대한 선호도를 발달시키는 거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왜요? Because flavors, 맛인데 from food, 음식으로부터의 맛이에요. That the mother eats, 엄마가 먹는 그런 음식으로부터의 맛이 are, 풍미라고 볼게요. 풍미가 are transmitted, 전달이 되어집니다. 누구한테 전달되어지냐면요. To, 이거는 양수가 되겠고 밑에 단어 나와있죠. And to mother's milk, 모유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만들어내냐면 creating an environment,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환경? In which breastfed infants, 그러면은 breastfed 하면 모유를 섭취한 그러한 아이, 아기가 are more accepting of these flavors, 이러한 풍미를 더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임신했을 때 먹는 그런 음식들이 결국에는 모유를 통해서 아기한테 전달되는데 그 이러한 맛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 모유를 먹은 아기들이 더 잘 받아들이게 되는 환경을 엄마가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Flavors 하면은 맛 또는 풍미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breastfed 하면은 이제 모유를 먹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In contrast가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부정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도 나오겠죠. 앞에는 긍정적인 방식이 나왔으니까. In contrast의 위치 잘 봐두시고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infants, 아기인데요. 유아인데 어떤 아기냐면 fed formula. formula 하면은 밑에 단어 나와있죠. 분유입니다. 분유. 분유를 먹은 그런 아기입니다. 근데 그 아기는 learn to prefer this unique flavor profile. 이러한 고유한 맛 구성, 맛 구성이라고 해석할게요. 이러한 고유한 맛 구성을
선호하게 됩니다. 요 it's는 formula

분유라가 되겠죠. 그 분유의 고유한 맛 구성을 선호하게 되고요. And may have more difficulty,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Initially, 처음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괜찮아도 처음에는 더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데? Accepting flavors, 맛을 받아들이는데. 근데 어떤 맛이냐면 not found in formula. 분유에서 발견되지 않은 맛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데요. 선생님, 분유에서 나오지 않은, 발견되지 않은 맛이 뭔데요? 예를 들면 those of such as those of fruit and vegetables. 그러니까 flavor를 뜻하는 거가 되겠죠? 아, 그러면 과일과 채소의 맛과 같이 분유에서 발견되지 않는 그런 풍미를 받아들이는데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having healthy food experiences early in life. 아, 그러면 이 생애 초기에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것, 건강한 식사 경험을 가지는 것은 may go a long way. 여러분 단어 알아두세요. Go a long way라는 거는 도움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어디 쪽으로 도움이 되냐면 toward promoting healthy eating. 그러면은 건강한 식사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Throughout 뭐에 걸쳐서 a person's lifespan. 그 사람의 평생에 걸쳐서 초창기에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어퍼 포인트를 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과학이 보여줍니다. 근데 뭘 보여주냐면 when compared to adults 이렇게 바로 나왔었는데요. 여기 사이에 생략된 게 있죠. 일단 주절의 주어가 지금 children이기 때문에 children 관련할 거예요. children 이 when compared to adults 하면은 누구누구와 비교했을 때, 성인과 비교했을 때, 그럼 when children are composed to adults, 여기에서 children are 이 생략된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hildren are 또는 they are, 여기에서 이제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they are 이렇게 적어두시면 된다라는 거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관계대명사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 환경인데 어떤 환경이냐면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그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온다. 그래서 관계부사 where로도 바꿔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는 거. in each다, 위치가 아니라 요것도 잘 챙겨두시고요. 대명사 those는 앞에 나오는 flavors를 봤기 때문에 that이 아니라 those로 복수 형태로 써줘야 된다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refined, 정제된 이란 뜻이죠. 그래서 processed 아니면 purified 이런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 지문에서는 processed가 적합하겠습니다. 단어 봐두시고, 그 다음에 transmitted 하면은 전달된. 우리 아까 모유나 아니면은 뭐, 아니면 또 뭐였죠? 뭐 분유를 통해서, 양수를 통해서 또는 모유를 통해서 전달된 이렇게 나왔을 때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passed 아니면 conveyed 아니면 transferred 전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단어 잘 봐주시고 accepting 하면은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receptive, open, favorable 단어랑 바꿔 말할 수 있겠고 촉진하다, encouraging 아니면 fostering, boosting 등의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단어 transmit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바뀌었을 수 있다. 요거 잘 챙겨 드시고요. 자, 요약문 완성! 문제는 빼먹을 수 없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children are born with a preference for sweet and salty taste, while 절은 벌써 끝났고요. Their long-term food preferences, 그들의 장기간의 식품에 대한 선호는 can be 띠리리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아, by early sensory experiences에 의해서 뭐 될 수 있다? 형성될 수 있다. 아까 여러분 shape 단어 중요하다라고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죠? 요거 챙겨두시고 such as the flavors, tea, through 이거는 양수였고 요거는 이제 모유가 되겠습니다. 모유나 양수를 통한 그러한 이것입니다. 모유나 양수를 통해서 전달됐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므로 transmitted 전달된 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다. transmitted through 요 양수나 아니면 모유 이런 단어가 들어온다라는 거 전달된 단어 유의어까지 같이 잘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의 토끼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Moderation, 이거 중요한 단어였죠? 이것도 알려주시고 마지막 질문에 나왔었던 go a long way라는 단어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 20강이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 알 수 있듯이 다 영어는 어떻게 한다? 내신과 수능 모두 정희쌤과 함께하자! 이거 잊지 마시고 진짜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게 본인한테 수업에 들어가는 그런 지문들도 있었을 거고 아닌 지문

여러분들도 있었을 건데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다 온 토깽이들 정말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이게 아무리 내신을 위해서 공부한 거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전부 다 여러분의 수능 실력의 밑바탕이 되어줄 그런 단어들과 구문들이 될 겁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열심히 한 토깽이들이라면 내신은 물론이고 수능까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뭐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모두 하고 가자. 스피드 보카도 꼭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핵심만 빠르게, 결과는 다르게.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세계지리 이다은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에너지 자원과 국제 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에너지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 자원, 그리고 요즘에 또 많은 쟁점이 되고 있는 원자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91쪽 이제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에서도 바로 힘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기분을 좋게 할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을 만들어서 하루하루 소소한 행복들을 느끼다 보면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이 힘들지만 힘들기만 한건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바라만 봐도 웃음이 나는 그런 내 짝꿍이라든지, 그냥 공부하다가 친구랑 눈만 마주쳐도 웃음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의 하루에 한 번쯤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공부하다가 혼자라서 외롭고 힘들고 걱정이 되고 그런 순간이 온다면 수강 후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같이 고민하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어떻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을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91쪽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원의 특성부터. 이 자원의 특성 세 가지는 정말 학교 시험에서 꼭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모든 학교의 시험에서 정말 꼭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자원의 특성 첫 번째는 바로 자원은 대부분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고갈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요? 바로 가채연수라고 하는 요 수치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어요.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 지금의 생산량만큼 채굴했을 때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채굴할 수 있지? 이게 바로 채굴이 가능한 가채연수거든요. 자, 요거는 한국지리 하는 친구들은 자주 보셨을 것 같아요. 보통 한국지리, 세계지리 내신 같이 하는 친구들 많죠? 네, 이거는 한국지리 책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 석회석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여기 거의 이제 18, 19살 정도 되셨으니까 대략 계산하기 편하게 여기 한 20을 더해주면 여러분들이 한 140살 정도 되셨을 때까지도 석회석은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석회석은

지금의 기술로, 지금의 생산 수준으로 생산했을 때 앞으로 124년 정도 쓸수 있구나. 근데 그 외에 다른 자원들은요, 특히 구리나 철광석은 고갈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이렇게 가치 연수를 통해서 이 자원의 유한성을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자원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갈에 대비해서 적게 사용하거나 대체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거나 그래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다음 편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이 모든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서 분포한다라고 하는 특성인데요. 그로 인해서 자원민족주의 등장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원민족주의가 무엇인가? 이건 또 서술용어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1970년대에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정치적인 긴장감이 높아졌어요. 그때 당시에 서남아시아의 산유국들은 국제사회에서 큰 목소리를 낼수 있는 국가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국가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냐면 바로 석유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석유 생산량을 우리가 줄여서 그 석유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자. 그래서 이 석유 수출국 기구를 중심으로 석유 생산량을 실제로 줄여버립니다. 자, 그 결과 미국의 고속도로에서는요, 최고 시속 제한 속도를 낮추고요. 그래야 연료를 적게 쓰게 되니까요. 주유소에서는 또 기름이 없어서 주유소가 문을 닫기도 하고 사람들이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쭉 늘어서는 이러한 풍경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자원을 그 나라 또는 그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현상을 바로 자원민족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자, 가변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원을 이용하는 기술적인 수준, 경제적인 조건,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자원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바로 석유인데요. 과거에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검은 물을 발견했을 때 악령에 씌인 검은 물이다 퍼다 버렸다고 합니다.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봐요. 얘가 석유인지 몰랐다면. 알았더라도, 아, 뭔가 기름이네. 알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었더라면. 얘는 그냥 검은 기름인 거예요. 그쵸? 그러다가, 석유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고, 이걸 팔았을 때 돈이 되고, 그러니까 석유가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급부상하게 된 겁니다. 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텅스텐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채굴을 할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도, 다른 나라에서 더 값싸게 수입을 해올 수 있다면, 그게 더 경제적이잖아요. 채굴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잖아요. 그럴 때는 경제적인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면 생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문화적인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뭐냐면 바로 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고기는 너무 소중한 식량 자원이죠. 그래서, 아, 이번에 단생 강의 듣고 세계지리 시험 잘 보면 소고기 사달라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런데 힌두교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소, 식량 자원일까요? 아니겠죠. 이렇게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템포를 빠르게 해서 전 세계 에너지 자원의 사용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차 에너지라고 하는 것의 정의도 학교 시험에서는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제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자연 상태에서 얻어낸 상태의 에너지를 1차 에너지라고 해요. 자,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 변화 살펴봤을 때요. 1970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1등을 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석유입니다. 석유가 왜 이렇게 소비량이 많을까 생각해 보면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 다니는 자동차 대부분 석유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석유는 수송용으로도 많이 이용이 됩니다. 저도 고등학생 시절에 이걸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세계지리를 공부하면서 아 석유는 주로 수송용으로 많이 사용되는구나. 그래서 저의 드림카를 그리면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있는 이 드림카는 명탐정 코난에 나오는 브라운 박사님의 차였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차를 나중에 꼭 사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드림카를 그리면서 공부하시면 소소한 행복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석유는 계속 1등인데요. 그 이유는 수송용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석유화학공업의 원료로도 많이 쓰여요. 쓰임새가 진짜 다양합니다. 여러분, 화장품에도 들어가고요, 치약에도 들어가고요, 플라스틱에도 들어가고요, 옷감에도 들어가요. 그리고 또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바로 석탄인데요. 석탄은 산업혁명기부터 상용화되었고, 대부분

대부분 산업용 연료로 많이 산업용 원료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석탄이랑 천연가스랑 2023년에 소비량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1970년부터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게 필요했던 건데요. 1970년에는요, 석탄의 소비량이 천연가스의 소비량보다 월등히 많았네요. 그쵸? 그러면 이 사이에 천연가스의 소비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천연가스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화석 에너지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비량이 특히 확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원자력은요. 한번 발전소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한번 만들면 한 30년 이상은 씁니다. 그래서 얘가 상용화된 지가 또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1980년 통계부터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원들 중에서는 1차 에너지 중에서는 상용화 시기가 상당히 늦구나라고 하는 걸 하나 알 수가 있었고, 1990년대 이후로는요, 소비량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도 전환하는 친구들 혹시 이 강의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수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나눠진 구분된 그래프로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올해 수능 특강에서는 이게 합쳐졌어요. 국제사회에서 에너지 통계를 내는 방식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게 되는 것인데 수력의 경우는요. 상용화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100년 전부터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100년 전에도 수력 에너지를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오래되었고,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댐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대부분 개발이 되었다 보니까, 그래서 과거 통계에서도 수력은 존재감이 상당히 컸어요. 그에 비해서 신재생 에너지는요, 아까 그 1970년대에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석유 생산량을 담합을 해서 조정하고 전 세계 석유 가격이 높아졌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오일 쇼크. 석유 파동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나라들은 깨달음을 얻게 돼요. 첫 번째, 화석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야 되겠다. 두 번째, 우리나라도 직접 에너지 탐사에 나서자. 세 번째,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술력이 갖추어지게 되면서 이 1970년에서 2023년 사이에 소비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수특까지 나왔던 그래프를 보시면 그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세를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프를 봐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세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 수력과 신재생 에너지의 소비량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 짚어드리자면 수력이 태양열, 태양광, 그리고 지열, 이런 다른 신재생 에너지들보다 사용량, 소비량, 월등히 많습니다. 알겠죠? 개발된 역사가 오래됐고, 큰 댐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이미 다 댐이 들어가 있고, 한번 댐을 만들면 오래도록 쓸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라고 그 맥락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와 관련돼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화석 에너지원별 소비량,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순이라는 거. 그 이유는 제가 여기서 맥락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수력 및 신재생 에너지가 원자력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오,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작년까지 수특에서 낼수 있을 만한 거다 냈는데 올해 그래프가 바뀌었네. 이런 부분들 출제 포인트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별 1차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 소비 구조 요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같이 하면 할수 있어요. 먼저 뭐부터 볼 거냐면 1차 에너지 소비량 같이 볼게요. 이 원의 크기가 1차 에너지 소비량인데 중국 1차 에너지 소비량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쵸? 동그라미가 크잖아요. 근데 미국도 또 큽니다. 그쵸? 그러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인당 1차 에너지 소비량. 중국은 인구가 약 14억이 넘죠. 14억이 이만큼을 쓰고 있고요. 미국 인구는 3억이 넘어요. 3억이 넘는데 이만큼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럼 1인당 1차 에너지 소비량은 미국이 더 많다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죠. 물론 여기에 1인당 에너지 소비량도 나와 있었는데 이 급간에서는 중국과 미국 간의 차이를 극명하게 확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이기는 하죠. 우리가 모든 나라 인구를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중국이 전 세계 2위의 인구 대국이라는 거, 그리고 미국이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는 거, 요것 정도는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체로
산업이 발달한 나라들, 또 인구가 많은 나라들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인당 에너지 소비량 한번 패턴을 정리를 해볼게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 또 서남아시아의 산유국처럼 에너지의 생산량이 많은 나라들은 소비량이 많아요. 또 중국은요,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산업이 발달한 나라이기도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 중에 대부분은 중국산이잖아요. Made in China. 그걸 생각해 보면 중국이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쵸? 그런데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나라들의 특징은 대체로 개발도상국. 대체로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국가별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은요, 전 세계 석탄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생산해요. 근데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쓴다라고 하면 바로 석탄이 되겠고요. 아까 제가 중국을 찾아낼 수 있는 키워드로 Made in China 써드렸잖아요.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정말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인데, 제조업이 발달했다라는 뜻은요, 사람들의 인건비가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중국의 대체재를 찾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중국 다음으로 또 인건비가 낮은 나라들 찾아보니까 동남아시아나 인도로 또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도의 에너지 소비량을 살펴보면 중국에 비해서 소비량은 적지만 이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는 중국과 매우 비슷해요. 네. 인도 역시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볼 거냐면 산유국들로 한번 가볼게요. 미국은요, 여러분도 이따 보시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석유도 천연가스도 많이 생산하는 나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1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국가 내의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도 석유나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죠. 자,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산유국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생각하셨을 텐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천연가스보다 석유의 생산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국가 내의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도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란은요, 천연가스의 비율이 더 높아요. 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밈 만들어 드릴게요. 천연가스는 석유에 비해서 나중에 상용화돼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석유도 천연가스도 신생대 제3기층 배사 구조에 같이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석유를 채굴하고 이용할 때부터 천연가스의 존재를 알았어요. 하지만 위험하니까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용하지 못하다가 냉동액화 기술. 천연가스를 급속도로 냉각시키면 부피가 확 줄어들고요. 폭발의 위험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천연가스가 급속도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자, 이 제가 말씀드린 서사를 딱네 글자로 줄여보자면 이런 가스예요. 가스는 위험해, 이런. 근데 그게 해결된 게 냉동액화 기술 때문이었죠. 자, 이 맥락과 함께 이란의 가스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가스, 이란 가스 꼭 기억해 주세요. 러시아도 석유도 많이 생산하고 천연가스도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데 천연가스에 있어서 존재감이 더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에너지 소비량 비교하는 문제에서요. 천연가스가 있고 러시아가 있으면 러시아가 치트키예요. 그리고 국가별로 에너지 소비량 비교하는 문제에서 이란이 있고 천연가스가 있으면 이란이 치트키예요. 그래서 이란과 러시아는 좀 그런 용도로 천연가스를 찾아내게 하는 용도로 많이 나오는 나라가 되겠고 인도랑 중국은요? 석탄을 찾아내게 하는 용도로 많이 나오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은요? 석탄 천연가스 아니 석유와 천연가스 다 많이 생산하고 다 많이 소비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라 그랬잖아요. 사우디 석유 아 시옷자 시옷자. 근데 사우디가 석유에 있어서의 존재감이 크다는 건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세계지를 선택하기 전부터 알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높은 나라 찾으러 가볼 건데요. 특히 브라질의 경우에는 수력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력, 물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는 아마존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력 발전을 이용하기에 좋은 거겠죠? 캐나다는요. 캐나다도 수력 발전의 비율이 상당한데요. 맞아요. 캐나다도요. 고위도에 위치하다 보니까 빙하 지형이 많고 빙하 녹음물이 흘러내려오는 곳이 많아서 그래서 수력 발전에 유리한 거예요. 네, 러시아도 비슷한 이유로 수력 발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여기 독일이에요. 자, 독일의 경우에는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특히 풍력. 왜? 여기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풍력 발전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2030년까지 국토의 2%, 국토의 2%를 풍력 발전 단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신재생 에너지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태양열, 태양광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 다 정리해 봤고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텍스트로 확인하면서 제가 출제 포인트만 빠르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탄의 경우에 단 하나의 키워드와 연결할게요. 바로 산업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산업용이라는 걸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철공업용 원료로 쓰여요. 왜 석탄이 제철공업용 원료로 쓰이는지 좀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철공업용 원료면 철광석이 들어가야지 왜 석탄이 들어가요? 그런 생각하실 텐데요. 철광석이 자연 상태에서 정말 순수한 예쁜 반짝반짝한 철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산화된 철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환원시키는 과정에 석탄의 또 종류가 있거든요. 정말 TMI예요. 한국 지리에서는 이게 디테일하게 출제가 되지만 세계 지리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석탄의 종류 중에 무연탄, 역청탄, 갈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역청탄이라고 하는 것을 가공해서 만든 코크스를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제철공업에도 쓰이고요. 또 발전용 연료로 많이 쓰여요. 당연히 화력발전용 연료로 많이 쓰인다는 이야기겠죠. 자, 여러분들이 화력발전소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의 기업 활동의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예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내야 되는데요. 석탄은 화석 에너지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단점이 있어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많아요. 자, 두 번째, 석유는요, 열 효율이 좋아요. 하지만 비쌉니다. 세 번째, 천연가스는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화석 에너지 중에서 가장 적어요. 하지만 비쌉니다.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에서 어떤 걸 쓰시겠어요? 우리의 목표가 이윤의 극대화라면 석탄을 쓰겠죠. 그래서 화력발전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석탄과 관련해서 정말 뗄래야 뗄수 없는 단 하나의 키워드는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산업혁명기부터 상용화가 됩니다. 그래서 화석에너지 자원 중에서 상용화 시기가 가장 빠르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그림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산업혁명기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석탄을, 여기 석탄 산지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석탄을 이렇게 열차로 수송을 해오고, 그 석탄을 통해서 증기기관을 가동하고요. 증기기관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석탄이 연소되고 대기오염 물질을 뿜뿜 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석에너지 자원을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이 기후위기의 또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죠. 그러면 석탄은 도대체 어디에 많이 분포했는가? 여러분들 교재 49쪽. 49쪽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세계 대지형인데요. 고생대에 주로 수폭작용을 받은 고기조산대의 주변에 주로 매장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요. 고생대 초기는 해양생물들이 번성한 시기였고, 고생대 후기가 육상식물들이 번성한 시기였어요. 당시에 지구의 대부분 지역이 마치 열대우림처럼 밀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태어난 나무는 죽어서 썩어서 탄화되어서 석산이 됐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고기 습곡산지 오랜만에 찾으러 한번 가볼게요. 미국 동부 지역의 에팔레치아 산맥 찾았나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지역의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찾았나요? 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드라켄즈버그 산맥 찾았나요? 네. 이런 지역들이 또 석탄이 많이 생산되는 곳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제 이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중국이 생산해요. 근데 중국이 소비량의 거의 절반을 소비해요. 근데 중국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많이 생산하지만 그만큼 많이,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수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수입량에서도 보면 중국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구분하는 꿀팁.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압도적이다? 석탄이고 중국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석탄 많이 소비합니다. 근데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하고 그에 대한 대체재로 눈을 돌리는 곳 중에 어디가 있다 그랬죠? 인도가 있다고 했어요. 인도가 중국 다음으로 석탄을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역시 인도도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디에서 또 석탄을 많이 생산하냐면 인도네시아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나라에서 많이 생산하는데요.
이런 나라들은

생산량 대비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또 수출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요? 일본과 대한민국, 중국처럼 특히 이런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나라들은 산업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석탄의 소비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어디에서 석탄을 많이 생산하고 어디에서 많이 수출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석탄의 수출량이 어디가 많은지. 자, 이거 밈 알려드릴게요. 석탄이 오네.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오네. 사실 이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가 해마다 통계에서 1, 2위를 번갈아가면서 좀 하기 때문에 누가 압도적인 1등이다라고 출제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밈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석탄이 오네. 어디에서?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자, 그리고 아까 남아프리카공화국 드라켄즈버그 산맥, 고기습 국산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도 수출이 많다는 것도 우리가 이것이 석탄이구나라는 걸 알아내는 치트키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석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석유에 대한 특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석유는 대부분 수송용으로 이용된다. 아까 여러분들 드림카 그리셨죠? 실제로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얘가 상용화 됐냐면 19세기 내연기관의 발명, 쉽게 말하면 엔진, 그리고 자동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소비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수송용 에너지로 대부분 사용되고 또 쓰임새가 다양하다 보니까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늘 1970년대 이후에 늘 1등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서남아시아 지역의 수출량의 비율이 높은데, 여기서요, 지금 이스라엘도 정치적으로 불안정한데, 이란도 지금 전쟁 중이에요. 2026년 3월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전 세계적으로 지금 석유 공급에 빨간불 적신호가 켜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올해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요.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알고 계시죠? 올해 이슈가 된 내용은 올해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우리 제자들이 잘 해내기를 바라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미리 학교 시험에서 먼저 경험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이 올해는 특히나 중요해졌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늘 나오는 전통적인 패턴. 신생대 제3계층 배사구조에 매장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배사구조가 뭐냐면 지층이 이렇게 볼록 솟아오른 구조예요. 여기에서는요, 물이 아래로 가라앉고 기름이 물 위로 뜨죠? 그래서 석유층이 너무 곱고 예쁘게 형성이 돼요. 그 위로 딱 가스가 모이면서 천연가스층도 형성이 돼요. 자, 이런 곳에서는요, 조금만 시추해서 들어가면 굉장히 양질의 석유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찍이 전통적으로 이런 곳들이 많이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석유 파동, 오일 쇼크, 자원민족주의. 그때 이후에 많은 나라들은 어떤 학습이 됐다고요? 첫 번째, 이 나라들에게만 의존하면 안 되겠군. 두 번째, 우리도 직접 석유 시추 탐사하자. 세 번째, 신재생 에너지 개발하자. 그러면서 미국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되어버립니다. 짜잔. 그래서 진짜 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비교해 보시면 생산량, 사우디아라비아일 줄 알았죠. 미국이에요. 근데 수출량도 미국이에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죠? 수입량에서도 미국이 상당히 존재감이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미국은요, 자본주의의 나라잖아요. 돈이 되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꼭 국산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석유가 생산된 지역에서 주변 지역들로 판매했을 때 이득이 된다면 수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석유가 필요한 지역에서 인근 나라들로부터 값싸게 수입을 해올 수 있다면 수입을 해서 쓰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석유의 종류와 주로 소비하는 종류의 석유가 달라요. 그래서 주로 생산하는 석유는 수출을 하고 주로 소비하는 석유는 수입을 하는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생산량이 많은 미국은 소비량도 많은데 수출량도 많고 수입량도 많고 다 많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러시아. 러시아가 전 세계 석유의 생산량 그리고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한데 그런데 이러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 세계에서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는 나라들도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국제 유가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러시아가 석유에서 가지는 존재감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바로 이란입니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는 왜 짚어드리지 않냐면 여기는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세계지를 선택하기 전부터 알았어요. 석유 많이 생산하고 많이 수출하는 나라라는 거. 그래서 제가 굳이 짚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함정이 또 있어요. 미국, 러시아,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요, 석유도 천연가스도 다 많이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석유에 있어서 치트키가 되는 것은 바로 이라크예요. 우리 한 번쯤 살면서 산유국 부러워했어요. 왜? 크, 부럽다. 우리도 이렇게 석유가 많았더라면. 크, 네. 그래서 이라크 이런 나라들,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 치트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부끄러우니까 빠르게 천연가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천연가스의 경우에는요, 아까 석유와 비슷하게 신생대 지층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 이후에 상용화되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화석에너지 자원 중에서 상용화 시기가 가장 늦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천연가스만 봤을 때 산업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석유나 천연가스, 아니죠. 천연가스를 석유나 석탄하고 비교했을 때는요, 상대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아요. 출제되겠죠. 요거 중요합니다. 별표. 그리고 최근에 특히 OECD 가입국, 즉,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죠. 연소시 대기온 물질의 배출량이 적다. 학교에서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오는 포인트니까 꼭 이거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그래프에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국제 이동. 짜잔. 봐봐요. 아까 제가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란,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다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좀 치트키가 되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치트키가 되는 나라는 어디냐면 바로 카타르예요. 여러분들 카타르 월드컵 너무 즐겁게 잘 보셨죠? 근데 그 전에 카타르라는 나라 이름, 위치 알았었나요?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제가 저희 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대부분 월드컵 때문에 카타르 알았어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작은 나라였는데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국제적인 규모의 스포츠 행사를 개최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스를 통해서 벌어들인 자본 덕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나라에 천연가스가 그렇게 존재감이 크다니. 자, 수출량에서는 카타르의 존재감이 더 커요. 그쵸? 그래서 카타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천연가스를 수송할 때 가장 저렴한 방법은 바로 파이프라인이에요. 근데 남한처럼 파이프라인 육로를 통해서 다른 나라와 연결되기 어려운 나라들은 배를 통해서 수송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원자력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원자력은 효율이 정말 좋아요. 우라늄, 플루토늄 이런 원료들을 핵 분열시키면 계속 반감, 반감, 반감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을 합니다. 다만 얘 단점이 있어요. 바로 안전성이에요. 여러분들 동네에 원자력 발전소 들어온다고 하면 괜히 싫어요. 왜? 위험할 것 같아라는 편견 일단 들기 시작하잖아요. 자, 근데 이 우라늄의 경우에는 적은 양의 에너지원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고요. 또 장점이 있어요. 화력발전에 비해서 얘만 봤을 때는 원자력발전도 대기오물질을 배출하지만 화력발전과 비교했을 때는 대기오물질의 배출량이 적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점은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동네에 원자력발전소 들어온다고 하면 싫은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방사성 폐기물 처리 그리고 방사능 누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좀 이용할 때 우리가 신중하게 이용해야 되는데요. 특히 발전소 입지를 잘 정해야 돼요. 지반이 안정되고 냉각수가 풍부한 지역. 냉각수가 왜 중요하냐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건이요. 바로 냉각수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이 우라늄, 플루토늄이 핵 분열을 할때 엄청난 열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열을 적절히 식혀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원자로가 녹아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기록에 의하면 그 냉각수를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장치가 고장났는데 마침 그때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겹겹이 우연히 겹치게 되면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자력발전의 경우에는요, 상당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좀 자본이 갖추어진 나라들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국가별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 살펴보면
프랑스 또는 이제 과거에 소련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 또 여기 대한민국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살펴볼 건데, 자, 신재생 에너지의 각각의 특징은요, 아까 제가 이미 지도 한 판에서 구조화하면서 설명을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전 자료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각각의 개념 용어 정리들 제가 굳이 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미 수능 특강 수능 개념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 또이 내신 만점 수능 특강에서 저랑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요, 지금 실전 자료 보면서 다 정리할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고요, 자료 하나 더 같이 볼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지금 여기서 바로 따라오셔도 제가 개념 용어들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력이에요. 수력은 어떤 곳에서 입지 조건의 잠재력이 크냐면 말 그대로 유량이 풍부한 곳이죠. 하천에 유량이 많은 곳, 또는 두 번째로는 낙차가 큰 곳. 왜냐면 수력 발전이라고 하는 게요, 이제 물이 내려가는 힘, 그 높이 에너지, 그것을 통해서 이제 터빈 엔진을 돌려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유량이 풍부하거나, 그러니까 물이 많거나, 혹은 떨어진 이 위치 에너지가 큰 지역이라면 그런 곳이 바로 최적의 입지 조건이 됩니다. 그럼 어떤 곳이 유량이 풍부할까요? 아, 열대기후 지역, 맞아요. 열대기후 지역에 큰 강이 있다면 그런 곳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낙차가 큰 곳은 빙하 지형이에요. 고위도 지역에 빙하 지형이 있는 곳들은 낙차가 큰 지형이 확보가 되는 데다가 빙하 녹음물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1번, 2번 패턴으로 정리해 볼게요. 브라질은 몇 번에 해당이 되나요? 네,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캐나다와 러시아는요? 노르웨이는요? 2번에 해당이 되죠. 끝났어요. 자, 그다음 풍력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풍력. 일정한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중국이나 미국은요,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저기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랑 미국은 큰 힌트가 되지 않아요. 땅덩어리가 워낙에 넓으니까 어딘가는 수력 발전하기에 유리한 곳이 있고, 어딘가는 풍력 발전하기에 유리한 곳이 있고, 어딘가는 태양광, 태양열하기에 유리한 곳들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에게 치트키가 되는 건 뭐냐면, 그 나라에서 풍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나, 다른 에너지 자원에서는 이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풍력에서 두드러지는 나라들이겠죠. 독일, 그리고 영국, 에스파냐, 프랑스. 저는 이 나라들을 지금 하나의 키워드로 묶으려고 해요. 네 글자로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유라시아 대륙의 서안에 위치해서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들. 요 지역들이 나왔다 하면 바로 풍력을 찾아내는 치트키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아까 독일 이야기 들려드렸어요. 국토의 2%를 풍력 발전단지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요. 그래서 독일이 나오면 꼭 편서풍, 아, 풍력이구나 하는 거잘 찾아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태양광, 태양열은 어떤 지역에서 유리할까요? 햇빛 쨍쨍, 건조한 기후 지역이거나, 아니면 흡사 여름이 사막과도 비슷하게 햇빛 쨍쨍 고온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 지역. 역시 중국이랑 미국은 힌트가 안 돼요. 누가 힌트가 되냐면 바로 지중해성 기후가 넓게 나타나는 에스파냐, 그리고 건조 기후가 넓게 나타나는 오스트레일리아. 아, 요런 나라들이 힌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정말 또 하나의 치트키 바로 일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짧게. 네, 동일본 대지진. 그 이후에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깨달았어요. 빠르게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고 싶어요. 그 중에서 가장 빨리 보급할 수 있는 것, 바로 태양광, 태양열. 그래서 일본이 그 이후에 이렇게 전 세계 태양광, 태양열에서 차지하는 존재감을 상당히 크게 드러내고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지열인데요. 지열 발전의 경우에는 판의 경계부에 해당하는 곳에서 잠재력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나라들 한번 우리가 카테고리 같이 묶어볼게요. 미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 뉴질랜드. 이 나라들의 공통점. 바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나라들이었고요. 튀르키예,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는 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네, 바로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해당하는 나라들이었죠. 그리고 케냐는요? 아프리카 동쪽에 있잖아요. 동아프리카 지구대. 아이슬란드는요, 대서양 중앙해령에 해당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한치 오차 없이 판의 경계부에 위치한 곳들이 지열 발전의 잠재력이 높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여기 한 판으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아, 일단 중국은 진짜 여기 수력, 지열, 태양광, 태양열, 풍력 다 합쳤을 때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랑 미국은 뭐 땅덩어리가 크니까 다 많이 해요. 그래서 치트키가 안 되는 나라들이었고요. 캐나다의 경우에는 수력에서 치트키가 되는 나라였죠. 왜요? 빙하 지형 때문에요. 그리고 브라질은요, 또 수력에서 치트키가 되는 나라였어요. 왜요? 여기는 열대기후가 넓게 나타나고 아마존강이라고 하는 유량이 풍부한 큰 강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쵸?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빙하 지형으로 인해서 수력의 잠재력이 높은 나라가 바로 노르웨이였는데요. 노르웨이가 전 세계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1위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 국가에 필요한 에너지 대부분을 전기 에너지 대부분을 수력으로 얻고 있습니다. 상당한 장점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열이 두 번째로 나와 있어서 지열 볼게요. 자, 지열은 판의 경계부에 해당하는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환, 태평양, 조산대.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뉴질랜드나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많이 하고 있었지만 미국이나 멕시코에서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전 세계에서 지열 발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열 발전 잠재력이 높은 나라로 아프리카 동쪽에 위치한 동아프리카 지구대, 케냐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대서양 중앙해령의 일부가 수면 위로 드러난 곳이 바로 아이슬란드였죠. 실제로 지열 발전 비율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태양광, 태양열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이탈리아처럼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라든지, 에스파냐처럼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라든지, 그리고 사막 기후가 나타나는 곳들, 그런 지역이 잠재력이 높은데, 우리에게 또 치트키가 되는 나라, 일본을 빼놓지 않아야 되겠고요. 마지막 풍력은 서한해양성 기후처럼, 연중 한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잠재력이 크다고 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유럽 대륙 서안에 있는 지역들, 독일, 그리고 에스파냐, 이런 지역들이 또 풍력에 약한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잘하셨고, 이제 공부한 내용들 가지고 문제풀이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95쪽에 수능 기본 문제 1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이런 자료는 꼭세 시기의 변화 양상을 모두 다 파악하는 것이 문제풀이에 있어서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다는 각각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 하나임. 자, 그러면 여기에 일단 고맙게도 석유를 알려줬어요. 너무 고맙네요. 그쵸? 석유는 알려줬고 가나다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가의 경우에는요. 1950년대에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석유보다 존재감이 컸었어요. 그런데 점점 얘는 존재감이 줄어들었다가 조금 존재감이 높아졌지만 석유에게 1등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쵸? 얜 누구일까요? 맞아요. 화석 에너지 자원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가장 많은 석탄이 되겠고요. 얘와 또 운명을 달리하는 것이 바로 나인데요.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잠재력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는 얘는 석탄과는 반대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화석 에너지 자원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 천연가스였습니다. 그러면 가나다는 석탄, 천연가스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남은 하나, 다는 바로 원자력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선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기억. 가의 2023년 최대 생산국은 아시아에 위치한다. 네, 사실 제가 이런 통계를 외우는 문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림으로 재미있게 또 스토리와 함께 밈으로 정리해서 정말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 없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선지가 늘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해드렸던 밈들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한숨 짓지 마시고 웃으면서 잘 해내셨으면 좋겠고요. 가는 석탄이었어요. 석탄은 전 세계에서 한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하고 한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이 소비하는데 이 석탄과 관련된 단 하나의 키워드는 산업이었습니다. 산업. 그렇다면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나라겠죠. 네. 아시아가 석탄의 최대 생산국, 아니죠. 중국이 석탄의 최대 생산국이고 중국은 아시아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역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니은.
나는 고기숙곡산지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었으면 맞는 얘기였을까요? 석탄이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선지를 옳게 고쳐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습관이 됩니다. 그 다음, 디귿. 이런 선지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굳이 굳이 천연가스 이야기할 때 파이프라인 선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원자력이 아니라 천연가스가 선박과 파이프라인으로 운송되는 그러한 자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리을. 가는 다보다 발전용으로 이용하는 국가수가 많다. 자, 생각해봐요. 화력발전은요, 화석에너지 자원을 가져올 수만 있으면 아무 데나 입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은 이용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력이나 노하우가 좀 평준화되어 있죠? 그에 비해서 원자력은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많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용으로 이용하는 국가수는 석탄의 경우가 원자력의 경우보다 많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리을이에요. 자, 그 다음 수능 실전 문제 1번 97쪽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패턴도 아주 전형적인 패턴인데요. 일단 지도에 나와 있는 국가들이 어디였냐면 러시아 나와 있었고요. 러시아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 석유도 많이 생산하고 가스도 많이 생산하고 아, 여기 또 빙하지역 영향으로 수력도 많이 하는 나라였지. 이런 키워드들이 바로바로 생각나셔야 되고 특히 러시아가 석유보다 가스에 있어서 그 존재감이 큰 나라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네. 작은 소? 인도였어요. 인도의 경우는 중국의 대체제처럼 중국에 있던 산업시설들이 인도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인도의 1차 에너지 소비 구조를 보면 중국과 매우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고 인도도 석탄,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나라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브라질은요? 네, 역시 세계 지도에서 큰 소를 찾으면 브라질인데요. 여기는 열대기후 그리고 아마존강이라는 큰강 덕분에 수력 발전에 있어서 잠재력이 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이 중에서 일단 한 가지 자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인도가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써보는 거예요. 가가 인도라면 A는 석탄이겠구나. 그렇다면, 아, 여기 또 고맙게도 천연가스를 알려줬네요. 그렇다면, 천연가스의 비율이 높은 나는 러시아겠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이곳은 바로 브라질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B와 C가 남았는데, 브라질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존재감이 큰 것이 바로 C였어요. 그쵸? 아, 그래서 C가 바로 브라질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수력이겠구나. 그리고 석유의 경우는요, 석유의 경우는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1등인 자원이었어요. 쓰임새가 다양하다고요? 그러면 수력에 비해서 많은 나라들에서 많이 쓰이고 있겠죠. 그래서 B가 석유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지 같이 볼게요. 1번부터. A, 석탄의 소비량은 미국이 중국보다 많다. 역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밈으로 스토리로 말씀드렸죠. Made in China. 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제조업이 매우 매우 많이 이루어지는 중국은 석탄을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하고 압도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국가였구나.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2번 볼게요. 석탄은 석유보다 상용화 시기가 이르다. 이런 내용들이 늘 나옵니다. 그래서 석탄과 연결되는 단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산업이었어요. 언제부터 이용됐어요? 산업혁명기부터. 주로 무엇으로 이용되나요? 산업용 원료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C를 이용한 발전은 A를 이용한 발전보다 대규모 물질의 배출량이 적겠죠. 수력이 석탄보다 적지 않을까요? 그 다음 4번. 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은 지금 이 자료에서 봤을 때 인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러시아, 그 다음 브라질 순서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잘 봐요. 5번 선지 같은 거. 요렇게 태평양과 접해 있다, 대서양과 접해 있다 이런 내용들이 평가원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 선생님들도 많이 학교 시험을 통해서 단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이 출제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원에서는요, 이런 거 지워버리고 쪽지도에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잘 해내기를 바라는 학교 선생님들, 요거 이름 지우고 출제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도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가는 인도이고. 인도는 여기 인도양과 접해 있고요.
그리고 다가 브라질이었는데 브라질이 바로 대서양.

과 접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5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려웠던 자원이었지만 우리가 또 즐겁게 해결을 해봤고요. 남은 내용들도 제가 여러분들 즐겁게 해결하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다음 강은 더더더 잘해내실 거라고 믿으면서 저는 다음 강에 먼저 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치과 계속으로 초대할 한석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행성의 운동 1, 우리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쭉 내용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뤘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좀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잘 점검해 주세요. 여기 천체 파트, 천문학 파트, 특히 행성의 운동에서 적경적이 막 동쪽이야, 서쪽이야, 뭐 천정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많이 풀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이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과 함께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이번 시간에만이라도 우리 한 50분 정도의 시간이라서 이 시간 동안에 집중을 잘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1번부터 쭉 한번 풀어나가 볼게요. 자,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보기를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점검해 보자고요. 자, 1번부터 차근차근 생각해 볼게요. 지표면 위에 관측자를 중심으로, 자, 지표면 위에 관측자가 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청구의 기준점, 요런 거, 청구의 북극, 천정, 요런 거 있죠? 그리고 기준선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청구의 적도도 있고 지평선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지평선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 천정도, 청구의 북도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첫 번째, 아, 이거 지평선이 있구나. 관측자가 어떻게 있다고요? 관측자는 이렇게 서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청구의 북극이 있으니까 청구의 북극 쪽이 북쪽 방향이야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옳은 거 있는 대로 한번 맞는 거 찾아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차근차근 볼게요. 첫 번째, 관측자의 위도는 북위 38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관측자의 위도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 두 가지나 있다고요. 자, 무엇인지 볼게요. 관측자 봤을 때 청구의 북극 보이시죠? 자, 청구의 북극의 고도 첫 번째, 즉 오, 이만큼 각도구나. 요게 뭐예요? 맞습니다. 관측자의 위도예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어떤 거냐면 천정에 보이는 별 있죠? 자, 저기 천정에 보이는 별이 있는데 이 천정에 보이는 별의 적위가 청구의 적도에서 시간권을 따라서 천정까지 각도를 재면 누가 나옵니까? 요 친구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랑 그 다음에 누구? 그 다음에 요 친구랑 똑같은 값이에요. 얘네 둘 다 위도예요. 자, 그런데 이게 52도 보이시죠? 지평선과 청구의 적도가 이루는 각은 90도 빼기 위도입니다. 오,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요런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기 전에는 뭘 하셔야 될까요? 좀 잘 숙지해 두고 외워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측자의 위도는 어때요? 90도 빼기 위도 값이 52도래. 그럼 38도 맞죠? 자, 그래서 기억은

받는 복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청구의 북극은 천정으로부터 38도 떨어져 있다. 자, 그럼 이제 됐어. 요거 38도, 요거 38도예요. 천정에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어요? 52도. 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청구의 북극은요, 지평선으로부터 38도 떨어져 있다. 지평선으로부터 38도. 자, 고도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틱은 북반구에서 관측자가 서점을 보고 있을 때 관측자가 어딜 보고 있다고요? 여기가 서점이에요. 자, 여기가 서점. 자, 서점을 보고 있을 때 남점은 관측자의 오른쪽에 있습니까? 요거는 저기 오른쪽 왼쪽 방위를 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서점을 보고 있으면 남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디귿은 어떤 보기 되겠습니까? 이렇게 틀린 보기가 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떤 걸 물어보는 거냐면, 여러분들 뭐 천정 잘 알고 있어? 고도 잘 알고 있어? 자, 그리고 관측자의 위도는 어떤 것과 같은 값이야? 혹은 지평선과 청구의 속도가 이루는 값은 90도 빼기 위도와 같은 값이야? 라고 하는 어찌 보면 기본이 되는 부분들을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어? 여기 1번에서 혹시 나는 막힌다라고 하면 2번으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요거 다시 한 번 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도가 혹은 천정에 보이는 별의 저기가 위도와 동일하구나. 일주권 혹은 청구의 적도들이 생기게 될 건데, 청구의 적도 혹은 일주권들이 생기게 될 건데 90도 빼기 위도와 동일한 값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숙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를 머릿속에 잘 담은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앞에 1번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걸 조금 회전시켰다라고 해야 될까요? 자, 아까 1번 문제는 여기 위쪽에 누가 있었냐면 천정이 있었어요. 근데 천정은 이쪽으로 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움직인 거예요. 자, 여기를 볼게요. A, B, C 세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측자의 천정도 있고요. 청구의 적도와 황도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옳은 것 골라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옳은 걸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물어보는데, 일단은 A는 고도가 가장 높을 때 남쪽 하늘에 위치합니다 라는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어떤 용어가 등장하죠? 고도라는 말이 등장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고도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대답하기가 그렇죠. 당연히 힘들죠. 힘들어. 왜냐면 이 정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뭐 한 줄밖에 안 돼요. 간단해요. 하지만 요거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요. 자, 어떤 거냐면 수직권 있죠. 그죠? 수직권에서 수직권, 지평선에서 수직권을 따라서 그 천체까지 잰 각을 우리는 고도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요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하라가 아니라, 자, 고도라고 하는 게 등장한다면 지평좌표계고요. 당연히 여기 관측자가 어떻게 있는지를, 그쵸, 그거부터 파악을 하라는 거야. 기억에서. 자, 그러니까 관측자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힌트가 있습니까? 예, 그럼 당연히 천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천정 쪽으로 어떻게 관측자를 이렇게 세워두세요. 이렇게 세워두시면 그 다음 뭐가 되냐면 여기에 수직으로 평면이 하나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아마도 결정이 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지평선이 된다고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고도가 가장 높을 때 남쪽 하늘에 위치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봅니까? 지금 천정 여기 있어요. 관측자 여기 있어요. 청구의 북극 여기 있어요. 자, 청구의 북극이 있는데 청구의 북극 이렇게 선을 그어서 오, 이 정도가 위도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냥 이 그림에서 지금 상황에 여기가 몇 도야 라고 하는 걸 주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 여기 위도가 얼마 정도? 뭐 눈대중으로 대략적으로 하자면 여기서부터 천정까지의 각거리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눈대중으로 살짝 봤을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A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죠? 청구의 북극, 청구의 남극을 축으로 지금 일주운동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어떻게, 자, 다시 한번 살짝 해볼게요. 쓱 지우시고요. 너는 앞으로 관측자, 여기 있었어요? 일주운동을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하면 그 경로, 일주권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청구의 북극과 청구의 남극을 축으로 빙글 돌아야 돼.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그림상에서 이렇게 돌아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관측자 아까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모리꼭대기, 여기 북쪽. 그러니까 이게 남쪽으로 내려와요. 천정을 지나서 이쪽으로 오셔야, 이런 위치로 오셔야 남쪽으로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남쪽 하늘이 위치하는 게 아니라 고도가 가장 높을 때이 위치에 올것 같은데 그래도 북쪽 하늘에 있어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은 어떤 보기가 되는 거야? 틀린 보기가 되는 거야. 두 번째, B와 C의 남중고도의 차이는 47도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남중고도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볼게요. 23.5도. 자, 황도상에 위치하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B와 C가 청구상에 어떤 점에 있는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지점과 동지점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야. 자, B가 이 그림상에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일주운동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나갑니까? 아까 A처럼 똑같이 가세요. 청구의 북극과 남극을 수직으로 해서요. 쭉 가서 아마 여기까지 갈것 같아요. 빙글 돌 거예요. 그죠? 자, C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빙글 돌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얼마 나와요? 47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관측자 기준으로 이렇게 지평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런 지평선에 대해서 남쪽 하늘에 너 고도 얼마나 돼? 자, 여기가 남점이야. 자, 그러니까 너 고도 이만큼 되는구나. 이게 고도예요. 자, 남중에 있을 때 고도. 자, 그다음에 B는 이렇게 빙글 돌아, 여기가 아니죠. 반대편에 좌우선에 걸릴 때니까 이렇게 각도를 측정하셔야 된다. 근데 47도 차이 난다라는 니은 보기가 맞는 보기가 돼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자, 방금 선생님이 이쪽 그림 있죠? 요거, 요거, 요거. 요쪽, 요만큼의 그림을 여기다가 살짝 옮겨놓을게요. 그럼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또. 여러분들만의 그림을 계속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야 요쪽 부분은 실력이 늘어요. 눈으로 본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요렇게 있어요. 자, 천정을 어디로 갖고 온다고요? 이쪽으로 가지고 오세요. 천정, 여기 갖고 옵니다. 청구의 북극이 그럼 어디 있어요? 이렇게 돌렸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있어요? 그치? 천구의 북극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청구의 적도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선 있죠? 요거, 요거, 빨간 선 있죠? 요거 청구의 적도를 선생님 여기다가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림에서 여기가 어느 점이라고요? 너가 북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동지점에 있는 C는요, 일지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어쨌든 천구의 적도와 나란하게 일주권이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아래쪽으로 23.5도 이렇게 일지운동을 하게 될 거고요. 하지점에 있는 B는 지금 저기 밑에 있지만, 빙글 돌아서 일주권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 얼마 나오는 거야? 그렇지. 23.5도의 두 배입니다. 47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실 때 물론 쉽게 풀리시는 분들 있겠죠. 그죠? 금방 된다면 넘어가도 되겠지만 추천해 주는 거는 그래도 시간이 있을 때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 보라는 거야. 자, 그다음에 적경은 B가 C보다 큽니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뭐 물어보는 거냐면, 이렇게 있으니까, 너 황도구나. 아까 얘기했죠? B는 어디 있는 거라고요? 청구에, 그렇죠. 청구에서 하지점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점이니까, 하지점 기억하니? 이 좌표값 잘 알고 있니? 6시 플러스 23.5도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르시면 어떡한다고요? 어떻게 유도해야 됩니까? 아니요. 기억하셔야 돼요. 추나 추동, 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시작은 그거겠죠. 지구의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에 기울어져 공전하기 때문에 황도라게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면 여기가 춘분점이 됩니다. 그래서 적도 좌표값을 구해보시면 6시 23.5가 됩니다. 자, 그리고 쭉 가서 C 같은 경우는 동지점이 되겠죠. 270도를 도는 거야. 자, 그럼 18시 하고요. 저기는 마이너스 23.5도가 됩니다.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먼저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각각, 춘, 하, 추, 동, 네 개의 지점에 대해서, 적경과 적위값은
자,

물어봤을 때 바로 이제 나올 수 있게끔 그 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적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B보다 C가 큰 겁니다. B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디귿 보기는 틀린 보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 부분은 좀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개념도 점검할 겸 차근차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건 니은이었으니까 2번 하시고요.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3번이에요. 자, 3번인데, 이번에는 관측자가 안 보여. 청구의 북극, 청구의 적도만 있고요. 뭔가 A, B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별이겠죠? 자, 그림은 별 A, B, 청구상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A와 B 중 하나는 적경이 1시고 하나는 23시다. 아, 그러니까 A와 B 중에 하나는 1시, 하나는 23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 보세요. 적경의 증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A가 1시인지 B가 1시인지 이걸 찾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경이라고 하는 건 청구의 적도를 따라서 재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지구의 자전하는 방향으로. 지구 자전 어느 방향? 오른손 이렇게 감아죠. 자, 그러니까 적경 증가는 어느 방향이라고? 이쪽이 뭐예요?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자, 이 친구가 적경에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자,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A와 B, 자, 여기 청구의 북극과 청구의 남극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선 있죠? 이게 시간권이에요. 자, 춘분점에서 청구의 적도를 따라서 이렇게 시계 반대방향으로 재는 거예요. 그 전체를 지나는 시간권까지 재는 것을 우리는 적경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각이 나와요. 그럼 만약에 얘가 1시면 2시, 3시 이 정도 될것 같고요. 얘가 23시면 그 다음에 24시, 즉 0시가 되겠죠? 1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A가 적경이 작은 쪽이 돼야 돼요. 자, 23시, 1시. 아, 작은 쪽. 23이라는 숫자는 어이구, 1시보다 큽니다. 이렇게 할수 있어. 맞아, 맞아.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제 적경이라고 하는 값이잖아요. 자, 적경. 시간 단위를 써서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적경하면 각도, 뭐 좌표 이런 값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인 개념과 어느 정도 혼용을 조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23시 다음에 24시에 우리 23시면 언제지? 밤 11시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1시간 뒤에 뭐가 돼요? 24시. 즉 0시 자정이 되죠. 그리고 새벽에 1시 되면 그건 또 1시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시간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자, 그러니까 적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140, 345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각도가. 345. 그 다음에 15도 증가해서 360도. 즉, 0이 되게 될 거고요. 다시 증가해서 15도. 이런 형태로 각도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좌표값으로 다 바꾼 거예요. 자, 그러니까 345도를요. 얼마? 23시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15도 증가해서 360도가 됩니다. 즉, 0이 돼요. 0시라고 부를 거예요. 자, 다시 15도 증가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럼 1시. 이렇게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좌표값. 자, 그러니까, 자, A에서 B, 이렇게 했을 때 A가 적경이 작은 쪽, 그래서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서 24시, 다시 1시. 이렇게 이제 흐름상으로 보시면 돼요. 단순히 그냥 절대값 지운 숫자가 이쪽이 크다, 그래서 크다. 이런 형태로 이제 흐름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크기로만 보자면 이렇게, 얘 누구야? 쟤 누구야? 막 이렇게 이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 흐름을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증가하니까 1시, 23시 이렇게 가지 말고요. 예, 23시, 24시, 즉 0시 되고 다시 1시. 이렇게 이제 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했으니까 A와 B가 어떤 앤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 친구가 A고요. 요 친구가 B.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하나는 23시. 옳은 거 골라 주시고요. 방위각은 북점을 기준으로 측정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AB는 선택했습니다. 자, 기억부터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춘분날 우리나라에서 누가 먼저 남중하나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춘분날 태양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춘분날 태양이라고 하는 친구의 적경이 얼만가요? 라고 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은

영시 이렇게 등장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춘분 점에 적경적위가 영시 영도고요. 태양은 춘분 날 춘분 점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춘분 점은 적경이 얼마라고요? 영시예요. 근데 춘분 날 태양은 어디 있다고요? 춘분 점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영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춘분 날 태양 어디 있어? 그럼 춘분점의 적경 혹은 적위 이런 것을 그대로 바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됐어요. 자, 뭐를 얘기합니까? 23시와 영시 이렇게 나왔죠. A와 태양이에요. 자, 이 적경이라고 하는 거를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기역 보기 이런 흐름을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자, 이게 뭐라고 돼 있죠? 남중이라는 말을 썼어요. 남중. 자, 중요한 거예요. 체크. 자, 요 친구 중요한 건데, 남중 이야기 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적경을 딱 비교하시면 돼요. 적경.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됩니다. 자, 가장 먼저 남중하는 친구는요, 셋 중에서 요 친구예요. 작은 거 선택해 주세요. 자, 흐름상으로 봤을 때 작은 거. 자, 시간의 흐름상으로 보면 23시 다음에 그 다음 뭐가 돼요? 0시가 되고, 그 다음 1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 순서로 남중합니다. 어디에서? 북반구, 남반구, 적도, 북극, 남극, 어디든요. 어디든. 사실은 이제 그런 형태로 되게끔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적경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남반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반구에 어떤 관측자가 있는데 춘분 날 태양이 먼저 남중하는 거야. A가 먼저 남중하는 거야. 뭐 남중보다는 뭐 자오선에 걸린다라는 말을 쓸게요. 뭐 북쪽이 될수 있겠죠. 남반구니까. 자, 이런 말을 썼을 때 누가 먼저라고 하면 적경이 작은 거부터 먼저. 얼마나 먼저? 여기에 해당하는 시간 간격만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먼저 남중한다고요? A는 태양보다 먼저 남중합니다. 예, 맞고요. 얼마나? 1시간 정도예요. 기역 맞는 보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북위 30도에서 A가 남중하였을 때 B의 방위각은 90도보다 작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살짝 그려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이런 말을 썼어. 봐. A가 남중하였을 때라고 합니다. A가 남중했어.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B는 남중 전이에요. 그죠? 남중하기 전이에요. 남중 전이니까, 아하, 그걸 우리가 감안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북위 30도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그림을 하나 살짝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만의 그림 스타일을 많이 그려봐 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문제가 등장하면 어떤 북위 30도의 관측자를 그려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그려줄 거야.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지평선 그려주시고요. 여기 관측자를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북쪽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이쪽이 북점이에요. 청구의 북극이 어디 있어? 라고 하게 되면 청구의 북극은 아무래도 이쪽 방향에 있겠군. 되겠습니다. 30도라고 했으니까 이런 그림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청구의 적도도 그려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 한 3등분 정도 해서 30도니까 이렇게 지나는 게 청구의 적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그리는 거야.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야. 자, A가 남중했습니다라고 하니까 A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저기 저기가 20도니까 어디 있어야 돼? 라고 하니까 A는 여기 있어야 돼. 자, 요런 정도 그림. 사실 이런 것들을 정말 신경 써서 그려주시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머릿속에도 그냥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A 그리세요. 자, 그리고 이제 B를 그리는데 B는 요렇게 각도가 40도. 어? 40도라기보다는 좀 어디냐. 여기는 50도네. 저기가 50도예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청구의 적도는 저기가 얼마죠? 0. 자, A는 지금 저기가 청구의 적도로부터 20도니까 20도. 이 지역은 위도가 북위 3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별 있죠? 이 친구 적위가 30도예요. 자, 이 친구는 적위가 플러스 30도인 별이에요. 그럼 이런 그림 하나 살짝 그려봐 주세요. 응, 너 어떻게 움직일 거야? 일지 운동하면. 자, 청구의 적도와 나란하게 이렇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아, 그러면 저기 B라고 하는 친구는요,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저기가 50도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3.

30도, 40도, 50도. 자, 그러면 여기를 움직이는 친구가 누가 되겠다? 이게 B가 움직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적경이 1시잖아요. 자, A는 지금 어떻게 돼요? 23시. 그러면 24시, 즉 0시, 그리고 1시, 2시, 3시 다 어느 쪽에 있어요? 저쪽, 동쪽 하늘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쪽 하늘에 지나는 천체를 하나 살짝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권을 놔주시면 아마 저기 안쪽 있죠? 북동쪽 쪽이 안쪽에 누가 있다고요? 너가 바로 누구니? B.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북위 30도에서 A가 남중하였을 때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그려보는 거. 정밀하게 그려보세요. 알겠습니까? 시간 있을 때. 스님과 같이 공부할 때. 그려주시라는 겁니다. 왜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요? 아니에요. 정밀하게 각도 맞춰서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머릿속에 깊게 남아요. 깊게 남고요. 나중에 잘안 잊어버리고요. 새로운 문제를 풀때 내가 그렸던 그림이 기억이 나요. 머릿속에 촥 하고 떠올라요. 그래서 좀 세밀하게 한번 정도는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B의 방위각은, 자, B의 방위각을 측정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B까지, 지표면까지 직선을 내리시면 돼요. 천정에서 B까지, 자, 안쪽으로 선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게요. 저기까지. 여기 정도 떨어지게 되죠? 아, 0에서 90 사이 어딘가 떨어지고 있구나. 자, 90보다 작다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어떤 복이 된다? 맞는 복이 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남중하였을 때, 자, 이번엔 B가 남중하는 거죠? 자, 그럼 A는 남서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은 50도보다 고위도이다. 자, 만약에 그냥 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B가 쭉 올라와서, B가 올라와서 이 그림 그렸으니까 여기까지 너온 거야. 그럼 A는 어디 갔어? 라고 얘기하게 되면 A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요 친구가 요렇게 지금 움직이는 거죠. A가. 요렇게 움직이는 거야. 자, 그러면 남서쪽이 어디냐면 여기가 남쪽, 여기가 서쪽,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이렇게 가겠구나. 뭐 남서쪽에 있을 수도 있고 북서쪽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 이런 느낌이 살짝 들잖아요. 자, 근데, 자, 이 지역이 50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북이 50도보다 크다.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크기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더 어떻게 그려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디귿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조금만 지우고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더그 누구니? A. B가 남중한 상황 그려 보시고 그다음에 A를 한번 살짝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해 볼게요. 자, 우리 또 우리 북반구 또 그려야겠죠? 자, 요렇게 지평선. 자, 선생님은 보통 그림을 그릴 때, 북쪽을, 왼쪽을 두는 경향이 많아요. 이제 선생님만의 천군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그리다가 보면은 여러분들만의 무엇 천구가 그려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북점이고요. 여기 관측자가 요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비가 남중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어디 요렇게 걸려야 돼요. 근데, 여기 무슨 말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남중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 이게 어떤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남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좌우선 있죠? 북쪽, 남쪽을 연결하는 이 좌우선이 있는데 이 좌우선에 걸릴 때 특히 어느 쪽에? 그쵸? 남쪽의 좌우선에 걸릴 때. 자, 여기가 뭐예요? 천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가 남중하였을 때, 자, 그러니까 비가 남중한다는 얘기는요, 적어도 요런 곳에 비가 있어야 돼요라는 것이 됩니다. 요런 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적도잖아요. 그럼 적도면 천구의 북극이 여기 있어요. 천구의 북극이랑 비는 40도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쯤 지나고 있죠. 이건 남중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적어도 비는 여기 정도는 와야 돼. 이런 뜻이에요. 자, 남중하였을 때라고 한다면 B가 여기 있어. 자, B가 여기 있어. 그럼 천구의 북극이랑 40도 떨어져 있으니까 지평선이랑 50도 떨어져 있겠죠? 여기가

A는 여기 올 수밖에 없어요. 남서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는 앞에 B가 남중하였을 때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A는 남서쪽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조건은 그 지역은 북위 50도보다 고위도여야 된다. 50도보다 고위도니까 60도, 70도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B는 그럼 여기서 남중하는 거죠. 이거보다 저 위도로 가게 되면 B가 남중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귿은 요 조건을 만족해 한다면 그냥 50도보다 고위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조건 만족하게 되면요, A는 지금 상황에서는요, 남서쪽 하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기역리언 디귿이고요. 모두 정답 다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어쨌든 우리 차근차근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간을 가지고 선생님 설명 듣고 여러분들의 그림도 그리시고 여러분들 계속 머릿속에 빙글빙글 많이 돌려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AB라고 하는 두 개의 별이 있습니다. 적경과 적위값이 각각 주어져 있어요. 자, 어느 지역을 관찰하는 건데 어디냐면 춘분날 적도에서예요. 자, 어느 지역에서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춘분날 적도예요. A와 B 관측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 그림은 무엇을 그려주셔야 됩니까? 춘분날 적도의 관측자예요. 자, 그러면 적도의 관측자 이야기니까 뭐 적도 이렇게 이제 그리면 되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반구만 그리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이렇게 천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천구가 있고요. 여기를 그냥 지평선으로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적 도가 되기 때문에 일주권을 조금 그려보려고요.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관측자가 있어. 여기에 누가 있어? 북점이 있고요. 여기에 남점 S 이렇게 있습니다. 자, 관측자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구의 적도가 어떻게 있나요? 천구의 북극은 어떻게 있나요? 천구의 북극은 이쪽에, 천구의 남극은 이쪽에. 천구의 적도는 맞습니다. 관측자 머리 꼭대기 위를 지나게끔. 요렇게 천구의 적도가 그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동서도 우리 결정할 수 있겠죠? 요렇게 하면 저기 안쪽이 동쪽, 여기가 서쪽, 웨스트.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동서남북 그렸어요. 그럼 A, B 한번 보세요. 자, 적경이 6시인데 차이가 나는 게 A는 저기가 마이너스 10도고 B는 플러스 30도예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비교를 하게끔 우리 일주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30도, 60도, 30도, 30도 간격. 30도, 30도 간격 정도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A는 어떻게 일주 운동하고 있나요?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0도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일주 운동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일주 운동하는 친구예요. 이렇게. 저기 동쪽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친구는요, 저기가 플러스 30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 지역에서 이렇게 빙글 돌게 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혹은 이런 그림을 잘 그려놓으면 머릿속에도 짠! 하고 떠오를 수도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지평선 위로 뜨는 시각은 A와 B가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도에서 한번 보세요. 적경이 6시야라고 했기 때문에, 자, 둘은 적경이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 동시에 남중하게 돼요. 즉, 동시에 좌우선에 걸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6시야라고 한다면은, 오, 둘다 6시, 동시에 좌우선에 걸리는군. 이렇게 되는 거야. 6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다음에 시간권은 요렇게 되게 돼요. 둘다 동시에 여기에 짠! 하고 들어오게 돼요. 동시에 서쪽으로 지고 있는 거야. 자정이라고 하긴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또 6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완전히 반대편에 여기에 있게 되겠고요. 자, 이제 다시 6시간 지납니다. 자, 그러면 6시 적경에 해당하는 시간권이 정확하게 지평선을 따라서 그려질 겁니다. 자, 요런 상상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아마 얘는 여기 있고요. 얘는 여기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평선에 뜨는 거는 둘이 동시에 뜰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어떤 보기야? 그래, 너 맞는 보기야. 동그라미 할게. 요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 기억 말고요. 다른 거 해도 되잖아. 동시에 좌우선에 걸릴 거야. 동시에 최대 고도가 서로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오케이, 맞는 얘기고요. 동시에 서쪽으로 질 거야 라고 한다면 맞는 얘기야.
자, 동시에 떠서 동시에 서쪽으로 집니다.

있다. 자, 떠 있는 시간은 같아야 돼요. 정확하게 12시간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적도에 있는 별들을 관측했을 때의 특징인데, 어떤 일주권을 그리든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려야 돼요? 24시간 걸리는 거예요. 자, 근데 정확하게 요 친구 보세요. 저기가 플러스 30도건. 자, 떠 있는 거 절반, 땅속 절반. 이렇게 됩니다. 저기가 마이너스 10도예요. 그럼 마찬가지 이렇게 선 한번 그어보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절반 위쪽으로, 절반 아래쪽이죠? 어느 일주권을 그려셔도 12시간이에요. 즉, 적도에서는요, 지평선 위에 떠 있는 시간이 모두 같다. A든 B든, 혹은 다른 별 C가 등장하든 모두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다? 틀린 얘기. 18에서 19시 동안에라고 합니다. 고도의 변화량은 이라고 합니다. 오, 그러면 이날 18시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뭐냐면, 하진 날입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오, 이날은 춘분 날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자, 춘분 날. 몇 시라고요? 18시에. 18시에. 요기 적경 얼마인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자, 남중이라는 말을 쓸게요. 자, 남중, 여기 있는 천체. 남중한 천체가 있어. 이 친구가 적경이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마찬가지. 요것도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6시입니다. 6시. 오, 이것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편해요. 춘분 날. 어떤 날짜가 등장하나? 하진 날 등장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꼭 등장했냐면, 정오를 시켜주세요. 정오. 낮 12시예요. 낮 12시에 태양이 남중한 거 맞죠? 자, 이 얘기는 하진날 정오에도 태양 남중할 거고요. 동진날 정오에도 태양 남중할 거고요. 오늘 지금 정오에도 태양은 남중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읽어주시면 되면 정오에 남중하는 전체 태양의 적경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이거지. 이날, 춘분날 태양 적경은 0시잖아요. 자, 이거예요. 춘분날 정오에는 0시가 남중한 거야. 그러면 저녁 6시에, 6시간 지났죠? 자, 0시 남중하고 1시간 지났어요? 1시가 되겠죠. 2시간 지났어요? 2시가 남중하겠죠.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시인 천체가 남중한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이날 정오에 A와 B는 각각 어디 있다고요? 자, B 여기 있고요. A는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좌우선에 딱 걸려 있는 거야. 그리고는 그 다음에 누구? 한 시간 동안에 고도가 누가 더 많이 변한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많이 변했나요? 자, A는 요 친구, B는 요 친구가 되겠습니다. 일단 고도 이 친구 60도, 이 친구는 80도입니다. 그리고는 요렇게 내려오겠죠. 자, 어디로 내려오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한 시간 되니까 15도,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줄게요. 요, 15도 간격으로 여기까지 내려올 거야. A는 여기까지, B는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거는 약간의 눈대중이 필요해요. 요렇게 했을 때각요 고도,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세요. 자, 이때 각도가 고도예요. 자, 이때 80도. 그리고 요렇게 수직으로 내려주세요. 수직과. 이게 고도.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변했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A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동안의 고도의 변화량은 누구? A가 많이 변했어. 그래서 D은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역과 D은 해서 답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5번 문제. 두 지역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북위 38도고요. 하나는 북위 32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표는 두 지역 간의 위도 경도를 나타내는데, 오! 경도가 똑같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경도가 똑같으니까, A와 가와 나 지역은, 하나는 정확하게, 나 기준, 나는 이제 위도가 낮으니까, 남쪽에 있다면, 간은 북쪽에 있고,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살짝 생각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요렇게 우리 한반도가 있으면, 이쪽으로 선을 하나, 동경 127도니까 아마 여기 정도가 동경 127도쯤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마 너 여기 있구나. 나. 그다음에 38도니까 여기 정도 되겠죠? 한 여기 정도 되겠구나. 32도면 조금 더 내려가긴 해야 되겠다. 더 내려가네요. 어쨌든 그냥 여기다 찍어 놓을게요. 자, 요런 느낌이에요. 그냥 남북으로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요렇게 이제 해 놓고요. 하진날. 하진날이래. 여름이에요. 두 지역에서 적경이 18시, 저기가 플러스 10도인 별 S를 관측한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옳은 걸 한번 찾아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하진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적경이 18시, 별 S는 적경이 18시고요. 저기가 플러스 10도인 별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진날이라고 했어요. 하진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태양의 적경은 얼마입니까? 적경. 얼마예요? 그렇지. 6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하진날 태양 적경.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음에 답을 한번 해볼 건데, 기억. 자정에라고 했어요. S의 고도는. 자, 자정. 하진날. 자정으로 가볼게요. 자, 하진날 정오에 태양이 남중했고요. 그 남중한 천체의 적경은 6시인 거야. 그럼 자정에 남중한 천체는, 자, 누가 되겠습니까? 18시가 되겠습니다. S라고 하는 별이 남중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정에 가든 나든 동일 경도상에 있기 때문에 남북으로 딱 위치하기 때문에 별 S는 가든 나든 남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가와 나가 위도가 있죠. 위도가 누구보다 커요? 자, 이 친구의 내가 구하려고 하는 천체의 저기보다 크죠? 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남중고도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남중고도 H는, 자, 보세요. 90도에서 빼기, 뭐 합니까? 위도를 해요. 더하기, 뭐 하죠? 적위, 이렇게 식을 쓸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조건. 딱 만족하죠? 그럼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자, 90도 빼기 저기는 똑같아요. 근데 위도가 서로 달라요? 고도 누가 높아요? 나가 높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가 나보다 높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떤 보기가 되는 거야? 그래, 너. 틀린 보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우리 남중고도식을 가지고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본 거야. S의 남중시각은 사실은 이게 니은이 기억보다 먼저 물어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동시에 남중합니다. 라고 합니다. 경도가 똑같죠. 동일한 적경을 가지는 별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동시에 서로 남중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그림을 또 하나 그려드려 볼게요. 자, 어떤 그림이냐면 지구와 천구를 그냥 같이 한번 그려 드릴게요. 자, 여기가 누구니라고 하게 되면 오케이, 천구예요. 야, 천구고요. 가운데 지구가 있어요. 근데 지구를 조금 크게 그릴게요. 이만하게. 이번엔 좀 지구를 크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뭐를 할 거냐면 요렇게 북극남극을 할게요. 그럼 당연히 천구에서도 뭐가 있겠어요? 천구에 북극도 있고 천구에 남극도 있을 거예요. 지구에 적도가 있습니다. 천구에도 뭐가 있어요? 예, 그럼요. 적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는 여기서 지구에 선생님은 위도에 해당하는 선들도 살짝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경도에 해당하는 선도 그릴게요. 경도, 경도, 경도에 대한 선들도 그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경도에 해당하는 선 중에서 뭐, 특정한 선 하나를 이렇게 잡을게요. 동일 경도상에 있는 두 개의 지역이 있는데, 가, 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지역은 청구상에 정확하게 요 전체들이 좌우선에 걸려 있게 됩니다. 요거 요거 동일하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경도가 같은 두 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남북으로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적경이 같은 별. 뭐 적경이 어떤 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그냥 동시에 남중하는 거야. 좌우선에 딱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 뭐예요? 남중하는 시각은 같고요. 그게 언제라고요? 자정이 돼버려요.

그리고 고도 물어보게 되면 되겠지, 그치? 자,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가 지평선 위로 뜨는 시각은 가가 나보다 빠릅니다. 라고 합니다. 고위도 지역인데, 선생님 조금은 극단적으로 그려드릴게요. 어떻게 극단적으로 그려드릴까 하냐면, 가는 나보다 고위도죠. 그래서 두 개를 그릴 건데, 하나는 고위도 지역의 하늘, 또 다른 하나는 저위도 지역에서의 하늘입니다. 일주 운동을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둘다 지평선이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 상황을 좀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는 청구의 북극이 조금 높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청구의 적도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좀 고위도를 그렸어요. 하나는 저위도를 그렸어요. 이렇게 하면 저위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저위가 플러스인 별이에요. 저위가 플러스. 자, 그러면 저위가 플러스 지금 S별은 1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 청구의 적도에서 약간 위에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 일주 경로를 좀 과장해서 이게 10도는 아니긴 한데, 요렇게 그려놓을게요. 요렇게 그려놓고요. 자, 요것도 비슷하게 한번 갖고 올게요.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이제 그려놓을게요. 둘이 똑같은 별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중에 따라 뭐 자정에 남중하니까 둘이 똑같이 이렇게 남중한다 S 이렇게 하나 그려놓을게요. 이런 상황. 그러면 이제 이게 살짝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저위가 플러스인 별이 있어요. 저위가 플러스인 별은 북반구에서는요 고위도로 가면 떠 있는 시간이 길어요. 어디 보시면 돼요? 요렇게. 자, 이거 한 바퀴 도는데 얼마라고? 24시간. 요거 한 바퀴 도는데 얼마? 24시간 걸리는 거예요. 24시간 중에 이만큼을 하늘 위에 떠 있는 거고, 요만큼은 쏙 들어가 있는 거야. 오,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짧고요. 밖에 나와 있는 시간이 어떻다? 긴 거예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빙글 돕니다. 나와 있는 시간, 이만큼 들어가 있는 시간, 요만큼. 요건 좀 길다,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 떠 있는 시간이 고위도가 기네. 자, 다시 한번. 별 S가 떠 있는 시간이 어디가 길다고요? 가가 길다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둘은 동시에 남중할 거야라고 기역과 니은을 우리가 선택해 보면서, 오, 동시에 남중할 거야. 남중하는 시간 똑같대요. 자정에. 그럼 누가 먼저 떴겠니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죠? 여기가 먼저 뜬 거예요. 그래서 고위도가 먼저 뜨는 거야. 가가 나보다 빠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디귿이 어떤 보기가 돼요? 맞는 보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런 생각을 한번 살짝 해주세요. 이런 생각. 별 S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해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거를 그냥 태양으로 한번 바꿔주세요. 자, 태양이 저기가 10 플러스 10인데, 조금 극단적으로 가서 하진 날인데라고 할게요. 한여름인데, 고위도는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고 저위도는 태양이 이렇게 움직인대요. 누가 더 낮이 길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의외이긴 하겠지만, 예, 고위도가 더 길어요. 우리가 구했을 때, 오, S라고 하는 별이 남중고도가 높으니까 오래 떠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고위도로 갈수록 길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름철에 북반구 지역에 저기 고위도 막 노르웨이 이런 데 가게 되면요.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백야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위에서 빙글빙글 돈다고요. 그러니까 고위도로 갈수록 이런 별들은 저기가 플러스예요. 별들은 떠 있는 시간이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 어떻게 답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답 1번이 아니죠? 죄송해요. 5번 문제 답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 마무리 짓고요. 조금 더 풀려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느라 한요 정도까지 했고요. 여러분들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시다가 보면은요 어느 정도 감이 딱 잡히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화학팸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은정쌤입니다. 우리 오늘 산염기 평형 이제 문제들도 풀어볼 텐데요. 이 부분 처음 풀 때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려워요. 저만 그런가요? 막 이런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파트예요. 나 혼자 어려운 파트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어려워하는 파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과 차근차근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손자국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아, 네. 이 가사가 너무 딱 우리의 상황인 것 같아. 산염기 문제 딱 처음 만나면요. 뚝딱 거릴 거예요.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지 분명히 외웠는데. 분명히 얘네들 어떤 거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되네? 괜찮습니다. 그 뚝딱뚝딱 거리다가, 오, 이제 내 문제에 어떤 것들을 적용해야 될지 감을 잡았어.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산염기 이렇게 딱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좀 외워오세요 라고 했던 글씨들 기억나세요? 오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산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고 산 중에서도 약산. 약산은 무엇이었냐? 내가 넣어주면 일부가 이온화 됐어요. 근데 그 이온화된 애들이 내가 넣어준 애들에 비해서 정말로 소량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분명히 조금 쪼개지기는 했지만 그렇게 해서 평형에 도달해도 사실 내가 처음에 넣어준 양과 큰 차이는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약산의 특징이었고 그러다 보니 Ka, C-X분의 X제곱이라고 써야 되는 식을 우리는 거의 C분의 X제곱의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결과 여러분 약산이에요. 산. 산이면 무엇을 기준으로 얘기하자? 하이드로늄 이온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 그럼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X니까 자 바로 루트 CKA로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떤 상황이었냐? 우리가 물에다가 HA만 넣은 거야. 다른 애들 안 넣었어요. 자 HA만 넣은 수용액을 만들었을 땐 이런 상황이다. 자 그럼 이번엔 얘들아 우리 물에다가 약 염기를 넣을게요. 염기만 넣었어요. 다른 애들 혼합 안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용액을 만들었습니다. 자, 염기니까요. 그쵸. 이번에는 OH-의 농도를 찾을 수 있는 거고, 자, 염기니까 루트 CKB의 형태로 쓸 수 있다. 기억나세요? 자, 요식 외워오셔야 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짝산과 짝염기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산, 염기. 약산 짝염기였습니다. 그래서 A-의 가수분의 식 한번 적어보면 HA 플러스 OH-. 그럼 얘네들은 염기니까 KB라고 써야 됐죠. A-분의 HA 그리고 OH-.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어요. 두 식을 더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물 분자들이 수소 이온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OH-와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자 얘네들은 그럼 결국 KW의 값을 갖더라. 그럼 두 식을 더했으니 K값들은 이 두 식을 곱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짝산의 세기가 세면 짝염기의 세기가 약했고 짝산의 세기가 약했으면 짝염기의 세기가 세져요.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외워주세요 라고 했던 두 번째 식. 그리고 특히 우리가 25도씨 상황에서 문제를 보는 경우가 거의 99%일 거라서요. 얘네들은 네, 이 값을 갖더라. 물론 문제에서 대부분 제시가 돼요. 단 KW는 얼마이다. 하지만 뭐 워낙 자주 사용되는 숫자니까요. 그냥 보고 익혀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완충용액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완충용액은 무엇이었냐. 산, 염기를 소량 넣어도 pH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용액. 산 염기에 의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용액을 완충용액이라고 했고 어떻게 만들었었냐면요. 이런 식으로 약산과 짝염기 또는 약염기와 짝산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서 만들어냈어요. 지난 시간에는 어떤 걸로 봤냐면 이렇게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나트륨을 적절하게 혼합을 해서 완충용액을 만들자라는 거였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쌤이 아세트산을 1,000개 사용할게요. 자, 얘네들 1,000개를 물에다 녹여서 어떤 수용액을 만들었고요. 일부가 이온화된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 양은 거의 소량일 거기 때문에 거의 미비하게 거. 할 거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1,000개는 이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 아세트산 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줄 건데 이 아세트산 나트륨 수용액에 아세트산 이온이 1,000개가 들어있대요. 그럼 혼합하면 아세트산 이온이 몇개 들어온다고? 1,000개. 자, 각각이 1,000개, 1,000개 들어가 있어서 자,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수소 이온을 좀 넣어줄 거야. 산성 물질을 조금 넣어줄 거야라고 한다면 이 수소 이온과 아세트산 이온이 반응하면서 아세트산으로 바뀌면 되겠죠. 그러면 수소 이온 다시 써버렸네. pH 변화가 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번에는 OH 마이너스와 같은 염기를 소량 넣어봅시다.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수용액 속에 충분히 들어가 있는 아세트산이랑 반응을 하면서 물 만들어내고 아세트산 이온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쵸. 역시 pH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완충 용액에 대한, 완충 용액에서 나타나는 작용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해 볼게요. 지금 주어져 있는 이 것에 대해서 KA를 써본다면, 아세트산의 몰농도 분해, 아세트산 이온의 몰농도, 그리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볼까요? 우리 얘네 1대1로 넣었다. HA분의 A- 아세트산분의 아세트산 이온의 몰농도비가 1대1, 1입니다. 그러면 결국 KA가 누구와 같다?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같더라. 그럼 pH는 KA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씌워준 값이랑 같겠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염기로 용액을 만들었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NH3와 암모늄 이온 이런 애들을 이용해서 이온 만들었어라고 얘기한다면 염기니까 기준값을 KB로 잡는 게 조금 수월하겠죠? KB일 거면 얘네들의 비율이 1대1일 때 바로 KB가 OH- 농도와 같을 겁니다. 이게 바로 기억해 줘야 되는 세 번째 식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식을 쭉 공부를 하면서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바로 기본 형태예요. KA에 대한 기본 형태. 그래서 쌤이 식을 외워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선생님, 저는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요. 라고 한다면,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바로 그냥 KA 적어주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어떠한 값들이지라고 차례차례차례 넣어가면서 문제 좀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는 짝산과 짝염기를 적절한 비율을 혼합을 해서 완충 용액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 어떤 거냐면 약산과 강염기를 혼합을 해서도 만들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정리해 볼게요. 방금처럼 1대1로 만들고 싶으면 약산과 강염기를 2대1의 비율로 혼합해서 만듭니다. 아세트산을 2,000개 넣어서 용액을 만들었어요. 그럼 대부분 그냥 2,000개가 저 분자 상태로 남아 있을 거라고 했죠. 거기에다가 NaOH를 좀 넣어볼까요? NaOH 강염기죠. 그러면 OH-가 들어왔고 얘네가 바로 아세트산이랑 반응을 해버릴 거예요. 자, OH-1,000개 넣겠습니다. 자, 1,000개 넣었으면 아세트산 이온이 1,000개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2000개에서부터 1000개가 반응했으니까 지금 몇개 남았다고요? 1000개 남았겠죠. 그러면서 얘네 몇개 생겨요? 1000개 생겼네. 아하. 1대1 그대로 유지가 됐네. 그래서 약산과 강염기를 넣어서도 이런 식으로 완충 용액을 만들 수 있다. 지금 쌤이 얘기하는 건 주로 1대1의 비율을 많이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 기출 문제를 보더라도 1.99막 이런 식으로 거의 1대1의 비율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1대1이 아니더라도 적절한 비율만 혼합되어 있으면 완충 효과를 만들어 낼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체 내 완충 작용 자주 나오는 예시들이어서 요거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혈액이 일정한 pH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자, 왜 그게 가능한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내 몸의 혈액 속에서 막 산성도가 높아졌어. 수소 이온의 농도가 증가했어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증가했으면 어떻게 하자? 얘네들 낮추기 위해서 역반응 진행되겠죠? 역반응 진행되면 탄산의 농도가 증가할 거고요. 탄산의 농도가 증가했어? 안 돼. 그럼 다시 분해해. CO2와 H2O로 쪼개내자. 그럼 CO2는 호흡을 통해서 배출해내면 되잖아. 그래서 내 몸속에서 혈액 속에서의 pH가 높아졌다? 그럼 역반응을 통해서 CO2로 빼내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낮아졌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농도를 다시 높여야 되겠죠? 어떻게? 정반응으로. 그럼 정반응이 진행된다라는 건 탄산의 농도가 낮아질 수 있으니까 자, 다시 탄산 만들어냅시다. 어떻게요? CO2와 H2O 다시 결합해서 탄산 만들어내고 그 탄산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필요했던 수소 이온,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까지도 증가시키면 되겠죠. 바로 이런 내용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 혈액 속에서도 pH가 일정하게 유지되겠더라. 자, 그런 내용이 예시가 하나 더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네, 인산 수소 이온, 인산 이수소 이온 이런 애들을 이용을 해서도 아까 전에 봤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혈액 속의 pH를 좀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더라.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도 이런 완충 용액 pH가 일정하게 작용하는 것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하더라라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 쌤이랑 문제를 풀기 전에 쌤이 외워야 됩니다라고 했던 그 식들 있죠. 그 식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주 나오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작을 약산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자, 약산, 수용액에다가 HA를 넣어서, 물에다가 HA를 넣어서 수용액을 만들었어요라고 하는 문제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할때 쌤이 처음에 계속 강조했던 거지. 약산이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루트 C KA로 표현을 하자. 그럼 얘네들의 농도가 0.1 몰농도였고 그때 pH가 3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자, pH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었습니다. 그럼 루트 씌웠으니까 루트 씌우기 전에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돼야죠. 그런데 농도가 오케이, 0.1 몰농도였으니 KA는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었겠다. 이런 식으로 바로 루트 C KA를 이용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 대입해서 모르는 마지막 하나의 정보를 찾아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멈춰 이 정도면 너무 좋은데 이제 여기에다가 무엇인가들을 첨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0.1 몰농도짜리 HA를 600ml 사용했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0.1 몰농도짜리 NaA를 첨가를 하겠습니다. NaA를 얼마 첨가할까? 200ml 첨가해볼까요? 그럼 얘네들은 약산이니까 사실은 내가 넣어준 분자들이 대부분 HA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다 그 짝염기를 첨가해줬죠. 이거 아까 전에 우리 아세트산을 가지고 완충 용액을 만들던 거와 좀 비슷한 상황이네. 그러면 이렇게 혼합이 됐다. 그럼 이때부터는 KA를 그냥 처음에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이 식의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몰농도 몰농도니까 일단 부피 사라질 거고 HA분의 A

A 마이너스 몰수 B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몰수 B로 갑니다. 처음에 얘네들 60mm 존재할 거고요. 거기에다 우리 얼마 넣자고? 네, 20mm 넣었어요. HA가 60 있을 때 지금 A 마이너스가 20만큼 들어왔습니다. 란 뜻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곱해주면 그게 얼마다? 그게 바로 Ka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어야 됩니다. 라는 뜻이 돼버리니까 얘네들의 농도는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입니다. 그럼 pH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에다 마이너스 로그 이렇게 씌워주면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됐대요. 이번엔 NaOH를 넣어주자. 고체를 넣을게요. 여기에서는 이만큼이 됐다고 할 거고요. 고체를 넣었어요. 자, 고체를 넣어서 고체를 몇 밀리몰을 넣을까? 한 10밀리몰만 넣어볼게요. 를 넣으면 어떻게 되니? 자, 역시 혼합되어 있는 상황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이거 사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원래 지금 60, 20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OH 마이너스가 10 들어왔으니까 산이랑 반응하겠네. 60 중에서 10이 반응했으니까 10 사라져서 50 남았습니다. HA가 50만큼 남을 거고요. 자, 그럼 A 마이너스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원래 20이 있었어. 그런데 HA가 OH 마이너스랑 반응하면서 A 마이너스를 추가로 만들어냈네. 얼마만큼? 10만큼. 그럼 원래 20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가 됐다? 오케이. 그럼 30이 됐다. 그럼 HA분의 A 마이너스가 이 값이 나왔으니 여기에다가 다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곱해주면 얼마? KA가 되도록 맞춰주면 되겠구나. 되셨나요? 이렇게 혼합되고 있을 때는요. 네, 바로 KA. 이 식을 그대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마저 넣다가요. 추가로 더 넣어볼게요. NaOH를 50을 추가로 더 넣겠습니다. 50을 추가로 넣었더라는 건 얘네가 HA와 모두 다 중화 반응해서 이 용액에는 무엇만 남았다? 네, 맞아요. A마이너스만 남았다. A마이너스만 얼마 남았어요? 80mM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까지 도달했습니다. 지금 우리 고체를 넣어줬기 때문에 용액의 부피는 800mL. 자, 그럼 A마이너스의 농도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800ml에 80ml 들어가 있으니까 그치 0.1몰농도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 0.1몰농도. 그럼 얘네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결국 우리가 물에다가 A마이너스만 80 넣었습니다. 얘네만 넣었을 땐뭐 쓰자고 했었냐면 다시 기억날까요? 맞습니다. 염기니까 OH- 쓰고요. 루트 C, KB를 써주세요. 되셨어요? 처음에 물에다가 HA만 넣었다, 루트 CKA. 거기에다 무엇인가 혼합이 되면서 HA와 A마이너스가 일정한 비율 혼합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KA. 쭉쭉쭉쭉 반응하다 결국 A마이너스만 남았다, 그러면 처음이랑 같은 상황이네. 물에다가 A마이너스만 넣어준 거야. OH마이너스의 농도는 루트 CKB. 여기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쌤이랑 하나만 더 정리하고 넘어갈 건 이겁니다. 자, 처음에 60 있었죠? 거기에다 내가 20을 넣어줬고요. 그래서 이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HA와 A마이너스의 개수의 합은 80이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넣어준 애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 자, 근데 여기에다가 NaOH를 넣자. 그럼 NaOH를 넣으면 OH마이너스가 HA랑 반응하게 돼요. 그러면서 HA가 무엇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되냐면 HA가 A마이너스로 바뀌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뀌었으니까 전체 개수는 80에서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고 유지해요. 그럼 여기에다 다시 NaOH를 또 넣어서 HA랑 반응을 시켰어요. 반응한 결과 HA가 또 뭘로 바뀐다? A마이너스로 바뀐다. 바뀐 거니까 전체 개수는 변할 필요가 없죠. 추가로 들어온 게 아니라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염기가 들어와서 반응을 할 때, 그럴 때는 전체 개수가 지금 처음에 넣어줬던

전체 HA와 A마이너스의 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봐주시면 사실 요 정도만 보면요. 내신뿐만이 아니라 수능에서 나오는 정도의 상황들도 어느 정도 다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여러분이랑 식들을 외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 이렇게 적용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 선생님이 외워주세요 라고 했던 루트 CKA, 루트 CKB는 약산 또는 약염기일 때 작용한다 라는 거예요.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아예 딱 제시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KA, KB가 오 이건 누가 봐도 작아 라고 하는 상황에선 적용하는 거고 강산이다 또는 이거는 왠지 이건 문제를 봤을 때 평형에 도달했을 때 HA가 내가 넣어준 양만큼 남았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 함부로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약산, 약염기 먼저 확인하는 습관.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들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점 1번 문제예요. 25도씨에서 부피가 같은 A볼롱도 HX 수용액, A볼롱도 HY 수용액에 들어가 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냈습니다. 몰롱도는 같은데 들어가 있는 이온수가 차이가 나타났죠. 일단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동그라미 이온이 하이드로늄 이온, 수소 이온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얘가 X마이너스, 얘네들은요 Y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우린 분명히 같은 농도로 녹였는데 이온이 더 많이 됐다라는 건 오케이 여기가 더 강한 산으로 작용하겠구나 산의 세기가 세겠구나. 자 그럼 기역 동그라미부터 네 하이드로늄 이온 맞습니다. 지금 HY가 산의 세기가 더 세겠구나. 하이드로늄 이온의 개수가 더 많으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HX보다 HY가 더큰 거겠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줬으니까 pH는 HX가 더 큽니다. 네, 니은 맞는 복입니다. 지금 25도씨에서 이온화 상수는요, 얘네들이 더 이온화가 잘 됐으니까 이온화 상수 반대로 표시해줘야 되니까 1번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더라. 이제 2번 가겠습니다. 문제 읽어보면요, 약산입니다라고 대놓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약산이니까 내가 넣어준 HA의 농도가 평형에 도달해도 거의 비슷하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을 거야. 그럼 0.1 몰롱도를 만들었으면 평형에 도달했을 때도 얘가 0.1 몰롱도. 그럼 A마이너스의 농도가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얘들아 봐봐. A마이너스의 농도랑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어때요? 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HA마이너스에다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곱해주면 KA가 되는 거였네요. 이만큼이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었고, A마이너스의 농도,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고 하는 걸 찾았으니, 곱했을 때 얘가 10의 마이너스 7제곱입니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약산일 때 가능하더라. 자, 이번에는 25도씨에서 0.1 몰롱도 HCl과 1 몰롱도 HA의 수용액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 강산이에요, 얘들아. 강산이면 넣어준 양이 거의 다100% 이온으로 쪼개집니다라는 거고, 0.1 몰롱도로 만들었으면 0.1 몰롱도, 0.1 몰롱도가 됩니다. 수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0.1 몰롱도니까 마이너스 로그 취해주면 pH는 1. 자, 그런데 이 오른쪽을 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은 pH가 3이라는 건데, 나는 HA를 1 몰롱도짜리 수용액을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pH가 3이라고 하는 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 이온화가 되게 조금 됐네? 그럼 얘네들은 약산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니은부터 확인해 볼게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은 몰수를 찾으세요 라고 했고,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pH가 1, 3, 이 차이 나네? 10배 차이 날 때마다 pH 1씩 차이 났으니까 지금 이 차이 나면요. 네. 100배 차이가 나더라. 그럼 몰농도는 100배 차이, 부피가 100ml, 100ml로 같으니까요. 몰수비는 바로 몰농도비더라. 가가 나에서의 100배로 바꿔야 되니까 니은이 틀린 보기. 디귿 가기

됐습니다. 25도씨에서 HA의 이온화 상수는 일단 이거 우리 KA 기억나니? 약산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루트 C KA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라고 했었죠. 얘네들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고요. 루트 C KA로 표현하는데 C가 1이래요. 그럼 KA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복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는 디귿을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혹시 식이 기억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쌤이 어떻게 하자고 했죠? KA를 적어보자라고 했습니다. KA 약산이니까 HA 내가 넣어준 애들의 농도가 거의 그대로 유지. 그러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A-의 농도가 같을 거니까 얘로 같을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제곱 같은 결과 나오고 있는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나는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너무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하면 그냥 KA 적어 두시고 거기에 하나하나하나 숫자 차근차근차근 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살펴봤고요. 4번 다음은 약산의 이온화 반응식과 이온화 상수이다. 약산이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루트 CKA 쓸수 있나? 봤더니 정말로 그냥 물에다 HA만 넣은 순수한 상태들이에요. 그럼 여기에다 루트 CKA 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돼야 되니까 바로 X는 얼마? X는 0.1이 돼야 되겠지.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10의 마이너스 6제곱, 거기에 루트 씌웠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요. C와 농도, 그러니까 Y와 KA를 곱하고 루트를 씌웠을 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돼야 돼요. 그럼 루트 씌우기 전에는 10의 마이너스 8제곱. 곱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 돼야 되니까 Y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입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갈까요? 네, 기억 X는 맞는 표현이죠. X가 Y보다 큽니까? X가 Y보다 큰 것도 확인을 했어요. 자, 마지막 디귿 HA분의 A-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더 크니? 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런 걸 접근할 때는 역시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갑니다. KA. 선생님이 헷갈릴 때는 이걸로 돌아오자고 했죠. 자, 이 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KA는 항상 일정할 거야. 근데 pH가 더 컸으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더 작았을 거예요. 자, 더 작았어요. KA는 일정했어야 되니까 이 값은 더 어때? 컸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큽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가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계산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부터 갈게요. HA, 내가 처음에 넣어준 농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될 거고, A-의 농도,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로 얘기하자고 했어요. 여기에서 HA의 농도, 내가 처음에 넣어준 농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을 거고, 자, 그럼 A-의 농도는 역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볼수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도씨에서 0.5 몰농도 HA를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조심해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약산인지 아닌지 아직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판단을 해보자. 그럼 자료를 어떤 걸 주었니? POH가 11이라고 줬어요. 근데 우리 산이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로 일단 기준을 잡자고 했었죠. pH가 3이 되어야 더했을 때 14가 됩니다. 우리가 0.5 몰농도를 넣었는데 하이드로늄 이온이 얘네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밖에 안 생겼대. 엄청 소량 생긴 거네요. 그럼 아마 약산으로 처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의 양은 결국 몰수를 물어보고 있었고,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곱하기 부피 0.1. 그래서, 네, 기억은 맞는 복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자, 니은 가겠습니다. A-의 농도랑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럼 HA는 처음에 넣어준 농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을 거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바뀌어야 돼서 니은도 틀린 보기. 자, 수용액에다가 물을 넣을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 어떻게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그냥 여기에다가 물을 넣었어. 그러면 사실 내가 만들어 놨던 HA의 농도가 0.5몰농도보다 어떻게 된 거야? 작아진 거죠. 우리는 더 연한 산수용액을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산의 농도가 작아졌으니 자연스럽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도 작아졌겠죠. 우리가 산을 희석해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희석, 계속 희석을 했으니까 네, 그거에 맞춰서 수소 이온의 농도,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도 작아집니다라고 가는 거고, 만약에 내가 좀더잘 계산을 해보고 싶다,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다시 루트 CKA 사용하셔도 돼요. 사용하고 있는 산의 농도가 작아지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도 작아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봐도 괜찮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감소합니다. 네,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6번이에요. 1몰농도짜리 HA 1리터. 그리고 1몰농도짜리 HB 1리터. 자, 1몰농도 1리터니까 우리가 사용했던 HA 1몰 사용했고요. HB도 1몰 사용을 했어요. 자, 1몰, 1몰 사용했는데 이온으로 쪼개진 양을 볼까요? 0.1몰 밖에 안 돼요. 자, 얘는 그것보다도 훨씬 작아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그렇게 강한 산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럼 같은 양을 넣어줬을 때 조금이라도 이온이 더 많이 만들어졌다, 더잘 쪼개졌다, 산의 세기가 HA가 HB보다 더 큽니다라고 하는 거 일단 하나 확인하고요. 자, 그럼 pH는 쪼개지면서 수소 이온이 같은 몰수가 생겼을 거예요. 하이드로늄 이온이 같은 몰수가 생겼을 거라고요. 그럼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수가 더 작네?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가 더 작네? 그럼 몰농도가 더 작으니까 여기에다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준 pH는 어때야 돼? 더 커야 돼. 그래서 니은 내 맞는 무기입니다. 디귿, NAB는 염기성이다. 또 우리 이거 지금 뭐야? 이온화되고는 있으니까 산은 산이죠. 약산이에요, 약산. 자, 그럼 얘네들이 약산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얘네들이 가수분해하면서 만들어낸 B-는 짝 염기로서 작용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얘네들은 B-가 가수분해 반응하면서 염기성 용액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는 보기였습니다. 7번 문제예요. 25도씨에서 1몰농도 HA와 1몰농도 NAA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것만 봤을 때는 뭐 어떠한 정보를 크게 얻기가 어려웠는데요. 자, 오른쪽으로 와볼까요? 1몰농도 NAA래요. 그러면 우리가 의심해 볼수 있는 거 HA의 형태로 제시가 됐으니 A-는 가수분해 반응을 하면서 OH-를 만들어내는 짝염기겠네. 자, 염기니까 우리 기준을 OH-의 농도로 잡자. 그럼 OH- 농도에 마이너스 로그 취해주면 POH 더했을 때 14가 돼야 되니까 오 여기가 4가 되겠네. 그럼 OH- 농도가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에요. 가수분해 됐다고요. 염기라고요. 하지만 나는 1몰농도를 넣어줬는데 10의 마이너스 4몰농도만큼만 만들어졌다는 건 약한 염기였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자, 약한 염기니까 루트 C KB 이용하면 되고요. C가 1이었네. 그럼 루트 씌우기 전에는 10의 마이너스 8제곱, KB가 10의 마이너스 8제곱입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선생님이 우리 시작할 때 외워주세요. 외워왔지라고 했던 바로 그 식이 나타나는데요. 짝염기, 짝산, KB, KA 곱하면 얼마여야 된다? KW.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어야 된다. 그래서 KA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더라. 자, 그러면, 오, KA가 작아. 산이야.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로 갈 거야. 루트 C, KA 해서. C1이었네. KA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었네. 그럼 곱해주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 거기에 루트까지 씌울게요. 10의 마이너스 3제곱. 자,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아,

주세요라고 했던 거 X요. 네, 이거 찾았습니다. 각각의 이온화 상수 찾아주세요였거든요. A-의 이온화 상수 10의 마이너스 8제곱, 그리고 HA의 이온화 상수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럼 거기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할게요. 10분의 1이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7번도 해결해 봤습니다. 8번 문제고요. 8번 문제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대놓고 약산 HA입니다라고 나와 있으면서 이온화 상수도 꽤 작아요. 그럼 우리 머릿속으로 무엇 먼저 생각해보자. 루트 CKa 쓸수 있겠네. 산이야.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루트 CKa야. 곱해서 루트 씌웁시다. 2 곱하기 0.5 해주면 그냥 1로 없어져 버릴 거고, 그 상태에서 루트를 씌웠으니까 얘네들이 10의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로그 취할게요. 그러면 x가 3. 그러니까 기억은 들림보기. 여기에서 조심하실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했냐면, 첨가를 해요. 다른 애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이제는 KA식 그대로 활용하자. 라고 선생님이 막 아까 옆에서 쭉 이렇게 정리했던 그 중에 하나의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A-가 들어왔어요. 여기에는 HA가 0.5 몰 농도, 0.2리터니까 0.1 몰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HA가. 그러면 얘네들은 약산이니까 내가 넣어준 양이 대부분 그대로 있었겠죠? 0.1이라고요. 거기에다가 얘네 0.2가 그냥 그대로 들어온 거야. 얘가 HA이고 A-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곱해주면 뭐가 돼야 돼? KA가 돼야 되는 거였죠. KA 이거예요. 이만큼이 2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얼마면 되겠다?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선 pH가 마이너스 로그 취합니다. 6이 됩니다. 자, 그럼 니은부터 갈까요? 나에서 얘네들은요, 2입니다. 예, 나왔습니다. 자, 디귿 갈게요. 이 값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1000배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접근 방법 역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은 그냥 대입해 보는 거야. 대입. 방금 니은에서 HA분의 A-가 2라고 했으니 그걸 뒤집었을 땐 2분의 1이 되겠죠? 가 약산이니까 내가 넣어준 HA가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 A-의 양은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과 같을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3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가도 돼요. 자, 또는 얘네들은 잘 보면 얘들아 우리 KA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형태인 거죠. 이게 KA분의 1인 거잖아. 우리가 방금 pH들을 계산을 했어요. pH가 3, 6. 3 차이 나네? 그럼 농도는 1000배 차이 나네? 1000대 1이라고. 그럼 걔네들을 뒤집어 놨으니까 1대 1000이 되겠네? 곱했을 때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얘네들은 가와다가 1000대 1의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더라. 1000대 1입니다. 1000배입니다. 맞는 표현이겠다. 그래서 요렇게 볼 수도 있더라라는 거. 이제 요렇게 HA분의 A 마이너스 짝상과 짝염기의 비율을 물어보는 보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걸좀 눈치를 채시고 그렇다면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넘어가서 9번 약염기예요, 여러분. 약염기. 염기니까 KB고요. OH-가 기준이 돼야 되겠죠? 염기래요. 자, 그런데 여기선 pH라고 나왔으니까 OH-를 기준으로 POH를 찾읍시다. 더했을 때 14가 돼야 되니까 얘는 3. 그러면 OH-의 농도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OH-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하는 소리고, 약염기니까 루트 C, KB. C가 얼마? 0.1. 그럼 루트 씌우기 전에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됐어야 되니까, KB가

10의 마이너스 1제곱 곱했으면 10의 마이너스 10제곱. 거기에다 루트 씌워요. 10의 마이너스 5제곱. 마이너스 로그 씌워요. 오. 쓰. 우리 계속했던 거 반복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얘네들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틀렸다라는 거 확인을 했고, 가와 나를 혼합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는 걸 물어봤네요. 자, 가와 나를 혼합하겠습니다. 곱했을 때 10밀리몰 존재하죠. 곱하면 10밀리몰. 사실 몰록모랑 부피가 같았으니까 어쨌든 B와 BH 플러스는 같은 몰수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BH 플러스와 B 얘가 1이었어. KA는 짝산, 짝염기, 그리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의 형태로 쓸 건데, 이게 지금 1입니다라고 했으니, 결국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KA와 같겠네요. KA가 얼마였죠?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었어요. 그럼 얘네가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라는 소리. 그럼 마이너스 로그 취해주면 pH는 얼마? 9입니다. 딩동댕동. 이렇게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쌤이 우리가 이거 할때 착각하지 맙시다 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요. 얘는 세기가 약해. 약염기의 짝산이니까 상대적으로 뭐 산의 세기가 셀 거야. 근데 거기에서 세다라는 건 다른 애들들이랑 비교했을 때 염기의 세기가 약하면 약할수록 짝산의 세기가 세집니다라는 거지. 걔네가 세다고 해서 뭐 HCl처럼 강산처럼 막 엄청나게 이온화가 잘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얘네도 보세요. KA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거 만족시켜 주다 보니까 KB가 10의 마이너스 5제곱, 그럼 KA가 10의 마이너스 9제곱입니다. 짝산이 가수분해 반응을 할 수는 있지만요. 그 세기가 센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다고요. 그래서 그 색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 번만 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로 가볼게요. 이제 KA값만 보더라도, 얘네들은 약산이구나라는 것 떠오를 거고, 그럼 처음 비커에서는 물에 HA만 넣었으니, 자, 약산이다 하면 선생님이 계속 좋아하듯이, 루트 C KA를 쓰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들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다 NaOH를 0.1몰을 첨가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역시 옆에다 이렇게 쭉 길게 막 썼던 바로 그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거 기억나세요? 얘네들이 OH-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 거냐면, HA와 OH-가 반응하면서 A-와 네, 이렇게 물을 생성을 할 거예요.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A-는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다? OH-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A-는 내가 넣어준 NaOH, OH- 양과 같을 거예요. 근데 OH-만 들어왔나요? 아니요. 나트륨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A-의 몰수와 나트륨의 몰수가 같을 것이다. 그거 한 가지. 또, 지금 이 상황은 HA가 A-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수소 하나 떼내서 A-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그렇다면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HA와 A-의 개수의 합은 내가 처음에 여기에 넣어줬던 HA의 개수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용액의 부피가 같아요. 그럼 처음에 내가 여기에 0.3몰농도만큼 만들었으면 여기에서도 이 둘의 농도를 합하면 0.3몰농도가 돼야 된다고요. 자, 그럼 HA가 0.1몰농도입니다라고 했으니 뭐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A-의 농도는 바로 0.2몰농도입니다라고 하는 게 쓱쓱쓱 보면 계산이 끝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피를 찾아주세요라고 했으니까 한번 부피를 찾아볼게요. A-가 0.2몰농도고 이 말은 뭐라고 얘들아? 그치. 그치. 나트륨 이온의 몰농도가 0.2몰농도라고. 우리 나트륨 몇몰 넣었어요? 맞습니다. 0.1몰 넣었어요. 자, 그럼 용액의 부피가 얼마여야 됐다?
0.

0: 5L여야 됐다. 용액 EV가 500이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용액의 부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의 pH를 찾으세요 라고 했으면 우리 아까 전에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찾았으면 되는데, 아니 이 문제에서는 나의 pH를 찾으래요. 자, 나에서는 이거 쓸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혼합이 돼 있잖아요. 얘네 둘이 혼합이 되어 있어요. 자, 혼합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갑시다? KA 그대로 갑시다. HA분의 A 마이너스 0.1분의 0.2니까 2예요. 그럼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그대로 얼마이다? 네, 그대로 10의 마이너스 5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하는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로그 붙일게요. 그럼 pH는 얼마? pH는 5. 네, 그래서 지금 구하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분수의 값은 100,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11번 문제까지 볼게요. 약산의 이온화 반응식과 이온화 상수입니다. 오, 약산 확실하네요. 자, 지금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대요. 자, 혼합되어 있으니까 이번엔 KA식 그대로 사용하자. 약산과 짝염기, 그리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로 가는 건데, 약산 0.5, 짝염기 0.3, 이만큼이 이미 0.6이에요. 그럼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 되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다 마이너스 로그 pH는 7입니다. 바로 나왔어요. 얘네들의 짝염기는 수소 이온 하나 떨어져 나왔습니다. 네. HPO4 2-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마지막 디귿 갈게요. 수용액에 소량의 NaOH를 넣으면 지금은 짝산이랑 짝염기가 적당량 섞여 있으니까, 이렇게 소량의 산 또는 염기를 넣어주면 pH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완충 용액일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완충 작용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OH 마이너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누구랑 반응하느냐? 짝산이랑 반응을 해요. 그러면 H2PO4 마이너스와 OH 마이너스가 반응하면서 누가 생겨? HPO4 2-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가 5분의 3이었잖아. 짝산의 개수가 줄어들고요. 짝염기의 개수는 늘어나면서 HA분의 A- 이 값은 약간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선 거기까지 묻진 않았어요. 그냥 반응이 있으니까 이 몰수는 감소합니다. 해서 디귿이 틀렸습니다. 까지만 가시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완충용액에다가 우리가 소량의 산과 염기를 넣었을 때 얘네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겠니? 커지겠니? 작아지겠니? 라고 하는 문제들이 좀 종종 나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쌤이 이 산염기 파트는요, 진짜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기도 하고, 대신 감만 잡으면 여러분 충분히 우리 팬들이 다 이렇게 마스터할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해서, 네, 좀 감을 잡으라고 각 상황에서 언제 어떤 식을 써야 되고 언제 어떤 식을 사용해야 되는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생각하면서 뒤쪽 문제들도 풀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쌤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지능입니다. 오늘 12번째 시간이고요. 다섯 번째 주제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의 두 번째 시간이자 지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에도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지형이 끝납니다. 지형은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것뿐이지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쉬운 게 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형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서 전체적인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더 잘 연결되면서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더 익숙해지면서 더 쉬워질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 화산지형 조금 남아있는 거 마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카르스트지형까지 살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스트지형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예전에 꽤나 많이 출제가 되었으나 최근에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은 지형은 아닙니다. 그리고 출제되는 내용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만 우리 뒤에 석회암에 대해서 학습하게 될 건데 물론 앞에도 석회암 잠깐 다뤘었죠. 석회암은 시멘트 공업의 원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매장량도 많고 생산량도 가장 많은 광물 자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석회암과 관련된 지형이 카르스트 지형이기 때문에 이 카르스트 지형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서 같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르스트 지형의 대표적인 토양인 석회암 풍화토가 뒤에 또 토양에서 또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알아두면은 굉장히 좋은 지형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40페이지의 동그라미 4번 철원 평강일대 용암대지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자, 철원 평강일대 용암대지입니다. 자, 용암대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현무암질 용암이 열하 분출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골짜기나 분지를 메워서 주변보다 높고 평탄해진 지형을 용암대지라고 얘기합니다. 볼게요. 자, 원래 이렇게 열던 하천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천. 그리고 이 골짜기를 따라서 현무암질 용암이 열하 분출합니다. 콸콸콸콸. 콸콸콸콸 열하 분출하면서 골짜기를 가득 메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서히 굳으면서 네, 주변보다는 높고 평탄한 땅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요 화산지형을 우리는 용암대지라고 얘기합니다. 용암대지. 당연히 현무암질 용암이 열하 분출한 것이기 때문에 기반암은 현무암이고요. 현무암에는 주상절리 발달이 탁월하다. 그래서 주상절리도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암대지가 만들어진 후에 다시 한번 비가 내리게 되면 용암대지 위로 하천이 발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면 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려올 것이고 흘러내려온 물이 모여서 다시 하천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용암대지 위로 하천이 만들어지게 되고 많은 비가 내리면 이 하천이 범람하기도 합니다. 물이 넘쳐서 용암대지 위에 퇴적물들을 쌓아두기도 해요. 하천에 의해서 퇴적물이 쌓인 것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충적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암대지 위쪽에 충적층이 만들어집니다. 이 충적층은 과거의 하천이 쌓아놓은 것이기도 하지만 주변 산지에서 공급된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충적층을 용암대지 위에다 만든 하천은 또 어떤 일도 하냐면 자,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현무암은 주상절리 발달이 탁월하다. 그리고 주상절리를 따라 물이 스며들게 됩니다. 계속 아래쪽으로 물이 스며들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이 스며들면서 아래로 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원래 있던 암석이에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변성암 혹은 지역에 따라 퇴적암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원래 변성암이나 퇴적암을 따라 흘렀던 하천이었는데 이 하천이 다시 여기까지 파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천 주변에 급경사에 절벽이 발달하는 이런 지형이 발달하게 됩니다. 여기를 우리는 용암대지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아까 봤던 그 하천이고요. 하천 주변에 높고 평탄한 땅이 만들어져 있죠. 얘가 바로 용암대지가 됩니다. 그리고 산지들이 있잖아요. 요 산지들이 원래 있었던 산지들이고 일반적으로 변성암이나 퇴적암 산지로 퇴적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지들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 평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용암이 이렇게 콸콸콸콸 흘러내리면서 여기를 이렇게 메워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메워서 용암대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천으로 내려가 보면 하천 양쪽에 절벽이 발달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절벽으로 가까이 다가가 보면 이렇게 주상

항정전리가 발달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위를 따라서 최근에 길을 만들어 놔서 하천을 따라 걸으면서 양쪽에는 절벽과 주상전리를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럼 이 용암대지 위에서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지금 뭐 재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농경지는 뭘까요? 이 농경지는 논입니다. 논.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논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철원 같은 경우에는 5대 쌀의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5대 쌀. 그래서 어마어마한 쌀이 생산되는 곳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지. 제주도는 현무암이 기반암이에요. 주상전리 발달이 탁월해서 물이 잘 스며듭니다. 그래서 지표수가 부족해요. 지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벼농사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런데 얘는 기반암이 현무암인데도 불구하고 벼농사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자,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천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일단 기반암 자체가 현무암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천이 발달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용암대지는 일단 여기가 용암대지이고 그 주변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변성암이나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원래 있었던 산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천이 발달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여기에는 저수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있다. 여기에서 농업용수를 끌어올려서 논에다 공급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충적층의 존재입니다. 용암대지 위로 충적층이 형성되어 있고 주변 산지로부터도 퇴적물들이 공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주도보다는 비옥한 토양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가 널리 이루어진다. 자, 그럼 얘도 요거 또 물어봅니다. A와 B 중에 누가 더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A와 B 중에 A가 더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산지가 있었는데 골짜기를 따라서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용암대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A보다, 다시요, B보다 A가 더 먼저 만들어졌다. 좋아, 정리해볼게요. 그래서 임진강, 한탄강 주변에 주상전리 발달하고요. 수리시설,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벼농사가 이루어진다. 벼농사,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그리고 충적층도 있어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벼농사가 가능하다는 거. 자, 오른쪽에 지형도 볼게요. 이 철원 용암대지 관련된 지형도도 거의 이런 지형도가 나오는데 주로 한탄강이 적혀 있으면 아하, 용암대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탄강 주변에 요기요 있죠, 요기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요기요는 절벽기요입니다. 절벽, 일반적으로 수직 절벽을 얘기하는데 여기 잘 보면은 등고선이 요렇게 내려오다가 합체하고 있거든요. 합체한다는 얘기는 경사가 굉장히 급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탄강 주변에 아까 봤던 그 주상전리가 발달되어 있는 절벽의 모습입니다. 절벽이 발달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주상전리 관찰이 가능합니다. 다음, 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여기가 용암대지예요.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로 놓는다면 B가 A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이죠. B가 A보다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이른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변성암이나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주변 산지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자, 아래로 가볼게요. 철원, 평강, 연천일 때에는 열화 분출한 용암이 하곡과 하천이 만들어 놓은 골짜기 얘기예요. 낮은 대지를 메우면서 넓은 용암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여기 얘기하는 거죠. 용암대지가 한탄강과 만나는 곳인 가해는 여기예요. 하천의 침식을 받아 얘기했듯이 여기 있었던 하천이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침식을 하면서 다시 여기까지 깎아낸 거예요. 그래서 급경사의 절벽이 발달하고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여기가 용암대지가 되는 거죠. 용암대지. 그리고 철원 평강일 때에는 용암대지가 나와 같이 밀집 토양으로 덮여 있습니다. 요게 밀집 토양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충적 평야. 그래서 넓은 평야가 분포합니다. 용암대지는 일대에 하천을 따라 수리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물을 끌어올려서 벼농사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상전리 관찰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화산 지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오른쪽 41페이지의 카르스트 지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카르스트 지형은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카르스트. 이 슬로베니아 쪽에 이런 지형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이제 카르스트. 거기에서

이름을 따와서 카르스트란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카르스트 지형. 자, 얘는 무엇이냐? 일단 석회암이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지난번에 바닷속에서 조개껍데기, 산호, 그리고 삼엽충 이런 탄산칼슘을 많이 포함한 애들이 열을 받고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암석이 석회암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탄산칼슘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이 탄산칼슘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용식작용을 받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석회암 속에 있는 탄산칼슘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서 녹는 작용을 용식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잠깐 볼게요. 비누가 있습니다. 비누에다가 물을 똑똑 떨어뜨려요. 똑똑 떨어뜨리면 비누가 어떻게 될까요? 녹아버리겠지. 그리고 비누를 녹인 비눗물이 어딘가로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얘가 어딘가에 고여있다가 시간 지나면 물이 증발하겠죠? 증발하고 나면 비누만 남게 되는 거예요. 비누만. 얘도 마찬가지야.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석회암은 탄산칼슘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암석인데 물에 의해서 탄산칼슘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물에 굉장히 잘 녹는 암석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탄산칼슘을 녹인 물이 어딘가로 흘러요. 그리고 물이 증발하고 나면 결국 뭐만 남아? 탄산칼슘만 남는 거죠.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이 녹아서 그리고 석회암에서 녹은 탄산칼슘이 어딘가에 쌓여서 만들어지는 지형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녹은 거죠. 녹아서 만들어진 지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녹았던 탄산칼슘이 어딘가에 쌓여서 만들어진 지형.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우리는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식작용에 의해 만들어졌다. 용식작용. 당연히 고생대 조선누충군에 이 석회암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이 조선누충군이 분포하는 곳에 카르스트 지형도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런 지역들이 되는 거죠. 강원 남부와 충북 북동부, 그리고 경상북도의 북부 일대, 여기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시험에도 거의 여기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선누충군이 분포하여 석회암이 굉장히 많은 지역들. 그러면 대표적인 지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몇 가지 없습니다. 한국지리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양한 지형들을 다루진 않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 이 카르스트 지형을 이해하려면 석회암을 좀잘 알아야 되는데, 석회암은요, 쩍쩍쩍 전리가 잘 발달하는 암석입니다. 이 틈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이 중생대 이전에 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이잖아요. 그래서 중생대 지각 변동을 받는 과정에서 우악 우악 우악 이러면서 많은 전리가 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리를 따라 비가 내리게 되면 물이 지표면을 따라 흘러가다가 스며들겠지. 그래서 석회암 지대도 지표수가 부족한 편이에요. 또 하천 발달도 미약합니다. 얘도 제주도랑 비슷해요. 비가 내리면은 콸콸콸 물이 흐르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은 물이 말라버립니다. 이런 하천 무슨 하천이라고 한다 그랬지? 무슨 천? 건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회암 지대에도 건천 발달해요. 왜? 전리가 잘 발달해서 물이 잘 스며들기 때문에. 자, 어쨌든 비가 내리면 전리가 발달한 이 석회암의 전리를 따라서 빗물이 스며들고 지하수가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석회암이 녹아버리겠죠. 용식작용을 받겠지. 그러면서 다양한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죠. 자, 석회암에 발달한 전리를 따라 물이 스며듭니다. 스며들어요. 계속 스며들다 보면 요 물이 스며드는 여기를 따라 물이 점점 고이고 고이고 고이면서 여기가 녹아버리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가 오목하게 파이게 됩니다. 점점 더 시간 지나면 더 오목하게 파이면서 석회암의 용식에 의해 오목한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를 돌리네라고 합니다. 돌리네. 돌려서 판 거야. 아, 돌려서 팠다. 사실은 용식작용에 의해 녹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오목하게 생긴 지형을 얘기해요. 이러한 돌리네는 지형도 상에서 이런 기호로 표시가 되거든요. 이런 기호를 저하등고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하등고선. 자, 일반적으로 등고선은 볼록한 곳에 이런 곳의 높이를 나타낼 때는 등고선을 씁니다. 그런데 저하등고선은요, 이런 곳에 오목하게 파인 곳의 깊이를 나타낼 때 쓰이는 게 저하등고선이에요. 그래서 아, 이런 저하등고선 표시가 있으면 여기는 오목하게 패인 곳이구나.
그런데 한국

찌리에서 저하등고선은요, 대표적인 게 돌리내구요. 그리고 제주도에 오름에 꼭대기 분화구가 있거든요. 오름 꼭대기 분화구도 저하등고선으로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백두산의 빙하지형 있었죠? 그것도 저하등고선이에요. 이런 저하등고선으로 돌리내가 표시가 된다. 자, 그럼 돌리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돌리내가 만들어집니다. 오목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비가 내립니다. 오목하니까 이 핏물이 여기 모이겠지? 그러면서 작은 연못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돌리내가 만들어진 다음에도 빗물이 스며들던 그 구멍이 남아 있거든요. 그 구멍을 따라서 물이 스며들어 버립니다. 이 구멍을 우리는 싱크대에 있는 구멍, 싱크홀 또는 배수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돌리내는 배수가 양호한 편이에요. 물이 계속 스며드니까. 당연히 벼농사 가능한가요? 안 돼요. 배수가 양호하니까 벼농사는 어려워. 그래서 밭으로 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밭인데 비가 내리면은 물에 잠겨서 못으로 변하기 때문에 못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못밭. 그리고 이 빗물을 따라서 오목한 곳으로 빗물과 함께 퇴적물이 모여들면서 다양한 퇴적물이 쌓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 돌리내보다 더큰 지형도 있습니다. 돌리내가 가까운 곳에 발달하다 보면은 두개 이상의 돌리내가 합쳐지면서 커다란 오목한 지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지형은 우발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험엔 잘 나오진 않아요. 우발라. 다음. 자, 지하에 전리가 특히나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따라서 지하수가 계속 흘러가다 보면 녹겠죠? 녹아요, 녹아요, 녹아요. 그리고 뽕! 하고 뚫려버립니다. 전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녹고 녹다 보면은 그 전리들이 연결되면서 커다란 구멍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동굴을 석회동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리 밀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석회동굴은요, 안에 가면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지형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자, 석회동굴이 만들어진 다음에도 이런 전리들을 따라서 탄산칼슘을 녹인 물이 흘러내립니다. 얘가 이렇게 막 빠르게 흘러내리는 게 아니야. 천천히 흘러내리면서 여기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기도 해요. 그리고 물방울을 따라서 갖고 오던 탄산칼슘이 여기에 이렇게 침전, 쌓이게 됩니다. 마치 고드름처럼. 계속 쌓이고 쌓이면 고드름 모양의 돌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탄산칼슘이 쌓여서 얘를 종유석이라고 합니다. 종, 세로로 흘러서 만들어진 돌이란 뜻이에요. 때로는 천정에서 탄산칼슘을 포함한 물이 바닥으로 똑똑똑 떨어지면 바닥에 탄산칼슘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새싹 모양의 지형이 발달하는데 얘는 석순이라고 얘기합니다. 돌로 만들어진 새싹, 뭐, 요런 뜻이에요. 석순. 위에서도 고드름이 자라고 아래에서도 새싹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요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위에서 자라는 종유석과 아래에서 올라오는 석순이 점점 성장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합쳐요. 그러면서 기둥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기둥을 석주라고 얘기합니다. 석주. 그래서 석회동굴의 내부는 수많은 종유석과 석순과 종유석이 발달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탄산칼슘이 쌓이고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느 한순간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석회동굴은 형성 기간이 굉장히 긴 동굴입니다. 때로는 이런 다양한 동굴 생성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이 없는 동굴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동굴이 그 평창에 있는 백룡동굴이라는 동굴인데요. 일단 들어갈 때부터 좀 비장해. 배를 타고 들어가서 하차합니다. 옷도 갈아입어야 돼. 그냥 옷을 입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을 맡기고 점프 수트 입고 헬멧에 이등 같은 거 하나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바닥을 기어가고 막 이렇게 통과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진 아름다운 동굴 생성물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석회 동굴.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석회암은 많은 탄산칼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이런 탄산칼슘이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녹아버려요. 하지만 빗물에 녹지 않고 남아있는 친구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Fe, 철입니다. 철. 철분 성분이 석회암 속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토양에도 남아있게 되고. 자, 이런 철분은 오랫동안 공기와 만나고 물과 만나면 녹슬어 버립니다. 우리 철이 녹슬면 무슨 색으로 변하죠?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이 토양 속에 있는 철분이 녹슬면서, 어려운 말로,

산화된다 그래요. 산화되면서 붉은색으로 변해버리게 되고, 이렇게 이 석회암지대는 붉은색의 토양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토양을 석회암풍화토라고 얘기합니다. 붉은색의 토양입니다. 석회암풍화토. 여기까지 정리해볼게요. 아, 요게 이제 석회암 풍화토. 얘가 돌린 애가 되는 거죠. 석회암풍화토. 봅시다. 자, 먼저 돌린 애. 석회암지대에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배수구. 싱크홀 주변이 빗물에 용식되어 형성된 깔때기 모양의 우묵한 지형이다. 얘기했듯이 얘는 요렇게 생겼어. 아이고.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형도 상에는 저하등고선으로 표현이 된다. 저하등고선. 그리고 주변에서 모여든 토사가 쌓여 두꺼운 토양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배수가 양호하기 때문에 주로 밭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용식작용이 진행되면서 두개 이상의 돌린애가 합쳐지면 우발라가 됩니다. 우발라. 다음, 석회동굴. 석회암지대에서 지하수의 용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동굴로 전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발달합니다. 전리가 밀집되어 있는 곳. 동굴 내부에는 종유석, 석순, 석주 등이 발달합니다. 동굴 생성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단양의 고수동굴, 영월의 고시굴, 삼척의 환선굴이 가장 대표적인 석회동굴이고요. 특히나 이 삼척의 환선굴이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이 삼척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석회동굴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음, 석회암풍화토. 석회암이 용식된 후 남은 철분 등이 산화되어 붉은색을 띠는 토양입니다. 붉은색. 나중에 할 건데요. 메모만 해둡시다. 그리고 석회암풍화토는 대표적인 간대 토양입니다. 간대 토양. 다음, 석회석은 시멘트 공업의 주요 원료로 이용이 되고요. 시멘트 공업에 이것도 메모만 해둘게요. 얘는 대표적인 원료 지향성 공업이에요. 원료 지향성 공업은 무엇이냐면 공장이 원료 산지에 입지하는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석회암지대에 많은 시멘트 공장들이 입지해 있습니다. 자, 여기 자료 볼게요. 아래쪽에 석회동굴 있고요. 종유석, 석순, 석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돌리네 있고요. 싱크홀도 표현이 되어 있죠. 자, 밑에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의 카스트 지형은 옥천숙곡대, 그리고 평남분지 일대, 고생대, 조선누충군에 잘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강원 남부와 경상북도 북부, 충청북도 북동부 일대예요. 자, 카스트 지형은 탄산칼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석회암이 빗물과 지하수에 용식되면서 녹아서 만들어진 지형 경관으로 돌리네, 싱크홀, 우발라와 같은 움푹 파인 지형과 붉은색 토양, 이 붉은색 토양을 석회암풍화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유석, 석순 등이 형성된 동굴 발달하는데 얘를 석회동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리네는 내부에 배수구, 싱크홀을 통해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밭으로 주로 이용이 됩니다. 아까 정리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화산지형과 카스트지형의 여러 가지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요 내용 바탕으로 뒤쪽에 42페이지의 기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먼저 기본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은 한국지 수업 장면이라고 합니다. 교사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고르라고 합니다. 두사진은 2번. 제주도 현장 체험학습에서 삼방산 일대를 돌아보고 찍은 거예요. 자, 삼방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이 삼방산은 대표적인 오름입니다. 오름. 그리고 조, 나. 나가 바로 삼방산이에요. 삼방산. 그리고 가. 저 멀리 저거 뭐지? 뭔가 되게 약간 경사가 급한 화산체가 있네? 여기도 경사가 급한 화산체가 나타나네? 요 가는 한라산의 정상부라고 표시해 볼게요. 한라산의 정상부. 얘는 경사가 급한 급경사입니다. 급경사. 반면 다부근은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낮은 곳이죠. 여기는 순상 화산체라고 얘기해 볼게요. 제주도의 순상 화산체. 자, 그러면 학생들 얘기 한번 보도록 하죠. 가. 정상부에는 칼데라호가 있어요. 아니죠. 호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칼데라호가 아니라 화구호인 백록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틀렸습니다. 다음, 을. 나는, 삼방산은 중앙화구구에 해당해요. 중앙화구구 아닙니다. 쟤는
오름이고요. 대표적인 오름이.

그리고 요 중앙 화구구는 울릉도의 알봉이 대표적이죠. 을도 틀렸네요. 병, 다, 한라산의 순상화 산체는 주로 다공질의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죠? 다공질의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병 맞고요. 다음 정, 가는 한라산의 정상부는 라. 라일 때보다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해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경사가 급하게 나타나죠. 병과 정이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다음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다음은 지역 축제 홍보 자료의 일부라고 합니다. 가나 지역을 지도해서 찾아보래요. 자, 일단 A는 여기 철원이라는 곳입니다. 철원. 다음 B는 삼척. 다음 C는 창녕이란 곳이에요. 창녕. 다음 D는 뭐 제주도라고 표시해 볼게요. 제주도. 자, 읽어보죠. 아시아 최대의 석회 동굴로 알려진 환선굴이 위치한 대이리 동굴지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대이리 동굴지대예요. 그만큼 많은 동굴들이 분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축제를 진행한다. 대이리 동굴이 축제. 그러면 석회 동굴이 널리 분포하는 곳, 대표적으로 유일대라 그랬었지? 강원 남부와 충북 북동부, 경북 북부 일대. 그러니까 삼척이 이에 해당합니다. 삼척. 그래서 가는 B. 다음 나 볼게요. 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검은오름에서 시작하여 용암의 흐름을 따라 이어진 트레킹 프로그램을 통해 화산 지형의 신비함을 경험한다. 예, 세계 자연유산인 검은오름 있는 곳은 당연히 제주도가 되겠죠. 그래서 D 골라주면 되니까 D.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음 3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거. 보죠. 백봉령 지형은 백두대간에 위치한 대표적인 카르스트 지형으로 볼리네와 폴리에 등이 집중적으로 발달해 있어 자연 학습장으로의 역할이 크다고 합니다. 이 폴리에는 더 커다란 용식 분지를 얘기합니다. 어쨌든 기억 볼게요. 석회암의 주성분인 탄산 칼슘이 빗물이나 지하수의 용식 작용을 받아 형성되었다. 맞나요? 맞죠? 맞습니다. 다음, 돌리네. 니은은 돌리네. 돌리네. 니은의 토양은 주로 흑갈색을 띠나요? 흑갈색? 아닙니다. 흑갈색이 아니라 무슨 색을 띠죠? 얘는 붉은색을 띠는 토양입니다. 왜냐면 석회암이 용식받으면서 토양 속에 있었던 철분 성분이 산화되면서 붉은색을 띠게 되는 거죠. 붉은색. 다음. 특히 임계면에는 50여 개의 크고 작은 돌리네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유수와 빗물은, 유수는 흘러내리는 물 얘기예요. 지하 석회 동굴로 스며들어가 계곡과 용천수를 이루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석회 동굴의 내부에는 종유석, 석순, 석주 등이 발달한다. 다양한 동굴 생성물들이 발달하죠. 맞습니다. 다음. 백봉령일 때는 경작지로 이용되는 다른 돌리네 지형과는 달리 식생으로 덮여 있대요. 좀 독특한 경관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작지로 이용되는 다른 돌리네 지형은 지역에 따라 운밭, 못밭으로 불린다. 오목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작은 연못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못밭이라고 불린다. 얘기했었죠. 다음, 인근에 석회석 광산의 영향으로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다. 이 석회석 광산에서 굉장히 많은 분진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대기오염에 문제가 있고요. 또 광산에서 다양한 광물을 채굴하다 보면 삼림도 많이 파괴가 되겠죠. 어쨌든 석회석 광산에서 채굴된 암석은 당연히 석회석일 것이고 시멘트 공업의 원료로 활용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4번 볼게요.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에 학생이 작성한 형성 평가지라고 합니다. 기억부터 리얼 중에 답이 옳게 표시된 것만을 고르래요. 자, 여기 정선군의 지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 뭐지? 이거 저하등고선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안에 밭기호가 들어가 있네요. 밭기호. 저하등고선이 있다. 저하등고선은 일반적으로 제주도 오름의 분화구나 석회암지대의 돌리네가 저하등고선으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는 정선이니까 강원이에요. 그렇다면, 오름의 분화구나

하고는 아닐 거야. 게다가 강원 남부 지역은 석회암이 널리 분포하여 카르스트 지형이 잘 발달하는 곳이니까 일단 왼쪽 지형도는 석회암 지대의 지형도입니다. 석회암 지대. 그리고 요 B는 돌리뇌가 되겠죠. 돌리뇌. 다음 오른쪽 지형도는 여기 한탄강이라고 적혀져 있고 급경사에 산지가 있는데 그 옆에는 넓은 평지에서 지금 벼농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탄강 있으니까 얘는 뭘까요? 얘는 용암대지입니다. 용암대지. 그리고 요기호는 D, 요기호는 수직절벽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얘기했었죠? 수직절벽. 그리고 주상절리 관찰이 가능합니다. 주상절리. 다음 C는 여기가 용암대지가 되는 거죠. 용암대지.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 볼게요. 일단 학생이 적은 답 상관없이 정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토양은 붉은색을 띤대요. A 석회암지대는 석회암이 기반암이고 석회암이 용식받으면서 붉은색의 석회암 풍화토가 발달하니까 붉은색을 띠겠네요. 다음 B는 기반암이 용식작용을 받아 형성되었다. 돌리뇌는 기반암이 용식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오목한 지형입니다. 맞아요. 다음 C는 B보다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이르대요. 자, C 용암대지의 기반암은 현무암입니다. 이 현무암은 언제 만들어진 암석이죠? 얘는 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이고요. 다음 돌리뇌의 기반암은 석회암입니다. 석회암은 언제 만들어진 암석? 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그러면 현무암이랑 석회암 중에 누가 더 형성 시기가 이른 거예요? 고생대가 신생대보다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이른 거죠. 정리해 보면 C는 B보다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느린 거죠. 느리다. 다음 D. D는 수직절벽이고요. 여기에는 주상절리가 발달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옳게 적은 것만을 골라야 되니까 여기 니은이랑 여기 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이제 실전 문제로 가볼게요. 실전 문제 봅시다. 1번. 다음 글에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쭉 읽어볼게요. 제주도는 대륙궁에서 용암이 여러 차례 분출하면서 형성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순상 화산체이고, 볼까요? 순상 화산체, 점성이 작은 용암이 분출하여 형성되었나요? 점성이 작다는 건덜 끈적끈적하단 얘기예요. 현무암질 용암은 멀리까지 흘러가죠. 피와 같은 용암입니다. 멀리까지 흘러갔다. 유동성이 큰 이유는 점성이 작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한라산의 정상부는 종 모양의 화산을 이루며 백록담이 위치한다. 백록담은 뭐였지? 화구호입니다. 그런데 분화구 부근이 함몰되어 형성된 칼데라호이다? 아니죠. 대표적인 칼데라호는 백두산 정상에 있는 천지고요. 얘는 화구호입니다. 화구호.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약 360여 개의 오름이 있대요. 오름, 기생화산 또는 측화산이라고 얘기하고 제주도에는 무려 360여 개의 오름이 있습니다. 이 오름은 소규모 용암 분출이나 화산 쇄설물에 의해서 형성된 작은 화산체 맞죠? 다음, 용암 동굴이 섬 전역에 흩어져 있대요. 용암 동굴은 용암이 흐를 때 표층부 위에는 먼저 굳어버리고 아래는 천천히 굳어서 그래서 위에는 굳고 아래는 안 굳으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동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층부와 하층부의 냉각 속도 차이로 형성된 거 맞습니다. 다음, 해안에는 주상절리가 나타난다. 주상절리 발달이 굉장히 탁월하죠. 이러한 다양한 화산 지형 중에는 한라산, 성산 일출봉,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는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세계 자연유산은
제주도에 있는 요 친구들이 유일했습니다.

나 그러다가 우리 지난번에 세계 자연유산 하나 더 얘기했던 거 있었는데 뭐 있었죠? 한국의 갯벌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신안 보고서 아빠 목포 언제 가요? 아유 신안 보고서 신안 보고서 신안 보성순천말 고창 서천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최근에 얘보다는 최근에 등재가 되었고 예전에는 얘밖에 세계 자연유산이 없었습니다. 한라산 일대, 성산 일출봉, 검은오름 용암동굴겐. 어쨌든 성산 일출봉은 육개사주의 발달로 제주도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 지난번에 해안지형 할때 얘기했었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육개도 바로 성산 일출봉입니다. 그래서 육개사주의 발달로 제주도와 연결되었으니까 저 성산 일출봉이 육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우 진짜 일출복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에요. 자, 2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는 울릉도 일부 지역의 지형 단면을 나타낸 것이래요. 그러니까 요 지역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요 단면을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특히나 뒤를 보면 알겠지만 경사가 굉장히 급해요. 그리고 등고선의 간격도 굉장히 좁습니다. 왜?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화산체 만들어졌어? 급경사의 종상 화산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종상 화산체. 그런데 여기는 전반적으로 평평한 편입니다. 생각보다 꽤나 넓게 평평한 땅이 나타납니다. 특히 C는 뭐예요? 이 평평한 땅. 얘는 나리 분지가 되는 거죠. 나리 분지. 나리 분지는 어떤 지형? 칼데라 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유일한 칼데라 분지입니다. 나리 분지는 칼데라 분지. 칼데라 분지 하면 나리 분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런데 칼데라 분지인 나리 분지 안에, 요게 나리 분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리 분지 안에 볼록하게 솟아오른 친구가 또 하나 있네? 요게 바로 알봉입니다. 밑에서 적어볼게요. 알봉. 그리고 이 알봉은 중앙 화구구다라고 얘기했었죠. 중앙 화구구. 이렇게 중앙 화구구. 다음 A는 봉우리네요. 봉우리. 봉우리라고 적어볼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울릉도는 등고선의 간격이 굉장히 좁은 급경사의 종상 화산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A는 유동성이 큰 용암의 분출로 형성된 순상 화산체일 무이다. 자, 순상 화산체라면 경사가 완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A 보세요. 경사가 굉장히 급해요. 경사가 급하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상 화산체 일부 아닙니다. 다음, B. B는 소규모 용암 분출에 의해 형성된 측화산이다. 측화산이 뭐예요? 측화산이 기생화산 또는 오름입니다. 오름. 오름은 어디 있지? 얘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얘는 오름이 아니라 알봉입니다. 알봉은 중앙 화구구예요. 중앙 화구구. 다음 C. 나리분지의 평지에서는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진다. 아무래도 토양이 비옥하지도 않은 편이고 그리고 하천 발달이 어렵기 때문에 농업용 수확 보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주로 밭농사가 이루어집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D는 마그마의 관입으로 형성된 암석이래요. 마그마의 관입으로 형성된 암석은 뭐죠? 얘는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얘는 마그마가 지하에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가 공부하는 화산지형들은 언제 만들어진 거? 신생대에 만들어진 것인데, 신생대 화산 활동이 일어난 거예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은 지표면에서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화산지형들은 신생대 일어난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화산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현무암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화강암은 아니겠죠. 화산지형이니까 용암이 지표면에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파랑의 침식에 의해 노출되었다. 파랑의 침식을 받긴 했겠지. 그래서 D니까, 여기니까 파랑의 침식 받아서 절벽 만들어졌을 겁니다. 해식의 일부라고 볼수 있겠죠. 다음,
B는 C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자, 이거 되게 많이 묻는다고 얘기했었죠? 나리 분지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얘가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에 알봉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C가 B보다 형성 시기가 이른 거죠. 요거는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요 울릉도의 단면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3번입니다. 뒤로 가서요. 봅시다. 다음은 답사 보고서의 일부이다.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지형도 보죠. 기억. 기억은 지금 요기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기요 뭐라 그랬지? 요기요는 저하 등고선입니다. 저하 등고선. 그리고 충북 북부에 위치하는 단양군의 가곡면일 때 여기 저하 등고선이 있으니까 얘는 돌리네일 거예요. 돌리네. 그래서 얘가 돌리네가 되는 거지. 기억. 그리고 보시면 여기 못밭이라는 지명 보이죠? 못밭. 못밭. 아! 물이 고여서 연못이 되는 밭이구나. 그리고 채석장도 보이죠? 채석장. 아하! 석회암을 채굴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저하 등고선이 또 여러 적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밭으로 이용되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아, 배수가 양호하기 때문에 주로 밭으로 이용이 되는구나. 그런데 이런 카르스트 지형들, 특히나 우리나라의 카르스트 지형들은 생각보다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카르스트 지형이 강원 남부, 충북 북동부일 때 많이 분포한다 그랬지? 잠깐 볼까요? 이 산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강원 남부와 충북 북동부 일대가 여기예요. 강원 남부, 충북 북동부. 그래서 신생대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 융기를 받아 솟아오른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해발고도가 그래도 꽤나 높은 곳이죠. 우리나라의 카스트 지형들은 주로 융기 영향을 많이 받은 곳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급경사의 산지에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형도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자, 하나씩 볼게요. 봅시다. 자, 기역은 돌리네는 깔때기 모양의 우묵한 지형이에요. 내부에는 배수구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기역 1번. 돌리네는 하천에 의한 기반암의 차별 침식으로 형성되었다. 아니죠. 얘는 석회암의 용식을 받아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그리고 하천에 의한 기반암의 침식, 다시요. 기반암의 차별작용으로 형성된 대표적인 지형은 침식분지입니다. 침식분지. 다음, 이 돌리네 내부에는 빗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배수구, 싱크홀이 있다. 맞아요. 싱크홀. 그래서 빗물이 오목하니까 고였다가 싱크홀 따라서 스며들게 되는 거죠. 다음, 이 지역 주변 토양은 뭐예요? 이 지역 주변 토양은 당연히 석회암 풍화토가 되겠죠? 석회암 지대니까. 석회암 풍화토. 풍화토. 그래서 붉은색을 띠는 간대 토양입니다. 이것도 얘기했었죠. 배수가 양호하여 주로 밭으로 이용이 됩니다. 밭으로 이용이 되고 있네요. 또한, 리을에서는 주변에서 채취한 암석을 원료로 시멘트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 리을이 여기죠? 당연히 석회석을 원료로 하는 시멘트 공장이 리을에 위치하고 있겠죠? 대표적인 원료 지향형 공업입니다. 원료 산지에 공장이 있지 않은 경우. 다음, 인근에는 동굴도 많이 있는데 이 동굴은 뭐예요? 동굴은 석회 동굴이 되겠지. 석회 동굴. 이 석회 동굴은 석회암이 용식 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거예요. 전류 밀도가 높은 곳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다음 4번 볼게요. 가나 동굴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부터 D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동굴이 두개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동굴이 나왔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제주도에 있는 용암 동굴. 하나는 또 무슨 동굴 배웠지, 우리? 예, 석회암 지대에 있는 석회 동굴입니다. 석회 동굴. 그래서 여기 강원 남부와 충북 북동부 일대에 카르스트 지형 발달하죠? 여기가 바로 석회 동굴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동굴이 나왔다. 한국 지리에서. 아, 용암 동굴 아니면 석회 동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이거는 대체 무엇을 나타내느냐? 여기 나와 있죠? 오르면 실선으로, 아니오면

음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옳은 거,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A. 용암의 분출로 형성되었나요? 자, 용암 동굴은 용암의 분출로 형성되었나요? 네, 맞아요. 동그라미. 석회 동굴은 용암의 분출로 형성되었나요? 아닙니다. 이는 석회암의 용식 작용을 받아 만들어졌지. 다음 B 다시 B.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나요?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석회 동굴은 아쉽지만 세계 자연유산은 아니에요. 다음 기반암이 고생대 퇴적암인가요? 고생대 퇴적암 가장 대표적인 게 석회암이 되죠. 용암 동굴의 기반암은 석회암이 아니겠죠. 반면 석회 동굴의 기반암은 석회암입니다. 석회암은 고생대 퇴적암입니다. 다음, 주변에는 간대 토양이 주로 분포하나요? 일단 석회 동굴 주변에는 간대 토양인 석회암 풍화토가 분포합니다. 다음, 제주도 일대에도 현무암 풍화토가 주로 분포하는데, 현무암 풍화토. 자, 석회암 풍화토, 현무암 풍화토. 토양의 이름인데요. 둘다 이름에 암석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이 암석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토양이에요. 암석이 석회암 또는 현무암이라는 암석이 풍화되면서 만들어진 토양이기 때문에 토양 이름에 암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석회암 지대의 석회암 풍화토는 붉은색을 띠는데 제주도의 현무암 풍화토는 현무암이 부서지면서 만들어진 건데 얘는 현무암이 약간 흑갈색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흑갈색을 띠는 토양입니다. 이렇게 기반암 암석의 영향을 받은 토양을 간대 토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무암 풍화토도, 석회암 풍화토도 다 기반암, 암석의 영향을 받은 토양이기 때문에 간대 토양이에요. 그래서 석회 동굴 주변에도 간대 토양 분포하고 용암 동굴 주변에도 간대 토양인 현무암 풍화토 분포하니까 얘도 동그라미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이랑 연결시켜 볼게요. 동그라미 X, 예 아니오니까 얘는 B에 적합한 질문이고요. 얘도 B에 적합한 질문. 얘는 아니요, 얘니까 C에 적합한 질문. 얘는 맞아요, 맞아요. 예, 얘니까 A에 적합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A가 아니라 B입니다. 니은은 B가 맞죠. 디귿은 C 맞습니다. 리을은 D가 아니라 A에 적합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다시 지형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전체 내용을 꼭 한번 복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지형 꼼꼼하게 복습하신 다음에 우리 45페이지의 기후 다음 시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풀었지만 앞에 개념 다뤘기 때문에 기선제압이 있습니다. 기선제압 OX 풀어서 문제와 함께 수강 후 게시판에 꼭 올려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선제압, 나와라!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삼강부터 펼쳐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동양과 한국 사상을 이제 먼저 공부하게 되는데요.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동양과 한국 사상 크게 세 개의 거대한 물줄기로 나누어져서 전개가 되죠. 옳지, 유교, 불교, 그리고 도가 사상입니다. 앞글자 따서, 그래, 그 유명한 유불도 사상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렇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유교 사상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교의 기틀을 잡고, 유교의 토대를 닦은 사상가 친구들 다 알고 있을 거야. 맞아, 바로 공자 그리고 맹자잖아요. 자, 공자와 맹자는 유학의 유교의 기틀을 잘 다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유교 사상을 이들의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공맹사상이라고까지 부른답니다. 자, 우리 3강, 4강 그리고 그렇죠. 이어서 5강에 이르기까지 공자, 맹자 이어서 등장하는 순자에 이르기까지 한번 고대의 중국의 유학 사상가들 만나볼 거고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공자 그리고 맹자에 대한 내용들 전반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4강에서는요, 맹자 이어서 공부하고 또 순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같이 심호흡 한번 크게 해 보시고요. 한번 이 유교의 매력이 어떻게 펼쳐질지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교의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인이거든요. 그래서 유교와 인의 윤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 챕터의 제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자, 맹자, 순자 쭉 공부할 때 가장 기틀이 되는 공자의 사상 공부해 볼 거고, 그 중에 맹자의 성선설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어서 2강과 네, 3강을 통해서 공자, 맹자, 순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강, 3강, 4강까지 쭉 이어서 어떤 내용들이 펼쳐질까? 자, 호기심을 가지고 먼저 우리는 네, 공맹순 본격적인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딱 이렇게 출제 포인트만 봐도 알겠죠?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매 시간마다 이제 매 강의 대단원이 좀 시작될 때마다 어떤 이 사상가들이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 평가원에서 육모, 구모 그리고 수능에서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공맹수는 그냥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많게는 이렇게 두 문항까지도 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요 이번 시간 2강 또 다음 시간 3강 또 그다음 시간 이어서 4강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열심히 잘 해두면요 그렇죠. 어때? 공자, 맹자, 순자에서 수능 시험, 내신 시험에서 나오는 문항도 다내 것으로 가져갈 수 있다. 3강, 4강, 5강 쭉 같이 공부하면서 공맹순 완전히 내 것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먼저 유학 사상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 그래서 공자부터 좀 시작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공자는 어느 나라 분이야? 나와야지. 그래서 중국 사상가죠. 자, 중국 사상가입니다. 어느 시대 인물이지? 옳지. 아는 친구들이 있다. 대단하다. 춘추전국 시대 인물이죠. 자, 친구들이 세계사 같이 중학생 때 공부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보면 알겠지만, 춘추전국 시대는 중국의 고대사에서 정말 극심한 대혼란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넓은 중국이라고 하는 그 넓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많은 나라들로 쪼개어져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었던 정말로 아주 혼란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춘추전국 시대 중에서도 그 전반기 시대를 춘추시대라고 부르는데요. 공자는 그 춘추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혼란기, 춘추시대를 통과하면서 살아갔던 공자는 자, 어떤 의미에서 또 유교사상을 정립하게 되었을까요? 자,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공자는 이렇게 세상이 혼란해진 것을 보고, 아, 왜 이렇게 세상이 혼란해졌을까? 세상이 혼란해진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탐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혼란의 원인을 알아야지 그 원인을 제거해서 혼란을 극복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 세상이 이렇게 혼란해진 데도 원인이 있을 거야. 그 원인이 뭔지 내가 찾아서 잘그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 라고 공자가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공자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해진 이유는 결국 무엇이야? 좋아요. 인간의 도덕적 타락 때문이야. 즉,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혼란해진 거야. 라고 진단을 내렸다는 거죠. 쌤, 잠깐만요. 잠깐만요. 쌤. 저 지금 안 배웠는데 알것 같아요. 자, 쌤이 지금까지 길게 공자가 유학 사상의 토대를 정립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공자는 세상이 혼란해진 원인을 도덕적 타락에서부터 찾았다고 이야기하셨죠. 아, 그럼 쌤, 알겠다. 공자는 그 유교 사상을 통해서 땅에 떨어진 도덕을 회복하려고 했겠네요. 그럼 유교 사상의 가장 핵심은 아, 도덕성이겠네요. 도덕을 회복하는 거겠네요. 너무 잘했어. 지금 너무 잘했어. 수업 시작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윤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 나왔다. 삐뽀, 삐뽀. 자, 시작부터 지금 계속 중요한 거 이제 쏟아집니다. 선생님 얘기했지? 우리 3강부터는 본 게임이라고. 이제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해야 돼. 자, 공자는?

세상이 혼란해진 이유는 인간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면서 도덕성을 회복하는 데에 역점을 두면서 유교 사상을 정립합니다. 그럼 잘 보자. 앞으로 쌤이랑 같이 아주 긴 시간 동안 유교 사상을 공부할 거야. 자, 동양은 유불도, 세 개의 사상을 쭉 전개시키지만 그 유불도 중에 가장 어때? 큰 영향을 동양 사회에 끼친 것은 유교 사상입니다. 여러분도요, 수능 특강 교재 한번 쑥쑥 넘겨봐. 유불도 중에 유학의 유교의 볼륨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내용도 유교가 제일 많고요. 사상가도 유교가 제일 많이 등장해. 그만큼 유교의 영향력이 정말 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동양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던 그 유교 사상을 처음으로 기초를 닦은 공자는 도덕성의 회복을 중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봐. 유교를 공부할 때 항상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 유교의 액기스를 쫙 짜면 뭐가 한 사발 나온다? 나와봐, 나와봐. 그렇지. 도덕이 한 사발 나와야 돼. 잘 봐봐. 자, 유교를 면보에 넣어서 다려서 쫙짠 거야. 그럼 뭐가 한 사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지. 도덕이 한 사발 나온다는 거죠? 자, 유교의 핵심은 결국은 도덕적인 사람을 만들고 도덕적인 세상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도덕을 추구하는 것이 유교의 핵심이야. 아, 유교의 핵심은 도덕적인 인간, 도덕적인 사회를 이루는 것이구나. 그리고 앞으로 많은 수많은 유학 사상가들이 등장하겠지만 그들의 사상의 액기스를 쫙 짜면 뭐가 한 사발 나와? 도덕이 한 사발 나오는구나. 가져가세요. 너무 중요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회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요, 도덕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도덕성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인과 예를 강조했어요. 결국은 얘들아, 우리도 다 유교 문화권에서 결국 자라난 거야. 얘들아, 인, 의, 예, 지, 뭐 이런 거 입에서 그냥 막 나오지 않니? 인, 의, 예, 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입에서 나와. 유교의 큰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 공부할 공자, 맹자, 순자 다 유학 사상가들인데, 자, 이들은요, 공통적으로 인, 의, 예다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공자는 특별히 인과 예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남겼다는 거야. 어느 날. 공자가 이런 말까지 했어. 내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제자가 공자에게 막 뛰어와서 선생님, 선생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땅에 떨어졌던 도덕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듣는다면 나는 그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공자는 도덕의 회복에 중점을 두었고요. 다시 한번 무한반복. 그래서 유교를 액기스로 꽉 짜면 뭐가 한 사발 나와? 그렇죠. 도덕이 한 사발 나온다. 그 도덕을 이야기하면서 공자는 특별히 인과 예라고 하는 도덕 규범을 더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공자가 그렇게 강조했었던 인과 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샅샅이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인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이라고 하면 너무 올드한 표현 아닙니까, 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걸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언어로 좀 번역해 보자면 L, O, V, E. 그렇지.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 아, 이 인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사랑이네, 사랑. 아, 인이라고 하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의 정신이구나. 그런데 얘들아, 사랑은 나 혼자 무인도에 있을 때 실현되는 것이 아니잖아. 인간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은 사랑의 정신이자 사회적 존재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이라고 번역해 볼수 있어. 어렵지 않네요, 쌤. 공자는 인과 예를 중시했는데 인은 결국 love 사랑이죠. 이 사랑은 인간 관계 속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사회적 존재로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 이 정도로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아주 좋아. 그럼 잘 보자. 인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너무 중요한 거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밑도 끝도 없이 바로 여러분에게 질문 던집니다. 공자가 이야기하는 사랑인 인은 어떤 사랑이었을까? 맞춰봐. 자, 인은 구별과 분별이 있는 사랑일까, 없는 사랑일까? 자, 지금 아무것도 설명 안 했어. 그냥 막 던지는 거야. 자, 있는 사랑은 사랑인데, 구별하거나 분별하는 것이 있는 사랑일까, 없는 사랑일까? 쌤, 잠깐만요. 잠깐만. 자, 사랑이라고 하셨죠? 사랑은 구별하거나 차별하면 안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없는이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많을 거야. 그런데 봐, 잘 봐. 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좀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뛰어넘는 사랑이야. 그래서 중요해. 삐뽀, 삐뽀. 지금 초반부터 계속 사이렌 울리고 있지?

잘 보자. 공자가 이야기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구별과 분별이 있는 사랑이야. 구별할 건 구별하고요. 분별할 건 분별하는 구별과 분별이 있는 사랑이죠. 쌤, 도대체 뭘 구별하는데요? 뭘 분별하는데요? 잘 보자. 존비 친소를 구별하고요. 시비 선악을 구별하는 사랑이야. 아, 존비 친소와 시비 선악을 구별하는 사랑. 존비 친소와 시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랑. 따라서 구별할 건 구별하고, 분별할 건 분별하는 구별과 분별이 있는 사랑이라는 거구나. 쌤, 근데 존비 친소랑 시비 선악이 뭔데요? 자, 어렵잖아. 쫄지 마. 한자 나온다고 쫄지 마. 쫄거 없어. 쌤이 친절하게 다 풀어줄 거야. 천천히 생각해 보자. 우리 쉬운 거부터 가볼까? 시비 선악. 자, 이는요, 시비 선악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사랑이야. 자, 시. 시는 뭐야? 오를 시. 오름이잖아. 비는 뭐야? 그를 비. 그릇된 거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야. 선악은 말할 것도 없이 쉽다. 선은 선한 것, 악은 악한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시비 선악을 구별하고 분별한대. 여기 보니까 시, 옳은 것과 선, 선한 것이 있다. 아, 이는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옳고 선한 것은 좋아하는 사랑이야. 반대로 여기 보니까 그릇될 비, 악할 악. 그릇되고 악한 것이 있다. 이렇게 그릇되고 잘못되고 악한 것은 어떻게 하는 사랑이야? 그렇죠. 미워하는 사랑이구나. 아, 사랑은 사랑인데 선은 좋아하지만 악은 미워하는 사랑이구나. 옳은 건 좋아하지만 옳지 않은 건 미워하는 사랑이구나. 즉, 미워할 줄 아는 사랑이구나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 공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이난 사람만이 제대로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제대로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다. 오직 이난 사람만이 제대로 좋아하고, 제대로 미워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야? 이는 덮어두고 무조건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구분하는 거야. 시비, 선악을 딱 구분해서, 옳은 것은 좋아하지만, 잘못되고 악한 것은 분명히 딱, nope! 이렇게 미워할 줄 아는, 미워할 줄 아는, 그릇되고 악한 것은 미워할 줄 아는 분별이 있는 그런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일단 가정하셔요. 또 하나, 존비 친소가 나왔어. 얘들아, 어렵지 않아. 존은요, 보다 높다는 거야. 비는 낮다는 거야. 얘들아, 너네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존귀하다, 비천하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자, 존비라고 하는 건 높낮이야. 아, 우리 인간관계에 높낮이가 있죠. 사랑할 때 높낮이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여러분보다 낮은 사람을 사랑할 때, 예를 들면 친척들이 모였는데 5살짜리 조카가 너무 귀여워. 그럼 어때? 아우 귀여워라 하면서 그 조카 뺨을 막 찹쌀떡처럼 이렇게 막 늘리면서 아우 귀여워 하면서 사랑해주죠. 그런데 어때? 인간관계는 여러분보다 높은 인간관계도 있어. 여러분이 5살짜리 조카를 오구오구 귀여워해주듯이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한테 쌤 오늘 너무 귀여우시네 오구오구 이렇게 하지 않잖아. 인간관계의 높낮이에 따라서 아 사랑해? 어때? 구별과 분별이 있는 거죠? 아 존비에 즉, 높낮의 구별과 분별이 있는 사랑이구나. 그런데 이 존비 친소와 시비 선악의 구별 중에 보라쌤은 친소에 보다 더 방점을 찍고 싶어. 너무 중요해. 자, 친소 어렵지 않아. 친은요, 가깝다. 즉, 친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소는 멀다. 얘들아, 우리 멀어진 사이,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소원해졌다. 이렇게 부르잖아. 한마디로 친소라고 하는 건 가깝고 먼 정도를 이야기해. 그런데 이는요, 가깝고 먼 정도의 구별과 분별이 있는 사랑이래. 뭔 말이야?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은 사랑인데 가까운 대상을 먼저 사랑하고요. 그 가까운 대상을 향한 사랑을 점점 확장시켜서 멀리 있는 대상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상 누구를 먼저 사랑하라는 거야? 그렇지. 가까운 대상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지. 얘들아. 가장 가까운 대상이 누구니? 그렇죠, 가족이잖아. 아, 그래서 유교에서는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자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가족 윤리를 그렇게 중시하는구나. 왜? 가족을 먼저, 첫 번째 스텝으로 먼저 사랑하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확장해서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 온 천하에게까지 그 사랑을 확장시켜 가기 때문에 순서상 가깝고 먼 것에 아, 구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 친소의 구별이 있구나. 졸지 마. 다 있어. 이는 구별과 분별이 있는 사랑이야. 오늘 수업의 최고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야. 너무 중요해. 무엇을 구별하고 무엇을 분별해? 그렇죠. 존비 친소와 시비 선악을 구별해.
아, 친수의 구별이 있구나. 가까운 대상을 먼저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랑을 점점 확장시켜서 이웃과, 그렇죠, 사회와 국가와 천하 만물에게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사랑이 바로 인이구나. 구별과 분별이 있는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은요, 가까운 가족에게서부터 출발했고, 그런데 그 사랑이 어때? 가족에게만 내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천하 만물에게까지 확장되는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인은 범위가 점점 어떻게 되는 사랑이야? 확대되는 사랑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쌤, 저 이제부터 인을 배웠으니까요. 우리 가족만 사랑할 거예요. 우리 가족만 돌볼 거예요. 라고 하는 건 인을 똑바로 이해한 게 아니겠지? 아, 인은 어디까지나 가족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 범위가 확대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가족 이기주의를 극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공자가 이렇게 인을 주장하자 그 인을 비판하는 사람들, 공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공부하다 보면 노자와 장자와 같은 도가 사상을 공부하게 될 텐데 그런 도가 사상이 아, 유교를 좀 비판해. 그런데 지금 이야기할 요 사상가도요, 좀 다른 관점에서 공자의 인을 비판합니다. 그는 바로 묵자, 묵자, 묵자였어요. 자, 묵자는 특별히 인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자, 어떻게 비판하냐면, 좀비 친소와 시비 선악을 구별해? 친소? 가까운 가족을 먼저 사랑한다고? 이거 너무 차별 아니야? 그게 무슨 사랑이야? 자, 공자가 말하는 인이라고 하는 건 차별적인 사랑, 즉, 별애일 뿐이야. 자, 공자가 말한 별, 인을, 공자가 말한 인을, 묵자는 별애라고 지칭하면서,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진짜 사랑에 차별이 있으면 안 돼라고 비판해요. 그러면서 묵자는 인을 별애라고 비판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처음부터 나와 남을 똑같이 사랑하는 사랑, 처음부터 내 가족과 남의 가족을 똑같이 사랑하는 사랑, 처음부터 나의 나라와 남의 나라를 똑같이 차별 없이 분별 없이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는 사랑을 대안으로 제시해. 우리 그런 묵자가 이야기하는 평등한 사랑을 두루두루 똑같이 처음부터 사랑한다라고 해서 두루 겸을 써서 겸애라고 불렀어. 얘들아, 서로서로 이렇게 평등하게 사랑한다는 건 뭐야? 아,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거야. 묵자가 보기에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차별 없는 겸애, 두루두루 겸, 두루두루 평등한 사랑을 한다면 배고픈 자에게 밥 묵자, 배고픶 자에게 밥을 먹여줄 거고요. 굶주린 자에게 아까 밥을 먹여준 것처럼 추위에 떠는 자에게 옷을 입혀줄 거고요. 갈곳 없는 자에게 거처를 마련해줄 거야. 왜? 사랑은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을 묵자는 교리라고도 불렀어요. 여러분 잘 정리해둬. 너무 중요해. 묵자하면 아, 인의 차별적인 속성, 인을 차별적인 사랑이야, 구별하는 사랑이야라고 비판하면서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겸해를 제시했고 그 사랑은 이익을 주는 거야라고 보았기 때문에 겸해 교리, 겸해 교리 반드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묵자는요, 그런 의미에서 음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자, 나라의 공직자들이 어때? 음악의 즐거움에 취해서 악기를 만드느라 재화를 낭비하면 당장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은 어때? 너무나 너무나 더 시름이 깊어지겠지? 자, 묵자는 이야기 있어요.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나라의 고위 공직자들이 그렇게 악기를 만드는데 재화를 낭비한다? 나 거기에 대해서 반댈세라고 하면서 아닐 비. 난 거기에 대해서 반대야. 그런 음악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야. 음악이 비록 감정적인 즐거움을 주긴 하지만 차라리 그 악기를 만들 돈으로 배고파하는 백성들에게 밥이라도 한 그릇 더 먹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의 교리에 따른 삶이야. 라고 강조하면서, 아, 음악을 비판하는 비악을 이야기하죠. 동시에 이런 겸의 교리를 해치는 가장 천하의 손해가 되는 짓으로 전쟁을 꼽으면서 그런 의미에서 공격전쟁에 대해서도 아닐 비. 공격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비공까지 주장해요. 생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묵자의 비약사상과 비공사상, 생윤에서도 등장하기 때문에 잘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 비록 묵자에 의해서 인이 비판받긴 했지만, 이 인은요, 공자 이래로 공자, 맹자, 그리고 순자 이르기까지 모든 유학사상가들의 아주 근간을 이루는 그러한 사랑의 정신이었어요. 공자는 이 인이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갖추어져 있는 내면적인 도덕성이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인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인, 이러한 사랑의 마음은 과연 어떻게 드러나는 걸까요? 자, 인을 실천하는 실천 덕목으로 공자는

효제충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어렵지 않겠다. 우리 아까 이야기했었지. 인이라고 하는 건 어때? 시비선악과 존비, 친소의 구별이 있었잖아. 친소의 구별이 있어서 가까운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점점 확장시켜 가는 거라고 했죠?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서도 나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 누구야? 그렇죠. 부모님이기 때문에, 아, 이 효라고 하는 것은 인의 첫 걸음이다. 라고까지 공자는 강조하면서 인의 첫 번째 스텝이 효다. 그 효를 그렇게 강조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그런 이런 제도 강조하게 되죠. 부모님에 대한 효, 형제 자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제, 모두 다 인을 실천하는 덕목이었어요. 자, 효제와 더불어서 이 뒤에 나와 있는 두 가지도 잘 정리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충과 서가 나와 있는데, 저기 충과 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충은 마음 심에 가운데 중자가 붙어 있는 한자잖아요. 아,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한다는 거야. 조금의 꾸밈도 없이 자신의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뜻해요. 그런데 보라쌤은 이 효제 충서 중에서도 요 서에 보다 더 방점을 찍고 이야기하고 싶어. 얘들아, 이 서라고 하는 한자는 마음심에 같다라고 하는 한자가 붙여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한자인데요. 한마디로 내 마음이나 너의 마음이나 결국 같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앉고 싶으면 상대방도 앉게 해주고요. 내가 일어나고 싶으면 상대방도 일어나게 해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상대방에게 해주고요. 내가 하기 싫은 그 일을 상대에게도 하지 않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서로를 대한다면 아, 그게 바로 사랑이겠다. 그러니까 사랑은 결국 효제 충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죠? 자, 이런 서를 잘 정리해 본다면 결국은 내 마음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 그렇죠.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역지사지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건알수 있어요. 나도 실수를 해봤잖아. 내가 실수를 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어? 용서할 수 있잖아요. 아, 이 서라고 하는 건내 마음을 위로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공자가 아, 인의 실천 덕목으로 중시했던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인은요, 이렇게 우리의 내면적인 도덕성이자 사랑의 마음이었다면 그 사랑은 그렇지. 표현되어야 하잖아. 친구들 사랑해 본 사람은 알 거야. 사랑은 우리 마음 속에서만 있어서는 드러날 수 없어. 이건 표현되어야 하거든. 적합한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 그런 사랑의 마음인 인의 정신을 적절한 형식으로 표현한 걸 뭐라고 부를 수 있어? 그걸 바로 예라고 부를 수 있겠다. 자, 예라고 하는 건 인, 즉 사랑의 정신을 담고 있는 밖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외면적 사회규범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 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적인 도덕성이었다면 그것이 적합한 형식으로 드러난 것, 즉 외면적으로 드러난 사회규범을 우리는 예라고 부를 수 있구나. 쌤은 이 중에서 외면적 사회규범이라고 하는 이말 자체를 강조하고 싶어. 쌤이 이렇게 윤사를 친구들이랑 오랫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얘가 뭔지 잘 몰라. 얘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얘는요, 바깥으로 드러난 아, 사회규범이기 때문에 외면적 사회규범이라고 하는 거잘 정리해 두세요. 자, 이 외면적 사회규범인 이 얘는요, 어때? 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야. 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적합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잖아. 근데 얘들아, 기억나니? 봐봐. 이 얘를 우리가 이해할 때 겉으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외면적 사회규범이라고 공부했어? 그런데 반드시 그 예에는 무엇과 무엇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까? 좋았어. 정신과 그에 따른 형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지. 정신은 인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야 할 거고요. 형식은 어때야 돼? 그래, 사치하거나 낭비해선 안 돼. 어때야 할까? 좋아요. 검소하게, 절제하는 방식으로 적합한 형식이 필요하겠네요. 따라서 사치하지 않고 검소한 그러한 형식이 필요했습니다. 자, 공자는요, 예라고 하는 건 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다라고까지 하면서 예를 강조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지나치게 예를 이야기할 때 허례, 허식, 형식에만 치우쳐서 생각했거든. 그래서 공자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흐르는 예를 개선하고 진정한 도덕적인 사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욕심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이기적인 욕심을 극복해야 된대. 이기적인 욕심은 어떻게 해야 돼? 극복해야 돼. 그리고 진정한 예를 어떻게 해야 된대? 회복해야 된대. 와, 혹시 한 번쯤은 들어봐.

봤나? 한자 시간에, 한문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나? 그래. 극기봉례. 그 유명한 극기봉례를, 공자는 그런 의미에서 강조하게 되죠. 극기봉례. 즉,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은 극복하고 진정한 예를 회복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걸 좀 친절하게 풀어보자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인 사욕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곧 인이다. 극기봉례, 그것이 곧 인이다라고 하는 공자의 말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어요. 공자가 어찌나 예를 강조했던지, 그는 이렇게까지 말하죠. 예가 아니면 보아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고, 말해서도 안 되고, 움직여서도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에 따라서 살 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쌤이 1강에서도 살짝쿵, 살짝쿵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욕 혹은 인욕이라고 하면 유교에서 악으로 흐른 욕망, 악한 욕망을 의미해요. 자, 유학자들은 인간의 모든 욕망을 다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주장하진 않았어. 하지만 욕망 중에서도 악으로 흐른 욕망을 인욕, 그리고 사욕이라고 부르면서 이건 악으로 흘렀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라고 보았거든요. 아, 그런 의미에서 사욕, 인욕, 악한 욕망이구나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인과 예에 관한 공자의 입장을 쭉 공부해 보았는데 한번 원전 자료를 통해서 그의 목소리 들어볼까요? 자, 자료 플러스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안연이라고 하는 제자가 인에 대해서 질문하자 공자가 말씀하셨다.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 즉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 와, 너무 유명한 거 공부했었죠? 바로 극기봉례, 이것이 곧 인입니다. 하루만이라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 욕망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모두 인으로 귀결될 것이니 인을 실현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는 것이지 어찌 남에게 달려 있겠습니까? 이에 안연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자 공자는 예가 아니면 보아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고 말해서도 안 되고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에 따라서만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원전 자리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자는 도덕을 강조하면서 인과 예를 이야기했죠. 내면의 도덕성, 사랑의 정신인 인과, 그것을 적합한 정신과 형식으로 표현한 예를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공자는 그 당시 춘추시대의 대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 사상을 주장했을까? 당연하지. 쌤, 알것 같아요. 정치를 할 때도 뭐가 한 사발? 그렇지, 도덕이 한 사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빙고.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자, 공자는 정치를 할 때도 도덕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자, 우리 덕으로 다스리는 정치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옳지, 덕치를 주장했다는 거알수 있겠죠? 공자는 이야기합니다. 지도자의 덕성과 예를 통해서 백성을 교화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 즉, 도덕으로 백성을 이끌어야 한다고 본 거야. 얘들아, 앞으로 우리가 교화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게 될 텐데요. 교화는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이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따라서 얘들아 잘 보자. 백성을 교화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유학사상가, 공자, 맹자, 순자, 유학사상가들은 공통적으로 다 사용하는 용어야. 왜? 백성을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이끈다. 저 위에 나오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화면. 네. 네. 공자, 맹자, 순자가 공통적으로 주장할 법한 내용이 되겠죠. 백성을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건 도덕을 강조하는 유학 사상의 핵심이니까요. 하지만 잘 보자. 선생님, 아주 중요한 힌트 하나 줄게. 백성을 교화시켜야 한다 앞에 두 글자를 더 집어넣어. 본성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서 자, 본성을 교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본성을 교화한다라고 해버리면 본성이 뭔가 악하기 때문에 바꿔줘야 한다는 의미를 갖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본성이 악하다라고 주장한 누구만 쓸수 있는 말이 될까? 그렇지. 성악서를 이야기한 순자만 쓸수 있는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백성을 교화시켜야 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아, 공자의 덕치를 설명하는 용어로 성립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공자는요, 덕으로서 통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덕지 사상을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통치자가 덕으로 다스리려면, 얘들아, 먼저 통치자가 모범을 보여야 하잖아. 그래서 공자는 통치자가 먼저 자기 자신의 인격을 닦은 후에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해보자.

먼저 통치자가 누구의 인격부터 제대로 수양해야 돼? 자기 자신. 요 기는요, 몸기야. 한자에서 몸기하면 자기를 뜻하거든. 자, 통치자가 자기 자신을 먼저 수양해서 인격을 갈고 닦은 후에 그다음 누구를? 그렇죠. 다른 사람들. 여기 말하는 이는 한자로 사람인인데요. 타인을 뜻해. 아, 통치자가 자기를 먼저 수양한 이후에 다른 사람을 통치해야 한다라고 보았구나. 수기치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 통치자가 자기 자신의 인격을 수양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걸 수기안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출제하실 때는 선생님들이 주로 어떻게 출제하냐면 잘 보자. 순서가 중요해. 통치자가 먼저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요. 그 다음에 백성을 다스리는 것인데 앞뒤를 바꿔서 선으로 바꿔서 오답으로 자주 출제하시니까 그점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공자는 통치자의 도덕성, 즉 통치자의 인격완성을 중시했다는 거알수 있어요. 이걸 강조하면서 공자는 군자의 덕이 바람이라면 소인의 덕은 풀과 같다. 바람이 불면 풀은 자연스럽게 눕는 것처럼 군자가, 통치자가 먼저 인격을 갖추면 백성들은 그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교화된다라고 봤죠. 마찬가지예요. 정치를 덕으로 하는 것은 북극성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고 다른 별들이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것과 같다. 즉, 먼저 통치자가 바르게 인격을 완성시켜서 북극성처럼 중심을 잡으면, 아,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이끌어진다라고 보았다는 것. 바람과 북극성이라고 하는 비유는 공자가 덕치를 이야기할 때든 아주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자는요, 아, 분배를 할 때도 형평성을 강조했어. 예를 들어,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지면 그런 사회를 도덕적인 사회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통치자는 재화에 많고 적음보다는 분배가 고르지 못함을 더 걱정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나친 빈부격차를 경계하면서 아, 분배의 형평성까지 강조했다는 것 확인해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덕치를 바탕으로 공자는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것을 이야기하죠. 어느 날또 다른 제자가 공자에게 스승님, 정치를 할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공자는 정치를 할때 가장 우선할 것은 이름, 즉 명분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엥? 이름을 바로잡는다고? 우리 이걸 뭐라고 불러? 그래, 정명사상이라고 불러요. 자, 이름을 바로잡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에게도 또 쌤에게도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각자의 신분과 지위에 맞는 이름이 있잖아. 그 이름에 걸맞는, 즉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알맞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을 우리는 이름을 바로잡는 것, 즉 정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금은 임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 그럼 임금답게 행동해야 하는 거야. 신하는 신하라는 이름이 있죠.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아,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책에 따라서 자신의 직분을 넘어서는 것을 탐하지 않고 각자의 맡은 역할을 다하는 것. 이것을 공자는 정명이라고 이야기했구나. 그러면서 공자는 이야기하죠. 이름을 바로 세우는 것, 즉 정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름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말의 순서가 없어지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예악은요, 사회 질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럼 결국 사회 질서도 무너지게 돼. 그러면 형벌의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를 할 때는 먼저 이름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한 가지 더 가져가면 좋은 꿀팁 이야기해 드릴게요. 친구들이 여기 보니까 형벌의 집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잠깐만요. 덕치는요, 형벌을 전혀 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공자가 이야기하는 덕치는 물론 통치의 근간을 도덕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공자도 분명히 형벌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인정하고요. 이후에 맹자나 이런 여러 사상가들도 기본적으로 도덕을 통치에서 중시하지만 공정한 형벌의 집행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 정도는 인정한다는 것도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자, 공자의 정명과 덕치에 관한 우리 자료도 한번 보겠습니다. 공자는 이야기했어요. 이름을 바로 세우는 것, 정명이 중요하다. 왜? 이름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그러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러면 결국 사회 질서인 예악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덕지까지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서 가지런히 하려고 하면 그들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될뿐 아니라 바르게 된다. 즉, 통치자가 먼저 자기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 그 이후에 백성을 인도하는 수기치인,

숙이 아닌의 자세로 덕치를 시행할 때 백성을 도덕적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자의 사상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래,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인과 예를 바탕으로 도덕을 갖춘 그런 도덕적인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인격을 먼저 수양하고 그 이후에 타인과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할 거야. 우리 이걸 뭐라고 배웠지? 옳지, 잘했다. 자기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준다. 숙이 아닌이라고도 부르고 다른 말로. 그렇죠. 자기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 다른 사람을 잘 다스린다. 숙이 치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불러? 좋아요. 군자 혹은 성인 이렇게 부르죠. 쌤, 제가 우리 반 성인 군자예요. 뭐 이런 말 우리 쓰잖아. 아, 성인 군자. 지금도 사람들은 도덕적인 사람을 부를 때 이런 유교의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으로서의 윤리, 그 인륜이 구현되는 공자가 꿈꿨던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아하, 서로서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면서 크게 하나가 되는 사회겠다. 우리 그걸 대동사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군자는 성인은 공자의 이상적인 인간, 대동사회는 공자가 꿈꿨던 이상적인 사회인데요. 비단 공자뿐만 아니라 이후에 많은 유학사상가들, 대부분의 유학사상가들은 이런 성인 군자를 이상적인 인간으로 생각하고 대동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꿈꾸게 돼. 자, 대동사회는 어떤 사회야? 인간으로서의 윤리가 지켜지는, 즉, 인륜이 구현되는 사회입니다. 인재가 등용돼. 인재가 중용돼. 현명하고 유능한 인재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구나. 한마디로 인재를 숭상하는 그런 사회예요. 기억나지, 얘들아? 공자는 재화의 어때? 극심한 빈부격차 이런 것들을 비판했잖아. 그러니까 재화 분배의 형평성 이런 걸 강조했죠? 따라서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는 사회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동사회는요, 사회적인 약자가 보살핌을 받아. 예를 들면 고아라든지 혹은 늙은 어르신들, 혼자가 된 여인들, 이런 약자들을 좀 보살피는 도덕적인 사회예요. 아, 평화롭고 도덕적인 공동체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이 대동사회를 일컫는 대표적인 첫 문장이 있어. 공자는 큰 도가 행해지면 천하가 모두의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동사회를 설명한답니다. 여기서 마지막 문제. 도라고 하는 표현이 눈을 사로잡는데요. 큰 도가 행해지면의 도라고 하는 건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야? 그렇죠. 유교의 엑기스 한 사발. 그렇지, 이 도도 결국 도덕이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공자 내용들 OX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동등하게 사랑해야 한다? 어때? 아니지. 좋았어. 공자가 이야기한 이는요,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동등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좀비 친수와 시비선악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엄격한 형벌과 무거운 벌로서 백성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건 아니죠. 통치의 근간은 어디까지나 덕으로 다스리는 덕치였습니다. 물론 형벌의 공정한 집행을 중시하지만 이렇게 엄격한 형벌과 무거운 벌로서 잘못을 바로잡는 건 도덕을 바탕으로 하는 통치와는 거리가 멀겠죠. 예의 실천에서는 내재된 덕성보다는 형식적 절차가 중요하다? 아니죠. 오히려 공자는요, 예를 실천할 때는 내재된 덕성인 인의 정신과 형식이 조화를 이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분에 따른 권한과 의무에 충실한 이행. 이걸 우리가 방금 배웠는데, 이름을 바로잡는 것. 정명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 정명은, 서와 상충한다? 아니죠. 이 선은 무엇이었어? 내 마음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인애를 실현하는 실천 덕목, 효제, 충서 할때 나왔던 내용이죠. 아, 정명과 선은요, 다 도덕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상충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인자, 즉 인자한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뿐 결코 미워해선 안 된다? 아니죠. 시비 선악에 구별이 있잖아. 그래서 악하고 그릇된 것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사랑이 인이었습니다. 따라서 5번 잘못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공자 이후에 이제 공자의 사상을 집대성하고 충실하게 계승하면서 유학사상을 또 다른 차원으로 또 발전시킨 또한 분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야? 그렇죠. 맹자가 되겠죠. 공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약 70년 정도 후에 이제 맹자가 등장하면서 이제 유학사상은 더 놀랍게도 발전하게 돼요. 자, 이 맹자는요, 춘추전국 시대 후반부, 즉 전국 시대 인물이었어. 전국 시대가 춘추 시대보다 혼란이 더 심해졌거든. 자, 맹자는 더 심해진 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도덕을 강조했던 공자의 유학사상을 계승해서 업그레이드 시켰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이 맹자하면요, 쌤, 우리 1강에서 공부했잖아요, 성선설. 하고 떠올릴 거야. 너무 잘했어. 자, 특별히 이 맹자의 성선설은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유학사상가 후배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너무너무 유명한, 너무너무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맹자의 성선설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쌤과 함께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했냐면, 이 선한 본성은 누가 주었다고 보았어? 그렇지, 우리 1강에서 공부했었지. 너무 잘했다. 옳지, 하늘이 주었다고 이야기하죠. 자, 하늘은 모든 사람의 본성에 이런 선한 어떤 도덕적인 가능성을 심어 놓았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선한 본성은 하늘이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렇다면 과연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어떤 면에서 선하다고 본 것일까? 자, 맹자는 모든 사람에게는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보았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보자. 다른 사람, 자, 여기서 사람인을 썼는데, 선생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몸기를 쓰면 자기를 뜻하고요, 사람인을 쓰면 타인을 뜻하거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은 다른 사람이야. 자, 다른 사람이 뭔가 고통당하고 뭔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그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견디기만 하는, 아, 제가 지금 많이 아프고 힘드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만히 인내하고 두고 볼수 없는, 즉,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모든 사람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지, 어쩌지,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착한 마음을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맹자는 불인인 지심이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아, 모든 사람에게는 불인인 지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맹자는 강하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everybody, 역시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네 가지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해요. 기억나지더라. 1강에서도 공부했었어. 옳지, 해봐. 축수사시, 축수사시, 축수, 축수, 축수사시. 너무 잘했다. 자, 모든 사람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네 가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네 가지 선한 마음, 즉 맹자가 찾아낸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네 가지의 단서, 우리 사단이라고 공부했잖아요. 그 사단을 역시 맹자는 강조하게 돼요.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맹자의 사단은 우리가 1강에서도 공부했고, 2강에서 문제 풀면서도 공부했기 때문에 3강 지금 이쯤 되면 입에서 슬며시 나올 수 있어. 다시 해보자. 자, 사단 측 수, 사, 시. 측은 뭐야? 그렇죠. 측은 지심. 수는? 좋아요. 수, 오, 지심. 사는? 옳지. 사양지심. 마지막 시는요? 그렇죠. 십이지심까지 있습니다. 너무 잘하네. 자, 측은 지심은 뭐야? 다른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쟤 너무 불쌍해. 저거 너무 가여워. 이런 마음이죠? 자, 수호지심은 뭐였죠? 좋아요. 불의를 보았을 때, 아, 수, 너무 수치스러워.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다니, 나의 잘못이 너무나 수치스러워.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또 어떤 불의를 보고 증오,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어? 라고, 아, 불의를 증오할 수 있는 마음이야. 얘들아,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건 착한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수호지심은 선한 마음이야. 사양지심, 아,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것이 있을 때 사양하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 할머니, 먼저 앉으세요. 아버지, 먼저 잡수세요. 이렇게 사양하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십이지심, 잘 알고 있죠? 오를시, 그릇될 피, 즉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옳음을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이 십이지심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사단인데, 이런 사단은 각각 무언가의 단이 된다라고 맹자는 생각했어요. 자, 이 단이라고 하는 건 단서, 실마리, 요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어. 얘들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죠. 측은지심은 뭐야? 그렇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야. 불쌍히 여긴다는 건그 사람에 대해서 인자한 마음을 갖는 거네. 즉, 인의 단이다라고 할수 있죠. 수호지심, 얘들아,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한다는 건 정의로운 마음이잖아. 의의 단이 되겠죠? 사양한다는 건, 와, 예의를 잘 지킨다는 거네. 예의 단이다. 옳고 그름을 잘 구별한다는 건, 그렇죠, 지혜로운 모습이네. 지혜 단이 되겠다. 아하, 인, 의, 예, 지라고 하는 것의 단이 바로 측수, 사시의 사단이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인의예지의 네 가지의 덕을요. 아, 우리는 사덕이라고 부를 수 있어. 정리해보자. 사단은 무엇의 단이야? 사덕의 단이 되는구나. 다시 해봐. 사단은 무엇의 단이야? 사덕의 단이구나. 사덕이 뭔데? 인의예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맹자는 그 사단, 즉수사실을 확충해서 인의예지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단은 사덕의 단이다라고 시크하게 툭 던졌다는 것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맹자에 따르면 우리 타고나는 것이 참 많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고통을 차마 두고 보지 못하는 마음,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았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마음. 그럼 불인인지심이 있어? 그리고 어때? 우리에게는 즉수사시의 사단과 인의예지의 사덕 이런 마음들이 있대. 여기에 더 나아가서 맹자는요, 모든 사람은 다 에브리바디 태어날 때부터 양지와 양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죠. 우와, 양지와 양능까지 나왔습니다. 양지가 뭐고 양능이 뭘까 생각해보자. 양지 참된 알미야. 양능 참된 능력이야. 양지는요, 생각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것, 즉 선천적으로 도덕을 알수 있는 능력이야. 양능은 배우지 않아도 할수 있는 것, 알 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야.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어떤 아이가 우물가에 빠지려고 하는, 갓난아기가 막 기어서 우물가에 빠지려고 하는 모습을 봤어. 그럼 어때? 배우지 않아도 저 아이를 도와줘야 돼, 저 아이를 구하는 것이 옳은 거야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체육 시간에 우물가에 빠지려는 아이 구하기 이런 거 따로 배우지 않았어도 어때? 그 아이를 가서 구할 수 있잖아. 아하, 모든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선을 알수 있는 능력인 양지와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인 양능을 가지고 태어나는구나. 따라서 불인인지심, 사단, 사덕, 양지, 양능은 맹자가 이야기한 선천적으로 모든 사람이다 가지고 타고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때 이런 불인인지심, 사단, 사덕, 양지, 양능 혹은 인간의 선한 본성 이런 것들을 맹자가 어때? 이렇게 변화시켜야 한다. 혹은 형성해야 한다. 혹은 획득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 이건 잘못된 진술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해? 변화시키거나 형성하거나 획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하고 함양하고 실현하고 확충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 1강에서도 강조하면서 공부했었죠? 아, 이런 내용들은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존하고 유지하고 실현하고 함양하고 확충해야 하는 것이었다는 것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맹자의 정선서구와 관련된 대표적인 원전 볼게요. 지금 어떤 사람이 문득 어린아이가 우물 쪽으로 기어가서 빠질지 모르는 장면을 본다면 누구나 깜짝 놀라서 가엽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 마음은 아이의 부모와 친분을 맺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 해서도 아니며 어린아이의 위험을 보고만 있었다는 비난이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즉수사시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맹자의 성선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자신의 입으로 블라블라 하면서 완전하게 복습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고백도 후기에 남겨주세요. 꿈향에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반갑습니다. 우리 생일러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보면서 우리들의 멋진 파이널을 준비해 보시죠. 1번부터 바로 직진합니다. 윤리학의 분류 문제입니다. 가나다 세 가지 윤리학이 들어가 있고 제시문은 좀 새롭습니다. 재밌게 풀어볼까요? 가나다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무려 3점입니다. 가 윤리학. 뭐뭐 국가의 남부 11개 주에서는 1876년부터 1965년까지 흑인과 백인의 분리를 규정한 법을 시행하였다와 같이 도덕적인 관행을 같이 중립적으로 서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럼 어떤 사회나 국가의 도덕적인 관행과 풍습과 행동들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과 기술을 강조한다면 기술 윤리학이겠다. 4번, 윤리학은 흑인에게 부당한 차별을 해선 안 돼. 흑인과 백인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해와 같은 바람직한 도덕규범 제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럼 바람직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이 들어간 것이고 그런 점에서 규범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주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규범 윤리학적인 성격이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4번, 윤리학은 차별이란 정치적 차별을 의미하는가, 경제적 차별을 의미하는가, 평등이란 기회 평등을 의미하는가, 결과의 평등을 의미하는가와 같이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메타 윤리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기술, 규범, 메타 윤리학이라는 세 가지 윤리학적인 입장이 잘 정리가 된 상태에서 1번 선지,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를 분석한다. 그럼 이건 메타 윤리학적인 성격에 가까움으로 가에 대한 진술로는 적절하지 않겠죠. 2번 나, 한 사회의 도덕 기원, 발달에 대한 인과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인과적인 설명은 위에서 이야기한 가에서처럼 도덕적인 관행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기 때문에 기술 윤리학에게 적절하지 나에게는 적절하지 않겠다. 3번 다,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다. 네. 메타 윤리학이 하는 일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므로 3번의 핵심 과제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가와 나를 엮어서 도덕적 논의의 인식론적 구조를 탐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인식론적 구조를 탐구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적인 관점에 더 가까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 선지는 가와 나에 부합하는 진술은 아니겠죠. 5번, 나와 다를 엮었습니다. 당위가 아닌 사실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인간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나번의 입장에서 보자면 바람직한 도덕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당위가 아닌 사실의 관점이 맞지 않겠어요. 왜? 당위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사실의 관점이 아니라 가치 판단이 개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나와 다를 함께 엮어서 보았을 때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이 지점에서 끊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뒷부분에 보면 바람직한 인간 삶의 기준을 제시한다라고 했는데 이 지점은 다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메타 윤리학은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와 같은 가치 판단과 규범적인 제안, 그것의 실천 자체보다는 윤리학 자체에 대한 분석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메타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적절하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요모, 조모, 나와 다의 적절한 진술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새로운 문제였었고요. 2번 문제 갑니다.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 갑에서는 고마운 단어 진인이 들어갔는데 도가의 장자에게서 잘 나오는 핵심 키워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 삶에 애착할 줄도 모르고 죽음을 혐오할 줄도 몰랐다라고 했으니 삶과 죽음에 대한 분별을
초월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지도 않음으로써 역시나 분별을 초월한 자연의 순환으로서 계절의 순환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

잘 파악할 수 있는 단서입니다. 자기 마음으로서 돌을 저버리지 않고 인위로서 자연을 거들지 않는다. 그러니 자기 마음, 주관, 편견, 선입견 등으로 무의자연의 도의 흐름에 방해를 하지 않고 오히려 텅빈 마음, 심재의 좌망에서 텅빈 마음에 도가 가득 차서 오히려 그 무의자연의 도의 흐름에 따라서 만물을 평등하게 볼수 있으므로 분별을 초월하는 현명한 자,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는 장자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랑 문제 풀 때에는 여기에서 기억번으로 바로 한번 직진을 해보죠. 죽음 앞에 초연함으로써 일륜의 도를 완성해야 된다. 앞부분까지는 괜찮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분별을 초월하는 자세로서 죽음 앞에 초연함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일륜의 도를 완성해야 되는가? 아니요. 일륜의 도는 유교가 강조하는 그 관점에서의 도에 가깝고요. 도가가 강조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규범적인 도와 덕을 떠나서 무의자연의 도와 덕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먼저 빼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1번 하면서 니들이 가겠습니다. 1번. 도가 온 천하에 실행된다면 그건 명이요. 도가 폐지된다면 그것도 역시 명이다. 도에 뜻을 두어라. 그래서 을도 도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도가 어떤 것이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조문도 석사가이. 이건 제가 공자에게서 잘 나왔었던 내용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 갑이 무의자연의 도를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서 을은 유교적인 관점에서 천도와 천리 천명으로서 도덕적인 도를 이야기한다라는 걸 상기시키며 니은을 가보면 죽음을 감수하더라도 도덕적인 삶을 이루기에 애써야 한다. 맞는 진술입니다. 유가 혹은 공자의 관점에서는 도덕적인 삶을 이루고 인격 완성을 하는 것이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될수 있죠. 그런데 왜 죽음을 감수하더라도라는 것이 되느냐? 우리 살신성인과 같은 개념을 이야기한 적 있죠? 자, 그만큼 현세에서 도덕적 수양을 통해 도덕적 인격 완성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그런 도덕적인 의리를 저버린 삶이라면 죽음을 감수해서라도 도덕을 이루는 것, 도덕적 삶을 이루는 것, 이러한 것이 더 옳은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공자에게서 그런 개념을 도출해보면 니은번 맞는 진술이다라는 거야. 디귿번 을. 타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인간의 마땅한 감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애도의 감정을 자연스럽고 마땅한 감정으로 보면서 그것을 예로 표현한 것도 존중하는 입장에 가깝죠. 그럼 리을번. 죽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삶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려야 한다. 갑을 모두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오는 어떤 자연스러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본다면 그런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삶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갖지 않는 것이 좋겠어. 그래서 갑의 경우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분별, 그래서 삶에 대한 집착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초연한 자세를 갖는 것이 좋겠고, 을의 경우에는 삶 자체에 대한 지나친 집착보다는 도덕성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더 중요한 목표점을 생각해 보아라 라는 메시지를 줄수 있겠어요. 그래서 니들이 들어가는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윤리였습니다. 3번 갑니다. 담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라고 했고요. 순수 실천이성의 분석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작업은 행복론과 도덕론을 구별하는 거다. 행복론에서는 경험적인 원리가 전체 토대를 이루지만 도덕론에서는 그런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는다. 도덕은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에 관한 가르침이 아니라

부터 리을까지 잘 들어가 있는데요. 정오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기억법. 보편화가 불가능한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될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맞는 진술입니다.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는 도덕 법칙의 입법자로서 스스로 세운 도덕 법칙을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따르는 자율적인 존재입니다. 단, 그런 도덕 법칙 이전에 준칙, 맥심, 경률이라고 하는 자신이 주관적으로 세운 법칙이라는 것이 보편성을, 보편 타당성을 확보해야만 도덕 법칙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중요한 개념을 토대로 보니까 그런데 그 준칙이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해, 보편화가 불가능해, 그러면 도덕 법칙은 될 수는 없는 거지 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니은법, 보편적 도덕 법칙만이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야,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보편적 도덕 법칙이 칸트가 지향하는 바인 것은 맞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되어서 그 자체가 목적이며 상위의 목적이 없는 정언 명령, 무조건적인 명령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겠구나라고 동그라미를 딱 치려고 한 순간 멈추고, 아, 조심해야 되겠다. 왜? 여기선요, 명령의 형식이라고만 했거든요. 아, 명령의 형식이라고 한다면 정언 명령도 있지만 가언 명령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보편적 도덕 법칙이라는 건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지만 보편적 도덕 법칙이 아니라면 가언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죠. 아, 이 지점을 흔들려고 낸 선지구나. 그래서 니은번을 빼주는 것이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디귿번,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성은 준칙의 근거가 될수 없다. 없다. 이기 때문에 틀렸죠. 지금 이야기한 대로 기역번에서 말한 그 준칙, 내가 세운 행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두고 내가 세운 경률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준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세운 주관적인 행위의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내 행복을 추구하려고 어떤 원칙을 세웠다면 그것이 나의 준칙이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이 문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준칙이 옳은 거냐, 옳은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것이냐, 이 판단까지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행동의 기준 세우는데 그때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게 반영될 수 있어? 준칙이라고 하는 건내 기준인 거야. 내 원칙. 그럼 여기에는 반영될 수 있지. 근거가 되기도 하지라고 가겠죠. 물론 칸트 입장에서 그러면 옳은 행동은 이라고 하면 선의지로부터 비롯된 행동이어야 그게 진정으로 옳은 것이긴 하지 라고 말할 것이고, 따라서 디귿번 빼줍니다. 이러한 조금의 사소한 뉘앙스이지만 정오답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해요. 1번,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가 될수 있다. 될수 있죠. 여기 경향성이라는 단어가 또한번 등장했어요. 나의 무엇인가를, 나의 이익이나 행복 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고, 그것에서 비롯된 행위라면 의무에 맞는 행위.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지만 의무에 맞기만 한 행위는 될 수는 있죠. 물론 그게 옳으냐? 그 얘기는 여기 없는 거예요. 칸트한테 그럼 어떤 게 옳으냐로 간다면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이 도덕적이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리을 선지에는 그래서 그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가 옳은 행위냐, 의무에 맞는 행위가 옳은 행위냐, 이걸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 경향성에서 비롯된 내 행위가 의무에 맞는 그만큼의 행위는 되어줄 수 있나요?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의무에, 왜 강하게 표현해서 의무에 맞기만 한 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런 행동이 될 수는 있죠.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겠지만 의무에 맞는 정도는 되는, 의무에 맞기는 하는 이런 행위는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고, 그래서 리을번도요,
여러분, 이 느낌

아실 거예요. 디귿의 선지와 느낌이 약간 유사하게 이 안에서 학생들을 자꾸만 옳고 그른 거, 선이고 악이고 이걸 딱 명확하게 판단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는 옳지 않은 거라 그랬는데 왜 의무에 맞는 행위가 될수 있다? 뭔가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뉘앙스를 자기 관점에서 잘못 잡아버리면 오독을 하게 돼요. 그런 걸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을번 자체는 그 진술로는 맞는 진술입니다. 기역 리을 들어가는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칸트나 공리주의에서 이렇게 난도를 높이는 지금까지 잘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새롭게 출제되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고맙죠, 우리로서는. 4번 갑니다. 가나의 공통된 입장이 아닌 거 찾으라는 거죠? 가와 나는 성과 사랑의 윤리 부분인데, 가에서는 전적으로 쾌락 추구. 결혼과 출산, 사랑으로 제약하는 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당사자가 서로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범위. 서로의 자발적 동의에 따른 성적 관계라면 정당화. 그러면 자유주의의 입장인 거고, 꼭 나오는 거 아시죠? 자유주의여도 가로에 친 부분은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덕적 기준이 되는 단서가 된다는 거. 4번. 성의 고유한 가치는 서로에 대한 사랑. 따라서 결혼한 부부가 아니더라도 사랑이 동반된 성이라면 정당화. 이러한 성은 반드시 상대방의 인격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제공. 인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그럼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라고 했기 때문에 중도주의적인 입장이고 그런 중도주의에서는 인격적인 교류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럼 공통된 입장인 것과 아닌 것 판단해 보겠습니다. 1번. 정당한 성적 관계를 판단하는 도덕적 기준이 존재한다. 앞에서 말한 대로 성과 사랑의 윤리에서 이런 성적 관계가 어떤 경우에 도덕적으로 정당한가요를 판단할 때 가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나는 중도주의적인 입장에서 각각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2번. 혼전 성적 관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자, 이 문제 세팅 자체가 보수주의가 빠져있는 세팅이죠. 자유주의와 중도주의는 모두 결혼, 부부, 출산에 대한 이런 책임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둘다 예스라고 하겠습니다. 3번. 바람직한 성적 관계는 상호간의 인격적인 교감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거든요. 상호간의 인격적인 교감은 나번에서 강조하는 것이긴 한데, 가번의 경우에는 해악을 주지 않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다면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있으므로 3번은 갑이 X라고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공통된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세요라고 하면 3번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4번. 성적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쳐서는 안 돼. 네. 가의 입장에서 해를 주지 않는 범위라고 했고요. 또 나번의 입장에서는 인격과 하나 되는 경험인 것이고 인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도 했고 기본적으로 그런 인격적인 관계에서 상대방한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친다. 이건 옳지 못한 거죠.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도 공통적으로 긍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번. 결혼과 출산에 대한 책임 이행이 성적 관계를 정당화하는 조건은 아니야. 위에서 이야기했었던, 2번에서 설명했었던 근거처럼 보수주의가 빠진 가와 나의 관점에서는 공통적으로 예스라고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건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5번 문제로 가보죠.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갑과 을이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갑은 정의 원칙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 입장에서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들. 그렇게 합의된 정의 원칙들을 난 이러이러이러하게 본다. 이걸 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부르기로 한다. 롤스의 입장인 것이고, 여러분들 처음부터 롤스인 거잘 알았겠지만, 항상 강조드리죠? 제시문, 특히나 롤스와 같은 중요한 사상가가 나왔을 때는, 한 문장 한 문장 끊어서 개념 짚어보듯이 공부해두기. 1번.
모든 사회적 가치들 혹은 가치들의 모든 집합은 고유한 분배 영역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 분배 영역에는 오직 특정한 기준과 제도들만이 적절하다. 예를 들어, 돈은 성직의 영역에서는 부적절하고, 통상적으로 경건성이나 신앙심이 시장에서 특별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성직이라는 영역과 뭐 시장이라는 영역 있다. 그러면 그 각각의 영역에 대한 경계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시장 혹은 뭐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활동의 영역과 관계된 기준은 되어줄 수 있지만 그 돈이 성직이라는 영역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성직에서는 경건성, 신앙심이라고 하는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고 시장에서 특별한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각자의 영역에 어울리는 기준들이 세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명확하게 경계가 지켜져야 한다를 이야기하는 왈저의 입장이에요. 그 왈저가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이 교재 안에서도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한 번쯤 이렇게 상기시켜 볼수 있는 구도로 아, 고맙네. 내가 혹여나 나올 수도 있는 걸 깜빡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챙겨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럼 롤스, 왈초의 구도를 두고 이거 저는 지울게요. 1, 2번은 롤스가 왈초에게 주는 비판입니다. 공정한 절차에 의한 결과의 불평등은 허용될 수 없음. 2. 롤스 입장이 아니므로 1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롤스는 공정한 절차를 따른다면 결과의 불평등도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2번. 정의의 원칙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유는 제한될 수 없음이 롤스의 입장이 아닙니다. 롤스는 물론 정의의 원칙을 중시하고 있고 그것에서 기본적인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과 더불어 또 챙겨봐야 될 것이 그러한 기본적인 자유가 축차적인 서열상 우선성을 갖고 있는 제1의 원칙이긴 하나 그것이 절대적이냐, 혹은 무제한적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기본적 자유들끼리 충돌할 경우에는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절대적이라고 한다거나 무제한적이라고 할수 없다. 매우 강조했었죠? 그러니 제한될 수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롤스의 입장이 아니므로 롤스가 제기할 비판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빨리 신속하게 말할 때 비판의 구도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는데요. 롤스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롤스가 제기할 언급이 되지 않는다. 그럼 1, 2번에서 구도 A 정리해봤고요. 이제 역으로 왈저가 롤스에게 주는 구도인데요. 3번.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로 간주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롤스가 간과하지 않죠. 롤스는 이 사회를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로서 사회 구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낌 오죠? 왈저에게서 정오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둔다기보다는 롤스에게서 정오 판단의 역할을 좀더줄수 있게 3번 선지도 그 가중치가 롤스에게 중요하게 가했어요. 그럼 4번. 정의 원칙은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의 산물이어야 함이라고 왈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시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유한 분배 영역을 구성하고 있고 그 분배 영역의 기준들에 대해서는 그 역사, 문화적인 특수성이 반영되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 왈저 입장에서 봤을 땐 아니, 그런 특수성이 반영돼야 되는데 왜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에서 정의 원칙을 도출해야 된다라고 하지?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므로 4번과 같은 전제를 토대로 당신은 이 점을 간과하는군요. 라고 하는 것이 롤스와 왈처의 구도에서는 꼭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4번이 정

평균술로 정답 되겠습니다. 5번. 복합평등이 실현된 사회에서는 어떠한 불평등도 존재할 수 없음. 이 지점이 왈저의 입장이 아니겠습니다. 왈저는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 다원적 정의가 실현된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존재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상가입니다. 따라서 이 지점이 왈저의 입장이 아니므로 왈저가 제기할 비판의 구도에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왈저가 나온다면 이 구도가 굉장히 빈출됩니다. 학평 정도에서만 생각해 보았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아직 평가원에서는 왈저 문제가 나오지 않았었던 거고요. 그쵸? 연계 교재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해결을 해 봤습니다. 그럼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해요. A부터 C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벤 다이어그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시민불복종이라는 키워드가 이미 눈에 잘 들어오는데, 갑은 시민불복종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사상가인가 판단해 보면,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실험을 방지하거나, 중요한 야생지역을 보존하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급격히 줄일 유일한 방법이라면, 시민불복종으로 인해 법에 대한 복종심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정당화된다. 그럼 뒷부분의 문장은 간단히 강렬하게 말하자면,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비용 대비 혜택, 결과의 이익을 고려해 보면서 이 시민불복종이 어느 정도의 손해나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지언정, 그것으로 도출되는 결과적인 이익으로서 이 사회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싱어인 것이 명확하거니와, 그런 싱어에게서 동물의 문제나 환경 문제 같은 것들도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는 그의 언급이 제시문에 들어간 좋은, 우리에게 좋은 공부거리가 되는 제시문입니다. 1번. 사회가 평등한 사람들 간의 협동체제로 해석되는 경우, 심각한 부정의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부정의한 법과 제도에 복종할 필요 없다. 정당한 시민불복종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향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속에 안정을 가져다 준다. 롤스에게서 참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두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1번부터 5번 풀면서 설명드리기도 하겠지만요. 우리 지금 수험생으로서의 생윤러라면 이러한 문제들의 형식을 풀어낼 때 정오답이 깔끔하게 도출되기 위해서 문항 속에서 만들어지는 세팅, 그 방법을 묵과해서는 안 되겠죠. 생각해보고 가야 돼요. 갑을 을의 입장에 있는데, 이것들이 두 사상가 모두에게서 유의미하게 좀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자면 갑만의 입장이라고 했는데, 이건 롤스가 꼭 얘기했던 건데, 이건 갑한테 판단하기보다는 롤스한테 꼭 들어간다고 판단해야 되는데 갑만의 입장이라고만 나왔네. 이런 유로 한 다른 편의 한 사상가에게서 중요한 정오 판단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이런 방법 기본적으로 숙지해놓은 상태에서 1번 갑니다. 다수가 국리 증진을 위해 합의한 정책에 대한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없다. 싱어만의 입장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건 싱어 입장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국리 증진을 위해서요. 다수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매우 불이해. 그래서 이 시민사회에 불의, 정의가 아닌 불의를 초래하고 있어. 그렇다면 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1번 선지는 싱어의 입장으로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싱어만의 입장인가요? 라고 했을 때요. 아니요. 맞지 않아요. 불복종 정당화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정당화 가능해요.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2번, 3번, B니까 공통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시민불복종이 가져올 효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해. 시민불복종의 결과에 불행한 결과를, 그러니까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지의 문제도 고려해봐야 돼. 와 같은 유는 둘의 공통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요소죠. 그래서 공통점으로 정답이네요. 정답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3번 B는 대체 뭐를 말하는 걸까? 시민불복종의 성

성립하지 않는 모든 사회는 부정의한 사회이다. 이게요, 싱어와 롤스에게서 공통점인지 생각해봐 라고 하는 타겟팅보다는, 아, 이거 롤스한테 진짜 중요한 선지잖아. 롤스한테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는 사회는 제시문에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내가 이미 줬는데, 만약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어떤 사회야? 라고 하면 그 롤스에게서 매우 부정의한 체제의 사회이거나 혹은 완전하게 정의로운 사회여서 시민불복종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의한 사회의 경우에는 시민불복종보다는 좀더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완전하게 정의로운 사회라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완전하게 정의로운데 바꿔야 되는 법, 불복종해야 되는 법이 없어야 완전하게 정의로운 사회겠죠. 그래서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사회를 호칭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더 정리해보면 롤스 입장에서 시민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부정의한 사회일 수도 있고 완전하게 정의로운 사회일 수도 있어서, 불복종 성립하지 않는 사회가 모두 부정의한 사회야 라고 롤스는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 선지는 롤스에게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지이기 때문에, 싱어는 어떤 거지? 까지 가지 않더라도 롤스에게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에 넣어도 안 된다. 이건 롤스의 핵심 개념으로 매우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물어봤던 거다. 이거 한번 답해봐라.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아닌 거지만 중요한 개념이어서 강조드렸습니다. 그럼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사회 기본구조가 매우 부정의한 경우에도 무력에 의한 저항은 정당화될 수 없다. 지금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부정의한 사회예요. 매우 부정의한 사회예요. 그런 사회라면 무력에 의한 저항이 때로는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롤스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겠다. 을만의 입장이니까요. 롤스만 딱 판단해 보면 되겠고요. 나머지 5번도 롤스에게서만 판단을 합니다. 시민불복종에 참여하는 집단의 수가 늘어날수록 시민불복종의 효율성은 계속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불복종에 가담하는 이 규모에 대한 제한이나 혹은 시민불복종이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계. 또, 만약 그러지 않았을 때이 시민불복종이 어떤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려 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신중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롤스 입장에서 보자면 시민불복종의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효율성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제한도 생각해 볼수 있고 그것이 초래할 문제점, 불행한 결과도 생각해 볼 수도 있어. 필요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것이 명확하고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형식 안에 들어가 있어서 형식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요소들이 남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은 싱어와 롤스의 시민불복종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출제 요소들을 잘 상기시켜 줄수 있는 문제였어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7번 가보죠.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하는 비판, 3원형 비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갑을병이 누구인지 빨리 판단해 볼까요? 자연 상태는 인간의 생존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의 영향력이 강해져서 본래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은 예속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각자는 자신의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 의지의 지도 아래 두어야 한다. 일반 의지라는 단어 자체는 루소, 맞죠? 에게서 아마 단서로 꼭줄 거예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 일반 의지 나왔다. 루소라고 이름 쓰는 거에 포커싱을 두기보다는, 아, 그래. 이 루소인 줄 알겠는데. 알겠는데, 자연 상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그래서 일반 의지를 얘기할 때 자신의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 의지에 지도하여 둔다라고 설명하는구나.

어떻게 공부해보는 자료로 활용하기. 1번.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위반자를 처리할, 처벌할 권리를 가지므로 사람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 판결할 공통된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없어. 그래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각각의 구성원은 이러한 자연적 권리를 포기하고 공동체의 수중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거야. 이게 로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네요. 병범.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불의의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매우 중요한 홉스적 관점이에요. 마지막 1번을 볼게요. 공통의 권력이 없는 곳에서는 법도 없고 법이 없는 곳에서는 불의도 없고 인간이 그러한 가혹한 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정념과 이성이 있다. 라고 보는 홉스. 사회계약문자 세 사람을 다 넣은 문항이라는 거죠. 그럼 기억법 판단해 보겠습니다. A와 F는 루소가 두 사람에게 주는 비판의 구도인데 시민 모두가 입법권을 소유함. 그런데 당신들은 그걸 간과하는군요. 아, 역시나 중요하다고 찝은 게 나왔어요. 루소가 등장하는 순간 주권의 문제와 입법권 문제가 물어볼 만한 매력적인 소재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루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권자가 시민이죠. 그 시민들이 그래서 입법권도 갖고 있죠. 그렇다면 이 내용 그대로 루소는 시민 모두가 입법권을 소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루소 입장 맞겠죠? 좋아요. 그러면 그 입법권을 시민 모두가 소유한다라는 것을 당신들은 간과하고 있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홉스의 입장으로 보자면요. 주권과 입법권 누구한테 있어요? 리바이어던한테 있죠. 그러니 루소가 홉스를 봤을 때에는 언데 입법권과 주권은 시민이 갖는 건데? 아, 그래. 입법권만 얘기해보자면 시민 모두가 입법권을 소유해. 근데 당신은 그걸 간과하고 리바이어던이 절대군주가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라고 말하는 구도. 즉, F의 구도는 가능하겠어요. 그럼 우리에게 또 하나 남은 판단 조건이 A이네요. 로크도 이 비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로크에게서는 사회계약으로 사회 상태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입법부가 만들어지죠. 국가의 최고 권력으로서 입법부가 만들어지고 그 입법부가 입법권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 루소가 그 로크를 봤을 때에도 입법권은 시민 모두가 갖는데, 근데 왜 당신은 입법부가 그 권한을 갖는다고 할까요? 라고 이러한 문장으로 당신은 이 점을 간과하는군요 라고 말할 것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드리면 이 셋의 조합에서 루소가 특이한 거예요. 입법권의 문제에 관해서 시민 모두가 갖고 있다 라고 보는 그런 루소가 봤을 때에는 홉스 절대군주가 갖고 있어. 로크 입법부가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루소가 아닌데 시민 모두가 갖고 있는 건데? 라는 비판의 구도가 가능합니다. 이거 참 짧지만 강력한 내용이에요. 니은범 가보겠습니다. 루크가 루소한테 주는 비판인데요. 사회계약의 위반자들에 대해서 개인이 아닌 국가가 처벌할 권한을 가짐을 간과한다라고 했어요. 일단 루크 입장에서 사회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 공평무사한 재판관,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재판관, 그리고 그것을 처벌할 권한 등이 국가에게 넘어가는 거죠. 국가가 그 권한을 갖고 처벌이 이루어져요. 재판, 판단과 처벌이 이루어져요. 그럼 루소는 그걸 간과하냐? 루소 역시도 처벌의 권한은 시민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국가가 그것을 공권력으로 처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루소가 이것을 간과한다라는 비판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니은을 빼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디귿 가볼게요. C와 E인데요. 홉스가 두 사람에게 주는 비판으로 주권은 양도될 수 없고 분할될 수도 없음. 이건 홉스에게서 중요한 개념 맞아요. 키워드 주권. 이것도 꼭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홉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권자가 리바이어던이죠. 그 리바이어던의 입장에서 봤을 때그 주권은 양도될 수 없고 분할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홉스가 루소를 바라봤을 때요. 루소가 이야기하는 주권은 시민들에게 있죠. 그 시민들이 일반 의지의 지배하에 세운 그 주권, 사회계약의 형태를 보면 그 주권 자체는 루소가 말하는 주권이요. 그 주권은 양도될 수도 없고 분할될 수 없는 거죠. 루소가 그걸 간과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급범 비판의 구도에 적절하지 않는다라고 빼줄 수 있어요. 1번. 자연 상태에서도 개인의 소유권이 존재함을 간과한다라고 했어요. 아, 이것도 꼭 나올 만한 주제예요. 로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연 상태에서도 소유권이 존재하는 것이고, 하지만 분쟁의 문제가 생겨서 내 소유권이 잘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사회 상태에 들어오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런데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 불의, 내 것, 네 것의 구분이 없다고 했으니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연 상태에서는요. 따라서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이 존재함.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이 존재함.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음. 이라는 정리가 되기 때문에 리을과 같은 비판의 구도가 성립 가능하죠.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이 들어가는 선지가 정답이 되겠고, 사회계약론이 워낙 중요한데다가 루소까지 들어간 세 명의 구도에다가 비판의 구도까지 됐으니 이 문제는 꼼꼼하게 개념 정리를 해 보셔야 되고,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입법권, 주권, 소유권 이렇게 핵심적인 주제로 서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혹은 어떤 점에서는 공통점인가 이런 거 체크해 보는 것이 가장 고득점으로 가기 위한 복습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8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계 사용과 노동의 분업이 증대함에 따라서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은 독특한 개성을 상실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로서 지녀야 할 모든 매력을 잃게 되어서 프롤레타리아에게 요구되는 것은 가장 단순하고 단조롭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동작뿐. 따라서 프롤레타리아는 기계의 단순한 부속품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노동 소외, 인간 소외를 이야기하는 마르크스의 관점인 것이고 이 지점에서 바로 기억으로 연결이 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뉴팩처의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여기에서의 노동자는 기계의 단순한 부속품이 되고 말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생산한 생산물의 결과를 내가 소유한다거나 사용할 수가 없고, 그저 단순히 나 역시 기계의 단순한 부속품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생산물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이시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빼줍니다. 니은번. 계급이 소멸한 공산사회에서 국가 주도화에 필요에 따른 분배가 실현되는가? 결정적인 하나를 두고 나머지는 마르크스에게서 중요한 단어들이 예쁘게 잘 들어갔어요. 계급이 소멸해야 돼. 공산사회가 도래해야 해. 필요에 따른 분배가 실현돼야 돼. 이건 마르크스 입장에서 예쁘게 정리된 거야. 그런데 결정적인 한 방으로 이게 다 깨졌어요. 어떻게? 국가 주도화. 틀린 거죠. 공산사회라고 하는 것은 계급도 소멸하고 국가도 소멸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죠? 왜 국가가 소멸해야 되는가? 그가 생각했을 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으로 설명해 보자면, 자본을 소유한 착취 계급이 그렇지 않은 계급들을 착취하는 구조와 제도를 정당화시켜주는 시스템의 국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소멸돼야 돼요. 그래서 결정적인 한방 때문에 니은도 빼줄 수가 있습니다. 디귿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적 소유를 철폐해야 된다. 지금 이 문제의식이 노동 소외라는 단어로 딱 집약이 되죠.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적 소유 철폐. 너무 맞는 얘기고요. 복습하실 때 이렇게 해두세요. 디귿번에 사적 소유 철폐. 그래서 니은번에 계급 소멸. 국가 소멸.

따라서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니은 디귿 선지의 중요한 개념이 잘 들어가 있어요. 1번.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업화된 노동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본가의 부를 증진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면에 문제가 남는 거죠. 노동자는 자아실현이 되지 않고 단순한 노동자, 단순한 그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고 노동을 통해서 진정한 자아실현을 할수 없는 자아실현을 방해되는 상태가 되는 즉 노동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을번도 예스입니다. 디귿과 리을의 정진술 개념으로 꼭 한번 체크해 두게. 9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라는데 순서도의 입장으로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갑은 기술은 수단일 뿐이야. 그 자체는 선도학도 아니야. 이거는 야스퍼스에서 꼭 나오는 얘기고요. 기술은 인간과 전혀 무관하게 스스로 관계를 부릴 순 없어. 그럼 여기에서 빠져있는 중요한 개념. 근데 그거 활용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윤리적인 성찰 필요해. 이거 기억하세요? 1번. 기술을 긍정하건 부정하건 관계없이 우리는 어디서나 부자연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어.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만 보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지게 되는 거야. 하이데거. 두 사람의 중요한 구도에다가 빈출된 제시문이고요. 이걸 두고 선지로 가보면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 윤리적 성찰 필요해? 제가 말한 대로 이건 야스퍼스도 예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이데거 물론 예스입니다. 그러니 과학기술에 대한 활용 문제예요. 활용 문제에서는 윤리적 성찰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와 아니오로 갔기 때문에 기억번은 1단계에서 빼줄 수 있는 핵심이 되고요. B. 야스퍼스에게만 묻습니다. 기술 그 자체가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될수 있어? 아니요.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니은번은 노인데 예스라는 구도이므로 니은번도 빼줄 수 있습니다. 디귿번, 리을번 모두 하이데거에게만 묻는 구도입니다. 기술은 인간 사회에 부정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도록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또 리을번 기술은 감추어져 있는 존재 모습을 드러내주는 수단으로서 탈은폐, 알레테이아의 개념이 하이데거에게서 나온 거죠. 그래서 디귿 리을이 들어가는 선택지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 그러고 보니 이 문제는 하이데거에게서 정진술이 되는 부분을 한번더 복습할 수 있고, 야스퍼스에게서 혹여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기억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10번 문제 가지요.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럼 벤다이어 3원형의 벤다이어그램이 있고, 이 상태에서 갑을병은 갑. 인간은 모든 물체의 힘과 작용을 명확히 알므로써 장인처럼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자연의 주인이 된다. 반면 동물은 정신을 갖고 있지 않아. 따라서 각 기관의 배치에 따라 작용하는 기계와 같아. 동물 기계론을 이야기하는 데카르트입니다. 1번. 인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정복자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자멸한다는 걸 배웠어. 대지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의 공동체의 정복자가 아니라 평범한 구성원과 시민으로 변화시켰어. 레오폴드에게서 중요하고 유명한 제시문이죠. 병번. 유기체는 고유의 선을 추구하면서 존재를 이어가는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에 의해 개체가 돼. 한 개체를 이해하는 이런 방식은 무생물인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아. 테일러의 입장에서 고유의 선과 목적론적 삶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인간 중심, 생태 중심, 생명 중심이라는 구도가 만들어졌고, 기역번 A는 갑만의 입장으로 맞는지 판단해 봐야 하는데, 이성적 존재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될수 있다. 어머, 이거 자연과 유기를 할때 제가 맨 처음 강조드리는 건데요.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자이고요. 따라서 이 지점에 대해서
누가 긍정할까요? 라고 하면 자연과 윤리에 나오는 모든 사상가들이 인간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죠? 따라서 기억번은요, 데카르트만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모두가 긍정할 수 있는 진술입니다. 그런데 간만의 입장으로 법률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번은 빼줄 수 있네요. 니은번.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과 개별 생명체의 이익은 항상 동등하게 고려돼야 돼. 야, 이거 레오폴드 들어가면 꼭 들어오는 구도인 건데. 생명 공동체 안정성, 개별 생명체의 이익을 생각해 보면요. 레오폴드는 전일론자로서 생명 공동체의 안전성, 온전성, 신미성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는 사람이죠. 개별 생명체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개체주의적인 관점에서 좀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전일론자인 레오폴드에게서는 이두 가지가 항상 동등하게 고려된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을만의 입장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네요 라고 빼줄 수 있겠습니다. 디귿번 C. 인간 이외에도 인간의 도덕적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존재가 있나요? 라고 한다면요, 탈인간 중심주의자인 레오폴드와 테일러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도덕적 의무 대상으로서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테일러는 유기체들,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 생태계 자체, 혹은 그 생태계의 구성원들, 그들을 포함한 생태계. 그래서 그 뉘앙스를 생각해 보신다면 디귿번은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맞고, 리을번. 인간 생존을 위해 동식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이것도 우리가 매우 강조했던 거죠? 갑을병 사상가, 인간 중심주의건, 탈인간 중심주의건,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동식물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리을번은 갑을병의 공통 입장으로 적절합니다. 디귿 리을이 들어가는 선지가 정답이 되겠죠. 자연과 윤리 문제였고요. 데카르트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11번 갑니다. 갑과 을이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요. 정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은, 정보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탄생하는 거예요. 누구나 대가 없이 이용해야 되고요. 사회 발전을 가져오는 공공재예요. 사적 소유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적인 불평등이 발생하면요. 그건 안 돼요. 라고, 갑은 정보에 대한 공공재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입장이네요. 을은요, 누구나 대가 없이 정보를 생산하겠습니까? 창작자의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해야 창작 의욕이 고취가 되고요. 그러다면 그런 창작 의욕이 고취되면서 양질의 창작물도 탄생하게 되니까 이게 결국 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을의 경우에는 창작자의 노력에 대해서 경제적인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이네요. 그럼 선지 판단 가볼게요. 1번 갑.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권 부여는 새로운 창작 활동을 촉진한다라고 했는데요. 그건 오히려 을의 입장에 가까울 수 있겠고, 갑은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정보의 사적 소유로 인해서 경제적인 불평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므로 갑에게는 적절하지 않겠어요. 2번 갑. 정보 생산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거 역시 을에게 가까운 입장이겠고요. 갑은 대가 없이 이용해야 합니다라고 분명 말해주고 있으므로 갑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가능하죠. 3번, 을. 정보에 접근할 기회는 모두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있어야 하나요? 을의 경우에는 대가 없이 정보를 생산하겠냐?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이익 보장해야 한다라는 것이므로 을이 긍정할 선지는 아니겠어요. 오히려 무료로 대가 없이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은 갑의 입장에 가까운 주장이었어요. 4번.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로 정보 격차에 따른 불평등을 예방해야 된다. 공유와 불평등 예방은 역시나 갑이 갖고 있는 주장과 가까워요. 을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노력의 결과에 대한 보상, 그래서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었고요. 정답은 수준 높은 지적 창작물, 정보 등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로 갑번은 그런 점에서 정보를

없이 공유함으로써 더 좋은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요? 1번은 아니요. 그거보다는 정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면서 더 좋은 창작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에 가까운 거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월하게 풀 수도 있는데 선지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5번으로 가야 되는 구도였네요. 자, 12번 갑니다. 갑 사상가의 입장에 비해서 을 사상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갑은 뭘까요? 어떤 시민사회가 구성원 모두의 동의에 따라 현재 시민사회를 자발적으로 해체하기로 결정했다고 할지라도 감옥에 남은 마지막 살인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이건 딱 칸트가 하는 말이죠.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시민사회가 해체하기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건그 사형이 집행됨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 예방 효과와 같은 또 다른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보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 옳다라는 응보주의적인 관점의 칸트인 거죠. 반면, 을은 형벌의 강도가 아닌 지속성이 인간의 정신에게 큰 효과를 끼친다. 따라서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땐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 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베카리아 입장이에요. 교정적 정의를 이렇게 좌표 평면을 보니까 또 새롭네요. X축, 형벌의 주목적이 범죄 예방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둘 중에 베카리아가 더 높죠. 나가 더 높아요. X축은 높다. Y축, 국가가 살인자를 사형할 처할 권리를 가짐을 강조하는 정도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사형 문제예요. 칸트는 사형에 대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계약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가 사형이라는 형벌을 집행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Y축은 낮음으로 정의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럼 G. 사형이 살인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형벌임을 강조하는 정도는, 이건 딱 칸트가 강조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베카리아는 낮음으로, 지축은 낮음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미음을 체크해줘야 되니까 5번이 되겠네요. 자, 교정적 정의 중요한 소재인데 좌표 평면으로 적용해서 풀어봤습니다. 13번 가볼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문화산업이라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보여요. 아마 아도르노 이야기겠죠. 그 얘기에서 주장은 대중은 자본의 기획에 의해 미리 자신의 수준에 걸맞게 만들어진 대량 생산물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자율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또 비판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무비판적이고 수동적인 시스템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문화산업에서의 가치의 유일한 척도는 얼마나 이목을 끄는가 또는 얼마나 포장을 잘 하는가에 달려있다. 가치의 편차는 생산물의 실질적인 가치나 의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끊임없는 획일화가 강요된다. 이 아도르노 입장에서 이 획일성을 꼭 생각해 보시면 정오 판단의 중요한 근거를 만들어줍니다. 1번. 문화산업은 소비자의 욕구를 조종할 수 없다가 아니라 미리 기획된 소비 시장에 의해서 소비자의 욕구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맞지 않는 진술이고요. 2번, 문화산업은 대중들에게 다양한 미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산업이 그만큼 발달해지면 다양한 미적 체험을 해줄 수 있겠지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강조한 것처럼 다양해진 것 같지만 그건 자본에 의해 미리 기획된 획일화된 규격품과 같은 거야.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 규격품과 같은 획일화된 것 속에서 어떻게 다양한 미적 체험이 있을 수 있겠어? 라는 거거든요. 세 번째, 문화산업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개성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 온전히 발휘할 수 없고 미리 기획된 것 속에서 획일화된 시스템 안에서 규격품들을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 3번이 정진술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화산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 아니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이목을 끄는가, 얼마나 잘 포장이 되어 있는가. 실질적인 가치와는 상관이 없이 또 다른 것, 예술의 자율성 자체가 아닌 어떤 상품적인 가치와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5번. 문화산업은 예술 작품의 경제적 효용 가치보다 미적 가치를 중시한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근거대로 보자면 미적 가치나 예술적인 자율성이 아니라 경제적 효용 가치가 더 중요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네요. 그래서 제시문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아도르노에게서 학습했었던 개념들을 동원하면 깔끔하게 정답이 나오네요. 잘하셨습니다. 14번은요. 사파를 보면 진메일이라고 바로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런 문학 형식은 그림의 강연자의 제시문을 충분하게 줌으로써 제시문의 내용과 선택지를 연결하게끔 되어 있죠. 진메일의 유행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가 생각한 유행이라는 점은 모방이라는 점에서는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를 충족시켜줘요. 또 한편으로는요. 차별화 욕구도 만족시켜줘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 또 한편으로는 차별화 욕구. 그래서 이두 가지의 측면이 모두 충족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3번 선지로 연결이 돼요. 가보시면요. 유행은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와 개성 표현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킨다. 이거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내용들을 한번 판단해 볼게요. 1번. 하리비층은 스스로 특수한 유행을 지속적으로 창출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류 계층에서 창출되는 것은 극히 드물거나 거의 없는 일이라고 진멜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여기에요. 유행은 상류 계층에서만 발생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을 판단 근거로 삼더라도 1번은 아, 맞지 않구나. 빼줄 수 있고요. 2번. 유행을 계층적 차이의 산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니요. 여기 보세요. 유행이 언제나 계층적으로 분화한다는 사실에 입각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계층적 차이의 산물인 게 맞아요. 그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틀리다는 겁니다. 그럼 4, 5번 선지가 남았잖아요. 유행을 통해 표현되는 양식은 변화하는 것이 아닌 고정적인 속성. 아니요.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소멸됐다가 새로 창출됨으로써 계속 변화해요. 변화하는 것이 아닌이라고 하면 틀려요. 다섯 번째, 상류계층은 자신들의 유행이 하류계층으로 확산되면 그 유행에 더 집착 안 해요. 위에서 말한 대로 상류계층에서 유행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그게 낮은 계층에 의해서 동화되는 순간에 유행은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버려요. 상류계층,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들을 누군가가 따라한다. 그러면 그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변화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지점을 생각해 보면 더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린다. 그래서 진멜의 유행에 관한 문학. 제시문으로도 충분히 판단 가능하고요. 개념적으로도 챙겨두면 좋겠고요. 출제된 바도 있는 내용입니다. 15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인간과 비종교적인 인간을 이야기하는 엘리아대 입장이죠. 자, 요 구도로 꼭 나와서 이제 개념적으로도 많이 정리가 된 사상가예요. 1번 선지를 보시면 인간의 노력 없이는 세계 안에 성스러움이 드러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에요. 성스러움의 존재,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 없이도 현현돼요. 세속 속에 성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죠. 그것이 인간이 노력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신은 종교적 인간과 비종교적 인간 모두에게 성스러움을 드러낸다. 아, 맞아요. 성스러움의 현현은 종교적 인간이건 비종교적 인간이건 모두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관건은 뭐냐? 비종교적 인간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는 것 자체는 2번의 진술 자체는 맞는 것으로 정답입니다. 3번. 인간은 이성에 의한 과학적인 탐구만으로 성스러움을 인식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탐구가 아닌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거룩한 존재가 있다는 걸 믿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실제성을 부여한다라고 분명 말해주고 있죠. 4번. 성스러움 그 자체가 인간의 감각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인간의 감각을 초월해서 거룩한 절대적인 존재의 자아가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그 존재가 자신을 세계 속에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다라고 하면 맞지 않다. 다섯 번째, 돌, 나무처럼 세계 내에 존재하는 자연물 그 자체는 숭배의 대상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봐봐요. 돌이나 나무와 같은 세계에 혹은 새 속에 현실에 성스러운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숭배의 대상은 그 자연물 자체가 아니라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룩한 절대적인 존재. 이게 숭배의 대상인 겁니다. 요거 중요한 선지가 되겠고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꼭 나오는 포인트들이 잘 들어가 있어요. 16번 가겠습니다. 토론의 핵심 쟁점이네요.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체세포 유전자 치료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건 환자의 체세포에 삽입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인 것이고, 주로 환자 자신에게만 영향 끼치기 때문에 질병 치료를 위한 목적이라면 허용 가능. 이거 우리가 엄청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걸 을의 입장에서도 질병 치료를 위해서 체세포 유전자 치료를 허용하는 데에는 나도 동의한다. 그런데 을이 더 나아가서 수정란이나 발생 초기에 배아의 유전물질을 삽입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도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갑이, 그건 후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갑은 불허예요. 여기서 핵심이 좀 나왔습니다. 을은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허용, 갑은 불허. 그래서 선지 화면으로 먼저 가보면 4번에서처럼 후세대의 동의 여부가 불확실한 유전자 치료, 이것도 허용할 수 있나요? 갑은 아니요, 을은 네, 라고 한게 정답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입장에서 봤을 때 1번,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허용 가능한 유전자 치료가 존재합니까? 네, 체세포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는 둘다 존재한다라고 긍정하고 있었어요. 2번, 환자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치료, 그게 체세포 유전자 치료였어요. 말을 바꾼 거예요. 허용 가능하다고 했어요. 세 번째,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의 경우 후세대의 동의 여부가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기본적으로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영향 주게 되는데, 다음 세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 불확실하다라고 말할 거예요. 다섯 번째,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후세대의 자발적 동의 하에 시행되어야 됩니까? 지금 3번에서 논의했던 거 전제로 보면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요, 후세대의 자발적 동의 여부가 불확실해요. 불확실한데 그걸 동의 받고서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으로는 맞고요. 이 문제 자체가 체세포,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이두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개념을 알고 있으면서 어느 지점에서 서로 달라지는 것인가 잘 나오는 구조예요. 이럴 때 한번 봐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선지들 다 설명드렸습니다. 17번 가보죠.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골라봐라? 아, 이거 예술가 윤리죠. 갑은요, 음악은 즐기는 것이고 사람의 감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즐거우면 사람의 목소리에 나타나고 행동으로 표현된다. 다만, 즐거움이 표현될 때, 아, 도리에 맞아야 되는구나. 도리에 맞지를 않으면 혼란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옛 임금은 올바른 음악을 제정해서 즐기면서도 어지러움으로 흐르지 않게 하고 사악한 기운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음악에 악에 있어서도 사회 질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음악을 옛 임금이 제정하고 즐기겠다라고 보는 순자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을범, 어진 사람은 일을 할때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폐해를 제거하는 데 힘쓴다. 그래서

것에 지향점을 두어야 됩니다. 따라서 기억번은 맞지 않다. 니은번. 음악은 모든 백성의 생산 활동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라고 했는데,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음악은 생산 활동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라기보다는 상황의 업적에 부합하지 않고 백성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으므로 맞지 않는 진술이 돼요. 디귿번. 갑과 을. 음악은 백성들에게 감정적으로 즐거움을 줄수 있다. 이 점은 공통점이에요. 갑에게서도 사람의 감정이 필요하고 즐거울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을에서도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고 라고 이거 한 것에 기본적으로 즐거움을 줄수 있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나오고 있는 소재죠. 디귿번 맞는 얘기고요. 리을번. 음악의 가치는 사회적 효용과 관련돼서 판단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땐 이익을 창출하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효용과 관련해서 판단해야 되겠죠. 그런 점으로 보자면, 음악은 사회적인 효용과 관련해서 판단되어 봤을 때 효용을 높이지 못할 것 같은데, 이익이 덜될것 같은데, 그렇다면 음악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옳을 것 같은데, 라는 결론으로 갈 거예요. 그럼 순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음악의 가치를 사회적인 효용과 관련해서 판단해 봤을 때, 이러한 도리에 맞는 음악은 오히려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가져다 줄수 있어. 아, 그렇다면 도리에 맞는 음악은 우리가 추구할 만해. 라고 판단이 될 거예요. 그 결론점은 생략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전제로서 사회적 효용과 관련해서 판단되어야 되나요? 둘다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귿과 리을이 들어가는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가볼까요?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해성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제시문이 좀 길긴 하지만 원효의 입장에서 화생론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원융회통을 이해할 수 있고요. 좀더 높은 차원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문제 상황은 정책 담당자가 국민 여론을 수렴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더 높은 차원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요. 다수의 의견만이 항상 옳다. 아니고요. 국민의 의견이 아닌 정치인의 의견만이 옳으니까 그것을 반영해라. 이거 역시 아니에요. 다수만, 정치인의 의견만이 아니라 모두의 의견들의 귀를 기울이고 좀더 높은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고 수렴해가는 것이 더 적절한 정답일 거예요. 다음, 모든 의견을 통합하는 건 불가능하다. 담당자의 직권을 결정해라. 아니요.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가봐야 돼요. 네 번째, 통일 정책을 다른 국가의 걸 똑같이 모방해서요. 아니요. 역시나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5번에서처럼 서로 다른 의견이 있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융합될 수 있어요. 원융회통할 수 있어요. 라는 걸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19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 롤스의 해외 원조예요. 그런 롤스 입장에서 질서 정연한 사회들은 원조의 최종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세심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라는 강조점을 두면서 1번, 질서 정연하지 않은 모든 사회는 원조의 대상이 된다. 안 돼요.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는 원조의 대상이 되지만 무법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개념이었죠? 2번. 정치제도가 수립된 사회라면 원조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맞지 않는 진술이에요. 정치제도가 수립되었지만 불리한 여건에 고통받는 사회로서의 정치제도를 수립한 사회라면 원조의 대상이 될 테니까요. 세 번째, 원조 대상국 내부의 불평등 감소는 원조의 목적으로 허용이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만약 그 사회 내부에 불리한 여건, 로 정치 문화적인 전통이 결핍되고, 그래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정치적으로 혹은 어떤 지위의 면에서, 권리의 면에서, 인권의 면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불평등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회가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사회로 질서 정연한 사회로 진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래서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시키는 것은 원조 목적으로 허용 가능해요. 네 번째, 그렇다면 그런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 문화 개선을 위해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다섯 번째, 절대적 빈곤이 아닌 상대적인 빈곤에 처한 사회일지라도 원조 대상이 될수 있어요. 왜?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을 받는 사회라면 그렇다는 거죠. 적절한 것은 3번이에요. 기출되었었던 핵심들이 잘 반영되어 있죠? 20번 문제에 가보면,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갑의 경우에는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라는 비폭력으로서의 혁명을 강조하는 갈퉁이잖아요. 그에 비해 을은 공화정체와 연맹을 이야기하고 있는 칸트의 입장이에요. 1번 선지에서 문화적인 폭력은 모든 유형의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이다. 핵심 개념이죠. 두 번째, 폭력 간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고 폭력의 악순환을 차단해야 된다라는 폭력의 삼각형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진술이잖아요. 세 번째,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환대권은 그가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평화연맹에 속해 있는 국가의 자유는 국제법에 따라 보호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국제연맹과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연관성을 갖는 거 중요한 내용이죠. 다섯 번째,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해서 정치체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갑의 입장에서 구조적인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이고, 을의 입장에서는 공화정체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거예요. 잘 나오는 공통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쭉 가봤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잘 복습하시고 모두 모두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만들어 놓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버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29강에 오셨고요. 저번 시간부터 계속해서 지금 밑줄 친 어휘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조금씩 체감하고 있겠지만 점점 문항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복습과 예습 반드시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밑줄 친 어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어떤 문제부터 들어갈 거냐면요. 36번 문항 2023학년도 9월 모의 고사 30번부터 한번 이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당연히 여러분 미리 풀어오셨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러면 풀어왔으면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although the wonders of modern technology have provided people with opportunities beyond the wildest dreams of our ancestors. 얘들아, 굉장히 긴 문장이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비록 그럼 현대 기술의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네. 자, 그래서 현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한테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걸 제공했대. 자, 무엇? 함께 with opportunity 어떤 기회

식구와 함께 제공을 해 주었는데 우리 선조들은 정말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The good, as usual, 일반적으로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그 by a downsid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점에 의해서 좋은 점은 당연히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시작하고 있네요. 자, 그럼 얘들아, 뒤에 나오는 내용 뭐에 대해서 나올까? 뭔가 뒤따라 나오는 downside, 단점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를 추측하면서 우리 다음 문장 한번 읽어봅시다. One of those downsides 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 단점들 중에 하나는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여러 단점들 중에 하나는 that anyone who so choo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그 누구나 can pick up the virtual megaph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상의 확성기를 들 수 있대.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가상의 확성기라고 하는 것은요, that is the internet, 인터넷이래. 자, 그래서 그 선택한 누구나 가상의 확성기인 인터넷을 들고요. And put in their two cents on any of an infinite number of topic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Infinite number of topic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수없이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무한한 주제에 대해서 그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대. 자,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한 번만 정리를 해보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인터넷에서 그 무한한 주제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블로그를 쓴다고 해봐. 그 누구도 여러분을 막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virtual megaphone, 어떤 가상의 확성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인터넷에다가 너희들의 지금 의견을 개진하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뭐 없이 regardless of their qualific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자격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의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블로그를 쓰는 데 있어서 혹은 어떤 댓글을 쓰는 데 있어서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자, 그래서 아, 인터넷 상황에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 없다?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구나라고 하는 거는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럼 조금 더 읽어보자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요. 인터넷에서는 there are no regulations. 뭐가 없다는 거야, 얘들아. 규율, 규제라고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preventing A from ing라고 하는 우리 수거 표현 알고 있죠? A로 하여금 ing하지 못하게 막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자, 우리에게는요. 인터넷에는요. 어떤 규제가 없어. 그 어린이집 교사 혹은 유치원 교사로 하여금 무엇을 제공하지 못하게 막는 규제가 없대? From offering medical advi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치원 교사가 어떤 의학적인 advice, 조언을 주는 것을 막을 만한 규제가 없다는 거지. 왜? 인터넷은 뭐가 없으니까? 앞에서 나온 qualification,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뒤따라 나오는 preventing도 맞는 표현 되겠죠.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로 하여금 어떤 의학적인 조언을 하지 못하도록,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가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or a physici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사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가 없대? From suggesting ways to safely make structural changes to your ho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사가 너의 집을 안전하게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그것을 예방하는 규제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솔직히 의사는 지금 뭐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집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 제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제가 없다. 어디서는? 인터넷에서는. 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as a result 그 결과 m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This ge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퍼뜨려지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지고 있습니다. 뭐로서 퍼뜨려지게 되냐면 이런 잘못된 정보가 정보로서 퍼뜨려진대. 그리고 and it is not always easy to differentiate the tw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항상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이때 등장하고 있는 두 개는 뭐예요? 잘못된 정보와 올바른 정보를 구분하는 것은 항상 쉽지가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구분하는 거 쉽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3번도 맞는 표현 될 것 같고요. 답이 안 나오고 있네요. This can be particularly frustrating for scientis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것은, 여기서 등장하는 이것은 뭐야? 잘못된 정보와 그 올바른 정보가 마구 혼용돼서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것은 특히나 낙담적일 수 있는데 좌절스러울 수 있는데 누구에게 있어서 과학자들한테는 좌절스러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과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Who spend their lives learning how to understand the intricacies of the world around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spend 시간 ing 라고 하면 뭐라고 했었지? 시간을 뭐뭐 하는데 사용하다 라고 해서 우리 이 수거 표현 외워두기로 했었거든. 그치?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평생을 어디에다가 쓴 사람들이야? Learning how to understand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복잡성을 이해하려고 그들의 인생 평생을 바쳐온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낙담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들의 인생의 평생을 바쳐온 사람들은 only to have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Only to have their work summarily challenged by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게 된대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Whose experience with the topic can be measured in minut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관련 주제에 대해서 그 경험이 정말 분 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즉 얘들아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이 분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한테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는 내 평생을 바쳐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는데 정말 몇 분도 공부를 안 한 사람들한테 지금 도전을 받아지고 있는 상황이니 굉장히 낙담적인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4번도 맞는 표현이고요. This frustration, 이러한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then diminished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 좌절이 지금 감소되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 뭔가 나아지는 상황이 나와야겠죠. 이런 좌절이 감소되는데요, 뭐에 의해서 감소되냐면 the fact that 어떤 사실에 의해서 to the general public,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과학자와 그리고 그 도전하는 사람들은요, are awarded equal credibil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동등한 신뢰성을 부여받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에 의해서 그 좌절감이 얘들아 없어질까? 감소하게 될까? 아니죠. 그 좌절감은 어떻게 될 거냐면요, 훨씬 더 증폭되게 되겠지.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학자나 그 과학자한테 도전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신뢰성을 부여받게 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좌절감이 어떻게 된다? Amplified, 증폭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답은 5번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고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뭐 없이? 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뜨려지게 되겠죠.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과학자의 전문 지식이 일반 대중에게 쉽게 도전받아지게 되고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신뢰도가 동일하게 증폭되게 된다는 부작용을 낳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쌤이 지금 정리한 문장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면 본인이 스스로 한번 이 지금 지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문장의 모든 내용을 지금 다 담기 위해서 쌤은 조금 어려운 말들을 사용했지만 아, 나는 이 지문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본인만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37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42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면요. Climate change experts and environmental humanists alike agre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환경 변화 전문가들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입문론자들은요, 똑같이 동의한대. 자, 그래서 뭔가 환경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환경 변화, 그런 전문가들은 뭐라고 지금 동의를 하냐면요. Climate crisis, 이런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요, a crisis of the imagin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상력의 위기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후 위기 있잖아요. 뭔가 빙하가 녹아내리고 점점 우리의 온도와 기온이 높아지고라고 하는 그런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상상력의 위기래, 근본적으로는. 그리고 and much of the popular imagination is shaped by fi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상상력의 대부분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소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기는 상상의 위기이고 그 상상력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소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지금 내용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읽어보면요. 2016년에 그의 책, 이러한 책에서는요, anthropologist, 어떤 인류학자이자, 그리고 소설가인 이 사람은요, takes on 하면 얘들아, 다루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몰랐으면 여러분 형광펜 치시고 위에 다루다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인류학자이자 소설가인 이 사람은요, 무엇에 대해서 다루었냐면, This relationship between imagination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상력, 그리고 그 환경의 관리에 대한 관계를 다루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그가 주장을 했냐면, 이제부터 지금 중요한 내용 나오겠죠? 뭐라고 주장했냐면, 인간은요, 실패했대. 뭐 하는데 실패했냐면, respond to climate ch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한대요. 자, at least in par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적어도 일부분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데 실패했는데, 왜 실패한 줄 알아? Because,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Fiction fails to believably represent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소설이 뭐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래. 기후 변화를 정말 사람들이 믿을 만하게 보여주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fails라고 하는 게 괜찮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왜 괜찮다고 말할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문제는 거의 무엇의 문제이다? 상상력의 문제인데요. 자, 그런데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Fiction, 소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때문이다? 우리의 소설이, 즉, 이러한 기후 변화의 위기를 묘사해 줄수 있는 소설이 그거를 잘못 보여주기 때문에. 믿음직스럽게 잘못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후 변화를 대응하는 것을 실패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A번 괜찮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한번 멈춰보고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 A번이 맞게 된 건지. 그랬을 때이 저자는요, explains that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is largely absent from contemporary fi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현대 소설에는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대. 자, 왜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이 없냐면요, cyclones, floods, 홍수, 그리고 다른 이런 큰 재해들 같은 경우, it brings to mind 우리의 생각 속에 딱 떠오르는 그런 큰 재해. 큰 대재앙 같은 경우들은요, simply seem too improbabl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즉,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없던 것 같은 거예요. To belong in stories about everyday lif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일상생활의 이야기에 속해 있기에는 있을 가능성이 많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현대 소설에서는 그것들이 많이 빠진 거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얘들아, improbable 이 맞으려면요, 앞에 어떤 내용이 들어오고 있었어? believably. 사람들이 믿음직스럽게, 사람들이 정말 믿을 만큼 이 소설이 잘 묘사해내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앞뒤 내용이 잘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지만
climate change, 이런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does not only reveal itsel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후

변화는 스스로를 어떻게만 드러내지는 않는데 as a series of extraordinary ev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놀랄만한 사건으로만 본인을 드러내지는 않는데 즉, 아,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놀랄만한 사건으로만 드러내진 않는구나. 그럼 어떻게도 드러낼까? 그 다음 부분에서 나오고 있겠죠. 사실은 as environmentalists and eco-critic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환경론자들 혹은 생태 비평가들은요 have pointed out 무엇을 지적해 왔냐면 이런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것이 impercept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잘 지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해 왔대. 얘들아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게 뭐야?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잘 지각할 수 없는 거라고 지적해 왔대. 자, 그랬을 때 이런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proceed rapid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환경 변화가 매우 재빠르게 진행된대요. 그래서 only occasionally 오직 이따금씩만 내보여지게 되는데 explosive 이런 폭발적이고 그리고 극적인 이벤트를 오직 이따금씩만 나타내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자, 그럼 얘들아 잠깐만 멈춰서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이 환경론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 지금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감지할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어. 왜? 왜 이렇게 잘 감지를 할 수 없냐면요. 그 환경 변화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이래. 자, 그런데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그래서 오직 이따금씩만 폭발적이고 그런 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요. 그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면 이런 극적이고 굉장히 폭발적인 이벤트들이 자주 많이 등장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only occasionally, 오직 이따금씩만 지금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반대 내용이 돼야겠지. 자, 그래서 이러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발생하냐면 gradually,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라고 써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C번을 바꿀 건데 gradually, 점차적으로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꿀 겁니다. 우리의 기후변화가 너무나도 점차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오직 이따금씩만 어떤 사건이 발생한데 폭발적이고 굉장히 극적인 사건은 이따금씩만 일어나게 된다라고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 등장하고 있는 B번 표현도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항상 놀라울 만한 사건으로만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자, B번 표현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Most climate change impacts cannot be observed day to da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여질 수는 없다. 매일매일 보여질 수는 없다라고 지금 말해 주고 있어. 자, 그래서 오늘 빙하가 녹은 거, 내일 빙하가 녹은 거, 모레 빙하가 녹은 거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관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점진적으로 일어나니까. 자, 하지만 they become visible. 그것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뭐야? 그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언제 기후 변화의 영향을 볼 수 있어? When we are confronted with their accumulated impact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들의 누적된 영향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마침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누적된 그 영향을 딱 직면했을 때 아, 빙하가 정말 많이 녹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visible,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climate change evades our imagination. 그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싹 피해가는데 왜 피해가냐면요. Because it possesses significant representational challen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있대. 자, 얘들아,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에 표현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이때 등장하는 표현상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방금 전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날마다 볼 수 없다고 했어. 오직 누적된 경우에만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아,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 거는 맞지.

누적이 돼야만 볼수 있잖아. 그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It cannot be observed in human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시간에서는 그거를 딱 와닿게 볼 수 없는 거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자, 그랬을 때 which is why documentary filmmak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찍는 그 사람이 uses before and after photograp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 후 사진을 사용하는 이유가 될 거래. 자, 근데 전후 사진이 어떤 전후 사진이냐면요. Taken several months apart in the same pla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같은 장소를 몇 달간의 간격을 두고 전은 이랬는데 후는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전후 사진을 쓰는 이유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전후 사진을 쓸까? To highlight changes that occurred gradual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 불과 세달 전까지만 해도 빙하의 모양이 이랬는데, 세달 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점진적인 변화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전, 후 사진을 사용하게 된다. 라고 하니까, 오케이,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런데 쌤이 지금 여기다가 별표를 친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일단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맞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긴 문장인데요. 왜 별표를 쳤냐면, 첫 번째, 문장 구조가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이 which가 등장하는 거, 뭐야? 관계대명사가 앞을 수식해주고 있고, 자, 두 번째 관계대명사, who라고 해가지고 앞에 있는 filmmaker. 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taken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photograph, 사진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고요. 심지어 네 번째, that occurred라고 해서 여기서도 관계 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인데도 얘들아, 지금 관계 대명사만 세번 쓰여졌고, 그리고 분사까지도 쓰여진 모습입니다. 자, 별표를 쳐놓은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복습할 때이 문장 꼼꼼히 한번 뜯어보면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랬을 때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재앙이 아니에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gradually, 여기서의 키워드는 gradually, 점진적으로라고 하는 게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험을 즉각적으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런 위험을 즉각적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환경적인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를 위한 노력을 limit,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저희는 38번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30번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할까요? In recent years라고 나오고 있어. 자, 최근 몇년 동안에요. Urban transport profession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도시 transport 하면 뭐예요, 얘들아? 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이동 혹은 교통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전 세계에 있는 도시 교통 전문가들은 have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무엇을 따르기 시작했냐면, 이러한 관점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관점을 따르기 시작했대? That automobile demand in cities needs to be managed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도시에 있는 뭐에 대한 수요?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관리되어져야겠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따르기 시작했대. 뭐보다는 그런 자동차의 수요를 수용하기보다는 도시에서의 자동차의 수요를 좀 관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따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관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뭐야? 도시에서의 자동차의 수가 너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좀 통제해야 된다. 그런 말이겠지? 자, 그럼 그렇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게요. Rising income inevitably lead to increases in motoriz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높아지는 수입, 즉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어디로 이끌어지게 되었냐면요. 자동차의 수요에 있어서의 증가로 이끌어지게 된 거죠. 그치, 얘들아? 수입이 없는데 자동차를 막 많이 사겠어? 아니겠지. 수입이 높아지니까 필연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

managed, 관리되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이 저자는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even without the imperative of climate ch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뭐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불가피성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당연하지 얘들아. 자동차를 많이 끌고 다니면 기후 변화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The physical constraints of densely inhabited cit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빽빽하게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물리적인 제약이 있죠. 그치, 얘들아. 사람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살고 있는데 뭐가 많으면, 심지어 자동차가 많으면 물리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and the corresponding deman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에 따른 즉, 여기서 말은 이에 따른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밀집돼서 살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요구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어떤 요구냐면요, accessibility, 접근성에 대한 요구, 어떤 이동성에 대한 요구,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요구, 대기 오염에 대한 요구, 그리고 urban livabi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시의 그 거주 적합성에 대한 그러한 요구들은요. 자, 여기서 얘들아, 문장이 조금 길어져서 주어 동사를 찾기가 힘들었을 텐데, 여기서 동사 뭐예요? All limit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제한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거든? 즉, 여기서 주어가 뭐였어? 사람들이 너무 밀집돼서 살게 되고, 이에 따라서 너무 수요가 많은 거야. 어우, 뭔가 좀 대기 오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뭔가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수요가 높아지는 것,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all limit the option. 무엇을 제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Option of expanding road network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road network 하면 뭐예요, 얘들아? 도로교통망이잖아요. 도로교통망을 단순히 확장할 수 있는 그 선택지를 제한할 수밖에 없죠. 그치, 얘들아. 지금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살고 있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데 도로를 확 갑자기 확장할 수 있어? 공간이 없어요. 지금 뭐라 그랬어? Physical constraint, 물리적인 제약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도로를 확장시키는데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 accommodate this rising deman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높아지는 자동차의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 단순히 도로를 넓힐 수는 없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어. 그치? 자, 그랬을 때 as a result 그 결과 As cities develop and their residents become more prospero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도시가 점점 발전하게 되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점점 번영하게 되면서, 즉,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persuading people to choose not to use car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어떻게 설득하는 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 우리 차 쓰지 맙시다. 라고 설득하는 것이 뭐가 되었다? An increasingly key focus of city managers and plann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핵심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왜? 지금 어떤 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작정 도로를 넓힐 수 없어. 그러니까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 혹은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은 자, 우리 이제는 차좀 사용을 줄입시다. 차 사용하지 맙시다라고 설득하는 것이 핵심 요소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persuading도 잘 쓰여지고 있고요. Improving the quality of alternative op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대안의 선택지들의 품질을 높여주는 거.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alternative, 대안의 옵션, 대안의 선택지라고 하는 게 뭐야? 차를 타고 다니는 거, 대안으로 할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여러분 아마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고 계실 것 같고요. 또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대안적인 선택지의 품질을 높여주는 것이요. is a central element of this strategy. 이러한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될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대안적인 옵션, 대안적인 선택지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뒤따라 나오는 얘네들이 대안이 될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칠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하지만, the most direct approach to accommodating automobile demand i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접근법,
뭐할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접근법이냐면요. Automobile demand, 이런 자동차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접근법이래. 얘들아, 지금 자동차의 수요를 수용하자 그랬어? 다 늘어나는 대로 받아주자 라고 했어? 아니잖아. 관리해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자, 4번을 accommodating 에서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 이런 자동차의 수요를 뭐 해주는 거? managing, 관리해 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접근 방법은 무엇이다? is making motorized travel more expens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을 더 비싸지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동차세를 더 높여주면 사람들이 많이 안 쓰겠지 라고 하는 겁니다. Or 혹은요, restricting it with administrative ru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자동차의 이용을 제약해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제한해버리면 된대요? 행정적인 규칙으로 뭔가 제약을 걸어버리면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the contribution of motorized travel to climate change 여기까지가 주어져. 그랬을 때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환경에 미치는 그 원인은요. reinforces the imperativ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러한 불가피성을 증폭시킨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화시킨다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말하는 이런 불가피성이라고 하는 게 뭐야? 불가피하게 자동차세를 높이고 그리고 이런 행정적인 규칙을 적용하고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는 불가피성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자동차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이 환경 변화에도 기후 변화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이런 불가피성이 강화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5번도 좋은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그치, 사람들이 너무 빽빽하게 밀집되어서 사는 도시에서 도로 확장만으로는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관리자들은 어떤 보행,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과 같은 alternative, 대안적인 상품들, 대안적인 옵션들을 개선하는 동시에 뭘 하는 게 가장 직접적이다? 세금이나 규제를 통해서 자동차 이동의 수요를 manage, 관리해 주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접근 방법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42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Once an event is notic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딱 발견이 되어졌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겠죠. 근데 그것이 딱 발견이 되어졌을 때 an onlook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must decide if it is truly an emergenc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상황이 진짜 위급 상황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대.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보는 사람은 이거 응급 상황인가? 위급 상황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Emergencies are not always clearly labeled as suc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응급상황, 위급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명확하게 꼬리표가 붙어있지는 않는데. 그치 얘들아, 어떤 응급상황이 꼬리표를 붙이고 나오겠어요? 나 위급상황입니다 라고 해서 꼬리표를 붙이고 나오지는 않겠죠. 자, 그랬을 때 그 뒤따라 나온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Smoke, 어떤 연기가 막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어디에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했냐면요. In a waiting ro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기실에 갑자기 뭔가 연기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 연기라고 하는 것은요. Maybe caused by fire. 불에 의해서 정말 화재가 나가지고 연기가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 steam pipe, 어떤 증기 파이프가 누수돼가지고 누출돼가지고 지금 연기가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급 상황, 응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명확하게 label, 지금 꼬리표를 달고 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오케이, 괜찮은 표현이겠죠. 심지어는 어떤 예시까지 등장하고 있냐면요. Screams in the street, 그 도로에서 뭔가 비명 소리가 나는 것이 정말 공격을 당해서 비명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가족 간의 다툼 때문에 지금 비명이 들리는 걸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예시 또한 뭐야?
아, 위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명명되어지진 않는구나. 꼬리표가 붙지는 않는구나.

대한 예시를 계속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는요, 출입구에 누워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관상 동맥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누워 있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술을 깨기 위해서 그 출입구에 누워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 응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labeled 꼬리표를 달고 오지 않는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person,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Trying to interpret the situation.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요. Often looks at those around him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응급 상황인가? 위급 상황인가? 를 뭔가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를 살펴본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치를 한번 쫙 보게 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 see how he should rea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는 거야. 만약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평온하고 너무 무관심하다면 he will tend to remain s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또한 어떻게 할 거야? 평온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무관심하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is reacting strongly, 너무 격하게 반응을 한다면 그 또한 어떻게 될 것이다? He is likely to become alert. 그 또한 경계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쵸, 얘들아? 주변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그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This tendency is not merely blind conform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경향. 즉, 다른 사람의 뭔가 반응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맹목적인 순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래.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We derive much valuable information about new situations from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derive A from B라고 하면 A로부터 B를 도출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끌어내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들, 뭐에 대해서 새로운 상황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들을 어디로부터 얻는데요. How others around us beha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들을 많이 얻는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치? 그랬을 때 It is a rare traveler. 라고 나오고 있어. 굉장히 드문 여행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드문 여행가냐면, who in picking a roadside restaurant, 어떤 길거리에 있는 여러분 식당을 하나 골라야 돼.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드문 여행가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chooses to stop at one where no other cars appear in the parking lo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식당 앞에 주차장에 어떠한 차도 주차되어 있지 않은, 즉, 여기서 말하는 인기가 없는 그 식당을 고르는 사람은 굉장히 드문 여행가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여기서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은 바는 뭐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방향에 따라서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싶은 거니까, 자, Rare traveler. 드문 여행가이다라고 하는 건 맞겠지. 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한번 싹 보고 판단을 할 테니까. 자, 그랬을 때, 하지만, 때때로는요, the reactions of others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따금씩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지금 앞에 뭐가 쓰여져 있어? but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접속사로 지금 but이 쓰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따금씩 이러한 다른 사람의 반응은 뭘 제공해 준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했어. 그런데 얘들아, 앞선 내용이 다 뭐였어? 지금 다른 사람의 반응을 따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줬다고 했잖아. 그런데 하지만 이따금씩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다? 아니지. 자, 그런데 때때로는 이런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부정확한 혹은 틀린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가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C가 틀렸고요. 얘를 뭐라고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까? False, 거짓된 정보라고 바꿔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거짓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무관심, 뭐에 대한 무관심이냐면요. Of patients in the dentist waiting roo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치과에서 대기실에 있어서 그런 환자들의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 는요, is a poor indication of their inner anxie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불안도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야, 여러분? 치과에 갔을 때 대기실에 있어. 사람들이 한 10명 있었다고 쳐봅시다. 이 10명들이 분명히 그 내면에는 뭐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 불안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을 거거든? 근데 그 대기실에서 이 사람들이 막 불안함을 표현해요? 막 덜덜덜덜덜 떨고 막, 어떡해, 나 정말 무서워. 라고 하는 그런 막 표현들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오히려 약간 무관심하고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히려 약간 냉담한 표정을 짓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표정들은 뭘 보여주는 거야? 그들의 내면에 있는 불안도를 잘 보여주지 않는 거죠. 즉,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 내면에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it is considered embarrassing. 자, 어떻게 여겨지냐면요. 창피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To lose your co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냉담함을 잃는 것은 창피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대요. 어디에서? 대중에서. 그랬을 때, in a potentially awkward situation. 이렇게 잠재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Everyone present,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will appear more unconcer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도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더 무관심하도록 보여진대요. 뭐보다? 그가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무관심하게 느껴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앞에 나오는 치과 대기실의 예시와 똑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느끼는 것보다 겉보여지기에는 훨씬 더 무관심한 척, 냉담한 척,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D번도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crowd, 대중은요, can thus force in a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중은 행동하지 않도록 강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on its memb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각각의 사람들한테 행동하지 말 것을 강요하게 되는데 무엇을 암시해내면서요? through its passiv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수동성을 통해서 본인이 먼저 나서지 않는 거지. 뭔가 누군가 쓰러져 있다고 해서 본인이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나서지 않는 수동성을 통해서 무엇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야? That an event is not an emergenc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상황은 전혀 위급한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나오는 대중은 그 각각의 개인들로 하여금 행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게 맞아? 그렇지, 얘들아. 그랬을 때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 전혀 위급한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랬을 때, any individuals, 그 각각의 개인은요, in such a crowd, 이 군중 안에 있는, 대중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들은요, fears that, 어떤 것을 두려워하게 되냐면, he may appear a fool, 바보 같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if he behaves as though it we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마치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고 행동을 해서, 그가 바보 같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 볼수 있을 거냐면요.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명확하게 뭔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꼬리표를 달고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 리액션을 보고 상황을 판단을 하려고 해. 그런데 맞는 경우도 있지만 공공장소에서는 체면을 차리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즉, 치과 대기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면을 차리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모두가 실제보다 더 무관심한 표정을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가, 넘어가 보게 될 건데요. 40번 문제입니다. 20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 42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One basic way of thinking about emotion i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한 가지 방법은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 봐요? is
as 그 감정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information selection

connection devices라고 생각한대. 뭔가 정보 선택의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자,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얘들아, 감정이라고 하는 emotions과 뭐를 연결시켜 놔야 돼? 아,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 선택의 장치로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함으로써 they structure and coordinate our perceptual inp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ey는 뭐야? 그것들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정보들을 구조화하게 되고요, 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때 they는 누굽니까? 앞에 나오는 emotions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그 정보들을 구조화하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perceptual input이라고 하는 거 괜찮을까? 괜찮지, 얘들아. 이때 perceptual input이라고 한다면 지각한 input, 정보들인데 앞에서 뭐라고 했었어? information, 얘를 하나로 정보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각한 그런 여러 정보들을 감정들이 뭐할수 있게 만들어준다? 구조화시키고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A번도 무난하게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s selective constraints on inpu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들어온, 즉 우리가 지각한 정보들의 선택적인 제약으로서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initially focus our attention on subj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집중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게 된대? 우리의 집중을 어디에다가 대상에다가 맞추게 되는데 어떤 대상? Important to our goals, wants, and interes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목표,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중요한 것들에 우리의 관심, 주의 집중을 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얘들아, 근데 이건 너무 맞는 말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어떤 대상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주는 거야? 우리 목표에 있어서 중요한 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중요한 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지. 그치? 의미상 너무 매끄럽게 흘러가니까 B번 괜찮겠습니다. 자, then, 그러므로 reinforced by physiological changes, 이러한 생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강화됨으로써 they, 이때 등장하는 they도 뭐다? emotions, 감정들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런 감정들은요, move us toward ac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despite the habitual discursive distinction between intellect and affec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광범위하게 구분함에도 불구하고 무엇과 무엇을 우리는 구분을 지어주고 있냐면요, 지성이라고 하는 것과 정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분지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motions,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can be considered rational in a narrow sen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 rational, 이성적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얘들아, 이 문장에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이 부분이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여겨질 수 있다? 이성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인 겁니다. 자, since they constitute an effective response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니까 왜 그렇게 이성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아주 효과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래. In a set of circumstances,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by supplying information about reasonable a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떤 합리적인 행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반응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것은요, means adopting 어떤 걸 채택하는 거야? 어떤 걸 받아들이는 거야? What Dylan Evans calls the positive view of emo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치? 얘들아, 감정이 어떤 지적인 행동에 있어서 지적을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감정의 긍정적인 측면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말이니까 오케이, C번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때 Finding from evolutionary theory fur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런 진화론적인 이론에서 발견된 것들은요, 나중에는 입증했대요. 어떤 생각을 입증해내게 되었냐면, The benefits of having emotions outweigh the drawback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을 가지는 거의 이점들이 outweigh 하면 능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뭐를 능가하게 됐다?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단점이라고 하는 것을 능가하게 됐다라고까지 입증을 하게 되었대. 즉, 여기서 계속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거야라고 하는 거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the neuroscientist, 이때 어떤 인지과학자, 자, 뭐 어떤 과학자냐면요. 앤토니오라고 하는 인지 과학자는요. Who has studied the role of emotion in decision ma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감정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 그리고 어떤 업무들? And other tasks commonly considered purely rational. 완전히 이성적이라고 여겨지는 그 업무에 있어서의 감정의 역할을 연구한 이 과학자는요. goes far as to 뭐까지 가게 되었냐면요. conclude that 어떤 결론까지 내게 되었대? In matters of social and personal importance,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good decisions, 좋은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무엇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저자가 얘들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사 결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왜? 이성적인 역할을 하니까 라고 하는 걸 지금 모든 문장에서 다 강조해주고 있거든.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good decision,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exclude, 배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한다라고 하는 게 맞아? 아니지, 얘들아. 감정적인 그런 요소들을 require, 요구하게 된다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이런 과학자들 또한 어디까지 결론을 내게 됐다고 했어?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좋은 선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까지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consequently 그 결과 in addition to adopting rational strategies 이러한 이성적인 전략을 채택하는 거에 더해서 사람들은요 appears to deliberate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narrow down 뭔가 좁혀 나가고요. choose 선택한다고 합니다. from a range of behavior options 여러 행동적인 선택지에서 심사숙고하고 뭔가 좁혀 나가고 선택을 하는데 뭐가 중요한 내용이야 얘들아 여기서? through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냐면요. an initial emotional assessment of envisioned outcom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예측한 결과에 대한 초기의 감정적인 평가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그 내가 예측한 미래가 정말 뭐 이득이 되는 건지 혹은 손실이 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얘들아? 이런 결정, 행동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뭐를 사용한다? 초기의 감정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assessment, 감정적인 평가. 즉, 내가, 아, 감정적으로 봤을 때 이런 행동이 옳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선택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등장하는 초기의 감정적인 평가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잘 쓰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40번 문항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원래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쵸?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원래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 그런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문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도 이득이 손실을 능가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에서 본질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내가 생각했을 때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결코 exclude, 배제되어질 수 없는 핵심 요소이다.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40번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역시 보시다시피 지금 상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예습과 복습 반드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불교의 세 가지 성스러운 보배, 부처, 가르침, 스님. 덕망 높은 스님이 일생을 마치면 승탑이 세워졌습니다. 고승대덕의 흔적을 찾아 승탑 여행을 떠나봅니다. 곡성군 태안산은 신라시대 해철 스님이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철 스님은 이곳을 걸으며 맑은 물줄기 그윽하고 깊으며 길은 멀리 아득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길 중간에 만날 수 있는 능파각은 지붕을 얹어 정자도 겸하고 있습니다. 능파란 미련도 욕심도 없이 가볍고 우아한 신선의 걸음걸이를 말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자 부처. 부처를 모신 승탑이 태안사 초입에 자리합니다. 광자대사탑은 태안사를 크게 일으킨 윤다 스님의 승탑입니다. 승탑과 짝을 이루는 탑비는 주인공의 업적을 기록한 일종의 묘비입니다. 사찰 안쪽 높은 단위에 모셔진 승탑은 해철 스님의 유구를 모신 적인선사 탑입니다. 전형적인 석조 승탑으로 뛰어난 조형미를 자랑합니다. 기단부 팔면에는 도들새김으로 사자들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용맹한 사자들이 승탑의 주위를 지키는 모양새입니다. 전라남도 구례 연곡사는 백제성황 22년 인도의 고승 연기조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도선국사, 현각선사 등 많은 고승대덕을 배출했지만 세 번이나 불에 탄 사찰이기도 합니다. 사찰이 전쟁 중 불에 타버린 탓에 영국사에는 석조로 된 유물들만 남아있습니다. 국보 제53호 연곡사 동승탑은 통일신라시대를 대표하는 승탑으로 형태가 아름답고 장식과 조각이 정교합니다. 도성국사 승탑이라 전해지며 일제강점기 반출될 위기가 있었으나 다행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불교의 낙원에 사는 극락조 가릉빈가. 서로 다른 악기와 표정을 살피는 것은 동승탑을 보는 또 다른 재미입니다. 고려 승려인 현각선사 승탑으로 추정되는 북승탑은 국보 제54호입니다. 형태는 팔각당형으로 동승탑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팔각탑신의 각면은 문비, 향로, 사천왕상으로 장식되어 있고 각 부의 조각이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연곡사 서쪽에 위치한 서승탑은 소박하지만 각 부의 비례가 우아합니다. 조선시대 소여대사의 승탑입니다. 서승탑은 두툼한 괴이물도 탑신을 바치도록 세운 것이 독특합니다. 탑비는 따로 세우지 않고 탑신석에 새겼습니다. 조선시대 승탑의 두드러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1: 우리나라 이 석조물은 각각 그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훌륭한 장인,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기술들이 총 동원돼서 훌륭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형태미라든지 또 조각의 어떤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지 또 그 안에 새겨져 있는 다양한 그 무늬 속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생각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통일신라시대 사찰인 보림사는 선종이 가장 먼저 정착된 곳입니다. 신라 도의선사는 염불을 외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린 분입니다. 도의선사의 선종은 염거화상에 이어 보조선사 채징으로 이어졌고 보조선사가 이곳에 가지산문을 열음으로 보림사는 선종의 중심 도량이 되었습니다.

보조선사의 승탑과 탑비. 보조선사 탑은 신라 후반의 대표적인 승탑으로 팔각당형의 전형적인 승탑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연하게 도들새기만 사천왕상, 자물쇠 장식, 도깨비 얼굴, 꽃문양 등에는 세련된 미적 감각이 돋보입니다. 비신에는 보조선사의 행적이 적혀 있습니다.

승탑과 탑비는 장식을 하고 다양한 무늬를 새겨넣음으로써 석조미술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0: 3월 꽃피는 캠퍼스엔 낭만이 있지만 민선 양의 마음속엔 꿈이 있다. 한일 외교 전문가라는 꿈을 갖고 공부해온 민선 양.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입학과 함께 시작한 건 바로 일본어 공부다. 학교 공부 중에도 꿈을 향한 길에 머뭇거림이 없었던 민선 양. 교내 활동과 주요 과목 공부에 충실하며 사회탐구 영역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공부법의 효율성 때문이라는데. 민선 양의 특별한 사회탐구 영역 공부법이 지금 시작된다. 올봄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오늘의 주인공. 17학번 새내기 대학생이 된 김민선 양이다.
1: 딱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만 딱 하고서는 끝내야 돼.
2: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스트레스 엄청 받았었는데, 그치? 되게 힘들었었잖아. 다시 돌아간다면 어떨 것 같아?
1: 아, 다시는 못 돌아갈 것 같아. 외모 스트레스도 받는데다가 성적도 잘 안 나오면은 또 그거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 산더미로 살아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정말. 너무 끔찍해.
0: 특목고 진학 실패와 선행되지 않았던 고등학교 교과 공부. 그로 인해 좌절감을 먼저 맛봐야 했던 민선 양은 고등학교 입학 초 자신에게 벌을 주듯 공부했었다. 공부법이 확립되지 않았던 때 마구잡이식 공부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었고 공부를 할수록 점수의 편차는 커져만 갔다. 공부에 지쳐가고 있었다.
1: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모두가 다.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도 워낙에 이제 되게 엄청 전투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경각심을 갖게 되고,
2: 방에 들어가면 안 나왔죠, 뭐. 그래서 근데 뭐 문 열고 들어가기가 좀 미안하고, 혹시라도 방해될까봐. 그때 생각하면 눈물 나요.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진짜.
0: 이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던 민선 양의 어머니. 힘들어하는 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늘 고민했고 다양한 공부법들을 추천해주기 시작했다.
2: 공부에 관련된 책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책들도 좀 골라서 한두 권씩 접은 적도 있고, 생각보다 그 책들을 잘 자기한테 적용시켜서 잘 이용하더라고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잘 나간 것 같아요.
0: 타인의 공부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민선 양. 3년간의 노력은 좋은 결과로 이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사탐 공부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사회탐구의 시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면서도 최대한 빠르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이, 가장 먼저 그 과목을 공부하기 전에 목차를 확인함으로써 그 과목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했어요. 1단원과 2단원은 정치의 의미나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발전, 그리고 민주정치의 앞으로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 2단원은 정치에 관한 내용이죠. 3에서부터 6단원까지의 내용은 법과 관련된 내용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교과 과정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그냥 개념이 붕붕 떠다니는 게 아니라 어느 단원에 무슨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 어떻게 설명되어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과목에 구조도를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0: 정리 노트를 통해 해당 교과 내용을 구조화시킨 민선 양. 가장 먼저 교과서와 참고서에 있는 목차를 확인, 전체 내용의 구조를 파악하며 교과 과정의 흐름을 읽었다.
1: 목차를 정리하고 나면은 각 단원별의 내용을 소단원별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단원 1의 소단원 2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내용인데요. 거기에는 크게 민주정치의 의미와 발전, 이렇게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에 맞는 내용을 교과서를 참고해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서술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첫 번째는 정의가 주된 소단원 내용이 있더라고요. 번호를 매겨서 최대한 간략하고 효율적으로 요약해서 적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이 상반돼서 그 내용을 비교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표의 형식을 활용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홉스, 로크, 루소에 대해서 각각 적는 게 아니라 시각화함으로써 노트를 한 번 딱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0: 대단원의 구조도가 파악되면 소단원별 구조화 작업을 시작하는데 이때 교과의 내용을 그대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 내용을 도식화하거나 그래프화해서 정리, 한눈에 보기 쉽게 필기했다.
1: 추가적으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혹은 다른 참고서를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을 파란 펜으로 적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만약에 노트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메모지에다가 적어두었다가 노트에 붙임으로써 저만의 노트를 완성해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0: 공부를 하며 추가로 알게 된 중요 내용은 다른 색 펜으로 필기하거나 포스트잇으로 정리해 덧붙이면서 정리 노트의 완성도를 높였다. 구조화로 한눈에 파악하라. 민선양의 사회탐구 정리노트 공부법. 가장 먼저 교과서와 참고서를 이용해 목차를 확인, 대단원 구조도를 파악하며 교과 과정의 흐름을 읽는다. 둘째, 대단원에 포함된 소단원의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이때 한눈에 보기 쉽게 개괄적으로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정리노트에 새롭게 알게 되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덧붙여 보완해 나가면 자신만의 사회탐구 영역 정리노트가 완성된다.
1: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을 잘 외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백지 복습이라는 것을 활용했어요. 나중에 노트를 덮어놓고 혼자서 기억나는 대로 호재목들을 미리미리 공간에 남겨놓고 적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빈칸을 채워넣는 것이죠. 이렇게 노트를 보지 않고 적은 이후에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나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다른 색깔 펜으로 적고 이 내용들을 노트에 보완해 나갔어요.
0: 백지 복습은 외운 것을 시험해보는 과정이기도 정리 노트를 보완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1: 이러한 백지 테스트 과정들을 반복해 나가면서 노트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0: 구조화로 한눈에 파악하라. 민선양의 백지 복습 공부법. 먼저 백지의 대단원과 소단원의 큰 구조도를 먼저 적어놓고 해당 단원의 내용을 전개해 나간다. 두 번째는 백지 복습과 정리 노트를 비교, 작성하지 못한 부분을 점검하고 더 공부한다. 이 테스트는 해당 과목 구조도를 완벽히 작성할 수 있을 때까지 실시하며 백지 복습 과정에서 발견한 중요 내용은 또다시 정리

0: 스커트에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1: 평소에는 구경수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된 노트를 평일에 뭐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지속적으로 노트를 보면서 복습해 나갔어요.
0: 정리 노트를 만들고 난 후부터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던 사회탐구 영역 공부.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자신의 공부를 확인할 시간을 가졌다. 주말을 이용해 나 홀로 강의를 한 것이다.
1: 정치 의미에 대해서 쉽게 간략하게 설명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사회적 희소가치가 있는 그런 자원들. 이거를 분배해 나가는 과정이 국가만 가능한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좁은 의미의
0: 주말을 이용해 나 홀로 강의를 한 것이다.
1: 칠판을 활용함으로써 말로 풀어보는 것이죠. 이 개념이 어떻게 이 개념까지 연결이 되는가. 그래서 노트로는 확인할 수 없는 그 빈 공간들 있잖아요. 개념과 개념 사이의 공백들을 말로 풀어봄으로써 논리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고 그리고 논리 구조를 머릿속에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칠판을 이용해서 노트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봄으로써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이 제대로 구조화되고 가고 있는가 확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 본인이 말로 자기가 직접 가르쳐 보아야 자신이 그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실행했다는 것이 놀랐고요. 이런 공부 방법을 시행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건데 하루에 딱 15분씩 한정해놓고 이 방법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가장 이 방법의 단점을 보완한 형태로 공부를 진행한 것 같고요.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세부 내용으로 정리 들어갔다는 점도 상당히 인상이 깊었어요.
0: 다음 날 서울대학교 앞에서 민선양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 주말을 이용해 선배가 입학한 대학교 구경을 하고 싶었던 고등학교 동아리 후배들이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도 자신의 공부를 하며 틈틈이 후배들을 챙겼던 선배. 자신의 공부법을 개발해 좋은 결과를 얻은 민선양에게 후배들은 궁금한 것이 많은 모양인데. 후배들의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하는 민선양이다.
1: 그 혹시 내가 너네 뭐 문제 푼 거라든지 공부하는 거 조금 봐줄까 지금?
3: 네.
1: 한번 꺼내봐봐.
0: 고등학교 2학년 진학 후 본격적으로 공부에 몰입해야 하는 시기. 그 시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민선양은 자신이 했던 최선의 선택과 노하우들을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1: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의미가 그냥.
3: 확실히 3학년 때 학교에서 배우는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한가요?
1: 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2학년 때 배웠었던 사회문화를 선택을 하고 3학년 때 배우는 생활윤리를 선택을 하고 워낙 이제 분량이 좀 적은 과목인데다가 학교에서 배워놨으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선택했지.
4: 지금 세계사하고 세계지리 계속하는데 이걸 계속 밀고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세계사 말고 다른 과목 하나 선택해야 될까요?
1: 세계사는 워낙에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과목별로 이제 특징이 있는데 분량이 좀 적은 과목들은 대신에 문제가 조금 깊게 나오고 분량이 엄청 많은 과목들은 대신에 문제가 약간 좀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경우가 되게 많아. 한 내가 보기에 한 6평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0: 수능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 민선양이 결단을 내렸다. 이 중에 한 명을 선택, 1대1 1창 멘토링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1: 이미 한번 개념을 돌렸거나 혹은 이미 벌써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방법이 이미 굳혀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뭔가 도움을 줬을 때 조금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 사탐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봤거나

0: 혹은 그런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고등학교 2학년인 서영이가 훨씬 제 방법을 좀더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친구를 멘티로 선정하겠습니다.
1: 오늘의 멘티는 국문고 2학년 김서연이야. 교과서와 참고서를 이용해 교과 내용을 암기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큰 고민이다.
2: 아, 솔직히 진짜 정말 좀 걱정이 되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언니는 저한테 너무 가분한 사람인 것 같아서 정말 떨렸는데, 이번 기회에 언니 공부법 잘 알아서 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다음날 두 사람이 동아리 친한 선후배가 아니라 공부의 왕도 멘토 멘티로 만났다.
0: 나는 우선 첫 번째로 그 과목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그 과목이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려고 했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목차를 파악을 하는 거야. 교과서에 있는 목차여도 좋고, 뭐 학교에서 나눠주신 뭐 그런 노트나 혹은 뭐 참고서 이런 거여도 좋아. 너가 생각했을 때는 이 1, 2, 3, 4번을 포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해?
3: 사회 문화 현상.
0: 그지? 그 사회 문화 현상이고 그것을 탐구하는 방법이지.
3: 네.
0: 이런 식으로 쭉 흐름을 정리하다 보면 그냥 개념이 붕붕 떠다니면서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구조를 머릿속에 확립하면서 개념을 체계적으로 외울 수가 있겠지?
1: 웃음기 싹뺀 진지한 멘토링. 단호한 멘토 덕분에 멘티 서연 양도 교과 내용의 구조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했다. 목차의 대단원과 소단원을 파악, 단원마다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0: 이러한 방식으로 단권어 노트를 만들고 나면 사실 노트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물론 공부를 할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어떤 식으로 복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나는 백지 테스트라는 걸 했어. 그걸 이제 예시를 보여주면 이렇게 생겼거든? 백지 테스트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암기가 된 부분이 있고 암기가 안된 부분이 있잖아. 이 과정은 암기가 안된 부분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쭉 쓰고 나면, 연필로 한번 쭉 쓰고 나면, 노트를 열어서 해당 페이지를 보는 거지. 그리고 부족하게 설명을 했거나 혹은 몰라서 그냥 빈칸으로 둔 부분이 있을 거야. 그걸 연필이 아니라 다른 색깔 펜으로 쓰는 거야.
1: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더 파악하고 공부하는 것. 그것이 백지 복습을 하는 이유다.
0: 그리고 이걸 한번 적고 나면 그냥 적고 끝 하고 이걸 버리면 안 돼. 사실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이렇게 색깔 펜으로 써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음을 확인할 거야.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뭐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뭐 형광펜이라든지 이런 색깔 다른 펜으로 미리 정리해놓은 단권어 노트에 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어.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 또다시 단권화를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노트를 지속적으로 보충 보완해 나가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 노트 한 권만으로도 사실 단권화 과정이 여기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도움이 돼.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1: 백지 복습을 통해 추가로 알게 되는 내용은 정리 노트에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노트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0: 이걸 이제 만들 때 여기에 너무 신경 쓰고 여기에 너무 치중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가장 중요한 건 이걸 몇번 써봄으로써 너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구경서의 이제 밸런스를 깨트리는 그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3: 큰 구조를 잡는 데는 좋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구조를 이해하고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잡는 건 좋지만 이것을 낯선 제시문에 적용하고 신유형 표현에 응용하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골조를 잡는 데는 장점을 가지지만 세부적인 응용과 신유형 표현을 연습하기 위한 또 다른 공부법이 추가되어야 되는 방법이라고

0: 생각합니다.
1: 그래서 멘토는 멘티에게 세부적인 응용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풀이법을 알려주려 한다.
2: 괜찮아요.
1: 단계별로 밟아나가는 공부법을 가진 멘토. 구조와 공부법이 익숙해지도록 시간을 두고 멘티를 불렀는데 멘토가 멘티에게 알려주고 싶은 문제풀이법엔 어떤 것이 있을까?
2: 개념을 정리하는 방법과 그걸 이제 백지로 테스트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거야. 어느 한쪽에서도 치우치면 안 되고 이 두 개를 균형 있게 쭉 이어나갈 필요가 있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단원이 1단원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1단원 이렇게 적고 페이지 수를 적는 거야. 그래야지 나중에 이걸 가지고 여기다 이제 적어놓은 게 어디를 푼 건지 알 수 있겠지? 적어놓은 다음에 1번부터 뭐 하루에 이제 할당된 문제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답을 적으면 돼. 1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뭐 답이 4번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2번에는 답이 5번이다 하면 여기다 5번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한번 이런 방법으로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풀어볼래? 네.
1: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와 도표 분석을 통한 응용 문제로 출제 유형이 나뉘는 사회문학 과목.
2: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었잖아. 문제를 풀면 아마 너가 맞은 문제가 있을 거고 틀린 문제가 있을 거야. 맞은 문제는 또 맞은 문제.
1: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는 꼼꼼하게 공부하면 되는 착한 문제다.
2: 있겠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틀린 문제들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가 뭐 이런 여기 3번 선지, 득과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에서 이 득과 같은 현상, 첨단 기술에 의한 기록 단축이라는 비판을 받아. 이 말이 정확히 어떤 현상을 가리키는지 모르면은 이런 거는 나중에 네가 공부를 할 때 이제 좀 특징적으로 일단 봐야 되는 거겠지. 이 문제집을 들고 다니면서. 왜냐면 이 문제집 오답노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써놓는 거지. 아, 이 첨단 기술에 의한 기록 단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비판이라는 거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활동이지. 사람이 지적 활동이잖아. 그러니까 아, 이런 키워드, 비판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게 사회문화 현상을 알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밑에다가 너가 깨달은 점을 써놓는 거야. 뭐, 디귿은 비판이라는 단어를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볼 때 아 내가 이 문제가 뭐로 인해서 헷갈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지. 문제 푼 이후에 후 작업을 좀 제대로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3: 언니 그러면 제가 문제 풀 때 주의해야 할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2: 사회문화에서는 도표 분석 문제를 굉장히 잘 풀어야만 해. 특히 계층 분석 할 때 내가 좀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해. 계층 분석은 무조건 표를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가 부모 세대, 여기가 자녀 세대. 이게 이제 뒤집히면 약간 조금 어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 위에를 부모로, 여기 이제 세로는 자녀로 두는 게 계산할 때 훨씬 편할 거야.
1: 개념 확인 문제와 달리 까다롭기로 소문난 계층 분석 문제는 표를 활용해서 풀이해야 하는데 먼저 우물정자 모양의 표에 XY축의 항목을 적는다.
2: 이 문제에서 준 뭐 각종 뭐 도표라든지 그래프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이제 차근차근 해석해 나가면 되는 거야. 비율은 백분율을 얘기를 하거든. 백분율은 100단위, 10단위 숫자들을 좀 바꿀 수 있도록 너가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 그럼 얘를 4분의 1로 두는 게 아니라 100분율이기 때문에 80분의 20으로 둬도 되겠네? 그지?
1: 자료에는 상대적 비율에 대한 정보만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단위를 10 혹은 100으로 환산하는 습관을 들인다.
2: 중층 플러스 하층분의 상층이 80대 20이래. 그러면 상층, 중층, 하층이 다 더했을 때 100, 그러니까 100%라고 하면 상층은 당연히 20%가 되겠지. 상층 플러스 중층분의 하층이기 때문에 하층에서도 20인 거지. 그러니까 각 세대 간의 계층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0: 이 주어진 도표를 통해서 100이 돼야 되기 때문에 20 더하기 20은 40이지 그럼 여기가 60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부모의 계층 모조를 먼저 찾은 거야. 그러고 나면 이제 이걸 토대로 자녀의 계층 모조도 먼저 파악을 해보면 돼.
1: 주어진 도표를 백분율로 환산해 계층 구조를 파악한다.
0: 조건에서 문제의 어떤 해답이 많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 여기에도 조건이 무려 세 가지나 있거든. 꼼꼼하게 최대한 이걸 다 채울 수 있도록, 이 아홉 칸을 다 채울 수 있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어. 부모 세대 하층에서, 부모 세대 하층에서 자녀 세대 상층으로의 이동이 없대. 없다는 거는 여기는 여기지. 그러면 이 순간 딱 알 수 있어. 아, 여기 더하기 여기는 32겠구나. 또 여기 더하기 여기는 22겠구나. 나중에 숫자를 이제 채워나갈 때 확인을 해봐야지.
1: 제시된 조건을 해석하면서 채울 수 있는 빈칸을 채우고 나머지 가능성들을 체크한다.
0: 이 도표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무엇일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부모 계층 상에서 하강의 10분의 9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모 계층 상에서 자녀가 상을 유지하는 비율은 10분의 1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주어진 정보에서 역추론하는 연습도 필요한 거야. 20명 중에서 여길 유지한 비율이 10분의 1이겠구나. 이거 계산하면 2명이지. 2 이렇게 적고 부모 세대 하층에서 상승하기 10분의 3이면 거꾸로 10분의 7의 비율은 유지를 했을 거야. 그러면 요 유지한 비율을 찾기 위해서는 20 곱하기 여기서의 10분의 7이 되겠지. 그러면 이걸 곱하면 14지. 여기 아 14가 들어가겠구나. 나머지 빈칸을 채워보는 거야. 그래서 이 표를 완성을 하면 1번부터 5번까지를 보다 쉽게 빠르게 분석할 수 있어. 이게 내가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계층 도표 문제 분석하는 방법이야.
1: 대부분의 도표 분석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시된 정보를 응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주어진 정보를 역추론하면서 하나씩 빈칸을 채워나가야 한다.
3: 진짜 저와는 정반대의 공부법이어서 정말 놀랐고, 언니가 공부법을 가르쳐준 만큼 저도 내신이나 수능에 참고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2: 사실 공부법이라는 게 이것만 해야 된다 라기보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제가 하는 방법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나 혹은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그런 말로 외우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본인의 어떤 스타일로 좀 이렇게 승화시켜서 본인만의 공부 방법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 기능이 있다. 일단 첫 번째로 정체의 의미에는
1: 구조화를 통해 한눈에 파악하는 민선양의 사회탐구 영역 공부법. 서연양에게 전수된 그 방법이 또 다른 공부의 왕도의 시작이 되길 기대해본다.
5: 오케이, 됐다. 자, 다시 사람 시작해. 자, 일단 공부. 열심히 공부.
6: 하나, 둘, 셋.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원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진짜요?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2: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리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할까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뚜루, 뚜루, 뚜루, 뚜루, 뚜루, 뚜루. 이 소리 들려? 이게 어디선가 들어본 소리인 것 같은데 어디에서 시작된 음악인지 알아요? 바로 영화 조스라는 영화에서 시작이 된 거랍니다. 1975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어낸 작품인데요. 상어의 움직임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CG가 없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런 상어 로봇 이름이 브루스였대요. 이 브루스를 가지고 촬영을 했답니다. 자, 근데 기술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꾸만 고장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필버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 상어의 모습을 현란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상어는 물속에 넣어놓고 음악이나 등장인물들의 반응이나 물결, 카메라 앵글 같은 것으로 이 공포감을 자아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영화는 대성공을 이루었고 스필버그는 거장의 반열에 단수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제약이 반드시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this limitation made Jaws one of the most famous thrillers in movie history. 그러니까 이 제약이 우리를 오히려 더 위대한 작품으로, 더 큰 창의성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우리가 오늘 빈칸 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문제 풀러 가볼게요. 자, 영어는 자인, 영자. 자, 파이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자, 30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어휘 문제죠. 어휘 문제 처음부터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udy showed that people who led stress-free lives but highly focus on achieving happiness. 자, 어떤 연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구가 보여주었대요. 자, 무엇을 보여주었냐면 people, 어떤 사람들 who led stress-free lives. 자,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나 but were highly focused. 자, 매우 집중을 하는 거야. 어디에? on achieving happiness. 행복을 달성하는 데 매우 매우 집중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ended up.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 end up ing 하면 뭐뭐 하고 말다라는 뜻이잖아. 자, 어떻게 하고 마냐면 feeling unhappier. 자, 오히려 unhappy 해진다는 거예요. 불행해진다. 행복하지 않아진답니다. 그리고 and

more depressed. 오히려 더 슬퍼진다는 거야. Compared to 누구랑 비교를 했을 때 those who did not place.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Who did not place? 별로 강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happiness에. 행복에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자,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 행복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행복에 인생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아, 행복 그냥 별로 신경 안 써. 그냥 신경 안 써. 그런 거난 몰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두 부류를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행복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더 행복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연구의 결과예요. 자, 그러면서 the researchers also replicated these findings. 자, 연구자들은 자, 반복했어요. 이러한 결과를요. 실험적으로 반복을 했어요. 자, 실험을 계속하면서 이게 맞나? 확인을 해봤나 봐. 자, 그런데 valuing happiness highly diminished feelings of happiness in a joyful situ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valuing 가치를 부여하는 거야. 어디에? 행복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행복에 중점을 많이 두는 사람들은 자, diminished. 자, 뭐 했냐면은 그런 것들은 그렇게 가치를 많이 두면 줄였어요. 뭐를? feeling of happiness. 행복의 강도를, 행복의 기분을 오히려 줄였습니다. 즐거운 상황에서라고 하는 거죠. 위에 나왔던 얘기랑 같은 말 반복하고 있죠. happiness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면 오히려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다시 나왔으니까 1번은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Participants who were less preoccupied with being happy. 자, 참여자들인데 어떤 참여자들이냐면요. 덜 preoccupied, 몰두를 한 거야. 어디에 몰두를 했냐면 with being happy. 자, 행복한 것에 덜 몰두를 한 사람들은요. experience. 자, 경험했습니다. significantly more happiness. 훨씬 더 많은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언제? In the joyful situation. 즐거운 상황에서.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나는 행복해야 돼.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행복을 경험을 했더라. 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the author suggested. 자, 이 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that the disappointment we experience when pursuing happiness. 자, 실망감인데 어떤 실망감이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실망감이야. 뭐를 할 때? pursuing happiness. 행복을 추구할 때 느끼는 실망감이 might stem from 무엇으로부터 유래를 하냐면 the high expectations we place on it. 자, 우리가 그것에 부여하는 높은 기대. 높은 기대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돼! 라고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은 거기서부터 실망이 올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상한 점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2번도 논리적으로 옳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So when we view happiness as crucial and final, find ourselves in situations that should foster it. 자, 어떤 상황이냐면, 왼절 볼게요. 우리가 happiness를 봐요. 어떻게 말아보냐면은 crucial. 중요하게 봐요. 그리고 find ourselves in situations.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보냐면은 that should faster, foster it. 자, 그것을 자, 이렇게 길러내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있다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러니까 행복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야 되고 키워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we may end up feeling let down.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면 end up ing 또 나왔죠. 자, let down.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뭔가 슬프게 될 것입니다. If our emotions, 우리의 감정, emotional experience, 감정적인 경험이 doesn't match our expectations,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을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행복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행복하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속상해할 확률도 높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this is particularly relevant. 이것은 특히나 관련이 있어요. 어디에서? In Western societies. 자, 이 서구 사회들에서요. 서구 사회가 어떤 곳인데? Where happiness is often portrayed. 자, 이 행복이라는 것이 종종 묘사가 됩니다. As both essential and attainable. 자, 어떻게 하냐면은 essential. 행복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이고 또 attainable.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여겨지는 곳이 바로 서구 사회인데, 이 서구 사회에 딱 맞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Thanks to media and self-help advice. 자, 뭐 때문에? 미디어 그리고 자기 개발 조언 때문에. 자, 그러면 마지막 볼게요. Even when we are doing well, materially and socially. 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doing well, 잘 하고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잘 하고 있고, socially, 사회적으로도 잘 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we may still feel, 우리는 여전히 느낄 수 있어요. 뭐라고 느낄 수 있냐면, happiness is hard to achieve. 여전히 행복이라는 것은 hard to achieve. 얻어내기가 힘들고, and or less fulfilling than anticipated. 자, 기대하는 것보다 덜 만족스럽다라고 느낄 수가 있더라라는 거고. 자, 그렇게 뭔가 만족스럽지 않고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그거는 이어집니다.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to a sense of satisfaction. 만족감으로 이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이상하다. 그죠? 뭐? happiness가 얻기 어렵다며. 그리고 기대한 것보다 덜 만족스럽다며. 근데 그게 sense of satisfaction으로 이어진다? 이상하죠? 반대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만족감이 아니라 힘듦, 뭐 환멸, 이런 것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정답 5번이고요. 자, 원래 본문에 있었던 것은 disillusionment라는 단어였습니다. 참고로만 알아둘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30번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대망의 3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인데요. 자, 빈칸 문제들 어려워하지 말자고 했잖아. 빈칸이라고 해서 막 그렇게 무조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빈칸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진짜 어려운데 나머지는 그냥 다 풀만하기 때문에 막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세요. 자, 그러면 여기 빈칸이 여기 있어요. 빈칸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자, this logic vastly contributes to consumer 빈칸이에요. 자, 이러한 논리는요, 크게 기여한대요. 무엇으로서, 무엇에 기여라냐면, 소비자의 빈칸에 기여를 한답니다. 무엇을 함에 따라서, as the new very quickly becomes the old. 자, 새로운 것이 굉장히 빠르게 오래된 것이 되고, and loses its appeal. 자, 그 매력을 잃는데요. At an ever accelerating speed. 자, 그 언제보다도 빠른 속도로 매력을 잃어버림에 따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사실 뭐 중간에 있는 문장을 갑자기 읽었기 때문에 이 문장을 뭐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어떤 로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논리가 나와요. 근데 이 논리는요, 뭐에 기여를 하냐면은 소비자의 빈칸에 기여를 하더라라는 정도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근데 거기 뒤에 부연 설명으로 나온 것이 뭔가 새로운 것이 금방 매력을 잃고 오래된 것이 되어버린다 정도의 부연 설명이 나왔다 정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봤으니까 우리 처음부터 찬찬히 보면서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the logic of. Logic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부터 나오네요. 일단은 뭔가 어떤 논리에 대한 글인 거는 확실한 것 같죠? 자, 어떤 논리냐면, of constant change. 계속된 변화에 대한 논리입니다. 계속된 변화에 대한 논리는 seems to. 자, 뭐처럼 보이냐면, to be irreversible with the current economic system. 자, irreversible 하면은 reverse 하는 게 뒤집는 거잖아요. 그러면 reversible 하면은 뒤집을 수 있는 거고, irreversible 하면은 뭐야? 뒤집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쵸? 뒤집을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어디에서? Within the current economic systems. 자, 현재의 이 경제 시스템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일단은 constant change의 logic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뭔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변화. 계속된 변화 정도만 키워드로 챙겨가겠습니다. 계속된 변화. 자, 그런데요. 자, consumer capitalism. 소비자 자본주의라는 것은 employs fashion. 자, 유행을 as a justification for change. 무엇으로서 사용을 하냐면 변화에 대한 justification, 정당화로서 사용을 하고 또 and as a basic mechanism of it. 자, 기본적인 mechanism. 무엇에? 변화에. 자, 변화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사용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비자들이 새로운 걸 보면은 중독되게 만드는 거야. 그거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게 주어져 increases 증가시킨대요. 뭐를 the demand for change 변화에 대한 수요를 증가를 시켜요. 그래서 so the supply side of the system must follow. 자, 이 시스템의 공급 사이드가 따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must produce 생산되어야 합니다. Or at least 최소한 pretend to produce 자, 생산하는 척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A constant change 그리고 이 계속되는 변화는 not only in clothing 자 이렇게 옷에서만이 아니라 자 여기 not only A but also B죠. In every sphere of consumer activity 자 모든 측면 소비자 활동의 모든 측면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조금 힌트가 많이 나온 것 같아. 새로운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중독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 새로운 것이 중독되니까 이미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찾으려고 하겠지 사람들이. 그럼 이거 질렸으니까 또 새로운 거, 또 새로운 거, 또 새로운 거. 그러면 변화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고 뭔가 변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또 새로운 걸 생산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빈칸 문장이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러한 논리는 상당히 소비자 빈칸에 기여를 했어요. 왜? 어떻게? As a new 새로운 것이 굉장히 빠르게 old한 것이 되고 자 그리고 it's a pill 자 이 새로운 것의 매력을 잃어버립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키니진이 유행을 했어요. 근데 그 유행이 또 바로 통바지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것이 다시 구식의 것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시 통바지를 사려고 하고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스키니진은 매력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게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 나왔고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The principle of fashion 자 유행의 이 원칙이라는 것은 is to create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냐면 a constantly increasing velocity 자 무엇을 만들어낸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velocity 속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를 하려고? to make an object 자 어떠한 물체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become superfluous as quickly as possible 자 superfluous라고 하면은 불필요한 거야 남는 거야 불필요하게 만들어요. As quickly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빨리 유행을 바꿔가지고 이전 거는 나한테 필요없는 물건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so as to move on to a new one.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거의 이해되는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유행이 계속 빨리 바뀌게 만듦으로써 소비자가 이전 것에 지루함을 느끼고 바로 다음 것을 소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행이고 논리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it creates a new, 자 이것은 새롭고 ultimate artificial need of late modernity. 자, 궁극적인 artificial need를 만들어낸대요. 인공적인,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무엇에 있어서? of late modernity. 자, 바로 이 늦은 현대성에 있어서. 라고 하는 거고 자 그건 무슨 말이냐 The need for constant change itself 자 지속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같은 말 반복이고요 자 그래서 The new things 새로운 것은 are meant to 자 be meant to 라고 하면은 이것도 알아?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도록 되어 있다 To enable 뭐를 하기 위해서 enable the sale of new ones. 새로운 것의 판매를 촉진시키려면, 새로운 게 또 팔리게 하려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more 해야 된다. more 해야 된다. 여기 결정적인 힌트 단어가 사실 나왔습니다. 뭐요? 우리를 지루하게 해야 합니다. 라는 거죠. 계속된 변화를 해서 이전 것에 대해서 지루함을 느끼게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러직은요. 기여합니다. 소비자의 빈칸에 기여합니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것이 굉장히 빨리 올드한 것이 되고 매력을 잃어버린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 전체적인 주제를 생각하면 됩니다. 소비자의

로열티라고 하면은 충성도 아니죠. 2번 소비자의 고립 아니죠. 소비자의 boredom 이거 어때요? 소비자의 지루함을 만들어냅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소비자의 혁신, 소비자의 만족 이런 거랑도 다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구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빈칸인데 별로 안 어렵죠? 주제 찾기랑 크게 다를 게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번에도 빈칸인데, 자, 빈칸 이번에는 imagine으로 시작을 합니다. 와, imagine 이거 뭐의 시그널이에요? 예시의 시그널이죠. 그래서 뭐 for example, for instance, imagine to illustrate 이런 거 나오면은 아, 감사합니다 해야 돼. 왜냐면 자, 여기 이제 예시를 쫙줄 거고 이 예시를 잘 정리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게 곧 주제이자 빈칸에 들어갈 정답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거는 대놓고 처음에 나 예시로 시작합니다라고 하면서 imagine을 주고 있어요. 자, 어떤 예시가 나오는지 한번 볼 거고요. 자, 빈칸의 위치도 한번 보고 갑시다. 빈칸 맨 뒤에 있습니다. 자, by 빈칸, you create an environment. 당신은 빈칸을 함으로써 환경을 만들어냅니다라고 해. 근데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where your colleagues will feel supported. 당신의 동료가 지원을 받는다라고 느끼고요. and motivated to find the solution collaboratively. 자, 어떻게 하냐면 솔루션을 collaboratively 협동을 해가지고 찾아내려고 동기를 부여받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통해서 뒤에 내용을 보면 당신의 동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죠? 동료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supported 내가 지원을 받는다라고 느끼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기를 부여받기도 하는. 그러니까 동료가 행복한, 그리고 협조적인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해피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우리는 찾으면 되겠습니다. 뭐를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그치, 그치. 자, 그러면 봅시다. 자, imagine one of your colleagues tends to leave their work to the last minute.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너의 동료 중에 하나가 tends to 뭐를 하는 경향이 있냐면 leave their work 그들의 일을요 어떻게 두냐면 to the last minute 완전 마지막 순간까지 미뤘다가 하는 그런 동료가 있어요. 자, 그러면 which causes you stress 그것이요 당신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causes you stress 당신에게 뭐를 줘요? 스트레스를 줘요. Because, 왜냐면은요, it doesn't leave you enough time. 그렇게 하면 당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 안 줘? 안 준다고.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To get your portion of the work done. 뭐를 할 시간? To get your portion of the work. 자, 일이 있는데 내 몫이 있을 거 아니야. portion 하면 내 몫이죠. 내 몫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 친구가 빨리 나한테 줘야지 내가 내 일을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저 친구가 진짜 마지막까지 미뤘다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해됐죠? 이러한 상황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너라면 어떻게 할것 같아? 자, 여기서 보면은 It's tempting to approach them. 자, 뭐 어떻게 유혹이 생기냐면요. Approach them. 자, 그것들에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접근을 해요. With A me versus you mindset.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냐면, me versus you mindset. 나대 너. 야, 너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맞아? 네가 맞아? 자,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 동료한테 가서.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과로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you and your work style are the problem. 자, 너. 그리고 네 워크 스타일. 그게 진짜 문제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기가 좋다고요. 자, 그런데 but this is likely to lead to accusations and defensiveness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어떨 가능성이 있냐면요. 이어질 수 있어요. 무엇으로? accusations. 자, 뭔가 비난하고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defensiveness. 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난 어떻게 돼? 자동적으로 방어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냥 비난, 방어
이런 걸로만 이어질 수 있지 실질적으로 뭔가 생산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지금 상황이 있는데, 자, 동료가 어떻게 해요? 일을 미뤄요. 동료가 일을 미루면은 me versus you. 너 대 나.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기가 쉽고, 그러면은 결국 비난, 방어, 이런 싸움만 일어나기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instead 나왔다. instead, 대신에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안이 나올 것 같죠? 자, 뭐라고 하냐면, instead, 대신에 think about the situation. 자, 상황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명령문으로 나왔어요. As us versus work deadlines.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 너 대 나가 아니라 우리 대 work deadlines. 자, 마감일이라고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자,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us versus deadline. 마감. 마감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계속 명령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begin the conversation. 자, 대화를 시작을 하세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by expressing your shared goal of delivering high quality work on time. 자, 당신의 shared goal, 이 공유된 목표, 너랑 나랑 이 공유된 목표를 표현하는 거야. 근데 그 공유된 목표가 무엇이냐면 of delivering high quality work on time. 자, 높은 수준의 work, 이런 작업을 on time, on time이 중요하죠. 시간 안에 맞추어야 하는 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표현하라 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시작을 하라고요. 자,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게 뭐지? 일주일 후까지 이 작업을 완벽하게 해서 넘기는 거. 이런 식으로 그걸 표현을 하라고요. 자, 그 다음에 acknowledge. acknowledge 하면 뭐예요? 인정하다라는 뜻이잖아. 자, 인정하래요. 뭐를요? The challenges your colleague may be facing. 자, challenge, 도전, 어려움. 근데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냐면은 your colleague may be facing. 당신의 동료가 마주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동료는 동료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인정을 해주라고요. 아, 그것도 못해가 아니라 아, 그래서 힘들구나 라는 걸 알아주시고 and offer support. 자, 그리고 in overcoming them.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뭐를 해라? 도움을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you might say,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I've noticed that.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알아챘어. 뭐를 알아챘냐면 that we have different work styles. 아이고, 너랑 나랑 워크 스타일이 좀 다르다는 걸 알아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you do things right before the deadline. 당신은 바로 직전에 하는 게 편하죠? 그걸 선호하고요. Where? 근데 I like to do things ahead of time. 나는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냐면은 ahead of time. 좀 일찍 시간을 여유롭게 두고 하는 것을 좋아해. 라고 또 대놓고 터놓고 이야기를 하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I want us to work together. 자, 그래서 나는 무엇을 원하냐면 to work together. 나는 함께 일하고 싶어. 너와 내가 협동했으면 좋겠어. 뭐를 하기 위해서? To find the solution.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근데 그 솔루션은 어떤 솔루션이냐면 that ensures. 보장하는 거야. 무엇을? Our project stay on track. 자, stay on track 하면은 제대로 굴러가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프로젝트가 제대로 굴러가는 것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솔루션을 너랑 나랑 함께 찾았으면 좋겠어. 라고 협조적으로 이야기를 하라. 싸우지 말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what obstacles are you facing? 자, 어떠한 obstacles, 장애물들을 are you facing? 당신이 마주하고 있니? 그리고 how can I support you in addressing them? 자, address라고 하면 여기서 다루다, 해결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주소 아니야? 자,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당신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빈칸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함으로써 이것을 함으로써 당신은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환경을 만들 수 있냐면 이 colleague가 feel supported, 지원을 받는다고 느끼고 또 자 이렇게

솔루션을 함께 찾는데 동기를 부여받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함으로써 이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함으로써? 뭔가 공동의 것을 강조하고 도움의 손길을 주고 너랑 나랑 싸우자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을 표현함으로써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거를 표현하는 선택지가 무엇인지를 1, 2, 3, 4, 5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5번부터 한번 봅시다. The limiting the conversation to key factor data and errors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The limiting, 제한하래요. 뭐를? Conversation, 대화를 key, 중요한 사실적인 데이터와 오류로 제한을 하래요. 그러니까 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딱 중요한 것만 얘기해. 이거 아니잖아요. 5번 틀렸고요. 4번, emphasizing the organizational rules and procedures 라고 합니다. 자, 이런 조직적인 규칙, 그리고 procedures, 절차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절차와 규칙을 강조하라 또 아닐 거고요. 3번, outlining your expectations and difficulties clearly. 당신이 가진 기대와 어려움을 명확하게 outline, 그러니까 써보세요. 아니면 요약해보세요. 이렇게 틀을 줘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동료의 어려움을 공감하라고 했지, 내가 가진 그런 거를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자, 2번 볼게요. Providing important updates at regular intervals 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업데이트를 regular intervals 라고 하면은, 뭐야? 정기적인 간격으로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자, 이 중요한 업데이트를 제공하세요. 새로운 정보를 제대로 주세요. 주기에 맞게 주세요. 아니죠? 2번도 틀렸어요. 자, 그럼 1번 볼게요. Approaching the issue. 자, 문제에 접근을 하는데 as a shared challenge. 무엇으로써? 아, 여기가 포인트다. 뭐요? Shared challenge. 공유된 도전으로써 이슈에 접근하는 것. 아, 이거 우리 같이 하는 거잖아. 라고 접근하는 것. 정답 1번. 그렇죠. 잘 풀었어요? 오케이. 정답 1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다음이 바로 영자 시크릿 픽 타임입니다. 자, 빈칸 문제에서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은 도움이 되는 게 방금 푼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같아요? 예시. 예시가 있으면 진짜 아 이거 짱이다. 아 이거 나 풀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imagine이라던가 방금 나왔던 imagine 아니면 뭐 for example. For example이랑 비슷한 for instance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To illustrate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니더라도 갑자기 구체적인 지명이나 사람 이름이나 어떤 명사가 나왔을 때 이거 예시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 예시가 나왔을 때는 그 예시의 내용을 잘 읽고 예시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건지를 알고 그 예시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이 되거든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최고인 게 빈칸 뒤에 빈칸이 이렇게 있고 빈칸 바로 뒤에 예시가 따라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우리는 그냥 알려준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예시의 내용을 정리하면 돼.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2026학년도 9월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거 볼게요. 자, 빈칸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빈칸 뒤에 for example 하면서 이게 딱 나왔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여기에 두 개의 대안이 있었더라면 A랑 B가 있었더라면 어떤 에이전트는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고 다른 것은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고 예시가 쭉 나와요. 그 내용을 이해해서 정리하면 빈칸에 들어갈 정답이 딱 나온다라고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거 하나만 나온 것도 아니에요. 자, 이거 볼까요? 2024년 9월에 출제됐던 것인데요. 자, 바로 봐봐. 태그는 빈칸하지 않습니다. 태그는 여기서 그 해시태그 할 때 그 태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빈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it matters who is doing what, 누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고 근데 tags don't capture this. 태그는 이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뭐가 보여? For example. 그치? For example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tagging a picture of a cat in the street with the object categories cat, street, trash can, and fish bones. 볼게요.

자, picture of a cat. 자, 캣의 사진을 태그를 해요. 어떻게? In the street with the object categories. 자, 캣, 스트릿에 있는 캣인데, 자, 어떠한 카테고리로 연결을 시키냐면, 고양이, street, 쓰레기통, fish bones, 이렇게 태그를 시키는 것은 중요한 정보를 빼먹습니다. 무엇을? 캣이 피시본을 꺼내고 있다는 걸 열린 쓰레기통에서, 거리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명사로만 표현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빼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예시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는 게 바로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볼 33번 문제도 똑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면요. 빈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나, 뭐가 보여? For example. 바로 뒤에 이렇게 예시가 있어요. 그러면 아, thank you.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잘 보면 된다? 이 뒤에 내용을 잘 보면 된다. 이 뒤에 예시를 잘 정리하면 여기 들어갈 내용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진짜 고마운 게 사실 앞에서도 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힌트를 한번 줬고 그 다음에 뒤에서 예시로 힌트를 한번 더 주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힌트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두 개나 힌트가 있다. 자, 첫 번째. 자, research shows that. 자, 연구는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해. 뭐를 보여주었냐면, having constraints results in more creative products. 자, 뭐를 가지는 게? constraint라고 하면은 제약이죠. 제약을 가지는 것이 results in 어떠한 결과를 내냐면, more creative products. 더 생산적인 결과를 낳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대요. No matter what,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What kind of creative work one is pursuing? 어떤 종류의 창의적인 작업을 추구하는지와 상관없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이거 아까 내가 조스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잖아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연구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제약이 있다. 뭔가 자유롭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제약이 있어요. 그러면 result in 어떠한 결과가 이어지냐면 more creative work 더 창의적인 결과가 이어진다 라는 것을 연구가 밝혀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when constraints introduce something unexpected 자 이 constraints라는 것이 제약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오면 something unexpected 자,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오면 자, 그게 뭔데? 예를 들어서 to write a few lines for a birthday card. 자, birthday card를 쓰래요. birthday card. 자, 생일 카드를 쓰는데 그 containing the word carrot. 당근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birthday card를 써봐라. 이런 식으로 뭔가 예측하지 못한 제약을 추가를 하는 거야. 자, 생일 축하해. 당근 많이 먹어라. 이상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이런 제약을 넣으면 they push us. 그들은 이러한 제약들은 push us. 우리를 밀어 넣어요. 어디로 밀어 넣냐면 original ideas. 어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밀어 넣습니다. original이라는 단어 꼭 알아야 돼요. 뭐요? original? 창의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왜냐하면 obvious ideas do not fit the bill. 자, fit the bill 하면은 조건에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아이디어, 생일 축하해, 좋은 하루 보내라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명백하게 쓰는 것은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제약이 있으면 창의적인 게 오히려 올라간다. 오리지널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초반부에 등장을 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When we create without constraints. 자, 여기 볼게요. 우리가 create 해요. 만들어요. 뭐를요? Without constraints. 뭐를? 제약이 없이. 제약이 없어. 자유롭게 내 맘대로 막 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자, 그러면 it turns out that. 자,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빈칸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일단은 뒤에 예시 읽기 전에 내가 힌트 하나 있다고 했잖아. 힌트 뭔지 눈치챘어? 앞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었고 뒤에는 on the other hand. 자, 얘가 중요한 거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라는 말과 함께 제약이 없을 때의 상황이 등장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제약이 있다. 제약이 있으면 창의적이야. 그러면 만약에 제약이 없어. 제약이 없어. 그러면

빈칸합니다라는 거잖아.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사실 뭐겠어? 별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와야지 논리적이겠죠. 이게 첫 번째 힌트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굳히기 들어가는 거야. If we are drawing an alien, for example. 자, 또 뭐가 나왔어? 예시가 나왔어. 자, 그러면 예시가 어떤 건지 볼게요. 이번에는 에일리언을 그리래. 에일리언. 외계인이잖아요. 외계인을 그려라 라고 하잖아? 그러면 most of us. 우리들 중 대부분은 automatically think of creatures. 자, 자동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요. 어떤 걸 생각을 하냐면 creatures. 자, 어떤 생명체인데 with arms, legs, trunks and heads. 자, 팔, 다리, 그리고 몸통, 그리고 머리가 있는 생명체를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그 외계인 할때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 있죠? 약간 ET처럼 생긴 걔네들. 자, 그래서 perhaps their eyes are bigger. 아마도 그들의 눈은 더클 거고. 그 외계인 보면 뭐 눈이 이따만하잖아요. 그리고 they do not have five fingers. 손가락이 다섯 개가 아닐 거예요. 막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두 개. 막 이럴 거라고요. 그리고 but they tend to be rather human-like. 그렇지만 그것들은 어떠한 경향이 있냐면요. 그래도 꽤 human-like. 인간같이 생긴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생긴 막 외계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눈 되게 크고 이렇게 몸통 이렇게 있고 막 손가락 있고 한 애들. 자, 그러면 그래도 사람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now imagine 이번에는 어떤 상황을 줬냐면 자, 다시 상상을 해볼게요. Being asked to draw an alien. 자, 어떠한 에일리언을 그리라고 마찬가지로 요청을 했는데 자, with no bodily means of locomotion이라고 해요. 자, locomotion 하면 이동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bodily means, 그러니까 신체적인 이동 수단이 없는 그러한 에일리언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에일리언인데 신체가 움직일 수 없는 신체로 이동을 못하는 그런 에일리언? 그러면 만약에 이런 제약을 줬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자, some of us would come up with a creature. 자, 우리들 중 일부분은 come up with, 생각해낼 것입니다. 뭐를? A creature. 어떤 생명체를. 자, 근데 어떤 생명체냐면은, 자, who float through their environment. 자, float 하면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자, 둥둥둥둥 이렇게 막 표류하고 떠다니는 그러한 생명체를 생각해낼 것입니다. 자, 이런 뻔한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을 생각해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some of us, 자, 우리들 중 일부는 그렇게 생각을 할 건데 또 some, 어떤 이들을 would, 어떻게 할 거냐면 create, 만들어낼 것입니다. 뭐를요? Technology enabled form of transportation for our alien입니다. 자, 기술을 만들어내는, 기술로서 가능한 form of transportation, 자, 어떤 교통수단의 형태를 만들 거예요. for our alien, 자, 그 외계인을 위해서. 그 외계인이 뭐못 움직이니까 외계인이 탈수 있는 교통수단 같은 거를 생각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and still 또 여전히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would come up with 자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an entirely novel 자 완전히 새로워요. 완전히 새로워요. 그리고 unexpected 완전 생각을 해보지 못한 conception of an alien life. 자, 어떤 외계인 생명체의 개념을 또 생각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껏 아무도 생각 못한 그러한 형태, 외계인이라는 것의 생명체를 또 떠올릴 수도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예시가 나왔어요. 이 예시가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일리언을 그냥 그려라라고 하면은 뻔한 게 나오지만, 에일리언을 그릴 때, 제약을 줬더니, 이런 걸 하지 마, 이런 걸 해봐 라고 제약을 줬더니 오히려 훨씬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등장을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자, 이 문제 진짜 땡큐인 게 마지막 문장에서 또 엄청난 힌트를 준답니다. 볼게요. A constraint that forces us into unfamiliar territory. 자, 제약은 제약인데 이 문장 꼼꼼하게 해석할게요. 제약은 제약인데 어떤 제약이냐면 that forces us, 우리를 강요하는 거야. 밀어넣는 거야. 어디로 밀어넣냐면 into unfamiliar territory. 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영역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거야.

없는 그러한 제약. 그러한 제약은 unlocks. 자, lock 하면 잠그는 거고 unlock 하면 뭐예요? 여는 거죠. 그렇죠? 열어요. 뭐를? greater creativity. 더 큰 창의성을 엽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문장에서 제대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해줬네요. 자, 뭐요? 제약이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우리를 unfamiliar territory, 제약이라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unfamiliar한 것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것인데, 자, 그것은 어떻게 된다? greater creativity, 또다시 같은 말 나왔죠? 더 큰 창의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봅시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문장 이렇게 생겼었어요. When we create without constraint. 자, 우리가 constraint가 없는 상황이라면,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만들면 반면에 빈칸합니다 라는 말이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 우리 주관식으로도 거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힌트가 많다면. 자, 뭐예요? 여기서는 창의적이지 않다. 창의적이지 않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뭔가 그냥 익숙한 것, 오리지널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내용이 오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지 선택지 5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we are likely to overlook readily available technologies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likely to, 뭐를 할 가능성이 높냐면 overlook한대요. overlook하면 뭐야? 이렇게 넘어서 본다는 건 똑바로 보는 게 아니라 간과한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간과할 가능성이 높대요. 뭐를? 쉽게, readily available, 이용 가능한 기술을요. 쉽게 이용 가능한 기술을 우리가 똑바로 안 보고 간과한다?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5번 아닙니다. 자, 4번 볼게요. The point is, 자, 중요한 점은 to produce work. 자, 어떠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that has clear direction. 자, 명확한 지시사항이 있는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명확한 지시랑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키워드 자체가 핀트가 나갔습니다. 자, 3번을 볼게요. The infinite possibilities usually make us lose focus. 자, infinite라고 하면은 무한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lose focus하게 만든대요.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대요. 자, 가능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집중을 못한다? 그거랑도 상관이 없어 보이죠? 3번 아닙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it is easy to confuse complexity with diversity 라고 해요. 자, confuse 하면 무슨 뜻이야? 혼란, 헷갈린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complexity 하면은 복잡한 것이고 diversity라고 하면 다양한 것이잖아요. 복잡성과 다양성을 헷갈리는 것, 혼동하는 것이 쉽다라고 하는데 웬 다양성, 복잡성, 이것도 키워드가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자, 그럼 정답 1번인가 볼게요. Our tendency is to rely on what is familiar 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tendency, 우리의 경향은 무엇이냐면은 의존하는 거예요. 무엇에? What is familiar. 자, 익숙한 것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경향성입니다. 익숙하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창의적이지 않은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냥 뻔한 것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경향이다 라고 하시면 딱 맞겠네요.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따라왔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영자스 퀵퀘이즈 마지막으로 풀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오늘 단어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 unlock입니다. 자, lock의 반대말이겠죠. 자, 이거 동사로 쓰이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빈칸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는데, 자, 빈칸 문제들이 주로 어떤 것을 이용하면 잘 풀렸어요? 예시, 그죠? 예시를 이용하면 잘 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imagine이라던가 for example, for instance, to illustrate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아, 이거 예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예시가 주절주절 나왔을 때 그것을 잘 이해하면 그걸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표현을 하면 그게 바로 빈칸에 들어갈 말이구나라는 걸 이해하셨다면 오늘 배울 거 다 배우셨습니다. 자, 복습 잘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문제 좀 이어서 빈칸이랑 순서 삽입 때 풀어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물리학도 장희수입니다. 자, 이제 2강이고요. 2강에서는 우리 평면상의 등가속도 운동 공부할 겁니다. 1강 복습 잘 하셨나요? 선생님이 이제 물리를 여러분보다 좀 오래 먼저 해봤더니 물리라는 과목이 자꾸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한 번 딱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 얻겠다. 이건 사실 욕심이지. 사실 욕심을 부리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욕심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싶고 의욕도 생기니까. 그런데 욕심에 걸맞는 여러분의 좀 학습법이라든가 공부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다익선 이런 말 알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한 번 본 친구보다 두 번 보면, 세 번 보면, 네 번 보면 그렇게 많이 볼수록 좋지만 어떤 시간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따라서 한 번 공부할 때 아주 집중하고 밀도 있게 공부를 해서 공부하는 시간 내내 여러분의 점수로 연결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지켜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평면상의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이제 물원에서 우리가 보통 등가속도 운동 배웠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냐면 평면상이라는 말이죠. 평면상. 평면상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차원적인 운동이에요. X방향, Y방향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물원에서 공부했던 건 그냥 한 방향인 거야.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간다?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오른쪽 가다가 왼쪽으로 간다. 여러분 이것도 직선상에서 운동이에요. 오른쪽을 플러스를 한다면 왼쪽 마이너스니까 어차피 직선상에서의 운동이 되는 거야. 그지? 이것도 직선상 운동, 이것도 직선상의 운동. 아니면 뭐 우리가 정말 많이 어려워하는 빗면에서도 이렇게 내려간다. 이것도 직선상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던졌다? 그랬더니 꼭대기에서 정지한 다음에 내려온다? 이것도 여러분 직선상입니다. 이렇게 직선상에서의 물체의 운동을 다루는 것이 물원이라면 이렇게 평면상, 축이 하나 더 있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평면상이 훨씬 더 많지 직선상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물원은 여기까지만, 물투는 축이 하나 더 증가하니까, 붙게 되니까 조금 물원보다 복잡하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고 이것도 시험에 나오게 되면 상당히 많이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을 저랑 같이 하나씩 한번 준비를 해보자고요. 자, 일단 좀 물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하고 갈게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 등가속도 직선 운동식을 공부한 게 아마 1년 전일걸? 그죠? 물원에서 3월달 이때 막 공부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공식 암기를 꼭 하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뭐야 외우지 않고 시험 봐? 안 되죠. 물리학 2를 시험 보려고 준비한다면 이 공식 3개는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물원에서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할게요. 첫 번째 식 V는 V0 플러스 AT입니다. V는 나중 속도, 처음 속도, 가속도, 시간. 이건 이제 가속도의 정의로부터 만들 수 있겠죠? 가속도라는 것은 어떤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이렇게 식으로 만든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2번 식은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막 따라하는 친구도 있지만 지금, 저 본 적은 있는데 어물어물 하는 친구도 있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조금 여러분에게 체크해 주고 싶은 요 S는 뭐예요? 이동거리 아닙니다. 여러분, 이동거리 아니고 이걸 우리는 물투에서는 변이라고 기억해야 돼요. 변이. 위치의 변화량. 그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마지막 3번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 이렇게 쓴다라는 것입니다. 가속도, 변이, 나중속도, 처음속도 이렇게 쭉 세 가지. 이 공식은 중간고사에서 아마 저 부분을 가지고 아주 심플한 시험 문제를 내는 그런 학교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뭐 좀 쉬운 문제들 많이 여러 차례 하나, 둘, 세 개 공식이니까 그 세 개 공식을 다 쓸 수 있는 식을 내는 학교도 있을 테니까 잘 좀 외워두고. 자,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사실은 위에 있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식보다
조금 더 자주 쓰고 편리하고 문제 풀때 도움되는 그 식을 활용하겠습니다. 어떻게? S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이겁니다. 이 식은 어떨 때 쓰느냐? 어떤 물체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 라고 하면 쓸수 있어요. 그때만 쓰는 거야. 물론, 등속도 운동할 때는 S는 VT라고 해서 이건 평균 속도고 이건 그냥 속도잖아요. 그죠? 이건 평균 속도라는 거.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2분의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한 거잖아. 이게 바로 이제 평균이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시간을 곱하는 요식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선생님 저거 물원에서 배웠는데요. 맞아요. 물원에서 배웠던 이 부분을 물투에서는 진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능특강 문제도 이제 풀고 정리하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활용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물체가 처음에 10m per sec로 가면서 정지할 때까지, 정지니까 속도가 0이 되겠지? 정지할 때까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여기 가는데 1초 걸렸다라고 하면 요거 변이 크기. 지금은 방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변이의 크기나 이동거리나 어차피 같은 값을 갖겠죠? 요 얼마냐라는 거죠. 뭐 요거를 S라고 한번 해봅시다. S. 그럼 저 S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 했으니까 평균. 요거랑 요거랑 더해요. 10이네? 그 다음에 나누기 2예요. 5죠, 그죠? 그 다음에 1초 곱합니다. 얼마? 5m. 아, 요거 5m구나.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물론, 여기 있는 거 요걸로 풀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걸로 풀수 있지만, 이런 문제를 풀 때, 여기 있는 식보다 오히려 요렇게 평균 속도가 들어있는 그런 변이식을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꼭 강조를 해드립니다. 요것도 중요한 식이니까 잘 외워두시고, 요거는 문제 속에서 활용할 때좀더 손쉽게 시간을 단축하거나 문제를 좀 쉽게 풀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별 3개 달아드리겠습니다. 잘좀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다음 핵심 정리 갑시다. 이번에는. 자, 물 1에도 나오지만 물 2에서는 좀더 본격적으로 삼각함수를 이용한 빗면에서의 물체 운동을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세타예요. 기울기 세타고요. 마찰 없어요. 마찰 없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를 딱 잡고 있다가 놨어요.

그러면 쭉 내려갑니다. 마찰이 없으니까. 그때 여러분,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개 써놨는데, 힘을 두 개만 골라봅시다. 두 개만. 여기서 두 개만. 첫 번째. 당연히 질량 있으니까 중력 있겠지. 지구가 당기는 힘, 중력 하나. 그리고 크기는 mg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바로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바로 수직항력입니다.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수직항력이고, 오, 여기는 수직항력을 눕혀쓴 N이라고 해놨구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면 여러분 똑바로 세워쓴 N은 힘의 단위인 뉴턴이에요. 이 뉴턴이라고 쓰고, 지금처럼 이렇게 기울여 쓴 N은 수직항력이라는 물리량입니다.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그걸 우리 수직항력에 부르고 여기다 N이라고 쓴 거예요. 지금 이 물체는 빗면에서 두 개의 힘을 받는데 하나는 중력과 하나는 수직항력입니다. 그들을 한번 합성해 볼게요. 합성하면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됩니다. 바로 요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야. 아, 빗면에 질량이 m인 물체를 두게 되면, 마찰은 빗면에 물체를 두게 되면 바로 요 크기의 힘이 이 물체를 움직이는 알짜 힘이구나라는 거고요. 자, 이때 여기가 세타예요. 여기 세타입니다. 그럼 여기가 세타면 예를 들면 요거는 지금 수직이니까 여기를 뭐 별이라 할까? 그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여기가 세타니까 엇가. 요게 바로 세타가 되겠지. 그러면 이게 mg니까 mg에 요거 뭐예요? 그치? mg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게 바로 mg의 사인 세타인데 이거랑 이거랑은 길이가 같으니 바로 요것도 mg 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쓴다. 아 그러면 이 아래쪽으로 있는 mg를 세타의 빗면에서 빗면과 나란한 방향과 빗면의 수직한 방향의 힘으로 벡터를 분해할 수 있고 그 각각의 벡터 분해한 요소는 mg 사인 세타와 mg 코사인 세타구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직항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쪽에 있는 수직항력과 이쪽에 있는 mg 코사인 세타는 방향이 반대면서 크기가 같아서 이 방향, 이 방향으로 빗면의 수직한 방향으로는 알짜 힘이 0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수직항력 N의 크기는 mg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거죠. 왜? 만약에 N이 커봐. 그러면 이 물체는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부 여기 면에서부터 떠요. 왜? 이쪽이 더 크니까. 이거보다 더 크다면. 만약에 이게 더 커요. 이게 더 크면 빗면을 내려가지 않아요. 이렇게 빗면을 파고들겠죠. 따라서 요거랑 요거랑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기 때문에 빗면 위에서만 움직이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아, 결국에는 이 물체를 움직이는 진짜 알짜 힘의 크기는 mg 사인 세타가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F는 뭐예요? ma. F는 ma니까, 가속도가 바로 요거구나. g 사인 세타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는 그런 부분들 빗면에서 물투에서는 저 빗면에 대한 내용들이 좀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이다라는 걸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 개념 갑시다. 사실 물투에 나오는 평면상에서의 등가속도 운동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과 내용이거든요. 일단 여러분 보세요. 평면에서의 등가속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럼 평면은 뭘까? 평면은 종류 두 개예요. 자, 하나는 XY 평면이 있어요. XY 평면은 그냥 우리 학교 운동장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옥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운동장을 바라보는 거야. 운동장을 바라보면 운동장이 판판한 평면이죠. 그죠? 거기다가 누가 하나 X라고 쫙 선을 긋고, 누가 하나 Y라고 쫙 선을 긋으면 바로 이 운동장입니다. 근데 운동장인데,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물체를 이렇게 뿅 던졌더니,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러면 왜 그렇지? 라는 걸 우리가 하나씩 찾아 나가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바로

평면 중에 XY 평면입니다. 바로 운동장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또 하나는 수평면이 있는 평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포물선 운동 중에서도 이것도 어차피 포물선이긴 하지만 중력장 포물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거든요. 중력장 포물선 문제에서는 바로 이렇게 써 있는 요 수평면이라는 용어를 조심하면 됩니다. 쉬워요. 자, 수평면이 있다. 어떤 물체를 이렇게 던졌다. 그랬더니 이 물체가 이렇게 움직였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위에 있는 그 물체의 궤적과 아래에 있는 궤적을 비슷하게 그리려고 했는데, 얘도 이렇게 가죠, 그죠? 얘도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건 XY 평면인 거야. 여기 있는 건 수평면이 있으니까 중력을 받는 곳인 거야. 중력을 받는 곳은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기는 다음 시간부터 공부할 거지만, 위에 있는 곳과 차이점은 여기도 중력, 여기도 중력, 여기도 중력, 여기도 중력, 여기도 중력을 받는 거죠. 좀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XY 평면, 특히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체를 처음에 이렇게 던졌어요. 이거 지금 처음 던진 게 요거거든, 요거. 처음에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이렇게 던졌는데 1초 뒤에 여기 와 있대. 여기 이제 여기 시작 0, 1초, 2초, 3초, 4초는 안 나와 있으니까 3초까지만.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이걸 다음과 같이 X 방향의 운동과 Y 방향의 운동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물투는요, 직선이 아닌 평면상에서의 운동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의 운동을 X 방향과 Y 방향으로 나누게 되면, 자, Y를 먼저 볼까? Y가 좀 쉽다. 왜? 여기부터 여기 와 있어요. Y로 여러분 몇칸 갔어요? 두칸 갔죠. 우리 한 칸을 1m라 한다면 2m 갔다라고 할수 있겠죠. 1초부터 2초까지입니다. 1초부터 2초까지 Y 방향으로만 두칸 갔습니다. 맞죠? 2초부터 3초입니다. Y 방향으로 두칸 갔습니다. 결국에는 0초, 1초, 2초, 3초, 1초씩 지날 때마다 Y 방향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잖아. 얼마씩? 2m씩. 2m씩. 2m씩. 1초에. 아, 결국에는 첫 번째 Y 방향 운동은 2m per sec의 무슨 운동이다? 등속도 운동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 좋아요. 등속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변하면 안 돼. 처음에 2m면 그 다음도 2m, 2m, 2m, 2m 이렇게 가겠죠, 그죠? 선생님, 모든 물체는 Y방향이 등속도 운동인가요? 아니죠. 이 문제의 상황에서만. 우리 또 이제 뒤에 문제를 풀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주는 문제 좀 손쉽게 그 다음에 Y 방향도 등속도가 아닌 경우도 문제가 나옵니다. 하지만 천천히 접근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 상황과 그림을 해석하는 부분을 한번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이번에는 X 방향 봅시다. 자, X 방향은 처음에 0부터 1초까지 요거 2m네요, 그죠? 2m. 이렇게. 그 다음에 1초부터 2초까지는 하나, 둘, 셋, 넷, 오, 네 칸이네. 요거 4m네. 이렇게. 그 다음에 2부터 3초까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m네. 이렇게. 그러면 2m에서 4m에서 6m로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가 이렇게, 이렇게 넓어진다는 얘기는 등속도는 아니란 얘기지. 맞죠? 근데 제목 보세요. 무슨 운동이래? 등가속도 운동이래. 아, 그러면 Y 방향이 등속도 운동이어서 가속도가 전혀 없는 거라면, 아, X 방향은 여기가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겠구나. 라는 건데, 조심할 거. X 방향은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가니까

직선이 아닌데요. 그건 X방향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Y방향의 등속도 운동이 결합한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3학년 올라와서 제일 많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원 배울 때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도 그냥 직선 빼고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썼지만 물투염은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구분해야 된다고요. 왜? 지금 구분 안 하면 혼동돼. 여기는 직선 운동이고요. 여기는 건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X방향만 보면 0초 때 여기 있고요. 1초 때 여기 있던 거야. 2초 때는 여기 있던 거지. 3초 때는 여기 있던 거야. Y방향으로는 0초 때 여기 있고, 1초 때 여기 있고, 2초 때 여기 있고, 3초 때 여기 있던 거야. 그 둘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 합쳐진 경로가 이렇게 폼을 써 누르다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아, Y방향의 등속도 운동과 X방향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합쳐진 진짜 이물체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투에서는 직선을 넣은 경우와 뺀 경우를 잘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욕심이고요. 그래야지 물투 개념이 확실하게 선다라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서 Y방향은 등속도 운동의 요 등속도 운동이 얼마짜리인지 1초에 2m씩이니까 2m per sec라고 확실하게 구했잖아요. 그죠? 근데 X방향의 등가속도 직선운동인데 오 이거 가속도 한번 구해보고 싶어. 가속도 한번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백이 필요하므로 아래쪽에 좀 지우고요. 자, 이렇게 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좀 빨리 쉽게 푸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자, 먼저 한번 개념부터 잡아볼게요. 오, 여기 보니까 지금 1초간 구간 거리가 2m, 4m, 6m네. 아, 그러면 구간 거리가 2m, 4m, 6m구나. 라는 것이고 단위 m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초 걸렸지? 1초. 1초, 1초. 구간의 시간이 1초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 뭘쓸수 있냐면 구간 속력을 구할 수 있고 속력은 미터 퍼 세크니까 지금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다행히 여기는 어렵지 않게 1초씩이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2를 1로 나눠봐. 그래도 2가 되죠. 여기도 4가 되고요. 여기도 6이 되고요. 그렇게 똑같이 쓰는 거 아닙니다. 시간에 따라서 뭐 0.1초가 될수 있고 어떤 경우에 0.2초가 될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1초씩이니까 좀 수월하게 그냥 바로 1로 나누나 마나니까 2, 4, 6 이렇게 써놓은 것뿐이야. 자, 그 다음은 뭐예요? 구간 속력의 차이를 구해야 합니다. 왜? 지금 우리는 가속도를 구할 거거든요.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거든. 그래서 요거 델타 V를 구해야 될거 아닙니까? 델타 V는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뺍니다.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뺍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만약에 처음이 이거고, 이거고, 이거면 이렇게 빼면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빼면 얼마?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다행히 뒤가 크기 때문에 4 빼기 2, 2. 6 빼기 4, 2 나온 거지만 이런 식으로 작아지면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델타 V예요. 여러분, 델타 V는 속력에서 속력 뺀 거니까 당연히 미터 퍼 세크 단위를 가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가속도를 구할 겁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델타 V를 시간으로 나눠주는 건데 그러면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오고 이때는 시간이 다행히 몇 초니까? 1초씩이니까 여기도 2가 나오고요. 여기도 2가 나와서 아, X방향의 가속도는 플러스 X방향으로 2m per sec 제곱의 가속도의 크기를 갖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걸 구해낼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지금처럼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 직선 운동하게 되면 여기 있는 요 위에 구간 거리부터가 간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세팅을 해 놓으면 시험에 나오는 등가속도 운동 관련된 포물선의 경우도 상당히 수월하게 문제 풀수 있다. 물론 우리 수특에 있는 문제를 보면 굉장히 수능형으로 어려운 문제 있어요. 이따가 선생님이 수능형 어려운 문제까지 건드리려고 해. 왜? 그 안에 우리가 배우는 개념, 공식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연습이거든요.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바탕 베이스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들 잘 정리해 두시고 여러분이 여러 차례 연습하셔서 시험 문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드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좀 도움되는 좋은 문제들 한번 몇개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6쪽에 있는 3점 테스트 1번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XY 평면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를 1초의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자, 여기 0초, 1초, 2초, 3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X 방향과 Y 방향으로 나눠야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근데 X는 보니까 쉽네요. 세 칸. 한 칸이 1m야. 그러면 3m죠. 여기 세 칸, 3m. 여기도 세 칸, 3m죠. 아, 이거 X 방향은 1초에 3m 가는 거니까 X 방향은 3m per sec의 등속도 운동이야. 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수 있는 거죠. 충분히 찾을 수 있죠, 여러분? 자, 두 번째, 이번에 Y 갑시다. Y는 처음에 여기 있어요. 1초 때 여기 있는 건 X로 끌어당겼기 때문이니까 Y로는 여기 와 있는 건 똑같은 거야. 맞죠? 2초 때는 여기 와 있는 건 똑같은 거지. 3초 때는 여기 와 있는 건 똑같은 거지. 그런데 요거 1, 요거 2, 요거 3이에요. 뭐가? 구간 거리가. 시간 간격은요? 1초씩. 그러면 구간 간격이 1, 2, 3일 때 손쉽게 푸는 방법은 요 차이를 구해요. 차이는 어차피 1로 일정하죠. 그걸 시간으로 두번 나누는데 시간도 어차피 1초이기 때문에 1을 두번 나눠봤자 뭐예요? 1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될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아, Y 방향은 1 미터 퍼 세크 제곱의 무슨 운동? 중요해. 요거 꼭 집어넣어야 돼. 직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그래서 X 방향의 등속도 운동과 Y 방향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맞나? 진짜 이 물체는 XY 평면에서 다음과 같이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건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운동의 개념들을 잘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뭐 가속도의 방향, 뭐 당연히 플러스 Y 방향이죠.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가속도의 크기, 뿌리 뭐다 구해놨으니까 충분히 구해낼 수 있고 1초 때 속력은 얼마냐? 여러분 1초 때 여기에요. 1초 때. 1초 때는 속력이 X 방향도 있지만 Y 방향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X 방향은 쉬워요. 3. 그래서 3m per sec. 딱 구해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Y 방향에 속력이 없네? 따라서 Y 방향에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등가속도 운동식을 쓰겠습니다. 어떻게? 자, 보세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S는 1초에서 2초까지 이동한 거리 2잖아요? V0는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게 1초 때 속력이니까 여기 V1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1초 걸렸으니까 1, 그리고 2분의 1한 다음에, 가속도는 Y 방향으로 1이니까 다시 한번 1, 그리고 시간은 1초니까 제곱해도 1. 결국엔 요거 넘어가면 V1이 있고 그 V1이 2분의 3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조심할 건 이건 Y 방향의 속력이야. 2분의 3 미터 퍼 세크는.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1초 때의 속력이기 때문에 이 X 방향과 Y 방향을 합성한 거지. 그러면 진짜 t콜 1초 때의 속력은 루트 제곱하는 거죠. 9 플러스 이거 제곱하면 4분의

이렇게 쓸수 있고, 요는 4분의 36 더하기 9니까 45가 되고, 그러면 4는 어차피 루트 벗겨지면 2가 되고요. 그리고 3 루트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3 루트 2라고 됐으니까 요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죠. 아, 물투에서는 저렇게 포물선 운동을 규정하기 위해서 어느 방향은 등속도 성분이고 어느 방향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인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것도 찾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어느 지점에서의 속력을 또 구하라고 하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X 방향과 Y 방향을 동시에 구해서 벡터 합성을 해야 하는구나라는 겁니다. X와의 평면상에서 운동,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 구하는 방법, 그리고 벡터의 합성까지 정말 물리학 투수로 그런 문제죠, 그죠?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정말 정말 잘 나올 법한 개념들이 이곳에 다 숨어 있는 거죠. 그 부분들 꼭 한번 연습을 해봐 달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요. 다음은 자, 조금 어려운 문제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수능에도 나올 법한 문제입니다. 선생님, 저는 수능 안볼 건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수능을 안 본다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있는 개념들이 여러분 학교 시험 내신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1등급에 도전하기 위해서 요것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문제 속에서 XY 평면이래요. XY 평면이 뭐지? 운동장이라는 얘기야. 운동장인데 이 운동장이 어떻게 생긴 운동장인지 모르겠는데 P에서 V자로 뿅 던졌더니 얘가 갑자기 이렇게 휘어지더니 이렇게 O를 지나 Q까지 오는 그런 궤적을 갖는 어떤 물체 운동입니다. 자, 나머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점에서 O에서 물체 운동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래. 이렇게 이 방향이래. 자,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결을 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알수 있는 거는 여기는 V0가 있고 이 V0가 X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Y 방향이 있어요. 맞죠? 근데 요걸 세타라고 하면 V0에 요건 코사인 세타고, 요거는 요거랑 길이가 같으니까 V0에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려면 세타를 여기 잡았을 때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알아야 사인, 코사인 우리가 구해낼 거 아닙니까? 자, 요 길이 얼마냐면 2D예요. 따라서 2라고만 쓸게요. 여기 있는 건 마이너스 D니까 길이는 D입니다. 그럼 요 1이라 씁시다. 그럼 여기 얼마입니까? 루트 5가 되는 거알수 있죠. 따라서 V0의 사인 세타니까 루트 5분의 1이니까 요거 그래 너 V1이라고 하자. 선생님 여기는 X인데 왜 1이라고 썼죠? 여러분 보세요. VX라고 쓰는 것보다 V1이라고 쓰면 요 X를 쓰는 것보다 시간이 어때요? 조금 덜 걸리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요런 거 좋아합니다. 요것보다 요렇게 쓰겠습니다. V1은 V0의 사인 세타니까 루트 5분의 1이니까 루트 5분의 V0. 요게 바로 이제 V1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 요거 갑시다. 요거는 V0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야. 그 뭐지? 여기에 두 배를 한 거네? 그러면 이렇게도 쓸수 있겠지. 루트 5분의 2V0라고도 쓸수 있겠지만, 그러면 너무 복잡한 분수와 루트를 한꺼번에 데리고 다니니까, 그래? 그러면 좀 간편하게 너는 요거의 두 배니까 V1의 두 배인 2V1이라고 쓰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V1, 여기를 2V1이라고 쓰면 아까 있는 루트와 분수보다 훨씬 더 수월하고 간편하죠? 물론 여기 있는 V1이 루트 5분의 V0인 건 저만의 여러분과 저만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속에는 얘가 안 들어있어요.
대신에 그걸 바꿔주면 될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해서 정리를 해둘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 봅시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물체가 뿅 던졌을 때 여기 있는 요 X방향 보세요. X방향이 처음에는 마이너스 X방향이었죠. 근데 얘가 이렇게 갔다가 오면서 마이너스 X방향이 됐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지?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는 가면서 점점점 작아진 다음에 다시 반대로 빨라져서 여기에 있는 V1을 그대로 여기도 가져가는 거야 라는 걸알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약에 내가 땅에서, 이거 땅입니다. 위쪽으로 V라는 속력으로 던졌어요. 그럼 올라가겠죠? 올라간다 어떻게 될까? 느려지다가 멈춘 다음에 반대로 내려오면서 이쪽 방향은 이렇게 움직이겠지. 여기 속력 얼마일 것 같아? 그치. V죠. 같은 위치에서는 VV 방향만 반대일 뿐. 왜? 같은 가속도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도 지금 X방향은 X방향대로 같은 가속도이기 때문에 처음에 V1으로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X방향으로만 오는 이곳이라면 여기 있는 건 V1과 똑같은 크기의 방향만 반대인 요 개념으로 요렇게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어렵지만 여러분이 넘어야 할 산이기도 해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중력장 내에서 운동해서 그 부분을 또 배울 거긴 하지만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 있는 P하고 Q를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요 P하고 Q에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V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X 방향과 Y 방향으로 나뉘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이라면 여기를 쭉 선을 그었을 때 요거 이 V1이 점점점 가다가 느려진 다음에 0 돼서 다시 빨라져가지고 여기도 EV1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마 그게 머릿속으로 떠올렸다면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담겨 있는 심오한 물리적인 개념들이 여러분 내신 문제에도 그대로 나올 것이다. 요거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요거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요 부분도 잘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자, 또 하나. 지금 P에서 원점 O까지 X 방향의 운동량 속도의 변화를 보면 운동량이나 속도의 변화를 보면 처음에는 이 방향이야, V1. 근데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V1이죠. 그럼 속도 변화 얼마? 0이에요? 아니죠. 왼쪽으로 V1이 오른쪽으로 V1 됐으니까 지금 P에서 O까지 갈때 X 방향의 속도 변화는 V1의 두 배인 EV1이지.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P에서부터 O까지 처음에 이렇게 V1으로 갔던 것이 여기에 V1으로 가는 이 부분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을 예를 들면 뭐 T라 합시다. T라고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간 얼마? 그쵸. T입니다. 왜? 지금 보면 Y 방향이 EV1이 있었는데 점점점 느려지다가 0된 다음에 다시 똑같이 EV1이 됐으니 P에서 원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했다면 O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T가 된다라는 거죠.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 어차피 X 방향 가속도가 같다고 했으니까 가속도가 같다는 게 무슨 말이야? 같은 시간 동안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X 방향 속도 변화가 EV1만큼 났다면 O부터 Q까지도 X 방향으로는 이만큼의 속도 변화가 나야 한다. 그러면 여기 일단 V1이죠? 그럼 이거 얼마가 되면 됩니까? 그쵸. 3V1이면 되지. 왜? 빼주면 EV1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요것도 아주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별을 3개 쳐드렸습니다. 그 중에 기본이 되는 것보다 바로 요거다. 여기부터 P부터 O까지의 시간과 O부터 Q까지의 시간이 같음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V1이 된다.

또 여기서 여기 EV1에서 Y방향 EV1 된다. 마지막 P부터 5까지 X방향의 속도 변화가 EV1이고 X방향의 가속도와 같았으니 5부터 Q까지도 속도 변화가 EV1이 나야 하는데 이미 V1이 있기 때문에 여긴 3V1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딱 일시정지하시고 쌤이 별 달아드린 거, 또 T에 밑줄 그은 거 여기까지 복습을 꼭 하고 이해가 다된 친구들만 저한테 계속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 상당히 많이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물투인데. 여러분, 물투가 많이 어려울 거야 라고 예상했죠, 그죠? 근데 그냥 기본적인 공식에 숫자를 넣어서 푸는 건 물론 그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지만 모두 다 맞출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과 변별이 없죠. 다른 친구들과 변별이 있으려면 우리가 이미 물1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개념 플러스 물2에서 XY 평면에서의 등가속도 운동 관련된 부분들이 함께 녹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잘 정리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끝났네. 지금은 이제 V. Q에서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 Q에서의 속력 요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루트 해가지고, 요거 제곱하면 4V1 제곱. 요거 제곱하면 9V1 제곱. 이렇게. 그럼 요거 루트 13의 V1이잖아요. 그죠? 근데 V1이 누구냐면 요거야. 문제에서는 V0라고 졌지 V1은 이라고 주지 않았으니까 문제 중으로 이제 체인지를 해줘야죠. 루트 13 곱하기 루트 5분의 V0 요거 해주면 전체 루트 5분의 13의 V0. 숫자가 이상한 줄 알았는데 요게 딱 들어와 있네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둘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여러분 니은과 디귿 있는데요. 니은하고 디귿은 사실 지금 풀어드렸던 다양한 개념들 속에 다그 내용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가 이제 니은까지만 한번 풀어봅시다. 니은 같은 경우에 요거 x큐가 얼마냐 이겁니다. x큐가 얼마냐 하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거리를 구할 때에는 당연히 X방향으로 쭉 가는 거리를 구해야 하는데, X방향으로도 등가속도 직선운동이에요. 그럼 여러분, X방향으로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면, 간 거리 Q를 평균 속력에 시간을 곱해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처음 거에 나중 거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잖아. 요거 두개 더하면 얼마? 4V1. 2로 나누면 2V1. 물론 이제 V1은 여기 있는 루트 5분의 V0를 쓰면 돼요. 이건데, 시간을 모르네? 이제 시간 한번 구해봅시다. 여러분, 시간을 구하려면 여기서는 시간이 구해지지 않으니 요걸로 시간을 구하면 좀더 수월하겠죠. 왜? 지금 Y방향으로 처음에 2V1이었던 것이 시간 t만큼 왔을 때 0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거리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얼마? ed. 따라서 ed만큼 갔는데 2v1 플러스 0 나누기 2니까 v1의 시간 t. 여기 이제 평균 속력이 되니까. 그러면 시간 t는 얼마? v1분의 ed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집어넣으면 v1분의 ed가 되고 v1 지워지고 V1 지워지고, 뭐예요? 4D가 되는구나. 그래서 4D라는 값도 맞는 거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시간 알수 있죠?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도 어떻게? 가속도의 크기라는 건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인데 각 점에서의 XY 방향의 모든 속력 다 구했어요. 그 다음에 시간도 알아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면 되겠죠. 조심할 건 이런 경우에는 가속도가 X 방향도 가속도가 있고 Y 방향도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X 방향의 가속도를 구하고 Y 방향의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그들을 어때?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줘야 진짜 최종 가속도가 된다라는 거지.
복잡하겠구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X 거 구해야지, Y 거 구해야지, 그들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야지. 그러면 좀더 복잡한 계산이 나올 수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꼭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개념들은 그런 거예요. 확인하시고 잘 한번 마무리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요거까지 한번 개념을 건드려 보려고 해요.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XY 평면이 있는데 운동장이야, 운동장. XY 평면이니까. 근데 그 평면이 운동장이 뭔지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Y축을 기준으로 왼쪽은 어떤 등가속도 운동 영역 1번. 오른쪽은 영역 2번이라는 거죠. 그리고 딱 모양을 보니까 왼쪽에는 직선입니다. 여기 있는 건 가속도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있는 그런 영역이구나. 여기 있는 건쭉 가다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처음에 이 부분을 지날 때에는 X방향 속력도 있을 것이고, Y방향 속력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Y방향이 점점 느려지다가 멈추니까, 아, Y방향 가속도는 이쪽이겠네. 그 다음에 X는 점점 가면서 느려져가지고 여긴 0이 됩니다. 그러면 X방향 가속도는 이 방향이겠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생긴 가속도가 있겠네.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두 군데, X도 구해야 되고, Y도 구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자, 여기는 처음에 V0로 쌌습니다. 근데 Y 이퀄 3D를 뿅 지난대요. 여러분, 이렇게 직선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중간중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처음에 여기에 속력이 있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있고, 가면서 점점 빨라져. 가속도가. 근데 여기도 이렇게 XY, 여기도 XY, 여기도 XY지만, 그들의 비는 항상 요 라인에 따라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얘기 뭐지? 아, 이쪽에 있는 3D를 지날 때 여기는 4고요. 여기는 3의 그런 폭을 보면 여기는 4 뭔가 V. 여기는 3V만큼의 속력으로 가야만 이런 일이 벌어져. 라는 걸 먼저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대각선 길이는? 그치. 5V가 되겠지. 이건 이제 우리가 임의대로 집어넣은 거지. 4V, 3V, 5V. 사실은 요걸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걸 찾을 수 있어야만 다음 단계인 영역 2번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특히나 지금은 그냥 임의대로 V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문제 속에는 V0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V와 여기 있는 V0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 차례 어떤 영역 2번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라든가 Y방향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 구한 다음에 실제로 2번 영역에서 가속도를 찾고 그 다음에 1번 영역에서 가속도를 찾아야 합니다. 1번은 좀 쉽겠네. 어차피 직선이니까 그런 식으로 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되는 건 2번 영역의 가속도의 크기 나누기 1번 영역의 가속도의 크기, 요 비가 얼마냐라는 걸 찾는 것이 이 문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 풀이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굉장히 담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한 번에 탁탁탁탁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계속 머릿속에 담아두는 거죠. 풀릴 때까지. 만약에 이 문제를 담아두고, 풀릴 때까지 담아두고, 정말 여러분이 스스로 탁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내신 문제에 나오는 정말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렇게 정리하고, V와 V0의 관계를 따지는 것까지가 1단계. V와 V0의 관계를 따지기만 한다면, 아, 이건 몇 V0구나. 이것도 몇 V0구나라는 것이 서면, 그다음부터 뭐 나머지는 우리 아까 풀었던 문제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손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한번 잘 유념해서 정리를 해볼 것.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

등가스도 운동과 관련된 부분을 평면상에서의 운동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 물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어려우니까 꼼꼼히 잘 챙기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수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습관이라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습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시적인 어떤 행동 한두 번을 가지고 습관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계속 누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이 사람은 이런 습관이 있네. 저도 강의하다 보면 제가 잘 느끼지 못하는 습관이라는 건 있어요. 뭐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말을 할 때, 뭐 이런다든지, 뭐 여러분들도 느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학생들한테 그러면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라는 게 뭘지,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 한번 적어봐.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뭐든지 좀 기록하고 남겨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한테 좋은 습관은 뭐가 있고 나쁜 습관은 뭐가 있는 건지. 그래서 고쳐야 될게 무엇이고, 내가 지금 이런 게 없으니까 좋은 습관으로 끌어올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거죠. 근데 자꾸 의식을 하고 조금 변화를 주고자 자꾸 각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좀 고쳐져요. 저 같은 경우도 녹화를 하는데 제가 잘 몰랐었어요. 저 EBS 강의만 지금 25년 차거든요. 25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내가 이런 습관이 있다라는 걸못 느꼈었는데, 어느 날 지금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PD님이 주머니에 선생님 손 넣는 모습이 자꾸 보여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다 보면 손을 넣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보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예의는 갖춰야지.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아닌 건 아니죠. 그래서 신경을 무지 많이 쓰는 거야. 손에다가 이걸 들까? 이걸 들어? 그러면 여긴 분필을 들고 있고 이건 이걸 들고 있으니까 절대 이거를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해서 정말 제가 주머니에 손 넣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거의 찾아보기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거, 이거 정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학생들한테. 저도 우리 애를 키웠을 때 애가 고등학교 정도에 핸드폰 가지고 뭔가를 막 해. 그런데 본인은 인지를 못 해. 너또 핸드폰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방금 만진 거래. 그런데 그전에도 만지고 있었거든요. 본인이 만지고 있었다라는 걸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습관 중에 좀 고쳐야 될 습관, 이런 것도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보고, 내가 좋은 습관, 공부하는데 집중하는 습관,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개발하고자 노력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상태의 어떤 좋은 습관들을 많이 갖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이제 미분이라는 거에 첫 발은 들여놨어. 발은 들여놨어.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를 배웠었죠. 그래서 이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야. 이게 평균 변화율, 그러면 B-A분의 FB-FA 이렇게 나와줘야 돼. 이런 식이 나와야 돼. 또는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가 이런 모양으로 있었을 때

X값, 여기 B값.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기가 X equal A라고 이야기한다면, X equal A, 여기 X equal B였는데, 여기의 간격을 제가 H라고 놨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율이라는 게 H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율, 얘가 FA 플러스 H였던 거고, 너가 FA였던 거야. 변화율이 이거야. 그래서 이거의 변화에 대한 이거의 변화. 나중에 제가 이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거를 다 정리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약간 심화된 개념을 가르쳐 드릴 건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EH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게 순간 평균 변화율이 아니야. 얘가. 여기가 A 플러스 H, 여기가 A라면 H지. 그러면 여기에다 얼마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 너가 평균 변화율이고, 거기다가 2분의 1이 곱해져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아니, H가 이거야? 그럼 EH는 이거야. 이거분의 이거? 이게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이런 식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를 얘기했잖아,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도 우리가 첫 개념이니까 순간 변화율이라는 걸딱 처음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다음부터는 뭘 얘기한다? 미분 계수라고 얘기할 거다. 이게 순간 변화율이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어떤 변화율, 순간적인 변화율.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어떤 변화량을 보겠다라는 의미지. 그 여기에 리미트 b 대신에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그러니까 여기가 x로 바뀐다. 여기가 x로 바뀐 것뿐이다. 별다른 거 아니잖아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그 극한값이 존재할 때 우리는 너를 뭐라고 그럴 거다? f'a라고 얘기할 거고, fx는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한다. 그게 제가 외우고 있는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a분의 fx-fa가 f'a를 나타내 주는 거고,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fa가 f'a를 나타내 주는 거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걸 f'a라고 쓰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이면, x equal a에서 연속이다. 하지만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인 건 아니다. 라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 딱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도함수의 정의를 할 거야. 도함수의 정의. 아니, 이걸 우리가 미분 계수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죠. 미분 계수. x equal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그 x equal 1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얘기하면 f'1, x equal 3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그러면 f'3, x equal 마이너스 2라고 이야기하면 f'-2 이렇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도함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뭘볼 거냐면 f'x라고 볼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미분 계수를 일반화시킨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x가 1, 2, 3, 4, 5, 6, 7, 뭐 이런 거. a가 x equal a인데 그 a가 1, 2, 3, 4, 5, 6, 7, 8. 그거를 x로 다 대체해 버리고 있다.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이 이 미분 계수의 정의에다가 미분 계수의 정의가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때 x-a분의 fx-fa, 얘가 f'a였잖아. 그러면 우리가 f'x를 찬다면 e에다가 x 넣어주면 되는 거야. a에다가 x 넣어주면 되는 거야. a에다 x 넣어주면 되는 거야. 이런 모양이지. 예. 색깔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x, x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식이 x에서 x 빼니까 0, fx에서 fx 빼니까 0,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 아니, 제가 a 대신에 x라는 걸쓴 것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때, 리미트, 하얀 x가 빨간 x로 갈 때, 하얀 x 마이너스 빨간 x 분의 f 하얀 x 마이너스 f 빨간 x가 f 프라임 빨간 x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불편한 건지 아시겠지? 그래서 원래 있던 X 대신에도 이게 변수라는 개념으로 T로 바꿔버리는 것뿐이에요. T로. 그래서 리미트 T가 X로 가까이 갈때 T-X분의 FT-FX. 그게 바로 F'X야. 도함수의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요 도함수의 정의가 리미트 T가 X로 가까이 갈때 T-X분의 FT-FX. 너를 우리가 F'X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예. 그럼 요쪽에 대해서는 정의됐지. 요쪽에 대해서도 정의해 보세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우리가 얘기했죠. A 대신 X로만 바뀌었다고 그랬죠? H. 얘는 A가 있는 게 아니잖아. 예. F, 여기가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게 바로 도함수의 정의야.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리미트 t가 x로 가까이 갈때 t-x분의 ft-fx 또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h분의 fx 플러스 h-fx 이게 도함수의 정의다. 이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모든 함수의 도함수를 찾아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의인데 y는 c라는 상수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이게 fx라고 생각을 해봐. fx. 그러면 리미트 t가 x로 가까이 갈때 t-x분의 ft가 뭐야? c. 맞죠? 여기다 t. 그래도 c. fx c 빼. 그러면 너가 0이야. 0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0이야. 너는 0으로 가까이 가는 거겠지? 그러니까 0으로 0이 아닌 0. 예를 들어서 뭐 우극한 쪽에서 온다 그러면 0.001분의 0. 이거 얼마야? 0이지. 어쨌든 너는 상수잖아. 상수분의 0은 얼마야? 0이지. 이렇게 돼 버린다라는 거지. 얘가 음수 쪽 좌극한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지. 마이너스 0.00001분의 0. 얘는 0이거든. 그냥 고정이야. 뭐분의 0? 이건 0이지. 그래서 아 얘가 바로 f'x인데 그게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 f'x라는 용어 대신 만약에 함수가 y였으면 y'이라고도 표현을 할 거고 아니면 또 이런 표현도 써요. dy dx라고도 표현합니다. dx분의 dy라고 있지 않아요. 기호야, 그냥. 네, dy, dx라고 읽어. dy, dx라고 읽어.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쓸때 설사, 여러분들이 설령 이렇게 적었다라고 할지라도 읽을 때는 dy, dx. 아니면 이 y를, 이런 기호도 적어. 이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라 라는 뜻이야. 네. dy 요런 표현도 적어. y를 요쪽으로 넘겨서 아 x에 대해서 y를 미분해라. 요런 표현이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표현한다면 처음에 y는 c라는 상수함수. 근데 너를 미분해 y'은 뭐가 된다? 0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야. 요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도함수를 찾아내려면 이 정의를 근거로 해버리면 다 찾아버릴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fx가 몇 가지 더 해봅시다. x제곱이라고 해봐. 그럼 리미트 t가 x로 가까이 갈때 t-x분의 ft는 t제곱, fx는 x제곱. 근데 너가 t-x, t 플러스 x 이렇게 가니까 넌 약분 t가 x로 가면 몇 x? 2x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x제곱 미분하면 2x.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x세제곱 미분해 볼까? 세제곱. 그럼 여기가 세제곱, x제곱 이렇게 되겠네. x세제곱. 그럼 인수분해가 얘가 t제곱 플러스 tx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너는 약분되는 거고, t가 x로 가면 x제곱, t가 x로 가면

그러면 x제곱, x제곱, 아, 얼마 나와? 3x제곱 이렇게 나오네. 자, 좀더 일반화 시켜서 우리가 xn제곱이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xn제곱. 네. 이거라고 한다면, 리미트, t가 x로 가까이 갈 때, t-x분의 t의 n제곱 마이너스 xn제곱인데, 이거 여러분들 인수분해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t-x.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t의 n-1제곱. 그런데 이렇게 곱한 게 생겼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다시 플러스에 t의 n-2제곱 x. 얘가 생겨. 한번 봐보세요. 요렇게 곱했어. 요거 나왔죠? 요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그러면 요렇게 곱한 게 플러스. 없어지죠? 그 다음 다시 요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로 생겼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t의 n-3제곱에 x제곱. 이런 식으로 생겨나간다. 맨 마지막에 x의 n-1제곱. 요렇게 나온 거야. 아니면 규칙으로 여러분들이 발견해도 돼. t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라면 t 마이너스 x에 t 플러스 x가 됐던 거고, t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이라면 t 마이너스 x에 t 제곱 마이너스 tx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됐던 거고, t 네 제곱 마이너스 x 네 제곱이라는 거는 t 마이너스 x에 t 세제곱, 아, 여기 플러스죠. 클랩폰했어. 플러스 t 제곱 x 플러스 tx제곱 플러스 x세제곱. 요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t의 개수는 하나씩 줄어들어 나가고, x의 개수는 하나씩 늘어나가는 이런 모양이 된다. t의 개수는 하나씩 줄어들어 나가고, 그러다가 1이 돼. x의 개수 하나씩 늘어나고. 이런 모습이 될 거다. 근데 지수를 합치면 전부 n-1이야. 요거에 1. 요거에다가 요거 해도 n-1. 요거 n-1. 요렇게 나오게 돼 있다 이거야. 자, 그래서 너가 약분이 되고 t가 x로 가버리면 x n-1제곱, t가 x로 가면 x n-1제곱, t가 x로 가면 x n-1제곱, x n-1제곱. 그게 몇번 더해지고 있는지 봐. 한 번, 두 번, 여기가 n-1번에 한번 더. n번. n번. 그래서 너를 미분한 게 너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일반화된 공식이지. y는 xn제곱이라는 게 있었다면 너를 미분한 y'이라는 거는 요 n이 앞으로 튀어나가. 그리고 지수에서 하나 줄여주면 되는 거야. 이런 공식을 배웠다면 이제 여러분들 빨라야 돼. x제곱 미분한다. 요렇게 미분. 그럼 나가. 2. x의 1제곱. x1제곱 굳이 적을 필요 없잖아. x3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돼? 3 나가 x제곱. 이렇게. x7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7 나가 x6제곱.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x9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9x8제곱. 충분히 하실 수 있나요? 이게 도함수 정의에 의해서 이런 공식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지.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기본적인 함수는 딱요 함수야.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배우는 공식이라고는 일단 요거야.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공식. 그런데 예를 들어서 x제곱에 뭐 여기 3이 곱해져 있어? 그러면 너를 미분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가 미분되는 거야. 너 미분하면 0이니까 그냥 0 이게 아니고 앞으로 나가 6x 미분하면 이거야. 이런 것좀 보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fx가 있었을 때그 앞에 상수가 달라붙었어? 그거를 미분하라고 그러면 상수 그대로 있고 미분한 다음에 상수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이거 미분한 다음에 3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CFX다. 얘를 갖다가 미분하면 F를 미분해줘. 거기에다 C를 곱해주면 돼.

만약에 fx 더하기 gx라는 함수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너를 미분하라 그러면 그냥 f를 미분하고 gx를 미분한 다음에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빼는 거였다면 너 그냥 빼주면 되는 거야. 이런 함수. 그러니까 이런 거 3x 제곱 플러스 7x 이런 거 미분하라고 한다면 너 미분하면 2x에다 3 곱하니까 6x. 예. x 미분하면 1이잖아. 아니, x의 1제곱이니까 너를 미분한다면 1 나가. x의 1에서 1 빼주면 0제곱. x의 0제곱이 1.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너를 미분하면 1이야. 그러면 거기다가 7만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미분이 여러분들이 빨리 나와야 된다. 다만, 그러면, 아니,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가 실수배되어 있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그럼 각각 미분한 다음에 실수배하거나 더하거나 빼면 되는 거야. 그런데 fx 곱하기 gx가 있다라고 해서 너를 f 미분하고 또 g를 미분해서 아, 그거를 곱해주면 되겠구나. 너가 안 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공식인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공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공식 중에 이런 공식을 배운다. 공식 중에 이름을 붙여서 곱의 미분법이라는 거를 가르쳐 준다. 곱의 미분법. 이렇게 fx 곱하기 gx라는 함수가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너를 미분해 준 함수가 어떻게 나올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 프라임 x 곱하기 gx 더하기 fx 곱하기 g 프라임 x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곱의 미분법이라는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 다시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이게 곱의 미분법이라는 아니 이런 제목까지 붙여줬잖아. 그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미적분 2에 가면 이제 몫의 미분법이라는 걸 배운다고. 몫의 미분법. 그래 곱한 거에 미분, 나눈 거에 대한 미분은 별도 공식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증명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도함수 정의를 지금 이거를 바탕으로만 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h분의 예. 함수가 이거야, 함수가. 근데 이거를 뭐 h라 hx라고 해봐. h, hx 플러스 h니까 x에다 뭐 넣어줘야 돼? x 플러스 h, x 플러스 h, g x 플러스 h에서 그 함수를 빼주면 되는 거야. fx, gx. 이거의 극한값을 계산할 때 여러분들 이 극한값의 계산이 녹록치 않아요. 예. 이거를 뭐라고 쓸 거야? 이거를 f 프라임 x, g 프라임 x 이렇게 적지 않는다고요. 극한값 계산해 줘야 될거 아니야. 예.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fx gx 플러스 h를 이렇게 빼줬다면 fx gx 플러스 h를 더해줬어? 그러면 똑같은 어떤 식을 더하고 빼면 식의 변화 없잖아. 그래서 분자를 먼저 너하고 너를 결합시킬 거야. 그러면 얘가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고 거기에 뭐가 곱해져 있어? gx 플러스 h가 곱해져 있고 너를 h로 나눠준 거고. 그 다음 플러스 그럼 너하고 너 남았죠? 요번에는 fx로 묶어내 볼게요. fx로 묶어주면 분자에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그리고 h로 나눠준 거죠. 얘가 분자에 곱해진 거잖아. 너도 좀 내려서 여기다 적을까요? gx 플러스 h로 이렇게. 그리고 이 함수에 대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 있었던 거야. 그럼 보면 이거에 대한 극한값 그게 f 프라임 x였잖아.

이거에 대한 극한값은 뭐가 될까? h가 0으로 가잖아. 그럼 gx잖아. 플러스. 얘는 상관없잖아. h가 변수니까 지금. fx 곱하기. 그 다음에 너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면 너가 g 프라임 x잖아. 그래서 공식이 나오는 거야. f 프라임 x 곱하기 gx 더하기 fx g 프라임 x. 증명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도함수를 구해라라고 한다면 도함수 정의를 가지고 극한값 계산하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극한값을 계산하는 게, 아, 이렇게 뭔가 더하고 빼서 묶어내고 정리한다라는 걸 모른다면 이 도함수 정의를 알아도 이런 식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예, 훨씬 더 많겠지. 그래서 이 곱의 미분법에 의한 공식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미분하게 될 때, 그러면 도함수의 정의를 써서 그 도함수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미분한 함수를 찾을 거야? 아니, 지금 증명을 해드렸고, 결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줘야 되는 사항 아닌가? 이거? 이게 구구단의 그런 역할 아닌가? 그래, 상수함수 미분하면 0이고, xn제곱 미분하면 nxn-1제곱이고, 곱한함수 미분하라 그러면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할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지. 곱한함수 미분하라 그랬더니, 아, 도함수 정의 써서 이걸 유도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구구단처럼 이제 쓰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확장으로 y는 fx, gx, hx 이렇게 세 개가 곱해진 함수의 미분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 fgh라고 해봐. 이게 곱해져 있는 이 함수를 미분한다라고 해. 근데 제가 gh를 묶어버릴게. 그러면 앞에 있는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곱해진 함수 미분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요거 미분해야 되네. 요거 미분이 뭐야?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이었잖아. 그래서 정리해주면 앞에 거 미분 gh 플러스 여기다 f 곱해줄 거죠. 그러면 f g 프라임 h 플러스 얘 f g h 프라임 이렇게 나와버린다. 아, 세 개가 곱해졌을 때 미분하라면 맨 앞에 거 미분 그리고 나머지 적어주고 플러스 가운데 거를 미분해서 나머지를 곱해주고 맨 마지막 거를 미분하고 나머지를 곱해주면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다. 세 개짜리 곱의 미분은 결국 이런 형태다. 예. 네. 증명 보여드렸지. 그래서 요거 미분 나머지 2개 곱하고. 요거 미분 나머지 곱하고, 요거 미분 나머지 곱해서 더하면 바로 정리가 되는 거다. 그다음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 미분에 대해서. 그냥 딱딱 튀어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뭐, 3x. 너 미분하면 얼마야? 3. 우리가 3x라는 직선이 이거잖아. 아니, 이 점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래. 기울기 이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1차 어떤 함수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그러면 기울기가 나오는 거다. x 앞에 계수가 튀어나오는 거다. ox-3을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상수는 미분하면 0이야. 너 미분하면 얼마야? 5.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 이런 거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 그 이제 미적분 1의 미분 계수와 도함수에서의 정의 개념이라는 거는 딱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인 거야. 기본 개념. 그런데

이걸로만 해가지고 문제가 싹다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심화 개념을 다뤄드립니다.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에서 요런 문제가 자주 나오기도 해. 예를 들어서 a분의 fa라는 너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뭘까? a분의 fa라는 게. 그냥 우리 학생들은 이거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FA가 있는데 A로 나눴구나. 딱이 생각만 할 거야. 기하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제가 얘를 잘 보면,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이렇게 잡아줘도 될까? 시계 변화 없잖아.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0,0과 A, FA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야. 직선의 기울기. 얘를 나타내주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었다면 얘 원점이 있을 거 아니야? 또 여기에 a, FA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FA. 그러면 너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원점하고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다 이거야.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만났을 때 기하적인 의미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이런 것만 주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줘. A-1분의 FA. 아니, 도대체 너는 또 뭐야? 너는 뭘 나타내는 걸까? 아, FA를 A-1로 나눈 거야? 그렇게만 떠오르면 안 된다라는 거지. 여기에 제가 마이너스 0 해도 상관없잖아. 그러면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A, FA와 어떤 점이야? 1,0이라는 점이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야. 직선의 기울기. 이거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으면 좋겠다. 평균 변화율에서는 이런 의미들을 잘 봐라.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미분계수에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게 미분계수, 리미트. 예를 들어서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너가 f 프라임 a. 만약에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너를 f 프라임 a라고 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여기에 e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거의 의미가 뭔지를 잘 봐봐. 너 분자를 보면, 아, a에서 얘가 얼마일 때? 이 h만큼 변할 때야. 그때 y의 변화, 이걸 보는 거지. 여기가 fa였다라고 이야기하면 요 점이 예를 들어서 fa 플러스 2h 얘가 돼버린다.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면. 그러면 2h분의 너 빼준 거. 이게 평균 변화율이지. 근데 2h가 없잖아, 분모에. 그럼 너 2,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시계 변화는 없었던 거지.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F'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돼. 그러니까 F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FA-3H-FA였다면 여기에 마이너스 3H가 있었을 때 너가 F'A라는 거야. 얘랑 얘가 같아져야 된다고. 아니면 더 심지어 얘기해 볼게.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h분의 fa 플러스 h제곱이 있었다라고 얘기할게. fa 이랬다면 여기도 뭐가 있어야 돼? h제곱이 있어야지 얘가 f'a가 되는 거야. f'a. 항상 우리가 a에다 요 파트와 요 파트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야지만이 F'A가 나오는 거다.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찾아주는 거다. 그러니까 얘가 바로 H제곱이었던 거야. H제곱. 이런 형태인 거야. X의 변화량이 H제곱, Y의 변화량. 이게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로 간다면 미분계수를 나타내주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실제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때

심지어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런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h분의 fa 플러스 ph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qh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얘는. 그리고 얘가 f 프라임 a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게.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fa 플러스 ph 마이너스 fa 네,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fa 마이너스 qh 마이너스 fa 하면 식의 변화는 없어 일단. 왜? 마이너스 fa 이거 하면 플러스 fa 식의 변화 없죠. 그죠? 그리고 h로 나눌 거야. h로 나눴죠. 됐어요? 요 마이너스 1로 가면 너는 플러스가 되겠지.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 리미트 h로 0으로 보낸다면 위에서 했잖아. 너랑 너를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된다? pf'a 이렇게 된다라고 했고 자 너랑 너를 맞춰줘야 되니까 q 곱하면 되는 거죠? q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면 마이너스가 여기 있었다라고 그대로 한다면 마이너스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q 마이너스 q를 곱해주면 되잖아. 마이너스 q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q f'a 이렇게 나와버린다. 그래서 f'a로 묶어버린다면 p 플러스 q에 자 이렇게 적을게. p 마이너스 마이너스 q 요거에 f'a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다. 매번 이거를 바꿔서 쓰지 말고 이제 보라 이거지. 아, f'a에 p 마이너스 마이너스 q니까 플러스 q. 얘가 p 플러스 q에 f'a가 되는 거야. 요렇게 기억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가능할까요? 그래서 미분계수에서는 요런 걸 물어본다. 도함수에서 공식은 상수함수 미분하면 0이요. xn 제곱 미분하면 n, xn-1 제곱. 심지어는 이런 것도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제곱. 아, x3제곱분의 1이잖아. 이거 몫의 미분법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이걸 미분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나가. 그 다음 지수에서 1 빼줘. 그러니까 얘가 x4제곱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돼 버려. 심지어는. 그런데 우리가 미적분 1에서는 이 n을 갖다가 그냥 자연수라고만 생각을 할게. 자연수. 우리 교재에서는 n이 2 이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x의 1제곱도 똑같거든. 1 나가, x의 0제곱, 이거 상수니까 이거다. 그래서 이 공식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냥 자연수. 이렇게 해도 전혀 지장 없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의 공식들이 전부 도함수 정의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는 합성함수의 미분입니다. 합성함수의 미분. 요거 한번 해봅시다. 합성함수의 미분. 결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합성함수라고 했으니까 F에 GX 요렇게 합성된 거. 너를 미분하겠다 이거야. 미분.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F' GX에다가 곱하기 G'X 이렇게 나온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선생님, 뭐 합성함수의 미분법까지 가르치시고 그러세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요. 아니, 이것도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 도함수 정의로 매번 이거 할 거야? 아니잖아. 공식처럼 외워주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외워보자 이거지. 자. 얘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렸다고 생각해봐. fx를 미분하는 거야. fx 미분하면 뭐야? f'x잖아. f'x죠? 대신 이렇게 가린 거를 미분해서 곱해주라고. 그게 합성함수의 미분이라고. 자, 이걸 알았을 때좀 빨리 갈수 있는 거 한번 봅시다. x-1의 3제곱이 있는데 너를 미분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는 얘가 x-1이 3번 곱해진 거야. 3번 곱해진 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너 미분. 너 미분에서 나머지 두개 곱해 x-1의 제곱. 너 미분에도 1이야. 나머지 두개 곱해 x-1의 제곱. 너 미분 1, 나머지 두개 곱하면 x-1의 제곱. 이걸 더할 거니까 x-1의 제곱을 세 번. 그래서 미분한 게 이거야.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런데 봅시다. 얘가 합성함수잖아. x 대신 뭐가 들어간 거야? x-1. x의 세제곱이었던 거야. x 세제곱 미분하면 얼마지? 3x 제곱 될거 아니야. 이해돼요? 얘를 내가 가리겠다고. x 세제곱을 미분하면 3x 제곱이 될거 아닙니까? 그럼 가린 거 미분해서 가린 거 미분하면 얼마야? 1 곱하나 마나. 이렇게 되는 거야. 심지어는 이런 것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게 빠르겠지. ex-1의 세제곱 이거 미분한다고 쳐봐. 그럼 가리라고 x 세제곱을 미분하면 3x의 제곱이 됐을 거야. 그 다음 가린 거를 미분하면 얼마야? 2잖아. 2를 곱해줘. 그래서 얼마? 6. 이렇게 나온다고. 조금 더 빠르죠. 조금 더 빠르죠. 자, 심지어는 이것도 봅시다. 자, 여기 와보세요. 자, 지금 변하는 변수가 h야. 함수가 h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그러면 h가 0으로 가면 너 0으로 가네. h가 0으로 가면 fa에서 fa 빼면 0으로 가네. 0분의 0 꼴이네. 로피탈 정리 쓸수 있다고 그랬지. h가 변수니까 h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야? 1. 너는 h가 없으니까 상수함수니까 미분하면 0이고 너만 h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게 합성된 거라고? 가리라고. 그러면 f 프라임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잖아. 그리고 가린 거를 미분해서 곱해주라고 그랬는데 h가 변수잖아. 얘를 h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야? p야. 그리고 h가 어디로 가고 있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가 0이 돼버리잖아.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거조차도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을 이용해버리면 편하게 갈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외워달라. 이게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야. 이런 거를 알고 있었을 때와 몰랐을 때의 풀이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이용해서 남들이 구사하지 않는 풀이를 나는 구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봐봐. H가 0으로 가면 0으로 가. H가 0으로 가면 FA. H가 0으로 가면 FA. 빼면 0. 0분의 0꼴. 미분 가능하다고 했을 때 H에 대해서 미분하면 1분의 필요 없잖아. 자, 이거부터 미분. F 프라임 이렇게 될 거고 H에 대해서 미분하면 P. 그런데 H가 0으로 갈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 F 프라임 A 마이너스 QH 이렇게 될 거고 H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Q. 그러니까 플러스 Q가 곱해지는 거고 H가 0으로 가니까 이거 이렇게 나온다고. 똑같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나중에는 원리 원칙대로 여러분들이 변형을 시키고 보셔야 되겠지만 결과는 로피탈 이용해 버리면 금방 나와 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요 단계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마지막. 이거는 별개 개념으로 하겠습니다. h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fx, gx로 나눠질 거야.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hx가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떤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자,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라고 했지. 그럼 우리가 연속의 정의에 의해서 x가 a로 가까이 갈때 hx는 fx와 좌극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 hx는 gx 그 함수값 ga 이게 1번이죠. 1번. 두 번째는 미분 계수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극한값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a분의 좌극한에서 바라볼 때 hx는 fx 마이너스 함수값이라고 얘기하면 GA가 되겠지. 너의 극한값과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하는 X-A분의 이때 함수는 GX 함수값은 GA가 되겠죠. 자, 이 값과 이 값이 같았을 때 우리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일치한다. 미분 가능이라고 얘기한다. 연속이다.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 찾아야 돼. 그런데 이걸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적다 보면 세워라 내워라 시간 오래 걸린다고. 자, 결국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따지면 되겠지. 아, 요 조건일 때 우리가 따져줄 거. 첫 번째 연속이니까 FA랑 GA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 두 번째 미분 가능이라는 얘기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으면 된다고 그랬지? 너를 미분해. F'A가 미분계수잖아. F'X에다가 A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거랑 G'A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 이게 좌미분계수, 이게 우미분계수. 그래서 만약에 함수가 이런 형태로 나오면 얘를 미분해. 미분한 함수 FX, F'X, G'X,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클 때 등호 날려버리세요. 등호 취하지 마세요. 자,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1번. 미분한 다음에 미분계수 같아야 된다. 2번. 그러면 HX가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 개념까지를 저는 심화 개념이라고 설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숙지한다면 앞으로 이제 유형 문제 풀어나갈 텐데 원칙적으로 푸는 게 얼마나 식이 길어지고 귀찮은 건지 그리고 요령으로 풀면 얼마나 빨리 답을 추출해낼 수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또 제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를 지금 설명하기엔 시간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 앞부분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야. 조금 더 설명드리고 바로 문제 풀어나갈 텐데 그 문제에서 제가 원칙적인 것도 보여드리겠지만 가급적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습득된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아 이게 정말 빨리 풀리는 거구나. 답을 빨리 잡아낼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나가기 전에 이 내용을 완벽하게 정말 구구단처럼 암기하고 들어오셔야 돼. 그게 아니면 계속 버퍼링이 생겨. 선생님 나가고 있는데 선생님 나가고 있는데 저건 뭐야?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미분법 공식들, 특히 곱의 미분법,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그 다음 요런 형태가 돼 있고 3개짜리 곱의 미분, 그 다음 요런 요령 심화과정, 그 다음 합성함수의 미분, 함수 나눠졌을 때의 미분 가능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저랑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 김현준입니다. 오늘 15번째 시간이죠. 그 쇼츠나 틱톡 같은 어떤 자극적인 영상, 짧은 영상들 보다 보면 50분 수업을 집중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뇌가 도파민에 절여지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수업에는 도파민 디톡스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좀 지루하고 길게 느껴지겠지만 어떤 거에 몰입했던 그 즐거움을 다시 한번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프리뷰를 했었죠. 고난도 3번 문제고요. 자, 두 집합 X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모든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했을 때 자, 여기까지가 시행이죠.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3의 5제곱이다. 자, 택한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시오. 자, F의 치역이 Y이거나 자, 치역이 Y다. 공역의 모든 원소들이 화살을 맞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소관계가 있다. 자, 중복조합 관련된 얘기죠. 이거 나니까 이렇게 합집합이 되죠. 일단 손쉽게 좀 얘기해보면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사건과 사건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면 된다. 그럼 어떤 개념을 쓰면 되냐? 확률의 덧셈 정리를 쓰자. 일단 두 사건의 확률을 구하고요. 더해서 중첩되는 부분인 곱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뭐냐? 자, X에서 Y로 함수니까 이럴 때는 자, 표본 공간의 크기는 n πr이라 했잖아요. n이 뭐예요? 이 친구는 공역이고요. 얘는 정역이죠. 공정무역. 공정무역 할 때 공정. 이렇게 생각하면 외우기 쉽고요. 공역의 원소는 몇 개냐? 3개다. 정역의 원소는 몇 개냐? 5개다. 따라서 3의 5제곱. 그러니까 243이 표본 공간의 크기고 우리가 구할 수학적 확률의 분모를 결정한다. 자, 이제 여기 있는 사건으로 가볼게요. 자, 먼저 사건 A의 확률을 구해볼까? 자, 첫 번째 사건 A의 확률. 사건 A의 확률은 뭐냐? 치역이 Y다. 자, 지금 정의역은 뭐냐면 1, 2, 3, 4, 5 다섯 개가 있고요. 공역의 원소는 1, 3, 5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럼 치역이 Y라면 이 세 친구는 다 화살을 맞아야겠네. 이렇게 다 선택을 받아야 돼. 그럼 여기 있는 원소들은 선택지가 몇 개냐? 자, 얘는 선택지가 세 개니까 3실, 3실, 3실 다 세 가지씩 있다. 따라서 이 다섯 개를 잘 곱하면 3의 5제곱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하면 큰일 나죠. 선택지가 3개씩 있지만 한쪽으로 다 몰릴 수도 있고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를 몰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뺄 거야. 처음에 뺄 건 뭐냐면 두 개를 몰릴 때 이렇게 두 개를 몰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개를 몰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개를 몰릴 수도 있잖아요. 자, 두 개를 몰릴 두 친구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사건 이렇게. 그러면 두 개를 여기 몰린다고 치자. 1, 3으로 몰린다고 치자. 그럼 얘네들은 선택지가 몇 개야? 두 개.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따라서 선택지가 각각 두 개니까 2의 5제곱. 하지만 조심해야 되죠? 두 개로 갈 건데 또 한쪽으로 몰릴 수도 있잖아요. 1로만 몰릴 수도 있고요. 3으로만 몰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경우를 빼는 건데 한쪽으로만 몰리는 건 또 제외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는 지금 치역의 Y일 때를 구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공역의 모든 원소가 화살을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각각의 원소들은 선택지가 3개씩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빼줘야 돼. 한 원소로만 몰릴 때가 있고요. 두 원소로 몰릴 때가 있거든요. 우린 지금 두 원소로 몰릴 때를 제외하고 있는 거야. 그럼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1과 3으로 몰린다 치자. 그럼 얘네들은 선택지가 두 개씩 있어서 2의 5제곱 했지만 그 안에서도 1로만 몰릴 때와 3으로만 몰릴 때 두 가지를 빼줘야지 진정한 두 원소로 몰릴 때를 카운팅할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은 뭐냐? 하나의 원소로만 몰릴 때, 1로만 몰릴 때, 3으로만 몰릴 때, 5로만 몰릴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느냐에 따라서 세 원소 중에서 몰릴 한 원소를 선택하는 거야. 만약에 1을 선택했다 치자. 그러면 다 이렇게 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런 건안 된다고요. 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빼주겠다고. 이렇게. 이게 되죠?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 요런 케이스는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뭐 했다? 첫 번째 사건.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했다. 자, 구해보면 3의 5제곱이 뭐예요? 243이고요. 자, 30이 빼기 2는 30이고요. 얘를 곱하면 90이 되겠네. 마이너스. 3C는 3이니까. 자, 243에서 93을 뺐을 때 150. 150까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이런 거 구하는 거좀 어려워했었어요. 이런 거좀잘 하려면 많은 시간과 반복이 필요하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F1과 F2와 F3의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중복을 허용하네, 이렇게. 이거 우리 많이 했었잖아. 자, 함수 값은 일단 1, 3, 5 중에서 결정되고요. 얘가 1이면 크거나 같은 뭐 3, 5 이런 것도 되지만 1, 3, 3도 괜찮다. 그리고 5, 5, 5도 괜찮죠? 이런 경우의 수가 몇개 있을까? 공역의 원소가 몇 개야? 3개잖아요.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선택하는 가짓수인 바로 3H3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겠지. 근데 이게 답은 아니죠. 왜냐하면 4와 5의 함수 값도 우리가 고려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에 1, 2, 3, 4, 5가 있고 자, 공역은 1, 3, 5. 1, 3, 5,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세 친구에 대응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H, 3인 거고, 얘네들도 고려해야죠. 너 어디로 갈래? 선택지가 3개니까 3, C, 1. 넌 어디로 갈래? 너도 선택지는 여전히 3개죠. 여기 있는 세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곱하면 되는데, 자, 3H, 3은 조합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OH. 자, 조합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H를 썼네. OC3이죠? 근데 OC2라고 바꿔도 괜찮고, 그 다음에 3C1, 3C1이니까, 차라리 계산하면, 뭐야? 90까지. 그래서, 요두 번째 케이스는 90까지야. 지금 우리는 사건 A의 경우의 수 구했고, 그 다음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구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때. 이게 조금 어려워. 하지만, 잘 설명해 줄게. 자, 세 번째.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치역이 Y이면서 일단은 동시예요. 중첩되는 부분을 뺄 거기 때문에 곱사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F1, F2, F3. 자, 이 안에서도 세 가지로 나눌 건데 일단 첫 번째. 자, 지금 정역의 원소는 1, 2, 3, 4, 5가 있는데 자, 화살은 어디로 가야 돼? 1, 3, 5 중에서 가야 되잖아요. 지금 세 친구의 대응 관계만 따져보자고. 일단, 여기는 세개중 하나로 가야 되는데, 1, 2, 3에서 쏜 화살이 1, 3으로 다 갔다고 치자.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다른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1, 2, 3을 대응시키는 사건은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그럼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뭐길래요? 자, 일단 큰 그림을 그려줄게. 이렇게. 자, 여기도 1, 2, 3, 4, 5가 있는데, 자, 먼저 1, 2, 3은 생각할 거야. 여기는 새 친구가 두 곳으로 갈 수도 있잖아. 1, 2, 3. 자, 1, 3, 5죠? 자, 1, 3, 5. 이렇게 두 곳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 안에서도 갈려. 왜냐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는 케이스도 있단 말이야. 이해 되죠? 지금 1, 2, 3의 대응 관계만 따지는 거예요. 여기 5를 빠뜨리면 안 되고. 자, 마지막 케이스는 뭐냐? 자, 세 번째, 1, 2, 3, 4, 5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1, 2, 3이 세 친구를 맞췄을 때, 두 친구 맞췄을 때가 있으니까, 마지막 케이스는 뭐가 있다? 1, 2, 3이 한 명으로 몰렸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치역이 Y가 돼야 돼. 한번 가볼게. 일단 1, 2, 3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1 곱하기. 그 다음에 4, 5를 보자고. 얘는 선택지가 몇 개일까요? 일단 치역이 Y라는 조건을 다 만족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어디로 가도 괜찮다. 따라서 경우의 수가

하나, 오, 다 어때요? 세 개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3이 돼서 9개가 이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죠. 그다음 두 번째 사건. 지금 1, 3을 선택한 것만 보여줬지만 1, 3을 선택할 때, 3을 선택할 때, 1, 5를 선택할 때, 그래서 3, 4, 2가 카운팅이 돼야 되고요. 일단 1, 3을 선택했다고 치자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로 두 명이 화살을 쏠 때와 아니면 이렇게 3으로 화살 두명쏠때 이렇게 두 가지가 반영이 돼야겠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 지금 우리는 지금 1, 2, 3의 대응만 먼저 따지는 건데 1, 2, 3에서 화살을 세 명이 맞췄을 때 1, 2, 3에서 화살을 두 명을 맞췄을 때 1, 2, 3에서 화살을 한 명만 맞췄을 때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 원소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32가지가 있고요. 그 안에서도 3이 두방 맞을 때와 1이 두방 맞을 때로 갈리잖아요. 그래서 한번더 1을 곱해준 거예요. 그 다음 봐봐. 이제 4, 5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야 될까? 4, 5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단순히 3개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3, 7이 5가 아니라 이둘 중으로 몰려버리면 얘가 남잖아요. 치역이 y라는 조건에 유배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선택지가 3개씩 있다고 쳐. 3의 제곱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빼는 거야. 4, 5, 둘 다. 4, 5, 둘다이두개중 하나로 갈 때. 얘를 제외하고 여기 있는 4도 둘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5도 둘 중에 하나로 간, 즉 2의 제곱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여사건으로 구한 거죠. 이 사건 안에서도 이렇게. 자, 계산해 볼까요? 3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 뭐예요? 30.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의 수는 30이다. 이렇게.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1, 2, 3이 한 명으로 몰릴 때예요. 그러면 1로 몰릴 때, 3으로 몰릴 때, 5로 몰릴 때. 따라서 3실이 있고요. 자, 이제 1을 결정했다고 치자. 그러면 치역이 y가 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친구들의 화살을 맞기 위해서 4와 5는 당연히 어떻게 가야 돼요? 4가 3으로 가면 5는 5로 가고요. 4가 5로 가면 5는 3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봐봐. 4 어디로 갈래? 둘 중에 한 명으로 가야 돼. 따라서 선택지는 2, C1이 되고요. 그럼 둘 중에 한 명으로 갔다고 쳐. 조심해야 돼. 이거 3은 1로 간 거야. 그럼 5는 어디로 가야 돼? 남겨진 한 가지 경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얘는 1C1이 되고요. 곱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2 팩토리얼을 곱하면 이렇게 6가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세 번째 사건이야말로 이세 가지로 분할되는데 이걸 다 더해야 돼, 결과적으로. 구해보면, 따다단. 첫 번째는 9개, 두 번째는 30개, 세 번째는 6개가 돼서 이게 몇 개야? 45개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뭘 구했냐면 사건 A의 경우의 수. 몇 개였어요? 150개였죠. 이렇게. 두 번째 사건 B의 경우의 수. 90까지. 그리고 최종적인 교집합의 경우의 수는 45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마무리 해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바로 합사건의 확률이다. 합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 사건 A의 확률. 사건 B의 확률, 그리고 마이너스 곱사건의 확률. 그럼 표본 공간의 크기는 뭐였어요, 아까? 가능한 함수의 총 개수 243, 3의 5제곱이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경우의 수가 150개. 두 번째 사건은 90개. 자, 곱사건의 경우의 수는 45개다. 자, 그러면 더하면 240. 얘를 빼면 195. 자, 분모 분자의 공약수는 3이거든. 그러면 81분의, 그리고 368, 355.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P는 81이고, 우리가 찾는 Q는 자, 165죠. 그래서 P 플러스 Q는 자, 81과 65의 합이니까 결과적으로 146. 답은 146이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합사건의 확률을 묻는 문제인데 문제가 만만치가 않죠. 왜냐하면 총 사건을 세 가지로 나눠야 돼. A 사건, B 사건, 곱 사건. 그리고 곱 사건은 또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 점이 좀 어려웠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뭐냐? 바로 치역이 Y일 때. 그러니까 모든 공역의 모든 원소들이 화살을 맞아.

돼요. 하지만 조심할 것은 비록 선택지는 세 개라고 볼수 있지만 두 개를 몰릴 때와 한 개를 몰릴 때를 빼줘야 돼요. 아마 여기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도사가 될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새 정의역의 새 원소의 함수 값에 어떤 대소관계가 정해진 거죠. 근데 등호가 있기 때문에 뭐다? 중복이다. 자,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합이다. 이를 종합했을 때 중복 조합인데 조심할 게 여기는 3H3은 전체 함수의 개수가 아니라 바로 1, 2, 3을 대응시키는, 1, 2, 3을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에 불과하다. 나머지 원소들에 대해서도 대응 관계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이미 어때요? 지금 이때를 보면 치역이 Y란 조건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4, 5가 어디로 가도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1, 2, 3의 대응만 신경 쓰면 되니까 얘네들은 선택지가 여전히 3개다. 그래서 곱의 법칙을 잘 적용했을 때 90까지를 구할 수 있었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제일 어려워요. 이게 세 번째가. 치역이 Y이면서 동시에 이런 대응 관계를 가져야 돼요. 이때는 우리가 먼저 기준을 뭘로 잡았냐? 1, 2, 3의 함수 값이 3개일 때, 2개일 때, 그리고 1개일 때로 나눴었죠. 일단 함수 값이 3개라는 것은 종류가 1, 2, 3이 각각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고요. 그 다음 4, 5가 중요하죠. 4, 5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조건에 의하면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이 조건에 의하면 이미 공역의 Y가 됐기 때문에 3개 중 어디로 가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9가지를 구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1, 2, 3이 두 군데 화살을 쐈을 때.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두 명을 정하는 경우의 수가 3C이고요. 그 다음 또 조심할 게두 명을 정했다면 그 안에서도 두 개로 갈리죠? 3이 두방 맞을 때, 그리고 1이 두방 맞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죠. 그리고 또 조심할 게 얘네들은 선택지가 세 개가 있지만, 얘는 반드시 하나 이상 맞아야 되잖아요. 5가 한발 이상 맞아야 돼, 적어도. 적어도 나오면 여사건 쓰면 좋죠. 그래서 총 선택지가 3개, 3개, 9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5를 제외하고 여기로만 몰릴 때이 4가지를 빼서 사건의 경우수를 구했고 자, 마지막 케이스는 좀 손쉬웠죠? 1개로 몰릴 때 1개로 몰릴 원소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3C. 그리고 정해졌다면 이제 얘를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다. 자, 고난도 문제 마지막 거였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합의 법칙 그리고 확률의 합의 법칙을 덧셈 정리를 사용하는 진수라고 할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사건 자체가 좀 비대하면 그 사건을 잘게 잘라서 생각해야 되고요. 단순히 자르는 것이 아니라 중첩되지 않는 케이스들로 나눠서 풀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쉬운 거 하자고요. 자, 조건부 확률로 가볼게요. 자,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조건이 달린 거죠. 자, B의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면 바로 A의 확률과 곱사건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풀수 있다. 이거는 P, B bar A라고 읽죠.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 A의 확률분의 바로 곱사건의 확률. 자, 그림으로 보면 되게 이해가 편해요. 자, A가 있고요, B가 있잖아요. 자, 어떤 조건이 있냐면 A가 일어났을 때 이때는 표본 공간을 A로 제한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A가 일어났을 때란 조건이 있으면 우리가 표본 공간을 A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A라는 친구는 총 공간이 두 개가 있잖아요. 1번 영역과 2번 영역이 있죠? 그래서 써보면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A가 발생했을 때니까 1 플러스 2분의 A 안에서 B를 찾아야 되잖아. A가 발생했을 때 B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2라고 하면 좀 직관적인 이해가 잘될 거야.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일단 1 플러스 2는 사건 A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본 공간이 A로 제한됐다. 변경됐다. 그리고 A 안에서 B라는 것은 결국 뭐냐? A와 B의 공통 부분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지금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확률의 B로 구할 수도 있고,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B, 아니면 사건의 경우의 수 B로도 구할 수 있다. 둘 중에 어떤 방법이 편한지는 문제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좀 확률의 B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면, 이제 분모 분자를 ns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모를 이렇게 ns로 나누면, ns분의 na. 자, 분자를 ns로 나누면, ns분의 NA가

A 교집합 B고요. 분모는 정확히 사건 A의 수학적 확률의 정의잖아요. 분자는 곱사건의 확률이 돼서, 그래서 사건의 어떤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사건의 경우에서 비로 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확률의 비로도 구할 수 있다. 자, 문제 따라서 자유자재로 쓰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더 강조하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라고 조건이 있다면, 아, 표본 공간을 A로 제한하는구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겠다. 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자, 사건 A의 확률이 3분의 2고요. B의 여사건의 확률이 3분의 1일 때, 자, 합사건의 확률이 6분의 5일 때, 확률의 덧셈 정리를 쓰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통해서 뭐 A와 B의 확률을 구할 수 있고요. 이까지 결합시키면 뭐 곱사건의 확률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는 곱사건이 쓰이니까 대충 문제 의도가 좀 나오네요. 자, 이걸 한번 갖고 와보면. 자, B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PB분의 P 안에서 A니까 B와 A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이걸 구하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B의 확률과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면 되는 문제다. 자, 가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보면 어때요? 아, 사건 A의 확률은 3분의 2다. 그리고 사건 B의 확률도 쉽게 구할 수 있겠네? 이거는 1 빼기 이렇게 여사건의 확률이죠. 그런데 지금 여사건이 뭐야? 문제에서 줬잖아요, 조건으로. 여사건이 3분의 2라고요. 따라서 1을 뺐을 때 사건 B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 분모는 확정이 된 거죠? 3분의 1 이렇게. 자, 이제 남은 것은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면 되는데 합사건에서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합사건이라는 건 뭐예요? 사건 A와 B의 확률을 구해서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을 제외해주면 되죠. 이 값이 뭐냐면 6분의 5. 자, 사건 A의 확률이 뭐예요? 3분의 1이라며. 3분의 2 플러스. 자, 사건 B의 확률은 조금 전에 구했잖아. 3분의 1. 6일이네, 깔끔하게 이렇게. 빼기. 곱사건의 확률을 해보니까 6분의 5죠. 지금 요 값이 1이니까 손쉽게 곱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곱사건의 확률은 뭐예요? 자, 하나, 둘, 셋, 6분의 1. 6분의 1. 얘를 가지고서 이제 가자고. 곱사건의 확률은 6분의 1이죠. 자, 바깥에 있는 것끼리 곱했을 때 3이고요. 안에 있는 것끼리 곱했을 때 6이니까 결과적으로 6분의 3. 답은 2분의 1. 답은 2분의 1이 되겠다. 자, 뭐 어렵진 않은데 괜히 좀 노동이 들어가죠. 좀 숙달된 친구들은 눈으로 쓱쓱 풀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건부 확률의 기본적인 문제 1번을 풀어봤다. 자, 여사건은 여기서도 많이 등장하네요. 자, 두 사건 AB가 서로 배반이고, 자, 배반이라는 게 뭐예요?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 집합으로 치면 두 집합은 서로서 관계다. 그럼 그림을 그려봐. 이렇게 사건 A가 있고요. 사건 B가 있는데 안 겹쳐. 이걸 수학에서 어떻게 조건을 주겠어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고요. 집합으로 따졌을 때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뭐예요? 그대로 A죠. A의 원소 중에서 B에 해당하는 원소를 빼는 건데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 자신. 그리고 B에 대한 A의 차집합이 B가 되죠. 이건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는 비교집합 A의 여집합. 요 얘기죠, 이렇게. 보여요, 지금? 응? 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자, 갖고 와보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B와 A의 여사건. 잘 구해보면, 자, 분모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동시에 B가 일어날 확률. 그럼 A의 여사건이 뭐예요? A의 여사건은 1에서 A의 확률을 뺀 거잖아요. 따라서 3분의 2,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차집합으로 표현해 보면, 자, 차집합으로 표현해 보면 P, B에서 이렇게 A를 뺀 건데, 자, 문제에서 서로소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소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건 그냥 P, B예요. 그리고 여기는 3분의 2잖아요. 그렇다면 B의 확률이 뭐야? 6분의 1이라고 조건에 줬잖아, 이렇게. 자, 바깥끼리 곱했을 때 뭐예요? 3. 안에 있는 것끼리 곱했을 때 12가 돼서 잘 구해보면.

1. 답은 4분의 1이 된다. 자, 이 문제 특징은 두 사건이 배반 사건 관계니까 집합으로 치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차집합을 했을 때 이렇게 자기 자신이 된다. 이렇게 차집합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된다는 점을 이용하면 이 녀석을 이렇게 탈바꿈할 수 있으니까 문제를 쉽게 풀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집합 문제다. 집합은 정말 뗄래야 뗄수 없다. 경우의 수 확률이랑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어때? 고난도 풀다가 요거 푸니까 할만하죠?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자, 사건 A의 확률이 3분의 1, P, B 바이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이 4분의 3, 합사건의 확률이 6분의 5다. 자, 이거는 뭐예요? P, A 바 B인데 B의 확률 분의 교집합, 곱사건의 확률이죠. 곱사건은 이걸 통해서 구해야겠네. 그리고 B의 확률도 이걸 통해서 구할 수가 있나?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 이걸 갖고 와 볼까요? 자, 갖고 와 보면 고쳤으면 A가 발생했을 때 A 교집합 B가 되고요. 요게 4분의 3. 자, 그럼 여기는 A를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PA 교집합 B, AB 곱사건은 4분의 3 곱하기 이렇게 A의 확률이 되죠. 근데 A의 확률이 뭐냐? 3분의 1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3분의 1잘 대입해봐. 3분의 1. 요 녀석과 만나서 4분의 1이 되잖아요. 그래서 곱사건의 확률은 4분의 1인 것을 구했다. 이렇게. 자, 지금 여기 이거 구하는 데 있어도 한발 나간 거죠. 그러면 이제 뭐만 구하면 되나? 자, 우리가 구할 걸좀 써볼까요? 우리의 목표는 PA 바 B인데, 요거는 PB분의 곱사건의 확률이죠. 지금 곱사건을 구했으니까 남은 것은 사건 B의 확률이다. B 확률만 구하자. 당연히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을 가져오면 되겠다. 요걸 갖고 와 보면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그리고 PA 교집합 B는 AB의 곱사건은 확률이 6분의 5다. A의 확률 뭐야? 3분의 1. B의 확률 뭐야? 알고 싶어. 곱사건의 확률이 뭐야? 4분의 1. 나머지는 6분의 5. 그럼 PB만 남겨두고서 나머지를 넘겨볼까? 이렇게. 자, 분모 10이고요. 얘는 12분의 10이 되고, 자, 넘어갔을 때 3분의 1.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12분의 마이너스 4. 넘기면 4분의 1. 12분의 3.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분의 9, 4분의 3. 자, 간단한 계산은 선생님이 할게. 자, B의 확률은 4분의 3이에요. 자, 그러면 적용해 볼게. 자, 갖고 와 보자. 이렇게 쓰시고, B 확률은 4분의 3. 자, 곱사건의 확률은 4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지고요. 남는 것은 3분의 1. 답은 3분의 1. 자, 선생님 수업 시작할 때 얘기했었죠. 도파민 디톡스. 약간은 좀 지루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자, 몰입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집중해서 보자고요. 답은 3분의 1. 요게 진짜 답이야. 옆에 있는 것들은 답으로 가는 과정이었고. 자, 그러니까 뭐, 앞에서 공부했었던 덧셈 정리 엄청 쓰고, 뭐, 그러네. 이런 문제 틀리면 큰일 나. 자, 조건부 확률. 여태까지 열심히 했지만, 한번더 복습할게. 자,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그 말은 표본 공간을 A로, 자, 표본 공간을 A로 제한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A 안에서 B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AB의 교집합, 곱사건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었잖아,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어. A가 일어났을 때 표본 공간을 A로 제한하고요. 그 안에서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다. 그래서 A가 일어났을 때라는 건 뭐예요? 1번과 2번의 합이고요. A 안에서 B라는 것은 두 번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확률의 B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경우의 수 B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때는 그냥 A의 경우의 수, 이때는 A와 B의 곱사건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지금 경우의 수 B가 편리한 문제가 있고 확률의 B가 편리한 문제가 있는데 이제까지는 확률의 B로 푸는 문제만 푼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만날 문제들은 경우의 수의 비를 풀어서

쉬운 문제들이 있다. 짠. 이겁니다. 자, 고등학교 학생 240명. 240명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어?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각종 수학적 확률의 분모를 결정하는 친구죠. 자, 지금 변수는 두 가지예요. 구입했냐, 구입 안 했냐.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 뭐 남학생이냐, 남학생이 아니냐.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데요. 자,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생활복을 구입했을 때. 자, 생활복을 구입한 학생일 때 여기까지가 조건이죠. 남학생일 확률을 물어봤어요. 이걸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구입했을 때 남학생일 확률. 피남바구 이렇게 하면 되죠. 처음에는 경우의 수 비를 한번 구해볼게. 밑에는 누가 와요? 구입한 친구들의 경우의 수. 두 번째는 구입했으면서 동시에 남학생인 경우의 수. 구입한 친구는 총몇 명이냐? 구입한 친구는 80명과 100명을 합친 180명. 자, 구입한 친구 중에서 남학생 몇 명이냐? 이렇게 80이 되죠? 그러면 0은 날라가고요. 18분의 8이 뭐야? 하나, 둘, 셋, 9분의 4. 답은 9분의 4가 되겠다. 이게 됐죠? 근데 이걸 이제 억지로 확률의 비를 풀면 다음처럼 좀 어거지로 풀 수는 있어요. 봐봐. 확률의 비를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 P, 구입한 확률분의 P, 남학생이면서 구입한 확률. 그러면 구입할 확률이 뭐냐? 총 240명 있잖아요. 240명에서 한 명을 뽑을 때, 구입한 친구인 180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거고요. 남학생이면서 구입할 확률은 뭐냐? 총 개수가 240인데, 남학생이면서 구입한 친구가 몇 명이에요? 80이죠? 그러니까 80시일, 즉, 80을 쓰는 거야.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지고요. 180에 80이니까 아까랑 답은 똑같아요. 9분의 4. 근데 누가 이렇게 풀어? 어때요? 왼쪽 방법이 훨씬 깔끔하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은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확률의 비, 두 번째는 경우의 수의 비. 사실 뭐 거의 똑같은 건데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약간은 더 유리할 수 있다. 자, 5번 갈게요. 전시회 관람객에게 연령과 성별을 조사했더니, 변수는 두 개네. 연령과 성별. 자, 청소년 관람객은 전체의 40%다. 그러면 바로 행동 개시해야죠. 피, 청. 40%니까 0.4. 자, 분모로 약분했을 때 5분의 2, 이렇게. 자, 두 번째 조건. 여성인 청소년. 여성이면서 동시에 청소년. 그러니까, 청소년 사건과 여성인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 거죠. 이게 0.25예요. 25%니까. 자, 분수를 바꿨을 때 4분의 1. 자, 그 다음에 물어본 게 뭐예요? 자,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청소년일 때, 자, 그대로 말로 표현해 볼까? 자, 청소년이 발생했을 때, 이 관람객이 여성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두 개는 걸 그대로 쓰면 되겠지. 자, 이때는 확률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경우의 수의 비보다는 확률의 비가 더 편해 보이네. 그러면 피청분의 여자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청소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써보면 자, 청소년일 확률이 뭐야? 바로 짠 0.4. 여자이면서 청소년인 확률은 0.25. 그래서 0.25. 자,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100을 곱해. 그러면 40분의 25니까 5로 나눴을 때 8분의 5. 자, 답은 8분의 5가 되겠죠. 좀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경우의 수 비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전체 인원. 전체 인원 알려주지 않았어. 근데 전체 인원을 100명이라 해볼게. 100명이라 하면 25%가 그냥 25명이 되고요. 전체를 100명으로 가정하면 40%가 40명이 돼서 깔끔하잖아. 그리고 뭐 전체 명수를 어떻게 적든 간에 어차피 비를 구하니까 답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100명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 처음에는 뭐가 중요해요? 청소년. 청소년이냐? 아니면 청소년이 아니냐가 중요해요.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여자 남자인데 여자냐 아니냐로 바꿀게요. 그러니까 사건과 여사건 관계로 바꾼 거야. 이렇게. 자, 우린 지금 전체를 몇 명으로 가정했냐면 이렇게 100명으로 가정했잖아.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뭘 알려줬냐면 청소년이 40%야. 100명 중에서 청소년.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한 청소년이 40%. 지금 몇 명? 40명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청소년이면서 여자. 청소년이면서 여자인 친구가 몇명 있다? 25%니까 그대로 25명이 이렇게 되겠죠? 덤으로 두 개를 더했을 때 40이니까 이 칸에 몇 명이 들어가야 돼요? 15명.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자, 청소년일 때. 그러니까 이게 표본 공간이 되는 거죠. 청소년일 때. 그러니까 40명 중에서 여성일 확률. 이걸 물어본 거잖아. 그래서 40분의 25. 확률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을 청소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40분의 25가 되고요. 자, 분모 분자를 5로 나눴을 때 8분의 5. 이렇게 아까와 똑같은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어때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조건부 확률을 확률의 비로 풀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조건부 확률을 경우의 수 비로 풀 수도 있다. 근데 어차피 비를 묻는 거니까 전체 명수를 뭐 100명으로 잡든 1000명으로 잡든 답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루는 그 퍼센트가 100명을 생각해서 풀면 더 편하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체를 100명으로 잡는다. 짠.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오랜만에 주사위죠. 자,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자,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조합이 아니라 뭐다? 순열이다. 자, A 플러스 B가 짝수일 때 AB도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지금 조건이 뭐예요? A 플러스 B가 짝수일 때. 요게 이제 표본 공간 S로 제한되는 거예요. A, B도 짝수일 확률. 자, 가보자. 주사위를 두번 던졌대요. 자, first, second. 첫 번째 눈, 두 번째 눈이죠? 자, 주사위 던졌을 때 경우의 수몇 가지예요? 여섯 가지잖아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시행을 반복하니까 앞 사건의 영향을 안 받고 이때도 경우의 수는 여섯 가지가 되죠. 따라서 36이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수학적 확률의 분모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짝수래요. A 플러스 B가 이렇게 짝수야. 그럼 두 가지로 분할할 수 있잖아요. 자, 수학에서 분할이 되게 중요하죠. 분할? 분할이 뭐야? 합집합을 했을 때 전체가 되고요.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뭐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도 되고,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도 되는데, 이때 조금 다르지요. A 플러스 B가 짝수일 때, 이런 조건이 있을 때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와 B가 이렇게 짝일 때, 그리고 A, B가 홀일 때, 이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곱해봐. 짝수끼리 곱하면 어때요? 짝수야. 이때는 조건에 부합하네? A, B도 짝수라는 조건에 부합하고요. 근데 만약에 홀끼리 곱하면 어떻게 돼? 때는 홀이 돼서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요 경우에 경우의 수를 구하고요. 그리고 요 경우에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그러면 확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A 플러스 B가 짝수인 사건이 표본 공간이 되는 거잖아. X와 Y를 더했을 때 표본 공간의 크기가 되죠? X 플러스 Y가 되고요. 그 중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친구는 X인 가지니까 이렇게 X로 구할 수가 있겠다. 아니면 다르게 풀 수도 있죠. 이 경우 해당되는 확률을 P1, 이때를 P2로 할게요. 이때 분모 분자를 똑같이 원래 표본 공간인 NS로 나눴다고 치자. 그러면 NS분의 X는 바로 P1이 되고요. 이때는 P2가 되고요. 이때는 P1이 되는 거죠. 자, X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홀 짝수에서 하나 뽑고요. 짝수에서 하나 뽑는 거잖아. 그럼 짝수가 몇 개냐? 246. 3개 중에서 짝수 하나 뽑고요. 이때도 짝수 3개 중에서 하나 뽑는 거니까 9가 되죠. 이때 Y는 어때요? 홀수도 3개야. 135. 홀수 135 3개 중에 하나 뽑고요. 135중 하나 뽑으니까 9개죠. 두 개를 더하면 어때요? 바로 표본 공간의 크기. 여기서 말한 표본 공간은 A 플러스 B가 짝수인 그런 표본 공간이죠. 18개. 이 중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건몇 개냐?
9개잖아요.

그래서 18분의 9. 답은 2분의 1. 됐죠? 자, 6번 문제.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것들 의식하지 않고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풀수 있어야 돼, 나중에는. 하지만 지금은 개념을 처음 적용하는 단계니까 무의식적으로 풀더라도 그 후에는 다시 한번 개념의 눈을 통해서 내려다볼 필요가 있다. 자, 이제 7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표가 나왔으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들어? 조건부 확률인데 아까처럼 확률의 비를 구할 수도 있지만 전체 명수를 잘 가정해서 경우의 수 비를 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 명수 알려주진 않았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어떤 사건이에요? 수강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가 중요하죠. 여학생이라는 건 어떻게 볼수 있다? 남학생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 자, 2학년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학명이 남학생일 때, 자, 기하를 수강할 확률은 3분의 2다. 이걸 수학적 기호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P 가로 열고, 남학생일 때니까 남을 바 뒤로 보내고요. 이때 기하를 수강. 기라고 쓰지 말고 수라고 쓰자. 그래서 여기는 수. 이 조건부 확률의 값이 뭐냐면 3분의 2다. 좀 바꿔볼까? P 남분의 P 수남. 자, P 남 분의 P 수 교집합 남. 요게 3분의 2잖아요. 질문, P 남이 뭐야? 이걸 이렇게 쓰자. 지금 표가 있으니까 확률의 비보다는 경우의 수 비를 구하는 것이 더 탁월하다. 남학생 몇 명이야? 남학생은 A 플러스 24야. 그래서 A 플러스 24분의 남학생 중에서 수강한 친구 몇 명이야? 남학생 중에서 수강한 친구 A명이잖아요. A 플러스 24분의 A가 3분의 2라는 얘기예요. 이거 A 구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있잖아. 자, 따단 곱하면 어떻게 돼요? 3A. 그리고 따단 하면 2A 플러스 48. 자, 답은 뭐예요? A는? 답은 아니지. 답이었으면 좋겠다. A는 48. 자, 이제 조건을 활용해서 A 값을 구했고요. 자, 두 번째 조건으로 가볼까? 자, 2학년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의 학생이 기하를 수강하고 있을 때, 자, 여학생의 확률을 물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P, 이렇게. 기하를 수강하고 있을 때, 여학생일 확률을 물어본 거잖아. 자, 일로 갖고 와 볼게요. 자, 우리의 목적은 P, 여바, 수. 자, 여수. 이거는 또 경우의 수 비를 바꿔보면, 수강한 친구들의 경우의 수 분의, 그리고 여학생이면서 수강한 친구의 경우의 수가 되죠. 자, 총 수강한 친구는 몇 명일까?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A가 48인 거 구했잖아요. 요게 48이야. 따단 더하면 수강한 친구는 88명이죠. 그중에 여학생은 40명이 되죠. 그래서 요거 답은, 자, 수강한 친구는 총 88이야. 요 안에는 88C1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 알고 쓰자고. 자, 동시에 수강한 친구 중에서 여학생은 40명이잖아요. 이렇게. 40명. 그럼 4로 나눴을 때 22분의 10이고요. 11분의 5. 답은 11분의 5네. 자, 정리할게요. 이 문제는 표로 제시됐는데요. 뭐, 아까도 그랬지만 표로 제시됐을 때는 조건부 확률을 어떤 경우의 수 비로 구하는 것이 좋을 때가 많다. 이 문제는 굳이 전체 명수를 우리가 가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지금 확률만 알려줬으니까 전체 명수를 100명으로 가정해서 확률을 경우의 수로 환원해서 풀었지만 이제는 직접 몇 명인지를 알려줘서 우리가 그냥 경우의 수 비로 바로 풀 수가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제 풀었습니다. 벌써 조건부 확률 7문제나 푼 거예요. 자, 할만하지? 고난도에서 워낙 힘을 좀 빼놨기 때문에 여기는 뭐 힘이 좀 남아있지 않지만 그래도 귀엽잖아요, 문제가. 자, 8번. ABC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때, 오랜만에 나왔네. 결국에 6명을 세운 거잖아요. 따라서 경우의 수보다 6팩토리알. 그게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이자 표본 공간의 크기고 수학적 확률의 분모다. 6팩은 뭐 720이고. 자, AB가 서로 이웃할 때, AB가 서로 이웃하면서 동시에 그 문제가 아니라 이웃한다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 C가 A 또는 B와 이웃할 확률을 구하시오. 지금 첫 번째 사건을 X라고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명이지만 어떻게 하자? 다섯 명인 것처럼 생각하자. 그렇게. 따라서 이때의 확률은 어떻게 한다? 일단 여섯 명을 줄 세운 거니까 6 팩토리얼이 표본 공간이고요. 다섯 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 그리고 묶음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구해보면 이거는 3분의 1. 3분의 1이 되겠다. 자, 두 번째는 AB가 이웃하면서. AB가 이웃하면서, 그리고 C가 A 또는 B와 이웃할 확률이죠. AB가 이렇게 이웃하면서 동시에 C가 A 또는 B와 이렇게 이웃할 확률. 일단 AB가 이웃하니까 한 묶음으로 묶어주고요. C란 친구는 A 또는 B랑 이웃하니까 C가 왼쪽에 있거나 아니면 C가 오른쪽에 있죠. 확실한 것은 이 녀석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한다. 남는 친구 뭐냐? DF가 있잖아요. 그러면 총몇 명처럼 생각해야 돼? 4명이 아니지만 이때는 4명처럼 생각하고요. 이 묶음 안에서 배열, 그리고 이 묶음 안에서 배열을 생각해야겠죠. 자, 이때 확률은 뭡니까? 아까처럼 6팩토리얼 분해로 시작하고요. 4명을 세우는 경우의 수 곱하기 AB 위치 교환 두 가지, 그리고 C와 AB 교환 두 가지가 있어서 잘 풀어보면 바로 15분의 2가 되죠. 자, 그래서 답을 내볼게요. 지금 처음에 구한 게 뭐냐? 처음에 구한 것은 바로 사건 X가 발생할 확률이고요. 지금 두 번째 구한 것은 사건 X와 Y가 동시에 구할 확률이다. 그래서 빈칸을 채워보면 여기는, 처음에는 3분의 1분의, 그 다음에 15분의 2죠. 자, 15분의 2가 되죠. 자, 그래서 분모 분자의 15를 잘 곱하면 5분의 2가 되죠. 답은 5분의 2가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를 좀 헷갈리면 안 돼.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두 사건 A 또는 B가 발생했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요. X가 발생했을 때 Y가 발생할 확률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X의 확률과 곱사건의 확률이 필요하다. 그래서 X의 확률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했었죠? AB가 이웃해서 한 묶음인데 C가 A 또는 B와 이웃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묶음에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묶음을 쳐준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4명이 아닐지라도 4명처럼 취급했고요. AB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C와 AB라는 덩어리, 두 친구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두번 적용한 거죠. 그래서 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이렇게 B를 통해서 답을 낼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공부했었는데 잘 이해했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더 열심히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지수 함수를 활용한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서 풀어볼 시간인데요. 우선은 지수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지만 이 미지수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정식이랑 지수 함수가 결합된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5번, 5번부터 그것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9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A라 할 때 방정식의 해는? 하고 물어본 문항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A가 뭔지를 찾아야지 이 방정식을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단계는요, A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이 식에다가 대입한 다음에 방정식을 풀어줘야 될 겁니다. 네. 그럼 A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구의 세제곱근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구의 세제곱근이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는 표현에 말뜻을 알고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네. A의 n제곱근. 네. n제곱 된 n차 방정식의 근인데 어떤 방정식이었냐면 x n제곱은 a의 근 x를 의미하는 거였죠. 네. 이때는 모든 근이었어요. 실수인근도 될수 있고 허수인근도 될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실수인 것을 물어봤는데 실수인 경우에는요.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근 x에 대해서 표현하기 이전에 우선은 이 문장에 있는 구의 세제곱근이니까 구의 세제곱근, 아, 지금 저 방정식의 근이겠구나. 3차 방정식 x 세제곱은 구중 실수인 것을 a라고 했으니까 근은 x 자리에 지금 들어가겠죠? 그래서 x 자리에 a를 대입하면 a 세제곱은 9가 될 거고요.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3의 제곱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는 a를 구체화시킬 수가 있겠네요. 양쪽에 3분의 1 제곱하면은 a는 3의 3분의 2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a를 이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하면 되는데요. a 나누기 3이잖아요. 그래서 a 나누기 3 하면은 이 숫자에다가 나누기 3 하고 x-1 제곱은 a분의 1인데, 우리 a분의 1은, 네, a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a가 또 3의 3분의 2제곱이니까 이것까지 한꺼번에 정리하면 3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되겠죠. 자, 이제 나눕니다. 지수법칙에 의해서, 네. 밑이 동일하고 지수를, 네, 빼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밑은 동일하고 지수를 빼주면 3분의 2에다가 1을 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요. 거기에 다시 x-1제곱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밑이 3으로 동일해졌어요. 우리는 뭐만 비교하면 될까요? 네, 지수만 비교하면 되겠죠. 우리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두 개를 곱한 마이너스 3분의 1의 x-1이 마이너스 3분의 2랑 같아지면 되기 때문에 주어진 x-1의 값이 2가 되면 될 겁니다. 그래서 x-1의 값이 2가 되면 되겠구나. 따라서 x의 값은 얼마다? 3이 되겠구나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이다. 네. 그래서 55번은 기본적인 정의, a의 n제곱근의 의미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아, 근이구나. 근데 근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게 현재 a라고 지칭이 되었으니 x 자리에 a를 대입해서 식 정리하면 끝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6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두 근의 합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금 전에도 풀었지만 예, 지수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을 풀었잖아요. 첫 번째 단추는요, 우선 밑을 일치시킬 수 있는지를 관찰을 할 거예요. 지금 보니까 4, 2, 16. 특징이 뭐냐면 소인수분했을 때 2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얘는 밑을 통일을 시키는 게 먼저다. 근데 밑을 2로 통일시키자. 근데 4는 2의 제곱이에요. 그쵸? 네, 2의 제곱.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되고요. 그럼 이걸 구체화시켜 볼게요. 2의 2x제곱 플러스 2. 근데 우리 나눌 거잖아요. 나누게 되면은 뺄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해주고 16은 2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럼 밑을 통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비교하면 된다? 지수에 해당하는 것이 서로 같다라고 두고 풀면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x 4를 한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2는 0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 방정식을 풀려고 봤더니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안 된다라는 느낌이 오지 않나요? 예. 왜냐면 판별식만 구해보더라도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 그다음 c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 곱해봤을 때, 그러면은 8이 16, 17이네. 네, 루트 속에 17이 담겨있기 때문에 분명히 인수분해가 되더라도 네, 상수항이 루트가 붙어있는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나? 근의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근데 근의 공식을 쓸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 물어보는 발문이 두 근의 합이잖아요.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내용을 배웠고,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라는 것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하면 훨씬 더 빨리 풀수 있겠네요. 두 근의 합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방금 설명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2분의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1이 돼서 정답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x를 계산을 한 다음에 더해 주셔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은 더 빠르게 풀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제 56번 지나가고 나서 57번도 한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니까 16과 2가 있기 때문에 56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밑을 2로 통일을 시켜주면은 문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풀수 있겠죠? 밑을 통일시키고 나면은 지수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 16은 2의 4제곱이니까 얘는 2의 4제곱의 절대값 x-1제곱. 얘는 2의 x제곱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수 법칙에 의해서 요거 두 식은 곱해지겠죠? 그래서 4 곱하기 절대값 x-1이 x제곱하고 같아진다라고 두면은 이 등식이 성립을 할 겁니다. 그러면 4의 절대값 x-1이 x제곱이다라고 풀때 이제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뭐냐면 절대값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절대값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절대값 a는 a가 양수 0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그값 그대로 꺼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음수다라고 하면은 양수로 처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A로 계산을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첫 번째 나눠보는 거예요. X가 만약에 1 이상이다. 그러면 절대값 속이 0 이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4에 X-1이 X제곱과 같다. 그럼 이 식을 풀어주면 되겠네요. 한쪽으로 이항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인수분해 가능하네요. x-2의 제곱은 0. 따라서 x는 2가 나옵니다. 얘 전제하에 풀어서 1 이상인 범위에서 근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하나를 찾았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테니까, 아, 얘는 4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x제곱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얘 또한 한쪽으로 이항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는 0이 나와요. 근데 인수분해가 잘안 되죠. 그래서 얘는 근의 공식을 쓰면 되는데, 어차피 이 문제도 지금 발문을 보시면 서로 다른 모든 실수의 값에 곱은 하고 물어봤어요. 방금 전에 56번에서 설명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계산하면 훨씬 더 빨리 구할 수 있겠죠. 일단 근이 서로 다른 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판별식 D가 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4. 네, 양수네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거고요. 그때 두 근의 곱은 1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우리는 이 모든 근들의 곱을 구하는 건데, 근이 하나, 둘, 셋. 그 중에서도 두 개는 여기서 곱한 결과를 한꺼번에 구해놨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 곱하기 마이너스 4, 정답은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아마 해설지에는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직접 곱하는 형태로 되어 있을 텐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하시면은 좀 계산을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3에 일치되고 있죠. 밑들이 전부 다 3에 일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의 문제는 3의 x제곱을요, 뭐 특정한 문자 하나로 치환을 해주시면 돼요. 치환해서 푼다. 그럼 치환하면은 뭔가 보여요. 왜냐하면 복잡한 식이니까 3의 x제곱인 거를 그냥 t로 치환하면 t에 대한 좀 간단한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치환했을 때 주의사항이 내가 치환한 것의 값의 범위를 따져야 되는데 양수의 거듭제곱이잖아요. 네. 분명히 0보다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범위도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로 치환을 하자. 그럼 치환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3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얘는 3의 세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풀어서 써줄 수 있죠. 그러면 얘가 t라면 얘는 t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t의 마이너스 1제곱은 t분의 1이죠. 그래서 요걸 식을 한번더 정리하면은 3분의 1의 t 플러스 27의 t분의 1을 곱할 거니까 27 곱하기 t분의 1. 그것이 10이다. 네. 양변에 3t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t제곱 플러스 81. 3t 곱하면 30t 이렇게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식 정리했을 때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 해봤을 때 복잡해 보이는 식이 훨씬 더 간단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2차 방정식 풀수 있죠? 인수분해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을 풀수 있습니다. 그러면 t가 27이거나 3일 텐데 t는 내가 치환한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3의 x제곱이 27이거나 3의 x제곱이 3인 것을 풀어주는 건데 27이라는 숫자는 3의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얘는 3의 세제곱. 그럼 x가 얼마가 된다? 3이 되는구나. 얘는 더 쉽죠? 3의 1제곱이랑 같아지는 거니까 x는 얼마다? 1이구나. 문제에서 발문한 것이 모든 실수 x의 값에 합은?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다 구한 결과에다가 두 개를 더한 정답은 4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조의해야 될 거는 푸는 과정에서 t값은 반드시 양수로 나와야 된다는 거. 인수분해인데 t값이 음수로 나오면은 이 값은 음수가 될수 없기 때문에 그 값은 제외해주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꼭 주의를 해주세요. 자, 이제 58번 지나가서 5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패턴이죠? 덧셈으로 연결돼 있다. 우선 밑을 통일시킨 다음에 그것을 치환하자. 가만히 보니 얘는 밑이 2로 돼 있고 얘는 3인데 4는 2의 제곱이죠. 결과적으로 이 앞에 있는 것은 2의 2x 제곱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굴 치환할 거다? 2의 x 제곱을 t로 치환을 하자. 치환할 때 주의사항, 이 값은 항상 0보다 큰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2의 x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죠. 2의 x 제곱의 제곱. 그럼 t와 치환한 걸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t의 제곱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2의 k제곱에다가 2의 x제곱을 곱한 거기 때문에 t 플러스 9는 0. 네. 이 식이 이 문제 조건을 잘 보시면 오직 하나의 실근 알파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의 실근 알파를 갖게 되면은 요 t에 대한 방정식에서는 2의 알파 제곱을 근으로 갖겠죠. 그리고 그 근은 하나일 거고요. 그럼 얘는 근을 갖는데 두근 모두 다 2의 알파 제곱일 겁니다.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근과 계수 두근 모두 2의 알파 제곱이니까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알파 제곱은 2의 k 제곱이 되겠죠. 우리는 지금 t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알파 제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1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9. 네. 그럼 끝났어요. 아, 보인다. 2의 알파 제곱은 3이겠네. 아니, 쌤,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2의 알파 제곱은 반드시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의 알파 제곱은 3.
알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쓰는

개념은 뭐다? 네, 로그의 정의. 로그의 뜻이죠, 정확히는. 그래서, 아, 얘는 알파가 로그 2의 3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아, 얘가 3이고 3이면은 결과적으로 얘는 6이 되겠네요. 네. 마찬가지로 2의 k제곱이 6이니까 2의 k제곱이 6이어서 로그의 뜻,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얘도 동일하게 k의 값을 구해줄 수 있어요. k는 로그 2의 6.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k-알파네요. 로그들끼리 빼주는 거다. 로그 2의 6에 로그 2의 3을 빼주면 되는데, 로그, 미시 같은 것에 대한 뺄셈은 어떻게 연산된다? 네. 나눈다라고 얘기했었죠. 진수들끼리 나눈다. 로그 2의 3분의 6. 그럼 결과적으로 로그 2의 2가 되고, 밑과 진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얼마다? 1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9번 문제가 조금 더 난도가 높았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중간에 이 근과 계수의 관계나 로그의 뜻이나 로그의 성질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 하나만 좀더 다시 써드리자면, 미시 같은 로그들끼리, 뺄셈을 하면 어떻게 된다? 네. 두 진수를 나눈다라는 거. 요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이걸 내용을 풀수 있습니다. 네. 됐죠? 자, 이제 59번 지나가서 6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번이에요. 60번. 발문만 보더라도 삼각형의 넓이는? 하고 물어봤는데 그림이 없죠. 예. 우리가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는데, 어쨌건 제시되어 있는 도형 있고,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밑변하고 높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보여야 그 거리를 재서 걔네들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발문이 떴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없이도 풀수 있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머릿속에서 그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각 좌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얘네들을 구체화한 다음에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내세요. 좌표 평면에 표기. 그럼 밑변하고 높이가 뭔지가 보일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일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두 곡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y축과 만나는 점 찾으면 되는데, y축은 다시 서술하면 x는 0인 직선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 0 대입했을 때 값을 구하면 되겠구나 해서, 아, 0 대입하면은 f0은 2의 0제곱. 그래서 걔는 1.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A 좌표는요, 0,1이고요. 여기다 똑같이 x에다 0 대입할게요. g0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4의 1제곱 더하기 1. 5네요. 그래서 B 좌표도 나와요. 얘는 0,5구나. 그러면 이 좌표 일단 다 찾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두 곡선이 만나는 점. 그게 C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만난다. 네,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 방정식의 실근. 되게 많이 강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만나는 점. 그러면 FX랑 GX를 연립해서 만들어지는 이 식의 실근이 뭐랑 같아지냐면, 이 만나는 점의, 즉 교점의 X좌표랑 같아져요.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두 식을 같다라고 두게 되면, 2의 X제곱은 4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우리 밑을 일치시키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2의 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얘네들을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2의 X제곱은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마이너스로 처리된 거 조금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 2의 2x제곱을 곱할 겁니다. 그러면 2의 3x제곱은 2의 제곱 플러스 2의 2x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제 여기에서

치환을 할 겁니다. 어떻게 치환할 거냐?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t로 치환하게 되면은 얘는 t의 세제곱. 얘는 t의 제곱인데 넘겨서 마이너스 t의 제곱. 4인데 한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4는 0. 네.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나오죠. 우리가 고교 수학에서 배우는 3차, 4차 방정식은요, 인수정리를 쓸수 있는 범위 한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정리를 쓸수 있는다. 그럼 뭔가 대입했을 때 0으로 떨어지는 걸 찾아내면 되겠죠. 우리 4의 약수 아무거나 한번 대입해 볼게요. 1, 안 되고, 2 대입했더니 0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반드시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t-2를 인수로 갖는다. 그럼 하나 찾아냈으니까 2차식이 있어야 3차가 만들어질 거고, 마이너스 t제곱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2t제곱에다가 플러스 t제곱을 추가해주면 나올 거고, 상수항 마이너스 4 맞춰야 되니까 플러스 2 채워 넣어주면 인수분해 할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뭐가 쓰인다? 네, 공통수학에서 배웠던 인수정리라는 개념이 쓰이니까요. 혹시 이게 잘안 되는 친구들은 인수정리 좀 복습하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요. 이 뒤에 있는 부분이 0될수 있는 거 찾아봅시다. 있습니까? 네. 빠른 친구들은 여기다가 판별식을 구해보면은, 아, 음수구나. 여기서는 실근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t가 2인 거딱 하나 있겠죠. 아, t가 2구나. 그럼 x의 값은 자동으로 나와요. x는 1이구나. 그래서 이때 교점의 x 좌표가 1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C점도 찾았습니다. C점 얘는 1, 그리고 1 대입했고 F1 찾아주면 되는데 F1은 2니까 1, 2가 되겠네요. 예. 아니면 여기다 대입해도 돼요. 그래도 G1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올 거니까. 왜? 이두 식을 연립한 방정식에 그리니까 F1이나 G1이나 똑같거든요. 어쨌든 얘네들은 Y좌표고요. 그럼 점들 다 잡았어요? 그럼 이제 보일 겁니다. 좌표가 현재 0,1 여기 A, 0,5 여기 B, 그죠? 그 다음에 1,2 해서 여기, 여기가 1,2라고 합시다. 그럼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잖아요. 제가 분홍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네. 네,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 밑변의 길이가 보여요. 밑변, 여기를 밑변으로 볼게요. 여기 4. 네. 높이도 보입니다. 높이, 요, 점과 y축 사이의 거리, x좌표 봐주면 되죠? 네. 높이 1. 그럼 4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정답 얼마겠어요? 네. 2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요렇게 가로랑 세로를 찾아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좌표를 구체화해야 되고, 그것을 좌표평면에다 찍어서 나타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전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추론을 하셔도 되는데요. 어쨌건 뿌리 패턴은 같습니다. 자, 그래서 60번의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이제 61번 보도록 할게요. 61번. 집합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A, B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가. X의 원소로 A, B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주시면 돼요. 네, 조금 어렵죠? 원래 지금까지의 문제들은 다 밑을 일치시켜가지고 지수만 비교하는 패턴이었다면 얘는 지금 밑과 지수가 다 문자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밑을 일치시킨 다음에 지수가 같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밑이 다르더라도, 예, 지수가 둘다 0이 되면 항상 1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케이스를 나눠서 풀 거예요. 어떻게 풀 거냐? 지수 자체가 0인 경우, 그리고 지수가 서로 같은 경우, 예, 밑이 일치하면서. 일단 어차피 주어진 상황에서는요, A가 지금 밑으로 일치가 되어 있어요. 밑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뭘 비교하면 된다? 네. 지수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수가 다르더라도 똑같은 밑에 대해서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능하죠. 1이면 1의 100제곱도 1, 1의 8제곱도 1, 1의 마이너스 1제곱도 1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 뭐냐?

경우는요, 미시 1인 경우랑, 1인 경우랑 미시 1이 나뉜 경우로,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네, 민마저 아예 똑같은데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 1인 경우와 1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 푼다. 네. 그럼 나눠봅시다. 미시 만약에 1이에요. 그러면 1의 b-8제곱이나 1의 b제곱-5b제곱이나 둘다 1로 똑같이 나올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요, b가 무엇이든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b는 집합 x의 원소니까 1, 2, 3, 4, 5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몇 가지냐면 다섯 가지가 나와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미시 1이 아니에요. 네. 1이 아니면 다른 값이 될 거고, 뭐 2면 2, 3면 3, 4면 4, 5면 5, 총몇 가지가 가능하냐면 A로 가능한 가짓수는요, 네 가지가 돼요. 그럼 이제 이때 B가 가능한 것들을 찾아줘야 되는데, 어쨌든 주어진 요 나식이 성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및 일치시켜 놨으니까 나는 누구만 비교하면 된다? 이때 b제곱 마이너스 5b와 b-8이 같다라고 둔 b의 값을 찾아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할게요.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8은 0. b-4, b-2는 0. 따라서 b는 2이거나 4가 되겠죠. 그러면 A가 2고 B가 2일 때, A가 3이고 B가 2일 때, A가 4고 B가 2일 때, A가 5고 B가 2일 때, 총 4가지가 가능하겠죠. 아, 이 경우에 각각 4가지.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도 똑같이 4가지가 나올 겁니다. 근데 B가 2이면서 4일 수 없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세워줘야 돼서 경우의 수에 합의 법칙에 의해서 총 토탈 8가지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얘는 A가 1일 때 따진 거고 얘는 A가 1이 아닐 때로 따진 거잖아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마찬가지 합의 법칙을 적용하셔서 예,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13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상의 개수를 따져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얘는 어떻게도 생각해 볼수 있냐면 A로 가능한 경우의 수 4가지. 근데 순서상이잖아요. 우리가 순서상을 구성을 할 때에는 곱의 법칙을 쓰면 되잖아요. 세트 구성을 할 거니까 A가 일어나고 나서 잇따라서 B를 정할 거기 때문에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4가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2가지. 그래서 4, 2, 8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토탈 총 13개다. 그래서 61번은 미시 1인 경우와 1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미시 문자로 비워져 있는 경우는요, 1, 그리고 마이너스 1인 것을 반드시 고려하시라. 그래서 그것만 잘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2번입니다. 두 양수 AB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만족할 때 로그 2의 AB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미시 1인 거를 고려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얘는 미시 1인 걸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1의 거듭제곱을 했을 때 4가 나올 수 있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얘가 결과가 4이기 때문에 A가 1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래서 A가 1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따지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나는 뭐만 비교하면 돼요? 응. A는 1이 아닌 게 확실하니. 이제 뭐만 비교하면 되다? 미시 일치됐으니 나는 지수가 같다라고 두고 풀면 되겠구나 해서 식을 이렇게 세우고 가는 거죠. 그러면 B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식을 구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는 0이고 인수분해가 가능해서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B의 값은 얼마가 나오나 하고 봤더니 B는 2가 되겠네요. 아니 쌤, 이거 왜 B가 2인 것만 따졌습니까? 마이너스 1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 1은 될수 없어요. 왜냐면 문제 조건을 잘 봐야죠. 두 양수 A, B에 대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음수인 것은 탈락이에요. 네, 양수라는 조건 때문에. 그럼 이제 B에다가 2를 대입했습니다. B에다 2를 대입하면 A 세제곱은 4가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이제 나는 A도 구체화, B도 구체화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심지어 요 4는요, 2의 제곱이에요. 양쪽에 3분의 1 제곱하면은 A는 2의 3분의 2 제곱이 될 거고요. 우리가 A, B 값을 알았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A, B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값은 네,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3분의 5 제곱이겠네요. 2의 3분의 5 제곱. 그러면 여기에다가 로그의 성질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 될 텐데요. 한번더 쓸게요. 2의 3분의 5 제곱. 로그 성질 중에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로그 a의 m의 k 제곱, 즉, 진수의 거듭 제곱의 형태로 있으면은 그 값이 밖에 실수배 처리돼서 로그 a의 m의 k를 곱한 값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방금 이 개념을 활용하면 얘는 3분의 5의 로그 2의 2가 되죠. 근데 밑과 진수가 같으면 그 값은 1이라고 했으니, 아, 정답은 3분의 5가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 계산 과정에서 포인트는 얘다. 아, 미시 1인 경우와 1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풀라고 했지? 근데 1은 될수 없어. 왜? 결과가 4니까. 그러면 1이 아니니까 이제 나는 지수만 비교하면 돼. 지수 비교할 때 지수는 양수여야 해. 그래서 양수 걷어내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정리해서 AB 찾아서 대입해서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문자로 미시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1인 경우와 1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풀어보자 라는 생각 꼭 가져가시면 돼요. 자, 62번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6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64번, 3번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한 자리에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주어진 등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결과를 봐야죠. 얘가 1이네. 그러면 미시 뭐일 수가 있어요? 네, 1이면 얘가 뭐가 되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케이스를 나눌 때뭘 조심하자? 얘 전체가 뭐가 되는데 미시 되는데 그 미시 1인 경우와 1이 되지 않는 경우를 따져봐야겠죠. 근데 1 말고 다른 숫자도 거듭제곱에서 1 만들어질 수 있어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미시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어요. 마이너스 1의 제곱 혹은 마이너스 1의 4제곱 이렇게 짝수 번 거듭제곱을 하게 되면 1이 나오겠죠. 또 있을까요? 네. 이제 미시 얘네들 말고 무엇이든 상관없이 지수가 0이 되어도 1이 될수 있죠. 왜냐하면 3의 0제곱도 1, 4의 0제곱도 1, 심지어 2분의 1의 0제곱도 1이잖아요. 루트 2의 0제곱도 1이고요. 그래서 요세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따지라고 했을 때뭘 조심해야 되냐? 얘네들을 우리가 순서쌍을 따질 때 똑같은 거를 겹쳐가지고 더 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오류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겹치지 않게 얘네들을 분류를 해주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어떤 식으로 분류할 거냐면 저는 우선 얘는 두 개로 일단 나뉘니까 지수를 기준으로 한번 나누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 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지수가 0 되는 기준점이 좀 명확하게 보여요. 2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B가 2인 경우와 B가 2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풀어보려고요. B가 2가 되는 순간 지수는 0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5의 0제곱이 1. 이거 항상 성립을 하죠. A가 뭐든 상관없이요. 그리고 심지어 A는 한 자리에 두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값은요. 1, 2, 3, 4, 5, 6, 7, 8, 9. 총 9개가 다 됩니다. 네. 9개 다 되니까 이 경우는 몇 가지가 나온다? 9가지가 나오겠죠. 자, 이제 B가 2가 아닌 경우로 따져볼게요. B가 2가 아닌 경우에는요. 미시

반드시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상황에서 첫 번째, 밑에 해당되는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5가 1인 경우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1이니까 넘겨서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는 0, a 빼기 1, a 빼기 4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이때 a는 1 또는 4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순서쌍이 1,1, 1,3, 1,4, 5, 6, 7, 8, 9쭉다될 거예요. 뭐는 제외하고요? 2는 제외를 하고요. 여기서 뭐는 제외한다? 2는 제외한다. 그럼 2 제외하면 남는 거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가지니까 이 경우에는 8가지가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A가 4일 때도 동일하게 8가지가 나오겠죠. 근데 A가 1이면서 동시에 4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합의 법칙을 쓴다. 그래서 여기서 토탈 총몇 가지가 나온다? 16개가 나오는 겁니다. 네, 16개다. 순서쌍이.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다 따졌는데, B가 2가 아닌 경우, 우리 밑이 뭐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한번 또 계산을 해볼게요. 밑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넘겨서 정리를 하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0이고요.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A가 2 또는 3이 됩니다. A가 2 또는 3.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밑이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지수가 뭐가 되든 가능하진 않아요. 왜냐면, 마이너스 1의 1제곱, 마이너스 1의 3제곱. 그럼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그래서 밑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요, 반드시 이 b는 2가 아닌 짝수가 되어야 돼요. 근데 b가 아니고 b-2죠? 네. 지수가 짝수여야 된다. 네, 지수가 짝수여야 된다. 그럼 B-2가 짝수가 되기 위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오, 2 아니어야 돼. 1 한번 넣어보자. 1 넣으면은 짝수 안 되고, 그 다음에 3. 3도 짝수 안 되죠. 그 다음 4. 4는 짝수가 되는구나 해서 4일 때 짝수 가능, 5일 때안 되고, 6일 때 짝수 가능, 7일 때안 되고, 8일 때 짝수 가능, 9일 때안 돼. 즉, B가 4, 6, 8일 때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B가 4, 6, 8일 때 가능해진다. 마찬가지로 얘도 B가 4, 6, 8일 때 가능해진다. 네. 그러면 이제 다 정리가 됐네요. 네. 다 정리가 됐으니까 세 가지, 여기서도 세 가지가 나와서 토탈 합의 법칙에 의해서 몇 가지? 네, 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얘가 여섯 가지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는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냐? 얘는 B가 2인 경우고 얘가 B는 2가 아닌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그리고 이 내에서는요, 얘가 1일 때랑 얘가 마이너스 1일 때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때 1, 4고 2, 3이니까 이 각각의 케이스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에 의해서 9 더하기, 16 더하기, 6을 해주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나오는 거죠. 몇 가지? 네, 31가지, 즉 31개의 순서쌍이 나오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해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요거 따지는 과정에서 이 밑이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를 먼저 두고 푸는 것보다는 이 기준점이 하나인 걸 기준으로 해서 두 개로 나누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서브로 나누는 것이 나중에 이제 겹치는 부분이 안 생기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63번 쭉 한번 봐봤습니다. 이제 64번 보도록 할게요. 64번 문항에서는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얘는 다 찾아가지고 합하기만 하면 된대요. 대표 문제네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네, 밑을 일치시킨다. 중요한 포인트, 밑을 일치하자. 근데 여기는 딱 보더라도 9분의 1,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네. 얘는 3. 뭘로 일치하고 싶어요? 밑이 3인 것으로 일치를 시키고 싶어요.